0: 이재명 대통령은 강남 불패, 부동산 투기 공화국은 이제 과거 이야기가 될 것이라며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미국과 멕시코를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정부가 어제 발표한 주거 안정 플랜의 내용을 소개한 글을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 계획은 공공분양, 공공임대 등 공적주택을 2030년까지 연평균 24만 가구 공급하고 다양한 수요를 고려해 넓은 면적 등을 갖춘 보편형 공공임대 등을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앞서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것처럼 신속한 공급 확대를 지속 추진하면서 부동산 공화국 탈피라는 정책 목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어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 안정 플랜을 발표하고 오는 2030년까지 전국에 공적주택 119만 호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공적주택은 크게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주택으로 나뉘며 임대 물량 가운데 19만 호는 새로 도입된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정부는 면적과 입지 조건을 개선한 공공임대주택의 거주 기준을 낮춰 다양한 계층이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소득과 자산 기준을 얼만큼 늘릴지는 아직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공적주택의 77%에 달하는 92만 호를 수도권에 공급할 예정이며 내년 말까지 입주 가능한 수도권 물량은 10만 호 정도입니다. 다가오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인공지능 관련 사고나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양국이 직접 소통하는 한라인 구축이 발표될지 주목됩니다. 폭스비즈니스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양국이 고위급 차원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AI 관련 합의안을 논의했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를 보고받을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합의안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최근 화두로 떠오른 AI에 의한 인류 괴멸 시나리오에 공동 대응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I가 스스로 해킹을 자행하거나 군사적 차원의 안보 위협을 야기하거나 인간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즉각 대처하는 목적으로 보인다고 폭스 비즈니스는 전했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중국과 인공지능 위험 방지를 위한 공식적인 협의체를 마련했고 머지않아 중국에서 후속 회담을 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현지 시간 21일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전날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와 뉴욕에서 만나 미중 AI 대화를 공식화했고 두 달 뒤 중국 선전에서 만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우리는 프로토콜 논의를 시작하고 싶다면서 주요한 AI 위험이 무엇인지, 통제 불가능한 AI 에이전트가 문제인지, 비국가 행위자와 사이버 공간의 비국가 행위자가 문제인지에 대해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 마수드 폐지시킨 이란 대통령 대표단 중 공보팀을 포함한 일부 수행원의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고 이란 국영 매체가 현지 시간 21일 보도했습니다. 국영 IRNA 통신은 미국 정부의 전례 없는 적대적 조치로 공보팀을 포함한 고위급 대표단 일부 구성원에 대한 비자 발급이 거부됐다고 전했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X를 통해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최근 보도 내용에 불만을 품고 미국 주요 언론사 세 곳에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를 언급하며 이번 비자 거부가 정보 접근권을 짓밟는 행위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인공지능 AI 관련 주가가 급등하고 유가가 하락하면서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2.3% 뛴 27,122.09로 마감하며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스탠더드 앤푸어스 500 지수 종가는 1.5% 오른 7,764.7에 우량주 30개로 구성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0.7% 오른 52,048.83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편 미국과 이란이 외교적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속에 국제유가는 3% 이상 하락했습니다. 런던 ICA 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11월 물은 전장 대비 3.4% 내린 배럴당 100.34달러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종가도 전 거래일 대비 4.5% 내린 배럴당 95.78달러였습니다. 챗GPT 개발사 OpenAI가 차세대 인공지능 기술과 안전 표준 수립을 미국이 주도할 것을 촉구하며 한국 등과의 협력을 제시했습니다. OpenAI는 홈페이지에 올린 AI의 다음 단계를 위한 표준 구축이라는 글에서 우리는 미국이 전 세계 국가들과 협력해 최첨단 AI에 관한 기술 표준 마련 노력을 주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제적 AI 표준을 마련하는 방안 중 하나로 각국에 이미 설립된 AI 안전 연구소들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했는데 예시 국가 10곳 가운데 하나로 한국을 언급했습니다. 어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우리군 3명이 다쳤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중 폭발사고가 나 우리군 간부 3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뢰 폭발 사고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북한군의 지뢰인지 아니면 우리 측 지뢰인지 등을 정밀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에 지뢰를 매설했을 가능성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해당 지역과는 거리가 떨어진 곳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수영 대표팀 김영범이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수영의 첫 번째 금메달을 안겼습니다. 김영범은 일본 도쿄 아쿠아틱스 센터에서 열린 남자 자유형 50m 결승에서 21초 66의 대회 신기록으로 가장 먼저 터치패드를 찍었습니다. 한국 수영은 2022 항저우 대회 당시 지유찬에 이어 2회 연속 이 종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전날 자유형 100m 은메달을 목에 걸었던 김영범은 하루 만에 금메달을 추가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전국 하늘은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 동해안 산지와 경상권 동해안, 제주도에는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초반에는 비교적 쾌청하다가 귀경길이 시작되는 주말에 비가 오는 곳이 많아지겠습니다. 추석 당일인 금요일에는 하늘이 점차 흐려지고 일교차가 커지면서 성묘길에 쌀쌀함이 감돌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2.8도, 습도는 54%입니다. YTN 뉴스 FM 아침 9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잠시 후 조태현의 생생경제 1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생생경제 시작합니다. 저는 조태용 기자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강세였습니다. 그것도 나스닥이 2% 넘게 올라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오름세도 꽤 컸습니다. 유가와 국채금리 하락 속에서 인공지능 낙관론이 다시 확산하면서 빅테크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대외적인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쏠리는 게 역시 미중 정상회담인데요. 두 나라에는 현안이 많죠. 최근에는 인공지능 위험 방지를 위한 협력도 논의의 핵심 가운데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중동과 유럽 두 개의 전쟁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입니다. 미중 정상회담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2부에서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2000선을 되찾았죠. 오늘도 뉴욕 증시 강세의 영향으로 장 초반 코스피가 강세로 가고 있습니다. 2% 넘게 오르면서 7160선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워낙 변동성이 심했던 만큼 많은 투자자들이 섣불리 움직이지 못하는 기류가 역력합니다. 이럴 때 투자 키워드로 시장에 접근하는 방법도 좋다고 하는데요. 어떤 키워드를 봐야 되는 걸까요? 이 내용은 잠시 뒤에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조태의 생생경제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0: 네, 매주 화요일 부자가 되는 비법 살펴보는 부자 대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홍석 우리자산운용 ETF 솔루션 본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0: 자, 메타 어제 그 간밤 뉴욕 증시의 주인공이 아닌가 싶었어요.
1: 네네네네.
0: 메타의 주가가 뭐 거의 11% 이렇게 올랐더라고요.
1: 어마어마합니다. 네. 네.
0: 뭔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까지 메타가 강세를 보인 겁니까?
1: 네, 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메타의 개인용 업무 수행 에이전트 중에 하나가 이제 뮤즈라는 에이전트가 있는데 그게 애플 앱스토어에서 무료 어플리케이션 부문에서 지금 계속 3주차 1위를 달리고 있고 이 내용이 시장에서는 소비자용 에이전트 AI가 어떤 대중화의 임계점에 달하지 않았나라는 평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0: 네네.
1: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ARM, 그다음 ARM, 그다음 인텔, AMD 같은 CPU 업체들이 동시에 이제 동반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는데 투자 논리상으로 좀 한번 살펴보면 그 전까지는 왜 저희가 추론형 AI 에이전트라고 하면 네. GPU를 많이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0: 예.
1: 이게 소비자용 에이전트 AI로 넘어오면서 GPU에서 CPU 쪽으로 확장이 되는 국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 기존의 AI 학습용 GPU 중심에서 뮤즈 같은 자율 에이전트가 이제 CPU가 좀 더 중요한 대세로 흘러가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네.
1: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이런 부분이 반도체 주가에서도 좀 나타났었던 것 같은데 아쉽게도 어제 CPU 업체들은 좀 기업들은 증시에서 상승률이 좀 높았었는데 반도체는 의외로 높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0: 아,
1: 약간
0: 예.
1: 어제 같은 장은 CPU 주도의 장이었다. 약간 내 AI 쪽에서도 차별화가 나는 장이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역시 에이전틱 네. AI 이 부분이 또 각광을 받으면서 네. 분위기도 약간 달라진 것 같은데요.
1: 네네.
0: 어쨌건 나스닥이 그러면서 사상 최고가를 기록을
1: 네네.
0: 했고요.
1: 네네.
0: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AI가 지금까지 속도 조절론 때문에 약간 나스닥이 힘들었다면
1: 네네.
0: 여기에선 다시 벗어나서 낙관론 쪽으로 가게 되는 그런 계기는 될 수 있을까요?
1: 네, 사실 AI는 계속 진행 중이죠.
0: 예.
1: 앞으로도 한 10년 이상 계속 탈 세계화와 맞물려서 진행될 수 있는 핵심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진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약간 우려를 하는 그런
0: 네.
1: 부분이 있었는데
0: 네.
1: 그게 약간 완화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0: 네.
1: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저도 여전히 AI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불신을 가지고
1: 네.
0: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1: 네네.
0: 자 오늘 뉴욕 증시도 그렇고 우리 코스피도 장 초반에 반도체 기업들이 좀 힘을 내주는 이런 것들이 뮤즈가 돼서 역할을 해주는
1: 네.
0: 것 같긴 한데요.
1: 네네.
0: 자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키워드 일단은 뭘로 봐야 될까요?
1: 네, 최근에 변동성이 상당히 높았죠.
0: 그렇죠.
1: 금리에 네. 대한 우려도 있었고 그러면서 찬바람이 살살 불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상법 개정이나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이랑 좀 맞물리면서 아무래도 최근에 시장의 키워드는 좀 성장보다는 안정성으로 좀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런
0: 네네.
1: 측면에서 주주환원이 굉장히 중요한 키 컨셉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변동성이 높아졌지만 오늘 그 메타의 뮤즈 사례에서도 볼 수 있었듯이 여전히 이제 AI가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네.
1: 그러면서 동시에 최근에 이제 대미 투자 관련돼서
0: 네.
1: 저희가 작년에 이제 작년 4월 달에 미국이랑 무역 협상을 하면서 대략 한 3,500억 달러 정도의 이제 대미 투자를 약속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발표가 되면서 그거의 핵심 수혜를 받았었던 원전 섹터가 최근에 좀 부각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0: 네.
1: 하반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부터는 좀 전에 말씀드린 첫 번째 주주환원,
0: 네.
1: 두 번째 AI의 부활, 세 번째 원전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핵심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자, 이걸 따로 놓고 보자면은 우리가 몰랐던 사안들은
1: 네.
0: 아니라고 할 수 있잖아요.
1: 네네네.
0: 그런데 이게 다 한 대 모인 기업도 있나 이 부분도 봐야 될 것 같은데
1: 네네.
0: 있습니까?
1: 네, 그런 그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국내 투자자분들은 대부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0: 그렇죠.
1: 거의 대부분
0: 네.
1: 만나시면 그 이외의 기업을 말씀하시는 분들은
0: 네.
1: 제가 그냥 실제로 봤을 때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것 말고도 좀 전에 말씀드린 원전과 AI 그다음에
0: 네.
1: 주주환원 이 세 가지 키워드를 한꺼번에 다 갖고 있는 그룹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 그룹이 바로 두산 그룹입니다. 그래서 이 그룹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교재 삼아서 오늘은 시장을 좀 읽어보는
0: 네.
1: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0: 이건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은
1: 네.
0: 특정 종목을 사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 사업 포트폴리오 를 보면서 올해 시장을 한번 예측을 해보셔라 라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맞습니다. 최근에 그 두산의 주가가 대략 한 지금 현재 한 145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네. 한 달 사이에 대략 한 13.6% 가량의 상승을 했습니다.
0: 많이 올랐네요.
1: 그리고 145만 원대인데 9월 18일 기준으로 증권사의 목표가는 여기서 한 두 배 가량이 높아진 한 275만 원까지 높아진 목표가를 제시한 곳도 있고요. 네. 이런 이유가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봤는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산그룹이 최근에 자사주 12% 소각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게 주주환원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앞서서 말씀드린 AI와 관련된 이슈인데 AI가 활성화되면 활성화될수록 그 밑에 있는 소재 기업의 중요성이 굉장히 부각이 되게 됩니다. 근데 요 두산 그룹이 AI 소재와 관련된 CCL을 동박 적층반이라고 하는 GPU의 핵심 소재인 CCL을 그 공급을 하고 있는데 요게 1조 증설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대미 투자 원전 프로젝트 대미 투자 원전 프로젝트도 두산그룹과 좀 연관성이 있었다. 요 세 가지 키포인트가 다 들어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자사주 소각으로 인한 네. 주주 환원, AI, 원전. 뭐 원전 하면은 두산이니까요.
1: 네, 맞습니다.
0: 주가 많이 올랐는데 이게 대미 투자 여기에도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거잖아요.
1: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그 일본의 사례에서 좀 먼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도 우리나라보다 더 큰 규모의 작년 10월 달에 그 미국과 일본이 통산 교섭을 할 때 한 대략 한 5천억 불 정도의 대미 투자를 약속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례에 관련돼서 일본이 실질적으로 대미 투자에 관련된 발표를 올해 상반기에 했습니다.
0: 네.
1: 그때 상반기에 했을 때 실질적으로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의 역사상 최대 규모의 화력발전소, 그다음에 원전과 관련된 프로젝트가 다 들어가면서 동시에 일본 기업들, 일본이 5천억 달러를 쓰는데 일본 기업을 안 끼워넣으면 자국에 하나도 도움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 도움되는 부분을 정부 측에서도 반드시 찾았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뭐 미쓰비시 중공업이나 도시바 같은 기업들이 그 핵심 기업으로 그 포트폴리오에 들어가면서 이 기업들의 수혜가 예상이 됐었다라는 거를 저희가 좀 미리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과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기업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살펴보면 두산그룹 안에 원전과 관련돼서 대표적인 기업 역할을 하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네. 요즘 미국이 이건 협상이 아니라 거의 깡패가 돈 뜯어가는 수준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정말 쉬어야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긴 하지만요.
1: 네네.
0: 아까 CCL, 동박 적층판, 요거 설비 투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1: 네네.
0: 이게 뭐길래 그렇게 1조 원이나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1: 네, 사실 그 좀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CCL이라고 하는 게 동박 적층판이라고 하는 그 반도체 기판의 소재입니다. 근데 이제 AI가 이렇게 서버가 점점 이제 뭐 블랙웰, 그다음에 베라루빈, 엔비디아의 AI가 점점 이 단계가 높아지면서 엄청나게 순식간에 많은 정보들이 전달이 되게 되는데 이 정보 전달이 되려고 하면 이 열손실이나 안 그러면 중간에서 이 기판의 변형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엄청나게 뜨거운 대규모의 정보가 전달되면 이 열이 엄청나게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0: 쉽지 않죠.
1: 그러면서 좀 전에 말씀드린 열 손실도 많아지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주 고속도로의 비유를 해보면 이렇게 뭐 이렇게 거칠거칠한 노면을 달리는 기판이라고 하면 이 뭐 정보를 전달하는데 손실이 굉장히 많을 수 있는데 아주 매끈하게 깔려진 고속도로에 비유할 수 있는 게 이 동박 적층판이고, 이게 이제 두산이 거의 세계 탑티어 수준의 경쟁력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AI의 이 성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소재의 퀄리티가 중요해지고 이 부분을 두산이 담당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을 그 국내 투자자분들께서 되게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근데 두산이 두산전자 BG 사업부분이 이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글로벌리도 거의 탑티어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 그리고 엔비디아랑도 아주 공고한 독점적인 이런 그

0: 부품 계약을 체결해서 계속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1: 아니 우리가
0: 네.
1: 이런 것들 CCL을 직접 사서 쓸 일은 전혀 없다
0: 전혀
1: 보니까
0: 없습니다. 네.
1: 그래서 좀 익숙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말씀을
0: 네.
1: 듣고 나니까 이 회사의 CCL 잘 팔릴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그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두산그룹의 CCL이 그전 세계 점유율의 한22% 정도를
1: 네.
0: 차지하고 있는데요. 물론 경쟁자들도 있습니다. 일본의 파나소닉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만의 EMC라는 기업도 두산의 경쟁자긴 한데요. 그래서 이 기업들이 서로 지금 현재로서는 아주 쇼티지가 심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 네.
0: 미래에 이 수요가 점점 더 늘어날 거라는 거는 이미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자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CCL과 관련된 1조 원가량의 투자를 두산에 발표를 했고 그러면서 동시에 파나소닉이나 경쟁사들도 EMC 같은 경쟁사들도 계속 한 몇천억대에 투자를 계속
1: 네.
0: 지속하고 있다. 근데 이런 부분이 투자를 선행하면 또 다음번에 수요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이런 부분이 주가에 좀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여기도 우리가 모르고 있었는데 여기도
0: 네.
1: 지금 공급 부족 상태라고
0: 네,
1: 하니까요.
0: 맞습니다.
1: 여기도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겠고요.
0: 네.
1: 저는 지금까지 두산그룹 그러면은 중후장대 그러니까
0: 네.
1: 중장비 만들고 뭐 큰 거큰거 만들고 이런 회사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0: 네.
1: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0: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저도 그렇고,
1: 예.
0: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일반 투자자분들께서는 두산이라고 하면 예전에 동대문에 있었던 기타 아니면
1: 예.
0: 아주 어려웠었던 그 두산 건설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 두산
1: 그렇죠.
0: 중공업
1: 예.
0: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는데 사실 두산이 한 2022년도 들어서 좀 어려움을 좀 많이 겪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2020년부터 좀 계열사 전반이 좀 많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자발적으로 이제 구조조정에 들어갔고 2022년도에 주채권단이 산업은행이었었는데 이때 산업은행의
1: 그렇죠.
0: 주도로 이 자발적 구조조정을 가장 먼저 사업재 편을 하면서 최근 들어서 가장 최근의 사업조정을 거치면서 구조조정을 겪은 기업이 두산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산그룹이 그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전환위복이 됐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과거에 좀안 좋았었던 그런 업종들은
1: 네.
0: 좀 매각을 하거나 자발적으로 이렇게 좀
1: 그렇죠.
0: 정리를
1: 예.
0: 하고
1: 지금
0: 지금
1: 두산건설도 이름은 두산이지만 두산 게
0: 네,
1: 아니잖아요. 예.
0: 맞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반도체, 그다음에 원전, 그다음에 로보틱스 이런 쪽으로 완전 사업재 편을 하면서 완전 황골탈퇴를 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어떻게 보면은 변신을 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이슈를 어떻게 투자로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0: 네, 사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두산 안에 반도체, 로보틱스, 뭐 원전 이런 기업들이 많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개별적으로 이 종목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개인 종목, 개별 종목 같은 경우는 직접 투자를 하는 경우에 이슈 하나가 생기면 하루에도 막 5%, 10%씩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또 정보를 보고 투자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보 속도전에서도 개인은 굉장히 불리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산 투자를 좀 활용해서 같은 테마를 테마형 ETF나 혹은 두산 그룹과 같은 그룹주 ETF에 투자해서 요 반도체 ETF 같은 테마로 나눠 담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추격 금지보다는 좀 급등할 재료일수록 분할이나 적립해서 적립식으로 좀 접근하는 방식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역시 ETF가 이럴 때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0: 네.
1: 여러분 뭐 메신저로 정보도 받고 그러실 텐데
0: 네.
1: 그런 정보는 보통 허위 아니면은 이미 다 알고 있는
0: 네.
1: 여러분이 제일 늦은 정보입니다.
0: 네.
1: 자 이제 코스피 다시 7,000선 다시 가까스로 회복을 했는데요.
0: 네.
1: 다음 동력 주주환원 AI 원전 이세 가지 키워드에서 나오게 될까요?
0: 네, 앞서서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긴 했는데 사실 주주환원은 가장 확실한 그 상승 동력이 안정적인 상승 동력이 돼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약간 불쏘시개 역할을 할수 있는 게 오늘 어제 저녁에 있었던 AI와 관련된 부분들이 이 불안감이 없어지면 다시 증시에 좀 이렇게 그 불쏘시개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전력 인프라 쪽이 계속 부족하기 때문에 AI의 병목을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전력 인프라 쪽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전도 특히 좀 수혜를 더 많이 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여전히 기회를 찾을 부분들은
0: 네.
1: 남아 있으니까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화요일 부자 되세요. 오늘은 최홍석 우리자산운용 ETF 솔루션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Walk it, walk it. 언제
1: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 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1부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고요. 바로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 0945, 우물정의 0945로 문자, 의견, 감상 이런 거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판도 기꺼이 받겠습니다. 우물정의 0945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YTN 경제 라디오 유튜브 채널 경제통마늘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어제 이게 바뀌어 있었고 저는 다른 데 잘못 들어온 줄 알았어요. 바뀌었는데 구독과 좋아요 계속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2부에서 다시 뵙죠.

0: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4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이 백악관에서 열립니다. 전 세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미중 갈등도 미중 갈등이고 이란 전쟁 문제, 유럽 전쟁 문제 모든 것들 워낙 많은 이슈들이 있어서 역내 국가들의 관심이 한눈에 쏠리고 있습니다. 어떤 파장을 낳게 될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자, 이번 미중 정상회담 교수님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실 것 같은데요. 어떤 네네. 의제들 나올 걸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1: 이게 뭐 11년 만에 국빈 방문이죠. 시 주석에. 거기에다가 네. 작년 우리 경주 에이펙 계기 부산에서 만났고 올해 5월 14일, 15일 트럼프가 베이징 방문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시 주석이 또 중국 워싱턴 방문합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셔틀 외교가 거의 정례화된 거 아니냐. 그만큼 양국이 이 국제 무대에서 자신의 위상도 과시하고 뭔가 세계를 주재하고 있다라는 이런 것들을 이제 이끄는 좋은 흐름을 양국 이용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네. 뭐 말씀하신 대로 핵심 의제는 지금 원래 11월 10일이 그 유예한 관세 협상 휴전 기간입니다. 1년간 유예하기로 했으니까. 아, 그러면 이제 이거를 연장을 할 거냐, 뭐 해결을 할 거냐 이런 거.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미국에 대한 희토류, 그 수출 통제 이것도 유예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해야 될 거고 지금 5월에 이 AI 대화 채널 만들자 이런 얘기를 그렇죠. 했고 네. 이제 양국이 뭐 협력보다는 사실은 우리가 주도해 가야겠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화 채널이 열리니까 이게 어떻게 될 건가? 이게 이제 핵심 이슈가 될 수밖에 없고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시적인 성과가 필요합니다.
0: 당장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1: 예. 네, 11월 3일에 지금 중

0: 중간 선거도 있고 그러면은 중국의 이제 구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좀 성과를 얻어야 될것 같고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항상 이 양국 간의 이슈가 되고 있는 대만 문제에 대한 하나의 중국 원칙, 뭐 무기 수출 문제라든가 이런 얘기를 할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으로부터 반도체나 AI 이 분야, 이 소위 이 미국이 전략 물자로 지금 그 간주하고 있는 분야들에 대한 이제 그 수입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지금
1: 그렇죠.
0: 중국이.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지금 반도체 굴기, AI 굴기 하는데 약간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어떻게 조율할 거냐. 그래서 사실은 20일에 뉴욕에서 베센트 재무장관하고 지금 이제 허리펑 중국 국무부총리가 조율을 했습니다. 해서 일단은 전술적 휴전을 할것 같아요.
1: AI,
0: 구조가
1: 예.
0: 풀리기는 어렵잖아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래서 무역이나 통상에 대해서는 뭐 이제 부분 합의를 하고 관리 메커니즘 만드는 수준, 뭐 이런 게 이번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1: 그러니까 단순히 셔틀 외교 정례화 보여주는 데서 끝나지 않고 일정 부분 휴전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는 거예요?
0: 네, 그렇죠. 휴전 연장이죠. 뭐 유예가 계속 이어지면서 관리하는. 왜냐하면 5월 14일, 15일에 내세웠던 게 관리된 경쟁이고 중국이 강조했던 것은 건설적 전략 안정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이 흐름을 이 갈등의 흐름을 확산하기보다는 관리하자라는 쪽으로 양측이 그렇다면 그게 양측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그 상징적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1: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허리펑과 배선트의 만남, 여기에서 매우 성공적인 회담이다라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요게 또
0: 네네.
1: JP모건 본사에서 만났더라고요. 이것도 조금 눈길을
0: 맞습니다.
1: 끄는 건데, 이거는 무슨 배경으로 보셨습니까?
0: 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방문할 때도 대규모의 소위 그 경제인들을 대동을 하고 갔거든요.
1: 그랬죠.
0: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상호 협력 공간의 소지가 있다. 그리고 지금 많은 그 국가들의 경기 예측 기관이 또 이제 중국 경제가 어렵다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공집합을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쪽으로 흐름을 간것 같고요. 그래서 이 중국에 대한 미국의 공세가 굉장히 압박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어떤 뭐 전략적 전환이라든가 이런 걸로 보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앞두고 전술적으로 좀 유연화하는 그런 흐름 속에서 그런 모습이 연출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1: 자, 이번에 보면은 말씀하셨던 대로 관세라든지 희토류 문제라든지 미국의 반도체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유예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면요. 지금 또
0: 네.
1: 하나 쟁점으로 떠오른 게 AI 위험을 통제하는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아까 교수님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이 부분에서는 뚜렷한 어떤 양쪽에 합의된 목소리가 나온다든지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0: 그게 사실은 뭐 이게 그 AI에 관한 대화체를 신설해서 관리하자라고 이제 양측이 표현을 했는데 그 앞에 생략된 말이 있어요. 미중 양국이 경쟁자이지만 AI 기술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나라로서 뭔가 흐름을 같이 끌고 가자.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이제 배센트 장관이나 그 허리펑 중국 총리 간에 이제 실무적 차원에서는 흐름이 잡혔는데 이게 워낙 양 지도자들이 강성 지도자들인데다가 트럼프가 매우 이제 개인주의적인 거래주의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실질적인 액션 플랜이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AI라는 거는 어쨌든 남한테 다 알려주고 갈 수가 없잖아요, 지금은. 그런데다가 미국이 아시다시피 AI의 정말 설계자입니다. 그리고 제조 능력이 좀 떨어져서 그렇지 항상 기술을 선도하고 있잖아요.
1: 네.
0: 그런데 지금 미국 입장에서 보면 그런 부분이 방심을 하게 되면 중국한테 그런 그 기회까지 주게 되면 막강한 산업 클러스터를 가지고 있는 중국을 제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단 말이죠.
1: 제조업 그래서, 영향 확실히 강하니까.
0: 네, 예. 그렇죠. 그래서 관계를 재설정하자는 게 아니고
1: 네.
0: 관계를 관리하자라는 거죠.
1: 네,
0: 이제
1: 네.
0: 그런 차원에서 AI도 좀 전 세계적인 이슈인데 미중 양강이 이 부분을 그냥 지나갈 수는 없다. 규범을 만든다기보다도 경쟁은 하지만 흐름을 미중이 같이 가지고 간다. 이런 차원에서 아마 이 그 AI 대화체 신설
1: 네.
0: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 그러면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실무에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이 두 스트롱맨이 만나고 밥상을 뒤집을 가능성 이런 것도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0: 그러니까 실무 합의라기보다도
1: 예.
0: 이런 흐름은 갔는데 이제
1: 예.
0: 결국은 경쟁이라는 차원을 더 깊게 생각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있고 그다음에 미국 의회라든가 이런 데서 또 안보 분야 부분에서는 중국의 이 AI 굴기가 굉장히 탐탁치 않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1: 네.
0: 그게 뭐 혼자 얘기한다고 되는 거는 아닙니다. 개인 외교의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런 이제 실질 합의를 보장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계속 지지부진하게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1: 네.
0: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액션 플랜이 조금 정상 간에도 이렇게 이렇게 잘 발전시키자라는 게 나와야 이게 소위 그 AI의 어떤 흐름 추세를 끌고 가는데 미중 양국도 이 나름대로 기여를 하고 그걸 바라보고 있는 많은 국가 특히 우리가 뭐 AI 3강이다 스스로 그렇게
1: 네.
0: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 이제 전 세계적인 메시지를 좀 두 정상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는 거죠.
1: 그 갑자기 또 궁금해지는 게요. 시진핑과 트럼프, 미국과 중국, 양국이 만나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흐름으로 봤을 때는 약간 일진일퇴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첨단
0: 네네.
1: 반도체, 그리고 중국의 희토류 이런 것들이 레버리지가 돼서 1승 1패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데
0: 네네.
1: 이번에는 누구한테 유리한 판입니까?
0: 그게 사실 보기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1: 예.
0: 기본적으로는 그 뭐 희토류나 이런 걸 가지고 이 미국의 발목을 잡은 중국이 장기적으로는 유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1: 네.
0: 사실은 지금 중국 경제도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거는 알고 있잖아요. 그 중국 지도부도 일부는 또 인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촉발된 이 대중 압박의 핵심이 관세란 말이에요.
1: 네.
0: 그러니까 이 관세를 어떻게 조정을 하느냐 이런 거가 사실은 이제 핵심이 되겠죠. 실제로 작년에 잘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미국의 대중 관세가 135% 그 상 또
1: 네.
0: 거기에 대해서 대응 관세가 125% 물론 실행은 안 됐어요.
1: 네.
0: 무역하지 말자는 거잖아요.
1: 애들 같아요.
0: 네네. 유예를 하고 나서 실제로 지켜보니까 그 이후에 실제로 더 부과된 게 중국 입장에서 보면 한 14% 정도밖에 부과가 안 됐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그 정도는 중국이 이 소위 가성비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관세 카드가 제대로 안 먹힌 거죠. 그렇다면 이제는 좀 더 다른 형태로 이 틀을 끌고 가야 되는데 지금 뾰족한 방법은 없어요. 뾰족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전술적 타협을 할 가능성이 훨씬 크지 않느냐 이렇게
1: 네.
0: 보는 거죠. 그래서 관계 관리에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그런 이제 흐름이 되지 않을까. 지금 사실 잘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급했으면 공항 영접을 나간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1: 네네.
0: 그럼 사실 중국은 즐기고 있는 거죠. 대국 이미지를 과시하고 국내에 얼마나 이게 선전이 되고 전 세계적으로 타전이 될 텐데 시진핑 중국 지도자가 오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갔다. 급한 건 미국이구나. 이제 이런 메시지를 줄 수도 있잖아요.
1: 네네네.
0: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도 가시적 성과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는 일단 중국이 협상력의 우위를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1: 네.
0: 문제는 이제 중국이 세계적 국가로 가려면 AI 분야라든가 반도체 분야라든가 이런 게 이제 소위 중국 얘기하는 굴기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 배터리라든가 태양광 이런

0: 거는 뭐 확실하게 지금 잡았는데 뭐, 전기차.
1: 세게 그런데 예.
0: 예, 이게 지금 반도체가 안 된단 말이에요. 반도체가 안다면 AI 칩이 구동이 안 되니까 결국은 거기에 필요한 미국의 원천 기술이 들어가 있는 소프트웨어라든가 이 설계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게 들어와야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병목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누가 유리하다 말고가 별로 없는 거예요. 단기적 협상력은 뭐 지금 이란 카드라든가 이란을 설득해달라 이런 것도 있으니까 중국이 유리하게 보이나 장기적으로 보면 뭐 중국은 버티기잖아요. 일단 네네, 네. 버티기니까 그게 뭐 누가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그 절충으로 전술적인 타협이 될 거라고 계속 말씀을 해주시는데 요거는 그러니까 지금 그대로 그냥 유예하고 그냥 흐지부지 간다 이런 뜻으로 일단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0: 네네. 뭐 그런 흐름을 관리된 경쟁 구도를 끌고 가는데 이제 이게 참 말이 어렵잖아요. 관리된 경쟁, 경쟁을 하는데 어디까지가 관리할 거냐 이런 부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무역이라든가 통상 분야는 부분 합의가 가능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뭐 구매하고 보잉기 사고 뭐 이런 거는 존재하는데 조금 한 발짝 벗어나면 이제 이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협이 불가하죠. 그거에 대해서 가장 중국이 내세울 수 있는 게 하나의 중국 원칙.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뭐 이런 거 중단 이런 네네네.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걸 그렇게 하면은 교두보가 없어지잖아요.
1: 그렇죠.
0: 그 중국을 견제하는. 그리고 그게 바로 동중국해, 남중국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입장을 유지하면서 경쟁 구도를 그냥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틀이 양국 간에 존재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어느 것도 해결할 수 없는 부분 합의만 가능하다면 나머지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을 완벽하게 해결하는 거는 그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항상 전술적 타협을 통해서 조금씩 변화는 있겠지만 이걸 끌고 가는 형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 어떻게 보면은 경제학에서 말하는 힘의 균형점 같은 게 지금 만들어진 그런 느낌이
0: 그렇습니다.
1: 드는데
0: 네네.
1: 말씀하신 이런 관리된 경쟁으로 결론이 나고 약간 유예적으로 계속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가는 이런 흐름이라면은 이렇게 되는 게 우리에겐 기회예요? 새로운 위험이 되는 거예요?
0: 예, 그게 이제 사안별로 좀 다를 것 같아요.
1: 예.
0: 예를 들어서 관리된 경쟁을 하는 게 뭐 무역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나오면 그리고 이제 분야가 중요하겠죠. 지금 어쨌든 한국이 메모리 분야에 반도체를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한국의 어떤 그 효용성이라고 그럴까 효율성 이런 거는 제고가 되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전기차 같은 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아유, 미국에 와서 만들면 관세 없어. 지금 100% 때리고 있는데.
1: 네네.
0: 그러면은 한국의 자동차 산업에 당연히 또 그 악영향이 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미중 간의 타협이라든가 뭐 전술적 휴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거를 관심을 갖는 것보다는 산업별 분야별 안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걸로 이제 따져보는 그런 이제 전략적인 분석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 언제나 우리가 참 지정학적으로 어려운 위치에 처해 있는 거는 분명해 보이는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지금 중국의 반도체 굴기 예전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는 그렇게까지 경쟁력이 강하지 않다라는 뉘앙스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를 보면요. 중국에서 전해지는 반도체 이런 것들의 영향을 꽤 많이 받고 있거든요. 실제로 지금 중국 반도체의 현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0: 그 최고 단계 우리가 얘기하는 HBM 고대역 광폭 메모리는 중국이 아직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범용 반도체 28나노 이하는 중국의 창신 메모리 그다음에 낸드 플래시 업체인 양즈 메모리가 상당히 추격을 하고 있죠. 물론 기술 격차는 있습니다. 이제 특히 그 네덜란드의 EUV 장비를 ASML의 EUV 장비를 못 쓰기 때문에 기존의 DUV를 반복해서 만들고 있어서 반복 작업을 통해서 만들기 때문에 기술 격차는 나지만 반도체 시장이 초고사양 메모리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1: 그렇죠.
0: 그러면은 그 밑에 중국이 지속적인 이 반도체 펀드, 빅 펀드라고 그러죠. 이걸 투자해서 지속적인 인력과 자본을 투자하면 이 초월은 못해도 네. 넘어서지는 못해도 추격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중국은 지금 어쨌든 메모리, 낸드 플래시, 그다음에 파운드리 업체도 이 중심국제라는 이런 파운드리 업체를 갖고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일관 공정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1: 아, 네네.
0: 그러니까 메모리부터 이 TSMC가 하고 있는 파운드리까지 중국 내에서 다 해봤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창신 메모리를 상장을 했고 곧 그쵸. 이제 양자 메모리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 것들이 활성화가 되면 결국은 민간 자본이 들어온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파운드리 업체까지 힘을 얻게 돼 있습니다. 거기다가 무엇보다도 중국은 내부에 그 대형 업체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네. 내부 공급을 하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만들어서 수출을 많이 해야 되지만 중국은 자체 내수 소비로 많이 돌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데이터가 확보되고 그다음에 뭐 기술적 난제들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해결이 된다면 적어도 범용 반도체 부분에서는 상당한 잠식이 불가피한 거죠. 네네. 그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난다. 지금 상황에서는 기술적으로 고사양에서는 그렇지만 향후에 얼마든지 추격의 여지가 있다라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경계는 늦추지 말아야 된다. 그러려면 계속 초격차 기술력을 유지하면서 아직은 중국이 수율 같은 거가 지금 이제 예상보다는 떨어지지만 그것도 반복 작업을 하면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미중회담에서 미국이 중국 반도체에 대한 경계를 푸느냐 협력하느냐가 우리 반도체 기업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네. 이제는 조금 더 큰 그림 쪽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약간 가십성으로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요. 시진핑 주석이 이번에 브릭스 만찬에 참여를 하지 않으면서 또 건강 네. 이상설이 불거졌거든요. 네. 이거는 어떻게 보셨어요?
0: 글쎄 뭐 결국은 이제 중국이 그런 네. 거에 대해서 그 다시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뭐 아니다 이런 이제 이런 걸 안 하는데 이게 보면은 그 아무 일이 없다 가짜 네. 뉴스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부축 없이 전용기 계단을 또 오르는 모습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중병설을 뒷받침할 증거는 사실은 없습니다. 없는데 네네. 문제는 이제 만찬에 참석하지 않고 먼저 귀국을 하고 이거를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를 했어요. 몸이 좋지 않아서 불참한다. 근데 이거는 네. 항상 중국은 국가 지도자의 일정이라든가 건강 문제가 국가 기밀 사항에 해당을 하거든요. 네. 이거는 뭐 북한도 마찬가지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증폭이 되는 거예요. 얘기를 안 하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되는데 네. 네. 네. 우리 가끔 그런 뉴스 드시잖아요. 뭐 2주일간 공식 석상에 안 나타났다. 네. 뭐 며칠간 안 나타났다. 그러면 지금 무슨 일이 있는 거지? 자꾸 이런단 말이죠.
1: 그렇죠.
0: 거기에다가 네. 후계구도 같은 것도 이제 확정이 안 돼 있으니까 혹시 유고가 생기면 이게 중국이 어디로 가지? 이런 거가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네. 그 흐름을 보면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고 약간 그 루머성 그런 기사였던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이제 이번에 미국에 가서 공항에 건강한 모습으로 내리면 이제 그런 게 다 일축이 되고 문제 없다라는 네. 이제 정치적 메시지가 되겠지만 향후에도 이런 거를 둘러싸고 중국 당국이 해석을 제대로 해주지 않을 거기 때문에 설명을 해주지 않을 거기 때문에 계속 반복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면은 뭐 이제 연세가 73인데요.
1: 그렇죠.
0: 뭐 이로 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나 푸틴이나 뭐 세계적 지도자들이 다 70대이기 때문에 그 나이를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다만 이제 뭐 걸음걸이라든가 네. 오랫동안 잘 못 써 있는 것 같다라든가 그런 것도 구체적인 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중국 내부 문제와 이제 연관이 돼서 증폭이 되다 보니까 계속 건강이

0: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유가가 인상이 되면서 인플레 압력을 엄청 받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당연히 이 중간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1: 그렇죠.
0: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렇다면 요번 이런 흐름을 이용을 해서 뭔가 내가 시주석과 이런 대화를 해서 중동에 대한 어떤 에너지 공급 안정이라든가 이런 걸 이끌어냈다라는 메시지를 보여주고 싶어 할 거예요.
1: 그렇겠죠. 예.
0: 그런데 중국은 사실은 급할 게 별로 없어요. 지금
1: 네.
0: 상황에서. 왜냐하면 이란 석유 당연히 중국이 최대 수입국이고 많이 사서 쓰지만 이제 우회를 해서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나 이쪽에서 우회 선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국 배가 가서 직접 실어오는 것도 아니에요.
1: 네.
0: 그게 싼 가격으로 이란 원유를 수입해서 이란을 버티게 하고 있는 게 중국 아니냐.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적 시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우디도 후티 반군의 공격을 받고 나서 미국이 안전보장 안 해준다고 지금 중국한테 SOS를 치고 있는 상황이란
1: 네.
0: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그뭐 어떤 명분을 만드는 간접 중재 이런 쪽에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나서서 간접 중재를 하니 중동 이 문제도 미국과 중국 간에 잘 얘기를 하면 안정적인 분위기로 갈수 있다. 지금 문제는 6월에 미국과 이란 간의 MOU가 7월에 파기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
1: 그렇죠. 예.
0: 적어도 이 부분에 관해서 그 MOU를 다시 협상의 기본 틀로 삼는다거나 하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계기가 이번에 된다면 중국으로서도 외교적 성과를 올릴 수 있고 또 미국도 외교적 성과를 올릴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의 접합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란이 그렇다고 뭐 중국말을 무조건 들을 리도 없잖아요. 신정 체제에서. 이란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잘 아시다시피 일단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공격하는 거 완전 종전해야 되고
1: 네.
0: 그다음에 자금 그 동결한 거다 풀어야 되고 이런 거니까 거기까지는 가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1: 자,
0: 그리고
1: 교수님, 저희
0: 그러나
1: 시간이 지나가지고요. 예. 일단은 그러면 교수님 말씀은, 쉽진 않을 것이다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0: 그
1: 알겠습니다.
0: 협상
1: 예.
0: 재개 정도로만 나와도 성공이다.
1: 아.
0: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1: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MG생활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저 조정석과 MG생활금고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MG생활금고보험.
3: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5: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즈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6: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즈카.
7: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8: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다이어리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9: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10: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11: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1: 네, 화이트 라디오 생생경제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미중 정상회담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겠어요. 화이트 라디오 생생경제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내일 아침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s FM.
1: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도 완연한 초가을 날씨에 낮에는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한낮의 기온이 서울 30도, 전주와 광주도 30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이번 늦더위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목요일 이후부터 서서히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한편 수도권과 충청권에 대기가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위험이 높은데요. 추석을 맞아 성묘나 벌초 가실 때 가급적 불 사용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오전 정체가 많습니다. 행주대교에서 양화대교, 여의하류나들목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반포대교에서 성담대교 사이 다시 밀리고 있는데요. 나란한 강변북로 구리 방향 행주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아직은 긴 정체가 이어져 있고 평균 속도가 시속 30km 안팎입니다. 분당 수서로 도심 쪽으로 복정 나들목에서 수서지나 탄천 1교까지도 정체가 아직은 그대로 이어져 있습니다. 서부간선 지하도로 일직방면 전 구간에서 차량들 많이 속도가 내려가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잇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잇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국회가 오늘 정부로부터 대미 투자 첫 사업과 관련한 보고를 받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오늘 오전 9시 반 각각 전체 회의를 열고 정부로부터 대미 투자 협상 경과에 대한 비공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이 출석했습니다. 앞서 지난 17일로 예정됐던 보고는 투자금 회수와 손실 부담 등을 둘러싼 막판 협상이 진통을 겪으면서 한 차례 연기됐습니다.
2: 인공지능 AI 관련 주가 급등하고 유가가 하락하면서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2.3% 뛴 27,122.09로 마감하며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푸어스 500지수 종가는 1.5% 오른 7,764.7에 우량주 30개로 구성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0.7% 오른 52,048.83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스템 통합 기업인 엑센추어는 엔트로픽과 20억 달러 규모의 AI 안보 평가 관련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소식에 주가가 2.72% 뛰는 등 AI 관련주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이란이 외교적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속에 국제 유가는 3% 이상 하락했습니다. 7,000선에 올라선 코스피가 뉴욕 증시 상승세에 힘입어 오늘도 기분 좋게 출발했습니다. 대장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하면서 코스피가 2%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금융시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류한웅 기자, 코스피가 사흘째 상승세인데

0: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1: 코스피가 현재 2%대 상승세로 7,100선에 올라와 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2.2% 오른 7,162로 출발했습니다. 대장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3% 오르는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 상승 중입니다. 외국인이 사흘째, 기관이 닷새째 순매수를 하면서 지수가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1%대 상승세로 엿새째 상승 중인데 현재 840선에 올라와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개인이 홀로 사흘째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AI, 인공지능 관련주가 급등하면서 나스닥이 2.3% 오르는 등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했는데 우리 증시에 호재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협상 기대가 커지면서 국제 유가가 하락하고 인플레이션 우려 완화에 미 국채 금리가 안정된 점이 뉴욕 증시 상승을 뒷받침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주 유엔 총회 기간에 폐쇄시키한 이란 대통령과 만날 예정인데 외교적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브렌트유 11월 인도분은 3.4% 내린 배럴당 100달러, WTI 서부 텍사스산 원유 10월 인도분은 4.5% 내린 배럴당 96달러에 거래됐습니다. 국제 유가 하락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되자 최근 5%를 넘었던 미 10년물 국채 금리는 4.9%대로 내려왔습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이번 주 예정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최근 1380원대까지 올랐던 원달러 환율은 현재 1360원대로 내려와 있습니다. 일본 엔화 강세와 추석 연휴를 앞둔 수출업체의 달러 매도 영향으로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유환홍입니다.
2: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이 홍해 연안을 장악한 데 이어 남부의 고원지대로 전선을 넓히고 있습니다. 또 사우디아라비아만 공격 대상으로 삼는다면서도 다른 나라가 개입할 경우 확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런던 조수현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3: 홍해 연안을 장악한 예멘 후티 반군이 남부 고원지대로 전선 확대에 나섰습니다. 타이즈와 라히즈 등 산악 고지대를 집중 공격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원을 받는 예멘 정부군과 치열한 교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후티의 이런 군세는 전략 고지를 차지해 바브엘만데브 해협 주변의 방어망을 강화하고 정부군을 고립시키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사우디는 최근 수백 차례의 공습을 단행했지만 후티의 진격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후티는 사우디 외에 미국이나 그 어떤 다른 나라도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면서도 사우디 편에서 개입한다면 확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4: 사우디와 함께 예멘에 대한 공격에 가담하는 국가가 나올 경우 국제적 차원의 전쟁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후티 정치국 위원입니다.
3: 지금까지 양측의 교전 격화로 700명이 사망하고 12만여 명이 피난길에 오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4: 피난민 대부분은 여성과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입니다. 유엔 난민기구 예멘 지부 대변인입니다.
3: 이런 가운데 이란이 봉쇄한 호르무즈 해협에선 유조선이 또 공격받았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으로 진입해 항해하던 중 정체불명의 발사체에 맞아 선원 2명이 다쳤는데 기름 유출 등 환경 피해는 없었습니다. 중재국 카타르는 호르무즈 해협 항해의 자유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5: 카타르는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을 재개하기 위해 양측에 여러 제안을 전달하며 중재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후티 반군을 공격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공습을 검토했지만 다시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뉴욕타임스 등 미국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미 언론은 지난 10일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두 차례 전화를 걸어 후티에 대한 긴급 군사 지원을 요청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거절하고 정보 제공만 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렇게 결정을 번복한 건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처한 곤경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딜레마를 안겨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경쟁을 이유로 인공지능 AI 개발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하지만 고물가에 대한 불만 속에 국정 지지율은 최저치로 떨어졌고 트럼프 대통령은 치솟는 경유값의 원인으로 우크라이나를 지목했습니다. 신윤정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5: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AI가 인류를 파괴할 수 있다는 경고를 또다시 사기극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을 사흘 앞두고 중국보다 앞선 현재의 우위를 지키겠다며 AI 개발에 제동을 걸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의 개발 경쟁과 별개로 AI 위험에는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미중 AI 대화를 공식화했다며 오는 11월 중국 선전에서 다시 만나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4: AI 관련 사고가 발생했는지 AI 문제가 국가 안보 차원으로 확대됐는지를 서로 알리는 겁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입니다.
5: 트럼프 대통령이 AI 개발 가속 페달을 밟는 사이 발등에 불은 치솟는 생활비입니다. 로이터와 입소스 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32%로 집권 1, 2기를 통틀어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물가 대응에 대한 긍정평가는 17%에 그쳤는데 특히 공화당 지지층에서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처음으로 긍정평가를 앞섰습니다. 이란 전쟁 등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원유 공급 차질에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겹치면서 미국 내 경유값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유값 폭등의 원인으로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정유시설 공격을 지목하며 젤렌스키 대통령을 직접 압박했습니다.
4: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의 경유시설 공격을 멈춰야 합니다. 다른 목표물들은 상관없지만 경유연료는 안 되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5: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총회가 열리는 뉴욕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자리에서 러시아 정유시설 공격을 중단하라고 촉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간선거를 40여일 앞두고 지지율이 최저치로 떨어진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잇따라 열리는 유엔 총회와 미중 정상회담에서의 외교적, 경제적 성과가 더 절실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2: 사흘 앞으로 다가온 미중 정상회담에서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인공지능 AI 관련 사고나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양국이 직접 소통하는 한라인 구축이 발표될지 주목됩니다. 폭스 비즈니스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양국이 고위급 차원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AI 관련 합의안을 논의했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를 보고받을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합의안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알려지진 않았지만 최근 화두로 떠오른 AI에 의한 인류 괴멸 시나리오에 공동 대응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I가 스스로 해킹을 자행하거나 군사적 차원의 안보 위협을 야기하거나 인간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즉각 대처하는 목적으로 보인다고 폭스 비즈니스는 전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6: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0: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7: 우리 집 도어락 쉽게 살 수 없어.

0: 문지기.com. 도어락은 고민 말고 문지기.com.
1: 데이팩으로 전화세요.
2: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4: 지금까지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수도권은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29도까지 올라 평년 기온을 4도가량 웃돌겠고 광주와 곡성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추석 연휴에 들어서야 늦더위가 조금씩 물러나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남해상과 동해상, 제주 해상에서 최고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2.8도, 습도는 54%입니다. YTN 뉴스 FM.
5: 신토부리와 농도부리의 상생정신을 잇는 대국민 농촌활력운동 농심천심운동. 대대로 이어온 우리 땅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고 도시와 농촌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끈끈하게 연결돼 지속 가능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0: 농민의 마음을 하늘처럼 여기는 생각, 우리 농촌을 직접 찾고 응원하는 작은 실천 하나가 대한민국 농업의 힘찬 맥박을 뛰게 만듭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의 주인공이 돼 우리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1: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2: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 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1: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2: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1: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2: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3: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4: 안녕하세요. 화성시 홍보대사 배우 원기준입니다. 10월 3일과 4일 화성에서 2026 정조효문화제 정조대왕 능행차가 열립니다. 사도세자의 능을 옮기는 장엄한 천원 행렬부터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천대의 드론 라이트쇼까지 놓쳐서는 안 될 올해의 하이라이트, 로봇과 함께하는 특별하고 웅장한 능행차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정조효공원 윤건능에서 가족과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이 캠페인은 모두의 행복, 더 큰 화성, 화성특례시와 함께합니다.
5: 안녕하세요. 무용수이자 안무가 최호종입니다. 서울의 가을, 도시가 예술이 됩니다. 9월 18일부터 11월 29일까지 뚝섬 한강공원에서 시작해 서울 전역의 극장으로 73일간 이어지는 2026 서울 어텀 페스타. 일상을 마친 저녁, 도시 곳곳에서 다채로운 예술 무대가 펼쳐집니다. 예술로 물든 서울의 가을밤은 도시의 활력을 더하고 시민의 일상을 위로합니다. 서울의 가을이 세계로 뻗어나가도록 서울 어텀 페스타가 그 길을 열겠습니다. 서울, 예술이 되다. 서울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6: 반갑습니다. 광명시의 의장 이영덕입니다. 광명은 지금 신도시와 재개발, 재건축으로 도시의 모습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살아가는 시민의 오늘, 그리고 행복입니다. 제10대 광명시의회는 골목의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고 현장에서 듣고 정책과 예산으로 답하겠습니다. 개발의 속도보다 시민의 삶을 먼저 생각하는 의회, 시민의 곁을 끝까지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시민의 마음을 읽고 미래를 여는 광명시의회와 함께합니다.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가을로 접어드는 9월입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오곤 하죠. 혼자서는 답을 찾기 어려운 고민도 하나씩 풀어가다 보면 길이 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저는 조인섭입니다.

0: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김지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지연 변호사입니다.
0: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제 남편은 반듯한 사람이었습니다. 연애할 때부터 저에게 잘했고 결혼해서도 다정한 남편이자 든든한 아빠였습니다. 살면서 자잘한 다툼이야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밖에서 엉뚱한 사고를 치거나 가정을 소홀히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죠. 직장 생활도 누구보다 성실하게 마쳤습니다. 그렇게 퇴직을 하고 인생 후반전을 좀 더 의미 있게 보내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남편이 경증 치매 진단을 받으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예전과 달리 판단력이 눈에 띄게 떨어졌어요. 스마트폰으로 SNS를 시작하더니 낯선 사람에게 속아서 로맨스 스캠 사기를 당한 겁니다. 상대방은 온갖 달콤한 거짓말로 남편에게 접근했습니다. 남편은 그걸 철석같이 사실로 믿더라고요. 지금도 지속적으로 큰 돈을 송금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뜯어말려도 상대에 대한 믿음을 꺾지 않더라고요. 평생 모아놓은 재산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식들에게조차 이 사실을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사기라고는 하지만 상대와의 관계가 로맨스 스캠이다 보니까 남편 입장에서도 나쁘끄러운 일이잖아요. 하지만 더는 손을 놓고 지켜볼 수가 없습니다. 남편의 인지 기능이 더 떨어진다면 앞으로 재산이 얼마나 더 빠져나갈지도 걱정이 되고 저 혼자서는 남편을 막기도 점점 어려워질 것 같아요. 결국 저는 이혼까지 고민하게 됐습니다. 남편이 완전히 의사능력을 잃은 상태는 아니지만 예전처럼 정상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혼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또 이혼하게 된다면 재산 분할을 통해 남은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낼 방법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사기범에게 이미 보낸 돈도 과연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지도 알려주세요.

0: 어디서도 말하지 못했던 당신의 고민 지금 해결해드립니다.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조인석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사연에 로맨스 스캠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종종 듣기는 하는데 정확히 어떤 범죄를 말하는 걸까요?
2: 네. 로맨스 스캠은 연애를 뜻하는 로맨스와 신용사기를 뜻하는 스캠이 합쳐진 말입니다.
1: 네.
2: SNS나 메신저 등을 통해 이성적인 호감을 표시하며 온라인으로 친분을 쌓은 뒤 사랑이나 신뢰를 미끼로 돈을 뜯어내는 신종 금융사기 수법을 말합니다.
1: 그렇군요. 보통 젊은 층에서 데이팅 앱을 통해서 많이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고령층이나 은퇴하신 분들을 노리는 경우도 많은가 봐요.
2: 맞습니다. 특히 이번 사연처럼 퇴직 후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시거나 경증 치매 등으로 인지 능력이 떨어진 어르신들의 외로움을 파고들어 노후를 함께하자 또는 투자를 도와주겠다라며 거액을 편취하는 악질적인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럼 사연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남편이 경증 치매 진단을 받은 거예요. 하지만 이제 예전처럼 온전한 판단은 내리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사연자분이 그 경증 치매 진단받은 남편이랑 이혼 절차 밟아도 문제 없는 걸까요?
2: 남편의 치매가 경미하여 의사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것이 아니라면 협의이혼도 재판이혼도 모두 가능합니다.
1: 네.
2: 협의이혼의 경우 쌍방이 이혼 의사를 표시하고 가정법원에 이혼 의사 확인을 거쳐야 하는데
1: 네.
2: 남편이 이혼의 의미와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협의이혼이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습니다.
1: 네.
2: 하지만 남편이 협의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네.
2: 남편이 로맨스 스캠에 빠져 재산을 탕진하는 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며
1: 네.
2: 이를 근거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사실 사연자분이 가장 불안한 거는 남편이 사기범한테 돈을 계속 지금도 송금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사연자분이 이혼을 준비하면서 남편이 더 이상 재산을 빼돌리거나 그 상대방한테 보내지 못하도록 미리 막아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법적인 방법 알려주세요.
2: 의사 능력이 완전히 상실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남편의 재산 처분 행위 자체를 바로 무효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1: 네.
2: 그러나 몇 가지 법적 수단을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1: 네.
2: 첫째,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재산 보전 처분, 예를 들어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하면 남편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처분 금지 가처분이나
1: 네.
2: 예금 계좌에 대한 가압류를 통해 재산 유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1: 네.
2: 둘째로는 남편의 치매가 경미하다 하더라도 후견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성년 후견은 의사 능력이 거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만 한정 후견은 판단 능력이 부족한 경우, 특정 후견은 일시적으로 또는 특정 사무에 대해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데요.
1: 네.
2: 한정 후견이 게시되면 법원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후견인의 동의 없이 한 재산 처분 행위를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1: 네. 근데 이제 사연자분이 이제 이혼을 생각하시니까 아무래도 가압류 가처분으로 진행을 하는 게 더 좋긴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로맨스 스캠으로 빠져나간 돈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이제 말하자면 사기당해서 지금 날린 돈도 상당한 것 같은데 이런 돈도 재산 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2: 이 경우 재산 분할 시 기준 시점은 아마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일이 될 텐데요.
1: 네.
2: 그러나 일반 배우자가 부당하게 재산을 처분하거나 낭비한 경우 법원은 그 처분된 재산도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 소송 계속 중에 상대방 일방이 고의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이를 기존 재산에 포함하여 분할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2: 남편이 치매로 인해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로맨스 스캠에 빠져 재산을 탕진한 경우 비록 의사 능력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더라도 이는 남편 측의 사정으로 인한 재산 감소이므로 법원이 재산 분할 비율을 정할 때 사연자분에게 유리하게 고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이미 소실된 재산도 남편 측이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분할하는 방식으로 사연자분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1: 네. 그러면 남편이 스캠 사기범한테 보낸 돈 돌려받을 수도 있을까요?
2: 남편이 의사능력이 완전히 결여됐던 것은 아니므로 네. 해당 송금 혐의를 곧바로 무효로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1: 네.
2: 다만 로맨스 스캠은 기망에 의한 것이므로 사기를 이유로 해당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있고
1: 네.
2: 민법상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데요. 또한 형법상 사기죄로 경찰에 형사고소해서 수사기관의 수사력을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효과적입니다.
1: 네.
2: 그런데 일방적으로 로맨스 스캠의 상대방은 해외에서 수사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 등을 이용하는 만큼 실효성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1: 그러니까 스캠 사기범한테 보낸 돈은 현실적으로 돌려받을 수 없다. 이런 거네요. 그러면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면 남편이 경증침해 지금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의 의미와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하면 협의 이혼도 가능하고요. 재판 이혼도 진행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지금 로맨스 스캠에 빠져서 재산 탕진하는 상황이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거든요. 또 이제 재산이 더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혼 소송뿐만 아니라 가압류 가처분 같은 이제 조치도 해놔야 된다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지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 입구를 차로 떡하니 막아두고 연락도 안 받던 이른바 주차빌런 뉴스 보면서 속 터진 적 많으시죠? 경찰에 신고를 해도 사유지라서 강제로 도취하기 어렵다라는 답답한 말을 듣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제 이런 얌체 주차에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됐습니다. 새롭게 바뀐 주차장법 알아볼까요? 지난 8월 28일부터 개정 주차장법이 시행되면서 아파트나 상가 같은 주차장 출입구에 차를 세워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막는 행위가 금지됐습니다. 주차장 관리자가 차를 옮겨달라고 요구를 했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으면 처음에는 100만 원, 반복이 되면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요. 그래도 차량을 옮기지 않는다면 관리자가 지자체에 요청해서 차량을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조치도 가능합니다. 무려 공영주차장의 장기 알박기도 제재가 강화됐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한 달 넘게 계속 주차해두면 반복 횟수에 따라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큰 불편을 주는 얌체 주차, 이제는 사유지니까 어쩔 수 없다는 말로 그냥 넘어가기 어려워졌는데요. 함께 쓰는 주차장인 만큼 법에 앞서서 기본적인 배려부터 해야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데이식스의 녹아내려요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박규빈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말 연휴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벌써부터 마음은 고향으로 가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과 내일 이번 주 일상 잘 마무리하시고 고향 갈 준비 이제 지금부터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날씨가 중요할 텐데 추석 앞두고 아주 완연한 가을 날씨입니다. 야, 낮에는 여전히 가을볕이 뜨겁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은 좀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도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아침에는 선선했는데요. 한낮에 서울 기온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예년보다 한 1도에서 4도가량 웃돈다고 하니까 낮에 활동이 많으신다면 살짝 더운가 싶기도 하실 거예요. 무엇보다 요즘에 감기 걸린 분들 많습니다. 옷차림 잘 신경 쓰여서 체온 조절 하시고요. 이제 고향 가시고 많은 분들 만나실 텐데 무엇보다 건강 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9월 22일 화요일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출발합니다.

0: Guido Belmare Luce.
1: High quality. High class. 교양의 품격이 달라진다. 정보의 품위가 높아진다. 당신의 필수 교양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브라보 유어 고급진 라이프.

0: 1,000만 서울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입법 기관 서울시의회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특별 시민 생활 시간입니다. 오늘은 12대 서울시의회 부의장 이성배 서울시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1: 네, 반갑습니다.
0: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인사 한 말씀 부탁드려요.
1: 네, 정말로 오랜만에 왔고요. 이렇게 다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 이성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0: 예, 이번에 추석 때 고향 가세요?
1: 저는 서울입니다, 고향. 그래서 이 귀경길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그러시군요. 그러면 금방 일 하시다가 잠깐 갔다 오셔도 되겠네요.
1: 네, 맞습니다.
0: 서울시의회에 원래 서울 출신이세요, 그러면?
1: 네, 부모님도 다 서울 출신이시고 그래가지고 예. 다 서울에 있습니다, 저희는.
0: 아, 그러면 서울시의원으로서의 가장 적합한 분이시네요. 서울을 누구보다 잘하시는 이성배 서울시의원 오늘 모셨고요. 특별시민생활 이 시간은 또 아주 독특한 시간으로 좀 시간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12대 서울시의회 각오와 다짐을 담아서 우리 의원분들이 삼행시로 출발을 하시거든요. 네. 준비되셨죠? 네. 오늘 제가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1: 이성배입니다. 성공한 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0: 배려와
1: 설득 더 낮은 자세로 시민들께 다가가겠습니다.
0: 아, 예, 이성배 의원 너무나 부의장스러운 삼행시를 해주셨어요. 전 되게 재밌는 거 기대했는데.
1: 네, 이게 네. 낮과 밤이 또 다릅니다. 삼행시가.
0: 그렇습니까? 네. 밤 버전 하나 가도 될까요?
1: 네, 좋습니다. 이성배입니다.
0: 성.
1: 성공하기 위해서.
0: 배.
1: 배 두들기지 말고 열심히 일하세요.
0: 반빠진 더 좋은 거였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배 두들기지 말고 열심히 일하세요. 예, 이렇게 유쾌하게 우리 부의장님과 시작을 해봤는데요. 12대 서울시의회 부의장으로 사실은 여야 협상, 뭐 의회 운영에서 한 축을 맡고 계신데 어깨는 무거우실 것 같아요.
1: 사실 제 어깨만 봐도 제가 무거운데 저희가 또 소수 여당이다 보니 네. 그리고 또 초선 의원이 78분 또 약 한 80%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뭐 같은 당 의원님들에게도 불구하고 얼굴이 아직 다 낯이 안 익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의원님들과 친밀히 스킨십 하기 위해서 의원회관에서 거의 생활하면서 낮과 밤을 다 보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0: 그러니까요. 사실 소수 여당의 부의장이기 때문에 이제 어깨가 무거우신 거고 그 어느 때보다 원래 우리 의원님들이 다 소통을 강조하시잖아요. 지금은 네.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진 것 같아요.
1: 네. 아마 의원님들이 정치 생활을 하시지만 그래도 이게 새로운 환경에 오시면 또 적응하는 기간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위해서는 조금 서먹하더라도 더 다가가고 또 저희 한국 사람들만의 특징인 밥심, 밥을 네. 한솥밥 먹으면서 친해지기 위해서 가장 많이 신경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0: 그러면 의원님들과 식사 약속 많이 잡으시겠네요.
1: 네, 뭐 집행부 공무원분들하고도 자리가 있고 또 의원님들하고도 계속 자리가 거의 풀로 다 있다고 해도 정말로 뭐 일정이 꽉 차 있습니다.
0: 그것만으로도 바쁘시겠어요. 사실 그런 자리면 아무래도 조금 더 마음이 이제 좀 편안해지면서 평소에 그러니까 일터에서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나오긴 하죠.
1: 네.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로 치는 게 학연, 지연, 그리고 또 흡연이라고 하더라고요.
0: 그래요? 네.
1: 흡연실에서 만난 그 정들이 굉장히 돈독해진다고 하는데 저는 아쉽게도 흡연은 하지 않지만
0: 그렇군요.
1: 또 저녁에 또 좋은 만찬 자리라든지 또 점심에 오찬 자리에서 의원님들과 스킨십하고 또 학연, 지연이라든지 조금이라도 이렇게 엮어갈 수 있는 게 있다면 자꾸 이렇게 친해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0: 부의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소수 여당이 정책을 관철하기 위해서 낮은 자세의 설득이 필요하다 강조하셨거든요.
1: 네.
0: 낮은 자세의 설득이란 건 뭔가요?
1: 일단은 첫 번째로는 이 의원님들의 특성이 이게 직업상 보면은 그 자기가 한 일들에 대해서 주민분들께 잘 알리기 위해서는 일단은 홍보나든지 또 뭐 내가 했어라고 하는 이렇게 강조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나의 뭐 장점을 이런 걸 부각시키기보다는

0: 의원님들이 주시는 말씀을 잘 공감하고 그리고 저를 앞세우기보다는 상대방을 더 배려하고 상대방의 의견 청취를 더 듣고 또 도움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찾아서 그런 점에서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게 낮은 자세로 계속 임하는 자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네. 최근에 서울시의회 예산 심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사업들에 대한 예산이 대폭 삭감됐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입장에서는 좀 난관에 부딪혔다 이렇게 느끼실 것 같은데 보면은 청년 AI 지원 사업 그리고 야간 경제 활성화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됐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0: 참 슬픈 일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청년 AI 사업 같은 경우는 정말로 이 시대에 필요한 지금 새로운 문명이거든요. 그럼 이거는 옳고 그름을 따지기 이전에 그 때, 시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바로 구우문물이 되기 때문에 지금 바로 입각해서 바로 시작을 해야 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뭐 준비성 부족이라든지 이런 이유를 들어서 전액 삭감된 거는 정말로 유감스럽고요. 또 야간 경제는 지금 코로나 이후로 지금 소상공인들이라든지 서울의 야간 경제가 정말로 많이 슬럼화되고 있는데 이거를 살리기 위해서 그럼 과연 음주문화라든지 이런 것들만 살려야 되냐? 그거 아니거든요. 코로나 이후로 가족 중심의 생활이라든지 행사, 축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많은데 이것과 함께 살릴 수 있는 예산들이 야간 경제 활성화 사업인데 전액까지는 아니지만 일부 삭감됐는데 전액 복원되지 못한 건 정말로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일부 삭감됐군요. 청년 AI 지원 사업, 야간 경제 활성화 사업인데, 그러면 이 사업들의 예산은 다시 살려야 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0: 무조건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정치적으로 뭐 맞다 틀리다 누구의 사업이냐를 따지기 이전에 아까도 말씀 올린 것처럼 그 시기가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 그 공공 와이파이를 쓸때 사람들이 잘안 된다 뭐 한다 막 이런 걸막 이야기들이 많았거든요. 그걸 좀 살펴보니까 와이파이를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공공 와이파이가 터지는 곳에서 다운로드를 많이 받기 때문에 공공 와이파이가 늦어지는 현상이 있었어요.
1: 네.
0: 그러면 이게 우리는 생각할 때 도대체 이 다운로드를 내 LTE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무제한 데이터로 받는데 왜 공공 와이파이로 다운로드를 받지?라고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누군가는 공공을 통해서 그걸 다운로드 받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에 이 청년 AI 사업 같은 경우도 청년들한테 무조건 지원을 해가지고 청년들에게 AI를 노출시켜서 청년들이 AI에 양육되고 그런 걸로 인해서 실력이 점점 향상되게끔 하는 데 있어서는 무조건 도움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1: 지난번에 출연하셨던 이상훈 민주당 대표의원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AI 지원 예산 그 예산이 일부 삭감된 거에 대해서 사실 그 필요성은 공감한다. 공감하는데 좀 준비가 부족했던 거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2개월 뒤에 본 예산 심사일 때는 좀뭐 단순히 시범 사업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의 어떤 모범이 될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만들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거기에 답변을
0: 뭐
1: 하신 거예요.
0: 이상훈 의원님의 뭐 생각을 저도 뭐 이해는 합니다. 다만 근데 이게 모순이 있는 게 필요한데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한 거는 의회에서 정말로 심도 깊게 예산 심의를 할수 있고 보완을 할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사업은 인정하지만 준비가 덜 됐다라는 이유로 전액 삭감한 거는 정말로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전액 삭감이 아니라 시범 사업이라도 진행할 수 있게끔 일부 예산을 삭감하고 준비가 안된 것들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서 하는 것들이 의회의 역할인데 뭐 아니면 도시구로 전액 삭감을 한 거에 대해서는 의회로서 역할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서울시 측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정책 검증이 아니라 이번에 민선 9기 핵심 사업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으로 발목 잡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0: 네, 뭐 누가 봐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1: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0: 네,
1: 개인적으로.
0: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준비가 안된 것들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삭감을 통하고 나머지 준비가 된 부분들에서는 실행할 수 있게끔 시범 사업의 역할을 만들어주는 게 의회의 기능인데, 말 그대로 전액 삭감을 했다라는 거는 오세훈 시장표 사업에 상대 당이 좀 발목을 잡지 않았나라는 의아한 의심을 좀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그럼 좀 비전을 제시하신다면, 만약에 이 사업이 실제로 추진이 된다면 네.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설계돼야 정말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주신다면요.
0: 네, 이게 서울시에서는 그 50만 명이라는 기준을 두었습니다. 50만 명에 대한 기준은 뭐냐면은 가성비로 따졌을 때 50만 명에게 지원하고 그 AI 업체와 계약을 했을 때 가장 저렴한 비용이 50만 명이라는 숫자를 양산해낸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가성비 좋은 사업으로 인해서 청년들이 AI를 사용할 때 제한 없이 무제한 사용할 수 있게끔 50만 명들이 사용을 하고 그것들이 마중물 역할이 돼서 점점점 더 퍼져나간다면은 그걸로 인해서 저는 AI 사업이 활성화되는 것이지 이거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 서류가 제출이 좀 덜 됐다. 집행부 공무원의 설명이 잘못 좀 부족하다라는 논리로 준비가 안 돼서 전액 삭감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1: 예, 예산이 일부 삭감된 청년 AI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주셨고 그리고 일부 삭감된 거죠. 야간 경제 활성화 사업. 사실은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 그 개념 자체가 약간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그냥 유흥. 음주 문화 뭐 이런 중심의 야간 경제를 살리자는 건가 이렇게도 오해하실 수 있어서 한번 개념을 짚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0: 간단한 예로 얼마 전에 그 서울시에서 그 불꽃놀이 세계 불꽃놀이 축제를 했습니다. 여의도에서 그때 한강에 100만 명이 찾아주셨고 또 지금 한강 공원은 예전 고수부지에서 그 물을 담아두는 그 기능에서 공원화가 돼가지고 한강 공원이라는 이름으로 다 이용되고 있는데요. 이 한강이라든지 지역 축제가 서울시에 한 1000개 이상의 축제가 있습니다. 그럼 100만 명이 찾아주는 축제를 통해서 지역 상권이 활성화가 되고 오셔서 소비하고 즐기고 돌아가시는 길에 또 안전하게 가신다면은 그거야말로 서울의 야간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는 지금 역세권마다 운동시설을 통해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때 뭐 유흥이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가족과 함께 네. 축제를 즐기고 소상공인들을 이용해서 뭐 음식을 즐기고 또 축제를 이용해서 뭐 즐기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계속 곳곳에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아마 통해서 지금 야간 경제 활성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이용하실 때 무조건 와서 뭘 사용을 할 수는 없잖아요. 비용을 쓸 수는 없는데 그런 것들에 있어서 좀 보조금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홍보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야간 경제 활성화 예산이 전액은 아니지만 일부 복원된 거에 대해서도 좀 부족함이 있지 않나 좀 생각합니다.
1: 그러니까 문화도 있고 관광도 있고
0: 맞습니다.
1: 쇼핑도 있고 여가도 네. 있고 네. 이런 경제를 생각합니다.
0: 네, 지금 서울에서는 사실 그 노을까지도 한강에서 보이는 노을까지도 관광 상품화를 시키고 있거든요.
1: 네.
0: 네, 그런 걸로 인해서 외국인들을 자꾸 흡수해서 이용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야간 경제는 정말로 중요한 사업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서울다운 야간 경제. 그러니까 어느 지자체별로 다 준비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1: 워낙
0: 네, 맞습니다.
1: 한국의 관광이 외국인도 많이 오고 하니까 서울다운 야간 경제는 어떤 걸까요?
0: 서울에는 우선 그 한강이라는
1: 그렇죠.
0: 큰 관광 상품이 있고요. 또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서울에 있고 동남, 서남, 동북 다 나눴을 때 권역별로 다 핵심적인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뭐 보면 저희 지역구인 송파의 잠실만 봐도 강남과 함께 어우러져서 외국인들이 정말 많이 찾아주는 도시거든요. 이랬을 때 이런 것들을 시장, 상권이라든지 뭐 석촌호수 이렇게 관광 상품들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그것들을 이용하면서 길가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이용하는 상점을 이용하고 또 뭐 외국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또 분위기를 내실 때는 또 좋은 곳에 가서 또 식사하셔도 되고
1: 네네. 네,
0: 많은 소비를 자꾸 유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1: 많이 많이 오셔서 해외에서도 오셔서 많이 서울에서 소비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야간 경제를 만들겠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서울시에는 또 현안을 좀 짚어본다면 주택 공급 네, 그거를 또 우리 의원도 꼽으셨고요.
0: 네.
1: 가장 중요한 현안 중에 이게 왜 가장 중요한 현안입니까?
0: 저는 의식주가 중요하지만 네. 음식은 뭐 좀 한 끼 굶어도 되고 뭐 옷은 입던 옷을 좀 입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당장 갈 곳이 없다 그러면 그거 말 그런 것처럼 이렇게 철행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전에 그쪽 상임위에서 제가 일을 할 때도 당장 오늘 하루 잘 곳이 없다 그러면 이런 주거복지센터라든지 이런 곳을 통해서 뭐 숙박료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조례들도 만들고 했었었는데 그런 것들을 비추어 봤을 때 우리 집, 이 주거에 대한 생활권은 정말 보장받아야 되고 선택의 폭이 가장 커야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서울은 한정된 토지가 있기 때문에 뭐 새로운 개발을 할 수는 없고 그로 인해서 뭐 지금 정부에서는 공원을 개발하자라는 얘기도 있지만 사실 공원 같은 것들은 우리가 후세대들에게 물려줘야 할 공간이기 때문에 지금 서울에서는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지금 많은 물량을 빨리 확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1: 그래서 정비사업 지원 태스크포스 구성 제안을 하신 건가 봐요.
0: 네, 맞습니다. 대부분 보면 조합들과 용역사들이 인허가 절차를 다 진행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지금 뭐 자치구에다 뭐 허가권을 넘겨줘야 된다라는 말도 나오지만 사실 이 복잡한 단계에서 자치구가 그 허가권을 맡아가는 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 지역만 해도 큰 단지에 재건축을 할 때 자치구에서 뭐 크게 관여하거나 도움을 주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사례에 나타난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구청 공무원들이 이제는 조금씩 더 태스크포스를 꾸려가지고 조합들이라든지 용역사와 함께 협의하고 더 상위 기관인 서울시에 와가지고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는 것에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사실 새로운 대규모 택지를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재건축 재개발이 필요하고 근데 속도가 중요하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0: 네, 네. 속도가 정말로 중요하죠.
1: 그래서 정비사업 지원 태스크포스 구성 제안을 하셨던 거고요. 최근에 대표 발의하신 것도 있어요.
0: 네.
1: 아 이건 진짜 저희가 정말 필요하다라고 누구나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디를 가든 서울은 사실 다 인파들이 몰립니다. 그거를 빅데이터로 실시간 예측 관리하는 조례를 네. 만드셨어요.
0: 제가 초선 의원일 때 그 네. 서울시가 그 당시에 뭐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한창 준비를 하고 있었었는데 네. 고궁, 박물관, 뭐 극장 이런 데들에 이용하는 객수가 민간에서는 편의점에 손님들이 모아서 그 흔한 음료수 한 병을 사도 보면은 이렇게 뭐 20대의 무슨 음료수 소비 성향을 약간 계산할 때 포스로 좀 이렇게 포스화 시켜가지고 네, 네. 체계화 시키는 게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고궁 같은 걸 이용할 때 그냥 무작위에 대한 개수가 안 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드나드는 거에 대해서.
1: 네, 네.
0: 정말로 뭐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그게 한 명 한 명씩 다 체크가 될 정도로 엉성한 시스템이었는데 그렇게 해서는 관리라든지 뭐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체계가 안 잡힌다라는 네. 논리하에 했고요. 또 때마침 용산 이태원 사고라든지
1: 그러니까요.
0: 요새 뭐 많은 축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축제에 많은 인원들이 몰리기 때문에 인파 관리를 위해서는 저는 정말로 이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데이터를 이용해서 인파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조례에 만든 배경입니다.
1: 자치구 별론 이런 게 있었던가요? 이걸 지금 서울시 차원에서 통합을 하자는 그런 내용이 담긴 건가요?
0: 네, 네. 아마 서울은 그 자료가 다 있을 겁니다. 뭐 행사 때마다 어느 곳에 많은 인파가 몰리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 인파 관리를 위해서는 뭐 특정 기관에 맡길 게 아니라 이건 서울시라든지 자치구에서 관리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모아 가지고 소비 성향이라든지 뭐 연령대라든지 다 조사를 해가지고 자료화시키면 굉장히 좋은 쓰임이 되지 않을까
1: 그렇죠.
0: 생각합니다.
1: 안전한 서울시를 서울시민 누구나 좀 네. 누려볼 수 있는 이런 근거를 그런 거 규정을 만든 그런 조례를 대표 발의하셨고요. 지역구 이야기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송파시잖아요.
0: 네.
1: 10대 의회에서 비례대표로 입성하신 뒤에 두 차례 연속 당선되신 건데 송파는 어떻습니까? 어떤 현안이 가장 지금 핵심인가요?
0: 저희 송파는 지금 그 잠실 마이스 사업이 제일 큰 사업 중에 하나고요. 그 마이스 사업이 뭐 성공되면은 이 정말로 세계인 찾는 서울이 될 거고 정말로 또 스포츠와 복합화되기 때문에 돔구장 건설부터 정말로 많은 사업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세계인의 서울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고 지역 주민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마이스가 먼저지 않을까 싶어서 주민들 의견을 청취하고
1: 네.
0: 서울시에 전달하고 또 중간에서 그런 가교 역할을 하면서 마이스 사업은 빨리 진행되고
1: 네.
0: 주민들의 생활도 안정이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지금 잠실 종합운동장에 그 잠실 스포츠 마이스 복합공간 조성이 시작이 됩니까?
0: 네.
1: 이거 짧게 소개해 주세요.
0: 네. 모든 그 컨벤션부터 스포츠가 다 하나로 어우러지고 민간 사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단지 상업시설도 들어오고 호텔, 한강을 바라다 보면서 많은 이용객들이 잠실로 모일 것으로 전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주민들께 피해를 끼치지 않고 주민들은 또 쉬는 공간을 또 이용할 수 있는 유휴 시간대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게 마이스 사업이고요. 이 마이스 사업은 아마 우리 서울의 대표 먹거리 사업

0: 제일 어려운 말씀 주셨는데요. 저는 지난번에도 사랑이라고 저는 표현을
1: 지난번에 사랑과 마무리라고 하셨어요. 낭만적인 땡땡땡을. 예.
0: 그때는 제가 이제 마무리에 들어가는 시기였던 것 같아서 마무리를
1: 아.
0: 표현했고 지금은 또 임기 초다 보니까 전 사랑과 이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 시민들께 다가가고 항상 낮은 자세로 임하면서 시민 여러분들의 말씀을 꼼꼼히 경청하고 또그 민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땡땡땡이 그럼 뭐예요?
0: 사랑과 긍휼.
1: 역시 사랑은 들어갑니다.
0: 네.
1: 아, 이렇게 해서 시간이 훌쩍 지났는데 또 이렇게 추석 큰 민족의 대명절을 앞두고 오셨기 때문에
0: 네.
1: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시민들께 추석 인사 한 말씀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0: 네, 이제 정말로 그 풍성한 한가위입니다. 지난 여름 너무 무더워서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 지역에 살펴보면 그 소상공인분들이 많이 운영하시는 지역 그 시장들이 있습니다. 전통시장을 이용해 주시고 또 그곳에서 많은 정을 느끼시고 올 추석에는 그 가족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의원님도 추석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0: 네.
1: 지금까지 이성배 서울시의회 부의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팔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1: FM 94.5MHz Y10 라디오입니다. 오전 10시 30분에 시작했습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1부 마무리할 겁니다. 다 끝나는 거 아닙니다. 11시에 다시 옵니다.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0: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올해는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이자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입니다. 그 역사는 도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더 잘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다음 길을 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길에 도민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3: 일자리를 찾는 시니어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시니어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게는 경험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만나는 기회를 서울시가 함께합니다. 60세 이상 서울시민을 위한 맞춤형 취업교육에 참여해보세요. 취업에 필요한 역량을 배우고 새로운 일자리에 도전해보세요. 시니어와 함께하는 기업에는 동행기업 인증으로 함께합니다. 더 많은 일자리,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서울 시니어 일자리 지원센터가 함께합니다. 이 캠페인은 YTN 라디오와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이 함께합니다.
4: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5: YTN is FM.
1: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안시바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낮에는 가을

햇볕이 강하게 내릴 쯤에서 늦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한낮의 기온이 서울 30도까지 올라 자외선 지수도 높겠습니다. 다만 해가 지면 일교차가 15도 이상 벌어지면서 환절기에 건강관리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한편 수도권과 충청권의 대기가 점점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벌초나 성묘 가실 때 가급적 불 사용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연휴 동안 하늘은 맑고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이번 늦더위는 목요일 이후부터 서서히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현재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방향 화재 사고가 있습니다. 조남 분기점 갓길에서 승용차의 화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갓길에서 화재 진압 작업하고 있는데요. 조남 분기점 이용하실 때 각별히 감속해서 안전하게 이용하셔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외곽 나들목 1차로에서도 승용차 관련 사고 이후 처리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요. 사고 여파로 뒤로 1km 구간 정체입니다. 달래내 부근부터 반포 나들목까지 10km 구간 밀리고 있는데요. 반대 신갈 쪽으로 오산 부근에서 남사 나들목까지 10km 구간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해요.
1: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박규빈과 함께
0: 이젠 듣기로 해요.
1: 이젠 듣기로 해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로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강신철 국방부 장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은 공지를 통해 국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세 장관에 대해 재가가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서울 성남공원을 출발한 이 대통령은 뉴욕에 도착하자마자 임명안을 재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과 멕시코 국빈 방문 순방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본격 순방 일정에 들어가는 이 대통령은 유엔 총회 기조 연설을 내일 새벽으로 예정돼 있는데 이번 연설을 통해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한 유엔 개혁 방향과 함께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한 청사진을 밝힐 예정입니다. 정부가 대미 투자 프로젝트 가운데 추진 의사를 결정한 한 건과 한미 양국의 관심을 반영한 후보 사업 두 건 등 총 세 건의 추진 계획을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다만 두 건은 아직 구체적인 추진 의사가 결정되지 않은 사업으로 향후 사업성 검토와 한미 간 협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오늘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한미 전략투자법에 따른 대미투자 후보사업 추진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 2일부터 검찰청을 대체해 출범하는 공소청은 현행법에 정해진 검사 정원의 80에서 85% 수준으로 문을 연 뒤에 향후 정원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달 초 입법 예고한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입법 예고했던 직제안에서 수사인력을 추가로 감축하고 차장검사급 직위 3개, 8개 부서가 추가 폐지됩니다. 노동당국이 최근 노동자의 끼임 사망 사고가 났던 HL 만도 평택 공장에서 법 위반 사항을 다수 적발하고 억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부터 한 달간 HL 만도 평택 공장에 대한 산업안전 감독을 해서 125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81건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52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2억 8천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부터 학원이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과 분반을 이유로 실시해온 레벨 테스트가 전면 금지됩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학원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새 시행령은 유아 대상 금지되는 시험과 평가 기준을 담고 있는데 금지 대상에는 필기와 구술뿐 아니라 특정 능력의 검증, 능력의 수준을 서열화하는 시험이나 평가 등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추석 연휴 기간 경찰에 접수된 실종 신고가 5천여 건으로 5분마다 한 건씩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분암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추석 연휴 18일 동안 실종 신고 모두 5,155건이 접수됐습니다. 오늘도 일교차 큰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한낮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볕이 뜨겁겠고 서울과 대전 29도, 대구 27도까지 올라 예년 기온을 1에서 4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수도권은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 전해드리는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공식 AI 귀가진이입니다. 지금부터 SAT를 시작하겠습니다. 응시 방법은 문자 참여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정답 보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SAT 오늘 문제입니다. 잘 듣고 정답을 고르시오. 지금 일본에서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이 한창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선수들 소식에 밤잠 설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드디어 어제 이 종목에서 값진 금메달이 하나 나왔습니다. 주인공은 강원도청 소속 김영범 선수인데요. 키가 무려 198cm. 우리 이것 대표팀 역사상 가장 큰 키를 자랑하는 선수입니다. 긴 팔다리로 물살을 힘차게 가르면서 50m 종목에서 대회 신기록을 세우며 아시아 최강자로 우뚝 섰습니다. 김영범 선수가 이틀 사이에 은메달과 금메달을 차례로 목에 걸며 아시아 무대를 집어삼킨 이 종목 무엇일까요? 1번 수비, 2번 수학, 3번 수영, 4번 수제비. 1번 수비, 2번 수학, 3번 수영, 4번 수제비. 정답은 휴대전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보내주세요. 이상으로 SAT 출제를 마칩니다.

6635번님, 와, 김영범 선수 이거 진짜 잘하더라고요. 보내주셨습니다. 보셨군요. 예. 뭐, 박태환 선수도 있었고, 뭐, 우리나라 선수들도 굉장히 이것에서 두각을 나타낸 선수들이 그동안 있었죠. 근데 이번에 또 오랜만에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 소식이 나왔습니다. 와. 키가 198cm면 거의 2m인 거잖아요. 하긴 팔다리가 길쭉길쭉하니까 우리가 이제 키큰 사람은 보폭도 이렇게 넓잖아요. 성큼성큼 더 빨리 걷잖아요. 약간 그것도 영향이 있나 싶네요. 김영범 선수 어떤 종목에서 메달을 땄을까요? 종목 알려주시면 돼요. 수비, 수학, 수영, 수제비 중에 정답이 하나 있고요. 여러분 정답 보내시면서 여러분 이거 잘하세요? 여러분 어떤 이 종목 안에서도 다양한 또 이게 있잖아요. 여러분은 뭐를 주로 하시나요? 예.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정답자 중에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선물 보내드릴 텐데요. 저희 준비하고 있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활력소 침향 청심단 3000과 로얄 아르간 커넬 오일 세트, 88년 전통의 이탈리아 명품 커피 일리커피에서 프리미엄 스틱 원두 커피 세트, 유산균이 가득 청정지역 일용 야베스 목장에서 직접 만든 쫀득한 수제 요거트 과일 세트, 100% 국내산 농산물로 만들고 아삭하고 깔끔한 맛이 일품인 팽현숙 최양락의 맛있는 옛날 김치 10kg, 물 없이 머리 감고 샤워하는 메리코든 노워터 슈안파 바디워시, 혈액만 쏙 카이스트 여성과학자가 직접 개발한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이너시아에서 생리대 세트, 세상의 모든 잠 현명한 육아맘의 선택 수면과 꼬꼬잠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상품권, 연인과 여행 가도 손만 잡고 잘수 있는 베개가 있다, 고품격 국내산 메모리폼 라쿠모에서 433 메모리폼 경추베개, 여드름 해결사 미스드래곤에서 환한 피부 진정시키고 속건조 잡아주는 와사비 수딩 마스크팩 세트, 독도배라고 일본 수출 포기한 대한민국 사장님의 자존심 독도는 한국 땅 외치는 올바름에서 맛있고 건강한 쌀과자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면 돼요. 4840번님이 갑자기 이런 문자를 주셨어요. 수리 영역은 미적분이 꽃이죠. 라고 하셨습니다. 예, 아마 보기 중에 있는 수학을 보시고 갑자기 이런 문자를 보내신 걸까요? 0947번님은요, 저는요, 물만 보면 도망가요. 이걸 전혀 못해요. 크! 이라고 하셨는데요. 사실, 물 무서워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약간 물을 무서워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물이 무서운 사람일수록 이거를 좀 배울 필요가 있다. 이런 말을 하는 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한번, 용기 내서 배워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또, 물에 들어가야 하고, 물만 봐도 좀 무서운데, 뭐 굳이 꼭, 예. 막 시도하고 뭐 그렇게는 안 하셔도 되는데 혹시 마음에 이렇게 약간 나도 해볼까라는 마음이 든다면 그땐 한번 시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7238번님은요. 날도 서늘하고 수제비 땡기는 날입니다. 아침 저녁에는 요즘에는요. 선선한 걸 넘어서 전 춥던데요. 춥습니다. 요즘에 감기 걸린 분들 진짜 많아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셔야 돼요. 감기 걸리기 딱 좋습니다. 어제도 제가 그냥 목이 칼칼한 느낌이 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아침에 찬바람 맞고 오면 약간 그런 거 같잖아요. 그래서 막 뜨거운 물 마시면서 막 그랬거든요. 감기 걸릴까 봐. 그렇게 뭔가가 기운이 조금 이상한데 할때 바로 예, 몸보신을 할수 있도록 몸을 보호하시고 예, 영양가 있는 거 드시고 그러셔야 됩니다. 지금 환절기가 아니고 사실은 지금 가을인데 뭔가 환절기 느낌이에요. 너무 좀 이게 기온차가 커서 그런 것 같아요. 요럴 때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2681번님은요. 오늘 새싹 문자세요. 처음 찾아와 주셨는데 이런 문자를 주셨습니다. 이 문제를 참 재미나게 출제하네요. 흐흐 이렇게 하셨습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처음 오셨구나. 저희 오늘 이거 뭐 그렇게 재밌는 거 아닌데. 진짜 재밌는 날 많거든요. FM 94.5MHz, YTN.

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시작합니다. 항상 YTN 라디오 채널 고정해서 들어주시면 뭐 즐거운 날들이 많을 겁니다. 함께해 주세요. 5114번님은요, 즐거운 한가위 되세요. 라고 인사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한가위가 코앞입니다. 풍성한 마음으로 잘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입니다. 이번에 일본에서 열리고 있는 아시안게임에서 이 종목에서 김영범 선수, 우리나라 선수가 금메달 땄습니다. 예. 뭘까요? 물속에서 하는 거죠. 1번 수비. 2번 수학, 3번 수영, 4번 수제비.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입니다. 힌트송 나갑니다. 오늘은 그냥 뭐 추석도 있고 하니까 바로 제가 그냥 드릴게요. 휠릴리 이수영이 부릅니다.

0: 생활백성 오늘은 경기도와 함께합니다. 요즘 다육이 선인장 직접 키우는 분들 많이 계시죠. 특히 대표적인 다육식물인 전목선인장은요. 우리나라 주요 화훼 수출 작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물도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문제는요. 바이러스에 감염돼도 겉으로는 멀쩡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가에서 일일이 확인하기 쉽지 않은 건데요. 경기도 농업기술원이 농가에서 직접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현장 진단 키트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죠. 경기도 농업기술원 선인장 다육식물연구소 전윤경 소장 전화 연결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농업기술원 선인장 다육식물연구소장 정윤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선인장이라는 거는 굉장히 익숙하고 다들 아실 텐데 전목 선인장. 네, 이렇게 하니까 약간 조금 어렵게 느껴져서요. 이게 뭔지 네네. 그리고 바이러스 문제는 이게 뭔지 좀 짚어주세요.
1: 네네. 전목 선인장은 쉽게 말하면 서로 다른 두 선인장을 붙여서 키우는 선인장이라고 합니다. 빨간색, 노랑, 분홍색처럼 색이 화려한 비모란이라는 선인장을 초록색 삼각형 기둥같이 생긴 삼각주 선인장에 서로 붙여놓은 것이 가장 대표적인 것입니다. 식물도 사람이나 동물처럼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가 있습니다. 전목선인장도 감염이 되면 색이 변하거나 얼룩이 생기고 생육이 나빠져 상품성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0: 특히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바이러스에 감염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눈으로만 판단하기보다는 미리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 네, 그러니까 전복 선인장은 서로 다른 두 선인장을 접목시켜서 키우는 선인장이라는 거고, 식물도 사람이나 동물처럼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 근데 이 전복 선인장이 감염이 될 수 있고 그러면 세계변하고 뭐 이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건데, 근데 문제는 그런 겉에서 그런 거를 못 보더라도 실제 바이러스에 감염된 경우가 있다. 미리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진단 키트가 개발이 됐나 봐요.
0: 네, 맞습니다.
1: 근데 이 감염되고 나서 치료하는 게 좀 어려운가요?
0: 예, 저희가 감기가 걸리면 잘 안 나는 것처럼 바이러스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목선이장이 발생되는 바이러스도 치료가 생각보다 너무 어렵기 때문에 아예 그러니까 초기에 아니면 사전에 찾아내고 다른 곳으로 퍼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 그러면은 진단 키트를 개발이 좀 필요성을 느끼셨던 모양이에요?
0: 네, 맞습니다.
1: 그러니까 재배 현장에서 그동안 이런 진단 키트가 없었나요?
0: 네, 예, 없었고요. 특히 이제 전목 선인장이 이제 수출 작목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뭐 지금까지는 농가가 이렇게 병든 시료를 전문 기관에 보내놓으면 이제 검정 결과를 받아야 되잖아요.
1: 네.
0: 그게 한 일주일 정도씩 기다려야도 했고. 검사 시 그 전문 장비가 굉장히 필요한데 현장에서는 바로 확인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농업기술원에서는 그러니까 농업인이 재배 현장에서 직접 또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목표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 그래서 이번에 진단키트를 개발하신 건데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건가요?
0: 네. 선인장과 그러니까 병든 조직을 채취해서 으깬 즙에 가고 추출 용액을 넣어서 만든 혼합액을 우리 진단키트에 한 세 방울에서 네 방울 정도를 똑똑 떨어뜨리고면 별도의 장비 없이 15분 이내에 감염 여부를 판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겪었지만 2019년부터 전 세계인이 경험해본 코로나 신속 진단 키트 아시죠?
1: 네.
0: 걷기에 표시선을 보고 결과를 확인하는 방식하고 똑같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장비나 필요 없이 농가에서도 비교적 이렇게 쉽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선인장 재배 농가하고 수출 업체, 시군 농업 기술센터 담당자들에게 한 20곳 총 1,000개의 키트를 보급을 했고 사용 방법도 함께 실습 교육까지 마쳤습니다.
1: 예, 전목 선인장이 바이러스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미리 판별하는 진단 키트를 만드신 겁니다. 경기도 농업기술원이. 그래서 직접 요 진단 키트도 보급을 하셨네요. 교육도 하시고.
0: 네.
1: 예, 이거 말고도 실제로 바이러스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농가에 지원하고 있는 게 있으세요?
0: 예,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진짜 진단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좀 건강한 묘를 사용도 해야 되고 재배 과정에서 감염과 확산을 예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2004년부터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무병종묘를 생산을 해서 농가에 직접 보급하는 작업도 함께 하고 있고요. 이와 함께 농가를 직접 찾아가 바이러스 발생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예방, 관리 방법을 안내하는 찾아가는 바이러스 현장 컨설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 이런 바이러스 관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전목 선인장 수출에 큰 도움이 되겠죠?
0: 네, 맞습니다. 전목 선인장은 국내 시장에서는 조금 생소할 수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중요한 해외 수출 화해 작목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전목 선인장은 미국과 일본 등 17개국으로 수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수출 상품은 색과 모양이 진진하고 품질이 안정적인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바이러스를 농가 단위에서부터 관리하는 것은 농가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수출 상품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무병종묘를 보급하고 현장 진단도 하고 농가 컨설팅을 서로 연계해서 농가가 바이러스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접목선인장이 해외 시장에서 꾸준히 신뢰받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 네. 다육이 선인장, 대표적인 다육 식물이죠. 접목 선인장에 대한 이야기했습니다. 바이러스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진단키트 개발한 이야기부터 쭉 나눠봤는데 4471번님이 다육이는 왜 다육인가요?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다육이라는 말이 살이 많고 두툼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외형을 표현한 말이라고 하네요. 수분을 저장하는 조직이 발달해서 통통한 외형을 띠는 거. 예, 그러니까 건조한 기후에 적응하기 위해서 줄기나 잎이나 이렇게 뿌리나 이런 데 물을 저장하는 구조를 가진 식물이고 대표적인 게 선인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육식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군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농업기술원 선인장 다육식물연구소 정윤견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4: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5: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6: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7: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1: YTN 라디오입니다. 라디오 주파수 FM94.5MHz고요. 이 방송은 YTN 라디오 유튜브로 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에서 YTN 라디오 앱으로도 들으실 수 있고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SAT 한 번 더 내드릴게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아무거나 테스트. 제가 이 플레임을 웬만하면 잘하지 않습니다. 네네. 근데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아무거나 테스트 SAT 오늘 문제는 일본 아시안게임에서 우리 선수들의 메달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드디어 이 종목에서 값진 금메달이 나왔습니다. 김영범 선수가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긴 팔다리로 물살을 힘차게 가르면서 50m 종목에서 대회 신기록도 세웠는데요. 이 종목은 무엇일까요? 물속에서 하는 거죠. 1번 수비, 2번 수학, 3번 수영, 4번 수제비.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시면 돼요. 4261번님이요. 이거 잘하는 사람들 보면 너무 부러워요. 저는 못해서 아이들도 이것 학원 보냈는데요. 아이들도 못하네요. 유유. 근데 꾸준히 하면 예, 아이들은 아마 잘할 겁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배웠는데도 못하면 또 어때요? 못할 수도 있죠. 예. 근데 좀 꾸준히 배워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뭐 일단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건강에도 좋다고 하고 하니까. 4550번님 수없이 도전하고 영원히 못 딸 것 같던 이 종목 50m 금메달 김영범 선수 축하합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축하 문자도 많이 옵니다. 정말 너무나 멋진 값진 금메달 소식이었어요. 8876번님은요. 해군 출신인데요. 군대 가서 이것을 배웠습니다. 하하, 해군 가길 참 잘한 것 같습니다. 또 가고 싶네요. 네. 아 진짜요? 해군 또 가고 싶으신 거예요? 네. 네. 2004번님은요. 구명조끼 입어도 저는 꼬르륵 가라앉아요. 실내 이것을 도전해도 못합니다. 받아보는 건 너무 좋은데요. 예. 구명조끼를 입으면 아마 힘 빼고 가만히 있으면 뜰걸요? 예. 너무 힘을 주신 거 아닐까요? 몸에? 예. 저도 구명조끼는 자주 안 입어봐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예. 2966번님은요. 즐거운 명절 잘 보내세요. 예, 감사합니다. 어느덧 추석 명절이 연휴 시작이 목요일부터니까 이틀 앞으로 연휴는 다가왔죠. 와, 추석이네요. 올해도 추석입니다. 이제 추석 지나면 10월이고 이제 올해 다 가는 건데 와, 진짜 시간 너무 빠르네요, 여러분. 하루하루 정말 귀하게 1초도 아깝지 않게 즐기면서 누리면서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연말로 가면 이런 말 하게 되죠. 벌써부터 하게 되네요. 8616번님은요. 와, 김영범 선수 결승선 통과하고도 표정이 여유 있는 거 보니까 진짜 물 만난 물고기 같더라고요. 몇 번을 돌려봤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표정에서 그 표정만 봐도 기분이 좋아지는 2460 김영범 선수 자랑스럽습니다. 최고입니다. 이렇게 정말 칭찬하는 문자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8513번님은요. 요새는 유치원생부터 생존 이것을 가르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금맥을 이을 이것 선수가 더 많이 나오면 좋겠어요. 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입니다. 김영범 선수 이 종목에서 금메달 땄죠. 1번 수비, 2번 수학, 3번 수영, 4번 수제비, 우물정 0945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3: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고품격 라디오. 정보의 가치를 되찾는 순간. 고품격 교양시대 선두주자. 귀하게 슬기로워지는 여기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1: 저는 박규빈입니다.

0: 지구방위대 월간 빌런방지위원회
1: 빌런방지위원장 조인섭입니다.
0: 이 세상에 모든 빌런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슬라생의 월간 빌런방지위원회가 찾아왔습니다. 빌런방지위원장 조인섭 변호사 함께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내일 모레면 추석 명절입니다. 네. 제가 예전에 들었던 걸로는 기억나네요. 명절 즈음이 네. 우리 변호사, 이혼 전문 변호사님들이 가장 바빠지는 시기라고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1: 네, 그렇죠. 명절 이후에 좀 바빠집니다.
0: 명절
1: 네.
0: 이후에.
1: 네.
0: 그때도 잠깐 짚어주셨던 기억은 나는데 왜 명절 좋은 시기인데 이후에 네. 왜 이렇게 이혼 상담이 많은 거예요?
1: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사이가 안 좋은데 명절 연휴에 붙어 있으면 또 분란이 생기는 게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오랫동안 할까 말까 고민해 왔던 거를 이제 형제, 부모 형제들을 만나서 이거 해야 되겠다. 이렇게 예, 또 마음을 먹는 네,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고.
0: 네. 그러니까요.
1: 네.
0: 고향 가세요? 이번 추석 때?
1: 아, 아니요. 네, 저는 그냥 서울에 있습니다.
0: 벌써부터 네. 이제 상담 준비하시는 거예요?
1: 아, 그렇죠.
0: 네. 그러니까 이게 명절이 그 하나의 어떤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1: 네.
0: 뭔가 늘 마음속에 품고 있다가
1: 그렇죠.
0: 결정하는
1: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이혼 결심을 하게 되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뭐 나에 대한 거는 그래도 참는데 나의 부모님 아니면 나의 형제, 아니면 나의 집안에 대한 어떤 비방은 이제 사람들이 참기가 좀 어렵거든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래서 그런 거를 접하면 이거는 아니구나 이렇게 약간 네, 결심을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근데 올 추석 명절은 좀 모두가 행복한 명절이 됐으면 좋겠고 변호사님 거기 아마 지금 저희 이어폰 꽂아놓은 것 중에 볼륨이 너무 큰 것 같아요. 볼륨 좀
1: 네.
0: 줄여주실래요? 네네네. 저희 잠깐. 음량 조절 좀 하고 가겠습니다.
1: 네.
0: 네. 조인섭 변호사와 함께하는 빌런방지위원회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사연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벌써부터 걱정인데요. 첫 번째 사연 만나보죠. 제목이 뭔가요?
1: 네. 첫 번째 사연은 명절날 시댁을 안 가면 재산분할 포기해 각서까지 쓰게 한 남편입니다.
0: 벌써부터 답답해지는 제목입니다. 어떤 네. 사연인가요?
1: 네. 공부를 오래 해가지고 여자분이 좀 늦지막히 결혼을 했던 부부의 사연입니다. 이제 결혼하고 처음 맞는 명절 시댁에 내려갔는데요. 상을 차리는데 좀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다른 가족들 앞에는 은수저가 놓여 있었는데 아내 자리는 나무젓가락이 놓여 있는 겁니다. 이제 처음에는 손님이라 그런가 싶었는데 두 번째 명절에도 똑같았고 또 식사가 끝나면 가족들은 거실로 가서 TV를 봤는데 설거지는 늘 부인의 몫이었던 거죠. 결국 세 번째 명절에도 나무젓가락을 접하고 이제 차 안에서 남편과 다투게 됐는데요. 나는 이 집에서 뭐냐라고 물었더니 남편은 그냥 다 그러고 사니까 유난 떨지 말라라고 한 겁니다. 그렇게 다투고는 휴게소 화장실에서 다녀왔더니 남편이 부인을 두고 혼자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며칠 뒤에 남편이 종이에 앞으로 명절에 반드시 시댁에 가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이혼에 동의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각서를 적어서 도장을 요구했고요. 그 이후부터 결국 아내는 시댁에 안 간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0: 아내분이 각서에 네. 서명을 하신 거네요.
1: 네. 각서에 이제 서명을 내키진 않았지만 그래도 남편이랑 이제 혼인 생활을 유지하고 싶어서 각서에 도장을 찍었는데요. 근데 남편이 안 내려가니까 바로 이 각서를 첨부해 가지고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0: 이분이 그 며느리가
1: 네.
0: 이분 한 분인가요? 아니면 막내인가요?
1: 혼자였습니다.
0: 아, 혼자예요?
1: 네.
0: 근데 아니 며느리 한 명 있으면 되게 아껴줄 것 같기도 한데 오히려
1: 네.
0: 뭐 은수저 가족들 은수저한테 나무젓가락 주고 혼자 설거지하고 이거는 제가 그래도 너무 서운할 것 같아요.
1: 그렇죠. 뭐 첫 명절은 이제 뭐 수저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0: 그렇죠. 갑자기
1: 그렇죠. 그렇죠. 뭐 부득이하게 뭐 일회용 이제 젓가락 뭐 쓸 수 있는데 그 다음에도 또 그 다음에도 하는 거는 조금
0: 아유. 아니 은수저까지 안 바라고 그냥 스텐으로 된 거 하나만 놔줬어도.
1: 그렇죠.
0: 나무젓가락 좀 너무 심했고. 제 생각에는 이 아내분이 보세요. 명절에 반드시 가라. 안 갈 거면 각서 써. 이거였던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여자분들 안 가고 싶어서 안 가 하고 각서 쓴 게 아닐까요?
1: 그럴 수도 있죠. 네.
0: 근데 문제는 남편이 이혼 소송을 했어요.
1: 그렇죠.
0: 근데 이제 그 각서가 그렇죠.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1: 그 각서에 이제 이혼하는 경우에 재산 분야를 포기한다. 청구하지 않는다. 라는 내용이 있었던 거가 이제 중요한 거긴 하겠죠.
0: 여자분 그거 있는 거 알고 각서 쓰셨을까요?
1: 쓸 당시에는 내가 뭐 이혼하는데 재산 뭐 당신한테 안 받는다 이런 마음으로 쓰셨겠죠. 그리고 어쩌면 쓸 당시에는 이혼 안 하리라고 생각을 하시고. 네.
0: 그러면 이혼 소송 남편이 먼저. 저는 사실 이게 여자분이 이혼 소송을 했을 것 같았어요. 처음 사연 들을 때.
1: 네.
0: 일단 봤을 때 여자분도 그쵸. 이혼 소송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1: 그렇죠. 굉장히 이제 뭐 시댁에서 그런 대우를 당한 것 자체는 굉장히 기분이 나쁜데 그래도 그런 상황에서 남편이 좀 다독여주고
0: 그렇죠.
1: 내가 너무 미안하다. 내가 좀 부모님 설득해서 은수저 하나 마련해보겠다.
0: 나무젓가락 자기가 갖다 써야죠.
1: 그러니까요. 그랬으면 뭐 이혼까지 생각을 안 했을 텐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예.
0: 그러면 어쨌든 두 분 다 남자가 먼저 소송을 했지만 네. 두 분 다 이혼을 원하는 상황에서 소송이 진행이 된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0: 그렇다면 각서의 법적 효력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1: 네. 근데 이제 이 각서가 이제 혼인 기간 중에 내가 이혼을 하면 재산 분할을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재산 분할은 이혼을 했을 때 생기는 권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데 그거를 포기하기 라고 하면 우리나라 법원은 말하자면 발생하지도 않은 권리를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거여서 무효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아 그래요?
1: 네.
0: 그러면 이 남편이 요구한 각서 무효네요.
1: 그렇죠. 뭐 재산 분할 포기하겠다라고 이제 뭐 사인하고 뭐 심지어 이제 공증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생기지 않은 권리를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거여서 무효입니다.
0: 그러면 이 소송은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1: 결국은 뭐 부인이 그렇게 사인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반소를 제기하면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해서 재산분할 청구를 해서 뭐 혼인기간이 짧기 때문에 뭐 많은 금액은 받지 못하셨지만 재산분할은 받으셨습니다.
0: 예. 그러면 이게 남편의 입장과 여성의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1: 네.
0: 일단 남편의 입장은 이혼소송 제기한 건 알겠고요. 여성은 먼저 여자분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진 않았지만 제가 네. 앞서 잠깐 여쭤봤잖아요.
1: 네.
0: 아내 입장에서 지금 시댁에서 받은 것들, 남편의 행동 이런 것들 이혼 사유 되지 않나요?
1: 그렇죠. 네. 이혼 사유 해당합니다. 그 뭐 민법 840조에 여러 가지 이혼 사유가 있는데요. 이제 배우자 아니면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이제 당한 경우에도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게 저희가 말하자면 시부모님 아니면 장인 장모가 나한테 어떤 심히 부당한 대우를 했다 라고 할 때 저희가 보통은 욕설, 폭행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나무젓가락만으로는 사실 여기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0: 하지만 매번 갈 때마다 혼자 설거지한 건요?
1: 그것도 이제 부당한 대우인데요. 그게 이제 그냥 부당한 대우가 아니라 말하자면 심히 부당한 대우.
0: 누가 봐도 심히 부당한
1: 대우. 네, 심히 부당한 대우.
0: 그 심히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네요.
1: 네.
0: 중간에 남편이 아내를 휴가에서도 놓고 갔어요.
1: 네, 그거는 부당한 대우, 심히 부당한 대우.
0: 이거는 심히 부당한 거 맞죠? 누가
1: 그렇죠,
0: 봐도.
1: 그렇죠. 예.
0: 이혼 사유가 되네요.
1: 그럼요. 예.
0: 그래서 여기는 이혼이 됐고 재산 분할은 정상적으로 됐고요.
1: 네. 재산 분할은 받으셨습니다.
0: 남편분이 이혼 소송 중에 많이 좀 주장을 하셨을 것 같은데.
1: 그렇죠. 뭐 이미 그 뭐 각서 썼고 재산 분할 포기했고 뭐 이제 그 본인의 재산에 대해서 뭐 부인이 뭐 어떤 뭐 기여를 한 바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네, 재산 분할은 받으셨습니다.
0: 예. 요것도 남편 입장에서 한번 해볼까요? 지금 여성 입장에서 이제 명절 때 시댁에서 부당한 대우받고 막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남편들 네. 입장에서도 명절 끝나면 되게 네. 부당함을 호소할 것 같아요. 이거 아내가 너무했다.
1: 네.
0: 네.
1: 그렇죠. 네. 뭐 아내가 보통 요새는 지금 저희 이 사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대 중심으로 된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또 요즘은 이제 처가 중심인 가정이 굉장히 많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남편분들이 이제 부당함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고 나만 소외됐다. 아, 이거를 또 호소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세요.
0: 그러니까요. 각자 입장이 있고 그렇죠. 오늘은 이제 이런 사연이지만 사실은 이제 반대의 사연도 많이 있다.
1: 그럼요. 네. 특히 이제 공동육아 이런 거 하면서 이제 처가 식구들이 모여 사는 경우에 이제 남편분들이 거기에 이제 적응을 하면 또 괜찮지만 소외되는 경우에는 외톨이 같은 기분을 많이 느끼시거든요.
0: 그렇군요.
1: 네.
0: 그렇습니다. 첫 번째 사연 들어봤고요. 어쨌든 첫 번째 사연에서 중요한 건 그 이제 각서, 그렇죠. 각서의 법적 효력을 짚어봤던 이 부분인 것 같아요.
1: 네.
0: 두 번째 빌런 만나볼까요?
1: 네. 두 번째 빌런은 이제 제목이 시부모님한테는 돈줄 노릇 그리고 처가에는 인색한 남편의 최후입니다.
0: 아유, 어떤 사연인가요?
1: 네, 결혼 11년 차 맞벌이 부부인데요. 생활비 통장은 남편이 관리를 했습니다. 부인이 월급 절반을 생활비 통장에 넣고 남편이 나머지 보태서 살림을 꾸렸던 가정인데요. 그런데 명절만 되면 남편이 시부모님께 드리는 돈이 꽤 컸습니다. 명절 때마다 시댁에는 200만 원씩 봉투에 넣어서 드렸고요. 그런데 정작 부인의 친정집에는 10만 원 정도 하는 이제 세트, 이제 선물을 보냈습니다. 아내가 서운한 마음에 이야기를 꺼냈더니 장인어른은 연금이 나오고 우리 부모님은 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0: 한 거죠. 그래서 부인이 더 따지지 않았는데요. 작년 추석 남편이 시댁 보일러를 바꿔드린다고 하면서 또 400만 원을 더 썼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올해 초 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이 한도 초과됐다라고 하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아내가 몰랐던 빚이 3,200만 원이나 더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남편은 너한테 손 벌리기 싫었다라고 하면서 마이너스 통장으로 그동안 다 메워왔던 건데요. 3년 전에 전세보증금을 이제 올려받으면서 생긴 돈 가운데서 2천만 원도 시댁 인테리어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1년 동안에 남편은 부부의 돈을 쓰면서도 중요한 결정에서는 아내를 다 배제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혼소송까지 가게 됐습니다.
1: 시부모에게는 돈줄 노릇, 처가에는 인색한 남편의 최후, 이게 제목인데, 이제 그 부분도 있고, 핵심은 부부의 공동의 재산, 그러니까 공동의 돈을 한 사람이 배우자 모르게 마음대로 쓰는 거잖아요, 지금.
0: 그렇죠.
1: 이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될것 같은데요.
0: 그뭐 생활비 통장 자체는 건드리지 않았지만 본인이 마이너스 통장을 따로 개설을 해서 결국 거기서 빚이 쌓여간 거니까 부부 공동의 재산이 마이너스가 된 거죠.
1: 그거 나중에 같이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아내분도 몰랐지만 같이 갚을 의무가 있는 거죠.
0: 꼭 그런
1: 아닌가요?
0: 건
1: 꼭 그런 건
0: 아니고요.
1: 아니에요?
0: 이제 이혼할 때 재산 분할은 이제 채무 같은 경우는 혼인 생활 중에 부부 공동의 생활을 위해서 사용이 된 채무만 분할 대상이 되는데요. 다만 이 남편이 마이너스 통장에서 쓴 돈이 전부 이제 시댁을 위해서 쓴 거라고 하면 그거는 완전히 이제 없어질 텐데 마이너스 통장이 그게 꼭 전부 다 시댁을 위해서 쓴 거는 아니라고 하면은 이게 좀 애매해지는 영역이 되는 거고 그럴 경우에는 이제 남편의 기여도가 좀 줄어드는 방향으로 재산 분할이 이루어집니다.
1: 이 사연은 누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나요?
0: 이거는 이제 부인이 남편하고 이제 신뢰관계가 깨졌다. 그러니까 시댁에 돈을 쓴 것만이 기분 나쁘다는 게 아니라요.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부인인 나랑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이제 나를 속이고 했고 그리고 이후에도 남편은 이 부분이 고쳐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신 거죠.
1: 부부는 맞벌이를 합니다.
0: 네,
1: 생활비를
0: 맞습니다.
1: 공동으로 함께 부담해 왔는데 지금 남편분이 아까 사연에서 들으셨던 것처럼 그런 일들을 벌여왔습니다. 딱볼때 남편이 한 행동 이혼 사유 되나요?
0: 뭐 사실 이제 돈 문제 요거 하나만 가지고 이제 이혼 사유가 된다라기보다는 이걸로 인해서 이제 신뢰관계가 부부 사이에 신뢰관계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게 이혼 사유가 되는 겁니다.
1: 그것도 한번 짚어볼게요. 그러니까 신뢰관계 깨져서 이혼사유 된다. 알겠고요. 이제 서운함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댁한테는 막 200만 원 드리고 막 이랬는데 처가에 10만 원 상당의 그냥 한우 세트 보냈다랬나요? 이런 게 만약에 쌓이면 이것도 이혼을 소송을 낼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을까요?
0: 그렇죠. 근데 생각 외로 이런 경우가 굉장히 꽤 있으세요.
1: 그래요.
0: 심지어 이제 명절 때 보통은 이제 우리나라 이제 명절 때 시댁에 갔다가 이제 처가에 가고 이제 이런 순서로 하는데 저희 이혼 사건 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 특히 이제 좀 연세가 있는 분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명절 때 친정에 가본 적이 없다.
1: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들어봤잖아요.
0: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1: 만약에 그걸 진짜 이혼 소송을 낸다면 사유가 되나요?
0: 그거 하나만 가지고는 조금 애매하지만 이제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이 뭐 20년, 30년 이제 해왔고 또 심지어 명절 때안 내려가는 분들은 전화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거의 이제 시댁만 이제 중심으로 하게 되면은 결국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부부관계가 파탄 났다라고 주장은 할수 있습니다.
1: 근데 이거는 정말 아까 신뢰관계 깨진 거, 실제 돈, 우리 함께 번 돈을 어떻게 어디다가 쓰는지 막 모르고 혼자 빚만 들고 이건 당연히 문제가 될것 같고, 이런 서운한 부분 있잖아요. 양가에 하는 게 너무 차이가 나면, 저는 이건 진짜 이것도 너무 슬플 것 같아요.
0: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계속 참다가 이제 본인의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0: 돌아가시면.
1: 네.
0: 예.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참지를 못하시는 거죠.
1: 오히려 그 이후에 이혼 소송 제기하는 분들도
0: 네, 그런
1: 많나요?
0: 경우도 많이 있으세요.
1: 그렇군요. 다시 그 이야기 이제 핵심으로 돌아와서 부부의 재산을 배우자 동의 없이 만약에 부모에게 증여했거나 사용했을 경우
0: 네.
1: 나중에 재산 분할할 때 다시 되돌려받을 수 있나요?
0: 되돌려받는다기보다는요. 그게 이제 언제 이제 부모한테 그거를 줬는지가 이제 문제가 되긴 하는데요. 만약에 이혼 소송 직전에 그거를 뭐 부모님한테 다시 돌린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예금을 부모님한테 이제 보내버린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파탄 이후에 이렇게 재산을 처분한 거가 돼서 그 부분도 다 포함해서 재산 분할 대상이 됩니다.
1: 만약에 이번 케이스의 경우를 놓고 본다면 실제 이혼소송 아내분이 제기했잖아요.
0: 네.
1: 좀 확보해야 될 자료 같은 게 있었을까요?
0: 확보해야 될 자료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남편한테 계속 생활비를 얼마를 보냈는지. 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사실 뭐 남편 쪽 통장을 이제 저희가 조회를 해야 되겠죠. 그거는 재판 과정에서 시댁으로 얼마가 갔는지. 네.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나의 친정에는 정말 10만 원만 보냈는지. 네. 그런 부분이 다 이제 증거로 있으면 좋습니다.
1: 예, 오늘 두 가지 사연을 만나봤습니다. 사실 명절이면 양가 부모님 챙기는 문제도 생길 것 같고, 방문 순서.
0: 네, 그렇죠. 방문 순서.
1: 방문 순서. 가위바위보 하세요, 그냥. 공정하게. 예, 그리고 가사 노동, 또 육아, 뭐, 평소에도 뭐, 이제 돈 문제 이런 걸로 했다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갈등이 한꺼번에 이제
0: 그렇죠.
1: 쌓이니까 명절 전으로 부부 갈등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요. 사실 워낙 이런 현장에서 상담을 많이 하시니까 이제 명절 앞두고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0: 네.
1: 가실 거란 말이죠. 처가, 시댁, 조언 한 말씀.
0: 일단은 이제 상대방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뭐라고 했을 때 당신이 잘못됐다. 당신이 이상하게 생각한다. 절대 그러지 마시고 일단은 공감을 해주시고 공감해 주시는 것만 하더라도 문제가 안 생깁니다. 내가 더 잘하겠다. 이말 해주시면 저안 찾아오셔도 됩니다. 네.
1: 네네.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것도 짚어주세요. 왜냐하면 오랜만에 솔직히
0: 네.
1: 어려운 관계잖아요. 시댁,
0: 그렇죠.
1: 처가.
0: 네.
1: 오랜만에 만나서 이런 거는 진짜 실수가 될수 있으니 하지 말자. 조심하자.
0: 가장 중요한 거는 비교하시는 거인 것 같습니다.
1: 비교.
0: 네. 다른 집 사위랑 비교하시면 안 되고요. 또 사위가 여러 명 있는데 뭐첫 번째 사위랑 비교한다. 이것도 안 됩니다.
1: 그렇죠.
0: 네. 며느리도 여러 명 있는데 다른 며느리랑 비교한다. 아니 뭐 다른 집 며느리랑 비교한다. 절대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1: 비교하지 말자. 그러니까
0: 네.
1: 비교는 진짜 우리 사회생활, 우리 인간관계 할 때도 되게 예민하고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0: 그렇죠.
1: 가족관계라면
0: 그렇죠.
1: 더 그럴 것 같습니다. 지구방위대 월간 근로방지위원장, 오늘은 어쩌다 보니 추석 특집이
0: 네.
1: 됐습니다. 모두 행복한 추석을 위해서 오늘은 준비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조인섭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MG 새마을금고 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저 조정석과 MG 새마을금고 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MG 새마을금고 보험
3: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다이어리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2: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최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시민필
1: 오늘 SAT 정답은 수영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문자 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정답 맞추신 분 중에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제작진이 연락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광조의 즐거운 인생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박기빈이었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0: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이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가는 우리 농촌에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1: 반도체, 수소, 이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도시는?
2: 그런 곳이 있기나 할까요?
3: 답 나왔네.
4: 가자.
2: 어딜요?
4: 택시 부르자. 주소는 수소 1번지.
5: 배차 완료. 평택시로 출발합니다.
6: 평택시.
7: 수소 1번지면 반도체 수도 가시는 거 맞죠? 평택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2: 얼마나 걸릴까요?
7: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이 있는 평택시까지요?
4: 네, 세계 최고 수소경제 허브가 조성되는 평택시까지요.
7: 곧 도착합니다. 평택 정도면 단거리 운행이죠.
8: 세계 반도체 수도,
4: 대한민국 수소 1번지,
6: 바로 평택시.
9: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8: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삶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 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 경제 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0: 사업 자금이 필요한데 높은 대출 금리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저금리 소상공인 정책 자금,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 자금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낮은 금리로 장기간 나누어 상환할 수 있어 자금 부담을 가볍게. 창업도 성장도 위기 극복도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함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이 캠페인은 YTN 라디오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YTN i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도 완연한 초가을 날씨에 낮에는 가을 햇볕에 따뜻하겠습니다. 한낮의 기온이 서울 30도까지 올라 자외선 지수가 높겠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면 일교차가 15도 이상 벌어지면서 환절기의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한편 수도권과 충청권의 대기가 점점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위험이 높습니다. 추석에 벌초나 성묘 가실 때 가급적 불 사용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방향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입니다. 장수 나들목 6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수 부근에서도 여파 때문에 서운 분기점까지 5km 구간 밀리고 있는데요. 이후 통일로 4차로에서도 화물차 관련 사고가 방금 전 일어났습니다. 여파로 고양부도 속도 내기 어려운데요. 통일로까지 4km 정도 더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가는 길 달래내 부근부터 반포 나들목까지 10km 구간 차간격이 좁혀져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2: YTN 뉴스 FM 정오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추가 의혹을 담은 편지를 청와대에 전달한 김 전 후보자의 전 보좌관 A씨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김 전 후보자를 지난 18일 직접 만나 자진 사퇴를 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그러면서 김민석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엔 편지 내용을 전달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이에 앞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텔레그램으로 편지를 보냈다며 자신의 편지와 경기도당 회계부정자료, 탄원서를 한 대 모아 전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과 멕시코 순방길에 오른 이재명 대통령이 첫 방문지인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수행단을 태운 공군 1호기는 우리 시각으로 오늘 아침 뉴욕 JFK 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평화 공존의 청사진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강남 불패, 부동산 투기 공화국은 이제 과거 이야기가 될 것이라며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총회 참석을 계기로 미국과 멕시코를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정부가 어제 발표한 주거안정 플랜의 내용을 소개한 글을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 계획은 공공분양 임대 등 공적주택을 2030년까지 연평균 24만 가구 공급하고 다양한 수요를 고려해 넓은 면적 등을 갖춘 보편형 공공임대 등을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어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안정플랜을 발표하고 오늘 2030년까지 전국에 공적주택 119만 호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공적주택은 크게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주택으로 나뉘며 임대 물량 가운데 19만 호는 새로 도입된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정부는 면적과 입지 조건을 개선한 공공임대주택의 거주 기준을 낮춰 다양한 계층이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소득과 자산 기준을 얼마큼 늘릴지는 아직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공적주택의 77%에 달하는 92만 호를 수도권에 공급할 예정이며 내년 말까지 입주 가능한 수도권 물량은 10만 호 정도입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상이 가계부채 누증과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금융 취약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발표한 금융안정상황보고서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자산가격 상승세를 제약해 금융 취약성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 취약성 지수는 지난 2024년 1분기 37.6에서 올해 2분기 46.5로 9분기째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한해는 금리 인상이 차입 요인과 위험 선호를 약화시켜 주택가격 상승 기대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봤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 2일부터 검찰청을 대체 출범하는 공소청은 현행법에 정해진 검사 정원의 80에서 85% 수준으로 문을 연 뒤 향후 정원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달 초 입법 예고한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논란이 됐던 검사정원은 현행 검사 정원 2,292명의 약 80에서 85% 수준으로 공소청을 출범하기로 했고, 공소청 출범 이후에도 중대범죄수사청 특례 임용 등으로 발생하는 결원을 충원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독일과 캐나다, 호주 등 20개국 지도자들이 AI를 인간 통제 아래 두기 위한 국제 감독 체제를 구축하자고 제안하는 선언문이 핀란드와 노르웨이 등의 주도로 채택됐습니다. 세계 AI 개발을 주도하는 미국과 중국은 선언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각국 지도자들은 이 선언문에서 AI가 삶을 개선하고 과학을 발전시키며 경제를 강화할 잠재력을 지녔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첨단 AI 모델의 급속한 발전은 적절히 관리되지 않을 경우 안전과 안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정부가 인공지능, AI 개발 기업들의 면책을 주지 않을 것이라면서 인간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현지 시간 21일 CNBC 방송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처럼 AI 산업 규제 강화에 반대하냐는 질문에 대해 책임을 지는 주체는 AI가 아니라 인간이라며 정부로부터 법적 책임 면제를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일부 AI 업계 리더들이 급격히 발전하는 AI 모델이 인류의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며 속도 조절을 요구하고 있으나 AI 산업 확장을 지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대 입장에 동조한 겁니다. 챗GPT의 개발사 OpenAI가 차세대 인공지능 기술과 안전표준 수립을 미국이 주도할 것을 촉구하며 한국 등과의 협력을 제시했습니다. 오픈AI는 홈페이지에 올린 AI의 다음 단계를 위한 표준 구축이라는 글에서 우리는 미국이 전 세계 국가들과 협력해 최첨단 AI에 관한 기술 표준 마련 노력을 주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제적 AI 표준을 마련하는 방안 중에 하나로 각국에 이미 설립된 AI 안전연구소들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했는데 예시국가 10곳 중에 하나로 한국을 언급했습니다. 오늘 취임한 이형일 신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일과 성장의 온기가 국민 삶에 고르게 퍼지도록 하는 일, 그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오늘 취임사에서 경제성장은 숫자만으로 체감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수도권은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29도까지 올라 평년 기온을 4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절기상 추분인 내일도 한낮 최고 기온이 29도까지 올라 다소 덥겠고 추석 연휴에 들어서야 늦더위가 조금씩 물러가겠습니다. 경상권 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상과 동해상, 제주 해상에서 최고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7.8도, 습도는 41%입니다. YTN 뉴스 FM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이태현이었습니다. YTN 뉴스 FM
1: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SNS를 열었다가 정신 차려보니 한 시간이 훌쩍 지나 있는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성인에게도 쉽지 않은 SNS 사용 조절, 미성년자에게는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럽연합이 아주 단호하게 나섰는데요. 13세 미만은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유럽연합이 EU 키즈법을 추진합니다. 법안 시행까지는 유럽의회의 동의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아동의 연령에 따라 규제 수위가 달라집니다. 먼저 13세 미만 어린이는 SNS 전면 금지,
3: 틱톡과 인스타그램 등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13세에서 14세 청소년에게는 부모가 관리하는 계정만 허용하고 15세부터 부모의 관리가 완화된 독립적인 계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왜 이런 법안을 추진하고 있을까요? 이유 위원장에 따르면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SNS를 얼마나 허용할 것인지를 중요하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청소년 SNS 규제는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에선 14세 미만의 SNS 가입을 제한하는 등의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채연이었습니다.

0: 지금부터 뉴스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부산 북항 친수공원 수로에 상어가 닷새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는데 상어가 떠나지 않고 있는 이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네, 지금 최기성 기자.
2: 네, 전국부입니다.
1: 네, 왜 상어가 계속 같은 장소에 나타나는 거죠?
2: 네, 오늘로 닷새째 상어가 부산 북항 친수공원에서 목격됐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상어를 보기 위해 평소 4~5배에 달하는 19,000명이 공원을 찾을 정도였습니다. 상어가 계속 머물자 떠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두고도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눈으로 봤을 때 몸 길이가 3m 넘는 것으로 보이는 이 상어는 무태상어나 흑상어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포획해서 이빨을 확인해야 상어의 종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상어가 먹이를 쫓으러 들어왔다가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상어가 큰 먹이를 한번 먹으면 일주일 정도는 지낼 수 있어서 일단 지켜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한 1, 2주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기다리면 아무래도 이제 환경이 협소하고 자기가 살던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0: 최용 군산대 해양생물자원학과 명예 교수입니다.
3: 몸에 이상이 이제 오는 증세가 보이면 그때 조금 유도해서 내보내는 것이 낫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2: 무태상어나 흑상어 모두 사람이 도발하지 않으면 사람에게 먼저 접근해서 공격하는 일은 드뭅니다. 이 밖에도 SNS에는 상어 옆에 길이 1m 정도 작은 상어가 있었다는 목격담이 나왔지만 아직 진위 여부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최기성입니다.
1: 부산 북항에 나타난 상어 덕에 주변 편의점에서 조스바와 고래밥, 이 핑크퐁 아기 상어 제품이 잘 팔리고 있습니다.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 리테일은 지난 19일부터 사흘간 친수공원이 있는 부산 동구 지역 점포에 이 상품 매출을 한 주 전 같은 요일과 비교한 결과 빙과인 조스바 매출이 28.4%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과자인 고래밥은 21.6%, 핑크퐁 아기 상어 관련 상품은 매출이 33.3%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 시유에서도 조스바 매출이 12.5%, 고래밥이 10.5%, 아기 상어 관련 상품이 13.9% 늘었다고 BGF 리테일은 집계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학원이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과 분반을 이유로 실시해온 레벨 테스트가 전면 금지됩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학원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새 시행령은 유아 대상 금지되는 시험과 평가 기준을 담고 있는데 금지 대상에는 필기와 구술뿐 아니라 특정 능력의 검증, 능력의 수준을 서열화하는 시험이나 평가 등이 모두 포함이 됐습니다.

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공항 영접에 나서고 B-2 전략 폭격기까지 동원한 축하 비행을 준비하는 등 시 주석에게 이례적인 환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담 테이블에서는 AI와 무역 휴전 연장 등 세계 경제와 안보 영향을 미칠 굵직한 현안을 놓고 치열한 談판이 예상됩니다. 국제부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선희 기자, 먼저 네,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초특급 환대를 준비하고 있다고요?
1: 그렇습니다. 공항 영접부터 공식 환영식과 국빈 만찬까지 직접 챙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3일 공항에 나가서 11년 만에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시 주석 부부를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공항에 나가 외국 정상을 영접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이튿날인 24일 백악관 공식 환영식에서는 B-2 전략 폭격기와 F-22 전투기 넉 대가 축하 비행을 펼칩니다. 또 평소 공식 석상의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는 멜라니아 여사도 환영식과 국빈 만찬 등 주요 일정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처럼 파격적인 환대에 나선 것은 의전을 중시하는 중국을 배려해 우호적인 회담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동시에 미국의 전략 자산을 과시하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0: 이 화려한 의전과 별개로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간의 첨예한 현안을 놓고 치열한 협상이 예상됩니다. 가장 큰 관심은 역시 미중 무역 휴전 연장 여부인데요. 전망이 어떻습니까?
1: 지난해 10월 부산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미중 무역 휴전을 이번에 다시 연장할지가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 관심사인데요. 현재 무역 휴전 시한은 오는 11월 10일까지입니다. 중국은 장기간 연장을 원하는 반면에 미국은 일단 6개월 연장하면서 합의 이행을 점검하자는 입장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은 희토류 공급과 미국산 농산물 구매 확대를 요구하고 있고 중국은 관세 인하와 첨단 기술 수출 통제 완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면적인 무역 합의보다는 갈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휴전을 이어가는 수준의 합의가 나올지에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와 관련해서 시 주석에게 어떤 역할을 요청할지, 또 이란산 원유의 최대 구매국이죠. 중국이 이란 전쟁의 휴전과 종전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이번 회담의 주요 관전 포인트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0: 이번에는 AI가 미중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공식화했다는 점도 눈에 띄죠?
1: 그렇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AI 관련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공식 대화 채널 구축을 논의했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현지 시간 21일 중국과 인공지능 AI 대화를 공식화했고 중국에서 다시 만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핵심은 AI 관련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즉각 소통할 수 있는 이른바 AI 사고 연락선을 만들고 통제 불가능한 AI 에이전트나 사이버, 생물무기 악용 등 주요 위험에 대한 공동의 기준과 대응 절차를 마련하는 겁니다. 양국은 오는 11월 중국 선전에서 후속 회담도 열 예정인데요. 다만 첨단 AI 반도체와 수출 통제는 이번 논의에서 제외가 돼 AI 안전 분야의 소통과 기술 패권 경쟁은 별개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의도의 키맨 여야 의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경기 수원병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부산 남구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두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2: 반갑습니다. 네.
0: 김승원 전 후보자 사퇴 여파 속에 강훈식 비서실장이 사퇴 의사를 밝혔죠. 이에 대한 대통령의 의중은 어떻게 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 이 청와대 참모들의 일이라고 하는 게 아침 6시 반 출근해서 뭐 밤낮 없이 오랜 기간 일하다 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을 겁니다. 뭐 건강상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우리 비서실장께서 오늘 이제 드디어 졸업을 한번 해보시겠다.

0: 드디어 졸업을 한번 해보시겠다고 하신 것 같아요. 아직은 제가 어떻게 할지는 결정을 못하겠는데 하여튼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우리 많은 분들이 체력적으로도 어려운 그 긴 기간 동안 고생들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우리 국민들께서 현장에서 일상 속에서 겪는 그 어려움에 비하면 뭐 그리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위안 삼으시기 바랍니다.
1: 네. 대통령이 졸업이라는 표현 썼을 때 김영진 의원이 웃으셨는데 졸업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2: 여러 가지로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번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얘기했듯이
1: 네.
2: 국민들의 의사, 국민의 뜻을 잘 받들어서 정책을 집행했지만 부족함이 많다는 부분에 관해서 유감을 표했고 여러 차례 사과를 얘기를 했고 또 부족함이라는 표현을 14차례나 하면서 사실 국민의 목소리 더 귀담아 듣고 소통하고 절차와 과정을 좀 더 섬세하게 만들어 나가겠다 이런 총괄적인 기자회견을 한 상황에서
1: 네.
2: 그것을 총괄하는
3: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2: 비서실장의 역할에 대해서 부족함을 만들었던 그 책임에 대해서 이 의원을 막론하고 총괄적으로 종합적으로 책임을 지는 게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보기에는 강훈식 비서실장이 사의를 표했다. 이렇게 보고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정무직 공직자로서의 현재 입장을 말씀했다, 얘기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네. 뭐 순방 4시간 전에 이렇게 비서실장이 사의 표명하는 건 상당히 시점상으로도 이례적이다 이런 분석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워낙 이재명 대통령 잘 아시니까 좀 전에 이제 표정 보셨을 때 좀 아쉬움이 묻어나는 표정이라고 보십니까? 어떤 표정으로 읽히셨습니까?
2: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과 예. 강훈식 비서실장은
1: 네.
2: 2022년 대선 때는 강훈식 비서실장이 전략본부장 25년에는 총괄 상황 본부장을 하면서 가장 가까이에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와 일을 함께 해왔고 인수위도 없는 시기 속에서 1년 3개월간
1: 네.
2: 국가의 그 시스템을 짜고 청와대를 구성하고 정부를 내각을 구성하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끌어나온 속에서 사실은 자기의 역량을 충분하게 전 발휘했다 이런 측면이었는데 그것이 결과론적으로 보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나 정당 지지도에서 국민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도 나와서 대통령이 유감을 표한 부분이기 때문에
1: 예.
2: 저는 그런 부분에 관해서의 그 입장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대통령께서도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강훈식 비서실장의 진퇴를 결정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제가 해석을 해보면 좀 졸업을 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신 것 같은데 강훈식 비서실장 사이와 관련해서는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픽 좀 보여주실까요? 일종의 좀 파워 게임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요. 강훈식 실장만 사의 표명을 했다. 성남 경기 라인과의 파워 게임에서 밀렸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경기 성남 라인만 감싸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냐. 이런 의견도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체가 불분명하다. 대통령의 부담 커진 상황을 포함해서 비서실장이 정무적으로 총체적 책임진 것이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파워게임에서 밀렸다. 강훈식만 나갔다. 이런 시각 어떻게 보십니까?
4: 강훈식 실장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대통령의 인사 참사 이걸로 이제 책임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좋은 명분이거든요. 그만둘 수 있는 좋은 명분이기 때문에 이때를 찾아서 나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겉으로는 그 명분이 있는데 속으로는 사실은
3: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4: 실장이 여러 가지 좀 섭섭함 같은 게 묻어 있었을 것입니다.
1: 예.
4: 삼선 의원입니다. 지역구 버리고 들어왔는데 지역구는 보궐선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벌써 갔고
1: 예.
4: 서울시장 선거는 있을 수 없을지도 모르겠고
1: 예.
4: 본인 또 충남의 맹주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해찬 전 대표의 그 적자
1: 예.
4: 그래서 충남권의 미래주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뭐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던 거죠. 계속 그리고 안에서는 이제 성남 라인이 인사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1: 네.
4: 목소리도 못 내고 호시탐탐 그만둘 기회를 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 네.
4: 그러면 졸업이라고 단어를 쓰셨는데 졸업하려면 학점이 좀 돼야 되지 않습니까? 학점 됐는지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학점이 별로 안 좋은 겁니까?
4: 네, 안 좋은 예. 거죠. 예.
1: 그러면 이런 학점으로 만약에라도 서울시장 선거 다시 열려서 나가면 뺐느냐 뭐 이런 회의적인 시각도 있을 것 같아요.
4: 그렇죠. 이제 그 붙어봐야 되는데
1: 네.
4: 본인은 원래 이제 대전 충남 통합시가 만들어지면 거기 출마하려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던 분인데
1: 네.
4: 서울은 뭐 김영진 의원은 안 나가시겠지만 뭐 네. 박주민
1: 왜 갑자기
4: 의원,
1: 김영진 의원을 끌어들이십니까?
4: 박주민 의원 전현이요 행안 위원장이시니까 예. 박주민 의원 뭐 전현 의원 등등 후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경선 결과는 정말 예측 불허가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1: 네. 아직 뭐 선거가 열릴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4: 예,
1: 같고요.
4: 예.
1: 김승원 전 후보자 낙마 여파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탄원서를 작성했다고 알려진 전직 보좌관 A 씨가 한 일간지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시죠.
5: 김승원 의원실 전 보좌관 누굽니다. 진짜 긴급하게 드려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뭐 보고 드려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3: 김승원 의원 전직 보좌관입니다.
5: 보내드려놓고 봤는데 한 3분 동안 안 읽으시는 거예요. 홍익표. 7, 8분 내에 굉장히 많은 문서인데 읽고 저한테 전화했어요. 그래서 사실이냐 진실이냐. 진실이다. 시간이 없다. 오늘 임명할 거다. 너무 시간이 없다. 대통령님 지금 안 읽으셨는데 그러면 빨리 대통령님께 가서 보고 드리고 사실관계 빨리 확인하고 대처를 하자. 사실관계 확인을 도와드리려고 바로 한 2, 30분 걸렸던 것 같아요. 법사위에 의원에게 메시지를 드렸습니다. 김민석 대표에게 또 최고위원이나 지도부에게는 탄원서 보낸 적 없습니다.
1: 네, 17일에 홍익표 정무수석에게 내가 텔레그램으로 파일을 보냈다라고 했습니다. 네, 대통령에게 또 직접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전 11시쯤에 파일을 보내니까 11시 50분쯤에 홍익표 정무수석에게 전화가 본인에게 와서 홍익표 정무수석이 보낸 거 사실이냐라고 해서 본인이 진실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 홍익표 정무수석이 아 그럼 이거 대통령에게 보고를 해야겠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17일은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홍익표 정무수석에게 탄원서를 전달한 날이고 그 다음 날이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보시는 것처럼 17일에 민주당 주도로 이제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기도 했던 날입니다. 굉장히 긴박한 시점이었어요. 이때 홍익표 수석이 이 파일을 받고 지금 나오는 내용대로라면 대통령께 보고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2: 현재는 그 제보를 했던 전 보좌관이 네. 대통령에게 텔레그램을 보냈는데 대통령은 읽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또 홍익표 수석한테 보냈는데 좀 지난 이후에 확인하고 통화가 됐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기 때문에 홍익표 수석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보고했는지 여부는 홍익표 수석이 알 것 같습니다.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인사 라인하고 협의는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예. 그 상황이었다고 보고요. 실제로 대통령이 직접 그 내용을 읽지 않았었기 때문에 내용에 관해서는 정무수석이 그 내용을 인지하고 있던 상황 그런 상황에서 그 다음 날 기자회견을 하게 된 상황이다라고 이 시 계열로 보면 예. 그런 상황에서 상황인 것 같아요.
1: 예.
2: 그러니까 실제로 법사위 인사청문회 기간에 법사위 위원들이나 민주당에서는 해당 탄원서의 내용을 알 수 없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한동훈 의원이 얘기하듯이 마치 그것을 김민석 대표가 인지하고 뭉갰다든지 아니면 법사위에서 알고도 통과시켰다든지 이것은 사실이 아닌 것이 이 전직 보좌관의 이 인터뷰를 통해서 나왔다라고 봅니다.
1: 보좌관이 당에는 안 보냈다고 했거든요. 예. 그런데 만약에 이제 홍익표 수석이 대통령에게 기자회견 전날 이 내용을 전달을 했다면 청와대 분위기도 상당히 좀 심각했을 것 같은데 당일 기자회견이 30분 좀 미뤄진 것도 좀 관계가 있을까 이런 시각도 좀 있더라고요.
2: 제가 보기에는 예. 이 안 때문에 그 미뤄진 것 같지는 않고요.
1: 예.
2: 전체적으로 사실 되게 중요한 시기에 국정 지지도가 34% 그리고 당 지지도가 40% 초반 그리고 여러 국민의 여론들이 그 좀 대단히 심각한 상황 속에서 대통령이 입장 표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자세, 태도, 내용, 방향 이런 총괄적인 부분들에 관해서 가다듬고 제가 보기에는 얘기하는 게 필요한 시기였기 때문에 조금 더 정리할 시간을 가지고 30분 정도 늦췄다는 생각을 하고 이 편지 때문에 늦춰지거나 그렇게 가볍게 보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정말 문구를 좀 더 진중하게 가다듬는 시간이었을
2: 그렇습니다.
1: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탄원서에 워낙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겨 있지만 17일에 이 파일이 이제 복원됐지만 많은 이제 평론가 분들이나 이제 정가 있는 분들이 이런 소문이 여의도에 파다했었다 이런 내용도 또 전해지고 있거든요.

0: 그렇습니다. 예, 저도 청와대에 사실 인사수석실 선임행정관으로 2년을 근무했습니다. 근데 인사검증을 하다 보면 이런 소식들은 대부분 실무선에서는 다 들어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위로 보고가 되느냐는 데 문제가 있는데, 이번에도 제가 보기에는 실무진들은 갖고 있었을 것이다,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윗선으로 보고 안 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인사비서관, 민정비서관, 공식기강비서관 전부 성남 라인이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문고리라고 하는 김현지 실장까지 전부 성남 라인이기 때문에 그쪽 어디서 통과가 안 돼가지고 보고는 안된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마지막 30분 연기 부분도 공식적으로는, 공식 비공식적으로 사실 갤럽 조사가 나오는 때라서 그걸 보고한다고 늦었다고는 하는데, 사실은 갤럽 조사가 10시 발표하지만 그 전에 이미 다 알려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늦었던 보고를 홍익표 수석은 비서실장 또는 김현지 실장과 상의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대통령까지 보고 안 됐던 것이 그 다음날 아침에 또 문제가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을 하다가, 사실 그 다음날 그만둘 사항 같으면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바로 자른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될걸 애매하게 넘어갔고, 그 다음날 그만둔 형태를 갖췄기 때문에 대통령 기자회견이 효과가 반감됐다, 이렇게밖에 볼수 없고, 그 의사결정 체제 늦어지고 보고 안 되고 그 다음날 급하게 하고, 이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인사결정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1: 근데 이 보좌관 A씨가 인터뷰 내용 보면 민주당 지도부에 전달 안 했다고 했는데 법사위원들에게는 전달을 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서영교 위원장이 내용 전혀 몰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0: 법사위원들이 여러 가지 제보를 이제 받게 되는데, 이게 받으신 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게 C 모 의원이라고 하십니다. 이분이 제대로 판단을 하고 법사위원장하고 상의를 했으면 좋은데 안 했을 가능성이 있다,
1: 서영교 위원장은 정말
0: 몰랐을
1: 가능성이
0: 가능성이
1: 있다.
0: 있다, 이렇게 저는 뭐 보고 있습니다. 그게 알았으면 이렇게까지
2: 그렇죠.
0: 서둘릴 이유는 하나도 없는 것이거든요.
2: 저도 이제 비슷한 생각인데, 서영교 법사위원장한테 직접 전달한 내용이 아니고, 아마 전직 보좌관과 인연이 있었던 특정 의원한테 보냈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게 전체 법사위원들 속에서 공유되고, 이 속에서 인사청문 계획과 보고서를 채택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들을 하는 그 자료로서 저는 활용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근데 저좀 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청문 보고서
2: 근데
1: 쓴것
2: 이제 사실은 이제
1: 전에.
2: 인사청문회를 하다 보면은 개별 의원에게 오는 여러 정보와 자료들이 파편적으로 대단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상임위 전체 차원에서 공유하거나 그러진 아니하고, 공식적으로 제출되거나 언론화된 것,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같은 상임위원끼리 이 문제를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 전직 보좌진이 본인이 아는 특정 의원한테 전달했기 때문에 전달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게 실제로 법사위에서 논의되거나 그런 과정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대통령 기자회견이 이뤄진 직후에 김승원 전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했는데 기자회견이 이뤄진 날 김승원 전 후보자는 보좌관을 만났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좌관 A씨가 이런 또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픽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간에 좀 신뢰할 만한 사람이 있어서 만난 겁니다. 김승원 의원이 뭐 보자 이렇게 하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김승원 의원에게 지금 사퇴하는 게 미래를 위해 훨씬 좋다고 본인이 말을 했는데 김승원 의원이 그 자리에서 하고 싶다, 마무리 짓고 싶다, 짧고 굵게 하고 싶었고 나의 마지막 여정이 될수 있다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퇴 기자회견 전날까지도 김승원 의원은 하고 싶다 이런 입장이었던 거고 저 탄원서가 그러면 정말 결정타가 됐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0: 저는 그렇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 직전까지 보좌진 만날 때까지 보좌진을 설득을 해서 뭐 무마되고 방송국에 보냈다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막 김성훈 후보자는 하고 싶었던, 이미 만신창이가 돼 있는 상태지만 마무리 짓고 장관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다고밖에 볼수 없는 것이고, 그런 판단도 저는 무척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런 문제가 있으면 저게 그 당시는 밝혀지지 않더라도 어쨌든 언론을 통해서 밝혀지게 돼 있는 것인데, 무리하게 욕심을 내고 추진했다. 애초에 저런 일이 있었으면 저라면 장관 수락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예 뭐 동의 절차를 밟지 않았어야 정상적인데, 무리했던 것이 이렇게 드러나고 시끄러워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안타깝습니다.
1: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가 있어서 이 내용부터 잠시.

0: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오늘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는 속보가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업무방해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홍명보 전 감독은 혐의가 없다고 보고 송치하지 않았습니다. 정전 회장은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 이사회 감독 선임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추가 내용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승원 의원과 전 보좌관 A씨가 이제 만나서 사퇴 기자회견 전날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았다는 거고, 김승원 이제 전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개혁을 완수하고 싶다, 그런 의지를 좀 드러냈다고 하더라고요.
1: 김성원 후보자 입장은 법사위 간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 초선 의원이 됐을 때도 법사위 위원으로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그동안 진행했던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2: 김영진
1: 법원의
2: 더불어민주당
1: 개혁이라든지 이런
2: 의원입니다.
1: 부분들 관련한 업무를 하고 싶은 생각이 강했겠죠. 그런 과정에 대한 얘기를 했었던 거고, 아마 전직 보좌관도 김승원 의원하고 가까운 사이에 있었던 보좌관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얘기를 한 상황인데,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진퇴에 대한 본인의 판단과 결정에 아마 참고로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김승원 의원이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에 사퇴한 이유도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해서 더 이상 현재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 직위를 수행해 나가는 것이 본인에게도,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민주당 정부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다는 판단하에 본인의 결정을 해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직을 사퇴한 그런 결정을 내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한 그 정보나 내용들이 있었는데, 공식적으로 조금 더 종합적으로 인사 검증이나 이런 문제들이 좀 진행이 됐었으면 좀더 부드럽고 유연하게 사안들이 진행되지 않았을까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0: 의원님 워낙에 뭐 중진 의원이시고 또 이제 여의도 정부도 많으시니까 일반인들은 보좌관과 국회의원의 관계를 잘은 모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내밀한 정보를 다알수 있을 정도로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는 관계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1: 실제로는 사실은 김민석 대표도 몰랐던 이유가, 이거는 수행 비서와 저기 그 김승원 의원, 그리고 그 자리에 동석했던 보좌관과 김승원 의원의 관계에서 확인된 내용이기 때문에 제3자가 본인 얘기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이 얘기하지 않는 한, 이것은 임사 검증 과정에서도 사실은 확인하기 어려운 내용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의원과 보좌관의 사이는 바늘과 실의 관계 아닙니까? 실제 같이 움직이는 공동체와 운명 공조의 관계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사실을 다 알고 있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러나 공직자로서의 원칙과 방향, 그리고 자세, 기본을 잘 지켜나가는 것은 저는 제가 보기엔 국회의원으로서나 아니면은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보좌진도 그건 동일하게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 의원님은 보좌관들에게 사랑받는 의원이시죠?
1: 그거는 제가 판단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보좌관이 공동체에 더큰 피해가 오는 걸 막아줘서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께 감사하다, 이런 입장도 밝혔다고 하는데, 전직 보좌관 A씨, B씨, 이렇게 두 명이 탄원서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김승원 의원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상당히 좀 개인적으로도 뼈아픈 대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3: 그렇습니다. 보좌관들하고 관계는 의원님들마다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어떤 의원실은 완전히 가족처럼 모든 게다 공유되고, 어떤 때는 또 그렇지 못한 데도 있고 한데, 김성은 의원실은 아마 많은 부분이 공유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분은 이제 성추행에 관한 부분, 한 분은 경기도당 위원장
2: 박수영
3: 시절에
2: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3: 횡령한 부분, 이렇게 지금 투서를 했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그 내용도 상당히 그 당을 걱정하고 진보 진영을 걱정하는 이런 내용이 많이 담겨 있었다고 해요. 그런 걸 보면 아마 진정한 민주당의 그 보좌관으로서 활동하셨던 분이 아닌가. 근데 더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 결심을 한것 같은 이런 인상을 받게 됩니다.
0: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인사 실패의 원인은 성남 경기 라인이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시죠.
4: 이재명 정부의 반복되는 인사 참사의 근본 원인은 명백합니다. 공식 검증 시스템은
2: 무력화하고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입니다.
4: 권한도 자격도 없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과 정진상 전 실장 등 이른바 경기 성남 라인 최측근들이 수렴청정하듯 인사를 주무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선 실세들이 인사권을 독식하고 국정을 조종하는 것은 명백한 국정농단이며 헌정을 뒤흔드는 위헌적 행태이자 중대한 탄핵 사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즉각 인사농단의 주범인 김현지, 정진상 등 비선 라인을 모조리 쳐내고 인사 시스템을 정상화하십시오.
0: 네, 김현지, 정진상 두 명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모조리 정상화하고 쳐내라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박수영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김현지, 정진상이 핵심이라는 뭐 근거가 있는 겁니까? 그냥 소문입니까?
3: 지금 저 수석들이 있습니다. 인사수석과 예. 민정수석이 있는데 국민들이나 정치권에서도 그분들 이름도 잘 몰라요. 심지어 지난번 JTBC 방송에서는 인사수석이 없다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두 분이 굉장히 괜찮은 분이고 훌륭한 분입니다. 그런데도 인사가 이렇게 잘 안 돌아가는 걸 보면 그 밑에 비서관 4명은 전부 성남 라인이거든요.
0: 예.
3: 그 맡고 있는 인사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그다음에 민정비서관, 그다음에 김현지 실장까지 비서관급 전부 다가 성남 라인이기 때문에 거기서 막힌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 실패도 마찬가지고 두 분, 즉 민정수석 한찬식이라든지 아니면 인사수석 조성주가 알았으면 이렇게까지 파탄으로 흐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고 보고 있기 때문에
0: 예.
3: 그 선에서 많이 잡히고 있다. 그다음에 예. 실제로 비서관은 아니면서도 맡게 있지만 정진상 전 보좌관도 상당 부분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0: 네. 그런 말이 이제 많이 들린다는 건데 사실 국민의힘에서 어떤 근거를 댄 적은 없는데 예를 들어 지금 김현지 실장하고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의 경우에는 이런 얘기 들으면 좀 억울한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1: 사실 민주당은 예. 과거 박근혜 정부 시기에
0: 네.
1: 그 문고리 3인방에 의해서 국정농단됐었던 인사, 예산, 여러 가지 민원 관련한 국정농단이 됐었던 문고리 3인방이 그 아주 강한 그 사법 처리를 받았잖아요.
0: 예.
1: 그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됐고 그런 역사를 기억하고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국정농단의 책임자들을 우리가 봐왔기 때문에 청와대는 자기의 지위와 역할에 맞는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0: 예.
1: 그것을 저는 인지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정진상, 김현지라고 한 유령을 잡고자 돌아다니기보다는 실제로 제가 보기 객관적인 근거와 사실을 가지고 저는 비판을 하면 좋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저는 이번 인사에서 드러났던 문제의 핵심은 인사 라인이 조금 더 투명하고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좀 검증하는 과정들을 폭넓게 갖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인사수석실의 인사비서관 또 민정수석실의 민정비서관 등 주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 역할과 책임을 다하면서 제가 보기엔 하나도 속임과 숨김이 없이 그 보고를 하고 그에 따르는 종합적인 판단을 하는 부분들이 양 수석과 비서실장이 참여하는 인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장관급 인사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 시스템들이 제대로 작동하게끔 운영하고 그에 따라서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것. 이게 제가 보기엔 인사 시스템의 정비와 운영 방향인 것 같아요.
0: 예.
1: 그래서 저는 성남 경기 라인이 과연 거기에 개입을 했는지 그런 객관적인 사실이 있으면 좋겠는데 조금 더 저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현재는 없다라는 게 지금 얘기 아닙니까?
0: 예.
1: 그래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그런 그 전체적인 인사 시스템과 그것을 운영했던 곳 속에서 대통령의 부족함을 드렸고 그런 인사에 여러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0: 예.
1: 이번에 사퇴를 하게 된 그런 이유였다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네. 저는 제가 보기엔 그래서 청와대 비서실장, 인사수석실, 민정수석실은 자기의 역할과 권한에 맞게끔 역할을 분명히 진행하고 외부에 있는 사람들도 그 역할과 권한을 존중하고 그 시스템에 따라서 움직여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0: 예, 말씀 주시죠.
3: 예, 청와대에서 이루어지는 이른바 정무직 인사 이게 누가 추천해서 어떻게 되는지를 사실 근거를 대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상당한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참여했던 분들이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 이런 오해를 받지 않고 정확하게 돌아간다고 하려면

0: 아까 말씀드린 네 명의 비서관들이 정부 경기 성남 라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해소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1: 예.
0: 괜히 오해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역대 정권에도 봐도 공직기강 비서관이라든지 민정비서관은 공직자 출신들이 많이 갔습니다.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인데, 이번엔 그 라인 전체가 성남 출신들이 가 있으니까 그런 오해를 받는 거기 때문에 제가 대통령이라면 이번에 수석들을 교체할 것이 아니라 그 비서관 라인들을 저 공직 출신으로 딱 교체를 하면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만들 수 있다고
1: 예,
0: 생각합니다.
1: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냥 누가 잘못했고 뭐 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야당에서 워낙에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니까 그냥 정무적으로 그런 조치를 취하는 건 어떤가 하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2: 그 이제 그 판단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대통령께서 하시겠죠. 대통령이 하는 거고, 저는 예전에 국민의힘에서 작년에 국정감사를 진행을 할때 증인을 신청한 문제, 기관 증인 속에서 김현지 총무 비서관인 경우는 제가 보기엔 저는 국정감사에 나오는 게 맞다. 왜냐하면 검사에 관한 증인, 참고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 총무 비서관은 청와대의 기관 증인이 나오는 게 맞죠. 근데 부속 실장인 경우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외인 증인이 아닌 경우라서 그것을 억지로 불러내려고 하면 그것은 정쟁으로 간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각 기관의 책임과 역할 그에 맞는 부분들로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정감사나 국회 운영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1: 중요한 속보가 들어와서요. 이 속보 내용을 두 분과 얘기를 좀 해보고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긴 침묵 끝에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대법관 후보 다시 제청하라라고 하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 요청 응하지 않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3주째 침묵을 이어갔던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재제청에 헌법적인 근거와 사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앞서 손봉기 부장판사를 이제 서면으로 제청하면서 청와대와 갈등을 빚었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요구에 3주째 침묵을 이어가면서 신경전이 굉장히 팽팽하게 이어져 왔습니다. 추석 이후로 이 결정이 넘어갈 것이다. 그런 전망도 있었는데 추석을 앞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입장을 밝혔네요. 청와대 재제청 요청 응하지 않겠다. 이 입장 어떻게 보십니까?
0: 이제 형식적으로 봐도 법률과 헌법 어디에도 재제청 요구라는 조항이 없습니다. 헌법과 법률이 없는 일을 하라고 하니 대법원장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봐도 이 대법원 판사를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으로 재제청한다. 이건 삼권분립을, 우리 대한민국 삼권분립을 완전히 형해화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으로 봐도 형식으로 봐도 대법원장이 응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1: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순방 기간에 또 이런 입장을 냈기
2: 그렇죠.
1: 때문에 바로 대응은 힘들 것 같은데요,
2: 조희대
1: 청와대에서.
2: 대법원장이 어제 그 대법원 판사와 함께 대통령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1: 차담회를 했다고
2: 차담회를 한
1: 알려졌죠.
2: 상황이었는데,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을 직전에 앞두고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그 사실 그 사형 선고에 가까운 그 파기환송을 했듯이 이번에도 사실 비슷한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너무 심하게 헌법과 법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라고 하는 제가 보기에는 의심을 살수 있는 그런 지금 행위였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1: 결정이 정치적이다.
2: 정치적이다. 그리고 왜냐하면 대법관 재청도 윤석열 대통령 시기에도 단한 번도 조희대 대법원장 방식으로 진행한 적이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과 협의하여 조희대 대법원장을 추천했죠. 그것처럼 동일하게 하는 게 필요한 거죠. 윤석열 때는 대통령과 협의하여 진행을 하고 진행했던 부분들을 이재명 대통령과는 협의하지 않고 자기가 독단적으로 추천하고 하는 부분 자체가 저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형식적으로는 지켰다고 하지만 실제적인 이 역사에서는 70년 동안 다 우리가 대법원장이 협의하여 대통령에게 대청했던 이 과정을 이번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깬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판단하고 재재청 여부에 대한 부분들도 법률과 헌법 상황에 맞게끔 판단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지금 대통령이 유엔에 나가서 유엔총회 연설이나 트럼프와의 여러 가지 협상을 앞둔 시점에서 또 국내 문제에 딱 발목을 잡는 형태는 시기와 방법, 내용에 있어서도 적절하지 않았다. 그래서

0: 조희태 대법원장이 조금 더 깊게 생각할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1: 네. 그러니까 외교적 슈퍼위크란 말입니다. 대통령이 이제 순방을 갔고요.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추석 전에 직전에 이슈가 무엇인가냐가 상당히 좀 중요한 건데, 물론 조희태 대법원장이 이런 거를 고려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시점이 참 미묘하단 말입니다.
2: 글쎄, 시점은 저는 지금 대통령께서 유엔을 가시고 순방을 할 때인지 그것부터 좀 의문이고요. 지금 보면 국방부 장관도 없고 검찰총장 없고 중수청장 뭐 공소처장 경찰청장 줄줄이 비어 있는 치안과 안보가 위중한 상황에서 폭발 사고까지 났단 말이에요. 우리 군이 다치는 DMZ 안에서 그런 상황에서 정말 이게 그 안보 공백의 상황에서 갔어야 되는가 이런 게 있고요.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이런 거 저런 거다 감안해서 타이밍을 잡는다는 정치적 행위를 하기보다는 법적인 판단이 끝났을 때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저 파기환송시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워낙 시간을 많이 끌었기 때문에 파기환송 결정을 하게 된 것이고 이번에 그또 협의라고 하셨는데 협의가 그동안에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직접 방문해서 대면으로 후보를 놓고 얘기를 의견을 좀 나누어는 정도의 협의였지 이번에 협의를 안한게 아니라 못한 거 아닙니까? 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시간을 안 잡아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면으로 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저 조희대 대법원장이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뭐 타당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 하필 또 침묵을 이어가다가 차담회를 한 다음날 이런 결정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뭐 청와대 쪽에서 뭐 원한다고 아니면
3: 강원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어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강 실장이 파워게임에서 밀렸다는 분석부터 이번 인사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지고 물러난 거라는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김승원 의원에 대한 탄원서를 작성한 전직 보좌관의 인터뷰가 공개되면서 낙마의 여파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련 정치권 이슈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대담으로 함께 짚어봤습니다.
4: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5: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4: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6: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즈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7: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즈카.
8: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Walk it, walk it. 언제
9: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10: 안전화.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11: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10: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11: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12: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다이어리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13: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안녕하세요, 박찬호입니다. 베스트 슬립이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을 응원합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국가대표팀의 승리를 위해 팀 코리아 파이팅!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14: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지훈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15: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틴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0: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3: 앞서 뉴스 대담 중간에 전해드린 정몽규 전 축구협회장 불구속 송치,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와대 대법관 재재청 요구 거부 관련 속보는 지연 중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4: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올해는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이자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입니다. 그 역사는 도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더 잘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다음 길을 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길에 도민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5: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6: 국민의 손길로 농촌의 내일을 밝히는 발걸음, 바로 농심천심운동입니다. 도시민에게는 일상의 건강한 먹거리와 평화로운 쉼표를 제공하고, 일손과 관심이 필요한 농촌에는 따뜻한 온기와 새로운 활기찬 삶을 불어넣는 일. 땀방울이 가치를 더하고 우리의 참여가 웃음꽃을 피우는 현장.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아갈 때 대한민국은 더 행복해집니다. 지금 바로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에 동참해 농업의 가치를 함께 더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7: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YTN 라디오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9: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8: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9: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8: 경기도 보고 전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9: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10: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11: 일자리를 찾는 시니어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시니어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게는 경험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만나는 기회를 서울시가 함께합니다. 60세 이상 서울시민을 위한 맞춤형 취업교육에 참여해보세요. 취업에 필요한 역량을 배우고 새로운 일자리에 도전해보세요. 시니어와 함께하는 기업에는 동행기업 인증으로 함께합니다. 더 많은 일자리,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서울시니어 일자리 지원센터가 함께합니다. 이 캠페인은 YTN 라디오와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이 함께합니다.
12: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3: YTN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9월의 파란 하늘이 맑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서쪽 지역은 낮 동안 덥겠고요. 동쪽은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서울과 춘천, 청주와 대전, 전주는 29도까지 오르고요. 동쪽 지역인 강릉은 24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내일도 서울의 낮 기온은 30도 가까이 오르는데요. 그래도 연휴 첫날부터는 27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서울시내 자동차 전용도로 강변북로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는 가양대교에서 월드컵대교, 마포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리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여의도 일부 구간과 성수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답답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는 외곽 방향으로는 괜찮은데요. 도심으로 들어가는 게 묵동에서 하월곡동 쪽으로 정체가 나타나고 있고요. 내부순환로는 비교적 원활합니다. 다만 성수 쪽으로는 홍진문 터널 가까이 하면서, 그리고 성동 분기점 쪽으로 내려서는 길이 다소 혼잡합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곳곳

고속도로 좀 차도 많고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송내 부근에서는 판교 쪽으로 사고도 있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앞서 속보로도 전해드렸죠. 홍명보 전 축구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에 부당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봉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이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정 전 회장이 홍명보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이사회 안건에 허위 내용을 기재해서 감독 선임 업무를 방해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송수현 기자, 오늘 송치 대상이 모두 몇 명인 건가요?
2: 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오늘 홍명보 전 축구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정봉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인생 전 기술총괄 이사와 김정배 전 상근 부회장까지 축구협회 임원 3명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정문규 전 회장은 지난 2024년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내부 반대에도 협회 규정을 무시한 채 홍 전 감독 선임과 연봉 등을 결정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정문규 전 회장은 지난 2일 경찰 조사에 출석하며 자신이 감독 선임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한 것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1: 경찰에서는 정문규 전 회장 어떤 혐의들이 인정이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까?
2: 네,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할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이사회의 감독 선임 업무를 방해한 혐의입니다. 경찰은 정봉규 전 회장이 국가대표팀 감독 후보를 검토한 뒤 이사회에 선임을 추천하는 전력 강화위원회 관련 절차에 문제가 있던 사실을 숨겼다고 봤습니다. 또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여론의 비판을 피하고자 마치 정당한 추천 절차를 거친 것처럼 이사회 심의 안건에 허위 내용을 기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축구협회 관련자 60여 명을 조사하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전력강화위원회 회의록 등을 분석해 축구협회 관계자들이 부당하게 관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홍명보 감독의 연봉을 실제 받아야 할 금액보다 많이 지급했다는 내용으로 고발된 업무상 배임 혐의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송치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고액 연봉 지급으로 축구협회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협회에 손해를 입히겠다는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겁니다.
1: 이번에 그럼 홍명보 전 감독은 빠진 건가요?
2: 네, 맞습니다. 경찰은 축구협회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번 송치 대상에서 홍명보 전 감독은 제외했습니다. 앞서 홍 전 감독은 지난 7월 시민단체로부터 업무방해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이인생 전 이사와의 이른바 빵집 면접을 거쳐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선임됐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경찰은 홍 전 감독이 전력강화위원회나 이사회의 감독 선임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지난 2024년 서울 종로경찰서가 첫 고발장을 접수하고 서울경찰청이 사건을 넘겨받은 지 두 달여 만에 축구협회의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의혹은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송수현입니다.
3: 7,000선에 올라선 코스피가 오늘도 상승해 7,100선을 회복했습니다. 대장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하면서 코스피가 2%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금융시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류한홍 기자, 이 코스피가 사흘째 상승세인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4: 코스피가 현재 2%대 상승세로 7,100선에 올라와 소폭의 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2.2% 오른 7,162로 출발했습니다. 대장주

0: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2%대 오르는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 상승 중입니다. 외국인이 사흘째, 기관이 닷새째 순매수를 하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1%대 상승세로 엿새째 상승 행진 중인데 현재는 840선에 올라와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개인이 홀로 사흘째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AI, 인공지능 관련주가 급등하면서 나스닥이 2.3% 오르는 등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했는데 우리 증시의 호재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협상 기대가 커지면서 국제 유가가 하락하고 인플레이션 우려 완화에 미 국채 금리가 안정된 점이 뉴욕 증시 상승을 뒷받침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주 유엔 총회 기간에 폐쇄시키한 이란 대통령과 만날 예정인데 외교적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브렌트유 11월 인도분은 3.4% 내린 배럴당 100달러, WTI 서부 텍사스산 원유 10월 인도분은 4.5% 내린 배럴당 96달러에 거래됐습니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되자 최근 5%를 넘었던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4.9%대로 내려왔습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이번 주 예정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최근 1380원대까지 올랐던 원달러 환율은 현재 1350원대로 내려와 있습니다. 일본 엔화 강세와 추석 연휴를 앞둔 수출업체의 달러 매도 영향으로 소폭 하락 중입니다. 지금까지 YTN 유환홍입니다.
1: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상이 가계부채 누증과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 등에 따른 금융 취약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발표한 금융안정상황 보고서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자산가격 상승세를 제약해 금융 취약성 완화에 도움이 될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추석 연휴인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 동안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또 같은 기간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제정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의 유류 가격을 리터당 100원 인하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정부는 2017년부터 설 추석 명절 연휴 동안 모두 14차례에 걸쳐서 1조 450억 원에 이르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왔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귀성길은 대체로 맑겠으나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낄 것으로 보여 교통 안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추석 당일인 25일부터는 하늘이 차차 흐려지겠고 강원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밤부터는 두터운 구름이 유입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보름달을 보기 어렵겠습니다. 이어 늦은 밤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비가 내린 뒤 본격적인 귀경이 시작되는 26일에는 비구름이 남하에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종일 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서해와 남해, 제주도 해상에서는 연휴 후반 물결이 매우 높게 일 것으로 보여서 대편을 이용하는 귀경객들의 사전 운항 정보 확인이 필요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공항 영접에 나서고 B2 전략 폭격기까지 동원한 축하 비행을 준비하는 등시 주석에게 이례적인 환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담에서는 AI와 무역 휴전 연장 등 세계 경제와 안보에 영향을 줄 현안을 놓고 치열한 담판이 예상됩니다. 국제부 연결합니다. 김선희 기자, 먼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초특급 환대를 준비하고 있다고요?
2: 그렇습니다. 공항 영접부터 공식 환영식과 국빈 만찬까지 직접 챙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3일 공항에 나가 11년 만에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시 주석 부부를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공항에 나가서 외국 정상을 영접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이튿날인 24일 백악관 공식 환영식에서는 B2 전략 폭격기와 F-22 전투기 넉 대가 축하 비행을 펼칩니다. 평소 공식 석상의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는 멜라니아 여사도 환영식과 국빈 만찬 등 주요 일정에 참석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처럼 파격적인 환대에 나선 것은 의전을 중시하는 중국을 배려해 우호적인 회담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동시에 미국의 전략 자산을 과시하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1: 화려한 의전과는 별개로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간의 첨예한 현안을 놓고 치열한 협상이 예상됩니다. 가장 큰 관심은 역시 미중무역 휴전 연장 여부인데요. 전망은 어떻습니까?
2: 지난해 10월 부산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미중 무역 휴전을 이번에 다시 연장할지가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의 관심사인데요. 현재 무역 휴전 시한은 오는 11월 10일까지입니다. 중국은 장기간 연장을 원하는 반면에 미국은 일단 6개월 연장하면서 합의 이행을 점검하자는 입장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은 희토류 공급과 미국산 농산물 구매 확대를 요구하고 있고 중국은 관세 인하와 첨단 기술 수출 통제 완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전면적인 무역 합의보다는 갈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휴전을 이어가는 수준의 합의가 나올지가 주목됩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와 관련해 시 주석에게 어떤 역할을 요청할지 또 이란산 원유의 최대 구매국인 중국이 이란 전쟁의 휴전과 종전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이번 회담의 주요 관전 포인트입니다.
1: 이번에는 AI가 미중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공식화했다는 점도 눈에 띄죠?
2: 그렇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AI 관련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공식 대화 채널 구축을 논의했습니다. 스콧 베슨트 미국 재무장관은 현지 시간 21일 중국과 인공지능 AI 대화를 공식화했고 중국에서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핵심은 AI 관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각 소통할 수 있는 이른바 AI 사고 연락선을 만들고 통제 불가능한 AI 에이전트나 사이버, 생물 무기 악용 등 주요 위험에 대한 공동의 기준과 대응 절차를 마련하는 겁니다. 특히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AI 사고나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양국이 직접 소통하는 이른바 AI 핫라인 구축이 공식 발표될지도 주목됩니다. 양국은 오는 11월 중국 선전에서 후속 회담도 열 예정인데요. 다만 첨단 AI 반도체와 수출 통제는 이번 논의에서 제외돼 AI 안전 분야의 소통과 기술 패권 경쟁은 별개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제재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만수 기자, 내용 전해주시죠.
3: 네,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조금 전인 오늘 정오쯤에 취재진의 입장문을 전달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입장문을 통해서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서 한다면서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8월 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1: 그 사이에 논란 과정도 간단하게 좀 짚어주시죠.
3: 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이흥구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대법관을,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습니다. 청와대는 김 대법관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진행했지만 손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달 28일 재제청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와 합의 후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는 관례를 깨고 손봉기 후보자를 서면 제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이후 3주 넘게 재제청 여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아왔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근 언급한 사법부 독립에 대해 국가기관의 독립성을 부여하는 이유가 뭔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고 짧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 뒤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을 여러 차례 말해온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중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란 해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시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히면서 파장은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만수입니다.
1: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이영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강신철 국방부 장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제거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은 공지를 통해 국회에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채택된 새 장관에 대해 재가가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서울 성남공항을 출발한 이 대통령은 뉴욕에 도착하자마자 임명안을 재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논란 속에 임명된 강신철 신임 국방부 장관은 당장 다음 달부터 사관학교 통폐합이라는 민감한 주제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밖에 전작권 전환 문제나 파병 등 과제가 적지 않은데요. 김혜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4: 강신철 신임 국방부 장관이 맞닥뜨린 가장 우선적인 과제는 3군 사관학교 통합 문제입니다. 군 안팎 찬반 여론이 거센 상황인데 다음 달 발표 예정인 정부 계획안은 통폐합 원칙 아래 조금 더 손질할 걸로 보입니다.
5: 지금 현재 있는 안도 보완해야 될
6: 강신철 신임 국방부 장관입니다.
5: 개인적으로는 보입니다. 의지를 갖고 정말 좋은 사관학교 만들겠습니다.
4: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문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는 11월 한미안보협의회에서 2단계 능력 검증을 마치고 전환 목표 연도를 결정하겠다는 우리 측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전작권 전환 문제가 파병이나 대미통상 문제 등과 맞물려 돌아갈 경우 상황은 더 복잡하게 치달을 수 있습니다.
5: 이제 우리의 조건 충족도
6: 강신철 장관입니다.
5: 상당히 보완이 되었고 여건도 마련이 되었다고 봅니다. 상호 정말 신뢰할 수 있는 한미 동맹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돼.
4: 또 논란이 됐던 유엔군 사령부의 정전 협정 관리 권한 등을 둘러싸고 균형점을 찾을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특히 최근 북한이 연합훈련 등을 문제 삼아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 수위에 따라 강 장관의 대북 인식도 엿볼 수 있을 걸로 관측됩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문제 등과 맞물려 야당의 거센 반발을 뒤로하고 임명된 만큼 국방수장으로서의 리더십을 증명하는 것도 숙제로 남았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1: 대미 투자 프로젝트 1호 사업으로 텍사스 가스 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이 국회에 보고됐습니다. 2호는 미국 내 대형 원자력발전소 건설이 3호로는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이 보고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홍구 기자, 오늘 국회에서 이 대미 투자 사업에 대한 정부 보고가 있죠?
0: 예, 그렇습니다. 국회 재정위와 산자위는 오늘 각각 전체 회의를 열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사업과 관련해 정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산자위 회의에서 산업통상부는 대미 투자 프로젝트 1호 사업으로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보고했습니다. 2호로는 미국 내 대형 원자력발전소 8기 건설 사업이, 3호로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 LNG 개발이 보고됐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대미 투자 프로젝트 가운데 한 건은 결정됐으며 두 건은 한미 양국의 관심을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미국 내 신규 원전 8기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해 웨스팅하우스 지분 확보 문제는 미국 측과 5에서 10% 사이에서 아직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웨스팅하우스 지분 5에서 10% 확보 시에도 의결권은 갖는다고 보고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와 함께 대미 투자 전체 규모가 연 200억 달러, 총 2천억 달러 한도를 넘길 경우 추가로 투자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기존 합의도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텍사스 가스 발전 사업의 경우 투자는 전액 한국이 하고 지분은 한미 5:5 비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미 투자 협상 합의 시 최종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하며 미국이 요청하면 우리는 45일 이내에 송금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텍사스 가스 발전 사업의 경우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으나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은 아직은 구체화되지 않았으며 상업성을 판단하기 이르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국회 보고는 상임위 전문위원이나 보좌진 배석 없이 비공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경위의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산자위에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출석했습니다. 지난해 11월 한미가 상호 관세 합의를 이루고 올해 초부터 대미 투자 세부 내용을 두고 협상한 결과가 지금 보고 중인데 한미 정부 간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아 협상 내용이 확정되기까지는 진통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박홍구입니다.
7: 네, 앞서 속보로 전해드린 것처럼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 대법관 후보 재재청 요청을 거부해 파장이 예상됩니다.
1: 또 잠시 후 2시부터 김건희 씨 매관 매직 항소심 선고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관련 내용 홍정석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7: 어서 오세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거의 뭐 3주 동안 침묵을 이어가면서 답변을 안 하다가 이제 오늘 답변을 한 겁니다. 재재청 요청 사유와 헌법적인 근거가 없다 이렇게 밝혔어요.
8: 맞습니다. 오늘 대법원의 대법원장이 이제 공식적으로 성명을 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유가 재재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근거로는 재재청 요청 문서에 구체적인 사유라든지 그런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는 게 이제 주요 이유입니다. 사실 대통령의
6: 헌법상에는
8: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 한다는 헌법 82조를 제시했는데요. 네, 그렇게 지금 오늘 오전에 정오쯤에 발표를 했습니다. 네,
1: 조 대법원장이 재재청 요구를 거부를 했는데 앞서 대통령이 그러니까 대법관 후보 재재청을 또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거는 또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과정인가요?
8: 대법원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지금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거든요. 재청 요구는. 그래서 재청 요구야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대법원에서 얘기한 것처럼 지금 거기에 이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헌법적 근거가 없다는 사유고요. 결국 쟁점은 재청권과 임명권의 충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임명권 자체에서 이제 실질적인 심사 재량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입장이고요. 대법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그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대한 정당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재재청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7: 네, 그러니까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재청을 반려한 지 25일 만에 이 거부 의사를 이제 분명히 밝힌 건데 청와대에서 이렇게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재청을 반려한 것도 이례적이고 또 이 대법관 후보자를 서면으로 재청한 것도 상당히 좀 이례적인 거였죠.
8: 맞습니다. 이 통상적인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가 이제 나온 것 같은데요. 지금 앞으로의 이제 전망을 해보자면은 여러 가지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런 공석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지금 대법원의 이런 입장이라면은 기존에 서면 요청한 그 후보자를 임명해달라는 그런 묵시적인 그런 요청으로 보이는데요. 청와대에서는 그걸 명시적으로 이제 거부를 한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서로 지금 후보자가 없는 상황이 이제 길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법관의 공석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정치적인 이제 타협 가능성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결국에는 이런 통상적인 원래 이제 협의 과정을 생략하고 대법원장이 임의로 서면 재청했다는 것에 대한 이제 청와대 측에서는 기존 관행을 깼다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재재청 요구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추천한 후보자가 뭐 마음에 들지 않는다든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이나 청와대나 지금 본인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이제 협상을 할 것 같고요.
7: 그러니까 그 과정의 문제였지 후보자 자체에 대한 판단은 아니라고 보시는 겁니까?
8: 그 부분은 이제 청와대에서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는데 물론 그 이면에 그런 그 후보자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부분은 저희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절차적인 그 요소에 집중하시는 것이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7: 뭐 언론 보도가 워낙에 이제 많이 나왔고 청와대에서는 이제 김민기 판사를 원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원하는 후보자의 이제 인물도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 뭐 장기화 가능성 얘기를 해주셨는데 장기화될 수 있다는 예를 들어서 이런 시나리오도 가능한 거잖아요. 지금 대법관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아예 다시 꾸릴 수도 있는 겁니까?
8: 이제 그 후보자 문제 포함해서 지금 절차 문제까지 지금 이제 야기가 됐고 오늘 공식적으로 대법원에서 재재청 요구에 응할 수 없다. 게다가 헌법적 사유까지 들어가지고 지금 거부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절차가 마무리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다시 인사추천위원회를 꾸려가지고 후보자를 정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청와대에서 요구한 것처럼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이런 협의를 통해서 임무를 선정한 이후에 제청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든가.

0: 그런 식으로 어떤 가능성은 다 열려 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이견이 계속해서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면, 그럼 예를 들어서 앞서 언급해 주셨지만 뭐 이게 계속 공석이 유지되나요? 아니면 임명권과 뭐 재청권 사이에서 어떤 권한이 조금 더 이렇게 우세하게 인정돼서 그렇게 또 진행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0: 그것은 이제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제 그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재청권과 임명권이 어떤 것이 더 우위에 있다 이것을 판단해 주는 주체가 지금 지금 상황에서는 있을 수가 없고 정식으로 헌법재판소에 그 부분이 이제 재청이 된다면 거기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그만큼 시간은 더 지연될 것이기 때문에 그 시간이 지연되는 거에 대한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볼수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정치적인 판단이 이제 더해진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인 타협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2: 네.
0: 같습니다.
2: 워낙에 이제 관례적으로는 이게 정치적 타협으로 다 해결이 됐던 문제고 갈등이 있었지만 결국은 타협을 해왔지만 이번에는 상당히 좀 이례적이고 뭐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또 조이대 대법원장과 이재명 대통령 간의 그런 또 팽팽한 신경전이 오랜 기간 지나왔기 때문에 이게 쉽게 끝날 것 같진 않다 이런 견해도 상당히 많은데 대법원 공석이 장기화될 경우에 부작용 같은 건 없습니까?
0: 제일 큰 부작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재판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제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이제 전가가 되겠죠. 가뜩이나 지금 대법원의 숫자가 적다고 해서 법률까지 개정하면서 대법관 숫자를 늘리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대법관 숫자까지 늘렸는데 이런 후임자도 지금 찾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관의 공백기가 엄청나게 길어질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금 상고심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국민들한테 이게 이어질 것이고요. 지금 상고심에서 아시다시피 뭐 심리불속행이나 제대로 된 판단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불만도 국민 사이에 많거든요. 따라서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 봤을 때는 대법관 공백 사태는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장 클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지금 대통령이 후보 재재청을 요구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면 손범기 후보자 재청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유효한 상황인가요? 아니면 이건 좀 다시 없어진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0: 지금 대법원에서 얘기한 것처럼 지금 8월 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재청 요청이 있을 뿐이지 다른 사유는 없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 전에 지금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서류에 대한 그 유효성은 아직은 유효하다고 보시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그 문서가 무효라서가 아니라 문서에 대해서 재재청 요구를 청와대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문서 내용 자체가 사라졌다.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2: 네. 이 질문은 좀 해석의 영역일 수도 있는데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 답변이 나오기까지 3주 정도, 25일이 걸렸으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이 이제 걸렸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 조이대 대법원장이 뭐 법조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부분을 좀 고민했다고 해석을 하십니까?
0: 사실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사실 사법부라는 곳은 철저히 정치적인 그 상황과는 좀 거리를 둬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재재청 요구까지 온 상황에서 이게 국민들이나 여론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정치적인 상황으로 비춰지는 측면이 컸을 겁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는 조이대 대법원장의 이제 상을 당한 그 기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좀더 길어졌는데 그 기간 동안에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여러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청와대와 대법원의 그런 실무진들끼리의 협의도 제가 볼 때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접점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그 접점을 찾지 못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조이드 대법원장과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약간 불협화음이 이번에 이렇게 표출이 된 것이다. 그래서 그 기간도 그런 숙고 기간과 협의 기간이 겹쳐서 그렇게 길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2: 추석을 직전에 앞두고 대법원장의 이런 입장이 나왔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이제 상당히 좀 파장이 커질 것 같은데 어떤 여론이 형성될지는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김건희 씨 매감 매직 항소심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1심에서 징역 7년 나왔고 구형량도 7년 똑같이 이루어졌는데 오늘 항소심에서 쟁점은 어떤 부분인가요?
0: 결국 오늘 선고는 권력자의 배우자가 명품을 받으면 그게 뇌물이냐 선물이냐 이 판단에서 이제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굉장히 상식적인 질문이죠. 그래서 사법부도 이런 상식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1심에서는 대통령의 국정운영 전반에 대해서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라고 인정을 했었죠. 따라서 7년형을 했는데 항소심에서도 사실 배우자 프리미엄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 오늘 재판의 선고에서는 이 부분에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김건희 씨 측이 고가의 장신구나 금거북이나 이런 것들을 받긴 했다라고 인정은 했는데 청탁의 목적은 없었다 이렇게 이제 항변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인정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0: 금거북이도 선물, 그리고 뭐 목걸이도 선물, 그림은 오빠 거고, 시계는 구매 대행이고, 가방은 함정 취재, 뭐 이런 지금 그 변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 이쯤 되면은 이제 받은 거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게 오히려 이상하게 들리죠. 예. 그 알선 수재죄는 사실 청탁에 대한 인식만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다섯 개 넘는 그런 금품마다 사실 제각각의 다른 해명을 내놓는 것 자체도 사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는 정황으로 사법부가 볼 소지가 높아 보입니다. 냉정하게 보면은 사실 보통 사람이 대통령 배우자에게 이런 억 단위의 수천만 원 단위의 그런 귀금품을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준다? 사실 납득하기 어렵죠. 따라서 상식적으로 이런 흔치 않은 상황에서 재판부가 이런 상식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어떠한 결론이 나올지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네. 뭐 김건희 씨 뭐 변호 전략을 보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남편이 대통령 돼서 나는 다 잃었다. 네. 재산도 잃고 명예도 잃고 다 잃었다. 이렇게 눈물까지 보였다고 하는데 물론 눈물을 보였다고 뭐 형량이 크게 달라질 건 없겠지만 참작 사유는 좀 됩니까?
0: 제가 볼 때는 그 최후 진술의 방향성이 이제 잘못된 걸로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 남편이 대통령이 돼서 재산이나 명예를 다 잃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사실 이건 법적으로 보면은 이건 무죄 주장이 아니죠. 어느 정도 사실상 유죄를 인정하고 감형 호소를 하는 최후 진술에 가깝거든요. 예. 보통 이렇게 부인을 하는 경우에는 최후 진술에서 이런 식의 최후 진술은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좀 본인의 변론 그런 그 물줄기와 이제 다른 그런 최후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고
2: 변호 전략이 잘못된 건가요?
0: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형사 재판을 하면서 이런 모든 걸 부인하면서 뭔가 눈물에 호소한다. 이거는 이제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오히려 당당하게 예. 본인의 그런 억울함이나 잘못된 점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냉정하게 판단해 줄 것을 호소하는 게 맞는 것이지 이렇게 눈물로 감형을 호소한다. 이거는 거의 자백에 가까운 그런 그 재판에서 그렇군요. 이루어지는 변론이거든요. 따라서 오히려 법리 다툼에서는 자신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법리가 아니라 다른 감정에 호소하는 이런 최후 진술을 한 것으로 보여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눈물에 호소하는 최후 진술이 제가 볼 때 이제 유죄가 인정된다면 그런 감형 사유에 반영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입니다.
1: 이게 어쨌든 법률적인 조언을 분명히 들을 텐데 방금 전에 이제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도 뭐 들었을 수 있을 테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행위는 좀 어디에 이유가 있다고 보세요?
0: 이거는 이제 그 정치적인 요소들이 있기 때문이죠. 담백하게 만약에 알선 수재죄다 그러면 이제 본인이 이걸 정말로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판단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백할지 부인할지 결정하고 최후 진술까지 종합적인 전략을 세우게 되는데 이 재판은 사실 통상적인 재판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배우자가 이제 구속돼서 여러 가지 금품까지 받은 사건이기 때문에 최후 진술과 사실 변론에 있어가지고 통상의 재판과는 다른 전략을 썼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변호 과정에서 김건희 씨나 본인이 직접 최후 진술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겠다고 얘기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변호사들이 네. 얘기했지만 아니면 변호사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부인하는 과정은 충분히 재판을 해서 했기 때문에 최후 진술에서는 이런 여론에 호소하는 그런 전략을 썼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 네, 워낙 뭐 여러 재판을 받다 보니까 좀 헷갈린다는 분들도 많은데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통일부 집단 입당 의혹 뭐 여러 가지 이제 재판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김건희 씨가 네. 어떤 재판이 가장 좀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좀 방어하기가 힘들고 그리고 쟁점은 어떤 건지 그것도 좀 정리를 해주시죠.
0: 결국 이제 큰 쟁점은 예. 전체를 통합하는 쟁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 배우자라는 그런 완장을 차고 나라를 사유화했다라는 하나의 큰 그림으로 이게 형성이 됩니다. 따라서 네. 그런 큰 그림 아래서 오늘의 매감매직이라든지 통일교 입당 아니면 관저 이전 이런 재판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지위를 이용한 영향력 행사가 예. 어떤 수위까지 인정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그래서 오늘 선고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예. 지위를 이용한 영향력 행사가 얼마나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남은 재판들에도 유죄 강도가 결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1: 네. 짧게 이 부분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20일인데요. 가수 심수봉 씨가 후배 가수 김다현 씨의 무대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가 나중에 뭐 사과를 하기도 하고 논란이 됐는데 이건 어떤 내용?

0: 내용이죠?
1: 저도 좀 당황스러운 내용이었는데요.
0: 네네.
1: 대선배가 트로트 대선배가 굉장히 그 미성년자에 가까운 후배한테 대중 앞에서 머리를 어지럽게 만들었다라든지 뭐 노래가 뭔지 삶이 뭔지도 모른다고 저격을 한 사안입니다.
0: 네.
1: 심지어 저 선수를 내보내지 말아달라고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따라서 후배 입장에서는 그런 공개 무대 위에서 공개 처형을 당한 약간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당시 현장에는 수천 명의 관객도 있었고 이 발언이 영상으로 고스란히 퍼지면서 그 파장이 커졌던 것이죠.
2: 예.
0: 네, 그리고 또뭐 실제로 심수봉 씨는 뭐 앞선서가 누군지도 잘 몰랐다.
1: 네.
0: 나중에 어떻게 보면 해명을 좀 하기도 했었는데
1: 맞습니다.
0: 이런 부분들을 보고 어떻게 보면 뭐그 청중이라고 할까요? 팬들은 좀 어떤 반응을 좀 보이게 됐습니까?
1: 그 사실 그 심수봉 씨가 하루 만에 사과를 해서 솔직히 하루 만에 사과는 이제 빠르게 수습했다 이렇게 평가될 수 있는데
0: 네.
1: 아까 말씀하신 누구인지 몰랐다는 말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가 난 측면이 있습니다.
0: 네네.
1: 아니, 몰랐다면서 어떻게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신랄하게 저격했냐. 여기에 대해서 여론이 더 약간 안 좋게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일부에서는 몰랐다는 해명이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오히려 공개적으로 한 사람과 노래 인생 전체를 깎아내렸다. 이런 부분에서 부정적인 여론이 좀더 확산되는 것 같습니다.
2: 네. 뭐 서로 다른 음색으로 또 다른 팬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두 가수니까요. 이 논란이 더 커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심수봉 씨가 이제 사과를 했기
1: 네.
2: 때문에 또 김다현 씨와 앞으로 또 다른 무대에서 만나면 또 서로 이제 격려하는 그런 모습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정석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3: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팔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0: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3: 클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다이어리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5: 너는 참 올리브오일도 복스럽게 먹어. 올리브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당 올리브3.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6: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7: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각근자 질신옥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시민 필.
8: 지금까지 뉴스나우를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9: 가족여행 체크리스트.
10: 당 떨어지면 안 되니까 간식 체크.
9: 여행 느낌 가득한 플레이리스트 체크.
11: 햇빛에도 끄떡없는 선글라스 체크.
12: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안전벨트 체크.
9: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10: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9: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

0: 좌석까지 반드시 체크! 뒷좌석이라고 안전도 뒷전이면 안 되니까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1: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화성시 홍보대사 배우 원기준입니다. 10월 3일과 4일 화성에서 2016 정조 효문화제 정조대왕 능행차가 열립니다. 사도세자의 능을 옮기는 장엄한 천원 행렬부터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천대의 드론 라이트쇼까지 놓쳐서는 안 될 올해의 하이라이트 로봇과 함께하는 특별하고 웅장한 능행차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정조 효공원 윤건능에서 가족과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이 캠페인은 모두의 행복, 더 큰 화성, 화성특례시와 함께합니다.
3: 반갑습니다. 광명시의 의장 이영덕입니다. 광명은 지금 신도시와 재개발, 재건축으로 도시의 모습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살아가는 시민의 오늘, 그리고 행복입니다. 제10대 광명시의회는 골목의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고 현장에서 듣고 정책과 예산으로 답하겠습니다. 개발의 속도보다 시민의 삶을 먼저 생각하는 후에 시민의 곁을 끝까지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 이 캠페인은 시민의 마음을 읽고 미래를 여는 광명시의회와 함께합니다.
5: 평생을 부지런히 살아온 손에 남은 것은 한 끼를 걱정해야 하는 가난과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방안의 깊은 적막뿐입니다. 벼랑 끝에서 어르신들에게 빈곤과 고독은 삶을 포기하고 싶게 만드는 가장 추운 겨울입니다. 식사는 하셨는지, 어디 편찮으신 곳은 없는지 묻는 다정한 한마디가 홀로 계신 어르신에게 세상을 살아갈 힘을 더해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관심이 이웃의 빈곤을 살피고 소중한 생명을 지켜냅니다. 24시간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6: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7: 2조하고도 5,500억 원. 한 부부의 이혼 소송에서 나온 재산 분할 규모입니다. 선뜻 감도 안 오는 액수죠. 역대급이다 화제가 됐던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혼 소송의 재산 분할 금액보다 훨씬 더 큰 규모입니다.
8: 2조 5천억 원? 그게 실제 가능한 금액이야? 와, 아니 잠깐만. 그럼 이 사람 최태원 회장보다 훨씬 더 부자인 거야?
7: 재산 분할액이 더 크다고 해서 그 사람의 재산이 무조건 더 많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혼할 땐 어떤 재산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볼지, 또 배우자의 기여도를 얼마로 할지 여러 요소들을 함께 따지게 되는데요.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배우자의 재산 분할 비율을 35%로 판단했습니다.
8: 35%면 꽤 많이 나온 건가?
9: 일각에서는 50% 이야기도 언급됐던데 실제 법원에서 인정한 건 35%인 거지. 그런데 35%도 꽤 크게 나왔을걸?
8: 이 판결 앞으로 다른 이혼 소송에도 영향 꽤 있겠는데?
7: 이번 판결이 더 주목받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기업인이나 사업가 부부의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의 기여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회사 주식까지 재산 분할 대상으로 볼 것인지 하나의 참고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8: 그런데 말이야, 아무리 부자라도 2조 5천억을 갑자기 어디서 마련하냐? 이런 것도 할부가 되나?
9: 에이 설마. 근데 바로 안 주면 이자도 붙나? 그런데 전부 현금으로 주는 건 아니래.
8: 그러면?
9: 대부분 주식으로 준다는 것 같던데.
7: 이 사건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이제 1심 판결이 나온 거니까요. 2조 5,500억 이라는 역대급 재산 분할은 과연 그대로 확정될 수 있을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이 사건 자세히 따져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화입니다. 로열 법무법인 안수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10: 안녕하세요. 안수진 변호사입니다.
7: 자, 재산 분할로 2조 5,500억 원이라니. 자, 이걸 놓고 도대체 스마일 게이트가 어떤 회사고 이 권혁빈이라는 사람이 누구길래 이렇게 큰 돈이 나오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사실 뭐 게임이나 IT 업계에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 분이기도 하니까요. 심지어 SK그룹 최태원 회장 사건보다도 훨씬 더 큰 금액이기도 하니까 간단히 이 사건 소개를 좀 해주시죠.
10: 네, 권혁빈 CVO는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은 게임 크로스파이어랑 로스트 아크를 만든 것으로 유명한 스마일 게이트사의 창업자이자 대주주입니다. 권혁빈 CVO는 2001년 배우자인 이 씨와 혼인을 한 뒤 바로 다음 해인 2002년에 스마일 게이트를 설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가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최근 법원은 권 CVO의 순 재산을 약 7조 3,375억 원으로 인정했는데 스마일 게이트 홀딩스의 주식가치가 약 7조 1,049억 원으로 전체 중 96.8%를 차지한다고 보도되었습니다.
7: 그런데 애초에 이 권혁빈 회장은 이혼 자체를 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한쪽 배우자가 난 이혼하기 싫다 끝까지 반대해도 특히 한쪽의 명백한 유책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혼이 가능한가요?
10: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가능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법원은 혼인 파탄 사실을 인정하면서 혼인 파탄의 책임은 원고인 이 씨와 피고인 권혁빈 회장 모두에게 있고 그 책임의 정도도 대등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이혼 성립이랑 위자료의 차이인데요. 이혼은 혼인 관계를 끝낼 것인가의 문제이고 위자료는 상대방의 잘못으로 내가 입은 정신적 피해를 돈으로 배상받는 것의 문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건에서 이 씨는 이혼 소송을 제기할 때 위자료 청구도 함께 했는데요. 법원은 앞서 말씀드린 대등한 책임을 근거로 들어서 이 씨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7: 네, 간단하게 정리를 다시 해드리자면 일단 혼인 관계가 파탄됐다는 것은 인정을 했고 다만 그 파탄의 원인이 양쪽 모두에게 있다. 대등한 책임이 있다라고 해서 위자료 청구는 기각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가장 큰 쟁점 재산 분할입니다. 배우자에게 인정된 재산 분할 비율 일단 비율을 먼저 볼게요. 35%. 비슷한 사건들과 비교하자면 이 35%는 높은 편입니까? 낮은 편입니까?
10: 이 재산 분할된 금액 자체를 보면 상당한 수준이긴 한데 원고 입장에선 다소 아쉬운 판결일 수 있겠습니다.
7: 그렇군요.
10: 통상 오랜 기간 혼인 생활을 유지하면서 일방 배우자가 가사나 양육을 전담한 그런 일반적인 통상적인 이혼 사건에서는 재산 분할 비율이 그래도 반반 50대 50으로 산정되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씨가 공동 창업자에 준하는 지위에 있었고 20년 이상의 혼인 기간 중 양육이나 가사 노동에 기여한 부분까지 고려를 한다면 35%라는 재산 분할 비율은 과소하게 책정된 것 아니냐라는 의견도 제기되었습니다. 다만 법원은 이 사건에서 스마일 게이트라는 대형 게임사의 성장에는 권혁빈 회장의 사업 능력과 경영 판단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아 재산 분할 비율을 권혁빈 회장에 대해서 65%, 이 씨에 대해서 35%로 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7: 네, 저는 약간 의견이 다른 게요. 이 재산 분할 비율이 재산 규모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산의 규모가 통상적인 일반인들이 일굴 수 있는 그런 정도 수준의 재산 분할이라고 한다면은 혼인 기간에 비례해서 재산 분할 비율은 뭐 30%, 40%, 50%까지 수렴을 하는 경향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런 수준의 재산이 아닌 경우 뭐 예를 들어서 100억, 1000억 지금 이 사건은 무려 이제 8조 단위의 재산 분할 사건인데 이 정도 사이즈의 재산 분할이 된다면은 그때는 어떤 이제 가사 노동이라든지 양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여도가 상대적으로는 좀 더 적게 덜 평가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을 할 때 저는 사실 35%라는 그 수치 자체도 이 금액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큰 금액이 인정된 거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최태원 회장 사건에서 노소영 관장에게 인정된 비율도 3분의 1 정도였어요. 물론 이제 금액은 좀 다릅니다만 이번 재판부가 최태원 노소영 사건에서 뭐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볼 만한 부분도 있을지 만약에 그건 아니다라고 한다면 뭐 차이점은 또 뭐가 있을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10: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는데요. 먼저 두 사건의 공통점으로는 법원이 대기업이나 대형 IT 기업의 주식 역시

0: 이 부부가 함께 형성하고 유지한 공동재산의 한 유형으로 인정했다는 점입니다. 바꿔서 말을 하면 배우자가 회사 경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진 않았더라도 상대방의 경제활동을 지원을 했다면 기업 지분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런 법리가 적용된 걸로 보이는데요. 다만 이번 사건과 최태원 회장 사건은 재산 분할의 방식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태원 회장 사건에서 법원은 최태원 회장이 보유 주식을 유지를 하되 노소영 관장의 몫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만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권혁빈 회장으로 하여금 약 7조 1049억 원 가치의 주식을 이 씨에게 직접 이전하도록 한 것입니다. 앞선 사건에서 법원은 SK 주식은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의 근거가 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해서 9,440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하였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 법원은 권혁빈 회장이 스마일게이트의 지분 100%를 소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분 일부를 넘겨도 회사의 지배권을 잃을 위험이 없다라는 이유를 들면서 오히려 현물 분할을 긍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그렇죠. 사실 이제 지배권 이슈도 있고요. 사실 이걸 현금으로 분할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 권 회장한테 훨씬 더 불이익한 그런 분할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다음으로 지금 이제 좀더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창업 당시에 배우자 이 씨, 이분도요. 스마일게이트 지분의 30%를 갖고 있었다고 해요.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재산 분할이 역대급으로 많이 나온 그 근거가 되는 그러니까 이분이 단순히 뭐 주부로서 또는 아내로서의 어떤 역할을 했던 것보다도 사업을 같이 한것 아니냐, 사업에도 기여를 한것 아니냐라는 부분이 결정적으로 인정된 건 아닌가 싶거든요. 그런데 이 지분이 조금 재밌는 게 텐센트로 넘어갔다가 다시 권 회장 측에서 이 지분을 사들인 그런 흐름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이런 과거 지분 이동 과정이 이번 판결에 어떤 영향을 줬을지 연결 지어볼 만한 부분이 있다면 말씀 주십시오.
0: 네, 우선 법원이 명시적으로 이 씨를 스마일게이트의 공동 창업주라는 그런 판단을 하지는 않았지만
1: 네.
0: 이 씨가 창업 당시 지분 30%를 보유를 하고 있었다거나 일정 기간 대표이사직을 맡았었다라는 사정을 기업은 산정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텐센트 투자를 유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후속으로 자기가 이제 지분을 매입을 한다거나 그러한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일견 사업상의 위험을 좀 감수해야 되는 면이 있는데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고 기업 가치를 폭발적으로 이제 키운 것은 결국 권혁빈 회장의 독자적인 경영 판단, 이제 경영 결단으로 봐서 이 씨의 재산 분할 비율이 35%로 제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1: 네, 이 현금 흐름이 사실 뭐 판결문이 공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금 흐름을 볼 수가 없으니까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 아내 이 씨가 텐센트에게 30% 지분을 매각했을 당시에 그 매각 대금을 누가 취득을 했고 그 취득한 매각 대금이 어느 쪽으로 흘러 들어가서 지금 어떤 형태로 남아 있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또 결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기는 합니다. 자, 전자 측이요. 판결이 난 뒤에 재산 분할 판단은 감사하지만 비율이 아쉽다. 뭐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입장과 같은 입장을 내놨던 것 같아요. 이게 아직 1심이니까 35%가 확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워낙 숫자가 크다 보니까 현실적인 궁금증이 생깁니다.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이 돈을 한 번에 어떻게 주냐? 할부가 되냐? 뭐 언제까지 줘야 하냐? 안 주면 뭐 이자 붙냐 이런 것들 궁금하실 수 있거든요. 사실 이제 최근에 어떤 이혼 경향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부부의 대부분은 이제 재산이 부동산으로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에는 재산 분할을 할 때도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제 집을 매각을 해서 재산 분할금을 지급하고는 하시잖아요. 도대체 그럼 이 사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 한번 말씀해 주시죠.
0: 네, 뭐, 일단 아까 처음에 질문 주셨던 부분 관련해서 법률적으로 이혼 사건에서 재산 분할은 판결 확정되고 나서 원칙적으로는 일시불로 지급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의 내용을 보면 권혁빈 회장으로 하여금 2조 5,500억 원 전부를 일시금 으로 주어야 된다는 뜻은 아니고 2조 4,800억 원어치는 스마일게이트 주식 35%로 교부를 하되 차액 650억 원만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1: 네.
0: 이혼 사건에서 재산 분할금에 대한 판결 주문에는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음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프랩의 As It Was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File 여러분 고맙습니다.

0: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2: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 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1: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2: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1: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2: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3: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4: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YTN is
0: FM. 삼성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강하게 내리쬐는 햇볕에 9월의 파란 하늘이 더 투명하고 맑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서쪽 지역은 좀 덥겠지만 동쪽은 선선해서요. 낮 기온 서울과 춘천, 청주와 대전, 진주가 29도, 전주와 광주는 30도까지 오르는데요. 동쪽 지역인 강릉은 24도 선에 머뭅니다.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절기 추분인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은 30도 가까이 올라서 오늘만큼 덥겠지만 연휴 첫날부터는 27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고속도로 차량도 많고 작업 구간도 많은데요. 서해안 고속도로 따라 서울 쪽으로는 사고까지 났습니다. 매송 부근에 사고가 나서 매송 휴게소에서 용담 터널까지 그 영향을 좀 받고 있고요. 일찍에서 금천까지도 막힙니다.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시흥 부근 1, 2차로에 화물차 관련한 사고가 있었고요. 그 때문에 시흥 나들목을 통과하는 차량들이 혼잡함을 겪고 있습니다. 개항에서 송내까지 소래터널에서 송내까지 모두 양방향 송내를 중심으로 오고 가는 차량들로 차간격을 바짝 좁힙니다. 이 밖에 서울시내 자동차 전용도로 위로도 조금씩 차량이 늘어가고 있는데요.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는 동호대교에서 양화대교까지 정상속도 못 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하영이었습니다.
5: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하,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0: 봅시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뉴스퀘어 오후 2시 뉴스 시작합니다.
0: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1: 청와대가 조 대법원장의 손봉기 후보자 제청을 사실상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청한 지 25일 만에 나온 입장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준영 기자,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힌 이유가 뭡니까?
2: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정오쯤 취재진의 입장문을 내놓았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만 해야 한다며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8월 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0: 네, 그동안의 논란 과정도 간단히 정리해볼까요?
2: 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용구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대법관을,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부지법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습니다. 청와대는 김 대법관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진행했지만 손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사전 혐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지난달 28일 재제청을 요구했습니다. 그동안 대법관에 인선할 때 대법원장이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사전 조율을 거쳐 공감대가 형성된 뒤 대면 제청하는 게 관행이었는데 조 대법원장이 사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손 부장판사를 서명 제청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후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여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아왔습니다. 다만 공개적인 자리에서 법원은 정치 권력의 간섭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어떤 도전에 직면하더라도 사법권 독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조 대법원장이 언급한 사법부 독립에 대해 국가기관의 독립성을 부여하는 이유가 뭔지를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김성수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 뒤 이 대통령과 차담을 나눴는데 오늘 입장문은 바로 다음날 나온 것으로 앞으로 논란이 확산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준영입니다.
0: 청와대는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의 제청 반려에도 불구하고 후임 후보자를 재제청하지 않겠다는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는 대법원장의 재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건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각종 청탁과 함께 고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 오후에 내려집니다.
1: 네, 1심은 징역 7년을 선고한 가운데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허연진 기자.
3: 네, 사회부입니다.
1: 네, 김건희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오늘 몇 시입니까?
3: 네, 김건희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늘 오후 2시 서울 고등법원에서 진행됩니다. 김 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 대한 선고도 내려집니다. 다만 재판부는 김건희 씨에 대한 선고는 오후 2시, 이배용 전 위원장에 대한 선고는 오후 4시에 분리 진행합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선고 공판 전 과정을 생중계했지만 2심 재판부는 생중계는 불허하고 대신 녹화본을 선고 이후에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0: 네, 김 씨의 혐의 내용 정리해볼까요?
3: 네, 김건희 씨는 먼저 이봉관 회장에게 지난 2022년 맞사위 인사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1억 원이 넘는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22년에는 이배용 전 위원장에게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 로봇계 사업가에게는 3,900만 원가량의 바세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특검은 또 김건희 씨가 최재형 목사에게 청탁과 함께 540만 원 상당의 디올 가방, 지난 2023년에는 김상민 전 검사에게 1억 4천만 원가량의 이후환 화백 그림을 받았다고 판단해 모두 기소했습니다.
1: 네, 1심은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죠?
3: 네, 1심 재판부는 김건희 씨가 받고 있는 주요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6,480만 원의 추징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청탁을 단순히 인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며 호응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김 씨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저버리고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했다고도 비판했습니다.
0: 네, 항소심에서 특검은 얼마를 구형했습니까?
3: 네, 특검은 항소심 재판에서 1심에서 선고한 징역 7년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씨에게 목걸이와 금거북이 등이 전달된 과정 모두 대통령실에 접근이 가능한 김 씨의 지위와 영향력을 필요로 하는 청탁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김 씨 측은 신중하지 못한 처신에 반성한다면서도 대가성을 부정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김건희 씨 역시 최후 진술에서 눈물을 보이며 결혼 전 사업을 하며 훨씬 경제적으로 이득이었지만 남편이 대통령이 되며 재산과 명예 등 모든 걸 잃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또 공직을 팔아 거래한 적도 없다면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허현진입니다.
0: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에 부당 개입한 혐의를 받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이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1: 다만 홍 전 감독은 선임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송수연 기자, 오늘 송치 대상은 모두 몇 명입니까?
4: 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오늘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인생 전 기술총괄이사와 김정배 전 상근 부회장까지 축구협회 임원 3명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정몽규 전 회장은 지난 2024년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내부 반대에도 협회 규정을 무시한 채 홍 전 감독 선임과 연봉 등을 결정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정몽규 전 회장은 지난 2일 경찰 조사에 출석하며 자신이 감독 선임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한 것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0: 네, 경찰은 정몽규 전 회장의 어떤 혐의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건가요?
4: 네,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할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이사회의 감독 선임 업무를 방해한 혐의입니다. 경찰은 정몽규 전 회장이 국가대표팀 감독 후보를 검토한 뒤 이사회에 선임을 추천하는 전력 강화위원회 관련 절차에 문제가 있던 사실을 숨겼다고 봤습니다. 또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여론의 비판을 피하고자 마치 정당한 추천 절차를 거친 것처럼 이사회 심의 안건에 허위 내용을 기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정혜선 전 전력강화위원장이 사퇴하면서 감독 선임 작업에 대해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요청한 것처럼 쓰여 있었고 이임생 전 이사에게는 감독 선임 권한이 없는데도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어서 홍명보 감독을 선임했다고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축구협회 관련자 60여 명을 조사하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전력강화위원회 회의록 등을 분석해 축구협회 관계자들이 부당하게 관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홍명보 감독의 연봉을 실제 받아야 할 금액보다 많이 지급했다는 내용으로 고발된 업무상 배임 혐의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송치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고액 연봉 지급으로 축구협회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협회에 손해를 입히겠다는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겁니다.
1: 네, 그러면 홍명보 전 감독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했나요?
4: 네, 경찰은 축구협회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번 송치 대상에서 홍명보 전 감독은 제외했습니다. 앞서 홍 전 감독은 지난 7월 시민단체로부터 업무방해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이임생 전 이사와의 이른바 빵집 면접을 거쳐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선임됐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경찰은 홍 전 감독이 전력강화위원회나 이사회의 감독 선임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지난 2024년 서울 종로경찰서가 첫 고발장을 접수하고

0: 서울경찰청이 사건을 넘겨받은 지 두 달여 만에 축구협회의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의혹은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송수연입니다.
1: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공식 개막 이틀째 수영의 김영범이 자유형 50m에서 금빛 물살을 갈랐습니다.
2: 네, 또 여자 축구대표팀은 남북대결에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일본 나고야에서 이경재 기자입니다.
3: 예선부터 대회 신기록을 세운 김영범은 결승에선 더 빨랐습니다. 21초 66으로 가장 먼저 터치패드를 찍고 금빛 레이스를 완성했습니다. 전날 100m 은메달에 이어 두 개째 메달입니다. 기록을 확인한 김영범은 두 손을 번쩍 들고 물을 튀기며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대회 2연패를 노렸던 지우찬은 동메달 따내며 두 선수가 나란히 시상대에 올랐습니다.
4: 지금 꿈속에 살고 있는 것 같아서 안 믿기고
5: 김영범 선수입니다.
4: 이런 기분을 진짜 앞으로 내가 죽을 때까지 한 번 더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당연히 이제 운동선수로서 못 느끼면 안 되니까 앞으로 더 열심히 지금 이 기분 잊지 않고.
3: 여자 축구 남북 대결은 1대1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우리나라는 전반 36분 세트피스 상황에서 선취골을 내줬지만 후반 교체로 들어간 윤수정이 1분 만에 동점골을 뽑아냈습니다. 북한의 골 득실에서 밀려 조 2위가 된 우리나라는 우즈베키스탄과 4강 진출을 다툽니다.
6: 수원 팀에 있을 때도 북한이랑 했을 때 졌던 경기가 있어서
5: 윤수정 선수입니다.
6: 이기고 싶었는데 무승부여서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비길 수 있어서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3: 여자 배구 준결승에선 우리나라가 세계 6위, 일본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1, 2세트 초반 대등한 경기를 이어가긴 했지만 공격수의 힘과 수비 조직력에서 모두 밀렸습니다.
7: 조직적인 플레이가 뭐 사실 일본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뭐 받는 거 올리는 거 때리는
5: 차상현
7: 그런 부분들이
5: 감독입니다.
7: 확실히 정교하다는 걸 느꼈고
3: 지난 항저우 대회에서 아시안게임 사상 유일하게 메달이 없었던 우리 여자 배구는 8년 만에 메달을 위해 태국과 마지막 3, 4위전을 치릅니다. 일본 나고야에서 YTN 이경재입니다.
1: 어제 육군 25사단 최전방 비무장지대 내 지뢰 폭발 추정 사고로 우리 군 3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2: 네, 이들은 당시 군사분계선을 넘어온 북한의 지뢰 매설 의심지대를 확인하기 위한 수색로를 만들다가 이 같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문경 기자, 오늘 브리핑이 있었는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8: 네, 오늘 국방부 정례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합동참모본부는 어제 비무장지대 작전과 관련해 좀 더 진전된 내용을 내놨습니다. 어제 밝힌 수색로 개척 작전은 해당 지역의 지형이 변화한 것이 식별돼 유엔사가 현장 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작전이었다고 밝힌 겁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한 작전 중에 사고가 발생했다며 유엔사 현장 조사는 다음 주 초로 예정돼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지뢰 추정 폭발 사고 발생 지점은 군사 분계선 근접 지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군은 서부전선 군사분계선 인근의 지형 변화를 식별하고 북한이 군사분계선 이남에 지뢰를 매설했을 가능성에 대해 유엔사와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25사단 경계구역 가운데 6곳에서 북한이 군사분계선을 10에서 15m가량 넘어서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1: 당시에 우리 군도 방호복을 착용하고 있었을 텐데 부상을 입은 장병들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8: 네, 당시 수색작전에는 10여 명이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수색대대장은 발목이 절단됐고 다른 한 명은 발목 부근 골절 등 중상을 입었다고 합참은 전했습니다. 모두 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나머지 경상자 한 명도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이들 외에 수색작전에 참여했던 장병을 대상으로 건강 상태를 확인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당시 이들은 지뢰 탐지기를 이용해 작전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중상을 입은 간부 두 명은 정상적으로 방호복과 지뢰 덧신 등을 착용한 상태였다고 합참은 밝혔습니다. 정상적인 보호장구를 착용하고도 중상을 입은 점으로 비로 사고 당시 폭발력이 컸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합참은 정확한 위치와 폭발 원인 등 구체적인 사항은 유엔사와 안전이 확보된 가운데 신속하게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누구의 폭발물인지는 현장에 남은 파편이나 잔해물 등을 수거해 조사가 끝난 뒤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0: 이런 가운데 오늘 임명된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관련 상황을 보고받고 부상 장병들이 치료와 회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김문경입니다.
1: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황제 의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2: 네, 극진한 환대 뒤에는 막대한 청구서도 따라붙을 텐데요. 중국 현지 특파원 연결해서 이번 방미와 또 회담 전망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강정규 기자.
3: 네, 베이징입니다.
2: 네, 시진핑 주석의 이번 방미, 국빈 자격으로는 11년 만이라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유례 없는 황제 의전을 준비하고 있다고요?
3: 네, 먼저 현지 시간 23일 오후 워싱턴 옆 앤드루스 공군기지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영접을 나갑니다.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때 한정 국가부주석이 공항 영접을 나갔던 것과 비교되죠. 이튿날인 24일 백악관에서 열리는 국빈 환영식엔 은둔의 퍼스트레이디 멜라니아 여사도 등판합니다. 미군 전 병종 479명을 사열하고 B-2 전략폭격기와 F-22 전투기 편대의 축하 비행도 펼쳐집니다. 환영식 뒤엔 무역, 안보, AI 등을 의제로 정상회담이 이어집니다. 백악관 연회장에서 열리는 저녁 만찬엔 샤오미, 비아디, CATL 등 중국 기업 수행단도 동참합니다.
1: 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칠 무역 담판도 기대가 되는데요. 여기서 빅딜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3: 네, 난타전으로 치닫던 미중 관세 전쟁이 1년 휴전에 합의한 게 작년 10월 부산 정상회담 때였죠. 오는 11월 10일 벌써 시한이 임박했습니다. 중국은 이참에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9년 1월까지 장기 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3개월에서 6개월 단위 재협상을 주장하며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할 거란 전망이 나오는 배경인데요. 지난 5월 베이징 회담 때 합의한 미중 무역위원회도 이제야 본격 가동됩니다. 관세 휴전의 대가로 중국의 희토류 공급과 미국산 농산물 구매 등 어떤 거래가 성사될지 지켜봐야 합니다. 미국 협상 대표 중 한 명인 제이미슨 그리어가 어제 폭스 인터뷰에서 밝힌 것처럼 거대한 일괄 타결, 빅딜은 기대하기 어려운 분위기입니다.
1: 네. 인류 멸망론까지 번지는 인공지능 속도 조절도 주요 의제로 올랐죠?
3: 네, 양국 무역 협상 대표단의 사전 담판에서 미중 AI 대화라는 소통 채널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AI가 안보 위협을 초래할 경우 양국이 서로 알리는 통보 체계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오는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계기 후속 회담도 열 예정인데요. 미중 양국의 AI 패권 다툼이 미국의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라는 하드웨어 싸움에서 가성비와 오픈소스를 무기로 한 중국의 추격이란 소프트웨어 경쟁으로 옮겨가는 양상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0: 잠시 뒤 오후 2시부터 김건희 씨의 매관 매직 혐의 2심 선고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1: 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주요 소식,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0: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자, 지난 6월이었죠. 1심 재판부가 징역 7년을 선고한 지 3개월 만인데요. 곧 항소심 판결이 나올 예정입니다. 먼저 준비한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3: 아이고, 선물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4: 김건희 윤석열 전 대통령
5: 대통령이나
4: 부인입니다.
5: 대통령 부인이 어느
4: 윤석열 전
5: 누구한테도 이렇게
4: 대통령입니다.
5: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매정하게 좀 끊지 못한 것이 좀 문제라면 문제고.
6: 주문, 피고인 김건희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천.

0: 480만 원을 추징한다.
1: 네, 징역 7년을 선고한 데는 김건희 씨가 받은 디올백뿐만 아니라 이른바 나토 3종으로 불리는 이런 장신구, 금거북이까지 모든 것들이 다 이제 금품 수수가 유죄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2: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역 7년과 그또 추징금 6,480만 원이 이제 1심 선고에서 나왔던 것인데,
1: 네.
2: 당시 재판부가 판단했던 내용 중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영부인의 사회적 책무를 외면한 채그 지위를 사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활용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 강도 높은 질타를 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1: 예.
2: 이번 2심 그 항소심에서도 아마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는데, 지금 김건희 씨가 지난 결심 공판에서 나와서 한 얘기를 보면, 본인이 너무 이 과중한 그런 그 선고 형량을 받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억울함을 좀 호소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1: 네.
2: 이 부분에 대해서 2심 항소심 재판부도 저는 뭐 크게 달라질 내용이 있지 않는 한, 그리고 지난번에 한세 가지 정도의 금품 수수 이런 부분들을 각기 다 유죄로 인정한 만큼, 그 부분들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무죄가 선고되지 않는 한 지금의 형량이 바뀔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 네, 말씀해주신 그 형량이 1심에서 이제 7년이 선고가 된 거고, 그리고 지난 9일에 있었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특검이 같은
2: 네.
3: 형량을 구형을 했습니다. 이 구형량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4: 뭐, 특검 입장에서는 같이 하는 게좀 뭐, 특검 입장에서는 맞는 것 같고요.
3: 예.
4: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형량도 형량이지만 제일 중요한 건,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어떤 청탁 유무, 대가성 유무를 떠나서 그런 금품을 받았다는 게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김건희 여사가 국민께 죄송하다고 얘기를 했고, 다만 대통령의 배우자뿐만이 아니라 본인도 법정에 섰기 때문에 한 국민으로서 본인의 어떤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지은 죄만큼 처벌을 받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한 명의 어떤 국민으로서 법적인 어떤 소송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받은 것 중에서 뭐 모든 것들이 좀 부적절하지만 두 가지 측면에선 조금 요번에 다른 판단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1: 네.
4: 이배용 그 국가 교육위원장
3: 예.
4: 관련해가지고 이제 금거북이 관련해서 한 260여만 원인가요? 한 200여만 원짜리 금거북이를 받았습니다. 이게 국민 정서상 받으면 안 되죠. 그런데 다만 어떻게 본다면 이게 청탁의 내용과, 그러니까 금품의 어떤 규모, 그다음에 기대되는 어떤 이익이 있지 않습니까?
1: 네.
4: 근데 이배용 이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화여대 총장도 하셨고, 그다음에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장도 했습니다. 그 자리에 갈 만한 어떤 위치, 커리어를 가진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대가성으로 해석이 될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는 좀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어서, 전 7년보다는 조금 일부 무죄 부분이 좀 나올 것 같아서 전 7년보다는 형이 좀 낮아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1: 예. 두 분이 이제 조금 다른 그 2심에 대한 전망을 내주셨는데, 어쨌든 오늘 이 잠시 뒤에 이제 2시부터 재판이 시작이 되는데, 생중계는 이번에는 이제 허용되지 않았고, 나중에 이제 녹화 중계로 정보가 들어올 예정이라서 저희가 이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이제 1심 재판부는 영부인의 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타를 했다라고 하셨는데, 김건희 씨는 최후 진술에서 나는 남편이 대통령이 되면서 돈과 명예를 다 잃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이 좀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표현이었을까요?
2: 지금 국민들께서 저 말에 공감을 할수 있을까요? 모든 걸다 얻고자 했던 측면이 이번에 이런 뇌물수수, 매각매직 이런 걸로 1심에서 사법적 판단을 받은 거 아닙니까?
1: 네.
2: 모든 걸다 잃었다. 지금 결과적으로 지금의 옥중 생활을 놓고 보면 다 잃은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저 부분은 여전히 전혀 반성이 없다라는 쪽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겁니다. 자신이 김건희 씨가 대통령의 부인, 영부인의 지위로 있을 때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려고 했었다라는 것들을 오히려 거꾸로 얘기한 거 아닌가. 지금 주목하는 재판부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의 구속 상태에 있는 김건희 씨가 아니고 당시 대통령의 영부인으로서의 김건희, 당시 여사로서 어떠한 행위들을 했는가 하는 부분인데 그 행위들 모두가 국민의 눈높이와 너무 맞지 않았고요. 실정법에도 어긋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네. 1심에서 이러한 징역 7년의 무거운 중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고 저런 것들을 항소심 재판부의 결심 공판에서 본인의 입장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저는 전략적으로도 굉장히 잘못된 전략이었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3: 앞서 김기영 대변인께서 그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금거부기 관련해서는 좀 뒤집힌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도 제시해 두셨는데 특검이 이런 대가 관계를 충분히 좀 입증했다고 보십니까?
2: 저는 보세요? 입증했기 때문에 1심 재판부에서도 그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유죄 판단을 내렸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200만 원짜리든 300만 원짜리든 아니면 2천만 원짜리든 2억 원짜리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본인이 자리를 얻기 위해서 그러한 대가를 그 제공했고 그런 대가에 대해서 무비판적으로 그 대가를 수용했다라는 것 이것만으로도 죄는 충분히 입증된다. 그 대가의 경중이 이 죄를 입증하는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었다라는 측면에서 지난 1심 항소심 1심 재판부도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 예. 그런데 지금 김건희 씨가 그 진술을 하면서 이 그 장신구들이 뭐 처음에는 빌린 것이라고 했다가 네. 또 모조품이라고 했다 이렇게 이제 좀 말 바꾸기를 했던 부분이 네. 과연 재판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런 판단은 어떻게 하세요?
4: 김건희 여사가 이제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투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 눈높이에서 본인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상처를 줬기 때문에 뭐 어떤 형량에 대해서 다투는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굉장히 사죄하는 마음으로 임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이게 일종의 이제 청탁이란 부분은 대가성이 필요하고요. 그거는 금품을 받은 사람의 어떤 인식, 네. 그다음에 그 인식에 따른 어떤 행동까지 구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저는 뭐 이미 배우자로서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보면 파면당한 상태에서 뭐 배우자도 지금 옥중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회피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형량의 1, 2년 이 차이가 그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미 국민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큰 상처를 주고 본인도 큰 아픔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본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대통령의 배우자이면서 한편으로는 한 개인이기 때문에 본인이 어떻게 보면 그 당시의 어떤 여론이 정확해 볼 수도 있지만 그 어떤 분위기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본인 입장에서는 좀 과하다 형량이. 근데 저는 이 부분이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배우자였기 때문에 본인의 잘못을 처절하게 인식하고 사죄를 하고요. 그거는 어떤 법적인 변호인을 통해서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차원에서는 좀 얘기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은 여러 가지 어떤 분위기상에서 부적절하다는 인식하에서 청탁, 그다음에 대가성 이런 부분이 좀 쉽게 넘어간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항소심에서 사실 법률에 근처하고 그다음에 사실의 근거에서 형량이 좀 낮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3: 네. 지금 이제 1시 5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오후 2시부터 김건희 씨 매관 매직 사건 항소심이 열리게 되는데 오늘 선고 상황, 법원에서 진행되는 상황들 속보로 계속해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또 다른 계엄 관련 재판이 열리기도 했었는데요.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전직 군 고위 장성들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준비된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5: 소주 소매 폭탄주를 막 돌리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술 많이 먹었죠? 그날 뭐 거기서 무슨 뭐 시국 얘기할 그럴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6: 그래 말씀하시니 네. 제가 지금까지 말을 못했던 부분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동훈이 얘기 분명히 말씀하셨다고
5: 아니 그러니까
6: 한동훈이 얘기 분명히 하셨고 지금까지 제가 안 했던 말씀은 차마 그 말씀을 안 드렸는데 한동훈이하고 일부 정치인들 일부 호명하시면서 당신 앞에 잡아오라 그랬습니다.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 그랬습니다.
7: 그 증인이 이때는 요청한 것은 뭐 동향파 또는 위치 추적 정도로 기억하고 계신 것이죠?
8: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를 제가 기본적으로 알 수가 없으니까 어디 있는지를 좀 알려주세요. 뭐 이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뭘 뭐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이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요? 뭐 그것을 물어봤다.
9: 대통령이 끌어내라면서 체포하란 말도 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전혀 아니에요. 그 12월 4일 이후

0: 예, 제가 거의 20 이상을 매일 TV를 보고 매일 조사받고 하다 보니까 말씀 안 하셨지만 제가 그렇게 상상을 하는 거예요.
1: 네, 계엄 상황에서 주요 역할을 했던 사령관들 지금 대부분 혐의가 유죄로 인정을 받으면서 모두 중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2: 네, 그렇습니다. 어제 상당히 의미 있는 전 재판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그 선고뿐만 아니라 당시 그 내란에 가담했던 군 장성들까지도 상당히 중형들이 선고가 되었고 또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았던 사람들마저도 모두 법정에서 구속되는 그래서 내란이 실질적으로 단죄되는 계기를 맞았다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우발적으로 비상계엄을 선언한 것이 아니라 사전에 충분한 모의를 통해서 내란을 모의했다라는 부분들이 법정에서도 인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대통령과 함께 군을 동원해서 그 국회에 그 군을 투입하고 군합발로 국회 민의의 전당이라고 하는 국회를 짓밟았던 행위 이런 것들이 다 내란으로 볼 수 있다, 내란이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재판부의 입장이 나왔다라는 것이고요. 이분들이 단순하게 그냥 하루 이틀 동안 그냥 뭐 비상계엄을 그냥 그 윤석열 전 대통령 얘기한 것처럼 그냥 경고용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부분 그리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모의를 했고 장기간 모의를 했고 그러한 부분들이 군의 정치적 중립을 위배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지키라고 했던 그 총과 뭐 무기를 가지고 오히려 대한민국 군인 국민들을 위협했던 행위들 이런 것들 들이 내란으로서 볼 여지가 충분했다라는 부분이 다시 한번 입증되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3: 예, 저희가 앞서서 이제 그 어제 재판을 받은 장성들의 그 형량을 그래픽으로 정리해서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보면은 이 여인영 전 방첩 사령관은 징역 18년이고요. 그리고 곽종근 전 특전 사령관은 징역 9년. 그러니까 최장 18년에서 최하 9년까지 형량 차이가 상당히 좀 나거든요. 이 차이는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될까요?
4: 아무래도 이제 특검 과정에 있어서 곽정근 전 사령관이나 홍장원 1차장 같은 경우는 특검이 수사하는 내용 중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적극적으로 좀 동조라는 표현은 그렇고요.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국민의힘 입장이나 봤을 때는 이분들의 어떤 진술이 굉장히 오락가락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홍장훈 1차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휴대전화 하면서 왼쪽으로 휘갈겨 썼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또 나중에 발견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부족 같다는 느낌도 있고 본인이 외부에서 썼다고 그걸 했는데 알고 보니까 들어와서 쓴 것 같이 계속 시간과 장소가 계속 바뀌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곽종근 전 사령관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인한테. 내란죄로 엮겠단다. 살려면 양심선언을 하란다. 그래서 일종의 압박받은 부분이 있고 김병주 의원이 사성 장군 출신인데 김병주 의원이 지금 군내로 들어와서 서로 유튜브를 찍으면서 여러 가지 얘기한 것 중에 진술이 또 바뀐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날의 어떤 진실에 대해서 사실 국민적 의혹은 여전히 있거든요. 근데 여튼 특검에서 봤을 때는 뭐 일종의 거래를 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특검 수사에 대해서 좀 호의적으로 입장을 했던 사람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형이 좀 낮아진 측면이 있는데 그거는 왜 그러냐. 특검 검찰이라는 곳이 기소를 할 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법원이 판단을 유무죄를 다루고 형량을 다루는 데 있어서 일정 부분 그 형량을 구형할 때 보는 부분이 네. 법원에서 그 이상을 하기에는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좀 낮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3: 예. 자, 앞서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주제로 김건희 씨의 매관매직 혐의 2심 선고를 다뤄봤었는데 조금 전 2시부터 항소심 선고 공판이 시작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김건희 씨는 평소에 재판에서 보여줬던 모습처럼 법정에 입장할 때 정장 차림에 안경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나왔다고 합니다.
1: 네, 지금 보시는 건 이제 과거의 법정에 출석을 하는 김건희 씨의 모습이고요. 오늘은 저희가 생중계로 전해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들으신 것처럼 과거와 비슷한 차림, 그리고 법원의 경위들의 양파

0: 말을 부축을 받으면서 오늘도 법정에 들어섰다라는 전언이 들어왔습니다. 관련해서 계속해서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또 이 소식이 아주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의 대법관 후보를 다시 재청해달라는 청와대 요청에 응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내놔서 지금 상당히 이제 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2: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대단히 부적절한 결단을 내리셨다 이렇게 평가하고 깊은 유감을 좀 표하고 싶습니다. 네. 특히 그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오늘 대통령께서 어제 순방에 나가신 이후에 지금 사실상 빈집에 놔둬서 그 빈집 털이 하려고 하는 모습처럼 보이는데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정치를 하려고 하시나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지금 대통령이 국내에 안 계신 상황에서
3: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입니다.
2: 본인의 입장을 전달한다? 과거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부친상을 당하셨을 때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안 했었습니다. 뭔가 서로에 대한 예의를 지키자는 측면이 대단히 강하게 그때도 작동됐었던 건데 예. 대통령께서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 시간 가까이 티타임을 하지 그러게요. 않았습니까? 예. 김성수 대법관 어제 그 임명장 수여식이 있으면서 그 자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도 같이 만나셨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이러한 결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하게 협의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리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기다렸다는 듯이 대통령께서 출국하시자마자 입장문을 발표한다? 이건 너무나 잘못된 것이고요. 마치 이 장면을 보면서 작년 5월 달이 생각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이재명 당시 대표의 이 파기환송심이 대법원으로 올라오자마자 한 12일 만인가요? 뭐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 짧은 순간에 전원재판부로 넘겨서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예. 어제 대법관으로 임명된 김성수 대법관마저도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이 과정은 대단히 이례적이다라는 평가를 내렸었던 상황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마치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당시 사법쿠데타를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자초했었던 일도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런데 오늘 이러한 결심을 발표했다라고 하는 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되고요.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리면 지금 이 노태학 전 대법관이 퇴임하고 난 이후에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대법관의 장기 공백 사태가 생기면서 국민들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상당히 많이 침해가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오늘 또 다른 말씀을 주신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 대법관의 이 장기 공백 사태는 불가피합니다. 이 책임은 누가 지실 겁니까? 그리고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가지고 있다고 하는 재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 우위에 있다라고 하는 이런 발상은 위헌적인 발상이다 이런 말씀까지 첨부해서 드립니다.
0: 네, 청와대도 즉각 상당한 유감을 표명한 상황이고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런 입장을 밝힌 그 근거가 헌법적 근거나 사유가 없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4: 보니까 청와대에서 재재청을 요청을 할 때 근거가 없이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수한 문서로서 한다. 그러니까 근거 없다는 겁니다. 재재청을 하기 위해서 청와대가 볼 때 이런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근거로 해서 재재청을 요청합니다. 이걸 해야 되잖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법원장이 마음대로 재재청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들도 따져본 겁니다.
3: 김기현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입니다.
4: 근거가 없어요. 이런 적이 처음이거든요.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어떻게 됩니까? 재청하고 국회 동의를 받아서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저는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뭐냐면요. 삼권 분립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상식마저 뒤흔들고 있다는 겁니다. 청와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대통령의 임명권을 뒷받침하는 게 대법원장의 재청권이라는 겁니다. 이거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얘기하면 뭐 국민들이 아 맞습니다 그럽니까? 아닙니다. 선출 권력은요. 선출 권력에 어떻게 보면 그 헌법과 법률에 따른 그 테두리 안에서 본인의 어떤 권한을 행사해야 된다. 그게 바로 법의 지배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뭐냐면 법에 의한 지배입니다. 이건 뭐냐? 권력자가 본인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헌법과 법률을 남용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의 권한을 남용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0: 명을 어떻게 보면 제청을 했습니다. 근데 한 명은 배제했어요. 그렇다면 그 배제한 손범기 그 후보자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그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하면 됩니다. 거기에서 만약 그럼 민주당이 이러이러이러해서
1: 네.
0: 문제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게 단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법을 바꿔서 원래 14명의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고자 하고 본인 임기 때 22명을 임명하고자 합니다. 근데 첫 단추부터 본인이 원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국민들이 다 알게 됐잖아요. 김민기 판사 아니면 안 된다고. 심지어 이 사람을 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소위 말해서 표현을 좀 거칠게 말하면 청와대에서 까라고 하면 그냥 까는 겁니까? 아닙니다. 제가 대법원장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헌법과 어떤 법률에 의해서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는지 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청와대나 민주당은 그 근거를 제시하기 바랍니다.
1: 예. 자, 어쨌든 지금 대통령이 순방 중이기 때문에 지금 시차 때문에 바로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대통령이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추가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좀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어제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 시점에 물러나는 건 최근 불거진 인사 문제 등에 대한 책임 표명한 것이다라고 일단 청와대에서는 입장을 밝혔는데 야권에서는 아니다. 어디까지나 이건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지금 지적하고 있거든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2: 대통령께서 지난 금요일 날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부족하다라는 의미의 사과를 수차례 10번이 넘는 그런 사과성 말씀을 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1: 예.
2: 그 대통령께서도 부족함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인정하는 와중에 대통령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보필해야 하는 대통령 비서실, 그 비서실을 책임 맡고 있는 비서실장이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책임질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고민의 결론이 본인이 사의를 표명하는 것으로 대통령을 제대로 모시지 못한 부분에 대한 반성적 의미를 담겠다라고 해서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1: 네.
2: 그리고 지금 강훈식 비서실장은 대통령 비서실장이기도 하지만 또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번에 제2기 개각에서 6분 중두 분이 임명되지 못하는 이 상황,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국민적 비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자 하는 것이지 이것이 어떤 특정인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처럼 말씀 주시는 건 지금 강원시 비서실장의 사의 표명을 너무 좀 폄훼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만약에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특정인 누군가가 이 인사에 비선으로 개입했다면 그 비선으로 개입했던 증거를 객관적으로 밝히면서 그 의혹을 제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막연하게 그랬을 것이다라는 것으로 비선 농단이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그건 정략적 정쟁일 뿐이지 그것이 실질적인 어떤 사실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 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옆에 앉아 있는 상황에서 아직 사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준비된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4: 우리 비서실장께서 오늘 이제 드디어 졸업을 한번 해보시겠다고 하신 것 같아요. 아직은 제가 어떻게 할지는 결정을 못 하겠는데 하여튼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우리 많은 분들이 체력적으로도 어려운 그긴 기간 동안 고생들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3: 자, 대통령이 결국은 이제 사의를 받아들일 것이다라는 전망도 지금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뭐 김현지 부속실장 얘기도 계속 나오는 것
0: 네.
3: 같고요. 어떤 입장입니까?
0: 이게 보면 공식적인 라인이 있는데 공식적인 라인보다도 실질적으로 비공식적인 라인에서 뭔가 결정하는 거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저희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국민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강선우 장관 후보자 낙마할 때 비서실장이 전화한 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 총무비서관이었던 김현재 씨가 연락을 했습니다. 그것도 한겨레에서 단독을 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문진석 원내수석

0: 부대표가 김남국 디지털 비서관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그 단문이 뭐가 있습니까? 현진우나 훈식이 형한테 얘기한다고 얘기를 했고 또 최근에는 여당 패널이죠. 민주당 패널이 그냥 어떻게 보면 공개적으로 사실상 인사수석이 어딨냐. 인사 다 김현지가 다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단순히 그냥 오고 가는 대화 속에서 나온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요번에 보면 보면 인사 비서관이 있고요. 그분이 김용채라는 인사 비서관이고 민정 비서관이 전치영 민정 비서관인데 이분들이 이른바 이제 김현지 라인으로 되는 겁니다. 비서실장이 있지만 그 밑에서 인사비서관과 민정비서관 이 역할 추천을 하고 검증을 한 사람이 누군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적재적소의 국민을 위해서 인사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지금 문제가 됐던 김승원 후보자 같은 경우 뭡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모임의 공동대표 총대매 가지고 하겠다 이른바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주변에서 검증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목적의식이 확실한 거잖아요. 그리고 용해인 후보자 어떻습니까? 왼쪽 좀 챙겨야 된다는 흐름 속에서 자기 진영 쪽 사람 한 거잖아요.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 진영 사람 챙기고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답을 정해놓고 하기 때문에 검증이란 게뭐 과연 있을까? 결국은 저는 여기서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한 어떤 비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하지만 나아가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결국 국민보다는 본인의 사법 리스크, 국민보다는 왼쪽을 챙기는 그런 스타일이 이런 사단을 났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지금 힘을 가진 사람, 공식적인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그 본인의 어떤 결정에 따라서 책임을 지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책임 지우는 사람은 있고 실질 권한을 누리는 사람 따로 있다고 하기 때문에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이른바 이제 이런 논란 관련해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기자들에게 내가 실세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참고로 실세는 실세라고 하지 않습니다.
1: 예. 자, 지금, 비서실장 사의와 관련해서 저희가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김건희 씨 매관매직 혐의 2심과 관련해서 또 새로 들어온 속보가 있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봉관 회장의 목걸이가 친교 목적이 아닌 것을 알았을 것이다 라고 재판부가 밝혔습니다. 그리고 알선과 관련해서 미필적 인식을 하고도 용인한 채 수술을 한 것이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2: 네, 그리고 알선과 관련해서 포괄적 대가 관계를 인정한다.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 이렇게 지금 이어지고 있고요. 나토 3종 수수과 관련해서는 김건희 씨 측의 항소의 주장에 이유가 없다라는 재판장의 지금 설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가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지금 설씨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된 속보 계속해서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자, 강훈식 비서실장이 사의를 표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원인이 됐죠.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와 관련해서 김 의원의 옛 보좌관의 폭로가 있었는데요. 관련 녹취 들어보겠습니다.
3: 김승원 의원실 전 보좌관 누굽니다. 진짜 긴급하게 드려야 될 내용이
4: 김승원 의원
3: 있습니다.
4: 전직
3: 보고 드려야 될
4: 보좌관입니다.
3: 내용이 있습니다. 하고 파일을 3개를 딱 보냈어요. 보내드려놓고 봤는데 한 3분 동안 안 읽으시는 거예요. 홍익표. 한 7, 8분 내에 굉장히 많은 문서인데 읽고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이냐, 진실이냐. 진실이다. 시간이 없다. 오늘 임명할 거다. 너무 시간이 없다. 대통령님 지금 안 읽으셨는데 그러면 빨리 대통령님께 가서 보고 드리고 사실관계 빨리 확인하고 대처를 하자. 사실관계 확인을 도와드리려고 바로 한 2, 30분 걸렸던 것 같아요. 법사위에 의원에게 메시지를 드렸습니다. 김민석 대표에게 또 최고위원이나 지도부에게는 탄원서 보낸 적 없습니다.
1: 네, 민주당에는 탄원서를 보내지 않았지만 어쨌든 홍익표 수석에게 급하게 전달을 했다 그랬는데 홍익표 수석이 시간이 좀 늦었다라는 반응이 나왔다는 거거든요. 이번 이 탄원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5: 탄원서 내용의 사실관계는 좀뭐 별건으로 이제 별 말씀 드려야 될것 같고요. 지금 어쨌든 시간적 이그 시계열을 놓고 보면 저 탄원서가 홍익표 수석에게 전달된 시점과 그로부터 내용들에 대해서 일부 확인하고 다시 보좌관하고 통화하고 난 이 시점,

0: 그리고 그 시점으로부터 한 30여 분 뒤에 국회에서는 별도로 법사위에서 김승원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1: 예.
0: 이거 다 별건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고리는 지금까지는 뭐 없다라고 보여지고, 청와대는 이 탄원서를 접수되면서부터 사실관계는
2: 법무부 장관 후보에서 낙마한 김승원 의원의 옛 보좌관의 폭로가 공개됐습니다. 관련 내용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짚어봤습니다.
3: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4: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5: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4: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6: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직해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7: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스카.
8: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9: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0: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12: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13: 합성 목재 예스팀바.
12: 경동산업 주식회사.
14: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15: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16: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7: 하루 한 번쯤 가요. 30다 데이팩.
16: 건강해.
17: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18: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17: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18: 건강기능식품.
19: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다이어리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2: 지금까지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8: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게 되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1: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6: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 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 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6: 교통

0: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요로운 추석, 나와 가족을 위해 안전운전을 당부드리며 가족과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한가위 되시길 바랍니다.
1: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2: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SNS를 열었다가 정신 차려보니 한 시간이 훌쩍 지나 있는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성인에게도 쉽지 않은 SNS 사용 조절, 미성년자에게는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럽연합이 아주 단호하게 나섰는데요. 13세 미만은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유럽연합이 EU 키즈법을 추진합니다. 법안 시행까지는 유럽의회에 동의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아동의 연령에 따라 규제 수위가 달라집니다. 먼저 13세 미만 어린이는 SNS 전면 금지, 틱톡과 인스타그램 등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13세에서 14세 청소년에게는 부모가 관리하는 계정만 허용하고 15세부터 부모의 관리가 완화된 독립적인 계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왜 이런 법안을 추진하고 있을까요? EU 위원장에 따르면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SNS를 얼마나 허용할 것인지를 중요하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청소년 SNS 규제는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에선 14세 미만의 SNS 가입을 제한하는 등의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채연이었습니다.
3: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YTNS
4: FM 삼성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도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 하늘이 맑게 드러나 있고요. 서울과 춘천, 청주와 대전, 진주는 29도, 전주와 강주는 30도까지 오르는데 강릉은 24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절기 추분인 내일도 서울의 낮 기온은 30도 가까이 올라서 오늘만큼 덥겠고요. 연휴 첫날은 27도로 구름만 간간이 지나며 날씨로 인한 불편은 크게 없겠습니다. 서울 시내 자동차 전용도로 강변북로는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 방화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리고 있고요. 같은 방향으로 올림픽대로가 더 수월합니다. 방화대교와 가양대교 일부 구간 그리고 여의도권을 지나서 영동대교 쪽으로만 밀립니다. 국회대로는 지금 소통 상황은 대체로 차만 많은 정도로 통과하고 있고요. 경인로는 부천 쪽으로 영등포 로터리에서 물레동 사거리, 서울교 쪽으로는 신도림역에서 영등포역까지 차간격 좁히면서 가고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로 이어져서는 서울 쪽으로 신월 부근 정상속도 안 나고요. 인천 쪽으로는 부평에서 서인천까지 막힙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입장 거봉포도유계소에서 안성유계소까지 그리고 달래내고개에서 반포까지 차량이 많은 상태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5: 오늘 폼 미쳤다
6: 미쳤다
7: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8: 미쳤다 와
9: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10: 살아있는 있는 방송 YTN
9: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재재청을 거부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으로 깊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 네, 정치부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영수 기자, 청와대가 밝힌 내용 전해주시죠.
2: 네, 청와대가 조금 전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재재청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의 재청 반려에도 불구하고 후임 후보자를 재재청하지 않겠다는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는데요. 청와대 관계자는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는 대법원장의 재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재청하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노태학 전 대법관이 퇴임한 지 6개월이 지났다며 대법관 1인당 연간 3,500에서 4,600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 1인의 공백은 고스란히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백 장기화가 국민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더 이상 현 상황을 방치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관행을 깨고 합의가 안 된 손봉기 부장판사를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 재청했고 청와대는 열흘 뒤인 28일 실질적 협의가 없는 일방적 서명 재청이라며 재재청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당시 청와대는 기존에 추천된 4명 가운데 손 부장판사를 제외한 나머지 1명을 재재청하라는 뜻도 내비친 바 있는데요. 하지만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재재청 요청을 거부하고 청와대 역시 곧바로 조 대법원장의 입장을 정면 반박하면서 대법관 재청을 둘러싼 갈등은 정치적 파장뿐 아니라 전국의 핵심 이슈로 급부상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부산 북항 친수공원수로에 닷새째 상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발길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상어가 떠나지 않고 있는 이유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최기성 기자, 상어가 같은 장소에서 계속 목격되고 있다고요?
3: 네, 오늘도 상어가 부산 북항 친수공원에서 목격됐습니다. 첫 출몰 이후 닷새째인데 상어가 떠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두고도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먹이를 쫓으러 들어왔다가 못 나가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 추정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상어가 수로 구조를 파악하지 못해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때까지는 스스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기다린 뒤 이후에는 차단망을 조금씩 좁혀서 세로로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4: 한 1, 2주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기다리면 아무래도 이제 환경이 협소하고 자기가
5: 군산대학교 사는 환경이 아니기 교수입니다. 때문에
4: 조금 행동이 둔화된다거나 몸에 이상이 이제 오는 증세가 보이면 그때 조금 유도해서 내보내는 것이 낫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3: 국립수산과학원은 몸 길이가 3m 넘는 것으로 보이는 이 상어가 무태상어로 보이지만 흑상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 서식하는 무태상어 개체수가 흑상어보다 많기 때문인데 포획해서 이빨 형태를 확인해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이렇게 상어 등장으로 일대에 인파가 몰리면서 부산 북항 친수공원이 관광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고요?
3: 네, 상어를 향한 관심이 커지면서 이곳을 관리하는 부산시설공단은 상어에게 북항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상어를 보기 위해 평소 주말에 4~5배에 달하는 19,000여 명이 공원을 찾을 정도였습니다. 평일인 오늘 오전에도 인파가 몰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6: 상어 나온다고 해서 왔는데 되게 자주 보이고 엄청 커서 신기하고요. 아이도 되게 좋아해서 재밌게 구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 몸길이 1m짜리 새끼 상어를 봤다는 목격담도 나왔는데 국립수산과학원은 존재 자체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넷에 도는 영상만으로는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라 상어인지 판별이 안 되고 만약 새끼 상어가 맞더라도 수로에 있는 상어와 같은 개체는 아니라는 겁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또 물속으로 사람이 뛰어들지 않는 이상 상어가 사람을 먼저 공격할 일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전북부에서 YTN 최기성입니다.
1: 네, 방금 만나신 부산 북항의 상어, 북항이 시민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여기 있어도 괜찮을까 걱정도 되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이처럼 부산 시민들을 수로변에 모이게 한 주인공, 닷새 전에 불현듯 나타나서 이곳을 떠나지 않고 있는 북항이입니다. 뜨거워진 시민들 열기로 형성된 이른바 북항이 특수에 북항에는 푸드트럭까지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북항이가

0: 먹이를 쫓다가 이곳까지 온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1: 사람도 방어를 잡아야 되고 이 무태상어도 방어를 먹이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경쟁관계가 있거든요.
2: 군산대 명예 교수입니다. 그
3: 방어를 쫓아오는군요.
1: 네, 어업에 굉장히 피해를 주는 그런 상어물이고.
0: 자, 그렇다면 수로에서 바로 바다로 연결이 되는데 왜 나가지 않는 걸까? 아, 이곳 북항 친수공원의 수로는 바다와 연결돼 있긴 하지만 안쪽으로 휘어진 구조인데요. 전문가들은 이 휘어진 구조 때문에 북항이가 출구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해경이 외해 쪽으로 나갈 수 있도록 유도 작업을 진행하긴 했지만 이 상어가 공격성을 보일 수 있다는 국립수산과학원 권고에 유도 작업을 중단하기도 했는데요. 부산 시민들에게 예고해 없던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는 북항이 하루빨리 건강하게 넓은 바다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평소에 유튜브 먹방 보면서 식사하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최근 먹방과 다이어트 콘텐츠를 다루는 일부 크리에이터의 채널 수익 창출이 정지되거나 또 영상이 대거 삭제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데요. 무슨 일일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4: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치 영상 중에 무려 339개에 달하는 영상을 눈물을
2: 유튜버 미소입니다.
4: 처리를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0: 자, 1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다이어트 유튜버 미소가 이렇게 절반이 넘는 영상을 삭제한 이유. 최근 유튜브가 폭식, 섭식장애 관련 콘텐츠에 대한 광고 정책을 강화했기 때문인데요. 이번 조치에 따라 다이어트 과정에서 체중이나 칼로리, 식단 수치를 구체적으로 공개하거나 폭식과 감량 행동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콘텐츠는 내용과 맥락에 따라 광고 수익의 제한을 받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보는 먹방이 전부 사라지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기존 먹방 유튜버들 또한 이번 조치에 긴장하고 있는데요.
5: 적당히 시키자. 많이 먹는 게 또 대세가 아니래요.
2: 유튜버 쯔영입니다.
5: 앞으로 적당히 먹는 유튜버가 되겠습니다.
0: 많은 양의 음식을 먹는 영상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규제 대상이 되는 건 아니지만 이 강화된 정책이 어느 정도의 먹방 콘텐츠까지 적용될지 먹방 시청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6: 앞서 보신 부산 북항에 나타난 상어 덕분에 주변 편의점에서 조스바와 고래밥, 핑크퐁 아기 상어 제품이 잘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 리테일은 지난 19일부터 사흘간 친수공원이 있는 부산 동구 지역 점포의 상품 매출을 한 주 전 같은 요일과 비교해봤더니 빙과인 조스바 매출이 28.4%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과자인 고래밥은 21.6%, 핑크퐁 아기 상어 관련 상품은 매출이 33.3% 늘었습니다. 태풍 두지안이 일본 수도권을 강타하면서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습니다. 단기간에 말 그대로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산사태 피해가 컸습니다. 도쿄에서 이승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7: 주택 앞 도로에 나무들이 몽땅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폭우에 산사태가 나면서 도로를 완전히 막아버렸습니다. 도쿄 도심에서는 옹벽이 무너졌습니다.
8: 높이 약 3m 옹벽이 무너져 도로를 막고 있습니다. 반대편 집까지 덮친 것이 보입니다. TBS 기자입니다.
7: 주민들은 당시 순간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8: 쿵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천둥인 줄 알았습니다. 근처 주민입니다.
7: 어른 몸통만한 돌덩이와 구조물이 아래로 떨어지며 주차된 승용차들도 박살이 났습니다. 태풍 두지안은 일본 내륙을 관통하진 않았지만 수도권 주변 해안을 따라 이동하며 줄곧 비를 뿌렸습니다. 바닷가에 있는 가나가와현과 지바현에는 24시간 동안 최대 400mm 가까운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많은 강수량입니다. 하천 범람과 도로 침수도 발생했지만 이번엔 특히 산사태 피해가 심했습니다. 지금까지 4명이 숨지고 6명이 실종된 상태입니다. 해안가 일부 지역은 5만 가구 넘게 전기가 끊겼습니다. 폭우로 도심으로 향하는 열차 운행이 멈추면서 승객 수천 명이 공항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다카이시 총리도 태풍의 영향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탑승하려던 미국행 항공편의 출발이 태풍으로 4시간 늦춰졌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6: 이번 추석 연휴에는 날씨 변화가 무척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귀성길은 대체로 맑겠지만 짙은 안개가 끼겠고 추석 당일 밤에는 날씨가 흐려져 보름달을 보기 어렵겠습니다. 특히 본격적인 귀경이 시작되는 주말에는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해상의 물결도 높아질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연휴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한정호 기자, 귀경길에 궂은 날씨가 예상된다고요?
3: 네, 기상청이 발표한 추석 연휴 기상 전망에 따르면 연휴 초반에는 대체로 맑다가 후반으로 갈수록 비와 궂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본격적인 귀성 행렬이 이어지는 내일과 모레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밤사이 복사 냉각으로 기온이 떨어지면서 새벽부터 아침 사이 내륙에는 가시거리 200m 안팎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아 귀성길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추석 당일인 25일 금요일부터는 날씨가 점차 흐려집니다. 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새벽부터 오전 사이 비가 내리겠고 제주도에도 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밤부터는 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두터운 구름대가 유입되면서 이번 한가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요일 늦은 밤부터는 중부지방에 비도 한 차례 내리겠습니다. 본격적인 귀경길이 시작되는 토요일에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 소식이 있어 귀성길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비구름대가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중부지방의 비는 일요일 새벽에 그치겠지만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연휴 마지막 날인 일요일까지 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해상 날씨도 좋지 않겠습니다. 연휴 후반 서해와 남해, 제주도 해상을 중심으로 물결이 높게 일 것으로 보여 섬 지역을 오가는 귀경객들은 배편 결항 여부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연휴 기간 낮 기온은 25도에서 29도 분포로 낮에는 다소 덥게 느껴지겠지만 아침 기온은 15도 안팎으로 내려가 일교차가 10도 안팎 벌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연휴가 끝난 후 다음 주부터는 기온이 점차적으로 내려가 본격적인 가을 날씨가 찾아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한정호입니다.
0: 다음 소식입니다. 7000선에 올라선 코스피가 오늘도 상승해 장중 7100선을 회복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상승세지만 SK하이닉스가 하락세로 전환하면서 코스피 상승폭은 줄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금융시장 상황 알아봅니다. 류한홍 기자, 코스피가 사흘째 상승세지만 상승폭은 줄고 있다고요?
9: 네, 코스피가 오전 내내 7100선에 올라와 있다가 오후 들어 7000선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2.2% 오른 7162로 출발했지만 상승폭이 0.5%대로 많이 줄었습니다. 대장주 삼성전자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SK하이닉스는 오후 들어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외국인이 사흘째 순 매수 중이지만 기관이 닷새 만에 순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코스닥도 1%대 상승세를 나타내다 오후 들어 혼조세로 전환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개인이 홀로 사흘째 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AI, 인공지능 관련주가 급등하면서 나스닥이 2.3% 오르는 등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했는데 우리 증시에 호재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협상 기대가 커지면서 국제 유가가 하락하고 인플레이션 우려 완화에 미 국채 금리가 안정된 점이 뉴욕 증시 상승을 뒷받침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주 유엔 총회 기간에 폐쇄시키한 이란 대통령과 만날 예정인데 외교적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브렌트유 11월 인도분은 3.4% 내린 배럴당 $100, WTI 서부 텍사스산 원유 10월 인도분은 4.5% 내린 배럴당 $96에 거래됐습니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되자 최근 5%를 넘었던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4.9%대로 내려왔습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이번 주 예정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최근 1380원대까지 올랐던 원달러 환율은 현재 1350원대로 내려와 있습니다. 일본 엔화 강세와 추석 연휴를 앞둔 수출업체의 달러 매도 영향으로 소폭 하락 중입니다. 지금까지 YTN 유환웅입니다.
0: 미국과 멕시코 순방 일정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은 내일 새벽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평화 공존의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0: 앞서 공개된 미국 언론과 인터뷰에선 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며 대북 제재와 북한의 핵 개발 중단을 교환하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한현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1: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찾은 이재명 대통령. 이 대통령은 내일 새벽 예정된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한 유엔 개혁 방안과 함께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한 청사진을 밝힐 예정입니다. 유엔 사무총장 면담에서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유엔 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앞서 공개된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북 제재 문제와 북한의 핵 개발 중단을 교환하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북한이 지속해 핵무기를 늘려가는 현재 국면을 방치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며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은 제재와 추가적인 핵무기,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 개발의 중단을 교환하는 거래가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믿는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한국과 미국 모두 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정상 차원의 정치적 결단이고 두 정상이 신뢰를 구축하고 직접 만나 공통 분모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반도 문제와 더불어 대미 투자, 호르무즈 파병 등 미국과 현안이 산적한 만큼 순방 기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이 성사될지 주목됩니다.
2: 청와대는 이번 순방을 통해 한반도 평화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를 확보하고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YTN 한현입니다.
0: 국민의힘은 오늘 국회에서 이재명 정권 실정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장관 후보자 입단 낙마와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농지 전수조사와 대법관 재재청 등을 거론하며 정부 정책을 성토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집회에서 지금 대한민국을 망치는 건 이재명과 김현지인데도 현지 누나가 아니라 훈식이 형만 쫓아냈다며 이제 우리는 현지 누나를 경기 성남 라인을 쫓아내야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대표는 이어 그런데 대통령은 사과 한마디도 하지 않고 남탓만 하고 있다며 1년 반 만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쑥대밭이 됐고 국민의 삶은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는데 연임을 꿈꾸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0: 김건희 씨가 영부인 시절 각종 청탁과 함께 고가의 금품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1: 네, 관련 내용 좀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손정혜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0: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예. 자, 김건희 씨가 매관매직 의혹으로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는데요. 먼저 1심 선고 장면 보고 오겠습니다.
3: 피고인 김건희는 영부인이라는 지위가 요구하는 사회적
4: 조선표
3: 책임으로 연연한 채
4: 부장판사입니다.
3: 그 지위를 그저 사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활용하였던 점에서 그 자체가 더욱 무겁고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문, 피고인 김건희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480만 원을 추징한다.
0: 네, 앞서 1심 선고는 생중계로 전 과정이 이제 그대로 공개가 됐는데, 오늘 지금 진행되고 있는 2심 재판부는 생중계가 아닌 녹화 형식이어서 저희가 현장에서 들어오는 판결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재판부의 발언들을 저희가 이제 전해드리고 속보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받고 있는 그 혐의들을 먼저 정리를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2: 네, 그렇습니다. 특가법상 알선 수재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에 속하는 직무에 대해서 알선 행위를 하고 각종의 금품 이익을 수수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체는 여러 명입니다. 일단 서희건설 이봉환 회장으로부터 인사청탁을 받았다. 맞사이에 대한 청탁이 이루어졌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고요. 소위 말하는 나토 3종에 대한 기금속을 받았다라는 혐의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총 1억 380만 원 상당의 기금속 이익을 수수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로봇계 사업가인 서성빈으로부터 고가의 시계를 청탁과 함께 수수를 받았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500만 원 이외의 금액은 지불하지 않은 것이 수수의 이익이다. 이렇게 특정이 되어 있고요. 최재형 목사로부터 디올백 상당의 어떤 금품을 받았고 청탁도 받았다라는 혐의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 거북이나 세안도 복사본을 지급했다라는 혐의를 들어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인사청탁을 받았고 이것이 알선수재의 범죄 혐의이다라고 판단을 1심에서는 징역 7년을 했던 사건이고요.
0: 예.
2: 징역 7년에 대해서 피고인 측만 항소해서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1: 네. 자, 1심의 징역 7년 같은 경우는 지금 모든 것에 대한 청탁 관계를 인정한 재판부의 결론이었는데, 지금 오늘 항소심 재판부는 조금은 좀 다르게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고, 일단은 나토 3종 수수와 관련해서는 항소 주장의 이유가 없다라고 재판부가 설시를 했고, 이봉관 회장의 목걸이에 대해서도 대가성을 지금 인정한 분위기, 그리고 이배용 전 교육위원장의 금거북이와 관련해서도 대가성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한도는 별개 목적에 전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5: 그렇죠. 세안도 같은 경우에도요, 이배유 전 위원장으로부터 이 금거북이를 받을 때와 이제 마찬가지로 어떤 대가성을 가지고 세안도 이제 위작을 건네받은 것 아니라라는 의혹에 대해서 청탁과는 별개로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취지로 항소심 재판부는 판단을 한것 같습니다.
0: 네.
5: 최종적으로 설시 내용을 함께 봐야겠지만, 하지만 이 부분만으로 어떤 양형에 있어서 아주 큰 차이를 가져올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받은 선물, 이른바 나토 3종을 포괄해서 이 고가의 브로치라던가 이 귀걸이 같은 부분이 일단 유죄로 인정됐다면
0: 네.
5: 대가성이 인정되었고 알선 수재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을 물을 거다라는 부분도 어느 정도 예측은 됩니다. 오늘 재판의 쟁점이라고 한다면 결국 청탁 목적이 있음을 인지하고도 이런 고가의 귀금속을 받았는가, 이 부분이 쟁점이 될 텐데요.
0: 네.
5: 일단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조금 더 언급을 해보자면, 이 영부인이라는 지위의 무게감에 대해서 엄중하게 꾸짖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부인이라는 지위에서 당연히 더 조심했어야 함에도 뭐 친교의 목적이었든 아니면 본인이 부탁했든 고가의 물건을 받은 것 자체에 대해서도 문제로 삼았고요. 이 개개인이 다른 여러 당사자로부터 이런 고가의 물건을 받았는데 또 각자 그 물건을 줄 만한 사정들이 있었습니다. 이봉관 회장 같은 경우에는 맞사위에 대한 그 청탁이라는 네. 부분이 있었고요. 이배용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원하는 직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을 놓고 보자면 당연히 청탁의 대가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다라는 부분, 그리고 구체적으로 내가 이제 앞으로 국외 순방을 갈 때 고가의 제품들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나눴던 점을 근거로 해서 유죄가 인정되었기 때문에 오늘 항소심 결론 역시도 대가성이 어느 정도 인정될지가 쟁점이 되리라 봅니다.
0: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봉건 회장이나 이배용 전 위원장에 대해서는 일부 이제 뭐 유죄 판결의 성격이 나왔는데, 근데 지금 사업가 서성빈 씨의 그 로봇계 사업과 관련해서는 손목시계를 수수한 것이 알선 대가로 보기가 어렵다라고 지금 재판부가 입장을 내놨거든요. 이거는 1심하고 좀 다른 입장인 것 같아요.
2: 1, 2심 결론이 완벽하게 일치돼서 유지되진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1심에서는 전부 유죄 판결이 있었다고 한다면 2심에서는 일부 무죄 판결이 선고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서성빈 로봇계 사업가가 건네줬던 이 고가의 시계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 측에서 일관되게 이것은 구매 대행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실질적으로 이 알선 수재의 고의로 받은 것이 아니라 물건을 대신 구매해주고 일부 돈을 주고 나머지 돈은 차후해주기 위해서 그 구입만 대행하기 위한 부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실질적으로 돈을 주지 않고 받을 목적이 없었다라는 영득 이사를 부인한 사건이었습니다. 예. 하지만 1심에서는 관련된 영향력을 유지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로봇계 사업이 추진되는 경위를 봤을 때 서성빈 씨가 대통령이나 고위직 정치인들의 영향력을 행사해서 사업을 하려는 여러 가지 정황이 있었고 그런 간접 사실을 비춰봤을 때 실제 이렇게 수천만 원, 그러니까 3천만 원이 넘는 손목시계를 500만 원만 건네주고 받는 것은 이례적이기 때문에 이 전의 금품에 대해서는 수수하려는 의사가 있었고 그와 결부된 청탁이 주고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했으나 2심에서는 그와 관련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알선의 대가로 보기가 어렵고 실제 구매 대응과 관련한 진술이 구체적이었고 실제 이 금품을 전부 받는 뜰 가능성도 있지만 구매 대행이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실제적으로 또 법원에 나와서 모 행정관이 내가 먼저 이렇게 물품을 구매해주고 이 구매 대행을 해준 바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식의 거래가

0: 가능했다라는 증언도 나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김건희 씨의 요청에 따라서 그냥 구매만 해주고 차후에 돈을 정산했을 가능성을 완벽하게 배제하기 어렵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판단에 이르게 됐던 것은 1심보다 2심에서 전체적 포괄적인 대가 관계에 치중하기보다는 개별 사건을 하나하나 따져서 직접 증거가 얼마나 있는가, 신빙성 있는 증거가 얼마나 많은가, 합리적 의심 없이 이 입증이 됐는가를 조금 면밀하게 항소심에서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서성범 씨가 건네준 시기와 관련해서는 알선수재의 대가로 보기에 부족하다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배용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금 거북이, 그러니까 200만 원 상당은 유죄이다. 하지만 50만 원의 상당에 이르는 이 세안도 그 복사본 같은 경우에는 이 무죄이다 이런 취지로 지금 선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점을 고려한 것 같습니다. 어떤 인사청탁을 하면서 건네받은 것을 전체적 포괄적으로 보면 1년에 하나의 행위로서 나한테 인사를 좋은 자리를 받기 위해서 금품을 건네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 관계를 유지해서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금품을 줬다라고 볼 여지도 있지만 예. 우리나라에서 규정하는 청탁금지법 수수에 미달하는 금액 50만 원 정도는 꼭 청탁이라든가 뭔가 불법적인 어떤 거래 관계 때문에 주지 않고 일반적 사교적인 선물이라든가 이걸로 주고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냐라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현재 이 200만 원이 넘는 금 거북이와 50만 원짜리 세안도 복사본은 분리해서 판단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여지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만 원짜리가 무죄가 되고 시계에 한 3천만 원짜리가 무죄가 된다고 하더라도 수수 받은 금액은 수억 원을 호가하기 때문에 양형이 대폭 낮아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지금 새로 올라온 속보가요. 김상민 전 검사가 김건희 씨에게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이우환 화백의 그림과 관련된 재판부의 판단도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직무 관련 대가 관계를 인정한다라는 재판부의 판단이었고요. 일단은 사실 이 그림의 진위 여부도 논란이 됐었는데 재판부에서는 이 그림을 진품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1억 4천만 원의 상당한 금액을 인정을 한다고 봤고 여기에 명태균 씨 진술 관련 내용도 얘기가 나왔네요.
2: 그렇죠. 명태균 씨의 진술을 보자면 실제로 김건희 씨가 공천 관련해서 영향력 행사가 가능했다는 취지를 이번 재판부에서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김상민 전 검사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청탁을 대가로 했을 때 그 청탁이 어떤 공천을 받기 위한 과정이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그렇다면 과연 김건희 씨가 당시에 공천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는가가 쟁점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김건희 씨 측에서는 일관되게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인사를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네. 점을 또 최후 진술에서 언급을 하면서요. 본인이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았다. 청탁 전달해줄 수 있는 위치도 아니었다라는 취지의 발언들을 해왔는데 이것이 맞지 않다라는 부분을 재판부에서 강조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적어도 영부인이라는 지위라면 당연히 대통령에게 어떤 언급을 한다거나 어떤 내용들을 지시하거나 아니면 조언을 하거나 제안을 할 수 있는 위치였을 것이고 그렇다면은 다른 앞선 진술들 특히 명태균 씨의 진술 같은 부분들을 참고할 때 어떤 청탁의 대가로서 이 그림이 오고 간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이걸 알고도 받은 것이다 라는 취지의 발언이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 부분까지 역시 이제 유죄로 판단이 된다면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일부 무죄가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의 형량은 또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3: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혐의 중에서 최재형 목사에게서 받은 디올 가방에 대한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이 부분까지 종합해서 양형이 최종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가 이제 속보를 전해드릴 텐데,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전에 이 김건희 씨가 나는 그 이번에 이제 영부인이 되면서 남편이 대통령이 되면서 뭐 재산도 잃고 명예도 잃고 모든 것을 잃었다라고 눈물을 보이기도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그동안의 증언에서 뭐 이봉관 씨,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받은 이런 그 목걸이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가품 뭐 받았다고 선물을 받았다고 했다가 가품이라고 했다가 모조품을 샀다고 했다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좀 말바꾸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 이게 최종적으로 재판부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0: 일단 양형에 호소하는 전략으로서 대통령의 영부인이 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재판을 받고 구속되는 일도 없고 재산상 관련해서 추징이라든가 각종의 압류나 가압류를 당할 이유가 없지 않았느냐. 예. 나는 재산적인 이익을 보지 못했다. 최종적으로는 손해만 봤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반성.

0: 하고 자신이 뉘우칠 것은 뉘우치고 결론적으로는 경제적인 귀속과 관련해서 이익을 본바 없다는 것은 양형 요소로서 삼을 수 있는 주장이긴 합니다. 하지만 재판부나 국민들의 시각에서는 이 대통령의 영부인으로서 이렇게 금품을 받지 않았더라면 명예도 지킬 수 있었고 재산도 지킬 수 있었고 나아가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 될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무분별하게 고가의 금품을 수수받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재판에 이르게 됐고 이 명예 가 침해되는 형사 재판의 피고인으로 법정에 쓰고 재산적인 손해가 발생한 것은 어떻게 보면 김건희 씨가 행한 행위 때문이라는 점을 재판부는 또 지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양형에서 불리하게 1심에서 작용했던 것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시도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고가의 금품은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빌렸다라는 주장을 처음에 했었는데 이봉관 회장은 법정에 이르러서 수사기관 때 빌려줬느냐라는 질문에 빌려준 적은 없다라고 반대되는 진술도 했었고요. 또 모조품이 존재한다, 모조품을 샀다, 뭐 이런 취지로 주장하고 모조품이 발견되기도 했었는데 그 모조품을 실질적으로 주장하거나 거기에 존재하게 한 것은 실존하는 이 고가의 금품을 수수했다라는 것을 발각시키지 않기 위해서 모종의 어떤 어떻게 보면 부적정한 노력을 한 것이기 때문에 범행 이후에 인정하지 않고 이것을 거짓으로 응답했다라는 점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한 요소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1: 자, 지금 말씀을 나누었던 최재형 목사가 이제 디올백을 준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재판부의 판단이 나왔는데요. 알선 청탁의 목적을 인정한다라는 재판부의 설시가 있었고요. 사적인 친분이 없는 사람이 사적 만남에서 고가의 물품을 준건 순수한 호의에서 비롯된 거라고 보기가 어렵다. 대통령 배우자라는 자리의 영향력을 이용하려던 것으로 보인다라는 게 이제 재판부의 의견입니다. 김건희 씨가 알선 명목을 인식하면서도 관련 가방을 수수를 했다. 원심은 정당했다라는 재판부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디올백도 지금 인정을 했네요.
2: 그렇죠. 이 고가의 백 수수한 부분에 대해서도 유죄 취지로 인정이 됐습니다. 일단 고가의 제품이고요. 김건희 씨는 계속해서 동일한 논리를 펴왔습니다. 어떤 친교 차원에서 친분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순수한 의도로 전달하는 선물을 거절하기 어려웠다. 부적절했지만 구체적인 청탁이 있었던 건 아니다라는 취지를 반복해 왔는데요. 재판부에서는 이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적절했다는 부분 당연히 도의적으로도 그리고 그 영부인이라는 위치를 고려할 때 문제가 되는 지점이고 적어도 이런 고가의 제품을 선물을 하고 이것을 받았을 때는 무언가 대가가 뒤따른다는 걸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취지라고 보여지는 건데요. 그러니까 순수한 호의에서 비롯됐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그 판단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호의라고 한다면 정말 친분 관계가 있는 사이에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작은 정성 정도여야 되는데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때 작은 정성, 친교적 관계의 사교적 의례에 의한 선물이라고 보기 고가의 제품이었다는 점, 그리고 이 전후 사정, 이 당시에 또 영부인으로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이 부분은 대가성을 인정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1심과는 조금 다른 부분은 있습니다. 로봇계 사업가로부터 받은 그 고가의 시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가 나왔고, 이배용 씨로부터 받은 이제 일부에 대해서도 무죄가 나왔지만, 굵직굵직하고 이제 가액이 꽤큰 부분들에 대해서 대부분 또 유죄 취지로 나오고 있어서 최종적인 형량은 양형 요소를 좀 들어본 이후에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이제 곧 양형이 나올 것 같은데 지금 두분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무죄가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형량이 그렇게 크게 줄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해주셨는데 일단 특검 같은 경우에는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 그러니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보다는 조금 줄어들 가능성은 있겠군요.
0: 일부 무죄가 나왔으니까 낮아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7년형이 선고됐을 때도 법적으로 선고할 수 있는 최대 그 선고의 기준의 마지막 시점이 7년 6개월인데 그중에 7년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가장 높은 구간을 선택했다라는 판단이 나왔던 상황이고요. 기타 유사한 사건의 양형 기준이나 양형이 선고된 사례들을 보면 2년에서 4년 사이에 알선 수재의 어떤 판단이 나온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조금 내려갈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사회적인 막강한 영향을 가지는 사람이지만 우리 법에서는 알선 백전 주세의 피고인의 대통령의 영분이든 그냥 일반

0: 사람이든 특별한 차별을 두지 않기 때문에 일반 양형 기준을 선택하더라도 이 하자가 없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지금 항소심에서 징역 5년으로 2년이 예. 감형된 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적인 사건보다는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특히 자백하지 않는 점 그리고 향후 이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나 여러 가지 정황상 양형을 대폭 감형할 수는 없지만 일부 무죄가 나온 사건이고 그리고 금품의 수수액이 낮아졌기 때문에 감형의 요소가 있는 점을 고려해서 징역 5년으로 1심보다 2년이 감형된 상황으로 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1: 예. 네.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지금 항소심에서 매관매직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1심 징역 7년보다 2년이 줄어든 형량이고요. 재판부에서는 지금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라는 이유로 징역 5년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2: 예, 앞서 저희가 이제 두 분과 살펴본 것처럼 사업가 서성빈 씨에게서 받은 송모시계 등 일부 금품 수수는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1심 재판부는 청탁 대가 관계를 인정해서 징역 7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일부 무죄를 참작해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1: 네, 지금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김건희 씨 측에서 상고를 할 것이다 뭐 이런 전망이 대부분이죠?
3: 그렇죠. 대법원까지 갈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당연히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최대한 형량을 낮춰보고자 하는 이제 모든 노력을 할 거기 때문에 네. 대법원까지 한 번 더 판단을 받아보겠다라고 갈 것 같아 보이고요. 예. 일단 2년 정도가 낮춰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재판부는 엄중하게
4: 오늘 오후 2시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씨가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내용 손정혜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Walk it,
2: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3: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4: 지금까지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올해는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이자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입니다. 그 역사는 도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더 잘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다음 길을 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길에 도민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4: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6: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7: 안녕하십니까.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철주입니다. 매년 9월 10일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자살을 개인의 비극이 아닌 사회 전체의 과제로 인식하고 세계가 함께 대책을 마련하자는 약속의 날이지요.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유난했던 여름의 더위 끝에 맞이하는 가을의 청량함처럼 힘겨운 계절을 지나는 이들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야 할 이유가 되어주는 세상, 그 위로와 희망의 길에 저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도 함께 하겠습니다.
6: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8: 안녕하십니까. 시민 곁에 든든한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박종혁입니다. 온기를 나누는 포근함과 시대를 앞서가는 지혜로 300만 시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이 되는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행복을 누리는 도시 인천을 위해 깊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10대 인천광역시의회로 거듭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의회와 함께합니다.
9: 반갑습니다. 광명시의 의장 이영덕입니다. 광명은 지금 신도시와 재개발, 재건축으로 도시의 모습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살아가는 시민의 오늘 그리고 행복입니다. 제10대 광명시의회는 골목의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고 현장에서 듣고 정책과 예산으로 답하겠습니다. 개발의 속도보다 시민의 삶을 먼저 생각하는 후에 시민의 곁을 끝까지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 이 캠페인은 시민의 마음을 읽고 미래를 여는 광명시의회와 함께합니다.
10: 일자리를 찾는 시니어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시니어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게는 경험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만나는 기회를 서울시가 함께합니다. 60세 이상 서울시민을 위한 맞춤형 취업교육에 참여해보세요. 취업에 필요한 역량을 배우고 새로운 일자리에 도전해보세요. 시니어와 함께하는 기업에는 동행기업 인증으로 함께합니다. 더 많은 일자리,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서울 시니어 일자리 지원센터가 함께합니다. 이 캠페인은 YTN 라디오와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이 함께합니다.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가을로 접어드는 9월입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오곤 하죠. 혼자서는 답을 찾기 어려운 고민도 하나씩 풀어가다 보면 길이 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저는 조인섭입니다.

0: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김지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지연 변호사입니다.
0: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제 남편은 반듯한 사람이었습니다. 연애할 때부터 저에게 잘했고 결혼해서도 다정한 남편이자 든든한 아빠였습니다. 살면서 자잘한 다툼이야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밖에서 엉뚱한 사고를 치거나 가정을 소홀히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죠. 직장 생활도 누구보다 성실하게 마쳤습니다. 그렇게 퇴직을 하고 인생 후반전을 좀 더 의미 있게 보내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남편이 경증 치매 진단을 받으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예전과 달리 판단력이 눈에 띄게 떨어졌어요. 스마트폰으로 SNS를 시작하더니 낯선 사람에게 속아서 로맨스 스캠 사기를 당한 겁니다. 상대방은 온갖 달콤한 거짓말로 남편에게 접근했습니다. 남편은 그걸 철석같이 사실로 믿더라고요. 지금도 지속적으로 큰 돈을 송금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뜯어말려도 상대에 대한 믿음을 꺾지 않더라고요. 평생 모아놓은 재산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식들에게조차 이 사실을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사기라고는 하지만 상대와의 관계가 로맨스 스캠이다 보니까 남편 입장에서도 나부끄러운 일이잖아요. 하지만 더는 손을 놓고 지켜볼 수가 없습니다. 남편의 인지 기능이 더 떨어진다면 앞으로 재산이 얼마나 더 빠져나갈지도 걱정이 되고 저 혼자서는 남편을 막기도 점점 어려워질 것 같아요. 결국 저는 이혼까지 고민하게 됐습니다. 남편이 완전히 의사능력을 잃은 상태는 아니지만 예전처럼 정상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혼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또 이혼하게 된다면 재산 분할을 통해 남은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낼 방법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사기범에게 이미 보낸 돈도 과연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지도 알려주세요.

0: 어디서도 말하지 못했던 당신의 고민 지금 해결해드립니다.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사연에 로맨스 스캠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종종 듣기는 하는데 정확히 어떤 범죄를 말하는 걸까요?
2: 네. 로맨스 스캠은 연애를 뜻하는 로맨스와 신용사기를 뜻하는 스캠이 합쳐진 말입니다.
1: 네.
2: SNS나 메신저 등을 통해 이성적인 호감을 표시하며 온라인으로 친분을 쌓은 뒤 사랑이나 신뢰를 믿기로 돈을 뜯어내는 신종 금융사기 수법을 말합니다.
1: 그렇군요. 보통 젊은 층에서 데이팅 앱을 통해서 많이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고령층이나 은퇴하신 분들을 노리는 경우도 많은가 봐요.
2: 맞습니다. 특히 이번 사연처럼 퇴직 후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시거나 경증 치매 등으로 인지 능력이 떨어진 어르신들의 외로움을 파고들어 노후를 함께하자 또는 투자를 도와주겠다라며 거액을 편취하는 악질적인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럼 사연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남편이 경증 치매 진단을 받은 거예요. 하지만 이제 예전처럼 온전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사연자분이 그 경증 치매 진단받은 남편이랑 이혼 절차 밟아도 문제 없는 걸까요?
2: 남편의 치매가 경미하여 의사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것이 아니라면 협의이혼도 재판이혼도 모두 가능합니다.
1: 네.
2: 협의이혼의 경우 쌍방이 이혼 의사를 표시하고 가정법원의 이혼 의사 확인을 거쳐야 하는데
1: 네.
2: 남편이 이혼의 의미와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협의이혼이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습니다.
1: 네.
2: 하지만 남편이 협의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네.
2: 남편이 로맨스 스캠에 빠져 재산을 탕진하는 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며
1: 네.
2: 이를 근거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사실 사연자분이 가장 불안한 거는 남편이 사기범한테 돈을 계속 지금도 송금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사연자분이 이혼을 준비하면서 남편이 더 이상 재산을 빼돌리거나 그 상대방한테 보내지 못하도록 미리 막아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법적인 방법 알려주세요.
2: 의사 능력이 완전히 상실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남편의 재산 처분 행위 자체를 바로 무효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1: 네.
2: 그러나 몇 가지 법적 수단을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1: 네.
2: 첫째,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재산 보전 처분, 예를 들어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하면 남편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처분 금지 가처분이나
1: 네.
2: 예금 계좌에 대한 가압류를 통해 재산 유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1: 네.
2: 둘째로는 남편의 치매가 경미하다 하더라도 후견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성년 후견은 의사 능력이 거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만 한정 후견은 판단 능력이 부족한 경우, 특정 후견은 일시적으로 또는 특정 사무에 대해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데요.
1: 네.
2: 한정 후견이 게시되면 법원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후견인의 동의 없이 한 재산 처분 행위를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1: 네. 근데 이제 사연자분이 이제 이혼을 생각하시니까 아무래도 가압류 가처분으로 진행을 하는 게 더 좋긴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로맨스 스캠으로 빠져나간 돈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이제 말하자면 사기당해서 지금 날린 돈도 상당한 것 같은데 이런 돈도 재산 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2: 이 경우 재산 분할 시 기준 시점은 아마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일이 될 텐데요.
1: 네.
2: 그러나 일반 배우자가 부당하게 재산을 처분하거나 낭비한 경우 법원은 그 처분된 재산도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시켜 산정할 수 있습니다.
1: 네.
2: 대법원은 이혼 소송 계속 중에 상대방 일방이 고의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이를 기존 재산에

0: 포함하여 분할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0: 남편이 치매로 인해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로맨스 스캠에 빠져 재산을 탕진한 경우, 비록 의사 능력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더라도 이는 남편 측의 사정으로 인한 재산 감소이므로 법원이 재산 분할 비율을 정할 때 사연자분에게 유리하게 고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이미 소실된 재산도 남편 측이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분할하는 방식으로 사연자분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1: 네. 그러면 남편이 스캠 사기범한테 보낸 돈 돌려받을 수도 있을까요?
0: 남편이 의사 능력이 완전히 결여됐던 것은 아니므로
1: 네.
0: 해당 송금 혐의를 곧바로 무효로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1: 네.
0: 다만 로맨스 스캠은 기망에 의한 것이므로 사기를 이유로 해당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있고
1: 네.
0: 민법상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데요. 또한 형법상 사기죄로 경찰에 형사 고소해서 수사기관의 수사력을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로맨스 스캠의 상대방은 해외에서 수사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 등을 이용하는 만큼 실효성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1: 그러니까 스캠 사기범한테 보낸 돈은 현실적으로 돌려받을 수 없다. 이런 거네요. 그러면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면 남편이 경증치매 지금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의 의미와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하면 협의 이혼도 가능하고요. 재판 이혼도 진행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지금 로맨스 스캠에 빠져서 재산 탕진하는 상황이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거든요. 또 이제 재산이 더 빠져나가는 거를 막기 위해서는 이혼 소송뿐만 아니라 가압류 가처분 같은 이제 조치도 해놔야 된다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지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 입구를 차로 떡하니 막아두고 연락도 안 받던 이른바 주차빌런 뉴스 보면서 속 터진 적 많으시죠? 경찰에 신고를 해도 사유지라서 강제로 도취하기 어렵다라는 답답한 말을 듣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제 이런 얌체 주차에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됐습니다. 새롭게 바뀐 주차장법 알아볼까요? 지난 8월 28일부터 개정 주차장법이 시행되면서 아파트나 상가 같은 주차장 출입구에 차를 세워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막는 행위가 금지됐습니다. 주차장 관리자가 차를 옮겨달라고 요구를 했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으면 처음에는 100만 원, 반복이 되면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요. 그래도 차량을 옮기지 않는다면 관리자가 지자체에 요청해서 차량을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조치도 가능합니다. 무려 공영주차장의 장기 알박기도 제재가 강화됐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한달 넘게 계속 주차해두면 반복 횟수에 따라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큰 불편을 주는 얌체 주차, 이제는 사유지니까 어쩔 수 없다는 말로 그냥 넘어가기 어려워졌는데요. 함께 쓰는 주차장인 만큼 법에 앞서서 기본적인 배려부터 해야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데이식스의 녹아내려요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1: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 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0: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1: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0: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1: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0: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2: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YTNS
3: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도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 하늘 맑게 드러나는 가운데 늦더위가 이어졌는데요. 내일도 서울의 낮 기온은 30도 가까이 올라서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연휴 첫날부터는 27도까지 기온이 좀 내려가겠고요. 구름만 간간이 지나며 날씨로 인한 큰 불편은 없겠습니다. 추석 당일 늦은 밤부터는 중부에 비가 한 차례 내리겠고요. 토요일에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도심에서는 종로가 4가에서 1가까지 차가 많아 밀리고 있고요. 왕산로는 회기역 쪽으로 제기동에서 청량리역까지 반대쪽으로는 정암미용공고에서 청량리역 쪽으로 정체되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 들어가는 길 성수대교를 지나 반포대교, 마포대교에서 양화대교까지 밀리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영동대교에서 원효대교, 성산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막힙니다. 청담대교는 남단 방향으로 정체가 살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곳곳으로 정체가 지금 길어지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따라서 서울 쪽으로 들어가는 길 현재 양재를 비롯해서 서초까지 차량이 많은 상태고요. 그전으로도 입장 거봉 포도유기에서나 서울 요금소 통과할 때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4: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5: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6: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 화요일 뉴스 시작합니다.
6: 각종 청탁과 함께 고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건희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7: 네, 1심 재판부는 금품과 청탁 사이 대가성을 인정해서 징역 7년을 선고했는데 항소심에서는 이보다 형량이 줄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허현진 기자, 김건희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죠?
8: 네, 김건희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늘 오후 2시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김건희 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7년에서 감형된 건데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게 맞사위 인사청탁과 함께 목걸이와

0: 브로치 등 이른바 1억 원이 넘는 나토 3종 세트를 받아챙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또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 인사청탁과 함께 금거부기를 받은 혐의도 인정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상민 전 검사에게 1억 4천만 원가량의 이후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 또 최대영 목사에게 540만 원 상당의 디올 가방을 받은 혐의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김건희 씨가 자신의 지위를 망각한 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그로 인해 국정 전반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훼손되고 국민의 신뢰를 심각히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최고 권력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금품이 수수되고 이를 목도한 국민의 실망감은 어떤 방법으로도 치유되기 어렵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1: 1심과 달리 이번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무죄로 판단이 된 부분도 있죠?
0: 네, 그렇습니다. 크게 두 부분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김건희 씨가 이배용 전 위원장에게 세한도 복제품을 받은 것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국가교육위원장 임명과 별개 목적으로 전달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로봇계 사업가 서성빈 씨에게 바세론 콘스탄틴 시계를 받은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씨 요청에 따라 구매해 전달했다는 주장을 배제하기 어렵고 알선 대가로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2: 네, 1심에서는 징역 7년이 나왔는데 김 씨와 특검 모두 상고 가능성이 높은 거죠?
0: 네, 특검은 항소심 선고 뒤 대통령 영부인이 현안이 있는 기업인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받았는데 아무 죄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이 국민들로부터 수긍될 수 있을지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판결문을 통해 구체적인 부분을 확인하고 대법원에서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건희 씨 측 변호인도 반발했습니다. 역시 항소심 선고 뒤 기자들과 만나 당연히 무죄로 나와야 할 부분이 인정되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 전체적으로 김건희 씨가 의례적인 축하 선물로 받은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김건희 씨 측은 유죄가 나온 부분들은 재판부가 일부 정황을 과도하게 확장 해석하거나 법리적으로 모순이 있다면서 대법원의 상고에 다시 다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허현진입니다.
1: 김건희 씨는 지금까지 고가의 귀금속 수수 등 매관매직 의혹에 대해서 수시로 말을 바꿔왔죠.
2: 네, 빌린 것이었다, 모조품이었다, 사실상 거짓 해명이었지만 재판부는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지난 2022년 6월 나토 순방에서 김건희 씨가 착용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이른바 나토 3종 귀금속은 시가로 1억 원이 넘습니다. 정작 재산 신고는 빠져 있어 각종 의혹이 제기되자 빌린 것이라는 첫 해명이 나왔습니다.
4: 해외 순방한다고 최근 악세례가 있어 될 것 같다 가지고
5: 김건희 씨입니다.
4: 빌린 거예요, 그걸 갖다가.
3: 이후 김 씨는 계속해서 말을 바꿨습니다. 검찰 서면 답변서에서는 모조품을 구매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특검 조사에서는 홍콩에서 모친 선물용으로 샀고 모조품인 것을 알고도 빌렸다는 또 다른 해명으로 되려 의구심만 키웠습니다. 이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맞사위 인사청탁을 대가로 목걸이를 건넸다는 자수서와 진품 목걸이를 특검팀에 제출하며 수사는 급물살에 탔습니다.
6: 특검은 서희건설 측이 김건희 씨에게
5: 오정희 당시 김건희 특검부입니다.
6: 몇 년 뒤 돌려받아 보관 중이던 목걸이 진품 실물을 이미 제출받아 압수하였습니다.
3: 김 씨는 결국 헌정사 처음으로 수사기관에 구속된 전직 영부인이라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각종 청탁을 대가로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와 디올백, 금 거북이에 더해 이완 화백의 그림까지 챙긴 사실이 포착됐고 이른바 매관 매직 의혹으로 기소돼 피고인석에 서게 됐습니다.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된 뒤 김 씨는 2심 최후 진술에서 공직을 팔아 거래한 적이 없다며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결혼 전 사업하면서 훨씬 경제적으로 이득이었지만 남편이 대통령이 되며 재산과 명예 모든 걸 잃었다고도 호소했습니다. 앞서 김 씨의 오락가락 해명이 1심에서 중형으로 이어지는 자충수가 된 겁니다.
7: 피고인 김건희가 수사를 의식하면서 범행의 흔적을
5: 조순표 부장판사입니다.
7: 드러내는 것으로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습니다.
3: 김 씨 측은 여전히 구매 대행 등을 거론하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김 씨에게 대부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0: 네, 긴 시간 침묵을 이어오던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 대법관 후보자 재재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1: 청와대가 조 대법원장의 손봉기 후보자 재청을 사실상 반려하고 재재청을 요청한 지 25일 만에 나온 입장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준영 기자, 이조 대법원장이 청와대 재재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힌 이유가 뭔가요?
2: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정오쯤 입장문을 통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재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 산다며 이번 재재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8월 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재청 요청이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는 재재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달리 재재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0: 네, 뭐 청와대와의 정면 충돌 양상이 됐는데 그간의 논란 과정도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2: 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영구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대법관을,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각각 임명 제청했습니다. 청와대는 김 대법관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진행했지만 손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지난달 28일 재재청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조 대법원장은 재재청 여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사법권 독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조 대법원장이 언급한 사법부 독립에 대해 국가기관의 독립성을 부여하는 이유가 뭔지를 생각해봐야 할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김성수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 뒤이 대통령과 차담을 나눴는데 오늘 입장문은 바로 다음날 나온 것으로 앞으로 논란이 확산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준영입니다.
0: 청와대는 즉각 깊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는데요. 정치부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영수 기자, 청와대 입장 어떻습니까?
3: 네, 청와대는 대통령의 재청 반려에도 불구하고 후임 후보자를 재재청하지 않겠다는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는 대법원장의 재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재청하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노태학 전 대법관이 퇴임한 지 6개월이 지났다며 대법관 1인당 연간 3,500에서 4,600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 1인의 공백은 고스란히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백 장기화가 국민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더 이상 현 상황을 방치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관행을 깨고 합의가 안된 손봉기 부장판사를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 제청했고 청와대는 열흘 뒤인 28일 실질적 협의가 없는 일방적인 서명 제청이라며 재제청을 요구한 바 있는데요. 당시 청와대는 기존에 추천된 4명 가운데 손 부장판사를 제외한 나머지 한 명을 재제청하라는 뜻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재제청을 거부하고 청와대도 곧바로 조 대법원장의 입장을 정면 반박하면서 대법관 재청을 둘러싼 갈등은 정치적 파장은 물론 향후 전국의 핵심 이슈로 급부상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민주당은 격앙된 분위기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재청 거부와 관련해서 황당한 대법원장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1: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재판의 재판관을 고르겠다며 사법부 압박하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홍구 기자, 먼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여당의 반응부터 전해주시죠.
4: 예,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대법관 후보 재재청 거부 의사를 밝힌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황당한 대법원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대표는 인천시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조 대법원장의 재재청 거부 소식을 전하며 대통령과 권력 다툼을 하는 것인지 대통령과 국민을 무시하는 건지 참으로 황당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대법원장이 찾는 재재청의 헌법적 근거는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이라며 본인이 하면 합헌이고 대통령과 국민이 하면 위헌이냐고 반문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자를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이용우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나라를 비운 사이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쿠데타적 행태를 저질렀다고 비판하며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쿠데타에 이은 사법 쿠데타라고 맹비난했습니다.
0: 네, 국민의힘은 반대로 청와대를 비판했죠?
4: 예,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판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을 위해 삼권분립 파괴에 나섰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통령이 특검 요청으로 자기 재판의 공소기각을 노리더니 이번에는 자기 재판의 재판관을 마음대로 고르겠다며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은 오직 자신의 정치적 안위만을 위해 삼권 분립을 파괴하고 헌법까지도 형해화시키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박충권 수석 대변인도 논평에서 삼권 분립을 부정하고 대통령이 그 위에 서겠다는 독재적 발상이라며 대법원장을 압박한 청와대와 여당이야말로 삼권 분립을 무너뜨린 당사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대통령 마음대로 하지 말라고 대법원장 재청권을 헌법에 보장한 건데 이 대통령은 자기 마음에 들 때까지 재재청하라고 우기고 있다며 차라리 계엄해서 왕이 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은 오전에 국회에서 이재명 정권 실정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인사참사와 부동산 정책 실패 등 국정 전반에 대해 정부 정책을 성토했습니다.
1: 네, 국회 주요 일정도 짚어보죠. 대미투자 사업에 관한 정부 보고가 있었다고요?
4: 예, 국회 재정위와 산자위는 각각 전체 회의를 열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사업과 관련해 정부 보고를 받았습니다. 산자위 회의에서 산업통상부는 대미 투자 프로젝트 1호 사업으로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 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보고했습니다. 2호는 미국 내 대형 원자력발전소 8기 건설 사업이, 3호로는 알래스카 액화 천연가스 LNG 개발이 보고됐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모두 발언에서 대미 투자 프로젝트 가운데 한 건은 결정됐으며 두 건은 한미 양국의 관심을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미국 내 신규 원전 8기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해 웨스팅하우스 지분 확보 문제는 미국 측과 5에서 10% 사이에서 아직 협상이 진행 중인데 지분을 10% 미만만 확보하더라도 의결권을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텍사스 가스 발전 사업의 경우 투자는 전액 한국이 하고 지분은 한미 5:5 비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미 투자 협상 합의 시 최종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하며 미국이 요청하면 우리는 45일 이내에 송금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1월 한미가 상호 관세 합의를 이루고 올해 초부터 대미 투자 세부 내용을 두고 협상한 결과가 오늘 보고된 건데 한미 정부 간 협상이 최종 타결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박홍구입니다.
5: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6: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5: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7: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8: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9: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8: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10: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1: 한번 챙겨요. 30닭 데이팩
10: 건강해.
11: 하루 한번 전해요. 30닭 데이팩 사랑해.
1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닭 데이팩.
11: 하루 한번 데이팩. 30닭 데이팩.
12: 건강기능식품.
13: 지금까지 뉴스 오늘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4: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5: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16: 110만 용인 특례시 반도체 산업의 1번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플랫폼 시티를 시작으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르네상스를 열어갑니다. 실리콘밸리를 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할 용인 특례시의 미래. 110만 용인 특례 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17: 안녕하세요. 무용수이자 안무가 최호종입니다. 서울의 가을, 도시가 예술이 됩니다. 9월 18일부터 11월 29일까지 뚝섬 한강공원에서 시작해 서울 전역의 극장으로 73일간 이어지는 2026 서울 어텀 페스타. 일상을 마친 저녁, 도시 곳곳에서 다채로운 예술 무대가 펼쳐집니다. 예술로 물든 서울의 가을밤은 도시의 활력을 더하고 시민의 일상을 위로합니다. 서울의 가을이 세계로 뻗어나가도록 서울 어텀 페스타가 그 길을 열겠습니다. 서울, 예술이 되다. 서울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18: 이거 봐! 민수 얼굴로 만든 AI 합성 영상! 단체방에 올리면 다들 웃겠다!
19: 민수한테 허락은 받았어?
18: 장난인데 뭘! 우리끼리 보고 지으면 되지!
19: 그런데 누가 진짜라고 믿거나 다른 데로 퍼가면 민수는 자기 얼굴로 만든 영상을 계속 설명해야 하잖아.
18: 그건 생각 못했네. 올리지 않고 삭제할게!
20: 기술로 만들 수 있다고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얼굴과 목소리는 동의를 받고 합성 콘텐츠는 당사자의 권리를 생각하며 책임 있게 사용해 주세요.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1: 굿모닝 굿라이프.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잇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최근 무료 강연이나 케이크 만들기 수업, 심지어 육아 박람 회장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공짜 미끼 뒤에 종신보험을 권유하는 영업행위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종신보험은 주로 사망을 보장하는 보장성 보험이기 때문에 저축성 상품과는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저축이나 목돈 마련을 이유로 종신보험 가입을 권유받았다면 다시 한번 꼭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코너 머니 인사이트에서는요. 우리 일상에 반드시 필요한 운전자 보험에 대해 짚어봅니다. 두 번째 코너 머니 클리닉 비포 애프터에서는 보험료 다이어트 제대로 한 사연 만나볼게요. 마지막 재무 AS 센터 이것만 물어보살 오늘도 청취자님들을 위해 문자창 열어놨습니다. 명쾌한 답변해 드릴 테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재무설계 전문가 바로 모시겠습니다. 김정수 팀장님, 권지은 팀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어떤 내용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서 방송을 들어보면 좋을까요?
1: 네, 일단은 그 운전자 보험 가입을 할 때 우리가 꼭 따져봐야 할 몇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요. 이제 현재 운전자 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이 내 운전자 보험은 좀 적절하게 잘 가입이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고 또 운전자 보험 가입 시에 유의할 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 거예요. 간단하게 핵심만 좀 짚어드릴 거니까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좋습니다. 최근에 또 이 운전자 보험이 변호사 선임 비용 관련해서 보험금 지급이 좀 달라졌기 맞아요.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권지은 팀장님은 어떤 거 짚어보실까요?
2: 네, 와이프 여동생이 보험 설계사. 그녀에게 가입한 보험만 한 달에 무려 120만 원. 이 보험료도 납입이 힘들어서 최근에 줄인 보험료라는데요. 60대 중반의 월보험료 120만 원을 화끈하게 다이어트해서 보험료를 낮춰드리고 보장은 넓게 가져가게 해드린 상담 사연입니다. 나와 비슷한 사연일 수도 있잖아요. 거대한 보험료 납입으로 힘드신 분들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좋습니다. 어떤 사연 준비돼 있을지 잠시 후에 자세히 만나보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함께 하시다가 나도 상담이 필요하다. 우리 집도 보험과 보장 체크, 보험료 다이어트, 그리고 재무 상담이 필요하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휴대폰 여시고요. 문자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관련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문자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자, 그럼 첫 코너 바로 만나보죠. 머니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운전자 보험의 핵심 특약인 변호사 선임비용 보장 약관이 지난 3월에 전면 개정됐습니다. 과잉 청구를 막기 위해 앞으로 신규 가입자는 보험금 발생 비용의 50%를 직접 부담해야 하는데요. 또 기존의 통합한도 폐지가 되고 1심부터 3심까지 심급별로 보장한도가 나뉘어서 실질적인 보험금 수령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신규 가입자에 한해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기존 가입자가 보장을 늘리기 위해 해지 후 재가입할 경우에는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전문가 픽 뉴스, 운전자 보험의 모든 것입니다. 아무래도 뭐 운전자 보험 요즘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마치 그렇죠. 실손 의료비 보험처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라디오 들으시면서 운전하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관심 있는 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자동차 보험은 필수지만 운전자 보험은
1: 옵션이죠.
0: 선택,
1: 네, 그렇죠? 선택이죠.
0: 근데 반드시 이게 선택사항으로 생각하지 말고 필수로 가져가라라고 늘 강조를 해주시잖아요.
1: 맞아요. 일단 가성비가 굉장히 높은 보험 중에 하나고요. 단돈 뭐 만 원 정도로도 우리가 몇 억의 합의금을 또 보험금으로 수령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일단 이 최근까지 상담을 할 때 이 운전자 보험 가입할 때 이제 고객분들이 많이 놓치시는 부분이 있다는 거를 좀 새롭게 알게 돼서 그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개인 승용차를 운행하는 운전자 보험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 원대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내가 운행하는 차량이 영업용 차량, 뭐 택시도 될 수 있고요. 뭐 아니면 물류 배송을 하는 화물차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승용차와 영업용 차량 같은 경우는 번호판 색깔로 식별이 되거든요. 자, 승용차 같은 경우는 이제 하얀 번호판이 부여가 되니까 일반 운전자 가입이고요. 그 다음에 영업용 차량 같은 경우는 영업용 운전자 보험을 가입을 하시면 되는데 이 영업용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는 일반 승용차 운전자 보험과 다르게 보험료가 한 3-4만 원 정도 하는 게 보통입니다.
3: 아, 그러니까 일반 출퇴근용으로 자가용 운전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그냥 만 원대에 가입을 한 거면 적절하게 했다인 거고 내가 업이 예, 영업 운전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죠. 한다면은 3배에 가까운 3-4만 원대에 가입을 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2: 맞아요. 아무래도 이 직업적으로 운전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보험료가 승용차보다는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어요. 다만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실 때 내가 운전하는 차량을 승용차로 고지할지 아니면 영업용으로 고지할지에 대한 애매할 때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알으셔야 돼요.
3: 아니 근데 내가 운전하는 차량이 영업용이면 영업용인 거고 승용차면 승용차인 거지 이게 왜 그 헷갈리고 다른가요?
1: 예, 이게 실제 그 이미 가입되어 있는 분들의 상담을 도와드리다 보면 이제 설계사들도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서 이제 좀 사실 예, 좀 오늘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네. 예를 들어 내가 뭐 2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분이 계시다고 해보자고요. 근데 하지만 이거는 영업용 노란색 번호판이 아니고 흰 번호판으로 그냥 자영업자가 그냥 승용 화물차로 산 거란 말이에요. 이럴 때 운전자 보험 고지를 승용차로 해야 될까요? 아니면 영업용으로 해야 될까요?
3: 노란색 영업용 차량 아니니까? 번호판이 아니니까 승용차로 고지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1: 그렇죠?
2: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아니라는 거죠. 이 운전자 보험 가입 시 영업용 차량의 판단 기준은 번호판 색깔보다 그 차량에 쓰이는 용도를 잘 보셔야 돼요.
1: 그렇죠.
2: 만약 내가 운행하는 이 승용 화물차로 운송비를 받고 있다면 영업

0: 보험용으로 고지하고 3만 원대에 납입을 하시는 운전자 보험으로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운송 목적으로 돈은 지급받지 않거나 사업자 소유 업무용 차량으로 급여 소득을 받으신다면 이럴 때에는 개인 승용차용 운전자 보험인 만 원대인 운전자 보험으로 가입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1: 차량의 형태보다도 복잡하죠. 이
2: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1: 그렇군요. 용도 사용 이게 맞아요. 중요한 거예요.
2: 네, 실제로 이 고객분들 중에 승용 화물 트럭 이제 흰색 번호판이겠죠. 훨씬 더 흔하죠. 이 차량으로 이제 물류 운송을 하시다가 운송비를 또 직접 받고 계신 분이 이제 최근에 교통사고가 나셔서 보험금 청구를 했다가 현장 조사가 나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고지 의무 위반을 지적받고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어이구. 이분 같은 경우는 왜 그랬을까요? 이 개인 승용 화물차로 운전자 보험을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일반 승용차용으로 가입을 하셔서 만 원에 가입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영업용으로 사용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1: 그러면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 중에 운전자 보험 가입하실 때는 화물 차량으로 운송 목적으로 돈을 버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고지사항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네요.
0: 맞아요. 그리고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실 때에는 운전자 관련 담보 외에는 다른 특약들을 넣는 거는 절대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운전자 보험은 특성상 관계 법령이 자주 변경되는 편이고 그때마다 운전자 보험을 변경 가입해야 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에 다른 특약들을 넣었다가 운전자 보험을 다시 바꿀 때에는 그 특약들까지 해지가 되는 사례가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에는 운전자에 해당하는 담보만 가입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러면 어떤 담보들만 딱 넣으면 되는 걸까요?
2: 딱 네 가지 담보가 있습니다. 네,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중과실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이제 피해자 측과 뭘 해야 되나요? 형사 합의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형사 합의금, 요거는 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라고도 불립니다. 요게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요. 이 형사 합의는 누가 하나요? 제가 하나요?
1: 변호사.
2: 아니죠. 변호사가 그렇죠. 해주죠. 변호 대리인이 해주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 비용 꼭 넣으셔야 되고요. 변호사를 사서 형사 합의를 봤다는 거는 재판도 받고 벌금도 내셔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벌금 비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부상 치료비라고 해서 내가 차량에 탑승해 있는 중에 교통사고가 나면 나서 이제 우리가 치료를 받게 되면 나오는 위로금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네 가지만 운전자 보험 가입 시에 꼭 기억하시고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1: 그렇군요. 우리가 보통 보험 가입할 때 직업을 고지하잖아요. 근데 저 어떤 일을 합니다에 하나 더 운전자 보험은 어떤 일을 하는데 어떤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에 대한 맞아요.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이 맞아요. 필요하겠어요.
2: 이런 것도 비유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내가 평소에는 사무직으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저녁에는 제가 파트타임으로 예를 들어 대리운전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실제로 상해보험이나 질병보험 가입을 할 때는요. 둘 중에 가장 위험한 직업을 얘기를 해줘야 돼요.
1: 아, 그렇군요.
0: 위험급수가 네. 높은 직업.
1: 이런 걸 놓칠 경우에는 고지 위반으로 나중에 그렇죠. 보험금 못 받는 불이익을 당할 수
2: 있으니까.
1: 왜냐하면
2: 나는 아무렇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사무직으로 해놨다가 예를 들어 이제 대리운전 중에 내가 사고가 나가지고 뭔가 보험 청구를 해야 되면 고지 의무 위반으로
1: 지급이 안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보험은 이게 꼼꼼하게 가입이 돼 있는지 나도 혹시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건 아닌지 이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가 봅니다. 8858번님 상담 필요하다고 문자 일찌감치 넣어주셨 는데요. 저희가 방송이 끝난 후에 관련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운전자 보험 가입할 때는요. 형사 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 벌금 비용, 자기 부상 치료비 이 딱 네 가지 신경 쓰시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보험 점검과 보장 체크 필요하시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이쪽으로 상담 두 글자만 넣어서 보내주셔도 저희가 관련 도움 드릴게요.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머니 인사이트였습니다.

0: 병든 재무 상태 치료하고 상담 전후에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드립니다. 머니클리닉 비포
1: 애프터.
0: 재무 상태 걱정되는 청취자분 직접 찾아가서 문제 진단해 드리고요. 건강한 재무 상태로 치료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머니클리닉 비포 애프터. 오늘은 어디서 어떤 분 만나고 오셨을까요?
2: 네, 오늘은 경기도 광명에 거주하시는 60대 맞벌이 부부의 사연입니다. 남편분께서는 법인택시 운전을 하고 계시고요. 아내분께서는 마트에서 이제 판매원으로

0: 일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두 분이 정말 뭐 매일같이 고생해서 번 돈이 매달 어디론가 새어나가고 있어서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1: 어디론가 절대 새어나가면 안 되죠. 소중한
2: 그쵸.
1: 내 돈이 도대체 어디로 줄줄 세고 계셨을까요?
2: 일단 알고 보니 이 부부의 모든 보험이 아내분의 친여동생, 즉 처제분에게 가입이 되어 있던 상품들이었는데 가족이다 보니까 믿고 맡기셨다라고 해요. 매달 내는 보험료가 무려 160만 원 가까이 되고 있으셨어요. 근데 너무 부담스러워서 몇달 전에 처제분께 부탁을 해서 좀 조정을 하셨지만 여전히 매달 납입되는 보험료가 120만 원이나 된다라는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 가정의 월 소득은 340만 원 정도고 앞으로 2, 3년 정도면 나이 때문에 일을 계속해서 보장받을 수 없는 불안한 시기가 올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제라도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느끼신 거죠.
1: 60대
0: 120만
1: 맞벌이이신 부부, 그리고 보험 리모델링은 한 차례 했는데도 한 달에 2인, 두 사람 몫의 보험료가 월 120만 원이다. 너무
0: 아무리 60대
1: 커요.
0: 부부라고 하더라도 너무 심하죠, 그죠?
1: 그렇죠. 그래도 보통은 자매들이 사이가 좋으니까 분명히 언니랑 형부한테 필요한 것들을 잘 구성을 해줬을 거란 말이에요. 비싸긴
0: 그런 사례를
1: 해도.
0: 많이 봤으면 좋겠는데 실제로는 많이 없거든요.
1: 아우, 벌써 또 부정적인 거 보니까 좀 불안한데.
0: 일단 저희가 내용을 좀 꼼꼼히 분석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일단 두분 모두 2007년도에 가입하신 이제 1세대 실손보험이 있으셨고요. 당연히 유지 중이셨습니다. 남편분은 보험료가 무려 18만 원까지 올라 있고요.
1: 실손
0: 네,
1: 보험료요.
0: 아내분 같은 경우는 17만 원으로 이제 두분 실손보험료만, 1세대 실손보험료만 35만 원이고요. 이게 조금 이따 다음번 개정에 왔을 때는 이게 얼마가 될까요?
1: 얼마나
0: 40만 원
1: 될까요? 기약이
0: 가까이 되지 않을까요?
1: 수줍겠죠?
0: 그죠? 또 40만 원 넘어가겠죠?
1: 실비 하나만.
0: 네,
1: 맞아요.
0: 맞아요. 그래서 또 나머지는 중복 가입된 안보험들이 좀 있었고, 또그 보험들 중에는 적립보험료도 좀 과도하게 들어간 화재보험도 좀 포함이 되어 있었고, 또 적립보험료가 또 과도하게 들어간 상해보험들도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1: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가장 문제가 됐던 건 최근에 추가로 가입하신 30만 원을 납입하시는 10년 납 종신보험이었어요. 이 상품은 10년을 만기까지 채워 납입해야 겨우 원금에 이자 조금 더해서 120%가 될까 말까 한 상품이었던 거죠. 이 가입하신 지 이제 겨우 3개월밖에 안 되셔서 앞으로 10년간 무조건 일을 해서 소득이 있다면 무리해서라도 목돈을 만드시기 위해
0: 그렇죠.
1: 납입을 하실 텐데 사실은 좀 어려움이 따르는 상품이었죠. 지금은 앞으로 길어야 2, 3년 정도밖에 소득 활동을 할수 없기 때문에 이 더우 유지하시다가는 사실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해지하시는 걸 권해드렸어요.
3: 그렇죠. 만약에 이분들이 30대, 40대였으면은 매달 30만 원씩 10년 내셔서 목돈을 만드세요 했을
0: 맞아요.
3: 텐데 지금 뭐 이미 60대시고 은퇴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10년 납입을 해야 하는 종신보험? 결국에는 3개월치 보험료가 좀 아깝긴 하지만 그래도 결단을 내리시는 게
0: 다음 달에
3: 맞겠네요.
0: 해지하시면 4개월치 보험료고요. 1년 있다 해지하시면 12개월치 보험료입니다.
1: 오늘 유독 좀더 냉정하신 것 같아요. 김정수 팀장님이. 맞아요. 정말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종신보험은 해지를 하는 쪽으로 가닥을 좀 잡은 것 같고 그럼요. 과도하게 좀 중복되고 겹쳐 있었던 안보험이나 다른 건 어떻게 리모델링 해주셨을까요?
0: 네. 뭐 적절하게 해드렸죠. 일단 그 기존 부부의 암진단비만 각각 부부가 1억 5천만 원 이상으로 좀 과도하게 설정이 되어 있어 고요. 요즘은 뭐 아시다시피 암진단비 금액 자체를 사실 크게 늘리는 것보다 실제 치료 과정에서 들어가는 왜 비급여 치료비에 대한 대비가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기존 암진단비는 효율적인 수준이 5천만 원 정도 수준으로 좀 낮췄고요. 대신 거기서 생기는 잉여금을 가지고 암 비급여 치료비 특약으로 좀 변경 가입을 권해드렸습니다.
1: 네, 이렇게 치료비 특약으로 변경을 하시게 된다면 일회성 진단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완치될 때까지 매년 3천만 원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치료비를 계속 지급받으실 수 있게 되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중복되던 불필요한 보장과 적립보험료는 싹 덜어내고 실제 암에 관련한 치료에 도움이 되는 실속 보장으로 든든하게 채워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3: 그렇군요. 9210번님, 0796번님의 많은 분들이 상담 필요하다고 문자를 보내주고 계신데요. 가족한테 가입했다고 무조건 우리 집 상황을 정확하게 아니까 제대로 된 보장을 넣어줬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지금의 사연처럼 존재할 수 있으니 자,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자는 마음으로 전문가에게 도움 요청하시고 여러분들의 보장도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전문가분들이 무료로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보험 점검 보장 체크 재무 상담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될

0: 관련 도움 드릴게요. 0945번의 문자창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 무료입니다. 자, 그럼 이 두 부부의 보장안이 어떻게 개선됐을지 청취자님 애프터 결과 잠시 후에 만나보죠.
1: 돈 들어오는 소리 들리시나요?
2: 여러분께서는 지금 돈이 되는 방송
1: YTN 라디오 굿머니 굿라이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0: 94.5 MHz YTN 라디오입니다. 굿머니 굿라이프 가정경제 주치 김정수 팀장님, 권지은 팀장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처제에게 잘 가입해 놓은 줄 알았던 보험. 일단은 160만 원어치였는데 1차 리모델링으로 120만 원이 되었지만 그마저도 살펴보니 불필요한 보험들이 굉장히 많았다. 자, 이제 싹 덜어내고 제대로 된 다이어트를 해야 할 시간인데요. 김정수 주치님, 자, 광명 60대 부부의 애프터 처방 결과 알려주시죠.
3: 네, 이제 전문가 처방 들어갑니다. 사실 이 부분은 사실 열심히 일해서 번 소중한 소득이 매달 이 너무 과도한 보험료로 좀 빠져나가고 있었던 게 가장 큰 문제였죠. 특히 이제 아내분의 친여동생 처제분께서 2, 3년마다 한 번씩 이 보험 점검해 주겠다고 하면서 찾아와서는 기존 보험을 자꾸 해지시키고 새 보험 가입시키기를 이제 몇 번 예, 반복해 오셨더라고요. 가뜩이나 이 나이대가 보험료를 줄여야 될 시기인데 이 버거운 보험료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셨고요. 이번 기회에 이제 가계 부담을 좀 확실하게 줄여드리는 리모델링을 진행을 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2, 3년마다 해지와 재가입을 반복했다라는 건 손해가 계속 쌓이고 있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4: 맞아요.
0: 그러니까 결국에는 보험료를 줄이긴커녕 더 비싸지는 보험료로 새로 재가입하는 악순환만 반복됐던 거네요.
4: 네. 그래서 가장 먼저 불과 3개월 전에 처제분 권유로 새로 가입을 하셨던 30만 원을 납입하는 종신보험. 이번 기회에 과감히 정리하셨어요.
3: 아유, 10년 납입이니까 무조건 정리하셔야죠.
4: 네, 이 10년을 납입해도 환급률이 120%가 안 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해지를 좀 권해드렸고요. 또한 부부 각각 1억 5천만 원 이상씩 과하게 설정되어 있던 암 진단비는 5천만 원 수준으로 낮춰드리고요. 완치될 때까지 매년 3천만 원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암 비급여 치료비 특약으로 변경을 도와드렸어요.
0: 일회성 진단비는 줄이고 맞아요. 실제 치료 과정에서 매년 나오는 이 비급여 반복 치료비로 보완을 해주신 거죠.
3: 맞아요. 요즘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그 일회성 진단비는 이제 한 번 지급되면 사라져 버리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제 암도 치료 기술이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빨리 치료가 되면 두 번째, 세 번째 암이 두려운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인 이 치료비의 반복 지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실손보험, 1세대 실손보험이 남편분 18만 원, 또 아내분 17만 원 이렇게 1세대 실손보험이 있었는데요. 보험료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이제 느끼셨고 5세대 실손보험으로 가더라도 이제 자기 부담금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5세대 실손으로 두 분 전환을 하시면서 35만 원의 보험료가 월 8만 원으로 대폭 줄었고요. 여기에 기존 잘 유지하고 계시던 알짜보험 6건 22만 원 정도를 그대로 살리고 진단비를 좀 줄이면서 비급여 치료비를 보강한 이제 신규 보장 두 분 합산하면 월 15만 원 정도 되거든요. 요걸 좀 더해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존에 매달 내시던 120만 원의 보험료를 월 45만 원으로 무려 75만 원이나 획기적으로 좀 줄여드렸습니다.
0: 와, 120만 원의 보험 필요한 것들 다 갖추면서도 45만 원으로 매달 75만 원의 고정 지출을 절감시켜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 이제 좀 염려되는 게 어쨌든 이게 여동생 권유로 가입한 거고 2, 3년에 한 번씩 와서 리모델링 점검을 어쨌든 처제분이 해주셨던 건데 이거 막상 다 해지하고 이렇게 변경하는 거 부담 느끼지 않으셨을까요?
4: 물론 당연히 부담은 서로 느낄 수밖에 없죠.
0: 그렇죠.
4: 처제분한테 가입하신 이 청취자분.
3: 이게 아마 여러 번 반복됐기 때문에 이번에 작정을 하시고 상담 신청을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4: 근데 이게 앞으로 가면은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이번 기회에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꼭 결정을 하셔야 됐고요. 이 가족이나 지인이 점검을 핑계로 사실 주기적으로 보험을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상 이게 그 가입자에게 큰 도움이 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확히 잘 살펴보셔야 되고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서 매달 세워나가고 있던 75만 원의 보험료로 만기 적금을 추천해 드렸어요.
3: 3년 만기 적금.
4: 그래서 3년 뒤 이자까지 목돈 3천만 원 정도를 만들 수 있게 해드리면서 가계 경제를 제대로 바로잡을 수 있게 되신 거죠.
0: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사연에서 우리가 지금 만나보고 있는 것처럼 지인을 통해 가입한 보험이라 하더라도
3: 꼭 형제가 아니더라도요. 그죠?
0: 맞아요. 제3자의 객관적인 점검은 받아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혹시 나도 친척이나 지인의 부탁으로 과도한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이거 말 못해서 혹시 그쪽에 피해주는 거 아닐까 걱정돼서 소가리만 할 거 있으시다면 전문가에게 직접 물어보시고 고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자, 내가 가입한 보험 상태 궁금한 분들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이 든다면 일단 점검의 타이밍으로 가져가 보시는 게 좋겠어요.
3: 맞아요. 일단 이제 보험은요. 정말 뭐 무조건 많이 가입해서 많이 내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이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으로 부담 없이 유지를 하면서 우리가 질병이나 사고가 났을 때 실질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느냐가 사실 핵심이거든요. 이 가족이나 뭐 지인과의 관계 때문에 선뜻 정리하지 못하고 뭐 부담을 안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실제로. 왜냐하면 저희가 상담 나가봐도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망설이지 마시고요. 이번 기회에 전문가의 진단을 좀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한번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0: 좋습니다. 잘 돼 있다면 이제 유지하면 되는 거고
3: 그럼요.
0: 잘못 돼 있다면 한 달 한 달 손해가 불어나기 전에 점검을 하시고 바로잡는 게 중요합니다. 용기 있는 과감한 결단 그리고 꼼꼼한 리모델링이 여러분들의 가정경제에 큰 버팀목이 될 겁니다. 오늘 머니클리닉 비포 애프터 사연 만나봤는데요. 굿머니 굿나이프 전문가의 도움받아 우리 집도 가정 경제 재무 고민 해결해 보고 싶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머니클리닉 비포 애프터였습니다.

0: 굿모닝 굿나잇으로 보내주신 고민 문자 시원하게 소개해드리고 여러분의 재무 상태 확실하게 AS 해드리겠습니다. 재무 AS 센터 이것만 물어보살. 와이텔 라디오 굿모닝 굿나잇. 제가 이것만 물어보사라니까 권준 팀장님 굉장히 또 좋아하시네요.
1: 저만 오글거리나요? 저 여기 못 앉아있겠는데.
0: 왜 그러세요? 두 분이 보살님이신걸요. 자, 보살보살 물어보살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8858님 9210번님 상담 기다리고 있다고 문자 계속 보내주고 계시고 6517번님도 상담 신청해 주셨는데요. 방송이 끝난 후에 저희가 관련 내용을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청취자님 질문 소개해드리고 이제 두 분이 화끈하게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영업용 택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사무실로 오시는 설계사분에게 운전자 보험을 두 건에 9만 원 납입 중인데요. 이거 보험료 너무 비싼 것 같아서요. 아니, 근데 일단은 비싸죠. 왜냐하면 영업용 운전자 우리가 아까 가이드 딱 정해드렸는데.
2: 맞아요.
0: 맞아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2: 일단 뭐 확실하게 보험료 비싼 거 맞고요. 비쌉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운전자 보험은요. 네 가지 뭐였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형사합의금,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이라고도 해요. 네. 그리고 벌금.
0: 벌금 비용.
2: 그다음에 변호사 선임 비용. 그다음에 자기부상치료비. 요 네 가지만 가입하시면 되는데 아마 또 이 영업용 택시 운전자시면 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3, 4만 원에서 해결이 가능한데 현재 두 건에 9만 원을 내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딱 두 가지 정도의 경우가 예측이 됩니다.
0: 어떤 거죠? 저는 전혀 예측이 안 가요.
1: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적립보험료가 있다거나 혹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네 가지를 제외한 다른 특약들이 가입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2: 무조건이죠.
1: 굉장히 크죠.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운전하는 차량은 한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보험료도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근데 그 이상을 벗어난다면 그 나머지의 외적인 특약들이 부각이 되어 있기 때문에
2: 맞습니다.
1: 보험료가 그만큼 인상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죠.
0: 그렇군요. 일단은 적립보험료가 과도하게 설정돼 있을 가능성.
2: 확인 한번 해봐야 되고.
0: 그렇죠.
2: 그래서 적립보험료가 있었다면 적립보험료 삭제하시고요.
0: 아.
2: 그다음에 권지웅 팀장님 말씀대로 운전자 4대 담보 외에 다른 담보들이 뭐 예를 들어 뭐 상해 수술비다, 상해 종수술비다,
1: 입원
2: 뭐 후유장애다, 일당이다, 교통사고 후유장애다. 뭐 여러 가지들 많거든요. 수백 네. 가지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쓸데없이 네 가지 이외에 들어가 있다. 예, 부분 해지하시면 됩니다.
0: 아, 그렇군요. 아,
2: 저는 보험료 절반 이하로 줄이실 수 있어요.
0: 이거를 다 해지하고 새로 가입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2: 뭐 그런 것도 가능한데요.
1: 가능은 하지만 우리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운전자 보험의 보장 혜택이 50%를 자기 부담금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잖아요.
0: 네.
1: 근데 이걸 해지하게 되면은 안 좋은 보장으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2: 네. 언제 가입했는지 확인도 해봐야
1: 이런 경우에는 필요 없는 특약들만 삭제하는 수정 작업을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죠.
0: 운전자 보험 되게 쉽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신중하게 좀 점검하고
2: 맞아요.
0: 접근하시는 네. 게 좋겠습니다.
2: 맞아요.
0: 지금 말씀해주신 변호사 선임 비용에 대한 보장 그 금액의 크기 차이도 크기 때문에 우리 8817번님 보다 자세한 상담은 전문가에게 직접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관련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자 또 만나봅니다. 1154번님. 방송 듣다가요. 저도 비슷한 상품을 가입한 것 같아서 문자를 보냅니다. 작년 초에 가입을 했고요. 월 30만 원씩 10년 납부하면 똑같아요. 125%의 환급률 확정되는 상품인데 그럼 저는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40대 중반입니다.
1: 다행이시네요. 이 앞서 사연에서는 청취자분의 보험 나이가 60대라고 하셨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 2, 3년 정도만 바라보셨잖아요.
2: 그렇죠.
1: 근데 지금 청취자분 같은 경우에 40대 중반이라고 하셨어요.
0: 다르네요.
1: 충분히 앞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도 남고 저축을 하셔도 어느 목적으로 다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이기
2: 그렇죠.
1: 때문에 이럴 때는 유지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다만 조금 부담이 되신다면은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확인은 더 해보시면 좋겠죠.
2: 일단은 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40대이시고 안전하게 목돈 마련을 원하셔서 가입을 하셨다면 10년이면 원금이 3,600만 원이고요. 아까하고는 좀 다른 상품입니다. 이건 25%예요. 그래서 아 28%짜리예요. 그러면 10년 뒤에 28%의 비과세 이자가 1,000만 원 정도가 붙게 되니까 사실 문자 주신 청취자님 같은 경우 남은 기간 동안 잘 납입하셔서 목돈 만드시면 됩니다. 이 은행 금리로도 단순 계산을 해보면 뭐 3,600만 원 원금 넣고 4,600 받으려면요 매년 5% 이자 이상의 이율이 필요하거든요. 그대로 잘 유지하셔서 10년 뒤 이자 소득세도 영원인 혜택까지 모두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0: 그럼 앞선 사연에서 만나봤던 그 종신보험은 말 그대로 진짜 종신보험인 거고
2: 환급률이 이제 상대적으로 이거보다 낮기 때문에 그건 사실 단기납 종신으로 볼 수는 없죠.
0: 아 그럼 그건 비과세 요건도 해당하지 않는
2: 해당은
0: 거예요?
2: 하지만 이율이 너무 낮은 거예요.
0: 아 그렇군요.
2: 굳이 그렇게 가입할 필요가 없는
1: 거예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단기납 종신이라는 것도 하나의 상품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상품마다도 다 이율이 다르고 네. 조건이 달라요. 그래서 이 두 분께서 가입을 하시는 건 상품은 아무래도 다른 상품일 것 같고요. 또 나의 가입하는 사람의 나이에 따라서도 결정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0: 아 그렇군요. 앞선 사연하고는 지금 상황이 다르다. 일단 상품 자체가 다른 것 같고 네. 두 분의 나이대도 다른데다가 이 요건 자체도 혜택 요건이 다르니까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다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분의 문자 사연 더 만나봅니다. 3345번님. 라디오 들으면서 제 보험 증권도 살펴봤는데요. 2009년에 가입한 실손보험이 월 10만 원씩 나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적립보험료라고 써있고 4만 원이 붙어있었습니다. 적립보험료만 뺄 수 있나요? 아 저도 이 실손보험의 적립보험료 되게 궁금했어요.
2: 그걸 어떻게 보셨을까요? 되게 조그만 글씨로 써있는데.
0: 그 이거 뺄 수 있나요?
2: 네, 세력이 굉장히 좋으신 것 같은데. 물론입니다. 이 적립보험료만 삭제하실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저 당시 실손보험들은 이 고객들이 납부한 이 적립보험료 가지고 실손보험이 갱신될 때마다 이 오늘은 보험료를 대체하고 있는 상품들이 많았었거든요.
0: 눈속임이네요.
2: 그렇죠. 그래서 적립보험료의 환급금이 납입하신 금액보다 현저히 적을 수 있다는 점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1: 네. 그리고 하나 더 이 적립보험료를 부분 해지하게 되면 이제부터 실손보험이 인상될 때마다 오르는 보험료가 100% 이제 보험료에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다음번 갱신 때에는 생각보다 보험료가 많이 인상되는 것처럼 볼 수 있어요.
2: 그래도 이게 맞죠. 그렇죠.
1: 하지만 잘 유지하시다가 이 실손보험이 내가 감당하기 힘든 정도의 보험료가 된다면 그때 실손 전환을 통해서 또 다른 실손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선택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적립보험료만 부분 해지하셔서 필요 없는 지출이 되는 보험료를 줄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0: 좋습니다. 청취자분들 소중한 고민에 정성껏 답해주신 두 분인데요. 끝으로 이 질문 하나 더 만나볼게요. 4953번님. 연휴 때 아이들이 용돈을 받게 된다면 요 목돈을 어떻게 좀 만들어주는 게 좋을지 그 돈을 불리고 모아나가는 방법 좀 설명해 주세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2: 아이들이면 너무 쉽죠. 앞으로 이제 저축할 시간이 많이 남아있고 우리가 뭐 용돈을 뭐 1년에 대표적으로 한 두세 번씩 받잖아요. 뭐 생일, 뭐 추석, 명절, 뭐 그죠?
0: 그렇죠.
2: 설날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때마다 들어오는 돈들을요. 적립형으로 ETF 사주세요. 네. 증권사 계좌 하나 여셔가지고요. ETF 사주시고 나중에 그 ETF 뭐 5년, 10년 정도 가가지고 이제 뭐 돈이 많이 풀어놨다고 하면 그 학자금으로 쓰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증여 한도 내에서는 또 비과세가 되니까 일단은 뭐 이렇게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돈들이 있다면 이벤트성으로 ETF 계좌 하나 열어놓으셔가지고 딴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국내 지수 추종하는 거 아니면 해외 지수는 S&P 500이나 뭐 나스닥 100이 있겠죠. 이런 거.

0: 선택하셔가지고 하시면 나중에 충분히 큰 목표 만들 수도 있습니다.
1: 근데 또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이렇대요. 자식이 부모 세대에게 전달한 그 용돈이 평균 21만 3천 원이라고 하고, 부모 세대가 자녀에게 준 용돈 금액은 평균 11만 4천 원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난해 기준으로.
0: 아, 그래요? 저는 거꾸로라고 생각을 하고
1: 그
0: 있었는데.
1: 모바일 송금하는 그 데이터 기준이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한테 전달한 용돈이 21만 3천 원. 그리고
0: 두 배로 더 많이 먹어.
1: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용돈이 11만 4천 원. 자, 일단은
0: 늦게까지 결혼 안 하시고 이제 부모님과 사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가?
1: 캥거루족들이 그랬을 수도 있고, 뭔가 그러게요. 뭐 우리 사회가 그래도 효사회가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0: 다행이네요.
1: 그렇죠. 어쨌든 이렇게 또 연휴 때 가지고 있는 목돈 가지고 어떻게 활용도 정해야 될지 고민인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관련해서 재무 상담도 원하신다면 전문가에게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739번님도 상담 필요하다고 문자 넣어주셨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상담 문자는 계속 받아보고요. 자, 두 분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무 설계 전문가 김정수 팀장님 그리고 권지은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수고하셨습니다.
3: 수고하셨습니다.
4: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0: 보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1: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0: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1: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2: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바이어리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3: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4: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6: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7: 식품 유형은 올리브.
8: 보험 점검, 노후 상담 필요하다면 굿모닝 굿나이프에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위한 문자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 열려있습니다.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려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발생하고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잇 끝곡은 나올의 바람기억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아나운서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인에게 등 떠밀려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금융상품 가입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잘못된 금융상품 판매와 가입으로 피해 입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도 나에게 딱 맞는 금융상품을 찾기 위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선택한다면 더 건전한 금융문화가 정착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3: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4: YTN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하루하루 가을이 짙어지는데요. 한낮만큼은 늦더위가 계속 이어집니다. 내일 아침도 서울은 19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29도까지 오릅니다. 남부지방도 한낮에는 대구 28도, 전주와 광주가 29도로 다소 덥겠고요. 내일 전국 하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대기질도 무난한데 낮 동안에는 자외선이 강하게 내리쬐겠고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고속도로 이동량 많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따라 서울 쪽 가는 길, 현재 서평택에서 화성휴게소까지 15km나 길게 속도가 떨어져 있고요. 서평택 분기점 부근에서는 차선 그리는 작업 때문에 부근 혼잡합니다. 그리고 팔탄 분기점 통과할 때 고장차 한 대 있고요. 비봉에서 용담터널,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차 간격 좁히고 가고 있습니다. 수도권제 1순환 고속도로는 김포를 지나서 송내까지 13km 구간 쭉 밀려서 가고 있고요. 반대쪽 나가는 길은 안현분기점 부근으로도 정상 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이 밖에 경부고속도로 따라서 서울 쪽으로 들어가는 길 입장 거봉포도휴게소에서 안성휴게소, 기흥에서 수원, 그리고 서서울요금소에서 판교, 달래내국에서 반포까지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5: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하,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3: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6: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3: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1: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2: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입니다. 오늘도 거침없는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화요일 1, 2부는 정치 배치기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구승 변호사, 박상수 변호사, 조상호 변호사와 함께 전국 현안 짚어보고요. 이어지는 3부에서는 야당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 실정이란 슬로건을 내세우고 대국민 보고대회를 가졌는데요.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2026년 9월 22일 화요일 돌아온 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0: 한 정치판 대신해서 시원하게 배치기 해드립니다. 정치 배치기 시간. 조상호 변호사, 박상수 변호사, 정구승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반갑습니다. 네,
2: 안녕하십니까.
3: 안녕하세요.
0: 예, 이제 하루만 지나면은 추석 연휴가 시작인데 이번 추석 연휴는 그렇게 길지 않아서 예, 저도 이번에는 못 내려가는 걸로.
1: 좋은 명분입니다.
0: 아, 제가 이제 시골이 안동인데 아, 멀어요 너무 왔다 갔다 하기. 대통령 얼마 전에 그 안동에 가셔서 아마 성명하고 오셨던 것 같은데 예. 대통령은 차가 안 막히겠죠 가실 때. 저는 막히기 때문에 좀 힘들어서. 예.
2: 아, 저도 선산이 문경인데 같은 경북 북부.
0: 예예예. 예. 반갑습니다. 예. 내려가세요?
2: 아니 이번에는 한번 가려고요. 그 저기. 성묘도 한번 가고 그렇게 하려고 그럼.
0: 국민의힘에 예. 문경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2: 아니 뭐 이미자 의원이 있습니다.
3: 아유 그거 셋이죠.
2: 아 이미자 의원이 거기 있습니다.
0: 자, 자 그래요. 뭐 요즘은 예전 같진 않습니다만은 그 명절 밥상에 정치권에 어떤 이슈가 올라가느냐. 한 5년 10년 전만 해도 정치권에게 그게 굉장히 화제였었는데 요즘은 조금 덜한 것 같아요.
4: 아무래도 예. 보이는 것 자체가 많이 줄어들기도 했고
0: 그렇죠.
4: 그리고 정치 이슈가 좀 극단화돼 있다 보니까 아. 그래서 그 얘기를 꺼냈다 괜한 싸움이 날까 봐 그런 게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이번 명절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구태여 가족들 친지들이랑 안 싸우길 바라면서 내일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는 1시간 일찍 시작해서 추석 특집 방송을 합니다. 4시부터 시작하는데 라디오는 5시에 그냥 늘 하던 대로 하고요. 1시간 일찍은 유튜브 사전 방송 1시간 동안 하니까 여러분들 많은 시청 또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가장 핫한 뉴스는 역시 조희대 대법원장인 것 같은데 청와대 대법관 재재청 요청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또 대통령이 순방했던 시기에 또 이런 걸 내서 의도적 전략이 아니냐 뭐 이런 추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어쨌든 청와대는 깊은 유감을 표명을 했는데 재재청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인사추천위를 다시 꾸려서 처음부터 다시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봐야겠죠?
3: 지금 뭐 대법원장 생각은 그런 것 같은데요. 그게 과연 실정법 위반 소지가 없느냐 그런 또 논란이 나올 수 있어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법원조직법 제41조의 2, 뭐 7항에 따르면 법관추천위원회는 그 특정 대법관을 추천하기 위해서 구성이 되고 8항에 따르면 또 그게 추천이 완료가 되면 해산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미 해산된 위원회고 그리고 거기에 추천한 분이 그러면 한 분이냐 아닙니다. 네 분이 계시고
0: 네 명.
3: 예. 그 네 분에 대해서 그러면 존중을 해야 되는데 7항에 따라서 만약에 이걸 다시 재구성을 한다거나 하면 7항에 따른 존중 의무를 위반했다라는 그 논란이 나올 수 있습니다.
4: 그리고 그 추천을 하고 나면은 바로 해산이 되는 게 맞기 때문에 다시 소집을 할 명분도 없고 뭐 그 추천을 한 효과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추천을 하고 나서 바로 해산이 되기 때문에 지금 자신들이 재청한 사람들도 이미 사라진 추천이 위해서 그 추천을 한 사람을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 3명에 대한 추천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법률적으로는 봐야 되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소집하는 거에는 법률적 근거가 오히려 없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2: 대법원장 재청권은 헌법상 권한이거든요. 예. 헌법 104조에 있습니다. 예. 대법원장이 재청을 안 하면 사실상 임명을 할 방법이 없어요. 절차상으로는.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지점이 있는데 대법원장이 재청을 할지 말지와 관련돼가지고 대통령이랑 사전에 충분한 교감이나 상의를 하는 노력을 이 정부에서 했는지 첫 번째. 두 번째. 이걸 그냥 이렇게 반려를 한다라는 것도 저는 이거는 헌법이나 법률상 무슨 근거를 가지고 반려를 한 건지를 모르겠거든요. 재청에 대해서. 그냥 차라리 그렇게 이렇게 될 거였으면 민주당이 다수당이잖아요. 재청한 것에 대해서 국회 동의를 붙인 다음에 거기서 그냥 동의하지 않으면 민주당에서 동의하지 않는 걸로 해가지고 왜냐하면 재청, 국회 동의, 대통령 임명 이 세 가지 순서거든요. 근데 그런 방법을 쓰지를 않고 재청 반려를 해서 이 상황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좀 이해가 되지를 않는 면이 있어요. 왜 국회 동의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반려로 갔을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공격 포인트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4: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 주석에도 나와 있는데요.

0: 이제 대법원 구성에 있어서 민주적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 권력의 국민 대표 기관인 대통령의 임명 동의 요청을 하나의 또 절차로 보고 있습니다. 임명 동의 요청 자체를 거부한 것으로 보이면 되기 때문에 또 반대로 나는 이 사람을 나중에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임명 동의하는 것 자체가 또 앞뒤가 안 맞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헌법의 해석 그리고 헌법 주석상의 해석을 통해서 청와대가 그 법률에 맞게 움직인 게 아닌가 싶고
1: 저 정리를 합시다. 이거 근데 뭐 우리가 지금 처음 토론하는 게 아니거든요.
2: 네. 맞아.
1: 그리고 이 자리에서 제가 또 반복적으로 얘기하는데 윤석열 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2: 네.
1: 근데 그때는 진보 언론에서 이거 어떻게 재대청을 요구하냐 대통령이
2: 네,
1: 그렇게
2: 네.
1: 지금과는 정반대로
2: 반대로
1: 이렇게
2: 그랬죠.
1: 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진영에 따라 다르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걸 우리가 이걸 계속 뭐 이야기하는 거는 좀 의미 없는 것 같고 다만 지금 민주당에서 아마 부글부글 끓고 있을 텐데 현실적으로 그런 방법이 있느냐. 물론 뭐 지금 뭐 청와대에서도 헌법에 맞지 않는다. 지금 재재청권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대통령 임명권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 그거잖아요. 재청을 하든 안 하든 마지막에 대통령 임명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고 있긴 한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청와대 갈 수 있는 일이 있느냐. 민주당이 만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면 수톱되잖아요. 결국은
2: 네.
1: 임기는 내년 6월이고
2: 네.
1: 그러면은 뭐 대행 체제로 가느냐 그것도 어려울 거고 지금 봤을 때는 아마 혼자 가더라도 돌아올 확률이 높은데 그러면 실익이 있느냐 이런 문제로 민주당이 지금 활동 공간이 굉장히 좁아 보인단 말이죠.
2: 그냥 일단 두 가지 그 좀 법적인 수단으로만 바라보면 한 두 가지 정도 고려 사항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탄핵까지 가기 전에 권한쟁의 심판을 한번 해볼 가능성이 있는 거죠. 뭐냐면은 지금 이러한 형태의 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법률에 정한 절차를 위반해 가지고 대통령의 임명권을 사실상 침해하는. 왜냐하면 지금 네 명이 이미 추천이 돼 있고 그중 한 분에 대해서는 임명 거부 의사 표시로서 발결을 한 거기 때문에 나머지 세 분 중에 한 분을 골라서 만약에 재청하지 않고 하는 경우에 이게 헌법과 그 헌법의 하위 법률로서 법원조직법이 있는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각자 이렇게 나눠진 권한의 행사 방식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다시 대법관 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렇게 보면 권한쟁의 심판을 할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권한쟁의 심판을 해서 진행하는 방법이 있고 방금 전에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소추 법조직법을 위반했다. 그런 걸로 해서 탄핵소추 절차를 밟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탄핵소추 절차를 밟게 되면 기존 대법원장 직무는 당연히 정지가 될 거고요. 그리고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제 대행체제로 가게 되고 대행체제는 지금 또 법원조직법상 선임 대법관이 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아마 천대엽 대법관이 가장 선임인 것 같아요. 대법원장 이후에는. 그래서 그 천대엽 대법관 체제에서 다시 재청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3: 근데 저는 이제 아까 정우승 변호사가 주석서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주석서가 법전은 아니고 그리고 두 번째로 대통령이 동의 여부를 그 할 권한이 있으면 대법원장도 추천위에서 올라온 인원에 대해서 재청 여부를 정할 권한이 있다고 똑같이 얘기할 수가 있어요. 삼보 요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동의 여부를 올릴 권한을 여기서 써버렸을 때 대법원장이 자기가 재청을 할 권한을 여기서 써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재청할지 안 할지에 대한 권한을. 그리고 분명히 우리 법은 절차상 재청, 동의, 임명 3단계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다면 대법원장에게는 재청 권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의 권한만을 존중해서 재청 권한을 무시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를 권한쟁의 심판으로 가져가 봐야 헌법재판소에서 그렇게 결정 내려주기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탄핵을 한다? 그건 이제 힘으로 가겠다는 건데 사법부를 힘으로 누르겠다는 건데 사법부를 힘으로 눌러서 이재명 정부가 원하는 게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1: 제가 좀 끼어들게요. 그 이런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 제가 이제 뭐 윤석열 정권 얘기도 했습니다만 그 전 정권도 이런 일이 많았어요. 비일비재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대통령 전직 대통령이 만일 진보에서 임명했는데 뭐 다음 대법관이 보수가 되고 이러면 그렇게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럼 이런 일이 벌어지면 늘 대법원 쪽에서 양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난 마이웨이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에서 이제 그런 일이 나오고
2: 이걸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이른바 3권 분립을 말씀하시잖아요. 좋은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3권의 분립이라는 거는 권한이 철저히 나눠져 있는 것도 있지만 그 권한이 철저히 나눠져 있어가지고 서로 싸우면 국가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상호 또 권한을 존중하는 그 관례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한 가지 원칙이 있어요. 뭐냐면 적어도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권한의 행사에 있어서는 헌법이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임명권자의 권한이 실질적이라는 거예요. 그 임명권자의 권한은 뭐냐면 단순히 3권의 한 축으로서 행정수반으로서 권한을 행사하는 게 아니고 국가원수로서의 권한이 결합되어 있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원수는 민주공화국답게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민 모두가 참여해서 그 국민 전체의 직선제에 의해서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 이제 앞으로도 이 부분들을 정말 헌법 존중의 자세로 접근한다고 하면 대법원장께서 네. 그런 부분까지 아울러 고려해서 해 주셔야 돼요.
1: 박상수 변호사 아까 지적했던 부분 그 전에 왜 물밑 접촉이나 대화가 없었을까 이 부분 좀 아쉬움을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0: 네, 그럴 수 있는데 그 재청권 자체를 거의 부정한다기보다는 그 네 명 중에 한 번의 그 또 어떻게 부동의함으로써 예. 나머지 재청권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각자가 견제와 균형 속에서 권한을 사용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헌법재판소가 세 명 인원이 나눠져 있는 것과 달리 대법원은 사실상 3부가 모두가 동의해야만 진행돼야 되는 절차라고 한다면 그 인원을 무제한이 아니라 4명으로 줄이는 것 자체가 대법원장의 어떻게 보면 권한이라고 보여집니다. 그중에서 한 명을 거부하는 것도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각자 그냥 권한을 쓰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사실 조희대 대법원께서 불만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지금 언프를 할 게 아니라 본인이 권한쟁의 심판을 걸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사실 법조인이 뭐 매번 법리적으로 맞는 말이나 아니면은 언론 플레이를 안 하진 않죠. 근데 그거는 보통 변호사가 하죠. 법원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정치행위나 언프를 할 게 아니라 본인이 오히려 권한쟁의 심판을 해서 법 그 의견서로 아니면은 그거에 대한 결정으로 좀 그 보여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3: 이게 사실 크게 문제가 됐던 일이 정지용 변호사가 경실련에 있는 정지용 변호사인데 이 글을 올려가지고 연합뉴스에 기사가 나온 이승만 정부 때의 이승만 대통령 때의 그 대법원장 재청과 관련된 법관에 의해서 그때는 대법원장 재청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와 관련된 사건이 한인섭 교수가 쓴 책에서 소개된 게 있어요. 당시에 법관에 의해서 재청한 인물을 이승만 대통령이 거부하고 예. 본인이 이야기하는 인물을 그 사람은 이제 자유당 또 도당위원장이었어요. 그 사람을 대법원장으로 임명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당시에 김병로 대법원장, 뭐 변협회장 다 해서 굉장히 크게 저항을 하고 또 그에 대해서 법조계 전체가 그에 대해서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면서 나오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결국 물러섰던 사례가 있거든요. 당시에 자유당에서 이 법관에 의해 대법원장 재청권을 없애는 법안을 발의까지 했었는데 결국 이승만 대통령이 사법부의 독립을 존중하면서 물러선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사안에 대해서 한인석 교수는 뭐 검찰개혁이나 이런 데 있어서 민주당과 같은 입장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던 서울대 법대 교수 아닙니까? 한인석 교수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거기 책에서 보면 정지용 변호사가 소개한 내용이에요. 거기에서 지금 보면은 국법상 독립한 사법기관의 유효한 법적 행위를 대통령이 하등의 법적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무시하는 것은 국가기관 상호 존중의 원칙에 어긋나며 사법부 독립과 상권 분립에 직결된 사안이란 점에서 이런 재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행사는 대통령의 횡포라 아니할 수 없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승만 정부 때도 그냥 이렇게 물러났던 일을 왜 이재명 정부는 대법원장 탄핵까지 이야기하면서 사법부를 완전히 누르려고 하죠. 힘으로 지금. 왜 그러는 거예요?
0: 지난 정부. 근데 지금 이승만까지 갈 필요도 없고요. 지난 정부부터 최근의 사례를 보면은 대통령이 물러난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2: 그리고 네, 뭐 근데 한 말씀만 드리면 네. 그때는 지금하고 좀 헌법 체제가 달랐죠. 달랐습니다.
3: 그러니까 뭐 그렇긴 하죠. 네. 그렇긴 하지만
0: 아니, 전제가 다른
3: 그때 그러니까 그 내용이 법원 조직법에만 있었지 이거는 맞습니다. 대법원장 추천은.
2: 네, 맞습니다.
3: 근데 지금은 헌법의 재청 권한이 있어요. 지금은 네. 오히려 더 격상돼 있다니까요.
2: 네, 네.
3: 그러니까 대법원장의 그 재청 권한이 오히려 격상돼 있어요. 지금 네, 네. 그때 법률에만 있었어요.
2: 그러니까 법률 개정을 통해서 그때 그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당 정권이 법률 개정을 통해서 관찰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셔야 된다는 예. 겁니다.
1: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게 다시 또 원쪽으로 돌아가. 네, 원쪽으로 돌아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 문제는 지금 대통령이 자리를 비우는 상황이니까 돌아오고 나면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청와대하고 갈등은 그런데 어쨌든 계속해서 고조될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대통령이 지난번 기자회견에서 뭐 태도, 자세, 워딩 굉장히 이제 몸을 낮춘 듯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그 연장선상으로 아마 강훈식 비서실장이 사표도 냈었고 국민 전체에게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내용을 자세히 뜯어서 살펴보면 민주

0: 해당 내 특정 세력에게 어떤 손을 내미는 듯한 모양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과연 통하는가? 어제 오늘 유시민 씨가 여러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전혀 통하지 않을 것 같은데 정부정부에서 어떻게 보세요?
1: 예, 뭐 그 당 바로 직후에 나왔던 딴지 아니면은 뭐 팀 김어준의 방송에서 나왔던 내용을 본다고 하면 대통령의 유화책이 먹혀 들어갈 것 같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반대로 저들이 요구하는 걸다 들어주 지금까지 다 들어줘왔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국정 지지율이 빠지지 않았나. 실제로 많은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보안수사권 폐지가 지지 철회를 한 이유 중에 가장 또 손꼽히는 이유로 된 것.
0: 예.
1: 그리고 개혁 속도 자체를 조금 그 조절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그 지지를 철회를 번복할 수 있는 사례로 많이 드러났던 걸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유화책은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그 이번에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어떻게 보면 손을 내밀어도 저쪽은 잡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전향적인 결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저 지난주에는 이제 강성필 부대변인이랑 정무승 변호사 생각이 달랐잖아요. 조상훈 변호사님도
3: 어떤
2: 유화하지 말아야 된다는
3: 뭐 저는 그래요. 대통령께서는 국민 통합의 상징이거든요. 그런데 진영 내 통합의 상징으로서도 역할하지 않으시고 굳이 대립해야 된다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대통령께서는 계속해서 이른바 뭐 이렇게 좀 적대적인 그 우리 진영 내에서의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분들에게 통합을 말씀하시는데 직접적으로 얘기하면서 통합을 말씀하세요. 그분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근데 그분들은 대통령에게 대해서 그 대통령의 말과 그다음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일단 본인들을 공격하거나 본인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뭐 이른바 뭐 반명 친명 유튜버 뭐 하여튼 그런 사람들의 워딩을 들고 와서 다시 대통령을 공격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태도는 어떻게 보면 진영 통합 차원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분들이 다시 한번 직시하셔야 돼요. 본인들이 태도를 변화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이신지 아니면 이른바 대통령의 지지를 보내는 사람들 중에서도 표현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할 수도 있는 거고 본인들도 마음대로 공격하잖아요. 그분들에 대해서. 근데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까지는 알겠어요. 그거는 이제 서로 간의 의견 대립을 하는 과정에서 어느 답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는데 대통령께서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양쪽의 의견을 전부 다 들으면서 화합의 메시지를 내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상대로 다른 사람들의 워딩을 끌고 와서 공격하는 방식 이런 방식은 어른스럽지도 않고 그분들 다 어른들이거든요. 굉장히 좀 우리 이 안에서 진영 내에서 보면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분들인데 그다음에 그분들이 가진 영향력에 비추어 봐도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좁다.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2: 그러니까 저는 누누이 방송 나올 때마다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다음 총선은 우리 쪽이든 민주당 쪽이든 갈라서지 않는 쪽이 이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우리 그 친한계 유튜브인 언더73 유튜브에 오늘 윤상현 의원이 출연을 했습니다. 뭐 윤상현 의원이 그동안 해왔던 발언이나 이런 걸 생각하면 약간 경천동지할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우리 진영 내부에서는. 그래서 뭐 오늘 지금 뭐 그게 꽤 화제가 되고 있어요. 저희 쪽에서는. 근데 어쨌든 우리는 이번에 김승원 후보자나 이렇게 하면서 약간 그 다시 합쳐지는 그 분위기가 조금씩 살아나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야당으로서 이제 여당과 싸우다 보니까 이 어깨를 걸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0: 근데 장동혁 대표 생각도 그런 거예요?
2: 장동혁 대표는 모르겠습니다. 그분은 이제 복지로 가시니까 그분은 이제 근데 이제 장동혁 대표를 보니까 야 이건 좀 하면서 이제 이렇게 되는 게 좀 있어요. 근데 민주당은 지금 보고 있으면 제가 그래서 결국에는 답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 입장에서 전략적 인내가 필요한 것 같은데 유시민 작가 보면은 언제까지 참을래라고 하는 느낌이거든요. 지금 발 속에 돌이라는 게 저는 유시민 작가는 메시지가 똑같다고 봅니다. ABC 때랑 촉범 용역 때랑 발 속에 돌이랑 똑같은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어요. 네. 그 진짜 똑같은 사람들을. 그래서 이거 언제까지 참을래라고 하면서 끝까지 끌고 가는데 정구성 변호사처럼 이렇게 계속 선명하게 싸우자고 해주면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머릿속에 이제 유희동 모델이 떠오르죠. 뭉글뭉글.
3: 근데 지금 말씀 딱 하셨는데 아까 윤상현 의원 예를 드셨는데 야, 옛날에 윤상현 의원께서 김용태 의원인가요? 그분한테 하신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뭐냐면 어차피 1년 지나면 다 잊어. 아 김재석 의원한테. 김재석 의원한테 말씀하신 게 떠오르더라고요. 1년 지나면 다 잊어. 그러니까 1년 전에 그 윤호계인을 광장에서 부르짖던 그분이 지금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이게 선수에서 나오는 관록인가 보다. 이제 결국 선거가 점점 다가오니까 아, 그 포지션으로 망한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1: 그리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통합에 관련해서도 말씀을 박성서 변호사님께서 하셨는데

0: 선거가 지금 어떻게 보면 1년 몇 개월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당장에 우리가 국민의힘에 대항해서 싸워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떻게라도 우리가 구조적 다수화를 위해서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다 안아야죠. 근데 지금은 말씀하시는 윤상현 의원처럼 1년 말한 1년보다 더 많이 남아있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금 더 많은 포션을 가져가기 위해서 너무 지나치게 선명성만을 강조해갖고 오히려 국민들과 괴리된 그 주장을 하는 사람들과 그때 지금 선을 그어놓고 그들을 구조적 소수화로 만들어 놓은 다음 그다음에 우리가 중도 보수 무당층을 향해 나아가야 그래야 저건 다수가 될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의견을 갖고 있는 것뿐입니다.
1: 근데 싸우면 지지율이 떨어져요. 그거는 뭐
2: 맞습니다.
1: 우리 당이든 민주당이든 똑같거든요.
2: 예. 예.
1: 그리고 조국 혁신당이나 유시민 작가 쪽이나 이런 쪽의 입장이나 아니면 친청계나 이런 쪽의 입장은요. 민주당 지지율을 지금 떨어뜨리는 게 5월 전략입니다.
2: 예.
1: 그래야 나중에 총선 때 가가지고 협상할 때 자기들의 협상력이 점점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2: 그러니까 정구승 변호사 얘기는 있는 것 같아요. 싸우면 지지율 떨어진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얘기고 그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집안은 우리 국민들은 집안 내 싸움을 아주 싫어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통합을 강조하고 여러 번 손을 내밀었고 지금 그 소위 말하는 뭐 이제 멸칭을 쓰면 안 되니까 뭐 팀 김어준
0: 네.
2: 뭐 같은 그쪽 분들이 하는 얘기가 수사 기소 분리 검찰 개혁에 대해서 계속 강하게 얘기했잖아요.
3: 네.
2: 그래 결국 수사 기소 분리됐고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도 그네들이 원하는 대로 다 됐고
0: 네.
2: 최근에 중수청 직제 문제도 대통령이 다시 살펴봐라고 했고 그다음에 중수청장도 재검증하라고 했고
0: 네.
2: 그네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줬잖아요.
3: 네.
2: 근데 유시민 씨의 워딩은 오늘 뭐였냐면 검찰 개혁 관련해서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대통령이 손 내밀으더라도 결국은 이런 반응이 온다. 그럼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저 자세로 나가야 되느냐. 하압이 안 될 텐데.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중도층을 공략해서 좀 세게 나가는 게 지지율에 도움이 된다. 그렇게 판단하신
0: 네,
2: 거죠.
0: 실제로 여론조사에서도 네. 대부분의 그 지지 철회 이유가 너무 지나치게 선명한 그분들의 의견을 따랐기 때문이라는 해석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보안수사 관련해서도 65% 가까이 정말로 나오는 수치가 있을 정도로 대부분의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오히려 반대했던 것들을 그 목소리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강경파의 의견을 계속 들어주고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계속 몇 차례나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줬는데도 지지율 추락은 멈추지 않았습니까? 멈추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방법을 바꿔볼 때가 됐고 지지율 하락에 대한 분석을 바꿔볼 때가 됐다는 네. 입장인 거죠.
3: 그러니까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 태도의 문제에서는 여전히 현재 대통령님의 태도는 굉장히 바람직하다.
2: 예. 네,
3: 통합을 말하고 통합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른바 상처 주는 이 감정적인 워딩을 극도로 억제하고 그렇게 접근하는 방식은 앞으로도 계속 돼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정책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아까 정우승 변호사도 얘기했지만 그리고 대통령께서 이미 하신 말씀이고요. 구조적 다수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의 삶을 돌보는 여당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야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한 정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점들을 꼬투리 잡듯이 찾아내가지고 공격하는 게 야당의 포지션이라면 왜냐하면 그게 꼭 바람직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른바 그 결점들을 보완해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당은 그거보다는 오히려 큰 줄기에서 국민들의 삶을 어떻게 챙겨나갈 수 있냐. 그 삶에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접근해서 정책에 있어서만큼은 밀리면 안 된다는 생각도 저도 좀 공감하고 있고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좀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1: 그러니까 저는 여기 지금 변호사가 3명인데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 의견이 다 일치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하는 검사와 기소하는 검사를 나누는 수준에서 이 수기 분리를 생각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측면 전 이 말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애초 수기 분리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지만 그래도 한다면 현실적으로 이 형사사법에 있어서의 그 수사의 공백을 막고 치안의 공백을 막고 경찰이 수사를 잘하는 분야가 있다면 검찰이 수사를 잘하는 분야가 있다라는 건 여기 있는 변호사 3명 다 동의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수사에 있어서 노하우를 갖고 있는 검사의 그 노하우를 활용하는 게 국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이 얘기를 한 거는 그 진영 논리에서 나와서 국민 전체의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생각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민주당 진영의 유권자들에게는 안 맞는 거죠. 바로 그 부분을 지금 유시민 작가가 파고드는 거 아닙니까?
3: 근데 진짜 유시민 작가께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셔야 돼요. 조국 교수가 예전에 했던 그 검찰개혁안이 수사하는 검사와 기소하는 검사를 분리하는
2: 아니죠. 예, 예.
3: 그거 한 말씀 드릴게요.
0: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속였다고 하는데 과거 발언을 찾아보시면 지금이랑 거의 동일한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습니다.
2: 그 아까 정구승 변호사가 얘기한 여론조사 갤럽조사인데 그 갤럽조사에서는 민주당 지지층도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예, 국민 여론과 지금 민주당 강경파가 반대로 간 건데 관련 여론조사가 갤럽이 7월 14일부터 16일 3일

0: 간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고요. 보안수사권 유지해야 한다가 61%, 폐지는 23%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고. 또
1: 저는
0: 하나,
1: 지금 이 가장 사실은 중요한 검찰개혁 이슈 중에 하나는 검사도 단죄된다라는 그 모델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0: 맞습니다.
1: 근데 그걸 지금 우리가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 검사를 수사할 수 있는 조직이 없어졌어요, 거의.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수사하고, 왜냐면 검사도 굉장히 오랫동안 누군가를 기소해서 처벌하는 업무를 해왔기 때문에 방어 능력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제대로 된 수사를 할수 있는 그 조직이 사실상 지금은 무력화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른바 거학들을 제대로 단죄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것과 같이 한번 봐야 됩니다.
0: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 속칭 문제 털레유 멸칭이니까 쓰면 안 된다. 대통령도 얘기했고 정구승 변호사 같은 분들도 지난번에 이재명 문재인 만났을 때그 이후로부터는 안 썼는 걸로 알고
2: 네,
0: 있어요.
2: 맞습니다.
0: 근데 최근 문제 털레유를 자꾸 언급하는 게 조국, 유시민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피해자라고 자꾸 언급하는데 오늘도 유시민 씨가 언급한 게 민주당 성향 계열의 정치 비평가들이 자신의 영리 영달을 위해서 문조 톨레이유를 말할 때마다 대통령의 지지율은 떨어진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무슨 뭐 데이터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자기 추측이잖아요.
2: 인상 비평이죠.
0: 예, 영리 영달을 위해서 이렇게 까내린다는 것은. 근데 문조 톨레이유가 멸칭이면 뭐 촉법 평론가, 용역 평론가는 멸칭이 아닌가라는 생각 들고 또 반대로 뭐 한강 새똥 대죽이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뭐 돌멩이,
3: 한강 새똥 대죽이래 들어가
0: 계셨죠? 네, 들어가 있습니다. 뭐 어물쩡 썩은 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이런 거는 멸칭이 아닌가?
4: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아주 피해자 서사도 쓰고 있고 그런 다음에 강성 지지층의 입맛에 맞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 그리고 끊임없이 그 중도로 나아간다. 구조적 다수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국민의힘에 포섭됐다라는 이야기의 논리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저는 정말 민주당 정부가 어쨌든 지금 정부고 그런 상황에서 뭐 본인들의 어떤 공약을 실현해 가지만 그 실현해 가는 과정에서 그래도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로 가겠다고 한다면 야당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줄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 강성 지지층만 이렇게 보면서 야, 저 봐라. 우리를 이제 통째로 팔아먹고 이렇게 넘어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걸로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우리를 소위 말하는 문조 털레유라고 이렇게 멸칭을 써서 피해자로 만들고 있다. 이렇게 지금 몰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싸움을 유발해가지고 싸움이 격화될수록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게 되니까 본인들의 의도가 더 잘 실현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이재명 정부가 여당으로서 가지고 있는 왕관의 무게라는 생각이 들고 뭐 참을 수 없는 굴욕까지도 참아내는 전략적 인내를 해낸다면 그러면 우리 당 입장에서 굉장히 좀 공포스러운 그러한 지점이 될것 같지만 지금처럼 격렬히 싸워주신다면 우리는 유이동 무대를 기대하면서
0: 네.
4: 기대가 되는 거죠.
0: 예. 근데 대통령은 뭐 방금 얘기하신 그게 뭐 전략적 있는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낮은 자세로 임하는데 김민석 당대표는 그런 모습이 안 보이거든요.
4: 그렇죠.
0: 예. 거의 정 반대 모습이에요. 뭐 예를 들면 박시영 씨 논란에서도 좀 강하게 얘기했고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아마 댓글에 김용민 의원 강경파들 특히 이제 김용민 의원이 법사위 있으니까 사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질문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예. 그럼 대통령과 이거 좀 다른 스탠스 아니에요?
2: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전제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금 유시민 작가나 박상수 변호사 같은 경우는 싸웠기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보지만 저는 오히려 그 강경파들의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다 수용해줬기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보기 때문에 당대표께서는 조금 다른 전략으로 접근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김용민 의원 관련해서는 최근에 성폭법,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법 관련해 갖고 사실 그 19세 미만 미성년자들에 대한 검사가 피해자들에 대한 영상 녹화 증거 능력 관련해 갖고 이것마저 없애려고 했던 거는 사실 구조적으로 성범죄 미성년자 피해자들이 대부분 가족 친지 아니면 지인한테 당한다는 걸 생각하면 사실상 그걸 폐지하는 순간 그분들을 죽음으로 모는 구조적으로 구조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게까지 나아간 사람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은가라는 당연한 반응이 아닌가 싶습니다.
0: 근데 정구승 변호사 그 이야기 할 때 다른 방송에서 눈물을 흘리던데 그게 왜 이게 만일 그대로 하면은 피해자들이 너무 큰 피해를 입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2: 제가 이제 법조 생활 첫 번째로 시작했던 게 그

0: 그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피해자 지원 담당관이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피해자들이 특히 가족 내에서 아니면 친척들에게 성범죄를 당한 미성년자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속해 있는 집단에서 굉장히 큰 공격을 받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너만 아니면 너만 조용히 했으면 니네 아빠가 문제가 돼갖고 돈못 벌면 어떻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생계 압박부터 시작해서 정말 전방위적 압박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 아니면 세상을 등지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영상 녹화를 떠놓게 된다고 하면 뭐 진술을 번복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해지는 프레셔가 줄어들 거고 그리고 그들을 뭐 자살로 몰거나 이럴 전략을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마저 만약 못 쓰게 한다고 한다면 상대방이나 그 피의자 피고인의 변호사가 그렇게 몰지 않더라도 구조적으로 그들을 죽음으로 몬다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1: 그러면 김용민, 박은정 의원은 그걸 반대한 이유가 뭐예요? 이게 정치 사건도 아니잖아요, 이런 거는.
0: 그렇죠.
1: 민생 사건인데 반대한 이유가 만일 그렇게 되면 검찰 수사권이 부활할 수도 있다는 걸 우려하는 건가요?
0: 네, 맞습니다. 검사가 그 피해자들을 조사한 게 증거 능력이 있다면 수사 기능이 남아 있는 거고.
1: 아니, 면담할 수 있잖아요, 지금.
0: 근데 그땐 증거 능력이 없죠.
2: 그러니까 이게 진짜 황당한 게
3: 아니,
2: 뭐냐면 면담할 때 녹화는 가능한데
3: 네. 가능한 게 아니라 의무예요.
2: 그러니까 녹화는 하는데
3: 네.
2: 수사 기록에 편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게 황당한 거죠. 수사 기록에 편철할 수 없다는 게 그러면 솔직히 그때 그냥 얘기하겠고 하고 수사 기록에 못 들어가게끔 얘기하는 게 오히려 그게 변론 전략으로도 쓰일 수도 있을 겁니다. 차라리. 그러니까 어떻게 악용될 수 있을지를 모를지 않을 김용민 의원, 박은정 의원 같은 사람들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아, 이분들은 진짜 법조인은 맞을까라는 생각이 제가 그거 보면서 저도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진행자분님도 그 여론조사를 이야기를 했지만 이건 그냥 민변에서 조사한 거는 그냥 언급해도 될 거예요. 민변에서 조사한 거에서도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다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법조계는 거의 통일된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김용민 의원, 박은정 의원, 유시민 작가, 김어준 씨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사실 강성 지지층만 보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전 그런 측면에서는 진짜 이거는 좀 민주당에서 상식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잘 좀 해줬으면
1: 예.
2: 좋겠다는 아니, 생각을 합니다.
3: 이걸 잘 설명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잘 정리가 됐는데
1: 정리가 되긴 네. 했습니다만.
3: 왜 정리가 됐냐면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하신 뭐 수기분리 원칙에 반한다. 이건 사실은 거의 뭐 도그마잖아요. 도그마로 접근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는 뭐 수사 인력이 남을 수 있다 아니면 수사력이 온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지금 정확히 해야 될 거는 그걸 그냥 통상적으로 다 증거로 쓰는 경우가 아닙니다. 그분들이 도저히 사망이나 아니면 아예 해외로 이주했거나 아니면 기타 뭐 정신적 질병이나 기타 뭐 저기 육체적 질병 등으로 인해서 법정에서 증언이 불가능할 때 아주 예외적으로 쓰이는 경우들.
1: 영상 녹화?
3: 네, 영상 녹화. 그런데 그런 것조차 쓰지 말라고 하는
2: 그러니까요.
3: 게 도대체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수사 인력을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논리 모순인 게 법상 일단 녹화는 의무예요.
2: 맞아요.
3: 그런데 녹화는 그러면 그 녹화할 때 사람이 필요한 거잖아요. 물론 버튼 하나로 해결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녹화를 이미 해놓고 쓰이는 데 있어서는 별도로
2: 맞습니다.
3: 또 무슨 수사 인력이 그렇죠.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 자체가 논리 모순이었기 때문에
1: 예.
3: 결과적으로 잘 정리돼서
1: 예.
3: 그 과정에서 하여튼 김남희 의원이 애를 많이 쓰셨고
1: 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3: 잘 정리가 됐습니다.
0: 예. 그리고 아까 조상우 부장관, 조상우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진짜로 검찰 개혁은 잘못을 했던 그 검사들에게 단죄를 하는 과정을 만들어야 되고 지금도 여전히 남아 있는 기소 독점. 에 대한 견제책을 거기에 마련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 없이 무조건 수사기소 분리나 아니면 검사가 뭔가 손만 대면 증거 능력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분법식 접근을 하는 것은 사실 진짜로 검찰 개혁하는 것을 어떻게 오히려 막는 거죠. 진정하게 검찰을 개혁하고 싶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잘못해온 검사들을 어떻게 처벌할 거고 앞으로 잘못하는 검사들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 제도화하는 것과 그리고 지금도 남아있는 기소 독점에 대해서 어떻게 견제할 것인지 그것을 제도로 어떻게 풀어낼 건지를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세 분 말씀 1부 일단 여기서 마치고요. 2부에서 계속 이어갑니다. 광고 듣고 옵니다.

0: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1: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너는 참 올리브 오일도 복스럽게.

0: 먹어. 올리브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당 올리브3.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1: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2: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3: 김나입니다.
2: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3: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일자리를 찾는 시니어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시니어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게는 경험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만나는 기회를 서울시가 함께합니다. 60세 이상 서울시민을 위한 맞춤형 취업교육에 참여해보세요. 취업에 필요한 역량을 배우고 새로운 일자리에 도전해보세요. 시니어와 함께하는 기업에는 동행기업 인증으로 함께합니다. 더 많은 일자리,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서울시니어 일자리 지원센터가 함께합니다. 이 캠페인은 YTN 라디오와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이 함께합니다.
3: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압도적 성장과 시민의 행복한 변화를 이끄는 대한민국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송도국제도시는 바이오, 정보기술 등 첨단지식 산업의 글로벌 거점, 영종국제도시는 항공물류 중심 복합레저 관광도시, 그리고 청라국제도시는 국제금융과 유통, 의료 허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행복한 변화가 시작되는 성장의 중심도시, 그곳은 바로 인천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이 함께합니다.
4: 화이트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서도 정구성, 박상수, 조성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자, 공수청이 이제 10월 2일 날 출범하니까 명절 연휴 끝나면 바로 출범이라고 봐야겠죠. 근데 아직 중수청장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김주영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마는 민주당 내 일부 또 조국 혁신당 쪽에서 강하게 비토를 놓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재검증을 이야기했고, 재검증 이후에도 아직 뭐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도 역시 중수청장 그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 지명한 거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을. 어떻게 다른 사람으로 갈 수도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은 김주영 변호사가 계속 갈 것 같습니까?
5: 저는 뭐 갈 것 같으냐 안 같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4: 가야 된다.
5: 원래 네.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재검증을 한 이유는 문제 제기한 부분을 다시 확인하기 위한 거였고 예? 다시 확인했거든요. 확인했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들어요.
4: 예를 들면 친윤 검사다.
5: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김학의 출금 사건에서 이성윤 검사를 기소했다. 거기에 가담했다. 네. 아닌 걸로 나왔고.
4: 독직 폭행 사건에.
5: 독직 폭행도 마찬가지로 네. 제가 반대하는 의견을 낸 걸로 나왔고. 그다음에 채널A 사건은 문제를 또 제기하셨는데 그때는 아예 대검이 그 사건에 관여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그 장관의 지휘권 행사를 이미 해버려가지고. 네. 그래서 그것도 안 맞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제기한 문제들은 다 클리어가 된 거예요.
4: 오히려 최은순 사건 같은 경우에는.
5: 그렇죠. 무의증 사건을 오히려 기소 재기소사 명령을.
4: 그래서 당시 윤석열 씨가 발끈했다.
5: 뭐 사람 아니라는 표현을 썼다는
4: 얘기죠. 심한 욕까지 했다.
5: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다 이제 확인이 됐고 또 객관적인 자료도 있어요. 뭐냐면 추미애 장관께서 아주 저기 검찰개혁을 추진할 적임자라고 표현하면서 보도자료를 내면서 검사장으로 승진시킨 부분이나 아니면 윤석열 정부 때 이제 고검 검사로 자청, 그러니까 고검 차장으로 자청이 된 이력이라든가 그렇게 명확하게 인사로서 확인되는 내용도 좀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그것뿐만 아니라 이분이 마지막에 중책을 맡았던 게 대검 형사부장이었는데 이 대검 형사부장이 사실상 송치사건 처리부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 공소청은 송치사건 처리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공소청 과의 협력 관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해서 봤을 때 적임자라고 판단하셨던 것 같고 또 가장 중요한 문제 왜냐하면 이분들 말대로라면 인사 하나 때문에 검찰 개혁이 다 물거품처럼 될 수 있다는 얘기죠.

0: 잖아요.
1: 그럼 도대체 우리가 검찰개혁 관련된 법제의 개선을 왜한 겁니까? 만약에 정권 교체돼가지고 중수청장을 신검찰주의자로 앉히면 그냥 도로검찰청 되는 거라면 도대체 검찰 이 중수청은 도대체 왜 만드는 겁니까?
2: 네,
1: 저는
2: 지금
1: 그게 이해가 안 돼요.
2: 김용빈, 추미애, 또 박은정.
1: 네.
2: 외부에서는 이제 뭐 김어준 씨, 뭐
1: 네.
2: 또 최욱 씨 이런 분들이 이제
1: 네.
2: 반대하고 있는데, 그래서 대통령이 재검증을 하라고 했잖아요.
1: 네.
2: 조성호 변호사 말처럼 재검증을 했더니 친윤 검사도 아니고 김학의 사건이나 뭐 정진웅 사건이나 최훈 사건이나 다 문제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1: 네, 맞습니다.
2: 근데 오늘 박은정 의원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다시 전면 재검증을 하라 했단 말이에요.
3: 네, 이게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논의를 했던 게 대법원장과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헌법에 재청권이 있고 임명권이 동의 요청권이 있어요. 근데 경기도지사와 김용민 의원, 박은정 의원에게 대통령 인사에 대해서 뭐 재청권 아니면 거부권을 준 적이 있습니까? 인사권은 인사권자의 고유한 권한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재검증을 하고 거기에 대한 소명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면 재검증을 해라? 이거는 사실은 선을 넘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그러니까 구체적인 논거를 들고
3: 예.
1: 오셔야죠.
4: 제가 요즘 방송을 많이 하다 보면은 정말 여야 패널이 싸우다가 장동혁 대표랑 조국 대표 얘기 나오면 위 아더 월드가 펼쳐져요. 정말 조국 혁신당의 이 저는 요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책임 없는 쾌락. 진짜 이건 진짜 책임 없는 쾌락입니다. 아니 정말 김지웅 후보자에 대해서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아까 조상우 변호사가 잘 얘기를 해줬지만 아마 조상우 변호사는 자기 정당의 그좀 치부기 때문에 얘기하고 싶지 않아 하겠지만 우리 당은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검사를 제대로 수사할 기관이 없다? 있어요. 하나 만들어 놨어요. 민주당에서
2: 예.
4: 공수처라고. 근데 공수처장 처음에 어떻게 임명했습니까? 공수처 검사들을 어떻게
2: 예.
4: 임명했습니까? 그렇게 임명해 놓으니까 공수처가 아직까지도 기능을 못해요. 근데 중수청은요, 공수처보다 훨씬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 과거 검찰 특수부가 해야 되는 거학척결의 일도 해야 되지만 지금 보안수사가 중수청으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중수청으로 올라가게 돼 있는데 여기서 이 보안수사를 이렇게 처리해 나갈 때 제가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경찰이 수사를 잘하는 분야도 있지만 검찰이 수사를 잘하는 분야로 키워진 분야들이 있습니다. 지난 80년간 그렇게 운영돼 왔으면 그 전통을 이렇게 내내 망상만으로 이건 무조건 절대 악이니까 절대 못하게 해야 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전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최소한 중수청이 공수처처럼 유명무실한 기관이 되지 않도록 그래도 연속성을 가지게끔 이러한 인사를 임명을 지명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우리 당 정치인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봐도 대다수 중수청장 인사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고 크게 문제의식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 청문회 하면 진짜 재밌을 것 같은데 민주당 쪽, 조국혁신당 쪽에서 엄청나게 공격을 하고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도대체 국민들은 생각을 하고 하는 건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전체의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결정을 했다. 정말 책임 없는 쾌락으로 비판을 위한 비판은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2: 예.
4: 생각이 듭니다.
2: 근데 지금 관련해서 청와대 정무수석이 추미애 지사한테 갔다. 그래서 뭐 양해, 설득 그것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4: 네.
2: 그런데 안목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그 모든 것들, 재검증에 관한 것들, 그게 사실 아니라고 밝혀졌다고 하면 그러면 이분들은 어떤 걸 다른 사람 특정인을 혹시 생각하고 이러는 건지 아니면 검사 출신은 무조건 안 된다는 건지 뭐라고 판단하세요?
1: 검사 출신은 안 된다라고 했으면 애초에 4명 중에 3분이 검사였는데 그럼 그때 얘기를 하셨어야죠. 왜한명 빼고 다 검사로 올렸냐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죠. 근데 그렇게는 안 했거든요. 뭐 여러 가지 한간에 떠드는 소문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 그렇게 떠드는 소문으로 특정되시는 분은 또 검사예요.
2: 맞아요.
1: 그리고 그분도 마찬가지로 그분은 심지어 인지수사권 폐지에 반대해가지고 사표내신 분이에요. 근데 보안수사권에 대한 의견 하나만으로 이렇게 뭐저 친검찰주의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2: 예, 이게 지금 뭐 세간에 떠도는 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뭐 청취자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여의도 혹은 뭐 서초구에서 떠도는 거는 아마 그 지금 김지영 후보자를 반대하는 분들이 다른 특정 후보자가 됐으면 하고 생각으로 반대하는 거 아니야? 이런 소문이 있다는 거죠.
1: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소문에 등장하시는 그분도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수완박이라고 불리는 인지수사권 폐지에 반발하면서 물론 우리 당의 이성윤 의원 검찰개혁이 기수신데 그분도 마찬가지로
2: 반대했었죠.
1: 예. 반대하셔서 사표 내세요.

0: 같거든요. 근데 그때와 지금의 환경이 다르다 이런 걸로 좀 이해해 줄수 있는 거거든요.
1: 그 어떤 목적을 위해 그러냐라고 한다면 지금 민주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들의 목표가 정권 재창출이라면 그분들의 목적은 그것보다 더 앞서 있는 자신의 그 국회의원 배지 재창출이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이해관계가 갈라져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2: 예.
0: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이렇게 논란과 그다음에 걱정과 우려 들이 많은 개혁안을 좀 추진했는데 이 기관들 성공하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3: 그러니까요.
0: 그래서
3: 네.
0: 저희들은 이 기관의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특히 정부 여당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되거든요.
2: 예. 알겠습니다. 5분밖에 안 남아서 주제를 뛰어넘어서 강훈식 비서실장 후임에 한준호 의원 언급이 됐어요. 아, 물론 다른 사람 뭐 천준호 의원도 뭐 언론에서 다루기도 했고 뭐 이해식 의원도 언론에서 다루긴 했는데 한준호 의원의 개인 SNS가 잠겼다 그래요. 그래서 한준호 아니냐 뭐 이런 세간의 소문이 돌고 있는데 아직 대통령은 강훈식 실장에 대해서 사퇴 수용 입장은 밝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결정을 못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성남 라인 보훈 인사다. 한준호가 강훈식 자리에 들어가고 한준호 지역구에 김용전 부원장이 출마한다는 시나리오 언급했는데 주진우 의원이 재방송을 보나? 이거 제가 최초로 얘기한 거거든요. 제가 그냥 정치 평론가로서 추측을 한 건데.
1: 어우 영향력.
3: 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볼 수도. 요즘에 또 유튜브 이렇게 AI에 넣으면 요약도 잘해주고
2: 쇼츠도 막 돌아다니니까.
3: 그런 것도 볼 수도 있고. 예.
2: 근데 이거는 말 그대로 뇌피셜이죠 뭐. 저도 뇌피셜로 말한 건데 제가 뭘 안다고. 그것도 그때는 제가 이거 한 7월 8월 때 얘기한 것 같은데 그때는 강호식 실장이 그만둔다는 그런 뭐
1: 없었죠.
2: 그림자도 전혀 없었을 때 이야기한 건데.
0: 예. 근데 자매 공천 그렇게 많이 하셨잖아요.
2: 많이 했죠. 네. 제 나름대로 그렇게 많이 했는데 뭐 잘 그대로 이루어지는 잘 없어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사실은 강훈식이 책임져야 할 게 아니고 뭐 김현지 정진상이 책임져야 되는데 강훈식이 독박 쓴 거 아니냐. 이 방송에 죄송합니다. 독박이라는 단어가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대체 언어를 제가 찾을 수가 없어서 이거 썼습니다. 뭐 그런 주장인 거죠.
3: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왜 인사가 이런 식의 참사가 계속 일어나냐.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윤석열 정부 때도 제가 국정원에서 전화를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인사 대상인 분에 대한 세평 조회를 하려고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면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 전직 보좌관들이 이렇게 격쟁이나 신문고를 치듯이 어마어마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쓴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전직 보좌관들이면 세평 조회 한 번쯤은 왜 안 했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했다면 누가 묵살했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 했다면 안 한 대로 문제고요. 전직 보좌관들한테 했다면 해서 이걸 알고 있었는데도 밀고 나갔다면 그럼 이걸 밀고 나갈 힘을 가진 사람이 따로 있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우린 당연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좀 너무 황당한 일이거든요. 그게 딴 데서 문제가 된 것도 아니고 내부에서. 그것도 전직 보좌관. 전직 보좌관 정도면은 이 정도의 장관급 인사를 하면 전화 한 통은 돌려야 되지 않아요?
0: 제가 인사검증 프로세스를 좀 설명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화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받아보시기도 했다고 하고.
3: 맞아요. 예.
0: 그거는 그 해당 후보자가 알려주는 번호에 한정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하고 그다음 민간인 사찰 논란이에요. 그 외에는 이른바 바닥에서의 세평은 경찰들이 수집하고 국정원이 수집합니다. 그런데 근데 요즘에는 국정원은 그건 거의 안 하고 주로 이제 경찰 정보에서 수집을 하는데 그거는 그냥 그대로 전달이 돼요. 그런데 그거는 요 내밀한 부분 관련해서 이분들이 아시면서 정말 격정을 하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시는데 거기까지 정부가 새어 들어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해보면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전화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함부로 이런 정보 수집과 관련해서 전화를 하는 그 순간부터 민간인 사찰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논란이 나오기 때문에 후보자가 지정해 주는 사람한테 통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어요.
2: 그러니까 이건 있죠. 이게 아까 방금 살짝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예전에는 세평이라는 게 국정원 경찰 세평이 제일 정확하거든요.
3: 네.
2: 근데 요즘 이걸 못 하잖아요.
3: 네,
2: 하면 큰일
3: 못해요.
2: 나니까.
0: 아이오가 사라졌죠.
2: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 좀 있긴 한데 근데 없어지는 게 맞죠 사실은.
1: 저는 이게 국민의힘이 지적하는 이유가 청와대를 박근혜 윤석열로만 겪어봐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민주정부에서는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이러시는 것 같고 검증 시스템에 대해서 좀 강화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필요하겠지만 기사에 따르면은 뭐 당이나 이런 데 얘기하기보다는 법사위 한번 그 제가 임명동의안 통과 이후에 한번 구도로 얘기했고 그다음에 청와대로 직접 했다.

0: 있다라고 하는 걸 보면은 그 전까지나 어디에도 소통을 안 한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취재해본 바로는 그 김성원 의원보다 더 연상이시더라고요. 그 고등학교 선배기도 하고
1: 예, 예.
0: 그런 분이기 때문에 다른 데에 막 이것저것 얘기를 하다기보다는 아 결정권자가 결정하기 전에는 알려야겠다라는 식으로 제보를 한게 아닌가 싶고 아까 말씀드린 김현지 논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장관 인사나 이런 부분에 김현지 부속실장이 개입했을 거라는 거는 그런 상상은 역시 청와대를 박근혜 윤석열로 본 거기서 나온 상상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2: 제가
1: 예.
2: 딱 그 한 말씀 드리면 지금 강훈식 비서실장 이번에 사표를 내셨는데
1: 네.
2: 강훈식 비서실장이 삼선 출신에 배지를 버리고 가신 분이에요. 그리고 아마 국민의힘에서도 비슷한 평가를 할 거예요. 굉장히 정무조정 능력이 뛰어나고 두루두루 소통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뭐 어떻게 보면 이 실무 장악 능력이 뛰어난 의원으로 평가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을 아예 패싱하고 그 김현지 부속실장이 다 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1: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자, 오늘 세분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죠. 세분 수고하셨습니다.
0: 네,
2: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3: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5: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즈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즈카.
6: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7: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8: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9: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10: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안전.

0: 멜로우 카멜로.
1: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0: 장갑은 카멜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3: 합성목재 예스팀바.
2: 경동산업 주식회사.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5: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6: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7: 쉼 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8: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9: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10: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9: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10: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9: 경기도 보고 전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10: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9: 2027 충청

0: 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합니다.
1: 반갑습니다. 광명시의 의장 이영덕입니다. 광명은 지금 신도시와 재개발, 재건축으로 도시의 모습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살아가는 시민의 오늘 그리고 행복입니다. 제10대 광명시의회는 골목의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고 현장에서 듣고 정책과 예산으로 답하겠습니다. 개발의 속도보다 시민의 삶을 먼저 생각하는 후에 시민의 곁을 끝까지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시민의 마음을 읽고 미래를 여는 광명시의회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YTNS FM
0: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도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고 있고요. 내일도 아침 저녁에는 선선하겠고 한낮에는 늦더위가 예상이 됩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19도에서 출발하겠고 한낮에는 서울이 29도, 전주와 대구 30도가 예상이 됩니다. 늦더위는 주 후반부터 차츰 누그러들겠습니다. 추석 연휴 초반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이 되는데요. 추석 당일부터 차츰 하늘이 흐려지겠고요. 밤부터는 중부 지방에도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올림픽대로 이용해서 공항 가는 길은 성산대교를 지난 지점 1차로에 고장차가 있는데 뒤쪽으로 영동대교 부근부터 고장차 지점을 지나 가양대교까지 쭉 밀리고요. 반대 하남 쪽으로도 반포대교 지난 지점에 고장차가 있는데요. 한강대교부터 밀립니다. 동부간선도로에는 사고가 있습니다. 성수동 쪽으로 성동교 부근에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으니까 주의해서 이동을 하셔야겠고요. 강변북로 이용해서 구리 가는 길도 동호대교를 못 간 지점 1차로에 고장 차량이 있는데요. 원효대교 부근부터 정체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YTN 라디오 돌아온 이동민 뉴스 연구소 3부 시작합니다. 국민의힘이 추석 연휴를 이틀 앞둔 오늘 대정부 투쟁 수위를 최대치로 끌어올렸습니다. 관련해서 양양자 국민의힘 최고위원 전화로 만나봅니다. 위원님 나와 계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양양자입니다. 오랜만입니다.
0: 예, 너무 오랜만에 전화연결.
1: 그러니까요. 예. 깜짝 놀랐습니다.
0: 제가 복귀한 걸 모르셨군요.
1: 아, 알고는 있었는데 저를 예. 초대할 줄 몰랐습니다.
0: 예전에 우리 사이 좋았잖아요.
1: 지금은 안 좋은가요?
0: 아, 지금도 좋죠. 네, 네. 오랜만에 전화통화해서 반가워서 인사 나눴고요. 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사의를 표명했는데 최고위원님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1: 사실은 제가 SNS에 예. 가장 위험한 인물은 강훈식 비서실장이다라고 했었습니다.
0: 근데 위험한
1: 개인적으로
0: 인물?
1: 보면 예. 개인적으로는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0: 예.
1: 다만 이제 사퇴에 그쳐서는 안 되겠고 청와대 아시겠지만 청와대 인사 시스템 그리고 국정 기조의 전면 혁신으로 이어져야겠죠. 근데 이제 비서실장 사퇴로 뭐 할 일 다 했다. 뭐 그러면 절대 안 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청와대 인사 시스템이 정말 뭐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다. 이렇게 국민 모두가 목도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첫 번째가 전체 기강이 해이해졌거나 또 두 번째 뭐 탑다운으로 중요 인사가 결정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뭐 두 가지 다일 수도 있고. 근데 모 일간지 오늘 그 제목이 김현지 공격받자 강훈식이 떠났다.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예. 대통령과 청와대가

0: 정말 깊이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1: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인사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뭐 국민 모두가 다들 인정하는 부분이고 아마 청와대도 그럴 거고요.
0: 예.
1: 그래서 인사 문제에서 가장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강훈식 실장이 사표를 냈는데 그 지금 국민의힘은 이걸로도 부족하다는 말씀이죠?
0: 지금 인사위원장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데 이게
1: 예.
0: 이제 책임 정치의 출발이어야지 이게
1: 예.
0: 종결적인 인사 실패 아닙니까? 그런데
1: 예.
0: 그걸 종결해버리면 안 되겠죠. 네.
1: 그러면 뭐 인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뭐 지금 한성숙 총리 인사수석, 민사수석까지 문책 요구했습니다만은 뭐 이거는 어떤 정치적으로 공세 측면도 있으니까 뭐 정말로
0: 예.
1: 요구하는 거는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0: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인사 검증을 저 영입할 때 아시겠지만
1: 예.
0: 한 260개 문항 정도 넘는 문항을 직접 쓰라고
1: 예예예.
0: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참 어떻게 되고 있나라는 게 이제 궁금해졌고 또 직책에 따른 책임과 뭐 실제로 행사한 권한을 함께 확인해야겠죠.
1: 예예.
0: 그리고 왜 그러냐면 총리의 제청 과정 또 인사 민정 라인의 추천과 검증 과정도 예외일 수가 없는데 근데 민주당 내에서조차도 김민석 당대표 사과, 뭐 인사수석과 민정수석 문책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민주당에서는 공식적으로 그 김현지 실장에 대한 지적이 나오지는 않지만
1: 예.
0: 김현지 실장이 인사라인 그 자체라고 수군거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방송에서 한그 담당자도 말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국감에서 김현지 실장이든 관계자를 불러다가 확인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1: 예.
0: 이건 정말 국정 발목 잡는 것 아닌 거 아시잖아요. 제대로 세워야죠.
1: 예.
0: 네.
1: 그러면 뭐 김민석 대표가 본인이 아무리 봐도 잘된 인사라고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0: 예.
1: 사과가 필요하다. 뭐 동의할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지금
0: 예.
1: 김현지 실장의 인사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 근데 이거는
0: 예.
1: 그뭐그 소문이나 그저 그 정도 수준이지 지금 증거는 없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그 국정감사장에서 불러서 따지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근데
0: 예.
1: 실제로 이 부속실장이 출석한 예가 없어서 만일 출석을 시키려면 여당하고 합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합의가 되겠어요?
0: 근데 민주당이 그 비선 인사 의혹이 있는데 그걸 음모론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추천, 검증, 결정 과정을 공개해서 반박하면 되지. 그리고 자료와 설명이 가장 확실한 반박이지. 이걸 뭐, 의혹을 갖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떳떳하다면 나와서 분명하게 국민들께 그냥 설명하면 됩니다.
1: 예. 그러니까
0: 네.
1: 국정감사장에 나오지 않는 것은 뭔가 구린 게 있으니까 자꾸 피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네요.
0: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누구든지 나와서 얘기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 예.
0: 네.
1: 알겠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쉬워 보진 않습니다. 민주당이 응할 생각이 없는 것 같으니까.
0: 민주당이 왜 응하지 않는지가 더 궁금합니다.
1: 예. 만일
0: 네.
1: 응하지 않으면은 뭐또 제2 플랜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0: 네.
1: 어떤 게 있을까요?
0: 아마도
1: 예.
0: 국민들께서 들고 일어나서 지금 김승원 후보자 그리고 강원식 실장이 뭐 인사위원장이 사퇴했지만 결국은 사퇴하게 될 겁니다.
1: 김현지 실장이 사퇴할 것이다?
0: 네. 사퇴를 시키고야 말 겁니다. 아마 국민들께서. 네.
1: 알겠습니다. 자, 김승원 후보자 문제 때문에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뭐 사퇴를 이제 했으니까요. 이제 김승원
0: 예.
1: 의원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사퇴를 했습니다마는 논란은 아직 가라앉지 않고 있어요.
0: 네.
1: 그
0: 계속해서,
1: 탄원서를
0: 예.
1: 공개한 언론사에도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이 사안이 어느 정도 폭발력을 가지고 명절 뒤에도 아마 계속해서 조금 후폭풍이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0: 저는 그세 가지를 좀 구분해서 밝혀야 된다고 보는데 후폭풍은 당연히 있을 거고요.
1: 예.
0: 탄원서에 적힌 뭐 행위의 진위, 또 제보를 받은 쪽의 처리 과정, 또 보도에 대한 뭐 부당한 압력이 있었는지를 구분해서 이렇게 밝혀야
1: 아하,
0: 되는데
1: 예.
0: 의혹 대부분 사실이다라고 우리 국민의힘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1: 예.
0: 그런데 이제 지금 민주당이 뭐 자신들이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합당한 투서를 무시하고 또 합리적 보도를 탄압하는 것이 얼마나 오만하고 무모한 짓인지 다 알고 있을 텐데 그리고

0: 북핵 의석수로 얼마든지 커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지금 정부 지지율 추락의 근본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가 그 민주당이 무슨 군사작전 하듯이 김수건 청문회와 임명을 이렇게 밀어붙였는데,
1: 예.
0: 아, 청문회도 정말 너무 정치적이고 정파적이었고, 막말과 개변으로 이제 검증을 방해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선은 민주당 자체의 반성 메시지가 나와야 되겠다,
1: 아하.
0: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 예. 그 오늘 국민의힘이 국회 본관에서 이재명 정권 실정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었습니다.
0: 예.
1: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까?
0: 인사 문제와 또 민생 경제, 또 외교 안보, 사법 제도, 이렇게 좀 국정 전반의 문제를 국민께 보고하는 자리였고요.
1: 예.
0: 이번에 이제 인사 참사부터 부동산, 그리고 주식시장과 ETF, 또 외교 안보, 보안 수사권 문제까지 이제 폭넓게 다뤘는데, 국정 실패는 저는 민주 세력 실패가 아닌
1: 예.
0: 대한민국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이를 경고할 의무가 있고요.
1: 예.
0: 제발 그 1년 3개월밖에 안된 정권인데 저는 정말 걱정이 됩니다. 정신
1: 예.
0: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1: 그 인사 문제는 우리가 쭉 이야기했고,
0: 네.
1: 경제 민생은 이제 주식, 부동산, 보안 수사권 이게 다 이제 경제 민생에 들어가니까
0: 예.
1: 그 어떤 점으로 인해서 성토가 있었는지 제가 대충 이해하겠습니다. 그 외교 안보는 어떤 문제를 지적하셨는지요? 구체적으로?
0: 외교 안보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이 심각한 어떤 그 우리 국내 문제 또 정권의 문제
1: 예.
0: 또 당의 문제가 있는데 물론 이제 일이 있으셔서 지금 뭐그 이제 외교 활동이라고 보여지고 있지만 지금 이렇게 나가신 것조차도 상당히 좀아아예 네. 지금 꼭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나 이런 것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외교 안보 문제에 있어서도
1: 예.
0: 사실은 트럼프와의 어떤 관계, 그러니까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대한민국의 지금 파병 문제라든지 또 반도체 관련 관세 문제라든지 이런
1: 예.
0: 것들도 굉장히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미 관계가 특히 이제 불안하고 그런데 이제 중국 게 어떤 우리 대한민국과의 관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불안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1: 그뭐 미국과의 관계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파병 문제가 좀 남아 있잖아요. 네,
0: 그렇습니다.
1: 트럼프가 계속 압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0: 네.
1: 우리가 뭐 안보가 꼭그 국방에 그치는 건 아니니까 지금
0: 예.
1: 말씀하신 반도체라든가 관세 부분은 뭐 경제 안보라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으니까 그 의원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 그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금 파병 문제는 논의를 조금 하셨습니까? 아니면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까?
0: 디테일하게 하진 않았고요.
1: 예.
0: 그래도 이제 한미 관계를 보면 파병을 이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겠지만 파병을 어쨌든 그 우호적 관계를 위해서도 그렇고 이제 전쟁을 위한 파병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1: 예.
0: 조금 이건 좀 논의를 더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정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1: 아니, 그, 제가 여쭤보는 게, 지금, 어쨌든 파병이 어떤 형태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정이 나면,
0: 예.
1: 국회에서 이제 투표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0: 그렇습니다.
1: 예,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참석 인원의 절반 이상이 동의를 해야 되는데 민주당 일각에서 파병 반대 목소리가 좀 있기 때문에
0: 예.
1: 국민의힘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결정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거든요.
0: 우선 그 논의가 뭐 양당의 논의가 좀 돼야 될것 같고
1: 예.
0: 우선은 이제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이 좀 결정이 돼야 되지
1: 아,
0: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야당과의 어떤 소통이나 이런 것들도 좀 해야 될 것이고요. 그런데
1: 예.
0: 이제 대통령 국정 보고하실 때좀 굉장히 불안하다라는 국민들의 불안하다라고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1: 예.
0: 느낌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우리는 파병이 없다. 물론 진보 영역에서는 강력하게 파병 반대를 외치고 있는데 그럴 수는 없는 것이 또 외교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디테일하게 잘 들여다봐야 될것 같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뭐 국민 여론도 한번 살펴봐야 될 거고요. 자, 그런데 오늘 그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었는데 혹시 이 이후에 장애투쟁도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0: 이제 당의 결기를 보여주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이제 국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1: 예.
0: 민심을 보고 판단할 거고요. 근데 지금의 어떤 국민 분노로 보면, 국민의힘이 당장 장외로 나가야 한다. 많은 국민이 원하고 있다. 이렇게 당 지도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1: 근데 지금 10월 달에 국정감사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
0: 네.
1: 야당이 가장 강력한 투쟁을 할수 있는 장이 국정감사인데 그 원내에서 일단 싸워봐야 될거 아니에요. 국정감사장에서 문제가 있으면은 관련 부처 사람들 불러다가 이야기도 하고.
0: 네, 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1: 예.
0: 그 우려도 이제 무겁게 듣고 있고,
1: 예.
0: 국정감사에서 이제 자료와 증언으로 책임을 받기는 일이
1: 예.
0: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예.
0: 근데 이게 이제 정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아마 우리는 국민의힘은 병행을 한다라는 기본적인
1: 아하.
0: 정리는 하고 있습니다.
1: 국정감사와 병행해서 장애투쟁을 할 수도 있다. 예. 이게 어떻게 지도부 판단입니까? 아니면 장동혁 대표 판단입니까?
0: 지도부에서 저희가 회의를 할 때,
1: 예.
0: 다 열어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 근데 장동혁 대표가 올림픽 공원에 지금도 가고 계시잖아요.
0: 예, 그렇습니다.
1: 그거하고는 별개로 또 장애투쟁을 할수 있다 이 말씀이네요.
0: 그건 이제, 장동혁 대표, 이제 당 행사는 아니니까요.
1: 예. 알겠습니다. 이게 만일 장애투쟁까지 가게 되면 또 여야가 극한 대립이 있을 것 같은데.
0: 네, 그래서 저는 어떤 국정감사에서 이런 의혹을 다 푸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결국은 거리에서 제기한 문제도 결국 제도의 변화로 연결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잘못된 제도를 입법과 예산 심사로 고쳐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는 집중해야 될 것은 이제 국정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1: 그 일부에서는 말이죠. 만일 국민의힘이 장애투쟁을 하면 그 정강훈 씨나 전한길 씨 등이 합류해서 이게 극우 세력 예, 어떤 투쟁처럼 비춰질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결국은 국민의힘이 중도층을 잡는데 좀 악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있어요.
0: 네, 특정 인물이 참여한다는 이유로 우리 당이 그 사람의 주장에 동의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당이 주최하는 행사라면 헌법과 법치, 그리고 비폭력, 그리고 검증된 사실이라는 기준을 분명히 세워야 하는데, 네, 근데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게 이제 선거관리 부실 위법 의혹 이런 거에서 나왔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될 것이고, 네.
1: 그럼 함께
0: 그래서,
1: 할 가능성도 있네요?
0: 그렇지 않습니다.
1: 아, 그렇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지켜보죠. 자, 김승원 의원 이야기를 아까 잠깐 했는데, 김승원 의원의 의혹들을 가장 앞장서서 공세에 나섰던 사람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입니다. 그래서 한동훈 의원의 징계를 풀어줘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국민의힘 일부 또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최고위원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한동훈 의원의 행보.
0: 그런데 이제 황동훈 의원이 관련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검증을 촉구한 점이 정말 평가할 만하죠. 그리고 정치적 관계와 별개로 필요한 역할을 했다는 인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황동훈 의원이 이런 정보량도 많고 메시지도 빠르고 참 잘했지만 사실은 그러니까 복당 문제에는 별개로 논의가 돼야 될것 같습니다. 네네.
1: 별개다. 그 의원님도 그 어묵이랑 편지 받으셨나요?
0: 저는 의원이 아니라서 못 받았습니다.
1: 아, 그래도 최고위원은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0: 아닙니다, 아닙니다.
1: 아, 그래도 최고위원한테 줬으면 어땠을까 싶었나. 현직만 받았군요. 예, 알겠습니다.
0: 109명 현역 의원이 받았다고 듣고 있습니다.
1: 아, 서럽네요. 예,
0: 네.
1: 최고위원님, 최근에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향해서 도정을 어지럽히고 도민을 불안하게 만들며 경기도를 자기 정치의 도구로 삼고 있다라고 비판하셨는데 최근 그런 비판한 이유가 있습니까?
0: 지난 선거 기간 내내 제가 추미애 후보가 당선되면 대권 후보 되겠다고 도장 내팽개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제 걱정과 비판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우려대로 됐죠. 그리고 이제 도 재정 위기가 아닌데도 파탄을 선언을 하고,

0: 그리고 취임 두달된 행정가가 민주당 전당대회에 참전을 하고 대통령을 공개 저격하고 최대치의 정치질을 하고 계시죠. 근데 이게 이제 이런 행보가 국정에 도움이 됩니까? 민주당에 도움이 됩니까? 도정에 도움이 됩니까? 하고 제가 최고위원 발언도 했는데, 근데 이제 오직 이제 경기도민들이 보기에도 본인만을 위한 정치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슈 이제 머리로 대권 후보들과 라이벌 구도를 만들고 곧 레임덕이 올 대통령과 대립 구도를 만들려는 수작이다. 제가 이런 말씀을 강하게 좀 드렸습니다. 네.
1: 그러니까 뭐좀 짧게 요약하면 도정에 집중하지 않고 중앙 정치를 하고 있다. 대선을 위해서. 그 말씀이네요?
0: 그렇습니다. 지금 두달좀 넘은 이 기간 동안에 추미애 지사의 이제 발언을 보면 중앙 정치에 굉장히 좀 크게 관여를 하고 계신다. 이렇게 우려스러워하고 있죠, 국민들도, 이제 경기도민들도.
1: 지금 추미애 지사가 도지사가 되고 난 뒤에 경기도에 돈이 없다 그러면서 각종 복지 예산을 다 깎았거든요.
0: 예.
1: 거기다가 이제 뭐 공무원들 인센티브도 깎았고, 그래서 이제 오히려 경기도 민주당 의회에서조차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금 반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0: 네.
1: 그뭐 최고위원님도 경기도지사 출마를 하셨으니까 살펴봤을 텐데,
0: 예.
1: 경기도에 그렇게 예산이 지금 부족한지 다른 도에 비해서 어떻게 보세요?
0: 사실 뭐 어느 도는 뭐안 힘든 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장애인 관련 예산이라든지 굉장히 꼭 필요한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필요한 예산들이 그 3개월치가 덜 책정이 돼 있다라는 것, 예산 책정이 안돼 있다라는 것을 이제 미리 이렇게 막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 또 김동연 도지사 때부터 계속 내려왔던 것 아닙니까? 그거를 굳이 문제라고 보는 것은 그 굳이 그 도민들 불안하고 또 사회적 약자층에서 굉장히 좀그 분노를 일으킬 만한 이야기를 먼저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파편이 났으니까 다 깎겠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게 경기도민의 분노가 아주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0: 네.
1: 하나만 더 여쭤보죠. 그 최고위원님 뭐 반도체 전문가시니까
0: 예.
1: 지금 뭐전 세계에서 반도체 뭐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0: 예.
1: 우리가 국가적 차원에서 이 반도체 또 AI를 위해 어떤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공략했으면 하는지요?
0: 결국은 대한민국은 다 반도체로 이제 패권 국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도체로 국민이 잘 살고 잘 사는 나라가 되고 있고 반도체로 어떤 나라도 우리를 함부로 할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AI나 모바일이나 그다음에 2차 전지나 바이오나 에너지나 모든 게다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반도체에는 과거 80년의 변화보다 앞으로 3 내지 5년의 변화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결국은 반도체의 어떤 패권을 더 강하게 가져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1: 알겠습니다. 최고위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하죠.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국민의힘 양양자 최고였습니다.
2: MG 새마을금고 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저 조정석과 MG 새마을금고 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MG 새마을금고 보험.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Walk it, walk it. 언제
4: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5: 안전화.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6: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5: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6: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7: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다이어리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8: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보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9: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10: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1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12: 너는 참 올리브오일도 복스럽게 먹어. 올리브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당 올리브3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13: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1: 이 시간에 퇴근하시는 직장인분들 많을 텐데요 많이 힘드시죠? 내일 하루만 참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곡으로 악동뮤지션 시간과 낙엽 들으면서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옵니다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올해는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이자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입니다. 그 역사는 도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온 시간입니다.

0: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더 잘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다음 길을 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길에 도민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교통안전 1분 터.
3: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정용식입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 오랜만에 가족과 친척을 만나기 위해 이동하거나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추석 연휴 기간에는 교통량 증가로 도로 정체도 심해지고 각종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데요. 추석 연휴 교통안전을 위해 운행 전 차량을 미리 점검해 주세요. 운전 중엔 스마트폰 사용 절대 안 되는 거 아시죠? 앞차와의 안전거리도 충분히 유지해야 합니다. 또 졸릴 땐 창문을 열어 환기하거나 가까운 휴게소 또는 졸음쉼터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해주세요.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요로운 추석, 나와 가족을 위해 안전운전을 당부드리며 가족과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한가위 되시길 바랍니다.
1: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YTN 뉴스 FM 저녁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재청 요청에 응답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 정오쯤 낸 입장문에서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서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재재청 요청 관련 문서는 8월 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재청 요청이 있을 뿐인데 거기에는 재재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달리 재재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재재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재재청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의 재청 반려에도 불구하고 후임 후보자를 재재청하지 않겠다는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는 대법원장의 재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재청하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추가 의혹을 담은 편지를 청와대에 전달한 김 전 후보자의 전 보좌관 A씨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김 전 후보자를 지난 18일 직접 만나 자진 사퇴를 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그러면서 김민석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엔 편지 내용을 전달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이에 앞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텔레그램으로 편지를 보냈다며 자신의 편지와 경기도당 회계부정자료, B씨의 탄원서를 한 대 모아 전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편지를 보낸 뒤 홍 수석이 전화를 해와 사실이냐고 묻길래 진실이라고 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지난 8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을 내놨지만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강세를 이어가며 여전히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높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은 보고서를 통해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집값에 따라 세부담 증가폭이 차등화되면서 고가주택은 매도 물량이 증가하고 가격 상승폭이 둔화하거나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낮은 지역에서는 주택 매수 수요가 이어지면서 높은 상승률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추석을 일주일 앞두고 제수용품을 마련하는 데 드는 비용이 4인 기준 평균 30만 9,380원으로 조사됐습니다. 2주 전 조사 때보다 소폭 내렸지만 사과와 배 등 주요 성수 과일 가격이 10% 넘게 오르면서 명절을 앞두고 일부 품목의 가격 부담은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지난 17일에서 18일 서울의 백화점과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90곳에서 추석 제수용품 24개 품목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는 미국 기업 우버가 배달 플랫폼인 배달의민족 독일 모기업 인수를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우버 테크놀로지스가 딜리버리 히어로의 주식 전부를 공개 매수하기 위해 추진 중인 기업 결합에 대한 사전 심사를 신청해와 심사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수가 이뤄지면 국내에서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을 운영하는 우버가 국내 1위 배달 플랫폼 배민에 대한 경영권을 인수해 택시 호출과 음식 배달이라는 두 개의 생활 서비스 시장을 확보하게 됩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유엔군 사령관은 비무장지대에서 지뢰 추정 폭발 사고로 중상을 입은 한국군 장병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유엔사와 연합사, 주한미군을 대신해 비무장지대 내 작전 중 부상을 입은 한국군 장병과 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조속하고 완전한 쾌유를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국군과 굳건히 함께하고 있으며 비무장지대의 안보를 수호하고 한반도를 방어하기 위해 대한민국 장병들이 매일 감내하고 있는 희생과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채연이었습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한국일보 제휴 저녁 뉴스를 마칩니다. YTN 뉴스 FM.
4: 다이어트 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5: 신토부리와 농도부리의 상생정신을 잇는 대국민 농촌활력운동 농심천심운동. 대대로 이어온 우리 땅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고 도시와 농촌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끈끈하게 연결돼 지속 가능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농민의 마음을 하늘처럼 여기는 생각. 우리 농촌을 직접 찾고 응원하는 작은 실천 하나가 대한민국 농업의 힘찬 맥박을 뛰게 만듭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의 주인공이 돼 우리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6: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게 되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7: 반도체, 수소, 이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도시는?
8: 그런 곳이 있기나 할까요?
9: 답 나왔네.
10: 가자.
8: 어딜요?
10: 택시 부르자. 주소는 수소 1번지.
11: 배차 완료. 평택시로 출발합니다.
12: 평택시.
13: 수소 1번지면 반도체 수도 가시는 거 맞죠? 평택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8: 얼마나 걸릴까요?
13: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이 있는 평택시까지요?
10: 네, 세계 최고 수소 경제 허브.

0: 가 조성되는 평택시까지요.
1: 곧 도착합니다. 평택 정도면 단거리 운행이죠.
2: 세계 반도체 수도
0: 대한민국 수소 1번지 바로 평택시.
3: 가족여행 체크리스트.
4: 당 떨어지면 안 되니까 간식 체크.
3: 여행 느낌 가득한 플레이리스트 체크.
5: 햇빛에도 끝장 없는 선글라스 체크.
6: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안전벨트 체크.
3: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4: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3: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뒷좌석이라고 안전도 뒷전이면 안 되니까.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7: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8: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높은 대출금리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저금리 소상공인 정책자금,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낮은 금리로 장기간 나누어 상환할 수 있어 자금 부담을 가볍게. 창업도 성장도 위기 극복도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함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이 캠페인은 YTN 라디오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함께합니다.
9: 이원아 변호사의 사건 X파일.
10: 2조하고도 5,500억 원. 한 부부의 이혼 소송에서 나온 재산 분할 규모입니다. 선뜻 감도 안 오는 액수죠. 역대급이다 화제가 됐던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혼 소송의 재산 분할 금액보다 훨씬 더 큰 규모입니다.
11: 2조 5천억 원? 그게 실제 가능한 금액이야? 와, 아니 잠깐만. 그럼 이 사람 최태원 회장보다 훨씬 더 부자인 거야?
10: 재산 분할액이 더 크다고 해서 그 사람의 재산이 무조건 더 많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혼할 땐 어떤 재산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볼지, 또 배우자의 기여도를 얼마로 할지 여러 요소들을 함께 따지게 되는데요.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배우자의 재산 분할 비율을 35%로 판단했습니다.
11: 35%면 꽤 많이 나온 건가?
12: 일각에서는 50% 이야기도 언급됐던데 실제 법원에서 인정한 건 35%인 거지. 그런데 35%도 꽤 크게 나왔을걸?
11: 이 판결 앞으로 다른 이혼 소송에도 영향 꽤 있겠는데?
10: 이번 판결이 더 주목받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기업인이나 사업가 부부의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의 기여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회사 주식까지 재산 분할 대상으로 볼 것인지 하나의 참고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11: 그런데 말이야, 아무리 부자라도 2조 5천억을 갑자기 어디서 마련하냐? 이런 것도 할부가 되나?
12: 에이 설마. 근데 바로 안 주면 이자도 붙나? 그런데 전부 현금으로 주는 건 아니래.
11: 그러면?
12: 대부분 주식으로 준다는 것 같던데.
10: 이 사건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이제 1심 판결이 나온 거니까요. 2조 5,500억 이라는 역대급 재산 분할은 과연 그대로 확정될 수 있을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이 사건 자세히 따져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안수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13: 안녕하세요. 안수진 변호사입니다.
10: 자, 재산 분할로 2조 5,500억 원이라니. 자, 이걸 놓고 도대체 스마일 게이트가 어떤 회사고 이 권혁빈이라는 사람이 누구길래 이렇게 큰 돈이 나오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사실 뭐 게임이나 IT 업계에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 분이기도 하니까요. 심지어 SK그룹 최태원 회장 사건보다도 훨씬 더 큰 금액이기도 하니까 간단히 이 사건 소개를 좀 해주시죠.
13: 네, 권혁빈 CVO는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은 게임 크로스파이어랑 로스트 아크를 만든 것으로 유명한 스마일 게이트사의 창업자이자 대주주입니다. 권혁빈 CVO는 2001년 배우자인 이 씨와 혼인을 한 뒤 바로 다음 해인 2002년에 스마일 게이트를 설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가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최근 법원은 권 CVO의 순 재산을 약 7조 3,375억 원으로 인정했는데 스마일게이트 홀딩스의 주식 가치가 약 7조 1,000억 원입니다.

0: 49억 원으로 전체 중 96.8%를 차지한다고 보도되었습니다.
1: 그런데 애초에 이 권혁빈 회장은 이혼 자체를 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한쪽 배우자가 난 이혼하기 싫다 끝까지 반대해도 특히 한쪽의 명백한 유책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혼이 가능한가요?
0: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가능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법원은 혼인 파탄 사실을 인정하면서 혼인 파탄의 책임은 원고인 이 씨와 피고인 권혁빈 회장 모두에게 있고 그 책임의 정도도 대등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이혼 성립이랑 위자료의 차이인데요. 이혼은 혼인 관계를 끝낼 것인가의 문제이고 위자료는 상대방의 잘못으로 내가 입은 정신적 피해를 돈으로 배상받는 것의 문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건에서 이 씨는 이혼 소송을 제기할 때 위자료 청구도 함께 했는데요. 법원은 앞서 말씀드린 대등한 책임을 근거로 들어서 이 씨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1: 네, 간단하게 정리를 다시 해드리자면 일단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는 것은 인정을 했고 다만 그 파탄의 원인이 양쪽 모두에게 있다, 대등한 책임이 있다라고 해서 위자료 청구는 기각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가장 큰 쟁점, 재산 분할입니다. 배우자에게 인정된 재산 분할 비율, 일단 비율을 먼저 볼게요. 35%. 비슷한 사건들과 비교하자면 이 35%는 높은 편입니까? 낮은 편입니까?
0: 이 재산 분할된 금액 자체를 보면은 상당한 수준이긴 한데 원고 입장에선 다소 아쉬운 판결일 수 있겠습니다.
1: 그렇군요.
0: 통상 오랜 기간 혼인 생활을 유지하면서 일방 배우자가 가사나 양육을 전담한 그런 일반적인 통상적인 이혼 사건에서는 재산 분할 비율이 그래도 반반 50대 50으로 산정되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씨가 공동 창업자에 준하는 지위에 있었고 20년 이상의 혼인 기간 중 양육이나 가사 노동에 기여한 부분까지 고려를 한다면 35%라는 재산 분할 비율은 과소하게 책정된 것 아니냐라는 의견도 제기되었습니다. 다만 법원은 이 사건에서 스마일 게이트라는 대형 게임사의 성장에는 권혁빈 회장의 사업 능력과 경영 판단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아 재산 분할 비율을 권혁빈 회장에 대해서 65%, 이 씨에 대해서 35%로 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 네, 저는 약간 의견이 다른 게요. 이 재산 분할 비율이 재산 규모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산의 규모가 이제 통상적인 일반인들이 일굴 수 있는 그런 정도 수준의 재산 분할이라고 한다면은 혼인 기간에 비례해서 재산 분할 비율은 뭐 30%, 40%, 50%까지 수렴을 하는 경향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런 수준의 재산이 아닌 경우, 뭐 예를 들어서 100억, 1000억, 지금 이 사건은 무려 이제 8조 단위의 재산 분할 사건인데 이 정도 사이즈의 재산 분할이 된다면은 그때는 어떤 이제 가사 노동이라든지 양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여도가 상대적으로는 좀더 적게 덜 평가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을 할때 저는 사실 35%라는 그 수치 자체도 이 금액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큰 금액이 인정된 거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최태원 회장 사건에서 노소영 관장에게 인정된 비율도 3분의 1 정도였어요. 물론 이제 금액은 좀 다릅니다만 이번 재판부가 최태원 노소영 사건에서 뭐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볼 만한 부분도 있을지, 만약에 그건 아니다라고 한다면 뭐 차이점은 또 뭐가 있을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0: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는데요. 먼저 두 사건의 공통점으로는 법원이 대기업이나 대형 IT 기업의 주식 역시 부부가 함께 형성하고 유치한 공동재산의 한 유형으로 인정했다는 점입니다. 바꿔서 말을 하면 배우자가 회사 경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진 않았더라도 상대방의 경제 활동을 지원을 했다면 기업 지분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런 법리가 적용된 걸로 보이는데요. 다만 이번 사건과 최태원 회장 사건은 재산 분할의 방식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태원 회장 사건에서 법원은 최태원 회장이 보유 주식을 유지를 하되 노소영 관장의 몫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만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권혁빈 회장으로 하여금 약 7조 1049억 원 가치의 주식을 이 씨에게 직접 이전하도록 한 것입니다. 앞선 사건에서 법원은 SK 주식은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의 근거가 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해서 9,440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하였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 법원은 권혁빈 회장이 스마일게이트의 지분 100%를 소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분의 일부를 넘겨도 회사의 지배권을 잃을 위험이 없다라는 이유를 들면서 오히려 현물 분할을 긍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그렇죠. 사실 이제 지배권 이슈도 있고요. 사실 이걸 현금으로 분할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 권 회장한테 훨씬 더 불이익한 그런 분할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다음으로 지금 이제 좀 더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창업 당시에 배우자 이 씨, 이분도요 스마일게이트 지분의 30%를 갖고 있었다고 해요.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재산 분할이 역대급으로 많이 나온 그 근거가 되는, 그러니까 이분이 단순히 뭐 주부로서 또는 아내로서의 어떤 역할을 했던 것보다도 사업을 같이 한 것 아니냐, 사업에도 기여를 한 것 아니냐라는 부분이 결정적으로 인정된 건 아닌가 싶거든요. 그런데 이 지분이 조금 재밌는 게 텐센트로 넘어갔다가 다시 권 회장 측에서 이 지분을 사들인 그런 흐름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이런 과거 지분 이동 과정이 이번 판결에 어떤 영향을 줬을지 연결 지어볼 만한 부분이 있다면 말씀 주십시오.
0: 네, 우선 법원이 명시적으로 이 씨를 스마일게이트의 공동 창업주라는 그런 판단을 하지는 않았지만 네. 이 씨가 창업 당시 지분 30%를 보유를 하고 있었다거나 일정 기간 대표이사직을 맡았었다라는 사정을 기업은 산정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텐센트 투자를 유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후속으로 자기가 이제 지분을 매입을 한다거나 그러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일견 사업상의 위험을 좀 감수해야 되는 면이 있는데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고 기업 가치를 폭발적으로 이제 키운 것은 결국 권혁빈 회장의 독자적인 경영 판단, 이제 경영 결단으로 봐서 이 씨의 재산 분할 비율이 35%로 제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1: 네, 이 현금 흐름이 사실 뭐 판결문이 공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금 흐름을 볼 수가 없으니까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 씨, 이 아내 이 씨가 텐센트에게 30% 지분을 매각했을 당시에 그 매각 대금을 누가 취득을 했고 그 취득한 매각 대금이 어느 쪽으로 흘러 들어가서 지금 어떤 형태로 남아 있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또 결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기는 합니다. 자, 전처 측이요. 판결이 난 뒤에 재산 분할 판단은 감사하지만 비율이 아쉽다. 뭐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입장과 같은 입장을 내놨던 것 같아요. 이게 아직 1심이니까 35%가 확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워낙 숫자가 크다 보니까 현실적인 궁금증이 생깁니다.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이 돈을 한 번에 어떻게 주냐, 할부가 되냐, 뭐 언제까지 줘야 하냐, 안 주면 뭐 이자 붙냐, 이런 것들 궁금하실 수 있거든요. 사실 이제 최근에 어떤 이혼 경향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부부의 대부분은 이제 재산이 부동산으로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에는 재산 분할을 할 때도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제 집을 매각을 해서 재산 분할금을 지급하고는 하시잖아요. 도대체 그럼 이 사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 한번 말씀해 주시죠.
0: 네, 뭐 일단 아까 처음에 질문 주셨던 부분 관련해서 법률적으로 이혼 사건에서 재산 분할은 판결 확정되고 나서 원칙적으로는 일시불로 지급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의 내용을 보면 권혁빈 회장으로 하여금 2조 5,500억 원 전부를 일시금으로 주어야 된다는 뜻은 아니고 2조 4,800억 원어치는 스마일게이트 주식 35%로 교부를 하되 차액 650억 원만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1: 네.
0: 이혼 사건에서 재산 분할금에 대한 판결 주문에는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상당의 지원 손해금이 포함이 되는데요. 결국 상호 별도로 협의가 된 게 아니라면 선고 이후로 다 줄 때까지 계속 법정 이자가 붙어서 지급해야 할 금액이 늘어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네, 이번 판결 앞으로 사업가나 기업인 부부의 이혼 소송에 어떤 좀 영향을 주는, 어떻게 보면 이정표가 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된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항소심이 어떻게 나올지 한번 좀 지켜봐야겠지만 이 사건은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프랩의 As It Was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2: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3: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 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2: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3: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2: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3: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4: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5: 안녕하세요. 화성시의 홍보대사 배우 원기준입니다. 10월 3일과 4일 화성에서 2026 정조 효문화제 정조대왕 능행차가 열립니다. 사도세자의 능을 옮기는 장엄한 천원 행렬부터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천대의 드론 라이트쇼까지 놓쳐서는 안 될 올해의 하이라이트, 로봇과 함께하는 특별하고 웅장한 능행차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정조 효공원 윤건능에서 가족과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이 캠페인은 모두의 행복, 더 큰 화성, 화성특례시와 함께합니다.
6: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7: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8: 마음이 힘든 사람에게 힘내라는 말보다 필요한 건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더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뿐 아니라 내일도 다시 안

7시 57분입니다. YTN'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절기 추분인 내일도 쾌청한 가을 날씨가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는 만큼 체온 조절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19도, 한낮 기온은 29도가 예상됩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도 일교차 큰 날씨는 이어지겠는데요. 연휴 첫날인 모레, 목요일에도 내륙은 대체로 맑겠고요. 추석 당일에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늦은 밤부터 곳곳에 비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퇴근길 정체가 상당히 심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사고와 고장차 소식이 매시간 끊이지 않는데요. 내부순환로 성산대교 쪽으로 홍지문 터널 안에서는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고 3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에 있습니다. 뒤쪽으로 마장램프 부근부터 사고 지점까지 쭉 밀리고 있고요. 반대편 성수동 쪽으로 성산램프에서 홍지문 터널까지는 교통량 자체가 많아서 밀립니다. 현재 올림픽대로 이용해서 공항 가는 길도 월드컵대교를 못 간 지점 1차로에는 고장 차량이 세워져 있는데요. 성수대교 부근부터 월드컵대교를 지날 때까지 길게 밀리고 있고요. 같은 반면 강변북로는 반포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시속 30km 미만 정체 꾸준합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All about news. YTN News FM.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3: 지금부터 뉴스 플러스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4: 6천억 원 규모의 2차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선착순으로 판매됩니다. 첫 5영업일 동안에는 모집 금액의 50%인 3천억 원을 서민 전용분으로 배정해 1차 때 20%보다 규모를 늘렸습니다. 이후 다음 달 8일부터 5영업일간은 서민 우선 배정과 온라인 판매 물량 제한 없이 잔여 물량을 판매합니다. 희망자는 시중은행 10곳과 증권사 14개사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1차 가입 이력이 있으면 가입이 제한됩니다.
5: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는 미국 기업 우버가 배달 플랫폼인 배달의 민족 독일 모기업 인수를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우버 테크놀로지스가 딜리버리 히어로의 주식 전부를 공개 매수하기 위해 추진 중인 기업 결합에 대한 사전 심사를 신청해와 심사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수가 이뤄지면 국내에서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을 운영하는 우버가 국내 1위 배달 플랫폼 배민에 대한 경영권을 인수해 택시 호출과 음식 배달이라는 두 개의 생활 서비스 시장을 확보하게 됩니다.
4: 추석을 일주일 앞두고 제수용품을 마련하는 데 드는 비용이 4인 기준 평균 309,380원으로 조사됐습니다. 2주 전 조사 때보다 소폭 내렸지만 사과와 배 등 주요 성수과일 가격이 10% 넘게 오르면서 명절을 앞두고 일부 품목의 가격 부담은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지난 17일에서 18일 서울의 백화점과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90곳에서 추석 제수용품 24개 품목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5: 각종 인사는 물론 이권 청탁과 함께 고가의 귀금속을 챙긴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로봇계 사업가에게 명품 시계를 받은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면서 1심보다 2년이 깎였습니다. 이만수 기자입니다.
6: 매관 매직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의 형량이 2심에서 일부 깎인 건 바쇠론 콘스탄틴 시계가 결정적이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건희 씨가

0: 시계 사업가 서성빈 씨에게 청탁과 함께 명품 시계를 받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 씨가 구매를 대행해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사업 관련 알선 대가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받았다는 점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1: 피고인이 서성빈에게 이 사건 손목 시계의 구매 대응을 요청하였고 이에 서성빈이 피고인의
2: 상원주 판사입니다.
1: 시계를 구매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0: 재판부는 또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 받은 50만 원 상당의 태한도 모조품도 인사청탁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죄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다른 혐의는 모두 유죄가 나왔습니다. 지난 2022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게 받은 목걸이와 브로치 등 이른바 나토 3종 세트, 이배용 위원장이 준 금거북이, 여기에 최재형 목사에게 챙긴 디올 가방과 김상민 전 검사에게 받은 이우환 화백 그림 모두 각종 청탁과 함께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1: 피고인에게 디올 가방 등 금품을 교부한 것은 대통령 등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을 명목으로 한 것이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면서 수수하였으므로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0: 재판부는 그러면서 김건희 씨에게 1심의 징역 7년보다 2년 감형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우환 화백 그림과 반클리프 목걸이, 브로치의 몰수와 2,440만 원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돼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권력형 알선 수재 사건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3: 김건희 씨의 매관매직 의혹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 판결과 함께 김 씨의 범행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영부인 지위를 망각한 채 거리낌 없이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해 국민에게 실망감과 좌절감을 줬다고 꾸짖었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4: 항소심 재판부는 금품 수수 당시 김건희 씨의 영향력을 설명하는데 상당 시간을 들였습니다. 대통령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조언하거나 국정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도 지위를 망각했다고 질타했습니다.
1: 영향력 행사를 기대하는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자신의 지위를 망각한 채
2: 성원주 판사입니다.
1: 반복적으로 이를 수수하였습니다.
4: 김 씨의 범행으로 대통령 배우자의 영향력이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전락했고 국정 전반의 투명성,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1: 국가 권력이 금품 제공자의 이에 따라 행사될 위험의 발생을 목도한 국민의 실망감과 좌절감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치유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4: 검찰과 특검 수사에 대응하는 김 씨의 행동도 불리한 정상으로 갔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일부 금품을 반환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씨가 사려 깊지 못한 처신을 자책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됐지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금품 제공자들의 청탁 의도가 명백히 드러났는데도 김 씨가 은폐하고 정당화하려 했다고 꾸짖으며 중형을 내렸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3: 민중기 특검팀은 명품시계 수수에 대한 무죄 판단이 아쉽다며 상고할 뜻을 밝혔습니다. 김건희 씨 측도 재판부가 일부 정황을 확대 해석했다며 대법원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조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5: 항소심 주문을 듣기 위해 피고인석에서 일어선 김건희 씨는 실형이 선고되자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형량이 줄었는데도 실망한 기색을 지우지 못했습니다. 징역 7년을 구형했던 민중기 특검팀은 선고 직후 항소심 판결에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대통령 배우자가 현안이 있는 기업인으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받았는데도 무죄로 판단한 걸 받아들이기 어렵단 겁니다.
6: 그것이 아무런 죄가 될 수 없다라는 판단이
2: 김한수, 김건희 특별검사 봅니다.
6: 국민들로부터도 수긍될 수 있을지 아쉬움이 좀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5: 일단 판결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대법원에서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건희 씨 측도 불복 의사를 밝혔습니다. 무죄로 나와야 할 혐의가 항소심에서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고 토로했습니다. 또 유죄 부분도 재판부가 일부 정황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했거나 법리적으로 모순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7: 청탁에 기초해서 뭔가 자리나 이권을 제공한 사실도 전혀 없습니다.
2: 김건희 씨 측 변호인입니다.
7: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게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5: 결국 매건 매직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이 3심을 석 달 안에 마무리해야 하는 특검법 규정에 따르면 항고심 판결은 올해 안에 내려질 예정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3: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에 부당 개입한 혐의를 받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이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다만 홍 전 감독은 선임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송수현 기자입니다.
8: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축구협회 임원들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건 지난 2024년 7월입니다. 감독 추천 권한이 없는 이임생 당시 기술총괄 이사가 홍명보 감독을 심야에 빵집에서 만나 졸속 면접을 봤다는 논란이 불거진 겁니다.
9: 정말 한국 축구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저 스스로
2: 당시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 이사입니다.
9: 많이 했습니다. 홍명보 감독님 마지막 결정도 회장님한테는 저는 보고를 안 했습니다.
8: 2년에 걸친 수사 끝에 경찰은 정몽규 전 회장과 이임생 전 기술총괄 이사, 김정배 전 상근 부회장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앞서 정몽규 전 회장은 경찰 조사에 출석하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10: 감독 선임 과정에 부당 개입한 이유 있으십니까?
11: 뭐 경찰 조사에 성실히
2: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 회장입니다.
11: 뭐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8: 하지만 경찰은 업무방해죄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여론의 비판을 피하고자 마치 정당한 추천 절차를 거친 것처럼 이사회 심의안건의 허위 내용을 기재해 감독 선임 업무를 방해했다는 겁니다. 특히 정혜성 전 전력강화위원장이 사퇴하면서 축구협회에 감독 선임 작업을 요청했다는 문구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만 홍명보 감독에게 고액의 연봉을 지급했다는 업무상 배임 혐의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홍 전 감독에 대해서도 전력강화위원회나 이사회의 감독 선임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고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습니다. 정 전 회장 측은 입장문을 내고 이사회를 속일 이유도 속인 사실도 없다며 향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3: 홍명보 전 감독의 선임 특혜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는 2년 전에 시작됐습니다. 애초 지지부진하던 수사는 2026년 북중미 월드컵 부진을 계기로 여론이 들끓자 비로소 급물살을 탔습니다. 최승훈 기자가 수사 과정을 되짚어봤습니다.
12: 홍명보 전 국가대표팀 감독의 특혜 논란은 지난 2024년 선임 직후부터 불거졌습니다. 감독 선임 논란을 두고 열린 국회 현안질의에서도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은 절차적 하자는 없었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13: 그러니까 지금 국내 감독을 뽑아서 지금 잘못된 건지 절차적으로 해서 잘못된 건지 아니면 외국 감독을 안 뽑아서
2: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입니다.
12: 하지만 시민단체가 협회 내부 규정을 어겼다며 정 전 회장을 고발하면서 본격적인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사건을 맡은 서울 종로경찰서는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했지만 2년 가까이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수사는 표류했습니다. 잠잠해지던 의혹은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부진을 계기로 다시 불붙었습니다.
14: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전력강화위에서 저한테
2: 홍명보 전 감독입니다.
14: 제안을 하러 왔을 때는 저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2: 성적 부진에 책임을 지고 홍 전 감독과 정 전 회장이 물러났지만 성난 여론 속에 시민단체의 추가 고발이 이어졌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한 경찰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 사건을 이첩해 재수사를 이어왔습니다. 이후 경찰은 수사 착수 한 달 만에 홍 전 감독을 비공개 조사하고 대한축구협회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에 속도를 냈습니다. 의혹의 최정점인 정 전 회장까지 공개 소환 조사한 경찰이 마침내 수사를 매듭지은 가운데 공을 넘겨받은 검찰의 최종 판단에 축구계 안팎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15: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구를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기원 기자입니다.
16: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받은 지 25일 만에 침묵을 깼습니다. 짧은 입장문을 취재진에 보내 재재청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서 하는데 관련 문서에는 대법관 후보자 재재청 요청이 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있지 않다면서 청와대 요청을 정당화할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임명해달라고 재청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실질적인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열흘 만에 다시 재청하라고 조 대법원장에게 요구했습니다. 그간 대법관 후보자를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물밑 조율을 거친 뒤 대면 재청해온 관행을 따르지 않고 서면 재청했다는 이유로 사실상 반려한 겁니다. 이후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 요청에 대한 공식 입장을 20일 넘게 밝히지 않아 왔습니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이 결국 뜻을 굽히지 않으면서 청와대와의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15: 청와대는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에 대해서 즉각 깊은 유감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자 또 헌법에 위배된 인식이라고 정면 비판했습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재재청을 거부한 것에 대해 즉각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는 대법원장의 재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위에 있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며 정면 비판한 겁니다. 대법원장의 논리대로라면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재청하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것과 같다며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노태학 전 대법관이 퇴임한 지 6개월이 지났다며 대법원 1인의 공백은 국민이 신속 재판을 받을 권리에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석 장기화가 국민의 피해로 돌아간 사실을 직시하고 더 이상 현 상황을 방치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의 책임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다시 한번 재재청을 압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부장판사를 임명 재청했으나 청와대는 열흘 뒤인 지난달 28일 실질적 협의 없는 일방적인 서면 재청이라며 재재청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후 침묵했던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재청 거부 입장을 밝히면서 대법관 재청 갈등은 재점화됐고 여야의 거센 공방으로 이어지면서 향후 전국의 핵심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재청 거부에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여당은 황당한 대법원장이라고 맹비난한 반면 야당은 대통령이 자기 재판의 재판관을 고르겠다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17: 인천시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 김민석 대표는 준비했던 인사말 대신 대법관 후보 재재청 거부 의사를 밝힌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판하며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황당한 대법원장이라고 부르며 재재청의 헌법적 근거는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18: 대통령과의 권력 다툼을
19: 김민석 민주당 대표입니다.
18: 국민을 무시하는 것인지 참으로 황당할 따름입니다.
17: 한병도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 대법원장이 재청한 후보자를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나라를 비운 사이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쿠데타적 행태를 저질렀다며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쿠데타에 이은 사법 쿠데타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대법관 재재청을 요구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을 위해 삼권분립 파괴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특검 요청으로 자기 재판의 공소기각을 노리더니 이번에는 자기 재판의 재판관을 마음대로 고르겠다며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재청 요구는 사법부와 입법부의 권한을 동시에 짓밟는 3권 분립 파괴 책동이라며 사법부에 대통령 재판 재개를 요구했습니다. 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0: 조희대 대법원장의 결단을 지지한다며 대통령의 제재청 요구권은 헌법에 명시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1: 3권 분립을 부정하고 대통령이 그 위에 서겠다는 독재적 발상이자 스스로 위헌을 자행하며 남에게 위헌을 운운하는 적반하장입니다.
0: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통령 마음대로 하지 말라고 대법원장 재청권을 헌법에 보장한 것인데 이 대통령은 자기 마음에 들 때까지 재재청하라고 우기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2: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탄원서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이 내용을 청와대에 전달한 김 전 후보자의 전 보좌관 A씨가 언론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A씨는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텔레그램으로 관련 내용을 전달했고 민주당 지도부에는 전달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3: 김승원 의원실 전 보좌관 누굽니다. 진짜 긴급하게
4: 김승원 의원 전직 보좌관입니다.
3: 뭐 보고 드려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하고 파일을 3개를 딱 보냈어요. 보내드려놓고 봤는데 한 3분 동안 안 읽으시는 거예요. 홍익표 한 7, 8분 내에 굉장히 많은 문서인데 읽고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이냐 진실이냐. 진실이다. 시간이 없다. 오늘 임명할 거다. 너무 시간이 없다. 대통령님 지금 안 읽으셨는데 그러면 빨리 대통령께 가서 보고 드리고 사실관계 빨리 확인하고 대처를 하자. 사실관계 확인을 도와드리려고 바로 한 2, 30분 걸렸던 것 같아요. 법사위에 의원에게 메시지를 드렸습니다. 김민석 대표에게 또 최고위원이나 지도부에게는 탄원서 보낸 적 없습니다.
2: 국민의힘이 오늘 국회에서 이재명 정권 실정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장관 후보자의 잇단 낙마와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농지 전수조사와 대법관 제재청 등을 거론하며 정부 정책을 성토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집회에서 지금 대한민국을 망치는 것은 이재명과 김현진인데도 현진 누나가 아니라 훈시기억만 쫓아냈다며 이제 우리는 현진 누나를 경기 성남 라인을 쫓아내야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대표는 이어 대통령은 사과 한마디도 하지 않고 남탓만 하고 있다며 1년 반 만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쑥대밭이 됐고 국민의 삶은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는데 연임을 꿈꾸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직에서 사퇴한 이후 기자 성추행 의혹과 음주운전 의혹 등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에 대해 시민단체의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오늘 김 의원을 강제추행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민위는 김 의원의 전직 보좌관이 제출한 탄원서에 동석자가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며 항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며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범죄 사실을 밝혀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부산 북항에서 연일 상어가 목격되면서 일대가 시민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상어가 스스로 빠져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여의치 않으면 차단망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5: 평일 오전이지만 수로 주변이 인파로 북적입니다. 닷새째 이곳을 떠나지 않고 있는 상어를 구경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입니다.
6: 사실 할머니 집에 가서 밥만 먹고 바로 상어가 요즘에 부산에 유행이라 상어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택시 타고 바로 달려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도 많고 강아지도 많고 아이가 엄청 신나하고 있습니다, 지금.
5: 지난 주말에도 평소 방문객의 4~5배에 달하는 19,000여 명이 공원을 찾았습니다. 북항이라는 애칭까지 생겼습니다.
7: 상어 나온다고 해서 왔는데 되게 자주 보이고 엄청 커서 신기하고요. 아이도 되게 좋아해서 재밌게 구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5: 3m 길이의 무태상어로 추정되는 상어가 처음 나타난 건 지난 18일입니다. 먹이를 쫓아 들어왔다가 못 나가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 추정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상어가 수로 구조를 몰라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스스로 벗어나길 기다리다가 추석 연휴 뒤에도 못 나가면 차단망을 조금씩 좁혀 바깥으로 유도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검토할 계획입니다.
8: 한 1, 2주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기다리면 아무래도 이제
4: 군산대학교 명예 교수입니다.
8: 아니기 때문에 조금 행동이 둔화된다거나 몸에 이상이 이제 오는 증세가 보이면 그때 조금 유도해서 내보내는 것이 낫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5: 인터넷에는 몸길이 1m짜리 새끼 상어를 봤다는 목격담도 돌았는데 국립수산과학원은 영상만으로는 상어인지조차 판별이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상어 공격성에 대해선 사람이 물속에 뛰어들지 않는 이상은 위험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2: 오늘 오후 2시쯤 경기 부천시 옥길동에 세워진 SUV에서 불이 나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차에 타 있던 30대 남성이 온몸에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고 차량은 완전히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남성이 스스로 자신의 몸과 자동차에 불을 붙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이 제주 실종 은폐 사건을 계기로 강화된 수사 체계를 바탕으로 추석 연휴에도 빈틈없는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개선책이 실시된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실종자 발견 건수는 12,793건으로 제도 시행 직전 3주에 비해 64.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신고 접수 3시간 안에 발견된 비율도 66.1%에서 72%로 5.9%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9: 네, 지난해 사망자 수가 코로나19 한창 유행했던 2022년에 이어서 역대 2위 수준으로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대부터 40대까지는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었고 50대 이상에서는 암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박희천 기자입니다.
10: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지난해 사망 원인 통계를 보면 사망자는 모두 36만 2천여 명. 전년보다 4천여 명이 늘면서 코로나19로 사망자가 급증했던 2022년에 이어 역대 2위 수준입니다. 인구 고령화가 지속하면서 80세 이상 사망자가 전체 사망자의 54.7%를 차지했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해 13.9%포인트나 확대된 수준입니다. 전 연령 기준 사망 원인 1위는 암으로 지난해 처음으로 9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암 사망률은 폐암과 간암, 대장암 순으로 높았습니다. 암에 이어 신장 질환이 사망 원인 2위였고 폐렴이 3위로 뒤를 이었습니다.
11: 주요 사망 원인을 살펴보면
4: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 과정입니다.
11: 악성 신생물인 암, 심장질환, 폐렴으로 전체 사망의 42.7%를 차지했습니다.
10: 연령별 사망 원인은 엇갈렸습니다. 50대 이상은 암의 비중이 가장 컸지만 10대부터 40대까지는 자살이 사망 원인 1위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1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자살률이 전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 박기천입니다.
9: 미국 성인의 음주율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Z세대와 밀레니얼 세대가 술을 줄이면서 전체 음주율 하락을 이끈 반면 50에서 64세 중장년층의 과음은 팬데믹 전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 서던 캘리포니아대 의과대학의 브라이언 리 연구팀은 국제학술지 내과 학회부에 발표한 연구 결과에서 최근 1년간 술을 한 번이라도 마신 미국 성인의 비율은 2022년에서 2024년 사이 약 2% 감소했고 또 과음 비율은 8% 이상 줄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특히 18세에서 29세에 해당하는 G세대의 최근 1년간 음주 비율은 같은 기간 5% 이상 감소해 모든 연령대 가운데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고 30세에서 49세에 해당하는 밀레니얼 세대에서는 과음 비율이 17% 감소했습니다. 유튜브 먹방을 보면서 요즘 식사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자, 그런데 최근에 먹방과 다이어트 콘텐츠를 다루는 일부 크리에이터의 채널 수익 창출이 정지되거나 또는 영상이 대거 삭제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함께 보시죠.
12: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치 영상
4: 유튜버 미소입니다.
12: 39개에 달하는 영상을 눈물을 머금고와의 전체 삭제 처리를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9: 1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다이어트 유튜버 미소가 이렇게 절반이 넘는 영상을 삭제한 이후 최근 유튜브가 폭식, 섭식장애 관련 콘텐츠에 대한 광고 정책을 강화했기 때문인데요. 이번 조치에 따라서 다이어트 과정에서 체중이나 칼로리, 식단 수치

0: 구체적으로 공개하거나 폭식과 감량 행동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콘텐츠는 이 내용과 맥락에 따라서 광고 수익에 제한을 받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보는 먹방이 전부 사라지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기존 먹방 유튜버들 또한 이번 조치에 긴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1: 적당히 시키자. 요즘 많이 먹는 게 또 대세가 아니래요.
2: 유튜버 쯔양입니다.
1: 앞으로 적당히 먹는 유튜버가 되겠습니다.
0: 많은 양의 음식을 먹는 영상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규제 대상이 되는 건 아니지만 강화된 정책이 어느 정도의 먹방 콘텐츠까지 적용될지 먹방 시청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육군 25사단 최전방 비무장 지대 내 지뢰 폭발 추정 사고로 우리 군 3명이 중경상을 입었는데요. 당시 장병들은 북한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와서 지뢰를 매설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이 지대를 확인하기 위한 수색로를 만들다가 이 같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3: 우리 군 3명이 중경상을 입은 곳은 서부전선 25사단 군사분계선 근접 지역이라고 합참이 밝혔습니다. 앞서 이번 작전을 수색로 개척작전이라고도 강조했는데 그 이유도 드러났습니다. 해당 지역의 지형 변화를 식별한 유엔사의 다음 주 초 현장 조사에 앞서 수색로를 확보하던 중 폭발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군사분계선 지형 변화 이후로는 북한의 국경선화 작업 등이 거론됩니다.
4: 정확한 위치와 폭발 원인 등
2: 장도영 합참 공보실장입니다.
4: 유엔사와 안전이 확보된 가운데 신속하게 현장 확인을 통해 파악할 예정입니다.
3: 군은 파편과 잔해물 수거 등을 통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폭발물이 누구의 것인지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발목 등 특정 부위에 피해를 입힌 점으로 비롯 이른바 발목 지뢰로 추정됩니다. 북한의 대표적인 발목 지뢰는 목함 지뢰, 한국군은 M14 대인 지뢰 등이 있습니다.
4: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문적인 영역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포함해서 유엔사와 같이 현장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3: 발목 절단에 중상을 입은 수색 대대장 등 중상자 2명은 방호복과 지뢰 덧신을 착용했지만 피해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군은 작전에 참여했던 10여 명에 대해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신철 신임 국방부 장관은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라고 지시한 뒤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0: 1억 공천 헌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던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그리고 김경 전 서울시 의원이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 의원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에 진행됩니다. 허현진 기자입니다.
5: 보석으로 풀려난 무소속 강선우 의원은 다소 밝은 표정으로 구치소를 빠져나왔습니다.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어떤 돈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6: 저는 어떠한 돈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7: 강선우 의원입니다.
6: 겸허하게 법원의 판단 기다리겠습니다.
5: 강선우 의원과 마찬가지로 구속돼 있던 김경 전 서울시 의원에 대한 보석도 인용됐습니다. 김 전 시 의원은 아무 말 없이 기다리던 차에 황급히 몸을 실었습니다.
8: 저 오늘 석방되셨는데 말씀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5: 강 의원과 김 전 시 의원은 오는 26일 구속기간이 만료됩니다. 시한을 불과 나흘 앞두고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진 겁니다. 두 사람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4일 예정돼 있는데 일단은 불구속 상태에서 출석하게 됐습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시의원 후보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강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김 전 시 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허현진입니다.
0: 정부가 다음 달 2일부터 검찰청을 대체해 출범하는 공소청은 현행법에 정해진 검사 정원의 80에서 85% 수준으로 문을 연 뒤 향후 정원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달 초 입법 예고한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입법 예고했던 직제안에서 수사 인력을 추가로 감축하고 차장검사급 직위 3개, 8개 부서가 추가 폐지됩니다. 가장 논란이 됐던 검사 정원은 현행 검사 정원 2,292명에 약 80에서 85% 수준으로 공소청을 출범하기로 하고 공소청 출범 이후에도 중대범죄수사청, 특례 임용 등으로 발생하는 결원을 충원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아울러 수사기관인 형사법 직무직은 현재 현행 2,986명의 68.6%에 해당하는 2,048명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강남 물패, 부동산 투기 공화국은 이제 과거 이야기가 될 것이라면서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총회 참석을 계기로 미국과 멕시코를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정부가 어제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의 내용을 소개한 글을 공유하면서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 계획은 공공분양, 임대 등 공적주택을 2030년까지 연평균 24만 가구 공급하고 다양한 수요를 고려해서 넓은 면적 등을 갖춘 보편형 공공임대 등을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7: 백악관이 유튜브를 통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 관련 소식을 24시간 스트리밍으로 전하는 트럼프 TV 방송을 시작했다고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은 현지 시각 21일 오후 7시부터 트럼프 TV, The Essential Station이라는 제목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각종 연설과 참석 행사 등을 송출하는 채널 방송을 개시했습니다. 첫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건국 250주년 독립기념일 전야인 지난 7월 3일 사우스 다코타주 러시모아산을 방문해 연설하는 장면이 방송됐습니다. 덴마크령 그린란드에 대해 미국, 덴마크, 그린란드 3국이 합의안을 도출해 곧 서명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력 사용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합병 욕심을 드러내 미국과 덴마크 간에 불거졌던 영토주권 갈등이 안보협정 체결의 형태로 마무리되는 모양새입니다. 김정회 기자가 보도합니다.
9: 로이터통신은 미국이 미국과 덴마크, 그린란드 간 새 안보협정에 따라 그린란드의 두 지역에 군사 거점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냉전시대 미군 기지를 다시 열고 동부의 덴마크 군사기지에도 미군이 주둔합니다. 남부의 옛 미군 기지는 냉전 초기까지 미국이 쓰다가 1950년대 폐쇄한 블루이 웨스트 1이고 동부의 군사기지는 현재 덴마크 특수부대 시리우스 개썰매 순찰대가 사용 중입니다. 계획이 실행되면 그린란드에서 미군 거점은 현재 한 곳에서 세 곳이 됩니다. 이번 협정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대한 미국의 통제 필요성을 반복적으로 제기한 뒤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를 확보하기 위해 노골적으로 무력 사용 가능성과 보복 관세를 예고해왔는데 덴마크와 그린란드는 미국의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올 초부터 협상을 진행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이번 합의가 미국의 그린란드 안보와 그 밖의 모든 필요사항에 대한 영구적인 통제권을 부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린란드를 합병하지는 못했지만 그에 준하는 성과를 올렸다는 자화자찬으로 해석됐습니다. 그러나 메테 프레드릭센 덴마크 총리는 덴마크의 주권과 영토 보전, 그린란드 주민의 자결권을 인정하는 내용이라고 밝히며 덴마크의 그린란드 영유권에 이 협정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10: 우리는 주권을 양도하지 않으며 제가 덴마크 총리로 있는 한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을 보장합니다. 우리의 주권을 확고히 한다고 해서 다른 나라와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덴마크 총리입니다.
9: 옌스 프레데리크 닐센 그린란드 총리도 이 협정이 미국과 서방 동맹의 안보를 강화하면서 그린란드의 이해관계를 인정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외신들은 이번 협정에 대해 미국과 덴마크가 1951년 체결한 방위협정 내용을 재확인한 수준으로 평가했습니다. 미국과 덴마크, 그린란드는 유엔 총회 기간 새 안보협정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협정은 체결 뒤 각국 의회 절차 등을 거쳐 발효됩니다. YTN 김정혜입니다.
7: 코스피가 오늘 7,100선까지 올랐지만 뒷심을 발휘하지 못해 7,000선에서 마감했습니다. 반도체 투톱 희비는 엇갈렸는데 삼성전자는 1% 상승했고 SK하이닉스는 1.5% 하락했습니다. 유한홍 기자입니다.
11: 코스피가 7,100선에 올랐다가 6,900선까지 내려간 뒤 가까스로 7,000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2.2% 오른 7,161로 출발했지만 상승폭이 많이 줄어 0.2% 내린 7,018로 장을 마쳤습니다. 대장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장 초반 3% 가까이 급등하다 삼성전자는 1% 상승, SK하이닉스는 1.5%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닥도 1.2% 상승 출발했지만 0.2% 하락한 830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선 개인과 기관이, 코스닥 시장에선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를 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AI 인공지능과 반도체주가 급등한 영향에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 출발했지만 오후 들어 매물이 쏟아지며 상승폭을 반납했습니다.
12: 장 초반 강세를 보였던 아시아 시장이 장중 고점에서
10: 박석현 우리은행 애널리스트입니다.
12: 마감이 됐고요.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추석 연휴를 앞둔 경계 심리가 경제성 매물 출회로 이어지면서 상승폭이 줄어들면서 마감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11: 미국과 이란 간 협상 기대가 커지면서 국제유가가 하락하고 인플레이션 우려 완화에 미 국채금리가 안정되면서 나스닥이 2% 상승하는 등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브렌트유 11월 인도분은 3.4% 내린 배럴당 $100, WTI 서부 텍사스산 원유 10월 인도분은 4.5% 내린 배럴당 $96에 거래됐습니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되자 최근 5%를 넘었던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4.9%대로 내려왔습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이번 주 예정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최근 1380원대까지 올랐던 원달러 환율은 1358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본 엔화 강세와 추석 연휴를 앞둔 수출업체의 달러 매도 영향으로 소폭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7: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 대법관 후보 재재청 요구를 25일 만에 거부했습니다.
0: 네, 임명권과 재청권을 두고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3: 안녕하세요.
7: 네, 조 대법원장이 이제 청와대 대법관 후보자 재재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오늘 밝혔습니다. 일단 그간의 과정부터 한번 짚어주실까요?
13: 지난달 18일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손봉기 부장판사에 대해서 청와대에 이제 서면 재청을 했습니다. 당시에도 사실 관례는 대통령과 그리고 이제 대법원장이 물밑 조율이 있은 이후에 이제 구두로 재청을 하는 것이 관행상 이루어져 왔던 것이기 때문에 서면 재청을 하는 것이 맞느냐 라는 것을 두고도 굉장히 좀 논란이 됐었는데요. 그로부터 10일 뒤에 청와대에서 서면 재청을 사실상 반려했습니다. 임명 동의안을 국회로 보내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전달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대법원장의 입장이 없다가 25일 만에 이 재재청에 대해서 거부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를 들은 것은 이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헌법상의 근거가 없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0: 네. 근데 사실 얼마 전 네, 그 김성수 신임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 때 이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이 좀 차담을 나누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걸 보면 그때조차도 교류가 좀 원활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13: 그러게요. 그때 이제 김성수 대법관의
10: 양지민 변호사입니다.
13: 임명권을 수여를 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이 이은구 전 대법관 이렇게 네 명이서 한 시간 정도 차담을 가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대법원장과 대통령만 이렇게 단둘이 있던 시간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이 재재청의 이야기를 두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는 좀 힘들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아쉬운 것은 이 두 당사자가 어쨌든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가지고 이 갈등으로 좀 비화됐다라는 지점에 있어서는 사실 많은 국민들도 조금은 좀 안타깝게 바라볼 지점으로 보여집니다.
7: 네. 일단 조 대법원장이 재재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일단 입장을 밝힌 만큼 그럼 앞으로 이제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부터 다시 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 건가요?
13: 그런데 이것이 좀 애매한 부분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시각은 아마도 나의 재청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재재청의 경우 헌법상의 근거가 없고 그리고 서면으로 해야 하는데 그 안에도 어떠한 재재청의 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이유도 들었거든요. 그것을 본다면 재재청 재청이라는 것 자체가 헌법상으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나는 재청을 한 상황이고 이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 국회로 임명동의안을 보내서

0: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임명하는 절차가 남아있다라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겠고요. 다만 우리가 법적으로 그렇게 해석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그 공백이 길어지게 되면 대법원장 입장에서도 조금의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겠어요. 그렇다라면 지금 기존의 4명의 추천에서 손봉기 부장판사 외에 다른 사람을 추천을 하기보다는 재청을 하기보다는 아예 처음부터 그러면 없던 일로 하고 처음부터 후보 추천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서 후보를 다시 추천받아서 처음부터 절차를 시작하자라고 할 그런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1: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조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이 재청 요구를 정당화할 구체적인 사유와 또는 뭐 헌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이런 입장인 거고, 대통령,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다. 지금 이제 이렇게 재재청을 안 하는 것이. 이런 주장을 이제 각각에서 하고 있는 건데, 이 재청권과 임명권 어떤 것이 더 우위이냐. 진짜 법률가시니까, 법률가 사이에서는 어떤 여론입니까?
0: 이게 사실 재청권과 그리고 임명권 둘 중에 어떤 하나의 권한이 우위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헌법 104조 2항을 보면요. 대법원장이 이 후보를 추천을 그러니까 재청을 하고요. 그 이후에 국회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대법원장은 재청권을 갖는 것이고 국회는 동의권을 갖는 것이고 대통령은 임명권을 가지고 세 주체가 각각의 권한을 결합해서 행사해야만 이 대법관을 사실상 임명할 수 있는 그러한 절차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의 권한이 우위에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청와대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 재재청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보면 재청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무조건 임명을 해야 된다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임명권 이 권한의 이제 침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반대에 있는 이 대법원장의 입장은 내가 아무리 재청을 해봤자 청와대에서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임명권을 행사하겠다라고 하면 그러면 나의 재청권은 또 무력화되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양측이 서로의 이 권한에 대해서 형해화하고 무력화하는 것에 대한 굉장한 좀 반발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1: 지금 뭐 재청권과 임명권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재재청 요구권과 관련된 내용도 있습니까?
0: 재재청 요구권에 대한 관련된 법조항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까지 헌법 개정이 된 이후에 초유의 사태, 최초의 사태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법적인 공백이 있다라고 볼 여지도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까지 이 물밑 조정을 통해서 이 구두로 아니면 대면에서 이렇게 재청했던 권한, 이 관행이 깨지고 서면 재청으로 하다 보니까 서면 재청 자체가 또 법적으로 위법하다라고 보기는 힘들고, 그렇다면 서면 재청에 대해서 재재청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의 어떤 동의권 침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이 다 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법적인 쟁점과 논리가 이번 일을 계기로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있습니다.
2: 네, 이렇게 대법관 재청 갈등이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공백 사태도 장기화하는 것 아닌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이렇게 대법관 공석이 좀 사법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0: 일단은 지금 노태학 전 대법관의 후임이 지금 6개월 넘게 공석인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대법관 한 명이 빠진다라고 해서 물론 대법원이 정상적으로 아예 돌아갈 수 없다라는 건 아닙니다. 한 명이 빠져도 여전히 이 10명 이상으로 합의체를 구성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전원합의체 판결도 할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회사 조직과 마찬가지로 한 명이 공석인 경우에는 나머지 사람들이 그러한 업무를 분담을 해야 되는 조금의 압박 내지는 부담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소부를 꾸린다라든지 아니면 재판에 있어서 사건을 배당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업무 과부하가 좀 실릴 수 있겠다라는 우려는 생깁니다.
1: 다음은 이제 이 김건희 씨와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짚어볼 텐데, 각종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가 이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그 1심에 징역 7년보다는 선고형량에서 한 2년 정도가 줄어든 건데, 이 내용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죠.
0: 말씀해주신 것처럼 김건희 씨의 경우에는 징역 7년을 1심에서 선고받았습니다. 당시에 추징액도 6,400만 180만 원을 추징해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이것이 2심에 가면서 징역 5년으로 줄어들고요. 그리고 추징액도 2,44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한 이유는 일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부분에 대해서 항소심에 올라가서는 명확하게 입증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무죄로 변경이 됐기 때문으로 보여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양 당사자, 그러니까 특검 측과 김건희 씨의 경우에는 모두 다 이제 대법원의 판단까지 받아보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2: 네, 지금 얘기해 주신 대로 형이 줄어든 이유가 이제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가 이번에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기 때문인데 이건 어떤 판단이었습니까?
0: 다들 기억하시는 것처럼 이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의 경우에는 로봇 사업가가 김건희 씨에게 이제 건넸다. 그런데 그 지점에 있어서 양측 서 씨와 그리고 김건희 씨가 주장했던 것은 대신해서 구매를 해준 것이지 내가 이걸 사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선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1심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이것이 명백하게 이 알선수재가 인정이 되려면 사실상의 대가성의 청탁이 인식이 있어야 되고 그러한 인식하에 피고인이 금품을 수수했다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인데 명확한 로봇계 사업을 현안으로서 청탁했다라는 것이 입증이 되지 않는다라고 항소심은 판단을 한 것이고요. 네. 특검은 물론 실제 이러한 시계를 받은 이후에 경호처와 어떠한 모종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실제 그것은 추정에 불과한 것이지 어떠한 실질적인 사업 추진에 그러한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무죄가 인정이 됐고요. 그리고 일부 또 다른 이 세안도 복제품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은 홍보 목적으로 건넨 것이지 어떠한 대가 관계가 성립을 해서 청탁으로서 건네진 것이 아니다라고 이 항소심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1: 네, 지금 이제 무죄 받은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유죄였지만 무죄로 바뀐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뭐 외에 뭐 아펠 목걸이 아니면 이 최지영 목사로부터 디올 가방을 받은 혐의 뭐 이런 것들은 그대로 지금 똑같이 인정이 된 겁니까? 기존과?
0: 그렇습니다. 기존에 이제 뭐 브로치, 목걸이 등의 이제 귀금속을 받았고요. 그리고 금거북이라든지 그리고 최재형 목사로부터 디올 가방도 받았고요. 그리고 이완 화백의 이제 그림도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유죄 판단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징역 5년이 선고가 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유죄로 인정됐고 일부 시계라든지 다른 금품에 대해서는 무죄로 인정된 그 차이를 보면 결국 이 차이가 발생한 지점은 김건희 씨가 이러한 청탁이라든지 대가를 나에게 요구를 하고 그것에 반대급부로서 내가 금품을 수수한다라는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이걸 받은 것인지 그러한 쟁점에 있어서의 차이가 유무죄를 갈랐다라고 보여집니다.
2: 네, 김건희 씨가 이제 해명을 할 때 뭐 빌린 것이다라고 했다가 모조품이었다 이렇게 좀 해명을 계속 이렇게 말이 바뀌기도 했었는데 이런 부분이 뭐 재판에도 영향을 미쳤을까요?
0: 그렇죠. 이제 재판부가 굉장히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메간매직 사건에 대해서 영부인으로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책임감을 그러니까 무시를 하고 이러한 금품을 반복적으로 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질타를 하면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렇게 입장을 계속해서 번복하고 이것이 진품이 아니 이다라든지 아니면 돌려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질이 굉장히 나쁘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물론 진술이라든지 이런 것들 입장이 바뀌게 될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핵심에 대해서 뻔히 이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그러한 진술 번복의 경우에는 본인의 이 진술의 신빙성을 굉장히 깎아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재판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1: 뭐 김건희 씨 측이나 특검팀이나 모두 상고를 하겠죠.
0: 맞습니다. 이제 특검 입장에서도 이번에 무죄로 바뀐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 대가 관계가 명확하게 인정이 됨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판단이다라고 다퉜고요. 김건희 씨는 반대로 마찬가지의 금품 수수였기 때문에 무죄 인정이 돼야 된다라고 다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다만 대법원에 가면 법률심이기 때문에 이 알선수재죄의 법률 적용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사실오인 법리 오해 부분에 대해서만 다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 .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가 오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1심의 징역 7년보다 2년 줄어든 건데요. 관련 내용 양지민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4: MG 새마을금고 모대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0: MG 새마을금고.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Walk it, walk it. 언제
3: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4: 안전화.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다이어리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5: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6: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7: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8: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9: 지금까지 뉴스 플러스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0: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 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이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가는 우리 농촌에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11: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12: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 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11: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12: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11: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12: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13: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14: 안녕하십니까. 시민 곁에 든든한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박종혁입니다. 온기를 나누는 포근함과 시대를 앞서가는 지혜로 300만 시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이 되는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행복을 누리는 도시 인천을 위해 깊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10대 인천광역시의회로 거듭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3: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의회와 함께합니다.
15: 회의록이 너무 길어서 AI에 요약시켜야겠다.
16: 잠깐, 고객 이름이랑 연락처, 계약 금액도 그대로 들어있는데요.
15: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요? 요약만 하는 건데.
16: 외부 서비스에 넣어도 되는 자료인지부터 확인해야죠. 개인정보는 지우고 회사의 AI 사용 기준도 보셔야 해요.
15: 아, 생각 없이 전부 붙여넣을 뻔했네요. 필요한 내용만 남겨서 다시 정리할게요.
17: AI의 편리함을 이용하기 전에 입력하는 정보부터 우선 살펴야 합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3: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기온이 차츰 내려가겠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교통량이 빠르게 줄어들곤 있지만 여전히 곳곳에 돌발 상황이 있습니다. 일단 올림픽대로 이용해서 공항 쪽으로 이동하는데 성수대교를 못 간 지점 4차로에서는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하남 쪽으로는 구리 암사대교 못 간 지점 4차로에 고장차가 있으니까요. 미리 주의해서 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도 한강 다리 중에서는 동호대교는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성수대교 역시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밀리고 있고, 청담대교는 양방향에서 서행입니다. 고속도로에도 돌발 상황이 있는데요. 서울 양양간고속도로가 서울 쪽으로 화도 부근 2, 3차로에 걸쳐서 승용차 사고 처리 중에 있는데, 이 부근에서 3km 구간 제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안녕하십니까? 8시 뉴스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3: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구를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4: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받은 지 25일 만에 침묵을 깼습니다. 짧은 입장문을 취재진에 보내 재제청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5: 대법원장님 한 말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송동기 후보자청 그대로.
4: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서 하는데 관련 문서에는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있지 않다면서 청와대 요청을 정당화할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임명해달라고 제청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실질적인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열흘 만에 다시 제청하라고 조 대법원장에게 요구했습니다. 그간 대법관 후보자를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물밑 조율을 거친 뒤 대면 제청해온 관행을 따르지 않고 서면 제청했다는 이유로 사실상 반려한 겁니다. 이후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 요청에 대한 공식 입장을 20일 넘게 밝히지 않아 왔습니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이 결국 뜻을 굽히지 않으면서 청와대와의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1: 청와대는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에 대해 즉각 깊은 유감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3: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자 헌법에 위배된 인식이라고 정면 비판했습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6: 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거부한 것에 대해 즉각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는 대법원장의 재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위에 있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며 정면 비판한 겁니다. 대법원장의 논리대로라면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것과 같다며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노태학 전 대법관이 퇴임한 지 6개월이 지났다며 대법원 1인의 공백은 국민이 신속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석 장기화가 국민의 피해로 돌아간 사실을 직시하고 더 이상 현 상황을 방치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의 책임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다시 한번 재제청을 압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으나 청와대는 열흘 뒤인 지난달 28일

0: 실질적 협의 없는 일방적인 서면 제청이라며 재제청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후 침묵했던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제청 거부 입장을 밝히면서 대법관 재청 갈등은 재점화됐고 여야의 거센 공방으로 이어지면서 향후 전국의 핵심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1: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에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2: 여당은 황당한 대법원장이라고 맹비난한 반면 야당은 대통령이 자기 재판에 재판관을 고르겠다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박홍구 기자입니다.
3: 인천시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 김민석 대표는 준비했던 인사말 대신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 의사를 밝힌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판하며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황당한 대법원장이라고 부르며 재제청의 헌법적 근거는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4: 대통령과의 권력 다툼이
5: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4: 대통령과 국민을 무시하는 것인지 참으로 황당할 따름입니다.
3: 한병도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자를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나라를 비운 사이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쿠데타적 행태를 저질렀다며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쿠데타에 이은 사법 쿠데타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대법관 재제청을 요구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을 위해 삼권분립 파괴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특검 요청으로 자기 재판의 공소기각을 노리더니 이번에는 자기 재판의 재판관을 마음대로 고르겠다며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제청 요구는 사법부와 입법부의 권한을 동시에 짓밟는 삼권 분립 파괴 책동이라며 사법부에 대통령 재판 재개를 요구했습니다. 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결단을 지지한다며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권은 헌법에 명시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6: 삼권 분립을 부정하고
5: 박준권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입니다.
6: 독재적 발상이자 스스로 위헌을 자행하며 남에게 위헌을 운운하는 적반하장입니다.
3: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통령 마음대로 하지 말라고 대법원장 재청권을 헌법에 보장한 것인데 이 대통령은 자기 마음에 들 때까지 재재청하라고 우기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1: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재청 요구를 거부한 데 대해 청와대는 대통령이 재청된 후보자를 거부한 이상 대법원장이 새로운 후보자를 다시 재청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서정빈 변호사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7: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지금 청와대 대법관 후보 재재청 요청 25일 만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응할 수 없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런 반응 예상하셨습니까?
7: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는 생각은 해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실제로 이렇게 재제청 요구를 거절할까, 이걸 또 공식적으로 발표할까,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뭐 현실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대통령의 임명권 그리고 이 대법원장의 재청권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 이것들은 일단 뭐 정치적으로 조금 물밑에서 협상 가능할 그런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많이 하지 않았을까. 뭐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청은 거절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는 사실 뭐 예상하기 조금 많이 힘들지 않았을까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 예,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인 근거와 사유가 없다고 했는데 경실련의 정지웅 변호사가 헌법상 대법관이 재청할 때 대통령이 반려하는 절차가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법원이 사실상 퇴로를 끊고 배수의 진을 쳤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7: 일단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의 그런 주장 역시도 일부 근거는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런 상황 자체가 이제 초유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예상을 하고 입법자들이 헌법상에 뭐 재청과 같은 그런 규정 절차들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일단 지금 대법원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명시적으로 이런 근거가 없다라는 것은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한편으로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이런 근거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이 완전히 금지가 되는 것인가 혹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결국 또 재평가를 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해석이 조금 많이 갈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뭐 결과적으로 지금 이렇게 강력하게 절차적인 그런 문제를 들어서 또 뭐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라는 등의 근거를 들어서 이렇게 재저청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이상 뭐 지금 시점에서 판단하기에는 이 지금 사법부 대법원장의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방법이 없다. 배수의 진을 친 것이다라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발표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 네, 지금 청와대가 오늘 두 차례 입장을 밝혔는데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다 이렇게 직격한 데 이어서 또 조희대 대법원장의 말에 조목조목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헌법 뭐 82조도 나오고 104조도 나오는데요. 우선 82조를 보면 청와대가 지금 관계 국무위원 부서가 없기 때문에 이게 무효라면 지금까지 총리 부서만으로 임명된 대법원장 그리고 대법관에 대한 임명 효력을 스스로 부정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박을 했더라고요.
7: 네 그렇습니다.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이 발표한 내용 중에서 하나가 이제 국법상의 그런 행위들은 대통령의 그런 국무상의 행위 등은 이제 총리뿐만 아니라 관련 부서의 이제 장관 등도 부서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뭐 이번 공문에 대해서는 특히나 이제 관련 그런 장관들의 부서가 없었다라는 점을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는 뭐 국무위원 부서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뭐 지금까지 대법관이라든가 대법원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총리만 부서를 하게 했었다. 그래서 과거의 그런 절차나 선례들을 비교해 봤을 때 또 이 청와대의 요청 자체가 적법하다,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으로 읽혀집니다. 뭐 지금 이야기는 결국엔 헌법상 이제 관계 부서에 그런 국무위원 부서가 필요한 사안인지 여부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갈리고 있는 거긴 한데 뭐 여기에 대해서 예컨대 지금 뭐 사업부 입장에서는 뭐 법무부 장관의 그런 부서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식의 입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그동안 뭐 대법관이나 대법원장에 대해서 이렇게 뭐 국무위원들의 부서가 없었다라는 그런 점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대법원장의 지금 주장의 근거가 조금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청와대에서도 반박을 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대법관의 임명에 대해서 대통령의 권한, 이 권한이 결국에는 침해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헌법상 절차적으로 봤을 때는 이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후보를 이제 임명 제청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국회가 동의를 하고 또 나아가서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제청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절차를 멈춰버리게 된다면 결국에는 대법원장의 뜻에 따라서 최종적인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임명권이 사실상 형해화되는 것이다 라는 주장으로 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점 역시 결국에는 이제 헌법상 규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고 또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런 권력분리 원칙에 있어서 어떠한 권한을 더욱더 인정을 해줄 것인가 혹은 그 기능을 어떻게 조화시켜야 될 것인가 이 해석과도 연결되어 있는 그런 각 주장이기도 합니다.
1: 네. 또 조희대 대법원장은 청와대가 그 손봉기 후보자 임명을 거부한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이 점도 지금 정당성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이는데 청와대는 구체적인 사유는 수석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서 국민께 소상히 말씀을 드렸고 국민이 다 아는 반려 사유를 유독 대법원장만 공문에 없어서 모르겠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7: 지금 청와대 측의 주장을 조금 이해를 해보자면 결국에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사전에 이 청와대 측 그러니까 대통령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서면으로 그 후보자를 추천하는 그런 방식이 뭐 전례에도 맞지도 않고 또 한편으로는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해서 침해할 수 있는 그런 절차였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을 지금 청와대에서는 문제를 삼고 한편으로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절차적인 혹은 관례상의 문제 문제가 아니라 만약 결국 이 후보자에 대해서 부적격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부적격한 사유가 무엇인지 그 사유를 밝혔어야 된다라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서로 지금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서로 방향이 하나는 뭐 절차적인 문제를 문제 삼고 있는 것이고 또 한쪽에서는 이 내용적인 부분, 이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그런 지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 또 청와대 관계자가 이게 지금 대법원장에게 재재청을 요구한 게 아니라 요청을 한 거다. 그래서 지금 공문 뒷부분의 재재청 요청은 대법원장이라는 헌법기관에 대한 대통령의 의사표명이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7: 사실 이 부분은

0: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청이냐 요구냐에 따라서 이것은 부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청이기 때문에 뭐 별도의 법률상 근거, 헌법상의 근거가 이렇게 요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이긴 합니다. 일단 뭐 지금 결국에는 저희대 대법원장이 이런 헌법상 또 법률상의 절차적인 문제 근거가 없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청와대 측에서는 관계자 입장에서는 지금 이건 절차적인 근거, 법률적인 근거가 필요한 내용은 아니다라고 일단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다만 이제 크게 봤을 때는 어쨌든 지금 과정은 결국에는 헌법 그리고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이 대법관에 대한 임명 절차 그리고 재청 절차에 대해서 서로 대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뭐 근거 규정이 없다라는 점에서 이런 법률상 근거가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뭐 다소 조금 설득력은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예, 조 대법원장이 재청 요구에 대해서 거부하면서 후임자 인선에 관해서도 언급이 없었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손봉기 부장판사에 대해서 후속 절차를 밟는 형식으로 지금 국면을 타개해야 한다. 이런 의중이 담겼는가? 이건 어떻게 해석하세요?
0: 뭐 일단 그런 의중이라고 충분히 파악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뭐 재재청을 하지 않게 된다면 사실 지금까지의 상황 그대로 고착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제 대법원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대법원장의 재재청 요구 거절에 대해서 과연 그렇다면은 뭐 대통령이 어떻게 반응할지 공이 이제 대통령 혹은 뭐 국회로 넘어간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가능성은 일단 생각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 그대로 이제 머무른 채 시간이 흘러갈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 보이고 한편으로는 뭐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안에 대해서 이 재청안에 대해서 그렇다면 국회로 이 임명 동의안을 넘기고 국회의 판단을 받아볼 가능성도 일단 가능성으로는 존재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가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이제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이런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서 과연 이 사안에 대해서 누가 누구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또 따져보는 그런 심판을 받아볼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물론 각각의 경우의 수는 어디까지나 이제 이론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경우의 수이고 앞으로 진짜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2: 네, 지금 뭐 손봉기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의중으로 읽힌다고 하셨는데 지금 청와대는 새로운 후보자를 다시 재청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손봉기 후보자는 안 된다 이런 거죠.
0: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법률적인 부분을 떠나서 사실 뭐 정치적인 그런 쟁점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양쪽에서 이렇게 주장에 서로 대립하고 한치의 그런 양보가 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에서는 이건 사법부에서 그러니까 이 대법원장이 새롭게 후보자를 선정을 해서 재청을 해야 될 상황이다. 이것이 헌법 정신에 맞고 규정에도 타당히 적용되는 상황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이런 청와대의 입장도 그대로 유지가 된다. 그리고 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장도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가장 현실적으로 뭐 예상해 볼수 있는 그런 수는 이 상태 그대로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이 공석으로 대법관 자리가 남아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일단 예측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에는 뭐 지금 오늘 이런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추후에 내부적으로 이렇게 뭔가 조율이 있을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 없습니다만 현 시점에서는 과연 어떠한 절차적인 진행이 이루어질지 혹은 계속해서 이 상태가 유지가 될지 상당히 좀 예측하기 많이 힘든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1: 예.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헌법상 권한, 국회의 헌법상 권한을 이재명 대통령이 침해했다면서 헌법재판소에다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는데 헌재에서 이게 판단을 내리게 되면 시간은 얼마나 걸릴 것이며 또 어떤 결론을 내릴까? 이 점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0: 물론 이제 워낙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기도 하고 특히나 이제 그 대법원을 구성하는 대법관 자리가 비어있다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여타 다른 사건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빨리 사건을 처리하는데 시간이 빨리 좀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이제 그 결론을 예측하기가 상당히 힘든 게뭐 제가 지금 뭐 찾아본 바로는 사실 뭐 정부와 이렇게 사법부 사이에서 권한쟁의 심판 사건이 진행된 사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상당히 좀 이례적인 그런 상황이고 또 사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과연 헌법재판소가 어떠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상당히 좀 예측하기 많이 힘든 그런 쟁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게 지금 임명권, 대통령의 임명권 문제 그리고 한편으로는 대법원장의 재청권 문제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어떠한 결정을 내린다 하더라도 과연 그렇다면은 일방적으로 이런 절차들을 강행할 수 있을까?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

0: 이나 이걸 또 생각해 보면은 현실적으로 뭐 잘잘못은 가린다 하더라도 그래서 헌법상의 그런 문제들을 따진다 하더라도 이 시점에서 뭐 추후에 일명 절차들이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마땅히 없다라는 점도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이제 권한쟁의 심판이 진행이 됐을 때 과연 거기에 대한 판단을 예측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이것이 현실적인 방안이 될지에 대해서도 조금 의문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 네, 조금 전에 저희가 그래픽으로도 보여드렸는데 지금 청와대와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지금 입장이
2: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재청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주요 쟁점을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3: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4: 합성목재 예스팀바
3: 경동산업 주식회사
2: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6: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7: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8: 안녕하십니까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철주입니다 매년 9월 10일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자살을 개인의 비극이 아닌 사회 전체의 과제로 인식하고 세계가 함께 대책을 마련하자는 약속의 날이지요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유난했던 여름의 더위 끝에 맞이하는 가을의 청량함처럼 힘겨운 계절을 지나는 이들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야 할 이유가 되어주는 세상. 그 위로와 희망의 길에 저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도 함께 하겠습니다.
7: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9: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올해는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이자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입니다. 그 역사는 도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더 잘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다음 길을 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길에 도민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0: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YTN 라디오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듀엣토의 더 클래식
13: 9월 22일 화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14: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몽곡 1번 중 첫 번째 곡 전주곡 요요마의 첼로 연주입니다.

0: 9월 22일 화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토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1번 중 첫 번째 곡 전주곡 요요마의 첼로 연주였습니다.
0: 어제는 최근 드라마 포엔즈에 깜짝 출연한 피아니스트 선우예건을 시작으로 우리나라 드라마에 직접 출연했던 클래식 음악가들을 만나봤는데요. 오늘은 해외로 가보시죠.
1: 외국 영화와 드라마에도 세계적인 클래식 음악가들이 직접 등장해서 연주하는 장면이 의외로 꽤 있습니다.
0: 첫 번째 주인공은 첼리스트 요요마. 요요마는 미국의 인기 정치 드라마 웨스트 윙에 출연했는데요. 2000년에 방송된 시즌2의 노엘이라는 에피소드였습니다.
1: 요요마도 본인 역할로 나와서 첼로를 연주한 건가요?
0: 정확합니다. 백악관에서 열리는 크리스마스 음악회에 초청된 세계적인 첼리스트 요요마. 바로 자기 자신으로 등장합니다.
1: 오.
0: 그리고 극 중에서 직접 연주한 음악이 방금 들은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1번 중 전주곡이었습니다.
1: 잠깐 하는 까메오가 아니고 연주 장면이 그대로 나온 건가요?
0: 이 곡을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연주하는데 특히 이 장면은 단순한 축하 공연이 아니라 드라마의 중요한 장면과 맞물려 있습니다.
1: 오.
0: 외상 후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등장인물이 요요마의 연주를 들으면서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는데요. 그래서 평화로운 바흐의 음악과 그가 떠올리는 기억이 대비되면서 상당히 인상적인 장면이 만들어졌죠.
1: 유명 음악가를 깜짝 등장시켜 사용됐네요. 클래식 음악가가 혹시나 또 다른 영화나 드라마에 있으면 알려주세요.
0: 이번에는 한두 명이 아니라 세계적인 음악가들이 한꺼번에 등장한 영화 한 편도 있습니다.
1: 어떤 영화죠?
0: 1999년에 개봉한 뮤직 오브 허트라는 영화입니다. 메릴 스트립이 주연을 맡았고 뉴욕 할렘가의 공립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바이올린을 가르친 실존 인물 로베르타 과스파리를 다룬 작품입니다.
1: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군요.
0: 학교에 바이올린 프로그램이 없어질 위기에 놓이자 이를 돕기 위한 자선 음악회를 열게 되는데 실제로 1993년 카네기홀에서 열렸던 공연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영화 속 카네기홀 공연 장면에는 진짜 클래식 음악계의 거장들이 등장합니다.
1: 누가 나왔나요?
0: 아이작 스턴, 이자크 펄먼, 조슈아 벨을 비롯해 실제 유명 연주자들이 자기 자신 역으로 출연했습니다.
1: 이 정도면은 까메오 출연이 아니고 갈라 콘서트를 영화에 옮겨놓은 거네요.
0: 맞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아이들과 이 음악가들이 함께 카네기홀 무대에서 연주하는 장면이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입니다.
1: 그럼 그때 연주하는 작품을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바흐가 작곡한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중에서 1악장 아이작 스턴, 이작 펄만의 바이올린, 주빈 메타가 지휘하는 뉴욕 필하모닉 연주입니다.

0: 바흐가 작곡한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중에서 1악장 아이작 스턴, 이삭 펄먼이 바이올린을 했고요. 주빈 메타가 지휘하는 뉴욕 필하모닉의 연주였습니다.
1: 오늘은 영화 드라마에 직접 등장했던 세계적인 클래식 음악가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인공은 소프라노 안나 네트레코.
0: 오, 저도 좋아하는 소프라노인데 영화에 출연한 적이 있나요?
1: 조금 의외의 영화입니다. 앤 해서웨이가 주연을 맡은 2004년 영화 프린세스 다이어리 속편.
0: 오, 이 평범한 여학생이 알고 봤더니 유럽 제노비아 왕국의 공주였다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1: 맞죠. 근데 그중 왕실에서 열리는 가든 파티 장면에서 안나 네트레코가 초청 가수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등장할 때 소개하는 말도 재밌습니다. 제노비아 왕립 오페라의 새로운 스타 안나 네트레코라고 소개합니다.
0: 어, 실제 이름을 그대로 사용했네요.
1: 예. 그리고 직접 무대에 올라 노래도 부릅니다.
0: 무슨 곡이었나요?
1: 그 유명한 라 트라비아타 1막에서 비올레타가 부르는 유명한 아리아 Sempre Liberai.
0: 아, 네. 그런데 2004년이면 안나 네트레코가 스타로 막 떠오르던 시절이네요.
1: 아, 가장
0: 네,
1: 젊었을 네. 때죠.
0: 너무 아름답고 그죠?
1: 당시 네트레코는 세계 주요 오페라 무대에서 활동을 시작했던 때였고요. 흥미롭게도 영화가 개봉한 바로 그해 네트레코는 샘플의 리베라라는 제목의 음반도 발표했습니다.
0: 영화에서 불렀던 아리아가 음반의 제목도 됐네요.
1: 오늘 마지막 곡으로 영화에서 짧게 지나갔던 이 장면을 좀 더 제대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비올레타가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에스트라노 아포르세 루이에 이어서 언제나 자유롭게까지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소프라노 안나 네트레코의 노래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하는 말러 체인버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0: 저희 내일 수요일 푸띠 듀더클로 돌아오겠습니다.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가을로 접어드는 9월입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오곤 하죠. 혼자서는 답을 찾기 어려운 고민도 하나씩 풀어가다 보면 길이 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저는 조인섭입니다.

0: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김지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지연 변호사입니다.
0: 오늘의 고민사연 볼까요? 제 남편은 반듯한 사람이었습니다. 연애할 때부터 저에게 잘했고 결혼해서도 다정한 남편이자 든든한 아빠였습니다. 살면서 자잘한 다툼이야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밖에서 엉뚱한 사고를 치거나 가정을 소홀히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죠. 직장생활도 누구보다 성실하게 마쳤습니다. 그렇게 퇴직을 하고 인생 후반전을 좀 더 의미 있게 보내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남편이 경증 치매 진단을 받으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예전과 달리 판단력이 눈에 띄게 떨어졌어요. 스마트폰으로 SNS를 시작하더니 낯선 사람에게 속아서 로맨스 스캠 사기를 당한 겁니다. 상대방은 온갖 달콤한 거짓말로 남편에게 접근했습니다. 남편은 그걸 철석같이 사실로 믿더라고요. 지금도 지속적으로 큰 돈을 송금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뜯어말려도 상대에 대한 믿음을 꺾지 않더라고요. 평생 모아놓은 재산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식들에게조차 이 사실을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사기라고는 하지만 상대와의 관계가 로맨스 스캠이다 보니까 남편 입장에서도 나부끄러운 일이잖아요. 하지만 더는 손을 놓고 지켜볼 수가 없습니다. 남편의 인지 기능이 더 떨어진다면 앞으로 재산이 얼마나 더 빠져나갈지도 걱정이 되고 저 혼자서는 남편을 막기도 점점 어려워질 것 같아요. 결국 저는 이혼까지 고민하게 됐습니다. 남편이 완전히 의사능력을 잃은 상태는 아니지만 예전처럼 정상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혼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또 이혼하게 된다면 재산 분할을 통해 남은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낼 방법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사기범에게 이미 보낸 돈도 과연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지도 알려주세요.

0: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사연에 로맨스 스캠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종종 듣기는 하는데 정확히 어떤 범죄를 말하는 걸까요?
1: 네. 로맨스 스캠은 연애를 뜻하는 로맨스와 신용사기를 뜻하는 스캠이 합쳐진 말입니다.
0: 네.
1: SNS나 메신저 등을 통해 이성적인 호감을 표시하며 온라인으로 친분을 쌓은 뒤 사랑이나 신뢰를 믿기로 돈을 뜯어내는 신종 금융사기 수법을 말합니다.
0: 그렇군요. 보통 젊은 층에서 데이팅 앱을 통해서 많이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고령층이나 은퇴하신 분들을 노리는 경우도 많은가 봐요.
1: 맞습니다. 특히 이번 사연처럼 퇴직 후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시거나 경증 치매 등으로 인지능력이 떨어진 어르신들의 외로움을 파고들어 노후를 함께하자 또는 투자를 도와주겠다라며 거액을 편취하는 악질적인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럼 사연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남편이 경증 치매 진단을 받은 거예요. 하지만 이제 예전처럼 온전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사연자분이 그 경증 치매 진단받은 남편이랑 이혼 절차 밟아도 문제 없는 걸까요?
1: 남편의 치매가 경미하여 의사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것이 아니라면 협의이혼도 재판이혼도 모두 가능합니다.
0: 네.
1: 협의이혼의 경우 쌍방이 이혼 의사를 표시하고 가정법원의 이혼 의사 확인을 거쳐야 하는데
0: 네.
1: 남편이 이혼의 의미와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협의이혼이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습니다.
0: 네.
1: 하지만 남편이 협의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 네.

0: 남편이 로맨스 스캠에 빠져 재산을 탕진하는 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사실 사연자분이 가장 불안한 거는 남편이 사기범한테 돈을 계속 지금도 송금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사연자분이 이혼을 준비하면서 남편이 더 이상 재산을 빼돌리거나 그 상대방한테 보내지 못하도록 미리 막아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법적인 방법 알려주세요.
0: 의사 능력이 완전히 상실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남편의 재산 처분 행위 자체를 바로 무효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법적 수단을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첫째,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재산 보전 처분, 예를 들어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하면 남편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처분 금지 가처분이나 예금 계좌에 대한 가압류를 통해 재산 유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남편의 치매가 경미하다 하더라도 후견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성년 후견은 의사 능력이 거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만 한정 후견은 판단 능력이 부족한 경우, 특정 후견은 일시적으로 또는 특정 사무에 대해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데요. 한정 후견이 게시되면 법원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후견인의 동의 없이 한 재산 처분 행위를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1: 네. 근데 이제 사연자분이 이제 이혼을 생각하시니까 아무래도 가압류 가처분으로 진행을 하는 게더 좋긴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로맨스 스캠으로 빠져나간 돈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이제 말하자면 사기당해서 지금 날린 돈도 상당한 것 같은데 이런 돈도 재산 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0: 이 경우 재산 분할 시 기준 시점은 아마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일이 될 텐데요. 그러나 일반 배우자가 부당하게 재산을 처분하거나 낭비한 경우 법원은 그 처분된 재산도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시켜 선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혼 소송 계속 중에 상대방 일방이 고의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이를 기존 재산에 포함하여 분할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0: 남편이 치매로 인해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로맨스 스캠에 빠져 재산을 탕진한 경우, 비록 의사 능력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더라도 이는 남편 측의 사정으로 인한 재산 감소이므로 법원이 재산 분할 비율을 정할 때 사연자분에게 유리하게 고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이미 소실된 재산도 남편 측이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분할하는 방식으로 사연자분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1: 네. 그러면 남편이 스캠 사기범한테 보낸 돈 돌려받을 수도 있을까요?
0: 남편이 의사 능력이 완전히 결여됐던 것은 아니므로 해당 송금 혐의를 곧바로 무효로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로맨스 스캠은 기망에 의한 것이므로 사기를 이유로 해당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있고 민법상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데요. 또한 형법상 사기죄로 경찰에 형사 고소해서 수사기관의 수사력을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로맨스 스캠의 상대방은 해외에서 수사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 등을 이용하는 만큼 실효성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1: 그러니까 스캠 사기범한테 보낸 돈은 현실적으로 돌려받을 수 없다. 이런 거네요. 그러면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면 남편이 경증치매 지금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의 의미와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하면 협의 이혼도 가능하고요. 재판 이혼도 진행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지금 로맨스 스캠에 빠져서 재산 탕진하는 상황이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거든요. 또 이제 재산이 더 빠져나가는 거를 막기 위해서는 이혼 소송뿐만 아니라 가압류 가처분 같은 이제 조치도 해놔야 된다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지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 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 입구를 차로 떡하니 막아두고 연락도 안 받던 이른바 주차빌런 뉴스 보면서 속 터진 적 많으시죠? 경찰에 신고를 해도 사유지라서 강제로 도취하기 어렵다라는 답답한 말을 듣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제 이런 얌체 주차에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됐습니다. 새롭게 바뀐 주차장법 알아볼까요?

지난 8월 28일부터 개정 주차장법이 시행되면서 아파트나 상가 같은 주차장 출입구에 차를 세워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막는 행위가 금지됐습니다. 주차장 관리자가 차를 옮겨달라고 요구를 했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으면 처음에는 100만 원, 반복이 되면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요. 그래도 차량을 옮기지 않는다면 관리자가 지자체에 요청해서 차량을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조치도 가능합니다. 무려 공영주차장의 장기 알박기도 제재가 강화됐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한 달 넘게 계속 주차해두면 반복 횟수에 따라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큰 불편을 주는 얌체 주차, 이제는 사유지니까 어쩔 수 없다는 말로 그냥 넘어가기 어려워졌는데요. 함께 쓰는 주차장인 만큼 법에 앞서서 기본적인 배려부터 해야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데이식스의 녹아내려요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YTN FM.
1: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추석 연휴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완연한 가을 날씨가 예상이 되는데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19도, 한낮 기온은 29도까지 오르면서 다시 다소 덥겠습니다. 이 추석 연휴 날씨 변화가 심하겠습니다. 연휴 첫날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추석 당일인 금요일에는 구름이 많은 가운데 동해안에는

0: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답답한 시사판소 정면승부가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홍명보 전 축구가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업무 방해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홍명보 전 감독은 혐의가 없다고 보고 송치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정 전 회장이 홍명보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추천 절차를 거친 것처럼 이사회 심의안건 자료에 허위 내용을 기재했다고 봤습니다.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의 선임 특혜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는 2년 전에 시작됐습니다. 지지부진하던 수사는 2026 북중미 월드컵 부진을 계기로 여론이 들끓자 비로소 급물살을 탔습니다. 그간의 수사 과정을 최승훈 기자가 되짚어봤습니다.
2: 홍명보 전 국가대표팀 감독의 특혜 논란은 지난 2024년 선임 직후부터 불거졌습니다. 감독 선임 논란을 두고 열린 국회 현안질의에서도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은 절차적 하자는 없었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3: 그러니까 지금 국내 감독을 뽑아서 지금 잘못된 건지
4: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입니다.
3: 아니면 외국 감독을 안 뽑아서 좋아한 건지 그 여러 가지 이슈가.
2: 하지만 시민단체가 협회 내부 규정을 어겼다며 정 전 회장을 고발하면서 본격적인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사건을 맡은 서울 종로경찰서는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했지만 2년 가까이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수사는 표류했습니다. 잠잠해지던 의혹은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부진을 계기로 다시 불붙었습니다.
5: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전력강한 위에서 저한테 제안을 하러 왔을 때는 저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2: 성적 부진에 책임을 지고 홍 전 감독과 정 전 회장이 물러났지만 성난 여론 속에 시민단체의 추가 고발이 이어졌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한 경찰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 사건을 이첩해 재수사를 이어왔습니다. 이후 경찰은 수사 착수 한 달 만에 홍 전 감독을 비공개 조사하고 대한축구협회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에 속도를 냈습니다. 의혹의 최정점인 정 전 회장까지 공개 소환 조사한 경찰이 마침내 수사를 매듭지은 가운데 공을 넘겨받은 검찰의 최종 판단에 축구계 안팎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1: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탄원서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이 내용을 청와대에 전달한 전 보좌관 A씨가 언론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A씨는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텔레그램으로 관련 내용을 전달했고 민주당 지도부에는 전달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6: 김승원 의원실 전 보좌관 누굽니다. 진짜 긴급하게 드려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뭐 보고 드려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하고 파일을 3개를 딱 보냈어요. 보내드려 놓고 봤는데 한 3분 동안 안 읽으시는 거예요. 홍익표 한 7, 8분 내에 굉장히 많은 문서인데 읽고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이냐 진실이냐. 진실이다. 시간이 없다. 오늘 임명할 거다. 너무 시간이 없다. 대통령님 지금 안 읽으셨는데 그러면 빨리 대통령님께 가서 보고 드리고 사실관계 빨리 확인하고 대처를 하자. 사실관계 확인을 도와드리려고 바로

0: 한 2, 30분 걸렸던 것 같아요. 법사위에 의원에게 메시지를 드렸습니다. 김민석 대표에게 또 최고위원이나 지도부에게는 탄원서 보낸 적 없습니다.
1: 국민의힘은 오늘 국회에서 이재명 정권 실정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장관 후보자 이딴 낙마와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농지 전수조사와 대법관 재재청 등을 거론하며 정부 정책을 성토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을 망치는 건 이재명과 김현지인데도 현지 누나가 아니라 훈식이 형만 쫓아냈다며 이제 우리는 현지 누나를 경기 성남 라인을 쫓아내야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은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남탓만 하고 있다며 1년 반 만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쑥대밭이 됐고 국민의 삶은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는데 연임을 꿈꾸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과 멕시코 순방 일정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은 내일 새벽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평화 공존의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공개된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며 대북 제재와 북한의 핵 개발 중단을 교환하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뉴욕에서 한현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2: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찾은 이재명 대통령. 이 대통령은 내일 새벽 예정된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한 유엔 개혁 방안과 함께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한 청사진을 밝힐 예정입니다. 유엔 사무총장 면담에서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유엔 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앞서 공개된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북 제재 문제와 북한의 핵 개발 중단을 교환하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북한이 지속해 핵무기를 늘려가는 현재 국면을 방치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며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은 제재와 추가적인 핵무기, 대륙 간 탄도미사일 기술 개발의 중단을 교환하는 거래가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믿는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한국과 미국 모두 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정상 차원의 정치적 결단이고 두 정상이 신뢰를 구축하고 직접 만나 공통 분모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반도 문제와 더불어 대미 투자, 호르무즈 파병 등 미국과 현안이 산적한 만큼 순방 기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이 성사될지 주목됩니다.
3: 청와대는 이번 순방을 통해 한반도 평화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를 확보하고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YTN 한현입니다.
4: 한성수 국무총리는 오늘 총리실에 경찰개혁위원회와 경찰개혁추진단을 신설해서 책임 있고 공정한 치안 시스템을 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달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출범하게 되면 78년 만에 형사사법체계가 대개편을 이루게 된다며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기소분리는 오로지 국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함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 2일부터 검찰청을 대체해 출범하는 공소청은 현행법에 정해진 검사 정원의 80에서 85% 수준으로 문을 연 뒤에 향후에 정원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달 초에 입법 예고한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입법 예고했던 직제안에서 수사인력을 추가로 감축하고 차장검사급 직위 3개, 8개 부서가 추가 폐지됩니다. 가장 논란이 됐던 검사정원은 현행 검사정원 2,292명의 약 80에서 85% 수준으로 공소청을 출범하기로 하고 공소청 출범 이후에도 중대범죄수사청 특례 임용 등으로 발생하는 결원을 충원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부산 북항에서 연일 상어가 목격되며 일대가 시민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상어가 스스로 빠져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여의치 않으면 차단망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5: 평일 오전이지만 수로 주변이 인파로 북적

0: 입니다. 닷새째 이곳을 떠나지 않고 있는 상어를 구경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입니다.
1: 사실 할머니 집에 가서 밥만 먹고 바로 상어가 요즘에 부산에 유행이라 상어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택시 타고 바로 달려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도 많고 강아지도 많고 아이가 엄청 신나하고 있습니다, 지금.
0: 지난 주말에도 평소 방문객의 4~5배에 달하는 19,000여 명이 공원을 찾았습니다. 북항이라는 애칭까지 생겼습니다.
2: 상어 나온다고 해서 왔는데 되게 자주 보이고 엄청 커서 신기하고요. 아이도 되게 좋아해서 재밌게 구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3m 길이의 무태상어로 추정되는 상어가 처음 나타난 건 지난 18일입니다. 먹이를 쫓아 들어왔다가 못 나가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 추정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상어가 수로 구조를 몰라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스스로 벗어나길 기다리다가 추석 연휴 뒤에도 못 나가면 차단망을 조금씩 좁혀 바깥으로 유도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검토할 계획입니다.
3: 한 1, 2주 정도는 괜찮지
4: 최윤 군산대 해양생물자원학과 명예교수입니다.
3: 자기가 살던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행동이 둔화된다거나 몸에 이상이 이제 오는 증세가 보이면 그때 조금 유도해서 내보내는 것이 낫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0: 인터넷에는 몸길이 1m짜리 새끼상어를 봤다는 목격담도 돌았는데 국립수산과학원은 영상만으로는 상어인지조차 판별이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상어 공격성에 대해선 사람이 물속에 뛰어들지 않는 이상은 위험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5: 우리나라 펜싱 여자 에페 종목의 에이스 송세라 선수가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여자 에페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송세라 선수는 일본 아이치현 도코나메에서 열린 여자 에페 개인전 결승에서 싱가포르의 키리아를 15대8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여자 에페 세계 랭킹 3위 송세라 선수는 그동안 세계선수권 개인전을 두 번이나 제패했지만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등 종합대회에서는 개인전에서 첫 금메달을 수확했습니다. 네, 이처럼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연일 우리 선수들이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하고 있죠. 그런데 경기 운영 측면에서 이해할 수가 없는 사고가 잇따라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악명 높은 버스 배차 문제입니다. 사고가 너무 많아서 추리기도 어려웠는데요. 당장 어제 여자 배구 베트남 대 인도네시아 경기가 30분 미뤄졌습니다. 알고 보니까 베트남 선수들을 태워야 할 버스가 숙소에 무려 1시간 15분이나 늦게 도착하면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우리 선수들에게 벌어진 일만 꼽아보면은 개막 전인 지난 15일 남자 축구대표팀은 카타르와의 경기를 위해서 경기장으로 이동을 했는데 버스가 엉뚱하게도 축구팀을 태우고 야구장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는 훈련장으로 이동할 차량이 아예 배차되지가 않았습니다. 가장 문제가 된 사고, 바로 남자 농구 대표팀이 겪은 일입니다. 그제 한일 농구 결승전을 앞두고 우리 선수단 오전에 슈팅 훈련이 예정돼 있었는데요. 선수를 태울 버스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경기가 단 몇 시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서 우리 대표팀은 어쩔 수 없이 훈련을 취소하고 컨디션 관리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일본을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는데 이튿날에는 귀국길에 버스가 1시간 정도 늦게 나타났습니다. 선수들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숙소 앞에서 기다려야 했는데요. 경기 전과 경기 후에도 이러니까 무슨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생길 지경입니다. 숙소도 문제가 많습니다. 또 우리 농구 대표팀에게 벌어진 일인데요. 숙소에 비치된 침대가 너무 작아서 선수들 발이 바깥으로 나올 정도였고요. 세면대에서는 물이 새서 선수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결국 농구대표팀 다른 호텔로 숙소를 옮겼습니다. 일본 선수단도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크루즈선 숙소 배정에서 남성과 여성 선수가 같은 방에 배정된 겁니다. 서둘러서 방을 재배정했지만 일부 종목 선수들은 별도 숙소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금 의아한 일도 있었습니다. 지난 18일 중국 여자 크리켓 대표팀은 방글라데시와의 8강전에서 아예 경기를 치르지도 못하고 탈락했는데요. 며칠간 폭우로 경기장 상태가 악화됐는데 정비를 해도 나아지지 않자 운영위가 대회 규정에 따라서 세계 랭킹으로 승패를 결정해버린 겁니다. 중국은 42위, 방글라데시는 10위라서 방글라데시가 자동으로 4강에 올랐습니다. 중국 매체는 경기를 미룰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모르겠다면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도무지 실수로 봐줄 수 없는 일도 있었습니다. 지난 18일 우리 남자 하키 대표팀은 방글라데시와 경기 전 국민의료에서 애국가가 아닌 북한 국가가 나온 일을 겪었습니다. 곧바로 장내 아나운서가 국가를 잘못 들었다고 사과한 뒤에 다시 애국가를 내보냈지만 대표팀은 제대로 된 국민의례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다음 날 한국과 홍콩의 여자 핸드볼 경기에서는 양국의 국가가 아예 연주되지 않았습니다. 사고가 잇따르자 아시아올림픽평의회가 대회 운영 과정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 같은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속출하는 이번 아시안게임. 선수들이 가장 빛나야 할 순간을 엉뚱한 사고들이 가리고 있습니다.

0: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 대법관 후보 재재청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1: 조 대법원장은 재재청 요구를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인 근거와 사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2: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재재청 요구를 받은 지 25일 만에 침묵을 깼습니다. 짧은 입장문을 취재진에 보내 재재청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서 하는데 관련 문서에는 대법관 후보자 재재청 요청이 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있지 않다면서 청와대 요청을 정당화할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임명해달라고 재청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실질적인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열흘 만에 다시 재청하라고 조 대법원장에게 요구했습니다. 그간 대법관 후보자를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물밑 조율을 거친 뒤 대면 재청해온 관행을 따르지 않고 서면 재청했다는 이유로 사실상 반려한 겁니다. 이후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 요청에 대한 공식 입장을 20일 넘게 밝히지 않아 왔습니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이 결국 뜻을 굽히지 않으면서 청와대와의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3: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23.7도, 습도는 59%입니다. YTN 뉴스 FM.
4: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5: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올해는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이자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입니다. 그 역사는 도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더 잘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다음 길을 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길에 도민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4: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6: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7: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6: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7: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6: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7: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0: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1: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2: 굿모닝 굿라이프.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트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최근 무료 강연이나 케이크 만들기 수업, 심지어 육아 박람 회장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공짜 미끼 뒤에 종신보험을 권유하는 영업행위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종신보험은 주로 사망을 보장하는 보장성 보험이기 때문에 저축성 상품과는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저축이나 목돈 마련을 이유로 종신보험 가입을 권유받았다면 다시 한번 꼭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코너 머니 인사이트에서는요. 우리 일상에 반드시 필요한 운전자 보험에 대해 짚어봅니다. 두 번째 코너 머니 클리닉 비포 애프터에서는 보험료 다이어트 제대로 한 사연 만나볼게요. 마지막 재무 AS 센터 이것만 물어보살 오늘도 청취자님들을 위해 문자창 열어놨습니다. 명쾌한 답변해 드릴 테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재무설계 전문가 바로 모시겠습니다. 김정수 팀장님, 권지은 팀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어떤 내용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서 방송을 들어보면 좋을까요?
1: 네, 일단은 그 운전자 보험 가입을 할 때 우리가 꼭 따져봐야 할 몇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요. 이제 현재 운전자 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이 내 운전자 보험은 좀 적절하게 잘 가입이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고, 또 운전자 보험 가입 시에 유의할 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 거예요. 간단하게 핵심만 좀 짚어드릴 거니까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좋습니다. 최근에 또 이 운전자 보험이 변호사 선임 비용 관련해서 보험금 지급이 좀 달라졌기 맞아요.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권지은 팀장님은 어떤 거 짚어보실까요?
2: 네, 와이프 여동생이 보험 설계사, 그녀에게 가입한 보험만 한 달에 무려 120만 원. 이 보험료도 납입이 힘들어서 최근에 줄인 보험료라는데요. 60대 중반의 월보험료 120만 원을 화끈하게 다이어트해서 보험료를 낮춰드리고 보장은 넓게 가져가게 해드린 상담 사연입니다. 나와 비슷한 사연일 수도 있잖아요. 거대한 보험료 납입으로 힘드신 분들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좋습니다. 어떤 사연 준비되어 있을지 잠시 후에 자세히 만나보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함께 하시다가 나도 상담이 필요하다. 우리 집도 보험과 보장 체크, 보험료 다이어트, 그리고 재무 상담이 필요하다라는 마음 드시 신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휴대폰 여시고요. 문자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관련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문자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자, 그럼 첫 코너 바로 만나보죠. 머니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운전자 보험의 핵심 특약인 변호사 선임비용 보장 약관이 지난 3월에 전면 개정됐습니다. 과잉 청구를 막기 위해 앞으로 신규 가입자는 보험금 발생 비용의 50%를 직접 부담해야 하는데요. 또 기존의 통합한도 폐지가 되고 1심부터 3심까지 심급별로 보장한도가 나뉘어서 실질적인 보험금 수령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신규 가입자에 한해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기존 가입자가 보장을 늘리기 위해 해지 후 재가입할 경우에는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전문가 픽 뉴스, 운전자 보험의 모든 것입니다. 아무래도 뭐 운전자 보험 요즘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마치 그쵸. 실손 의료비 보험처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라디오 들으시면서 운전하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관심 있는 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자동차 보험은 필수지만 운전자 보험은
1: 옵션이죠.
0: 선택,
1: 네, 그렇죠? 선택이죠.
0: 근데 반드시 이게 선택사항으로 생각하지 말고 필수로 가져가라라고 늘 강조를 해주시잖아요.
1: 맞아요. 일단 가성비가 굉장히 높은 보험 중에 하나고요. 단돈 뭐 만 원 정도로도 우리가 몇 억의 합의금을 또 보험금으로 수령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일단 이 최근까지 상담을 할 때 이 운전자 보험 가입할 때 이제 고객분들이 많이 놓치시는 부분이 있다는 거를 좀 새롭게 알게 돼서 그 내용을 좀 소개해드릴 건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개인

0: 승용차를 운행하는 운전자 보험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 원대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내가 운행하는 차량이 영업용 차량, 뭐 택시도 될수 있고요. 뭐 아니면 물류 배송을 하는 화물차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승용차와 영업용 차량 같은 경우는 번호판 색깔로 식별이 되거든요. 그래서 승용차 같은 경우는 이제 하얀 번호판이 부여가 되니까 일반 운전자 가입이고요. 그다음에 영업용 차량 같은 경우는 영업용 운전자 보험을 가입을 하시면 되는데 이 영업용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는 일반 승용차 운전자 보험과 다르게 보험료가 한 3, 4만 원 정도 하는 게 보통입니다.
1: 그러니까 일반 출퇴근용으로 자가용
0: 자가용
1: 운전하시는
0: 쓰는 거는
1: 분들은
0: 그렇죠.
1: 그냥 만 원대에 가입을 한 거면 적절하게 했다인 거고, 내가 업이 영업 운전을 하고
0: 그렇죠.
1: 있다라고 한다면은 세 배에 가까운 3, 4만 원대에 가입을 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2: 맞아요. 아무래도 이 직업적으로 운전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보험료가 승용차보다는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어요. 다만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실 때 내가 운전하는 차량을 승용차로 고지할지 아니면 영업용으로 고지할지에 대한 애매할 때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알으셔야 돼요.
1: 아니, 근데 내가 운전하는 차량이 영업용이면 영업용인 거고 승용차면 승용차인 거지. 이게 왜 그렇게 헷갈리고
0: 예,
1: 다를까요?
0: 이게 실제 그 이미 가입되어 있는 분들의 상담을 도와드리다 보면 이제 설계사들도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서 이제 좀 사실 예, 좀 오늘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예를 들어 내가 뭐 2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분이 계시다고 해보자고요. 근데 하지만 이거는 영업용 노란색 번호판이 아니고 흰 번호판으로 그냥 자영업자가 그냥 승용 화물차로 산 거란 말이에요. 이럴 때 운전자 보험 고지를 승용차로 해야 될까요? 아니면 영업용으로 해야 될까요?
1: 노란색 영업용
0: 이
1: 차량
0: 아니니까.
1: 번호판이 아니니까 승용차로 고지를 해야 될것 같은데요?
0: 그렇죠?
2: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1: 아니요.
2: 아니라는 거죠. 이 운전자 보험 가입 시 영업용 차량의 판단 기준은 번호판 색깔보다 그 차량에 쓰이는 용도를 잘 보셔야 돼요.
0: 그렇죠.
2: 만약 내가 운행하는 이 승용 화물차로 운송비를 받고 있다면 영업용으로 고지하고 3만 원대에 납입을 하시는 운전자 보험으로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운송 목적으로 돈은 지급받지 않거나 사업자 소유 업무용 차량으로 급여 소득을 받으신다면 이럴 때에는 개인 승용차용 운전자 보험인 만 원대인 운전자 보험으로 가입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1: 차량의 형태보다도
2: 복잡하죠?
1: 이
0: 목적이
1: 목적,
0: 중요한
1: 그렇군요.
0: 거예요.
1: 용도 사용 이게 중요한
2: 맞아요.
1: 거예요.
0: 네, 실제로 이 고객분들 중에 승용 화물 트럭, 이제 흰색 번호판이겠죠. 훨씬 더 흔하죠. 이 차량으로 이제 물류 운송을 하시다가 운송비를 또 직접 받고 계신 분이 이제 최근에 교통사고가 나셔서 보험금 청구를 했다가 현장 조사가 나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고지의무 위반을 지적받고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1: 아이고.
0: 이분 같은 경우는 왜 그랬을까요? 이 개인 승용 화물차로 운전자 보험을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일반 승용차용으로 가입을 하셔서 만 원에 가입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영업

0: 화물 차량으로 운송 목적으로 돈을 버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고지 사항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네요.
1: 맞아요. 그리고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실 때에는 운전자 관련 담보 외에는 다른 특약들을 넣는 거는 절대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운전자 보험은 특성상 관계 법령이 자주 변경되는 편이고 그때마다 운전자 보험을 변경 가입해야 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에 다른 특약들을 넣었다가 운전자 보험을 다시 바꿀 때에는 그 특약들까지 해지가 되는 사례가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에는 운전자에 해당하는 담보만 가입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0: 그렇군요. 그러면 어떤 담보들만 딱 넣으면 되는 걸까요?
2: 딱 네 가지 담보가 있습니다. 네,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중과실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이제 피해자 측과 뭘 해야 되나요? 형사합의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형사합의금, 요거는 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라고도 불립니다. 요게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요. 이 형사합의는 누가 하나요? 제가 하나요?
0: 변호사. 아니죠.
2: 변호사가 그렇죠. 해주죠. 변호 대리인이 해주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 비용 꼭 넣으셔야 되고요. 변호사를 사서 형사합의를 봤다는 거는 재판도 받고 벌금도 내셔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벌금 비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부상 치료비라고 해서 내가 차량에 탑승해 있는 중에 교통사고가 나면 나서 이제 우리가 치료를 받게 되면 나오는 위로금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네 가지만 운전자 보험 가입 시에 꼭 기억하시고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0: 그렇군요. 우리가 보통 보험 가입할 때 직업을 고지하잖아요. 근데 저 어떤 일을 합니다에 하나 더 운전자 보험은 어떤 일을 하는데 어떤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에 대한 맞아요.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이 맞아요. 필요하겠어요.
2: 이런 것도 비유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내가 평소에는 사무직으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저녁에는 제가 파트타임으로 예를 들어 대리운전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실제로 상해보험이나 질병보험 가입을 할 때는요. 둘 중에 가장 위험한 직업을 얘기를 해줘야 돼요.
0: 아, 그렇군요.
1: 위험급수가 네. 높은 직업.
0: 이런 걸 놓칠 경우에는 고지 위반으로 나중에 그렇죠. 보험금 못 받는 불이익을 당할 수
2: 있으니까. 왜냐하면 나는
0: 아무렇지
2: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사무직으로 해놨다가 예를 들어 이제 대리운전 중에 내가 사고가 나가지고 뭔가 보험 청구를 해야 되면 고지 의무 위반으로
0: 지급이 안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보험은 이게 꼼꼼하게 가입이 돼 있는지 나도 혹시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건 아닌지 이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가 봅니다. 8858번님 상담 필요하다고 문자 일찌감치 넣어주셨는데요. 저희가 방송이 끝난 후에 관련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운전자 보험 가입할 때는요. 형사 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 벌금 비용, 자기 부상 치료비 이 딱 네 가지 신경 쓰시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보험 점검과 보장 체크 필요하시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이쪽으로 상담 두 글자만 넣어서 보내주셔도 저희가 관련 도움 드릴게요.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머니 인사이트였습니다.

0: 병든 재무 상태 치료하고 상담 전후에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 드립니다. 머니클리닉 비포
1: 애프터.
0: 재무상태 걱정되는 청취자분 직접 찾아가서 문제 진단해드리고요. 건강한 재무상태로 치료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머니클리닉 비포 애프터. 오늘은 어디서 어떤 분 만나고 오셨을까요?
2: 네, 오늘은 경기도 광명에 거주하시는 60대 맞벌이 부부의 사연입니다. 남편분께서는 법인택시 운전을 하고 계시고요. 아내분께서는 마트에서 이제 판매원으로 일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두 분이 정말 뭐 매일같이 고생해서 번 돈이 매달 어디론가 새어나가고 있어서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0: 아, 어디론가 절대 새어나가면 안 되죠. 소중한 내 돈이 도대체 어디로 줄줄 세고 계셨을까요?
3: 일단 알고 보니 이 부부의 모든 보험이 아내분의 친여동생 즉 처제분에게 가입이 되어 있던 상품들이었는데 가족이다 보니까 믿고 맡기셨다라고 해요. 매달 내는 보험료가 무려 160만 원 가까이 되고 있으셨어요. 근데 너무 부담스러워서 몇 달 전에 처제분께 부탁을 해서 좀 조정을 하셨지만 여전히 매달 납입되는 보험료가 120만 원이나 된다라는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 가정의 월 소득은 340만 원 정도고 앞으로 2, 3년 정도면 나이 때문에 일을 계속해서 보장받을 수 없는 불안한 시기가 올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제라도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느끼신 거죠.
0: 60대 맞벌이이신 부부 그리고 보험 리모델링은 한 차례 했는데도 한 달에 2인 두 사람 몫의 보험료가 월 120만 원이다. 너무
2: 아무리
0: 커요.
2: 60대

0: 먹으라고 하더라도 너무 심하죠. 그죠?
1: 그렇죠. 그래도 보통은 이게 자매들이 사이가 좋으니까 분명히 언니랑 형부한테 필요한 것들을 잘 구성을 해줬을 거란 말이에요. 비싸긴
0: 그런
1: 해도.
0: 그런 사례를 많이 봤으면 좋겠는데 실제로는 많이 없거든요.
1: 아우, 벌써 또 부정적인 거 보니까 좀 불안한데.
0: 일단 저희가 내용을 좀 꼼꼼히 분석을 좀 해봤어요. 네. 그래서 일단 두 분 모두 2007년도에 가입하신 이제 1세대 실손보험이 있으셨고요.
1: 네.
0: 당연히 유지 중이셨습니다. 남편분은 보험료가 무려 18만 원까지 올라 있고요.
1: 실손보험료.
0: 네. 아내분 같은 경우는 17만 원으로 이제 두 분 실손보험료만 1세대 실손보험료만 35만 원이고요. 이게 조금 이따 다음번 개정에 왔을 때는 이게 얼마가 될까요?
1: 얼마나
0: 40만 원 가까이 되지 않을까요? 그죠? 또 40만 원 넘어가겠죠?
1: 실비 하나만.
2: 맞아요.
0: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또 나머지는 중복 가입된 안보험들이 좀 있었고 또 그 보험들 중에는 적립보험료도 좀 과도하게 들어간 화재보험도 좀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또 적립보험료가 또 과도하게 들어간 상해보험들도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2: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가장 문제가 됐던 건 최근에 추가로 가입하신 30만 원을 납입하시는 10년 납 종신보험이었어요. 이 상품은 10년을 만기까지 채워 납입해야 겨우 원금에 이자 조금 더해서 120%가 될까 말까 한 상품이었던 거죠. 이 가입하신 지 이제 겨우 3개월밖에 안 되셔서 앞으로 10년간 무조건 일을 해서 소득이 있다면 무리해서라도 목돈을 만드시기 위해 그렇죠. 납입을 하실 텐데 사실은 좀 어려움이 따르는 상품이었죠. 지금은 앞으로 길어야 2, 3년 정도밖에 소득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더 유지하시다가는 사실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해지하시는 걸 권해드렸어요.
1: 그렇죠. 만약에 이분들이 30대, 40대였으면은 매달 30만 원씩 10년 내셔서 목돈을 만드세요 했을
0: 맞아요.
1: 텐데
0: 맞아요. 네.
1: 지금 뭐 이미 60대시고 은퇴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10년 납입을 해야 하는 종신보험? 아, 결국에는 3개월치 보험료가 좀 아깝긴 하지만 그래도 결단을 내리시는 게
0: 다음 달에 해지하시면 4개월치 보험료고요. 1년 있다 해지하시면 12개월치 보험료입니다.
1: 오늘 유독 네. 좀 더 냉정하신 것 같아요. 김정수 팀장님이. 그 맞아요. 네. 정말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종신보험은 해지를 하는 쪽으로 가닥을 좀 잡은 것 같고 그럼요. 과도하게 좀 중복되고 겹쳐 있었던 안보험이나 다른 건 어떻게 리모델링 해주셨을까요?
0: 네. 뭐 적절하게 해드렸죠. 일단 그 기존 부부의 암진단비만 각각 부부가 1억 5천만 원 이상으로 좀 과도하게 설정이 되어 있어 고요. 요즘은 뭐 아시다시피 암진단비 금액 자체를 사실 크게 늘리는 것보다 실제 치료 과정에서 들어가는 왜 비급여 치료비에 대한 대비가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기존 암진단비는 효율적인 수준이 5천만 원 정도 수준으로 좀 낮췄고요. 대신 거기서 생기는 잉여금을 가지고 암 비급여 치료비 특약으로 좀 변경 가입을 권해드렸습니다.
2: 네. 이렇게 치료비 특약으로 변경을 하시게 된다면 일회성 진단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완치될 때까지 매년 3천만 원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치료비를 계속 지급받으실 수 있게 되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중복되던 불필요한 보장과 적립보험료는 싹 덜어내고 실제 암에 관련한 치료에 도움이 되는 실속 보장으로 든든하게 채워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1: 그렇군요. 9210번님, 0796번님의 많은 분들이 상담 필요하다고 문자를 보내주고 계신데요. 가족한테 가입했다고 무조건 우리 집 상황을 정확하게 아니까 제대로 된 보장을 넣어줬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지금의 사연처럼 존재할 수 있으니 자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자는 마음으로 전문가에게 도움 요청하시고 여러분들의 보장도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굿머니 굿나이프 전문가분들이 무료로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보험 점검 보장 체크 재무 상담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관련 도움 드릴게요. 0945번의 문자창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 무료입니다. 자 그럼 이 두 부부의 보장안이 어떻게 개선됐을지 청취자님 애프터 결과 잠시 후에 만나보죠.
3: 돈 들어오는 소리 들리시나요?
4: 여러분께서는 지금 돈이 되는 방송
3: YTN 라디오 굿머니 굿라이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FM 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굿머니 굿나이프 가정경제 주치 김정수 팀장님, 권지은 팀장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처제에게 잘 가입해 놓은 줄 알았던 보험. 일단은 160만 원어치였는데 1차 리모델링으로 120만 원이 되었지만 그마저도 살펴보니 불필요한 보험들이 굉장히 많았다. 자 이제 싹 덜어내고 제대로 된 다이어트를 해야 할 시간인데요. 김정수 주치님, 자

0: 광명 60대 부부의 애프터 처방 결과 알려주시죠.
1: 네, 이제 전문가 처방 들어갑니다. 사실 이 부부는 사실 열심히 일해서 번 소중한 소득이 매달 이 너무 과도한 보험료로 좀 빠져나가고 있었던 게 가장 큰 문제였죠. 특히 이제 아내분의 친여동생 처제분께서 2, 3년마다 한 번씩 이 보험 점검해 주겠다고 하면서 찾아와서는 기존 보험을 자꾸 해지시키고 새 보험 가입시키기를 이제 몇 번. 예, 반복해 오셨더라고요. 가뜩이나 이 나이대가 보험료를 줄여야 될 시기인데 이 버거운 보험료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셨고요. 이번 기회에 이제 가계 부담을 좀 확실하게 줄여드리는 리모델링을 진행을 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2, 3년마다 해지와 재가입을 반복했다라는 건 손해가 계속 쌓이고 있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2: 맞아요.
0: 그러니까 결국에는 보험료를 줄이긴커녕 더 비싸지는 보험료로 새로 재가입하는 악순환만 반복됐던 거네요.
2: 네, 그래서 가장 먼저 불과 3개월 전에 처제분 권유로 새로 가입을 하셨던 30만 원을 납입하는 종신보험. 이번 기회에 과감히 정리하셨어요.
1: 10년 납이니까 무조건 정리하셔야죠.
2: 네, 이 10년을 납입해도 환급률이 120%가 안 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더큰 손실을 막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해지를 좀 권해드렸고요. 또한 부부 각각 1억 5천만 원 이상씩 과하게 설정되어 있던 암 진단비는 5천만 원 수준으로 낮춰드리고요. 완치될 때까지 매년 3천만 원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암 비급여 치료비 특약으로 변경을 도와드렸어요.
0: 일회성 진단비는
1: 맞아요.
0: 줄이고 실제 치료 과정에서 매년 나오는 이 비급여 반복 치료비로 보완을 해주신 거네요.
1: 맞아요. 요즘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그 일회성 진단비는 이제 한번 지급되면 사라져 버리니까
0: 그렇죠.
1: 우리가 이제 암도 치료 기술이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빨리 치료가 되면 두 번째, 세 번째 암이 두려운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인 이 치료비의 반복 지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실손보험, 1세대 실손보험이 남편분 18만 원, 또 아내분 17만 원 이렇게 1세대 실손보험이 있었는데요. 보험료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이제 느끼셨고, 5세대 실손보험으로 가더라도 이제 자기부담금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5세대 실손으로 두분 전환을 하시면서 35만 원의 보험료가 월 8만 원으로 대폭 줄었고요. 여기에 기존 잘 유지하고 계시던 알짜보험 6건 22만 원 정도를 그대로 살리고 진단비를 좀 줄이면서 비급여 치료비를 보강한 이제 신규 보장 두분 합산하면 월 15만 원 정도 되거든요. 요걸 좀 더해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존에 매달 내시던 120만 원의 보험료를 월 45만 원으로 무려 75만 원이나 획기적으로 좀 줄여드렸습니다.
0: 와, 120만 원의 보험, 필요한 것들 다 갖추면서도 45만 원으로 매달 75만 원의 고정 지출을 절감시켜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 이제 좀 염려되는 게 어쨌든 이게 여동생 권유로 가입한 거고 2, 3년에 한 번씩 와서 리모델링 점검을 어쨌든 처제분이 해주셨던 건데 이거 막상 다 해지하고 이렇게 변경하는 거 부담 느끼지 않으셨을까요?
2: 물론 당연히 부담은 서로 느낄 수밖에 없죠.
0: 그렇죠.
2: 처제분한테 가입하신 이 청취자분.
1: 이게 아마 여러 번 반복됐기 때문에 이번에 작정을 하시고 상담 신청을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2: 근데 이게 앞으로 가면은 더큰 부담이 될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이번 기회에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꼭 결정을 하셔야 됐고요. 이 가족이나 지인이 점검을 핑계로 사실 주기적으로 보험을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상 이게 그 가입자에게 큰 도움이 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확히 잘 살펴보셔야 되고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서 매달 세워나가고 있던 75만 원의 보험료로 만기 적금을 추천해 드렸어요.
1: 3년 만기
2: 그래서
1: 적금.
2: 3년 뒤 이자까지 목돈 3천만 원 정도를 만들 수 있게 해드리면서 가계 경제를 제대로 바로잡을 수 있게 되신 거죠.
0: 아,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사연에서 우리가 지금 만나보고 있는 것처럼 지인을 통해 가입한 보험이라 하더라도
1: 꼭 형제가 아니더라도요. 그죠?
0: 맞아요. 제3자의 객관적인 점검은 받아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혹시 나도 친척이나 지인의 부탁으로 과도한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이거 말 못해서 혹시 그쪽에 피해 주는 거 아닐까 걱정돼서 소가리만 할거 있으시다면 전문가에게 직접 물어보시고 고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자, 내가 가입한 보험 상태 궁금한 분들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이 든다면 일단 점검의 타이밍으로 가져가 보시는 게 좋겠어요.
1: 맞아요. 일단 이제 보험은요. 정말 뭐 무조건 많이 가입해서 많이 내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이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으로 부담 없이 유지를 하면서 우리가 질병이나 사고가 났을 때 실질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느냐가 사실 핵심이거든요. 이 가족이나 뭐 지인과의 관계 때문에 선뜻 정리하지 못하고 뭐 부담을 안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실제로. 왜냐하면 저희가 상담 나가봐도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망설이지 마시고요. 이번 기회에 전문가의 진단을 좀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한번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0: 좋습니다. 잘 돼 있다면 이제 유지하면 되는 거고.
1: 아, 그럼요.
0: 잘못 돼 있다면 한 달 한 달 손해가 불어나기 전에 점검을 하시고 바로잡는 게 중요합니다. 용기 있는 과감한 결단 그리고 꼼꼼한 리모델링이 여러분들의 가정경제에 큰 버팀목이 될 겁니다. 오늘 머니클리닉 비포 애프터 사연 만나봤는데요. 굿모닝 굿나이프 전문가의 도움받아 우리 집도 가정경제 재무 고민 해결해보고 싶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머니클리닉 비포 애프터였습니다.

0: 굿모닝 굿나잇으로 보내주신 고민 문자 시원하게 소개해드리고 여러분의 재무 상태 확실하게 AS 해드리겠습니다. 재무 AS 센터 이것만 물어보살. 와이텔 라디오 굿모닝 굿나잇. 제가 이것만 물어보사라 하니까 권준 팀장님 굉장히 또 좋아하시네요.
1: 저만 오글거리나요? 저 여기 못 앉아있겠는데.
0: 왜 그러세요? 두 분이 보살님이신걸요. 자, 보살보살 물어보살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8858님 9210번님 상담 기다리고 있다고 문자 계속 보내주고 계시고 6517번님도 상담 신청해 주셨는데요. 방송이 끝난 후에 저희가 관련 내용을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청취자님 질문 소개해드리고 이제 두 분이 화끈하게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영업용 택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사무실로 오시는 설계사분에게 운전자 보험을 두 건에 9만 원 납입 중인데요. 이거 보험료 너무 비싼 것 같아서요. 아니, 근데 일단은 비싸죠. 왜냐하면 영업용 운전자 우리가 아까 가이드 딱 정해드렸는데.
2: 맞아요.
0: 맞아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2: 일단 뭐 확실하게 보험료 비싼 거 맞고요. 예, 비쌉니다.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운전자 보험은요. 네 가지 뭐였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형사합의금,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이라고도 해요. 네. 그리고 벌금.
0: 벌금 비용.
2: 그다음에 변호사 선임 비용. 그다음에 자기부상치료비. 요 네 가지만 가입하시면 되는데 아마 또 이 영업용 택시 운전자시면 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3, 4만 원에서 해결이 가능한데 현재 두 건에 9만 원을 내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딱 두 가지 정도의 경우가 예측이 됩니다.
0: 어떤 거죠? 아, 저는 전혀 예측이 안 가요.
1: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적립보험료가 있다거나 혹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네 가지를 제외한 다른 특약들이 가입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2: 무조건이죠.
1: 굉장히 크죠.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운전하는 차량은 한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보험료도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근데 그 이상을 벗어난다면 그 나머지의 외적인 특약들이 부각이 되어 있기 때문에
2: 맞습니다.
1: 보험료가 그만큼 인상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죠.
0: 그렇군요. 일단은 적립보험료가 과도하게 설정돼 있을 가능성.
2: 확인 한번 해봐야 되고.
0: 그렇죠.
2: 그래서 하나. 적립보험료가 있었다면 적립보험료 삭제하시고요. 그다음에 권지윤 팀장님 말씀대로 운전자 4대 담보 외에 다른 담보들이 뭐 예를 들어 뭐 상해 수술비다, 상해 종수술비다,
1: 입원
2: 뭐 후유장애다, 일당이다, 교통사고 후유장애다. 뭐 여러 가지들 많거든요. 수백 가지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쓸데없이 네 가지 이외에 들어가 있다. 예, 부분해지 하시면 됩니다.
0: 아, 그렇군요. 아,
2: 저는 보험료 절반 이하로 줄이실 수 있어요.
0: 이거를 다 해지하고 새로 가입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2: 뭐 그런 것도 가능한데요.
1: 가능은 하지만 우리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운전자 보험의 보장 혜택이 50%를 자기 부담금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잖아요. 네. 근데 이걸 해지하게 되면은 안 좋은 보장으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2: 네. 언제 가입했는지 확인도 해봐야
1: 이런 되겠네요. 경우에는 필요 없는 특약들만 삭제하는 수정 작업을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죠.
0: 운전자 보험 되게 쉽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신중하게 좀 점검하고 접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2: 맞아요.
0: 지금 말씀해주신 변호사 선임 비용에 대한 보장 그 금액의 크기 차이도 크기 때문에 우리 8817번님 보다 자세한 상담은 전문가에게 직접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관련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자 또 만나봅니다. 1154번님. 방송 듣다가요. 저도 비슷한 상품을 가입한 것 같아서 문자를 보냅니다. 작년 초에 가입을 했고요. 월 30만 원씩 10년 납부하면 똑같아요. 125%의 환급률 확정되는 상품인데 그럼 저는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40대 중반입니다.
1: 다행이시네요. 이 앞서 사연에서는 청취자분의 보험 나이가 60대라고 하셨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2, 3년 정도만 바라보셨잖아요.
2: 그렇죠.
1: 근데 지금 청취자분 같은 경우에 40대 중반이라고 하셨어요.
0: 다르네요.
1: 충분히 앞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도 남고 저축을 하셔도 어느 목적으로 다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이기
2: 그렇죠.
1: 때문에 이럴 때는 유지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0: 다만 조금 부담이 되신다면은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확인은 더 해보시면 좋겠죠.
1: 일단은 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40대이시고 안전하게 목돈 마련을 원하셔서 가입을 하셨다면 10년이면 원금이 3,600만 원이고요. 아까하고는 좀 다른 상품입니다. 이건 25%예요. 예, 그래서 28%짜리예요. 그러면 10년 뒤에 28%의 비과세 이자가 1,000만 원 정도가 붙게 되니까 사실 문자 주신 청취자님 같은 경우 남은 기간 동안 잘 납입하셔서 목돈 만드시면 됩니다. 이 은행 금리로도 단순 계산을 해보면 뭐 3,600만 원 원금 넣고 4,600 받으려면요 매년 5% 이자 이상의 이율이 필요하거든요. 그대로 잘 유지하셔서 10년 뒤 이자 소득세도 영원인 혜택까지 모두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2: 그럼 앞선 사연에서 만나봤던 그 종신보험은 말 그대로 진짜 종신보험인 거고
1: 황금 이율이 이제 상대적으로 이거보다 낮기 때문에 그건 사실 단기납 종신으로 볼 수는 없죠.
2: 아 그럼 그건 비과세 요건도 해당하지 않나요?
1: 해당은
2: 거네요?
1: 하지만 이율이 너무 낮은 거예요.
2: 아 그렇군요.
1: 굳이 그렇게 가입할 필요가 없는.
0: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단기납 종신이라는 것도 하나의 상품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상품마다도 다 이율이 다르고 네. 조건이 달라요. 그래서 이 두 분께서 가입을 하시는 건 상품은 아무래도 다른 상품일 것 같고요. 또 나의 가입하는 사람의 나이에 따라서도 결정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2: 아 그렇군요. 앞선 사연하고는
1: 명쾌하시네요.
2: 상황이 다르다. 일단 상품 자체가 다른 것 같고 네. 두 분의 나이대도 다른데다가 이 요건 자체도 혜택 요건이 다르니까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다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분의 문자 사연 더 만나봅니다. 3345번님. 라디오 들으면서 제 보험 증권도 살펴봤는데요. 2009년에 가입한 실손보험이 월 10만 원씩 나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적립보험료라고 써 있고 4만 원이 붙어 있었습니다. 적립보험료만 뺄 수 있나요? 아 저도 이 실손보험의 적립보험료 되게 궁금했어요.
1: 그걸 어떻게 보셨을까요? 되게 조그만 글씨로 써 있는데.
2: 그 이거 뺄 수 있나요?
1: 네, 세력이 굉장히 좋으신 것 같은데 물론입니다. 이 적립보험료만 삭제하실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저 당시 실손보험들은 이 고객들이 납부한 이 적립보험료 가지고 실손보험이 갱신될 때마다 이 오늘은 보험료를 대체하고 있는 상품들이 많았었거든요.
2: 눈속임이네요.
1: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적립보험료의 환급금이 납입하신 금액보다 현저히 적을 수 있다는 점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0: 네. 그리고 하나 더 이 적립보험료를 부분해지하게 되면 이제부터 실손보험이 인상될 때마다 오르는 보험료가 100% 이제 보험료에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다음번 갱신 때에는 생각보다 보험료가 많이 인상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1: 그래도 이게 맞죠. 그렇죠.
0: 하지만 잘 유지하시다가 이 실손보험이 내가 감당하기 힘든 정도의 보험료가 된다면 그때 는 실손 전환을 통해서 또 다른 실손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선택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적립보험료만 부분 해지하셔서 필요 없는 지출이 되는 보험료를 줄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2: 좋습니다. 청취자분들 소중한 고민에 정성껏 답해주신 두 분인데요. 끝으로 이 질문 하나 더 만나볼게요. 4953번님. 연휴 때 아이들이 용돈을 받게 된다면 요 목돈을 어떻게 좀 만들어주는 게 좋을지 그 돈을 불리고 모아나가는 방법 좀 설명해 주세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1: 아이들이면 너무 쉽죠. 앞으로 이제 저축할 시간이 많이 남아있고 우리가 뭐 용돈을 뭐 1년에 대표적으로 한 두세 번씩 받잖아요. 뭐 생일, 뭐 추석, 명절, 뭐 그죠?
2: 그렇죠.
1: 설날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때마다 들어오는 돈들을요. 적립형으로 ETF 사주세요. 네. 증권사 계좌 하나 여셔가지고요. ETF 사주시고 나중에 그 ETF 뭐 5년, 10년 정도 가가지고 이제 뭐 돈이 많이 풀어놨다고 하면 그 학자금으로 쓰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증여 한도 내에서는 또 비과세가 되니까 일단은 뭐 이렇게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돈들이 있다면 이벤트성으로 ETF 계좌 하나 열어놓으셔가지고 딴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국내 지수 추종하는 거 아니면 해외 지수는 S&P 500이나 뭐 나스닥 100이 있겠죠. 이런 것들 선택하셔가지고 하시면 나중에 충분히 큰 목돈 만들 수도 있습니다.
2: 근데 또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이렇대요. 자식이 부모 세대에게 전달한 그 용돈이 평균 21만 3천 원이라고 하고 부모 세대가 자녀에게 준 용돈 금액은 평균 11만 4천 원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난해 기준으로.
1: 아 그래요? 저는 거꾸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2: 그러니까 모바일 송금하는 그 데이터 기준이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한테 전달한 용돈이 21만 3천 원.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용돈이 11만 4천 원. 자, 일단은
1: 늦게까지 결혼 안 하시고 이제 부모님과 사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가?
2: 캥거루족들이 그랬을 수도 있고 뭔가 그러게요. 뭐 우리 사회가 그래도 효사회가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1: 어쨌든
2: 그렇죠. 어쨌든 이렇게 또 연휴 때 가지고 있는 목돈 가지고 어떻게 활용도 정해야 될지 고민인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관련해서 재무 상담도 원하신다면 전문가에게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739번님도 상담 필요하다고 문자 넣어주셨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상담 문자는 계속 받아보고요. 자, 두 분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무 설계 전문가 김정수 팀장님 그리고 권지은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3: 수고하셨습니다.
2: 보험 점검, 노후 상담 필요하다면 굿모닝 굿나이프에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위한 문자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 열려있습니다.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려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발생하고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잇 끝곡은 나홀의 바람 기억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아나운서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인생을 비유할 때 우리는 길이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는 수많은 선택지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 누구도 어느 길이 꽃길인지 가시밭길인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지금 꽃길이 아니라 아프고 힘든 가시밭길에 있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겐 내일이 있기 때문이죠. 다시 힘차게 꽃길을 향해 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네, 한 달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3: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4: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도 아침과 저녁에는 선선하겠고 낮 동안에는 가을볕이 강하게 내리쬐며 덥겠습니다. 더불어 자외선도 강하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19도, 광주 18도, 대구 16도에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29도, 광주와 대구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추석인 금요일에는 하늘이 흐리고 한가위 보름달 보기는 어렵겠고요. 늦은 밤부터 중부지방에선 비 소식도 있습니다. 이 비는 밤 사이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남부 지방은 토요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 밤 시간 곳곳에 돌발 상황이 있는데요. 경부고속도로 이용해서 서울 가는 길은 양재나들목을 지난 지점 2차로에 고장차가 있기 때문에 이 부근에서는 잠깐 서행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요. 북부간선도로 이용해서 구리 쪽으로 가는 길 묵동 부근 2차로에서는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이 부근 지날 때도 차로 변경에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변 북로 구리 쪽으로도 사고 소식입니다. 성수대교를 못 간 지점 3차로에서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뒤쪽으로 반포대교 이전부터 사고 지점을 지날 때까지도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27년간 언제나

0: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 화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2: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재청 요구를 결국 거부했습니다.
3: 조 대법원장은 재재청 요구를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박기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4: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재재청 요구를 받은 지 25일 만에 침묵을 깼습니다. 짧은 입장문을 취재진에 보내 재재청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5: 대법원장님 한 말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전동기 후보자 대청 그대로.
4: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서 하는데 관련 문서에는 대법관 후보자 재재청 요청이 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있지 않다면서 청와대 요청을 정당화할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임명해달라고 재청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실질적인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열흘 만에 다시 재청하라고 조 대법원장에게 요구했습니다. 그간 대법관 후보자를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물밑 조율을 거친 뒤 대면 재청해온 관행을 따르지 않고 서면 재청했다는 이유로 사실상 반려한 겁니다. 이후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 요청에 대한 공식 입장을 20일 넘게 밝히지 않아왔습니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이 결국 뜻을 굽히지 않으면서 청와대와의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2: 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재청 요구를 거부하자 즉각 깊은 유감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3: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자 헌법에 위배된 인식이라고 정면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김영수 기자입니다.
6: 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재재청을 거부한 것에 대해 즉각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는 대법원장의 재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위에 있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며 정면 비판한 겁니다. 대법원장의 논리대로라면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재청하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것과 같다며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노태학 전 대법관이 퇴임한 지 6개월이 지났다며 대법원 1인의 공백은 국민이 신속 재판을 받을 권리에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석 장기화가 국민의 피해로 돌아간 사실을 직시하고 더 이상 현 상황을 방치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의 책임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다시 한번 재재청을 압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부장판사를 임명 재청했으나 청와대는 열흘 뒤인 지난달 28일 실질적 협의 없는 일방적인 서면 재청이라며 재재청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후 침묵했던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재청 거부 입장을 밝히면서 대법관 재청 갈등은 재점화됐고 여야의 거센 공방으로 이어지면서 향후 전국의 핵심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2: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재청 거부에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3: 여당은 황당한 대법원장이라고 맹비난한 반면 야당은 대통령이 자기 재판의 재판관을 고르겠다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7: 인천시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 김민석 대표는 준비했던 인사말 대신 대법관 후보 재재청 거부 의사를 밝힌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판하며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황당한 대법원장이라고 부르며 재재청의 헌법적 근거는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8: 대통령 모행을
9: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하는 것인지

0: 대통령과 국민을 무시하는 것인지 참으로 황당할 따름입니다.
1: 한병도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자를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나라를 비운 사이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쿠데타적 행태를 저질렀다며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쿠데타에 이은 사법 쿠데타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대법관 재재청을 요구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을 위해 삼권분립 파괴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특검 요청으로 자기 재판의 공소기각을 노리더니 이번에는 자기 재판의 재판관을 마음대로 고르겠다며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재청 요구는 사법부와 입법부의 권한을 동시에 짓밟는 삼권 분립 파괴 책동이라며 사법부에 대통령 재판 재개를 요구했습니다. 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결단을 지지한다며 대통령의 재재청 요구권은 헌법에 명시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2: 삼권 분립을 부정하고
3: 박충권 국민의힘 소속 대변인입니다.
2: 독재적 발상이자 스스로 위헌을 자행하며 남에게 위헌을 운운하는 적반하장입니다.
1: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통령 마음대로 하지 말라고 대법원장 재청권을 헌법에 보장한 것인데 이 대통령은 자기 마음에 들 때까지 재재청하라고 우기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4: 김성원 전 법무장관 후보자의 전 보좌관이 김 후보자 의혹을 처음 전달한 대상은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다며 그 경위를 밝혔습니다.
5: 김 후보자 사퇴 이후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민주당은 침묵을 이어가고 있고 야당은 공세의 고삐를 조이고 있습니다. 김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6: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옛 보좌관 A씨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 17일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텔레그램으로 김 전 후보자의 회계 부정과 음주운전 의혹 등을 담은 PDF 편지와 첨부 파일까지 5개 파일을 전달했고 약 30분 뒤 홍 수석이 전화를 걸어와 사실 여부를 확인했다는 주장입니다. 17일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김 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한 날입니다. 텔레그램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김 의원실과 함께 조달청 카르텔 문제를 조사할 때 연락하던 채널이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A씨는 의혹의 핵심은 경기도당 회계 부정이라며 구체적인 사례를 나열했습니다.
7: 김승원 의원이 자기 정치자금 통장에서 5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돈이 빠져나갑니다.
3: 의혹 제기 전 보좌관입니다.
7: 자기 통장은 어디로 갔는지는 정확하게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6: 이처럼 김 후보자 사퇴 이후에도 논란은 확산하고 있지만 잘된 인사라 자평했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세의 수위를 높이는 중입니다.
8: 단언서에 나온 내용은
3: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8: 성추행, 음주운전, 회계부정, 청탁, 폭언과 갑질입니다. 하나같이 파렴치한 범죄 의혹들인데 이걸 어떻게 가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6: 양당 모두 추석 민심 잡기에 공을 들이는 가운데 김 전 후보자의 낙마를 둘러싼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김희준입니다.
4: 법무부 장관 후보직에서 내려온 김승원 의원이 성추행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당했습니다.
5: 앞서 경찰은 의혹만으로는 들여다볼 수 없다고 밝혔는데 고발이 접수된 만큼 수사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김진두 기자의 보도입니다.
9: 김승원 의원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김 의원이 법무장관 후보직에서 낙마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추가 의혹이 대상입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고발장에서 지난 2024년 6월쯤 김 의원이 술자리 동석자를 추행해 피해자가 항의했다는 내용이 전직 보좌관의 탄원서에 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범죄를 밝혀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원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단초가 되는 자료가 있어야 수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발이 접수되면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는 물음엔 그렇다고 답했는데 하루 만에 고발이 들어온 겁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내용을 살펴본 뒤 탄원서 확보를 시도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앞서 김 의원 측은 탄원서에 담긴 추행과 추가 음주운전 의혹 등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돼 있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제 막 접수했고 배당이나 조사 일정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의 신약 청탁 의혹 등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먼저 고발된 사건들은 서울 영등포서가 맡아 수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전문 수사 인력이 많은 서울청으로 재배당할지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김유두입니다.
5: 강신철 신임 국방부 장관은 오늘 군 장병들을 전사 공동체라고 호명하면서 승리를 위한 국방개혁을 펼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강 장관은 오늘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승리가 우리의 전략이 되고 승리가 우리의 정책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유엔 총회 기조 연설을 통해 한반도 평화 공존의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공개된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뉴욕 현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한현희 기자, 이 대통령이 내일 유엔 총회에서 기조 연설을 한다고요?
10: 네,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찾은 이재명 대통령은 내일 새벽 유엔 총회 기조 연설에 나섭니다.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한 유엔 개혁 방향과 함께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한 청사진을 밝힌다는 계획인데요. 이후엔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유엔 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할 예정입니다.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세계 각국 정상들이 뉴욕에 모이는 만큼 이를 계기로 다른 정상들과의 만남이 있을지도 관심인데요. 앞서 청와대는 총회에 참석한 주요국 정상들과 다양한 방식의 별도 접촉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반도 문제와 더불어서 대미 투자, 호르무즈 파병 등 미국과 현안이 산적한 만큼 순방 기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이 성사될지 주목됩니다.
4: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 대통령이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북핵 중단하고 제재 완화, 이 교환을 언급했었군요.
10: 네, 이 대통령은 앞서 공개된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북 제재 문제와 북한의 핵 개발 중단을 교환하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북한이 지속해서 핵무기를 늘려가는 현재 국면을 방치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며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은 제재와 추가적인 핵무기,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 개발을 중단을 교환하는 거래가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믿는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한국과 미국 모두 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정상 차원의 정치적 결단이고 두 정상이 신뢰를 구축하고 직접 만나서 공통 분모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오늘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평화공존의 청사진을 제시하겠다고 한 만큼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미국 뉴욕에서 YTN 한현입니다.
4: 네, 어제 육군 최전방 비무장지대 내 지뢰폭발 추정사고로 우리 군 3명이 중경상을 입었는데요. 당시 장병들은 북한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와 지뢰를 매설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지대를 확인하기 위한 수색로를 만들다가 이 같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11: 우리 군 3명이 중경상을 입은 곳은 서부전선 25사단 군사분계선 근접지역이라고 합참이 밝혔습니다. 앞서 이번 작전을 수색로 개척작전이라고도 강조했는데 그 이유도 드러났습니다. 해당 지역의 지형 변화를 식별한 유엔사의 다음 주 초 현장 조사에 앞서 수색로를 확보하던 중 폭발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군사분계선 지형 변화 이후로는 북한의 국경선화 작업 등이 거론됩니다.
12: 정확한 위치와 폭발 원인 등
13: 장도영 합참 공보실장입니다.
12: 유엔사와 안전이 확보된 가운데 신속하게 현장 확인을 통해 파악할 예정입니다.
11: 군은 파편과 잔해물 수거 등을 통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폭발물이 누구의 것인지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발목 등 특정 부위에 피해를 입힌 점으로 비로 이른바 발목 지뢰로 추정됩니다. 북한의 대표적인 발목 지뢰는 목함 지뢰, 한국군은 M14 대인 지뢰 등이 있습니다.
12: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문적인 영역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포함해서 유엔사와 같이 현장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11: 발목 절단에 중상을 입은 수색 대대장 등 중상자 두 명은 방호복과 지뢰 덧신을 착용했지만 피해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군은 작전에 참여했던 10여 명에 대해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신철 신임 국방부 장관은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라고 지시한 뒤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4: 각종 인사는 물론 이권 청탁과 함께 고가의 귀금속을 챙긴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로봇계 사업가에게 명품 시계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면서 1심보다 2년이 깎였습니다. 이만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14: 매관 매직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의 형량이 2심에서 일부 깎인 건 바쇠론 콘스탄틴 시계가 결정적이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건희 씨가 로봇계 사업가 서성빈 씨에게 청탁과 함께 명품 시계를 받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 씨가 구매를 대행해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사업 관련 알선 대가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받았다는 점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15: 피고인이 서성빈에게 이 사건 손목시계 구매 대행을 서울고등법원 판사입니다. 이에 서성빈이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손목시계를 구매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14: 재판부는 또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 받은 50만 원 상당의 해한도 모조품도 인사청탁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죄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다른 혐의는 모두 유죄가 나왔습니다. 지난 2022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게 받은 목걸이와 브로치 등 이른바 나토 3종 세트, 이배용 위원장이 준 금거북이, 여기에 최재형 목사에게 챙긴 디올 가방과 김상민 전 검사에게 받은 이우환 화백 그림 모두 각종 청탁과 함께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15: 피고인에게 디올 가방 등 금품을 수수한 것은 대통령 등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을 명목으로 한 것이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면서 수수하였으므로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14: 재판부는 그러면서 김건희 씨에게 1심의 징역 7년보다 2년 감형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우환 화백 그림과 반클리프 목걸이, 브로치의 몰수와 2,440만 원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돼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권력형 알선 수재 사건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4: 오늘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 판결과 함께 김건희 씨의 범행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영부인 지위를 망각한 채 거리낌 없이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해 국민에게 실망감과 좌절감을 줬다고 꾸짖었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16: 항소심 재판부는 금품 수수 당시 김건희 씨의 영향력을 설명하는 데 상당 시간을 들였습니다. 대통령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조언하거나 국정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도 지위를 망각했다고 질타했습니다.
15: 영향력 행사를 기대하는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판사입니다. 자신의 지위를 망각한 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반복적으로 이를 수수하였습니다.
16: 김 씨의 범행으로 대통령 배우자의 영향력이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전락했고 국정 전반의 투명성,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15: 국가 권력이 금품 제공자의 이에 따라 행사될 위험의 발생을 목도한 국민의 실망감과 좌절감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치유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16: 검찰과 특검 수사에 대응하는 김 씨의 행동도 불리한 정상으로 봤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일부 금품을 반환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씨가 사력 입지 못한 처신을 자책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됐지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금품 제공자들의 청탁 의도가 명백히 드러났는데도 김 씨가 은폐하고 정당화하려 했다고 꾸짖으며 중형을 내렸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5: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에 부당 개입한 혐의를 받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이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다만 홍 전 감독은 선임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송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0: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축구협회 임원들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건 지난 2024년 7월입니다. 감독 추천 권한이 없는 이임생 당시 기술총괄 이사가 홍명보 감독을 심야에 빵집에서 만나 졸속 면접을 봤다는 논란이 불거진 겁니다.
1: 정말 한국 축구가
2: 이임생 당시에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 이사입니다.
1: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홍명보 감독님 마지막 결정도 회장님한테는 저는 보고를 안 했습니다.
0: 2년에 걸친 수사 끝에 경찰은 정몽규 전 회장과 이임생 전 기술총괄 이사, 김정배 전 상근 부회장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앞서 정몽규 전 회장은 경찰 조사에 출석하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3: 감독 선임 과정에 부당 개입한 이유 있으십니까?
4: 뭐 경찰 조사에 성실히
2: 임하겠습니다. 전 대한축구협회 회장입니다.
4: 부당 개입한 거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0: 하지만 경찰은 업무방해죄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여론의 비판을 피하고자 마치 정당한 추천 절차를 거친 것처럼 이사회 심의 한 건의 허위 내용을 기재해 감독 선임 업무를 방해했다는 겁니다. 특히 정혜성 전 전력강화위원장이 사퇴하면서 축구협회에 감독 선임 작업을 요청했다는 문구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만 홍명보 감독에게 고액의 연봉을 지급했다는 업무상 배임 혐의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홍 전 감독에 대해서도 전력강화위원회나 이사회의 감독 선임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고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습니다. 정 전 회장 측은 입장문을 내고 이사회를 속일 이유도 속인 사실도 없다며 향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5: 청와대는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로 인해 지방의 농지 거래량이 줄고 가격이 내려가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영수 청와대 농림축산비서관은 오늘 청와대 온라인 정책 홍보 유튜브 프로그램에 출연해 전체적으로 농지 가격이 떨어지는 경향은 맞지만 농지 전수조사 때문에 전체가 그렇다고 말하는 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추석 연휴인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 동안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또 같은 기간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제정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의 유류 가격을 리터당 100원 인하합니다. 정부는 2017년부터 설, 추석, 명절 연휴 동안 모두 14차례에 걸쳐 1조 450억 원에 이르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왔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귀성길은 대체로 맞겠지만 내륙을 중심으로는 짙은 안개가 낄 것으로 보여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추석 당일인 25일부터는 하늘이 차차 흐려지겠고 강원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밤부터는 두터운 구름이 유입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보름달을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이어 늦은 밤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비가 내린 뒤 본격적인 귀경이 시작되는 26일에는 비구름이 남아해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종일 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부산 북항에서 연일 상어가 목격되면서 일대가 시민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상어가 스스로 빠져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여의치 않으면 차단망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보도에 최기성 기자입니다.
6: 평일 오전이지만 수로 주변이 인파로 북적입니다. 닷새째 이곳을 떠나지 않고 있는 상어를 구경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입니다.
7: 사실 할머니 집에 가서 밥만 먹고 바로 상어가 요즘에 부산에 유행이라 상어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택시 타고 바로 달려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도 많고 강아지도 많고 아이가 엄청 신나하고 있습니다, 지금.
6: 지난 주말에도 평소 방문객의 4~5배에 달하는 19,000여 명이 공원을 찾았습니다. 북항이라는 애칭까지 생겼습니다.
8: 상어 나온다고 해서 왔는데 되게 자주 보이고 엄청 커서 신기하고요. 아이도 되게 좋아해서 재밌게 구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6: 3m 길이의 무태상어로 추정되는 상어가 처음 나타난 건 지난 18일입니다. 먹이를 쫓아 들어왔다가 못 나가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 추정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상어가 수로 구조를 몰라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스스로 벗어나길 기다리다가 추석 연휴 뒤에도 못 나가면 차단망을 조금씩 좁혀 바깥으로 유도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검토할 계획입니다.
9: 한 1, 2주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기다리면 아무래도 이제
2: 최윤 군산대학교 해양생물자원학과 명예교수입니다.
9: 조금 행동이 둔화된다거나 몸에 이상이 이제 오는 증세가 보이면 그때 조금 유도해서 내보내는 것이 낫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6: 인터넷에는 몸길이 1m짜리 새끼상어를 봤다는 목격담도 돌았는데 국립수산과학원은 영상만으로는 상어인지조차 판별이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상어 공격성에 대해선 사람이 물속에 뛰어들지 않는 이상은 위험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0: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0: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재재청해달라는 청와대 요구를 전면 거부했습니다.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정면 충돌한 이 초유의 사태에 정치권도 공방을 벌였는데요. 관련 발언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2: 재재청을
3: 서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입니다.
2: 법 기술을 부리며 빠져 나가려 해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헌법 위반과 법률 위반의 범위를 빠져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법사위에서 확실하게 질의하고 따져 묻겠습니다. 그리고 헌법 위반, 법률 위반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4: 대통령의 재재청 요구에 응하는 것은
3: 박형수 대법원장이 국민의힘
4: 간사입니다. 재청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고 대통령의 대법관 쇼핑을 사실상 인정하는 치욕적인 선례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대법관 한 자리를 공석으로 남긴 한이 있더라도 대법원장은 재재청 요구에 끝까지 응해서는 안 됩니다.
0: 예, 청와대가 재재청을 요구한 지 25일 만에 오늘 조 대법원장이 전면 거부를 했습니다. 재재청을 요구할 헌법적인 근거가 없다. 이게 이제 전면 거부의 이유였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1: 쉽게 이제 한두 마디로 얘기하기 쉽지 않은데
3: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입니다.
1: 얘기를 나누면서 쭉 풀어나가야 될 것 같아요. 어제부터 서영교 위원장의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과 법률 위반했다는 말은 전 근거가 희박하게 들려요. 일단 예. 서면 재청을 하면 안 된다는 말은 없어요. 거기 재청, 대법원장의 재청, 그리고 국회의 동의, 대통령의 임명. 그러니까 말하자면 재청권, 동의권, 임명권이 세 개가 균등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 104조 2항 헌법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서면 재청을 해오지 않았죠. 헌정에서.
0: 예.
1: 그러니까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의견이 다를 때 그런 걸 막기 위해서 협의하고 합의해 왔던 겁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대법원장이 양보한 경우도 있고 제가 알기엔 대통령이 좀 물러난 경우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충돌이 발생하지 않았던 거죠.
0: 예.
1: 그 충돌이 발생하지 않았던 게 이제 합의 또는 협의였던 거예요. 그게 관례였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104조 2항의 보기에 따라서 헌법적으로 대단히 미비된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이렇게 충돌이 일어났을 때 아무런 규정이 없어요, 지금.
0: 예.
1: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서면 재청한 게 지금 문제가 됐던 거란 말이죠. 그 서면 재청한 적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계속 협의를 해오다가 합의한 적이 없다. 이게 이제 법원행정처장이 얘기였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갑자기 서면으로 재청하느냐. 이 관행에 맞지 않는다, 관례 맞지 않는다는 게 예. 비판적인 관점의 얘기이고. 근데 이 부분을 지금 헌법 위반이라고 얘기할 근거는 전혀 없죠. 서면 재청 안 된다는 조항이 없으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예. 이 얘기는 좀 그러고 또 그렇다고 이 박형수 지금 의원이 예. 대통령의 대법관 쇼핑이다. 이 말도 하면 안 돼요. 이건 아무런 근거 없어요. 단지 대통령이 선호하는 인물, 그 인물이 누구인지 잘 모르겠으나 뭐 보도가 되는 바는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걸 대법관 쇼핑이다? 이렇게 단정해도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분들이 다 정치인들이라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논리적으로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제 현재 대법원장과 대통령,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충돌한 거는 각각의 권한의 문제입니다.
0: 예.
1: 그래서 임명권과 이 재청권이 어디가 우위에 있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0: 예.
1: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양쪽이 좀 앞으로 얘기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0: 예.
1: 서로가 좀 자제한 편이 나왔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그야말로 아까 잠깐 화면에 나온 것처럼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년 6월까지가 임기거든요. 그 대법관이 계속 공수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0: 예.
1: 한 발 양보하는 게 좋겠다는
0: 그러니까
1: 생각이
0: 지금 말씀하신 네. 취지는 이제 헌법상 명확하게 기준이 이제 없기 때문에
1: 거예요.
0: 근거가 없기 때문에 네. 합의나 이제 협의가 있었어야 되는데 부딪힐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었다.
1: 합의나 협의가 됐으면 예. 이런 일이 안 생겼던 거죠. 헌정사에서. 근데 예. 이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지금.
0: 알겠습니다. 예. 예. 김종혁 최고위원님.
5: 그 법에 그러니까 헌법에
3: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입니다.
5: 재청에 의해 재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네. 여기서 지금 재청을 할 때 그동안은 청와대와 사법부,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서로 뭐 이 사람을 좀 하시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추천위원회에서 올린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으로 하시죠. 뭐 혹은 아니 난 그거보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서로 얘기가 돼서
0: 네.
5: 돼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아마 최 교수님 얘기하신 대로 어떤 때는 대법원의 목소리가 더 그냥 먹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대통령의 목소리가 더 먹히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대충 넘어왔는데 이게 관례였는데 이게 지금 둘이서 이제 관례가 깨지면서 그 서면으로 제출했으니까 이거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너희가 침해한 게 아니냐라고 네. 지금 청와대가 주장하는데 헌법에 따르면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청권은 서면으로 제출을 하든 뭐 협의를 해서 제청을 하든 그걸 갖고서 문제 삼을 수가 없는데 지금 이쪽에서는 뭐 네가 선출직도 아닌 마당에 네. 어디 감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청와대나 민주당이 이길 수가 없어요. 헌법을 갖고서 따지고 난다면 지금 서영교 위원장이 헌법을 운운하며 교묘하게 법기술을 부린다. 이런 식으로 대법원장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 법 무슨 어떤 법기술을 부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엔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민주당에서.
0: 청와대에서는 오늘 진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재청권이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거냐 이러면서 이제 두 차례나 오늘 강력하게 비판하는 그런 입장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시점을 한번 이번에는 보기로 할까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이제 순방 중이죠.
1: 그렇죠.
0: 그리고 이제 비서실장은 사의를 표명한 다음 날이었고 이날 이제 재재청을 거부한 겁니다. 청와대에서는 빈집털이다 이런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1: 그러니까 저는 대법원장이 물론 자신의 이제 소신에 따라서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하지 않고 재재청 요구를 거부한 거 아니에요? 재재청 요구를 한 게 8월 28일이에요.
0: 예.
1: 25일이 지났거든요.
0: 재재청 요구를 한 것이 8월
1: 28일이었단 예.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재재청 요구를 거부한 게 9월 22일, 네. 오늘.
0: 25일 지났죠.
1: 네, 25일이 지났어요.
0: 네.
1: 근데 글쎄 대법원장이 그런 고려를 해야 될 의무가 없다고 하면 할 말은 없는데 대통령은 어제 차담을 나눴다는 거 아닙니까? 어허. 차담을 나누고 출국을 했어요.
0: 어제 이제 김성수 대법관 임명식.
1: 대법관 임명식 할 때 예, 당연히 예. 대법원장이 임명장소. 오죠. 예. 같이 오고 대통령과 당이 만나면서 차담을 나눠서 그래서 이런 얘기는 없었다고는 그래요. 보도에 뭐 알 수 네. 없죠. 그 보도를 보고만 알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대통령이 출국했는데 재재청 요구를 하면서 헌법상 권한과 사유가 없다. 근거가 없다. 그러면서 거부했단 말이에요.
0: 네. 그러니까
1: 이건 시점의 문제를 때문에 청와대가 격앙될 수 있어요. 이제 이건 좀 전혀 다른 겁니다만 지난해 네. 그 5월 3일 날 그 대선 불과 한 달 앞두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죠. 공수성 그렇죠. 무죄 나왔던 거 예. 고등법원에서. 그리고 이제 고등법원이 길을 잡지 않았죠. 그것도 뭐 법률에 따라 했다면 할 말은 없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쌓여있다고 좀 봐요. 그러니까 항상 시기가 이렇다고 보니까 한 번도 아니고 몇 번 시기라고 생각을 하겠죠. 이번의 경우도 25일 만에 하면서 딱 그런 시기에 하느냐. 그것도 단 한 두 마디인가 이렇게.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진짜 했던가.
0: 예.
1: 근데 그거 이제 조대희 대법원장도 할 말이 있어요. 조희대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으로서는
0: 예.
1: 그건 나의 임무가 아니다. 그건 나는 내 권한대로 재재청 예. 요구를 거부했다. 라고 하면 또 할 말도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장이 되면 그 정도 되면 정무적 판단을 하라고 하는 게 또 더 잘못된 얘기일 수 있죠. 대법원장이 왜 그런 걸 요구하냐고 할 수 있지만
0: 예.
1: 꼭 지금 어쨌든 간에 두 헌법기관이 정면 충돌한 거 아닙니까 어쨌든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
0: 예.
1: 대법원장이라는 헌법기관이 정면 충돌한 거예요. 근데 이걸 꼭 이렇게만 했어야 되는 거냐 그런 아쉬움은 남아요.
0: 예. 네. 김채경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시기가 좀 공개로운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의도가 있었다고 보시나요?
5: 뭐 제가 알 수는 없는데 예. 저 그 뭐랄까 상대방의 감정을 좀 건드리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날 만났는데 그러고 나서 해외 순방을 갔는데 그걸 발표를 해버렸으니까 그거는 뭐 하는 거냐, 뭐 싸우자는 거냐 이렇게 나올 수는 있는 건데 그러면 어쨌든 무슨 이런 싸움이 벌어지면 그럼 누가 그 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궁극적으로는 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헌법이 어떻게 돼 있느냐 이렇게.

0: 밖에 따질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시한다, 임명권을 무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대통령의 임명권은 대법원장이 제청을 거쳐서 국회의 동의를 거쳐서 임명을 한다라고 돼 있지. 이 앞에 그두 개를 다 생략하고 대통령이 그냥 그럼 대통령이 찍어서 임명하면 되잖아요. 대법관 누구누구누구 발표. 이렇게 해서 발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안돼 있어요. 이게 이 법이 생겨난 것은 이승만 정권 때, 이승만 정권 지나고 나면서, 야, 이거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건안 되겠다라고 해서 대법원에다가 권한을 주자라고 한 것, 그 이후에 지금까지 거의 70년 동안 이게 유지돼 왔던 거란 말이에요.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해서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제청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무슨 다시 그럼 이승만 정권으로 돌아가자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던 그 시절로 돌아가자는 겁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의 주장이 이게 물론 이제 감정적으로 기분 나쁘다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논리적으로 따지면 민주당이 이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1: 이런 것도 있어요. 전뭐 전혀 일리가 있다고 전 동의를 하면서도 또 반대로 이런 논리도 가능해요. 그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가 동의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잖아요. 그거밖에 없어요, 지금. 104조 2항에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의 임명권이 우선이다, 제청권이 우선이다. 이 논란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지금 헌법은 똑같이 부여한 겁니다, 지금. 입법부와 행정부와 사법부의 권한을 똑같이 부여한 거예요. 33.333%로 똑같이 부여한 겁니다. 이게 보는 거기 때문에 정말로 대법원장의 제청권만이 우선한다 그러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면 돼요. 여기에 지금 국회의 동의와 대통령의 임명을 넣은 건 이거 역시 그러니까 대통령의 임명을 전제로 임명을 하지만 제청권을 준게 대통령의 권한을 독단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논리로 대법원장도 제청을 하되 대통령 임명권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의 주장이 이것도 역시 여야도 그렇고 사법부와 지금 이 청와대의 논리가 정면 충돌하는 건데 양측 논리가 다 일리가 있어요.
2: 그러니까요.
1: 이거는.
2: 지금 이제 두분 말씀하신 대로 여야도 이제 계속 충돌하고 있는 것이 이 헌법의 해석의 여지가 지금 있는 거잖아요.
1: 그럼요.
2: 헌법 104조
1: 이항.
2: 예, 이항. 뭐 이제 그 계속 이제 임명권, 제청권, 이제 동의권이 이제 병렬 형식으로 이제 동등하게
1: 그렇죠.
2: 있기 때문에 그럼 과연 그럼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하느냐 이게 이제 숙제인데 대법원이 오늘 이런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면서 후임자 인선을 후속 방안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뭐 추천위원회를 꾸릴 것인지 아니면 지난번 그 안에서 다시 추천을 할 것인지 그런 것도 얘기를 안 했거든요.
1: 저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말이죠. 일단 제도적, 정치적으로 풀은 수밖에 없어요. 이걸 계속 지금 여야가 지금 뭐 사법 구태타다. 사법 구태타란 말은 과한 얘기죠. 사법 구태타가 아니고 뭔가 좀 충돌한 거예요. 어쨌든 간에. 권한이 충돌한 거예요. 어쨌든 헌법 기관에. 근데 정파적으로 이제 전혀 이제 다른 논리를 동원해서 싸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럼 이걸로 계속 싸울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모든 문제는 해결을 할때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제 생각엔 그래요. 조희대 대법원장의 스타일을 볼때 다시 재재청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 같다고요. 근데 청와대 입장에서 볼때 다시 국회 임명 동의안을 낼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면 이거는 후보 추천위원을 다시 구성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2: 다시 처음.
1: 그게 그 대신 중요한 건 이겁니다. 대통령의 이른바 이 지금 104조 2항에 나오는 그 임명권 훼손하지 말고 대법원장의 재청권도 훼손되지 않는 범위. 다시 말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한 출구 전략. 우리가 출구 전략이라는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야가 충돌하거나 이럴 때 그 얘기 많이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양측의 명분을 살려준 측면에서 그리고 양측의 모양이 어느 한쪽이 대통령과 사법부가 어느 한쪽이 굴복하지 않는 모양새 그건 후보 추천위원을 구성하고 또 하나 이건 너무 원론적인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요즘은 좀 인용이 잘안 되는데 한때 그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책 많이 인용됐어요. 그 하버드대학 교수 두 명이 썼던 거. 근데 거기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얘기가 뭐예요? 상호관용과 자제예요. 그 헌법상의 104조 2항은 지금 최대한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이건 지금 어쨌든 간에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과 청와대와 지금 민주적 정당성은 없다 하더라도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한다고 얘기하는 대법원장. 그렇다면 이 두 헌법기관이 최대한 제도적 자제를 해야 돼요. 그리고 권한은 말이죠. 100% 사용하면 안 돼요, 이럴 때는. 권한을 자제해야 돼요. 그게 상호관용입니다. 그 책에서 얘기하는 게 제가 뭐 그 책에 다 모든 걸 얘기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정독을 두 번이나 했는데 그 제도적 자제와 상호관용은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두 가지 틀이에요.
2: 그러면은 이 방법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그 청와대가 재재청 요구를 하니까 아, 이거는 그럼 헌재한테 한번 물어보자.

0: 그래서 이제 권한쟁의 심판을 했잖아요. 거기서 어떤 결론이 나올 수도 있을까요?
1: 그럴 수도 있죠. 어차피 헌법재판소의 권한이니까 두 개의 정부 기관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할 때 그것을 심판을 내리는 것은 헌법재판소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헌법재판소에 가면은요, 여기서 네. 대통령에게 서면 제청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불법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없어요. 상식적으로 보면. 근데 저는 아, 이게 진짜 민주당이 정치력이 엄청 떨어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게 여당 대표라는 분이 이걸 시대의 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름을 붙여서 시대의 난이라고 부르면서 이것은 창난이다. 그러니까 정신창난 얘기에 다시.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어요.
0: 예.
1: 아니, 이렇게 넘어가서 이길 수 있나요, 지금? 그리고 지금 여당 법사위원장이라는 분은 뭐라고 그러냐면 법사위에서 질의하고 따져 묻겠다. 그 책임을 묻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법률 전문가들, 저는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냥 상식인으로 봐서도 104조 2항에 나온 대로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아니, 거기서 서면이든 무슨 구두든 그런 게 없는데 그럼 제청을 했으면 국회 동의에서 여당이 다수니까 우리 동의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명분을 가지고 예. 대통령이 뭐 부동의하거나 그 임명을 안 하거나 이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방식을 놔두고 야 네가 우리가 원하는 사람 임명을 해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면 제가 보기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걸 받을 리가 없습니다.
0: 예.
1: 그리고 법사위에서 이걸 따지겠다고 얘기하는데 뭐 연어회 술파티 있었다고 그렇게 거짓말하면서 국민들한테 그 법사위에서 난리 치던 것처럼 그렇게 대법원장 불러다가 예. 또 그런 식으로 몰아붙이겠다고요? 이거 제가 보기에는 안 통해요, 이미.
0: 어쨌든 이게 오늘 이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 이게 이제 오늘 하루에 이제 그칠 것 같지는 않고 앞으로 이제 정치권 움직임을 계속해서 한번 보면서
2: 근데 저는 권한쟁의 심판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 권한쟁의 심판으로 간다는 거는 네. 이제 헌재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과 이 대법원장 중에 한 명이 져야 돼요, 그럼.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0: 예.
2: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건 전 자제했으면 예. 좋겠다는 생각이
1: 들어요. 대법원장이 지는 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대통령이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졌다 하면 집권당으로서는 치명적인 타격이에요.
2: 여러 가지로 좀 상호 알겠습니다. 자제가 필요하다, 상호 관용. 예.
0: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김승원 전 후보자의 사퇴 뒤에도 의혹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직 보좌관이 직접 이 탄원서 전달 경위를 밝혔는데 그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3: 김승원 의원실 전 보좌관 누굽니다. 진짜 긴급하게 드려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뭐 보고 드려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하고 파일을 세 개를 딱 보냈어요. 보내드려 놓고 봤는데 한 3분 동안 안 읽으시는 거예요. 홍익표. 한 7, 8분 내에 굉장히 많은 문서인데 읽고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이냐 진실이냐. 진실이다. 시간이 없다. 오늘 임명할 거다. 너무 시간이 없다. 대통령님 지금 안 읽으셨는데 그러면 빨리 대통령께 가서 보고 드리고 사실관계 빨리 확인하고 대처를 하자. 사실관계 확인을 도와드리려고 바로 한 2, 30분 걸렸던 것 같아요. 법사위에 의원에게 메시지를 드렸습니다. 김인석 대표에게 또 최고위원이나 지도부에게는 탄원서 보낸 적 없습니다.
0: 자, 김승원 후보자의 전 보좌관이 언론 인터뷰를 했습니다. 과연 이걸 믿을 수 있느냐? 그런데 내용을 보면은 대통령하고 홍익표 정무수석한테 직접 자료를 보냈고 홍수석하고 통화까지 했고 이런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구체적이라서 신빙성을 어떻게?
1: 아니 저게 사실이 아니면은 지금 청와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4: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입니다.
1: 집권 여당의 보좌관이 저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는데 그걸 거짓말을 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반박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박이 없으니까 저번에 말이 다 사실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저렇게까지 얘기를 들었으면서 대통령은 왜 18일 날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렇게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였는지 그게 진짜 이해가 되지 않아요.
0: 예.
1: 거기에 나오는 그 구구절절한 내용들, 그 많은 내용들, 성추행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뭐 갑질을 하는 거, 음주운전, 아, 이런 얘기를 듣고도 그다음에 예. 기자회견을, 대국민 기자회견을 하면서 뭐 그건 조금 국민 눈높이에 따라서 좀 생각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미온적으로 왜 이재명 대통령은 그렇게밖에 얘기를 못합니까? 거기서 단호하게 이거 저희가 좀 문제가 있다면 단호하게 처리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국민들한테 그런 안심을 시켰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 다음 날

0: 그 다음날 자진사퇴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모양새를 갖췄지만
1: 네.
0: 국민들의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저것 때문에.
1: 그렇다면은 그럼 청와대는 이렇게 전달했고 그럼 민주당 지도부는 이걸 알고 있었느냐? 근데 전직 보좌관은 지금 이야기한 적이 없고 법사위원들한테는 전달한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2: 법사위원들에게는 알렸지만 대표나 최고위원이나 지도부는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1: 네.
2: 모르겠어요. 법사위원들의 어느 선까지 이게 알려진 건지, 어떠한 내용까지 또 알려진
1: 예.
2: 건지도 아직 잘 모르겠고. 근데 지금
3: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입니다.
2: 보좌관인데 여러 언론사에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방송사, 신문사 이렇게. 그래서 이게 나온 거 아닙니까?
1: 예.
2: 그래서 뭐 제가 이 자리에서 그걸 단정할 수는 없어요. 제가 뭐 정보를 갖고 있지 않으니까. 근데 지금 여기 나온 게 계속 같은 얘기가 뭐 성추행 의혹, 그다음에 추가 뭐 음주운전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뭐 저기 갑질 의혹 이런 건데.
1: 예.
2: 아무튼 지금 이런 내용이 있는 거전 이게 고발된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지금 김승원 의원이 고발됐다고요, 지금.
1: 예.
2: 이거 수사로 풀 수밖에 없어요. 이거 주장이 이건 서로 엇갈릴 수 있기 때문에.
1: 예.
2: 김승원 의원 측에서는 지금 이런 것들이 아주 허위다라고 얘기하지는 않고 과장되거나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이거는 어느 선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과장인지를 우리가 알 길이 없죠.
1: 예.
2: 그러면
1: 그럼 어쨌든 이게 이제 청와대로 이제 그 기자회견 전날 이제 전달을 했다는
2: 전달된
1: 거기
2: 거는
1: 때문에.
2: 그건 팩트라고 볼수 있습니다. 볼수 있을 것 같아요.
1: 예.
2: 근데 그 부분이 고려돼서 임명이 안된 건지. 그럼 여러 가지 어차피 이런 게 나타나지 않았어도 그 전에 김승원 후보자는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적격하지 않다는 게 많이 나왔어요. 과반
1: 그러니까
2: 이상이.
1: 지금 아까 그 녹취에 나오잖아요.
2: 네.
1: 그러니까 홍익표 정문수석이 오늘 임명할 거다. 시간이 너무 없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임명하려고 했는데
2: 이 문장만 봐서 그렇지. 이거
1: 예.
2: 보좌진의 얘기니까 이것도.
1: 그러니까요.
2: 이거 홍익표 얘기는 아니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2: 이거 보좌진의 주장이기 때문에
1: 예.
2: 이 탄원서 때문에 임명을 했든 안 했든 그건 좀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그럼 이제 일단 이게 이슈가 됐으니 이건 규명을 해야죠.
1: 예.
2: 이미 김승원 후보자가 사퇴했지만 이게 여진이 가라앉지 않고 있고 또 사퇴한다고 그치는 것도 아닌 면이 있어요. 지금 경기도당의 회계 부정. 이건 뭐 김승원 의원이 회계 부정을 했다는 게 아니라 근데 여러 가지 뭐 결재를 했고 이 과정에서 적절히 이런 문제도 제기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과거에 다른 이슈가 같으면 이럴 때 되게 이제 장관 후보자가 사퇴하면 이게 되게 이슈가 이렇게 사그러들어요. 다른
1: 예.
2: 이슈에 묻히거나. 지금 이제 그런 양상이 아닙니다, 지금. 아니라면 이건 결국 고발이 됐고
1: 예.
2: 수사를 해서 밝혀질 수밖에 없다. 이거 계속 또 정쟁을 할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 예.
0: 근데 이거요. 정무수석이 사실이냐라고 물어봤다고 하는데 소문 다나 있던 겁니다. 소문이 나 있을 뿐이 아니라 뉴스타파라는 그 이른바 진보 매체 쪽에서 시리즈로 보도를 했던 거예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다 보도가 됐던 겁니다.
1: 예.
0: 근데 그거를 이 사람을 법무장관을 시키면서 그걸 모르고 있었다라는 게 그게 그럼 검증을 뭘로 한 겁니까? 청와대에서는 도대체 뭘 갖고 검증을 했다는 겁니까?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폭로한 사람이 김승원 의원의 고등학교 선배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좌관이지만 나이가 더 많았다고 하고.
1: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0: 예,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분이 아마 뉴스타파가 어떤 소스로 나갔는지 모르지만 전혀 관계없진 않겠죠? 그리고 또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제가 알기에는 이분이 국민의힘 쪽에다가 이거 만약에 그냥 임명을 강행하면 제가 그 국민의힘 쪽에다 다 넘기겠다. 이런 식의 얘기까지 했다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1: 예.
0: 뭐 사실인지 어떤지는
1: 그러니까
0: 정확히는
1: 민주당 쪽에 그렇게
0: 않습니다만
1: 얘기를 했다는 건가요?
0: 국민의힘 쪽에다가 다 자료를
1: 넘기겠다라고?
0: 넘기겠다라고 그쪽에서 얘기를 했다고
1: 예.
0: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저 폭로한 저분은 진짜로 민주당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하는 정당이 이런 식의 이런 사람을 그 법무부 장관 시켰다가 나중에 다 터져나올 텐데 이거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안
1: 예.
0: 된다. 임명을 막아야 된다. 라는 생각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1: 알겠습니다.
0: 그러니까 보면 민주당이 저걸 덮으려고 계속 저러고 계신데 끝까지
1: 예.
0: 솔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1: 요 관련된 보도가 이제 주말 사이에 이제 KBS에서 이제 보도가 이제 여러
2: 여러
1: 보도들이
2: 나왔죠.
1: 나왔었죠. 그래서 오늘 과방위에서는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김승원 후보자 이 탄원서 보도를 두고 KBS의 외압 을 했다. 이런 이제 의혹까지 불거졌는데 국민의힘의 김장겸 의원이 KBS가 탄원서 관련된 내용을 보도하자 민주당의 과방위원실 보좌진이 전화를 항의했다. 그러면서 그 의원실을 한준호 의원실을 지목을 했단 말이죠. 한준호 의원은 이제 전면 부인하고 있고.
2: 저게 이제 KBS에서 상당히 여러 차례 보도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사태가 발생한 거예요. 저는 일단 언론사를 좀 믿어야 된다고 봐요. 그게 뭐 외압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했겠어요. KBS에서 여러 근거나 논거가 있으니까 보도를 했겠죠. 지난번에 뭐 한동훈 의원이 여러 가지 그 녹취를 공개하고 했잖아요.
1: 예.
2: 그것도 나름대로 근거가 있으니까 하지 않았겠어요. 이것도 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거 자꾸 다른 쪽으로 갈 게 아니고 민주당에서 어쨌든 간에 적격치 않으니까 이걸 지명 철회를 시킨 거잖아요. 지명 철회하지 않았습니다만
1: 예.
2: 자진 사퇴를 시킨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 가지 정황이 그렇게 되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은 뭐 좀 민주당이 이걸 옹호한다고 보지는 않는데 옹호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이 부분은 워낙 이게 지금 일파만파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미
1: 예.
2: 사태가 끝났다고 봤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사해서 밝히겠다 이렇게 나가면 돼요. 이거 굳이 청와대도 그렇고 민주당은 뭐지 민주당에게는 탄원서 보낸 적이 없다고 전직 보좌관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거 뭐 그대로 놔두더라도 민주당 안에 소문이 났었는데 이걸 모른 척했다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또 별개의 영역이니까
1: 예.
2: 그런 거나 관계없이 어쨌든 민주당은 추워도 이 부분을 옹호할 생각하면 안 된다.
1: 예.
2: 그렇게 생각합니다.
0: 예. 보도외압은 좀 다른 문제죠. 예를 들면 특정 보도를 해서 보도를 했다고 해서 왜 그런 보도를 하느냐라고 예를 들면 과방위원이 전화를 했다. 과방위원실에서 전화를 했다라는 것은 이건 충분한 외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진상이 밝혀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준호 의원도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전화를 했을 리가 없다. 만약에
1: 예.
0: 전화를 했다면 그 사직시켜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1: 예.
0: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는 뭐 누구 주장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1: 예.
0: 어쨌든 이런 식의 보도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은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그 이정현 그때 수석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떻게 비판을 했었는지 그때도 KBS에 전화를 네. 했던 것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하여튼 보도 외압에 대한 진상은 규명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1: 그렇군요. 10년 전에는 김장겸 의원은 이제 MBC 사장이었고 한준호 의원은 이제 MBC 이제 직원이라.
0: 그렇죠.
1: 예. 근데 그런 사이였는데 오늘 고소고발전까지 가겠다. 뭐 이런 험한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선을 두고 여권 내부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데 김민석 대표가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4: 여당 내에 있는 여당의 구성원들
5: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4: 적어도 의원급 정도 되는 그런 구성원들은 여당 내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인사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제기하는 것이 좋겠죠. 그런 것을 거치지 않고 바로 대외적으로 표명이 되면 사실은 건 야당과 뭐가 다르겠어요?
1: 예. 최근에 이제 김지용 후보자 지명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김용민 의원 그리고 추미애 경기도지사 등이 강경파를 겨냥한 것으로 지금 이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당내 기강잡기에 나선 걸로도 지금 해석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2: 이거는 저기 이 김용민 의원은 강경파로 알려져 있잖아요.
1: 그렇죠.
2: 일단 저는 일단 1차적으로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비판 좀 과도하다고 느껴져요. 윤석열 사단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검수완박을 반대했다고 얘기하는데 검수완박에 반대는 이 얘기예요 지금.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김민석 대표조차도 보안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아주 제한적이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수사를 할 수 있게 두자.
1: 예.
2: 근데 그렇게 얘기했다 아직 그게 이제 없어지면서 완전 폐지로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한때 지방선거 끝나고 재개정에 나서는 거 아니냐 이런 예측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재개정에 나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로 정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때 이제 김지용 이 현재 후보자, 중수청장 후보자가 아마 그런 걸 반대한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또 하나가 윤석열 사단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분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때 추미애 법무장관 시절에 문재인 정권 때입니다. 그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이 제재, 징계를 반대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마음 윤석열 사단이라고 얘기하는 근거로
1: 예, 예.
2: 지금 나오고 있고 그런데
1: 예.
2: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 고검 차장으로 왔다고요. 서울 고검 차장. 그럼 광주고검과 서울고검차장이 같은 검사장급이긴 합니다만 서울고검차장에서 광주고검차장을 하면 그건 좌천성 발령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분을 이 무슨 윤석열 사단이고 그래서 반대한 논리가 좀
1: 예.
2: 빈약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석 대표로서는 대단히 불편하겠죠.
1: 예.
2: 여당 내에서 이게 그러면 안에서 조율돼야 되는데 가뜩이나 무슨 정치 본선 때문에 지지율도 떨어지고 그랬었는데
1: 예.
2: 근데 그렇다고 해서 김용민 의원도 국회의원 아닙니까? 국민의 대표잖아요.
1: 예.
2: 반대할 수 있는 거거든요.
1: 그러니까
2: 비판할 수 있는 거고.
1: 그러니까
2: 문제의 제재를 걸고 징계 기강을 잡는다. 그거는 전 대한민국의
1: 그러니까 김민석 대표는 그런 얘기죠.
2: 네.
1: 추미애 지사나 이제 김용민 의원이나 내부적으로 그거를 이야기해야지 공개적으로 그걸 대놓고 이런 식으로 반대 표명을 하면 그게 야당인지 뭐냐. 상당히 이제 세게 얘기한 겁니다.
0: 야당도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뭐라고 그랬냐면요.
1: 네.
0: 그 김정은 그 중수청장 후보자를 히틀러의 명령을 받고 유태인을 학살한 아이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아이만이면 그러면 히틀러는 누굽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히틀러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거는 누가 들어도 너무 과한 비유죠. 저는 이재명 대통령을 매우 비판하는 사람이지만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기 당에 있는 자기 당 대통령을 예. 히틀러에 비유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게 좀 제정신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추미애 그 도지사 같은 경우는 저도 경기도민인데 제발 도정이나 좀 하세요. 도정이 지금 파탄 상태라면서요. 근데 왜 그런 미주알 고주알 거기다 끼어서 그 정치적인 이슈에 그 개입을 하시는지 예.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 대단히 이상한 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알겠습니다. 받아요.
1: 어쨌든 당 내부에서 그리고 민주 진영에서 계속해서 이제 정부가 공격을 받고 반대 진영으로 이제 공격을 하고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계속 전개가 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이번에는 유시민 작가가요. 이 검찰 개혁을 둘러싼 이 대통령의 최근 발언을 문제 삼으면서 비판에 또 나섰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5: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개혁은
3: 유시민
5: 우리가
3: 작가입니다.
5: 생각했던 검찰개혁. 흔히 민주당의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 다른 거였어요. 최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검찰개혁의 최대치는 원래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두 개를 나누어 놓고 그게 수사기소 분리다. 이게 최대치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에게 국민을 속인 거예요. 대통령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자, 네.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국민을 속인 것이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2: 근데 지금 이 수사와 기소는 완전히 분리됐잖아요, 지금. 네. 공소청은 이제 기소만 하는 기구고.
1: 예.
2: 그리고 검찰청이라는 말도 사라졌고. 이 말의 그 진위를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요. 기소는 지금 공소청이 하는 것이고 수사는 중수청이 하는 거 아닙니까?
1: 네.
2: 중수청에는 이제 일부 검사도 들어가 있는 것이고 수사관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된 거예요. 특히 보안수사권 문제가 좀 이제 여권 내에서도 진영 내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네. 정리가 됐어요. 일단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를 말이죠. 그런데
1: 네.
2: 지금 이 상 기소하는 검찰을 두 개로 나눠놨다. 수사하는 검찰과 기소하는 검찰. 그럼 이건 그때 검찰개혁 전혀 안 된 거죠. 검찰개혁 됐잖아요. 지금 10월 2일 날 이 중수청 공청이 분리되는 거고.
1: 예.
2: 중수청장 후보자 뭐 곧 임명할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예. 상황인데 유시민 작가가 뭐 이런 어쨌든 현재 정권에 대한 비판적인 발언이 한두 번이 아니고 제가 아까 보도를 보니까 유시민 작가가 이제 정권에 잘 보이려 하는 뭐 비평가들 이런 얘기를 했던데.
0: 영역.
1: 아.
2: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근데 예. 저는 그런 얘기도
1: 하셨나요?
2: 저는 전혀 아니죠. 제가 좀 그랬으면 차라리 제가 좀 잘 보였으면 좋았을걸. 뭐 네. 그래서 이런 말이 좀 심하다. 그 대통령에게 잘 보이려고, 권력에 잘 보이려는 비평까지 뜨끔했겠다.
1: 예.
2: 라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전 전혀 아닙니다. 그럼 다 아시겠습니다만. 근데 아무튼 간에 예. 유시민 작가의 비판이 좀 이 도를 좀 경계를 넘나든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1: 경계를 넘나들다 못해서 이제는 굉장히 노골적이 됐다는 느낌도 듭니다.
0: 근데 이제 우리가 누구를 비판할 때 네. 행위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있고 존재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네가 이러는 건 잘못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너는 나쁜 놈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잘못한 걸 비판한 건 아 그래 내가 좀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너는 원래 나쁜 놈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은 존재에 대한 공격이잖아요. 근데 지금 요새 보면 유시민 그리고 추미애 네. 김용민 이런 분들이 하는 비판은 행위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1: 예.
0: 이재명 대통령의 존재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야 저건 도를 넘어도 엄청 넘었구나라는 예. 생각이 들고 저도 이재명 대통령이 거짓말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동안에 자기가 했던 얘기들 계속 부인하는 것들 그런 거 그리고 말 굉장히 바꾸고 계시거든요. 재벌에 대한 태도나 뭐 여러 가지 많이 바꾸고 계세요. 근데 뭐 사람이라는 건 다 변화할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고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 그렇게 보긴 하지만 그런 걸 비판하긴 하지만
1: 네.
0: 지금 집권당 내부에서 벌어지는 저것은 아주 심각한 권력 투쟁인 겁니다.
1: 네.
0: 그래서 사상 결단의 싸움으로 지금 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요.
2: 추미애 지사나 김용민 의원 그 이런 분들에 대한 비판이 많아요. 저도 비판 많이 했고 그렇다고 민주당을 잘 보이려는 비평가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예. 들어요. 예.
1: 알겠습니다. 예. 민주당 내 집안 싸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창열 용인대 특임교수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씨는 실형이 선고되자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형량이 줄었는데도 실망한 기색을 지우지 못했습니다. 징역 7년을 구형했던 민중기 특검팀은 선고 직후 항소심 판결에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대통령 배우자가 현안이 있는 기업인으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받았는데도 무죄로 판단한 걸 받아들이기 어렵단 겁니다.
1: 그것이
2: 김한수 김건희 특별검사 봅니다.
1: 판단이 우리 일반 국민들로부터도 수긍될 수 있을지 아쉬움이 좀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0: 일단 판결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대법원에서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건희 씨 측도 불복 의사를 밝혔습니다. 무죄로 나와야 할 혐의가 항소심에서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고 토로했습니다. 또 유죄 부분도 재판부가 일부 정황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했거나 법리적으로 모순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3: 청탁에 기초해서 뭔가 자리나 이권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점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게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0: 결국 매건매직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이 3심을 석 달 안에 마무리해야 하는 특검법 규정에 따르면 항고심 판결은 올해 안에 내려질 예정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4: 김건희 씨는 고가 귀금속 수수 등 매관매직 의혹에 대해 수시로 말을 바꿔왔습니다. 빌린 것이었다, 모조품이었다. 사실상 거짓 해명이었지만 재판부는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태현 기자입니다.
5: 지난 2022년 6월 나토 순방에서 김건희 씨가 착용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이른바 나토 3종 귀금속은 시가로 1억 원이 넘습니다. 정작 재산 신고는 빠져 있어 각종 의혹이 제기되자 빌린 것이라는 첫 해명이 나왔습니다.
6: 해외 순방한다고 최근 악세례가 있어 될 것 같다 가지고
2: 김건희 씨입니다.
6: 해가지고 빌린 거예요, 그걸 갖다가.
5: 이후 김 씨는 계속해서 말을 바꿨습니다. 검찰 서면 답변서에서는 모조품을 구매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특검 조사에서는 홍콩에서 모친 선물용으로 샀고 모조품인 것을 알고도 빌렸다는 또 다른 해명으로 되려 의구심만 키웠습니다. 이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맞사위 인사청탁을 대가로 목걸이를 건넸다는 자수서와 진품 목걸이를 특검팀에 제출하며 수사는 급물살을 탔습니다.
7: 특검은 서희건설 측이 김건희 씨에게
2: 오정희 당시의 김건희 특검 봅니다.
7: 몇 년 뒤 돌려받아 보관 중이던 목걸이 진품 실물을 이미 제출받아 압수하였습니다.
5: 김 씨는 결국 헌정사 처음으로 수사기관에 구속된 전직 영부인이라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각종 청탁을 대가로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와 디올백, 금 거북이에 더해 이완 화백의 그림까지 챙긴 사실이 포착됐고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으로 기소돼 피고인석에 서게 됐습니다.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된 뒤 김 씨는 2심 최후 진술에서 공직을 팔아 거래한 적이 없다며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결혼 전 사업하면서 훨씬 경제적으로 이득이었지만 남편이 대통령이 되며 재산과 명예 모든 걸 잃었다고도 호소했습니다. 앞서 김 씨의 오락가락 해명이 1심에서 중형으로 이어지는 자충수가 된 겁니다.
8: 피고인 김건희가 수사를 의식하면서 범행 흔적을 검찰하였으며 여실히 드러나는 것으로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습니다.
5: 김 씨 측은 여전히 구매 대행 등을 거론하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김 씨에게 대부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4: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던 김건희 씨의 디올백 수수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 이어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논란 가득했던 그간의 과정을 안윤학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9: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되고 6개월 뒤쯤인 지난 2022년 9월 최재형 목사는 김건희 씨에게 명품 디올 가방을 건넸습니다.
10: 아이고, 친 선물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9: 영상이 공개된 뒤 정치권을 중심으로 후폭풍이 일었고 최재형 목사는 분명한 청탁이 있었다고 꾸준히 주장해왔습니다.
11: 이런 청탁과 관련된
2: 최재형 목사입니다.
11: 그 녹취물을 제출하면서 이거는 분명히 청탁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9: 하지만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기는커녕 되려 아내가 박절하지 못했다고 감쌌습니다.

0: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어느 후보한테도 이렇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애정하게 좀 끊지 못한 것이 좀 문제라는 문제고.
1: 검찰 역시 수사에 나섰지만 논란 끝에 결국 무혐의 처분했고 김건희 씨는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수사에 나선 특검팀은 김 씨와 최재형 목사 모두 기소했고 1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김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특검팀은 유죄로 보고 재판에 넘겼고 2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안유락입니다.
2: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재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 정오쯤 낸 입장문에서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서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재재청 요청 관련 문서는 8월 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재청 요청이 있을 뿐인데 거기에는 재재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달리 재재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재재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이 같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재청 거부 의사 발표에 두 차례 입장을 내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청와대는 먼저 첫 번째 입장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고 직격한 데 이어 두 번째 발표한 입장문에서는 조 대법원장의 발언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 서두에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서 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 마치 대통령의 재재청 요청이 헌법상 문서주의와 부서제도를 준수하지 않은 흠결이 있는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입장 발표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대법관 후보 재재청 거부 의사를 밝힌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황당한 대법원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대표는 인천시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조 대법원장의 재재청 거부 소식을 전하며 대통령과 권력 다툼을 하는 것인지 대통령과 국민을 무시하는 건지 참으로 황당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대법원장이 찾는 재재청의 헌법적 근거는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이라며 본인이 하면 합헌이고 대통령과 국민이 하면 위헌이냐고 반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대법관 후보 재재청 거부와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유감을 표한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을 위해 삼권분립 파괴에 나섰다고 성토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통령이 특검 요청으로 자기 재판의 공소기각을 노리더니 이번에는 자기 재판의 재판관을 마음대로 고르겠다며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은 오직 자신의 정치적 안위만을 위해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헌법까지도 형해화시키고 있다며 사법부에 대통령 재판을 재개하라고 주장했습니다.
3: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오늘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업무 방해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홍명보 전 감독은 혐의가 없다고 보고 송치하지 않았습니다. 정 전 회장은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 이사회의 감독 선임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정 전 회장이 홍명보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추천 절차를 거친 것처럼 이사회 심의 안건 자료에 허위 내용을 기재했다고 봤습니다. 홍명보 전 감독의 선임 특혜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는 2년 전에 시작됐습니다. 애초 지지부진하던 수사는 2026 북중미 월드컵 부진을 계기로 여론이 들끓자 비로소 급물살을 탔습니다. 최승훈 기자가 수사 과정을 되짚어봤습니다.
4: 홍명보 전 국가대표팀 감독의 특혜 논란은 지난 2024년 선임 직후부터 불거졌습니다. 감독 선임 논란을 두고 열린 국회 현안질의에서도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은 절차적 하자는 없었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5: 그러니까 지금 국내 감독을 뽑아서 지금 잘못된 건지 절차적으로 해서
6: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
5: 아니면 외국 감독을 안 뽑아서 좋아한 건지 그 여러 가지 이슈가

0: 하지만 시민단체가 협회 내부 규정을 어겼다며 정 전 회장을 고발하면서 본격적인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사건을 맡은 서울 종로경찰서는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했지만 2년 가까이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수사는 표류했습니다. 잠잠해지던 의혹은 2026 북중리 월드컵 조별리그 부진을 계기로 다시 불붙었습니다.
1: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전력 강화위에서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입니다. 제안을 하러 왔을 때는 저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0: 성적 부진에 책임을 지고 홍 전 감독과 정 전 회장이 물러났지만 성난 여론 속에 시민단체의 추가 고발이 이어졌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한 경찰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 사건을 이첩해 재수사를 이어왔습니다. 이후 경찰은 수사 착수 한 달 만에 홍 전 감독을 비공개 조사하고 대한축구협회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에 속도를 냈습니다. 의혹의 최정점인 정 전 회장까지 공개 소환 조사한 경찰이 마침내 수사를 매듭지은 가운데 공을 넘겨받은 검찰의 최종 판단에 축구계 안팎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2: 부산 북학이 때아닌 상어 한 마리의 등장에 들썩이고 있습니다. 지난 18일부터 이제 어느새 닷새째 머물면서 북학이라는 이름까지 붙여진 이 상어. 시민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곤 있지만 한편으로는 계속 여기 있어도 괜찮을까 걱정도 됩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이처럼 부산 시민들을 수로변에 모이게 한 주인공. 닷새 전 불현듯 나타나 아직 이곳을 떠나지 않고 있는 북항입니다. 뜨거워진 시민들의 열기로 형성된 이른바 북항이 특수해 이 북항에는 푸드트럭까지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상어 북항이가 먹이를 쫓다 이곳까지 온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3: 사람도 방어를 잡아야 되고 이 군산대 해양생물자원학과 명예교수입니다. 굉장히 경쟁 관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4: 방어를 쫓아오는군요.
3: 네, 어업에 굉장히 피해를 주는 그런 상어물이고.
2: 자, 그렇다면 수로에서 바로 바다로 연결이 되는데 왜 안 나가는 걸까요? 이곳 북항 친수공원의 수로는 바다와 연결돼 있긴 하지만 안쪽으로 휘어진 구조인데요. 이 전문가들은 휘어진 구조 때문에 북항이가 출구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해경이 외해 쪽으로 나갈 수 있도록 유도 작업을 진행하긴 했지만 상어가 공격성을 보일 수 있다는 국립수산과학원의 권고에 유도 작업을 중단하기도 했는데요. 부산 시민들에게는 예고에 없던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는 북항이 하루빨리 건강하게 넓은 바다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0: 통해 연안을 장악한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와 예멘 정부군 간 교전이 격화하면서 인명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은 미국과의 종전 협상 재개를 위해 새로운 제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유엔 총회를 계기로 진전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런던 특파원 연결하겠습니다. 조수현 특파원, 예멘 정부군하고 후티 반군의 교전이 더욱 격화하는 양상이라고요?
1: 네, 홍해 연안에서 세력을 키우고 있는 후티 반군이 예멘 정부군이 통제하는 남부의 고원지대로 전선을 넓히고 있습니다. AFP통신은 지난 이틀간 예멘 주요 격전지에서 후티 반군과 사우디 주도 연합군의 지원을 받는 예멘 정부군이 충돌해 154명이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후티 측 소식통은 타이즈, 알자우프, 마리브, 사다 등지에서 사우디 연합군의 공습과 폭격으로 108명이 숨졌다고 밝혔는데요. 이들 지역은 예멘 정부군의 핵심 거점입니다. 정부군도 자국병력 36명이 전사했다고 확인했습니다. 후티는 홍해 연안을 장악한 데 이어 예멘 남부 고원지대의 주요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 대정부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제이주기구는 안보 불안으로 인해 지금까지 예멘 7개 주에서 12만 9천여 명의 피난민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그러면서 3천여 명은 홍해를 건너 지부티로 대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후티가 사우디 본토도 계속 공격하면서 사우디 민방위국은 오늘 예멘 접경지인 남부 나즈란 주에 위험 경보를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0: 자, 그리고 이란이 봉쇄한 호르무즈 해협에서도 여전히 긴장감이 높은 상태인데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면서요?
1: 그렇습니다. 장기간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미국과의 종전 협상을 되살리기 위해서인데요. 로이터 통신은 이란 고위 관리를

0: 인용해 이란이 7일 이내에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중재국을 통해 미국에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제 조건은 미국의 군사적 압박 완화와 이란 항구 봉쇄 해제입니다. 또 미국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공식 표명하고 향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일정표에 합의해야 한다는 조건도 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측은 양국 간의 적대관계 종식을 위한 대화 재개를 요구했고 이번 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를 계기로 중재국들과 관련 협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란 당국자들은 이번 총회를 계기로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만날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미국과의 외교 복원을 결정할 수 있는 전권을 위임받은 이란 대표단이 현재 뉴욕에 머물고 있는 만큼 중재자를 통해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1: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이번 주 미국 방문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황제 의전을 예고했습니다. 이런 극진한 환대 뒤에는 막대한 청구서가 따라붙을 텐데 당장 이란 제재 동참부터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2: 지난 5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중 땐 한정 국가부주석이 공항에 영접을 나갔습니다. 넉 달 만에 성사된 시진핑 주석의 국빈 답방엔 격식을 깨고 트럼프가 직접 마중을 나갑니다. 이튿날 백악관에서 열리는 국빈 환영식에선 멜라니아 여사도 은둔 생활을 접고 등판합니다. 작년 8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알래스카 회담 때처럼 B2, F-22 편대가 축하 비행에 나섭니다.
3: 우리는 다양한 거래를 성사시킬 겁니다. 그저 시간이나 때우려는 게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회담이 될 겁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2: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 이런 극진한 환대 뒤엔 막대한 청구서가 따라붙을 거로 보입니다. 당장 미국은 중국 인민은행도 이란 경제 제재에 관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동참을 압박했습니다. 특히 이란 여객기를 받아주는 제3국 공항을 달러 결제망에서 퇴출한다는 2차 제재가 시험됩니다.
3: 9월 23일에 전 세계 모든 이란 항공사가 운항을 중단합니다. 연료를 공급할 수 없고 착륙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입니다.
2: 제재 첫날 이란 항공편이 광저우와 상하이에 착륙할 예정인데 중국은 동참 의사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3: 중국은 국제법적 근거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 없이 일방적인 불법 제재를 가하는 것을 일관되게 반대합니다.
2: 대화 채널을 만들고 대변인입니다. 무역위원회도 가동하기로 했지만 관세 휴전 연장을 비롯한 여러 현안에서 이견도 뚜렷합니다. 이번에도 빅딜 없이 파국을 피하는 위기 관리형 담판이 될 거란 전망에 무게가 실립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4: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 대법관 후보 재재청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재재청 요구를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5: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재재청 요구를 받은 지 25일 만에 침묵을 깼습니다. 짧은 입장문을 취재진에 보내 재재청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서 하는데 관련 문서에는 대법관 후보자 재재청 요청이 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있지 않다면서 청와대 요청을 정당화할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임명해달라고 재청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실질적인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열흘 만에 다시 재청하라고 조 대법원장에게 요구했습니다. 그간 대법관 후보자를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물밑 조율을 거친 뒤 대면 재청해온 관행을 따르지 않고 서면 재청했다는 이유로 사실상 반려한 겁니다. 이후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 요청에 대한 공식 입장을 20일 넘게 밝히지 않아왔습니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이 결국 뜻을 굽히지 않으면서 청와대와의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경입니다.
4: 청와대는 이 같은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에 대해 즉각 깊은 유감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0: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자 헌법에 위배된 인식이라고 정면 비판했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재재청을 거부한 것에 대해 즉각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는 대법원장의 재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위에 있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며 정면 비판한 겁니다. 대법원장의 논리대로라면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재청하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것과 같다며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노태학 전 대법관이 퇴임한 지 6개월이 지났다며 대법원 1인의 공백은 국민이 신속 재판을 받을 권리에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석 장기화가 국민의 피해로 돌아간 사실을 직시하고 더 이상 현 상황을 방치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의 책임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다시 한번 재재청을 압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부장판사를 임명 재청했으나 청와대는 열흘 뒤인 지난달 28일 실질적 협의 없는 일방적인 서면 재청이라며 재재청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후 침묵했던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재청 거부 입장을 밝히면서 대법관 재청 갈등은 재점화됐고 여야의 거센 공방으로 이어지면서 향후 전국의 핵심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2: 김성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탄원서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이 내용을 청와대에 전달한 김 전 후보자의 전 보좌관 A씨가 언론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A씨는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텔레그램으로 관련 내용을 전달했고 민주당 지도부에는 전달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3: 김성원 의원실 전 보좌관 누굽니다. 진짜 긴급하게 드려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뭐 보고 드려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하고 파일을 세 개를 딱 보냈어요. 보내드려 놓고 봤는데 한 3분 동안 안 읽으시는 거예요. 홍익표 한 7, 8분 내에 굉장히 많은 문서인데 읽고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이냐 진실이냐. 진실이다. 시간이 없다. 오늘 임명할 거다. 너무 시간이 없다. 대통령님 지금 안 읽으셨는데 그러면 빨리 대통령님께 가서 보고 드리고 사실관계 빨리 확인하고 대처를 하자. 사실관계 확인을 도와드리려고 바로 한 2, 30분 걸렸던 것 같아요. 법사위에 의원에게 메시지를 드렸습니다. 김민석 대표에게 또 최고위원이나 지도부에게는 탄원서 보낸 적 없습니다.
2: 국민의힘이 오늘 국회에서 이재명 정권 실정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장관 후보자 입단 낙마와 검찰 보안사건 폐지, 농지 전수조사와 대법관 재재청 등을 거론하며 정부 정책을 성토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집회에서 지금 대한민국을 망치는 것은 이재명과 김현지인데도 현지 누나가 아니라 훈식이 형만 쫓아냈다며 이제 우리는 현지 누나를 경기 성남 라인을 쫓아내야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대표는 이어 그런데 대통령은 사과 한마디도 하지 않고 남탓만 하고 있다며 1년 반 만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쑥대밭이 됐고 국민의 삶은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는데 연임을 꿈꾸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직에서 사퇴한 이후 기자 성추행 의혹과 음주운전 의혹 등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에 대해 시민단체의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오늘 김 의원을 강제추행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민위는 김 의원의 전직 보좌관이 제출한 탄원서에 동석자가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며 항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며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범죄 사실을 밝혀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7,100선까지 올랐지만 뒷심을 발휘하지 못해 7,000선에서 마감했습니다. 반도체 투톱의 희비는 엇갈렸는데요. 삼성전자는 1% 상승하고 SK하이닉스는 1.5% 하락했습니다. 류한홍 기자입니다.
4: 코스피가 7,100선에 올랐다가 6,900선까지 내려간 뒤 가까스로 7,000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2.2% 오른 7,161로 출발했지만 상승폭이 많이 줄어 0.2% 내린 7,018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0: 마쳤습니다. 대장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장초반 3% 가까이 급등하다 삼성전자는 1% 상승, SK하이닉스는 1.5%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닥도 1.2% 상승 출발했지만 0.2% 하락한 830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선 개인과 기관이, 코스닥 시장에선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를 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AI 인공지능과 반도체주가 급등한 영향에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 출발했지만 오후 들어 매물이 쏟아지며 상승폭을 반납했습니다.
1: 장 초반 강세를 보였던 아시아 시장이 장중 고점에서 상승폭을 많이 줄이면서 마감이 됐고요.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추석 연휴를 앞둔 경계 심리가 경계성 매물 출회로 이어지면서 상승폭이 줄어들면서 마감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0: 미국과 이란 간 협상 기대가 커지면서 국제유가가 하락하고 인플레이션 우려 완화에 미 국채금리가 안정되면서 나스닥이 2% 상승하는 등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브렌트유 11월 인도분은 3.4% 내린 배럴당 $100, WTI 서부 텍사스산 원유 10월 인도분은 4.5% 내린 배럴당 $96에 거래됐습니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되자 최근 5%를 넘었던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4.9%대로 내려왔습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이번 주 예정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최근 1380원대까지 올랐던 원달러 환율은 1358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본 엔화 강세와 추석 연휴를 앞둔 수출업체의 달러 매도 영향으로 소폭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2: 네, 우리 식사할 때, 특히 혼밥할 때 유튜브 먹방 밥 친구 삼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최근 이 먹방이나 다이어트 콘텐츠를 다루는 일부 크리에이터들의 채널 수익 창출이 정지되거나 영상이 대거 삭제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일까요? 함께 보시죠.
3: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치 현상 중에
4: 유튜버 미소입니다.
3: 달하는 영상을 눈물을 머금고와의 전체 삭제 처리를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2: 1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다이어트 유튜버 미소가 이렇게 절반이 넘는 영상을 삭제한다는 이유. 최근 유튜브가 폭식, 섭식장애 관련 콘텐츠에 대한 광고 정책을 강화했기 때문인데요. 이번 조치에 따라 다이어트 과정에서 체중이나 칼로리, 식단 수치를 구체적으로 공개하거나 폭식과 감량 행동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콘텐츠는 내용과 맥락에 따라 광고 수익의 제한을 받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고 우리가 보는 먹방이 전부 사라지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기존 먹방 유튜버들 또한 이번 조치에 긴장하고 있는데요.
5: 적당히 시키자. 요즘 많이 먹는 게 또 대세가 아니에요.
4: 유튜버 재앙입니다.
5: 앞으로 적당히 먹는 유튜버가 되겠습니다.
2: 많은 양의 음식을 먹는 영상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규제 대상이 되는 건 아니지만 강화된 정책이 어느 정도의 먹방 콘텐츠에까지 적용될지 먹방 시청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6: 미국과 멕시코 순방 일정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새벽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평화 공존의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공개된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한현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7: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찾은 이재명 대통령. 이 대통령은 내일 새벽 예정된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한 유엔 개혁 방안과 함께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한 청사진을 밝힐 예정입니다. 유엔 사무총장 면담에서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유엔 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앞서 공개된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북 제재 문제와 북한의 핵 개발 중단을 교환하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북한이 지속해 핵무기를 늘려가는 현재 국면을 방치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며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은 제재와 추가적인 핵무기,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 개발의 중단을 교환하는 거래가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믿는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한국과 미국 모두 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정상 차원의 정치적 결단이고 두 정상이 신뢰를 구축하고 직접 만나 공통 분모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반도 문제와 더불어 대미 투자, 호르무즈 파병 등 미국과

0: 현안이 산적한 만큼 순방 기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이 성사될지 주목됩니다.
1: 청와대는 이번 순방을 통해 한반도 평화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를 확보하고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YTN 한현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은 강남 불패, 부동산 투기 공화국은 이제 과거 이야기가 될 것이라며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총회 참석을 계기로 미국과 멕시코를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정부가 어제 발표한 주거 안정 플랜의 내용을 소개한 글을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 계획은 공공 분양, 임대 등 공적 주택을 2030년까지 연평균 24만 가구 공급하고 다양한 수요를 고려해 넓은 면적 등을 갖춘 보편형 공공 임대 등을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3: 어제 서부전선 육군 25사단 최전방 부대에서 발생한 비무장지대 내 지뢰 폭발 추정 사고는 군사분계선을 넘어온 북한의 지뢰 매설 의심지대를 확인하기 위한 수색로를 만들다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장도영 합참 공보실장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힌 뒤 중상자를 포함한 작전 병력은 지뢰 탐지기를 이용해 수색로 개척 작전을 진행 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주 초로 예정된 유엔사 현장 조사를 앞두고 여건을 조성하던 중 폭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장도영 실장은 정확한 위치와 폭발 원인 등은 유엔사와 안전이 확보된 가운데 신속하게 파악할 예정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유엔군 사령관은 비무장지대에서 지뢰 추정 폭발 사고로 중상을 입은 한국군 장병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소셜미디어 X에 글을 올려 유엔사와 연합사, 주한미군을 대신해 비무장지대 내 작전 중 부상을 입은 한국군 장병과 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조속하고 완전한 쾌유를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2: 1억 공천 헌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무소속 강선호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 의원이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강 의원과 김전 시의원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진행됩니다. 허현진 기자입니다.
4: 보석으로 풀려난 무소속 강선호 의원은 다소 밝은 표정으로 구치소를 빠져나왔습니다.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어떤 돈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5: 저는 어떠한 돈도
6: 강선우
5: 받은
6: 무소속
5: 사실이
6: 의원입니다.
5: 없습니다. 겸허하게 법원의 판단 기다리겠습니다.
4: 강선우 의원과 마찬가지로 구속돼 있던 김경 전 서울시 의원에 대한 보석도 인용됐습니다. 김 전 시의원은 아무 말 없이 기다리던 차에 황급히 몸을 실었습니다.
7: 저 오늘 석방되셨는데 말씀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4: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오는 26일 구속기간이 만료됩니다. 시한을 불과 나흘 앞두고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진 겁니다. 두 사람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4일 예정돼 있는데 일단은 불구속 상태에서 출석하게 됐습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시의원 후보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강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김 전 시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허현진입니다.
8: 지금까지 뉴스나이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9: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올해는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이자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입니다. 그 역사는 도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더 잘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다음 길을 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길에 도민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0: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1: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12: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10: SNS를 열었다가 정신 차려보니 한 시간이 훌쩍 지나 있는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성인에게도 쉽지 않은 SNS 사용 조절. 미성년자에게는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럽연합이 아주 단호하게 나섰는데요. 13세 미만은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유럽연합이 EU 키즈법을 추진합니다. 법안 시행까지는 유럽의회에 동의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아동의 연령에 따라 규제 수위가 달라집니다. 먼저 13세 미만 어린이는 SNS 전면 금지, 틱톡과 인스타그램 등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13세에서 14세 청소년에게는 부모가 관리하는 계정만 허용하고 15세부터 부모의 관리가 완화된 독립적인 계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왜 이런 법안을 추진하고 있을까요? EU 위원장에 따르면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SNS를 얼마나 허용할 것인지를 중요하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청소년 SNS 규제는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에선 14세 미만의 SNS 가입을 제한하는 등의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채연이었습니다.
6: 듀엣토의 더 클래식.
12: 9월 22일 화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13: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1번 중 첫 번째 곡 전주곡 요요마의 첼로 연주입니다.

0: 9월 22일 화요일 듀엣 웨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1번 중 첫 번째 곡 전주곡 요요마의 첼로 연주였습니다.
0: 어제는 최근 드라마 포엔즈에 깜짝 출연한 피아니스트 선우예건을 시작으로 우리나라 드라마에 직접 출연했던 클래식 음악가들을 만나봤는데요. 오늘은

0: 해외로 가보시죠.
1: 외국 영화와 드라마에도 세계적인 클래식 음악가들이 직접 등장해서 연주하는 장면이 의외로 꽤 있습니다.
0: 첫 번째 주인공은 첼리스트 요요마. 요요마는 미국의 인기 정치 드라마 웨스트 윙에 출연했는데요. 2000년에 방송된 시즌2의 노엘이라는 에피소드였습니다.
1: 요요마도 본인 역할로 나와서 첼로를 연주한 건가요?
0: 정확합니다. 백악관에서 열리는 크리스마스 음악회에 초청된 세계적인 첼리스트 요요마. 바로 자기 자신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극중에서 직접 연주한 음악이 방금 들은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1번 중 전주곡이었습니다.
1: 잠깐 하는 까메오가 아니고 연주 장면이 그대로 나온 건가요?
0: 이 곡을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연주하는데 특히 이 장면은 단순한 축하 공연이 아니라 드라마의 중요한 장면과 맞물려 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등장인물이 요요마의 연주를 들으면서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는데요. 그래서 평화로운 바흐의 음악과 그가 떠올리는 기억이 대비되면서 상당히 인상적인 장면이 만들어졌죠.
1: 유명 음악가를 깜짝 등장시킨 거에서 그치지 않았고 그 연주가 극의 내용에도 중요하게 사용됐네요. 클래식 음악가가 혹시나 또 다른 영화나 드라마에 있으면 알려주세요.
0: 이번에는 한두 명이 아니라 세계적인 음악가들이 한꺼번에 등장한 영화 한 편도 있습니다.
1: 어떤 영화죠?
0: 1999년에 개봉한 뮤직 오브 허트라는 영화입니다. 메릴 스트립이 주연을 맡았고 뉴욕 할렘가의 공립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바이올린을 가르친 실존 인물 로베르타 과스파리를 다룬 작품입니다.
1: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군요.
0: 학교에 바이올린 프로그램이 없어질 위기에 놓이자 이를 돕기 위한 자선 음악회를 열게 되는데 실제로 1993년 카네기홀에서 열렸던 공연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영화 속 카네기홀 공연 장면에는 진짜 클래식 음악계의 거장들이 등장합니다.
1: 누가 나왔나요?
0: 아이작 스턴, 이자크 펄먼, 조슈아 벨을 비롯해 실제 유명 연주자들이 자기 자신 역으로 출연했습니다.
1: 이 정도면은 카메오 출연이 아니고 갈라 콘서트를 영화에 옮겨놓은 거네요.
0: 맞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아이들과 이 음악가들이 함께 카네기홀 무대에서 연주하는 장면이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입니다.
1: 그럼 그때 연주하는 작품을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0: 바흐가 작곡한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중에서 1악장 아이작 스턴, 이자크 펄먼의 바이올린, 주빈 메타가 지휘하는 뉴욕 필하모닉 연주입니다.

0: 바흐가 작곡한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중에서 1악장 아이작 스턴, 이삭 펄먼이 바이올린을 했고요. 주빈 메타가 지휘하는 뉴욕 필하모닉의 연주였습니다.
1: 오늘은 영화 드라마에 직접 등장했던 세계적인 클래식 음악가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인공은 소프라노 안나 네트레코.
0: 오, 저도 좋아하는 소프라노인데 영화에 출연한 적이 있나요?
1: 조금 의외의 영화입니다. 앤 해서웨이가 주연을 맡은 2004년 영화 프린세스 다이어리 속편.
0: 오, 이 평범한 여학생이 알고 봤더니 유럽 제노비아 왕국의 공주였다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1: 맞죠. 근데 그중 왕실에서 열리는 가든 파티 장면에서 안나 네트레코가 초청 가수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등장할 때 소개하는 말도 재밌습니다. 제노비아 왕립 오페라의 새로운 스타 안나 네트레코라고 소개합니다.
0: 어, 실제 이름을 그대로 사용했네요.
1: 예. 그리고 직접 무대에 올라 노래도 부릅니다.
0: 무슨 곡이었나요?
1: 그 유명한 라 트라비아타 1막에서 비올레타가 부르는 유명한 아리아 Sempre Liberai.
0: 아, 네. 그런데 2004년이면 안나 네트레코가 스타로 막 떠오르던 시절이네요.
1: 아, 가장 네, 젊었을 네. 때죠.
0: 너무 아름답고 그죠?
1: 당시 네트레코는 세계 주요 오페라 무대에서 활동을 시작했던 때였고요. 흥미롭게도 영화가 개봉한 바로 그해 네트레코는 샘플의 리베라라는 제목의 음반도 발표했습니다.
0: 영화에서 불렀던 아리아가 음반의 제목도 됐네요.
1: 오늘 마지막 곡으로 영화에서 짧게 지나갔던 이 장면을 좀 더 제대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비올레타가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에스트라노 아포르셀루이에 이어서 언제나 자유롭게까지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소프라노 안나 네트레코의 노래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하는 말러 체인버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0: 저희 내일 수요일 뿌띠 듀더클로 돌아오겠습니다.

0: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2: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6: All about news. YTN News FM.
5: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김 전 시의원은 아무 말 없이 기다리던 차에 황급히 몸을 실었습니다.
1: 저 오늘 석방되셨는데 말씀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0: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오는 26일 구속기간이 만료됩니다. 시한을 불과 나흘 앞두고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진 겁니다. 두 사람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4일 예정돼 있는데 일단은 불구속 상태에서 출석하게 됐습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시의원 후보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강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김 전 시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허연진입니다.
2: 각종 인사는 물론 이권 청탁과 함께 고가의 귀금속을 챙긴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3: 로봇계 사업가에게 명품 시계를 받은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면서 1심보다 2년이 깎였습니다. 이만수 기자입니다.
4: 매관 매직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의 형량이 2심에서 일부 깎인 건 바쇠론 콘스탄틴 시계가 결정적이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건희 씨가 로봇계 사업가 서성빈 씨에게 청탁과 함께 명품 시계를 받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 씨가 구매를 대행해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사업 관련 알선 대가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받았다는 점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5: 피고인이 서성빈에게 이 사건 손목시계의 구매 대행을 요청하였고 이에 서성빈이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손목시계를 구매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4: 재판부는 또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 받은 50만 원 상당의 태한도 오조품도 인사청탁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죄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다른 혐의는 모두 유죄가 나왔습니다. 지난 2022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게 받은 목걸이와 브로치 등 이른바 나토 3종 세트, 이배용 위원장이 준 금거북이, 여기에 최재형 목사에게 챙긴 디올 가방과 김상민 전 검사에게 받은 이우환 화백 그림 모두 각종 청탁과 함께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5: 피고인에게 디올 가방 등 금품을 교부한 것은 대통령 등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을 명목으로 한 것이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면서 수수하였으므로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4: 재판부는 그러면서 김건희 씨에게 1심의 징역 7년보다 2년 감형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우환 화백 그림과 반클리프 목걸이, 브로치의 몰수와 2,440만 원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돼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권력형 알선 수재 사건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2: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던 김건희 씨의 디올백 수수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 이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3: 논란 가득했던 그간의 과정을 안윤학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6: 함께 보고 돌아왔는데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되고 6개월 뒤쯤인 지난 2022년 9월 최재형 목사는 김건희 씨에게 명품 디올 가방을 건넸습니다.
7: 아이고 친 선물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6: 영상이 공개된 뒤 정치권을 중심으로 후폭풍이 일었고 최재형 목사는 분명한 청탁이 있었다고 꾸준히 주장해왔습니다.
8: 이런 청탁과 관련된 통화기록을 그 녹취물을 제출하면서 이거는 분명히 청탁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6: 하지만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기는커녕 되려 아내가 박절하지 못했다고 감쌌습니다.
9: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도 이렇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매정하게 좀 끊지 못하는 것이 좀 문제라는 문제고.
6: 검찰 역시 수사에 나섰지만 논란 끝에 결국 무혐의 처분했고 김건희 씨는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수사에 나선 특검팀은 김 씨와 최재형 목사 모두 기소했고 1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김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

0: 경찰은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특검팀은 유죄로 보고 재판에 넘겼고 2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1: 민중기 특검팀은 명품시계 수수에 대한 무죄 판단이 아쉽다며 상고할 뜻을 밝혔습니다.
2: 김건희 씨 측도 재판부가 일부 정황을 확대 해석했다며 대법원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조경원 기자입니다.
3: 항소심 주문을 듣기 위해 피고인석에서 일어선 김건희 씨는 실형이 선고되자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형량이 줄었는데도 실망한 기색을 지우지 못했습니다. 징역 7년을 구형했던 민중기 특검팀은 선고 직후 항소심 판결에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대통령 배우자가 현안이 있는 기업인으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받았는데도 무죄로 판단한 걸 받아들이기 어렵단 겁니다.
4: 그것이 아무런 죄가 될수 없다라는 판단이 우리 일반 국민들로부터도 수긍될 수 있을지 아쉬움이 좀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3: 일단 판결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대법원에서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건희 씨 측도 불복 의사를 밝혔습니다. 무죄로 나와야 할 혐의가 항소심에서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고 토로했습니다. 또 유죄 부분도 재판부가 일부 정황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했거나 법리적으로 모순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5: 청탁에 기초해서 무언가 자리나 이권을 제공한 사실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점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게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3: 결국 매건매직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이 3심을 석달 안에 마무리해야 하는 특검법 규정에 따르면 항고심 판결은 올해 안에 내려질 예정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1: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에 부당 개입한 혐의를 받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이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2: 다만 홍전 감독은 선임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송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6: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축구협회 임원들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건 지난 2024년 7월입니다. 감독 추천 권한이 없는 이임생 당시 기술총괄 이사가 홍명보 감독을 심야에 빵집에서 만나 졸속 면접을 봤다는 논란이 불거진 겁니다.
7: 정말 한국 축구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저 스스로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홍명보 감독님 마지막 결정도 회장님한테는 저는 보고를 안 했습니다.
6: 2년에 걸친 수사 끝에 경찰은 정몽규 전 회장과 이임생 전 기술총괄이사, 김정배 전 상근 부회장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앞서 정몽규 전 회장은 경찰 조사에 출석하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8: 감독 선임 과정에 부당 개입한 이유 있으십니까?
9: 뭐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당 개입한 거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6: 하지만 경찰은 업무방해죄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여론의 비판을 피하고자 마치 정당한 추천 절차를 거친 것처럼 이사회 심의 한 건의 허위 내용을 기재해 감독 선임 업무를 방해했다는 겁니다. 특히 정혜성 전 전력 강화 위원장이 사퇴하면서 축구협회에 감독 선임 작업을 요청했다는 문구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만 홍명보 감독에게 고액의 연봉을 지급했다는 업무상 배임 혐의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홍전 감독에 대해서도 전력강화위원회나 이사회의 감독 선임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고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습니다. 정전 회장 측은 입장문을 내고 이사회를 속일 이유도 속인 사실도 없다며 향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1: 부동산 논란 속에 임명된 강신철 신임 국방부 장관은 당장 다음 달부터 사관학교 통폐합이라는 민감한 주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2: 이 밖에 전작권 전환 문제나 파병 등 과제가 적지 않은데요. 김혜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10: 강신철 신임 국방부 장관이 맞닥뜨린 가장 우선적인 과제는 3군 사관학교 통합 문제입니다. 군 안팎 찬반 여론이 거센 상황인데 다음 달 발표 예정인 정부 계획안은 통폐합 원칙 아래 조금 더 손질할 걸로 보입니다.
11: 지금 현재 있는 안도 보완해야 될 필요 부분이

0: 저 개인적으로는 부릅니다. 의지를 갖고 정말 좋은 사관학교 만들겠습니다.
1: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문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는 11월 한미안보협의회에서 2단계 능력검증을 마치고 전환 목표 연도를 결정하겠다는 우리 측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전작권 전환 문제가 파병이나 대미통상 문제 등과 맞물려 돌아갈 경우 상황은 더 복잡하게 치달을 수 있습니다.
0: 이제 우리의 조건 충족도 상당히 보완이 되었고 여건도 마련이 되었다고 봅니다. 상호 정말 신뢰할 수 있는 한미 동맹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돼요.
1: 또 논란이 됐던 유엔군 사령부의 정전협정 관리 권한 등을 둘러싸고 균형점을 찾을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특히 최근 북한이 연합훈련 등을 문제 삼아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 수위에 따라 강 장관의 대북 인식도 엿볼 수 있을 걸로 관측됩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문제 등과 맞물려 야당의 거센 반발을 뒤로하고 임명된 만큼 국방수장으로서의 리더십을 증명하는 것도 숙제로 남았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2: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3: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 태진아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때 있죠. 그럴 때 제가 이거 하나 추천드릴게요. 언제 들어도 국밥처럼 든든한 YTN 라디오 FM 94.5 채널 고정 아시겠죠? 당신은 나의
4: 동반자.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5: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하고 꾸준히 사랑받는 팝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채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안녕하세요, 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 하시죠.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잠시 뒤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평화 공존의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공개된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뉴욕 현지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한현희 기자, 이 대통령이 잠시 뒤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한다고요?
6: 네,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찾은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새벽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 나섭니다.

0: 네, 이 대통령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북핵 중단과 제재 완화의 교환을 언급했다고요.
1: 네, 이 대통령은 앞서 공개된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북 제재 문제와 북한의 핵개발 중단을 교환하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아, 북한이 지속해서 핵무기를 늘려가는 현재 국면을 방치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면서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은 제재와 추가적인 핵무기,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 개발의 중단을 교환하는 거래가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믿는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한국과 미국 모두 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정상 차원의 정치적 결단이고 또두 정상이 신뢰를 구축하고 직접 만나서 공통 분모를 찾아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평화공전의 청사진을 제시하겠다고 한 만큼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미국 뉴욕에서 YTN 한현입니다.
0: 조이대 대법원장이 청와대 대법관 후보 재재청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재재청 요구를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재재청 요구를 받은 지 25일 만에 침묵을 깼습니다. 짧은 입장문을 취재진에 보내 재재청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서 하는데 관련 문서에는 대법관 후보자 재재청 요청이 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면서 청와대 요청을 정당화할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임명해달라고 재청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실질적인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열흘 만에 다시 재청하라고 조 대법원장에게 요구했습니다. 그간 대법관 후보자를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물밑 조율을 거친 뒤 대면 재청해온 관행을 따르지 않고 서면 재청했다는 이유로 사실상 반려한 겁니다. 이후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 요청에 대한 공식 입장을 20일 넘게 밝히지 않아 왔습니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이 결국 뜻을 굽히지 않으면서 청와대와의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경입니다.
0: 청와대는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에 대해서 즉각 깊은 유감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자 헌법에 위배된 인식이라고 정면 비판했습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3: 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재재청을 거부한 것에 대해 즉각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는 대법원장의 재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위에 있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며 정면 비판한 겁니다. 대법원장의 논리대로라면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재청하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것과 같다며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노태학 전 대법관이 퇴임한 지 6개월이 지났다며 대법원 1인의 공백은 국민이 신속 재판을 받을 권리에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석 장기화가 국민의 피해로 돌아간 사실을 직시하고 더 이상 현 상황을 방치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의 책임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다시 한번 재재청을 압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부장판사를 임명 재청했으나 청와대는 열흘 뒤인 지난달 28일 실질적 협의 없는 일방적인 서면 재청이라며 재재청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후 침묵했던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재청 거부 입장을 밝히면서 대법관 재청 갈등은 재점화됐고 여야의 거센 공방으로 이어지면서 향후 전국의 핵심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0: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재청 거부에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여당은 황당한 대법원장이라고 맹비난한 반면, 야당은 대통령이 자기 재판의 재판관을 고르겠다는 독재적인 발상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4: 인천시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

0: 김민석 대표는 준비했던 인사말 대신 대법관 후보 재재청 거부 의사를 밝힌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판하며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황당한 대법원장이라고 부르며 재재청의 헌법적 근거는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1: 대통령과의 권력 다툼을 하는 것인지 대통령과 국민을 무시하는 것인지 참으로 황당할 따름입니다.
0: 한병도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자를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나라를 비운 사이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쿠데타적 행태를 저질렀다며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쿠데타에 이은 사법 쿠데타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대법관 재재청을 요구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을 위해 삼권분립 파괴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특검 요청으로 자기 재판의 공소기각을 노리더니 이번에는 자기 재판의 재판관을 마음대로 고르겠다며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재청 요구는 사법부와 입법부의 권한을 동시에 짓밟는 삼권분립 파괴 책동이라며 사법부에 대통령 재판 재개를 요구했습니다. 당대변인은 논평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결단을 지지한다며 대통령의 재재청 요구권은 헌법에 명시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2: 삼권분립을 부정하고 대통령이 그 위에 서겠다는 독재적 발상이자 스스로 위헌을 자행하며 남에게 위헌을 운운하는 적반하장입니다.
0: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통령 마음대로 하지 말라고 대법원장 재청권을 헌법에 보장한 것인데 이 대통령은 자기 마음에 들 때까지 재재청하라고 우기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3: 대법원과 청와대가 정면 충돌하면서 200일 넘게 이어진 대법관 공백 사태는 더욱 장기화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초유의 대법관 후보자 재재청 문제를 둘러싸고 양측이 접점을 찾기 어려워 사법부 안팎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4: 지난달 28일 청와대가 손봉기 부장판사에 대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재청을 수용하지 않고 재재청을 요청한 이후 양측은 사법부 독립성을 둘러싼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5: 정치 권력, 사회 세력은 물론 소송 당사자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6: 국가기관들에게 독립성을 부여하는 이유가 뭔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4: 대법원과 청와대가 재재청 요청에 헌법적 근거가 없다. 대법원장의 입장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 속에 조 대법원장의 선택에 관심이 쏠립니다. 청와대가 이미 손봉기 카드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만큼 기존 재청을 유지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청와대는 기존의 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4명 가운데 손 부장판사를 제외한 김민기 박순영 서울고법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가운데 한 명을 신속히 다시 재청해달라는 입장이지만 법조계 안팎에선 조 대법원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후보 추천이 구성부터 다시 시작할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국민의힘이 국회의 대법관 임명 동의권이 침해당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노태학 전 대법관이 지난 3월 3일 퇴임한 뒤 후임 몫은 200일 넘게 공석 상태로 남아있지만 대법원과 청와대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대법관 공백은 더욱 길어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YTN 김준영입니다.
7: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채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4: All About News YTN News FM
3: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5: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 대법관 후보 재재청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재재청 요구를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기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6: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재재청 요구를 받은 지 25일 만에 침묵을 깼습니다. 짧은 입장문을 취재진에 보내 재재청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7: 대법원장님 한 말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송동기 후보자 대청 그대로.
6: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서 하는데 관련 문서에는 대법관 후보자 재재청 요청이 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있지 않다면서 청와대 요청을 정당화할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임명해달라고 재청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실질적인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열흘 만에 다시 재청하라고 조 대법원장에게 요구했습니다. 그간 대법관 후보자를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0: 즉각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는 대법원장의 재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며 정면 비판한 겁니다. 대법원장의 논리대로라면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재청하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것과 같다며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노태학 전 대법관이 퇴임한 지 6개월이 지났다며 대법원 1인의 공백은 국민이 신속 재판을 받을 권리에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석 장기화가 국민의 피해로 돌아간 사실을 직시하고 더 이상 현 상황을 방치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의 책임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다시 한번 재재청을 압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조희재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부장판사를 임명 재청했으나 청와대는 열흘 뒤인 지난달 28일 실질적 협의 없는 일방적인 서면 재청이라며 재재청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후 침묵했던 조희재 대법원장이 재재청 거부 입장을 밝히면서 대법관 재청 갈등은 재점화됐고 여야의 거센 공방으로 이어지면서 향후 전국의 핵심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1: 조희재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재청 거부에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여당은 황당한 대법원장이라고 맹비난한 반면 야당은 대통령이 자기 재판의 재판관을 고르겠다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2: 인천시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 김민석 대표는 준비했던 인사말 대신 대법관 후보 재재청 거부 의사를 밝힌 조희재 대법원장을 비판하며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황당한 대법원장이라고 부르며 재재청의 헌법적 근거는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3: 대통령과의 권력 다툼을 하는 것인지 대통령과 국민을 무시하는 것인지 참으로 황당할 따름입니다.
2: 한병도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 대법원장이 재청한 후보자를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나라를 비운 사이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쿠데타적 행태를 저질렀다며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쿠데타에 이은 사법 쿠데타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대법관 재재청을 요구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을 위해 삼권분립 파괴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특검 요청으로 자기 재판의 공소기각을 노리더니 이번에는 자기 재판의 재판관을 마음대로 고르겠다며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재청 요구는 사법부와 입법부의 권한을 동시에 짓밟는 삼권 분립 파괴 책동이라며 사법부에 대통령 재판 재개를 요구했습니다. 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조희재 대법원장의 결단을 지지한다며 대통령의 재재청 요구권은 헌법에 명시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4: 삼권 분립을 부정하고 대통령이 그 위에 서겠다는 독재적 발상이자 스스로 위헌을 자행하며 남에게 위헌을 운운하는 적반하장입니다.
2: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통령 마음대로 하지 말라고 대법원장 재청권을 헌법에 보장한 것인데 이 대통령은 자기 마음에 들 때까지 재재청하라고 우기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1: 법무부 장관 후보직에서 내려온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성추행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당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의혹만으로는 들여다볼 수 없다고 밝혔는데 고발이 접수된 만큼 수사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김진두 기자의 보도입니다.
5: 김승원 의원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김 의원이 법무장관 후보직에서 낙마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추가 의혹이 대상입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고발장에서 지난 2024년 6월쯤 김 의원이 술자리 동석자를 추행해 피해자가 항의했다는 내용이 전직 보좌관의 탄원서에 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속하고 철저한

0: 수사로 범죄를 밝혀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원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단초가 되는 자료가 있어야 수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발이 접수되면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는 물음엔 그렇다고 답했는데 하루 만에 고발이 들어온 겁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내용을 살펴본 뒤 탄원서 확보를 시도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앞서 김 의원 측은 탄원서에 담긴 추행과 추가 음주운전 의혹 등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돼 있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제 막 접수했고 배당이나 조사 일정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의 신약 청탁 의혹 등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먼저 고발된 사건들은 서울 영등포서가 맡아 수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전문 수사 인력이 많은 서울청으로 재배당할지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김유두입니다.
1: 공천을 대가로 1억 원 공천 헌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 의원이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이 지난 6월과 7월 각각 신청한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구속기한을 나흘 앞두고 석방이 결정되면서 두 사람은 다음 달 14일에 예정된 1심 선고기일에 불구속 상태로 출석하게 됐습니다. 육군 25사단 최전방 비무장지대 내 지뢰폭발 추정 사고로 우리군 3명이 중경상을 입었는데요. 당시 장병들은 북한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와 지뢰를 매설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지대를 확인하기 위한 수색로를 만들다가 이 같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2: 우리군 3명이 중경상을 입은 곳은 서부전선 25사단 군사분계선 근접 지역이라고 합참이 밝혔습니다. 앞서 이번 작전을 수색로 개척작전이라고도 강조했는데 그 이유도 드러났습니다. 해당 지역의 지형 변화를 식별한 유엔사의 다음 주 초 현장 조사에 앞서 수색로를 확보하던 중 폭발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군사분계선 지형 변화 이후로는 북한의 국경선화 작업 등이 거론됩니다.
3: 정확한 위치와 폭발 원인 등 구체적인 사항은 유엔사와 안전이 확보된 가운데 신속하게 현장 확인을 통해 파악할 예정입니다.
2: 군은 파편과 잔해물 수거 등을 통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폭발물이 누구의 것인지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발목 등 특정 부위에 피해를 입힌 점으로 비롯 이른바 발목 지뢰로 추정됩니다. 북한의 대표적인 발목 지뢰는 목함 지뢰, 한국군은 M14 대인 지뢰 등이 있습니다.
3: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문적인 영역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포함해서 유엔사와 같이 현장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2: 발목 절단에 중상을 입은 수색 대대장 등 중상자 2명은 방호복과 지뢰 덧신을 착용했지만 피해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군은 작전에 참여했던 10여 명에 대해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신철 신임 국방부 장관은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라고 지시한 뒤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4: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5: 네,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6: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 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 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 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7: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8: 고수익에 원금 보장?
7: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멀리 떠나간 사람 아름다운 추억을 내 가슴에 남기고

그리워도 이제는 멀리 떠나간 사람 아름다운 추억을 내 가슴에 남기고

그리워도 이제는 멀리 떠나간 사람 아름다운 추억을 내 가슴에 남기고 내 가슴에 남기고

0: 안녕하세요. 배우 손현주입니다. 하나의 장면, 하나의 대사에는 무수한 삶과 역사가 연결되어 있죠. YTN 라디오의 뉴스와 시사, 음악도 늘 우리의 삶과 역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과 세상을 이어주는 소리, YTN 라디오, 저 손현주와 함께 들어보시죠.
1: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0: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 대법관 후보 재재청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재재청 요구를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재재청 요구를 받은 지 25일 만에 침묵을 깼습니다. 짧은 입장문을 취재진에 보내 재재청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3: 대법원장님 한 말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송동기 후보자재청 그대로.
2: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서 하는데 관련 문서에는 대법관 후보자 재재청 요청이 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면서 청와대 요청을 정당화할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임명해달라고 재청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실질적인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열흘 만에 다시 재청하라고 조 대법원장에게 요구했습니다. 그간 대법관 후보자를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물밑 조율을 거친 뒤 대면 재청해온 관행을 따르지 않고 서면 재청했다는 이유로 사실상 반려한 겁니다. 이후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 요청에 대한 공식 입장을 20일 넘게 밝히지 않아왔습니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이 결국 뜻을 굽히지 않으면서 청와대와의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1: 청와대는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에 대해 즉각 깊은 유감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자 헌법에 위배된 인식이라고 정면 비판했습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0: 같다며 대법원 1인의 공백은 국민이 신속 재판을 받을 권리에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석 장기화가 국민의 피해로 돌아간 사실을 직시하고 더 이상 현 상황을 방치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의 책임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다시 한번 제재청을 압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조희재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으나 청와대는 열흘 뒤인 지난달 28일 실질적 협의 없는 일방적인 서면 제청이라며 재제청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후 침묵했던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제청 거부 입장을 밝히면서 대법관 재청 갈등은 재점화됐고 여야의 거센 공방으로 이어지면서 향후 전국의 핵심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1: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재청 거부에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여당은 황당한 대법원장이라고 맹비난한 반면, 야당은 대통령이 자기 재판의 재판관을 고르겠다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2: 인천시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 김민석 대표는 준비했던 인사말 대신 대법관 후보 재재청 거부 의사를 밝힌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판하며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황당한 대법원장이라고 부르며 재재청의 헌법적 근거는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이라고 나를 세웠습니다.
3: 대통령과의 권력 다툼을 하는 것인지, 대통령과 국민을 무시하는 것인지 참으로 황당할 따름입니다.
2: 한병도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자를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나라를 비운 사이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쿠데타적 행태를 저질렀다며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쿠데타에 이은 사법 쿠데타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대법관 재재청을 요구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을 위해 삼권분립 파괴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특검 요청으로 자기 재판에 공소기각을 노리더니 이번에는 자기 재판의 재판관을 마음대로 고르겠다며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재청 요구는 사법부와 입법부의 권한을 동시에 짓밟는 삼권분립 파괴 책동이라며 사법부에 대통령 재판 재개를 요구했습니다. 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결단을 지지한다며 대통령의 재재청 요구권은 헌법에 명시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4: 삼권분립을 부정하고 대통령이 그 위에 서겠다는 독재적 발상이자 스스로 위헌을 자행하며 남에게 위헌을 운운하는 적반하장입니다.
2: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통령 마음대로 하지 말라고 대법원장 재청권을 헌법에 보장한 것인데 이 대통령은 자기 마음에 들 때까지 재재청하라고 우기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1: 대법원과 청와대가 정면 충돌하면서 200일 넘게 이어진 대법관 공백 사태는 더욱 장기화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초유의 대법관 후보자 재재청 문제를 둘러싸고 양측이 접점을 찾기가 어려워 사법부 안팎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5: 지난달 28일 청와대가 손봉기 부장판사에 대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을 수용하지 않고 재재청을 요청한 이후 양측은 사법부 독립성을 둘러싼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6: 정치 권력, 사회 세력은 물론 소송 당사자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7: 국가기관들에게 독립성을 부여하는 이유가 뭔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5: 대법원과 청와대가 재재청 요청에 헌법적 근거가 없다. 대법원장의 입장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 속에 조 대법원장의 선택에 관심이 쏠립니다. 청와대가 이미 손봉기 카드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만큼 기존 재청을 유지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

0: 상황입니다. 청와대는 기존의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4명 가운데 손 부장판사를 제외한 김민기 박순영 서울고법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가운데 한 명을 신속히 다시 재청해달라는 입장이지만 법조계 안팎에선 조 대법원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후보 추천이 구성부터 다시 시작할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국민의힘이 국회의 대법관 임명 동의권이 침해당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노태학 전 대법관이 지난 3월 3일 퇴임한 뒤 후임 몫은 200을 넘게 공석 상태로 남아있지만 대법원과 청와대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대법관 공백은 더욱 길어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YTN 김준영입니다.
1: 김승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전 보좌관이 김 후보자 의혹을 처음 전달한 대상은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다며 그 경위를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 사퇴 이후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민주당은 침묵을 이어가는 반면 야당은 공세의 고삐를 조이고 있습니다. 김희준 기자입니다.
2: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옛 보좌관 A씨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 17일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텔레그램으로 김 전 후보자의 회계 부정과 음주운전 의혹 등을 담은 PDF 편지와 첨부 파일까지 5개 파일을 전달했고 약 30분 뒤 홍 수석이 전화를 걸어와 사실 여부를 확인했다는 주장입니다. 17일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김 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한 날입니다. 텔레그램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김 의원실과 함께 조달청 카르텔 문제를 조사할 때 연락하던 채널이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A씨는 의혹의 핵심은 경기도당 회계 부정이라며 구체적인 사례를 나열했습니다.
3: 김승원 의원이 자기 정치자금 통장에서 500만 원, 300만 원, 500백만 원 돈이 빠져나갑니다. 자기 통장 어디로 갔는지는 정확하게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2: 이처럼 김 후보자 사퇴 이후에도 논란은 확산하고 있지만 잘된 인사라 자평했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세의 수위를 높이는 중입니다.
4: 탄원서에 나온 내용은 공직 후보자의 성추행, 음주운전, 회계부정, 청탁, 폭언과 갑질입니다. 하나같이 파렴치한 범죄 의혹들인데 이걸 어떻게 가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2: 양당 모두 추석 민심 잡기에 공을 들이는 가운데 김 전 후보자의 낙마를 둘러싼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김희준입니다.
1: 법무부 장관 후보직에서 내려온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성추행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당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의혹만으로 들여다볼 수 없다고 밝혔는데 고발이 접수된 만큼 수사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김진두 기자입니다.
5: 김승원 의원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김 의원이 법무장관 후보직에서 낙마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추가 의혹이 대상입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고발장에서 지난 2024년 6월쯤 김 의원이 술자리 동석자를 추행해 피해자가 항의했다는 내용이 전직 보좌관의 탄원서에 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범죄를 밝혀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원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단초가 되는 자료가 있어야 수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발이 접수되면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는 물음엔 그렇다고 답했는데 하루 만에 고발이 들어온 겁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내용을 살펴본 뒤 탄원서 확보를 시도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앞서 김 의원 측은 탄원서에 담긴 추행과 추가 음주운전 의혹 등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돼 있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제 막 접수했고 배당이나 조사 일정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의 신약 청탁 의혹 등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먼저 고발된 사건들은 서울 영등포서가 맡아 수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전문 수사 인력이 많은 서울청으로 재배당할지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김유두입니다.
1: 육군 25사단 최전방 비무장지대 내 지뢰 폭발 추정 사고로 우리 군 3명이 중경상을 입었는데요. 당시 장병들은 북한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와 지뢰를 매설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지대를 확인하기 위한 수색로를 만들다가 이 같은 사고를 당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6: 우리군 3명이 중경상을 입은 곳은 서부전선 25사단 군사분계선 근접지역이라고 합참이 밝혔습니다. 앞서 이번 작전을 수색로 개척작전이라고도 강조했는데 그 이유도 드러났습니다. 해당 지역의 지형 변화를 식별한 유엔사의 다음 주 초 현장 조사에 앞서 수색로를 확보하던 중 폭발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군사분계선 지형 변화 이후로는 북한의 국경선화 작업 등이 거론됩니다.
7: 정확한 위치와 폭발 원인 등 구체적인 사항은 유엔사와 안전이 확보된 가운데 신속하게 현장 확인을 통해 파악할 예정입니다.
6: 군은 파편과 잔해물 수거 등을 통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폭발물이 누구의 것인지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발목 등 특정 부위에 피해를 입힌 점으로 비로 이른바 발목 지뢰로 추정됩니다. 북한의 대표적인 발목 지뢰는 목함 지뢰, 한국군은 M14 대인 지뢰 등이 있습니다.
7: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문적인 영역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포함해서 유엔사와 같이 현장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6: 발목 절단에 중상을 입은 수색 대대장 등 중상자 2명은 방호복과 지뢰 덧신을 착용했지만 피해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군은 작전에 참여했던 10여 명에 대해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신철 신임 국방부 장관은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라고 지시한 뒤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8: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Laura and Tommy were lovers. He wanted to give her

FM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한달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4: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한국은 더욱 길어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YTN 김준영입니다.
2: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전 보좌관이 김 후보자 의혹을 처음 전달한 대상은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다며 그 경위를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 사퇴 이후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민주당은 침묵을 이어가는 반면 야당은 공세의 고삐를 조이고 있습니다. 김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3: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옛 보좌관 A씨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 17일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텔레그램으로 김 전 후보자의 회계 부정과 음주운전 의혹 등을 담은 PDF 편지와 첨부 파일까지 5개 파일을 전달했고 약 30분 뒤 홍 수석이 전화를 걸어와 사실 여부를 확인했다는 주장입니다. 17일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김 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한 날입니다. 텔레그램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김 의원실과 함께 조달청 카르텔 문제를 조사할 때 연락하던 채널이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A씨는 의혹의 핵심은 경기도당 회계 부정이라며 구체적인 사례를 나열했습니다.
4: 김승원 의원이 자기 정치자금 통장에서 500만 원, 300만 원, 500백만 원 돈이 빠져나갑니다. 자기 통장 어디로 갔는지는 정확하게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3: 이처럼 김 후보자 사퇴 이후에도 논란은 확산하고 있지만 잘된 인사라 자평했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세의 수위를 높이는 중입니다.
5: 단언서에 나온 내용은 공직 후보자의 성추행, 음주운전, 회계부정, 청탁, 폭언과 갑질입니다. 하나같이 파렴치한 범죄 의혹들인데 이걸 어떻게 가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3: 양당 모두 추석 민심 잡기에 공을 들이는 가운데 김 전 후보자의 낙마를 둘러싼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김희준입니다.
2: 법무부 장관 후보직에서 사퇴한 이후

0: 2천 헌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무소속 강선호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 의원이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진행됩니다. 허연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1: 보석으로 풀려난 무소속 강선호 의원은 다소 밝은 표정으로 구치소를 빠져나왔습니다.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어떤 돈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2: 저는 어떠한 돈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겸허하게 법원의 판단 기다리겠습니다.
1: 강선호 의원과 마찬가지로 구속돼 있던 김경 전 서울시 의원에 대한 보석도 인용됐습니다. 김 전 시의원은 아무 말 없이 기다리던 차에 황급히 몸을 실었습니다.
3: 저 오늘 석방되셨는데 말씀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1: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오는 26일 구속기간이 만료됩니다. 시한을 불과 나흘 앞두고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진 겁니다. 두 사람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4일 예정돼 있는데 일단은 불구속 상태에서 출석하게 됐습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시의원 후보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강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김 전 시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허연진입니다.
0: 육군 25사단 최전방 비무장 지대 내 지뢰 폭발 추정 사고로 우리 군 3명이 중경상을 입었는데요. 당시 장병들은 북한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와 지뢰를 매설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지대를 확인하기 위한 수색로를 만들다 이 같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우리 군 3명이 중경상을 입은 곳은 서부전선 25사단 군사 분계선 근접 지역이라고 합참이 밝혔습니다. 앞서 이번 작전을 수색로 개척 작전이라고도 강조했는데 그 이유도 드러났습니다. 해당 지역의 지형 변화를 식별한 유엔사의 다음 주 초 현장 조사에 앞서 수색로를 확보하던 중 폭발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군사 분계선 지형 변화 이후로는 북한의 국경선화 작업 등이 거론됩니다.
5: 정확한 위치와 폭발 원인 등 구체적인 사항은 유엔사와 안전이 확보된 가운데 신속하게 현장 확인을 통해 파악할 예정입니다.
4: 군은 파편과 잔해물 수거 등을 통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폭발물이 누구의 것인지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발목 등 특정 부위에 피해를 입힌 점으로 비로 이른바 발목 지뢰로 추정됩니다. 북한의 대표적인 발목 지뢰는 목함 지뢰, 한국군은 M14 대인 지뢰 등이 있습니다.
5: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문적인 영역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포함해서 유엔사와 같이 현장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4: 발목 절단에 중상을 입은 수색 대대장 등 중상자 2명은 방호복과 지뢰 덧신을 착용했지만 피해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군은 작전에 참여했던 10여 명에 대해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신철 신임 국방부 장관은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라고 지시한 뒤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6: 각종 인사는 물론 이권 청탁과 함께 고가의 귀금속을 챙긴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에 대해서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로봇계 사업가에게 명품 시계를 받은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면서 1심보다 2년이 깎였습니다. 이만수 기자입니다.
7: 매관 매직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의 형량이 2심에서 일부 깎인 건 바쇠론 콘스탄틴 시계가 결정적이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건희 씨가 로봇계 사업가 서성빈 씨에게 청탁과 함께 명품 시계를 받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 씨가 구매를 대행해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사업 관련 알선 대가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받았다는 점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8: 피고인이 서성빈에게 이 사건 손목시계의 구매 대응을 요청하였고 이에 서성빈이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손목시계를 구매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7: 재판부는 또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 받은 50만 원 상당의 태안도 5조품도 인사청탁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죄가 없다고

0: 판결로 내렸습니다. 하지만 다른 혐의는 모두 유죄가 나왔습니다. 지난 2022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게 받은 목걸이와 브로치 등 이른바 나토 3종 세트, 이배용 위원장이 준 금거북이, 여기에 최재형 목사에게 챙긴 디올 가방과 김상민 전 검사에게 받은 이우환 화백 그림 모두 각종 청탁과 함께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1: 피고인에게 디올 가방 등 금품을 교부한 것은 대통령 등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을 명목으로 한 것이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면서 수수하였으므로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0: 재판부는 그러면서 김건희 씨에게 1심의 징역 7년보다 2년 감형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우환 화백 그림과 반클리프 목걸이, 브로치의 몰수와 2,440만 원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돼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권력형 알선 수재 사건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2: 민중기 특검팀은 명품 시계 수수에 대한 무죄 판단이 아쉽다며 상고할 뜻을 밝혔습니다. 김건희 씨 측도 재판부가 일부 정황을 확대 해석했다며 대법원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조경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3: 항소심 주문을 듣기 위해 피고인 석에서 일어선 김건희 씨는 실형이 선고되자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형량이 줄었는데도 실망한 기색을 지우지 못했습니다. 징역 7년을 구형했던 민중기 특검팀은 선고 직후 항소심 판결에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대통령 배우자가 현안이 있는 기업인으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받았는데도 무죄로 판단한 걸 받아들이기 어렵단 겁니다.
4: 그것이 아무런 죄가 될수 없다라는 판단이 우리 일반 국민들로부터도 수긍될 수 있을지 아쉬움이 좀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3: 일단 판결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대법원에서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건희 씨 측도 불복 의사를 밝혔습니다. 무죄로 나와야 할 혐의가 항소심에서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고 토로했습니다. 또 유죄 부분도 재판부가 일부 정황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했거나 법리적으로 모순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5: 청탁에 기초해서 무언가 자리나 이권을 제공한 사실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점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게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3: 결국 매건매직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이 3심을 석 달 안에 마무리해야 하는 특검법 규정에 따르면 항고심 판결은 올해 안에 내려질 예정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2: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에 부당 개입한 혐의를 받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이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다만 홍 전 감독은 선임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송수현 기자입니다.
6: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축구협회 임원들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건 지난 2024년 7월입니다. 감독 추천 권한이 없는 이임생 당시 기술총괄 이사가 홍명보 감독을 심야에 빵집에서 만나 졸속 면접을 봤다는 논란이 불거진 겁니다.
7: 정말 한국 축구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저 스스로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홍명보 감독님 마지막 결정도 회장님한테는 저는 보고를 안 했습니다.
6: 2년에 걸친 수사 끝에 경찰은 정몽규 전 회장과 이임생 전 기술총괄이사, 김정배 전 상근 부회장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앞서 정몽규 전 회장은 경찰 조사에 출석하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8: 감독 선임 과정에 부당 개입한 이유 있으십니까?
9: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당 개입한 거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6: 하지만 경찰은 업무방해죄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여론의 비판을 피하고자 마치 정당한 추천 절차를 거친 것처럼 이사회 심의안 건의 허위 내용을 기재해 감독 선임 업무를 방해했다는 겁니다. 특히 정혜성 전 전력강화위원장이 사퇴하면서 축구협회에 감독 선임 작업을 요청했다는 문구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만 홍명보 감독에게 고액의 연봉을 지급했다는 업무상 배임 혐의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홍 전 감독에 대해서도 전력강화위원회나 이사회의 감독 선임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고 혐의 없으므로 불송치했습니다. 정 전 회장 측은 입장문을 내고 이사회를 속일 이유도 속인 사실도 없다며 향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10: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국빈 방미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황제 의전을 예고했습니다.
2: 극진한 환대 뒤엔 막대한 청구서가 따라붙을 텐데 당장 이란 제재 동참부터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11: 지난 5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중 땐 한정 국가부주석이 공항에 영접을 나갔습니다. 넉 달 만에 성사된 시진핑 주석의 국빈 답방엔 격식을 깨고 트럼프가 직접 마중을 나갑니다. 이튿날 백악관에서 열리는 국빈 환영식에선 멜라니아 여사도 은둔 생활을 접고 등판합니다. 작년 8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알래스카 회담 때처럼 B2, F-22 편대가 축하 비행에 나섭니다.
12: We're going to have a lot of different deals here. We intend we're not just doing it for our health. We're going to have some pretty important meetings.
11: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 이런 극진한 환대 뒤엔 막대한 청구서가 따라붙을 거로 보입니다. 당장 미국은 중국 인민은행도 이란 경제 제재에 관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동참을 압박했습니다. 특히 이란 여객기를 받아주는 제3국 공항을 달러 결제망에서 퇴출한다는 2차 제재가 시험됩니다.
13: On September 23rd, all the Iranian airlines will be shut down around the world. You cannot provide them with fuel, you cannot provide them with landing services.
11: 제재 첫날 이란 항공편이 광저우와 상하이에 착륙할 예정인데 중국은 동참 의사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14: 中方一贯反对没有国际法依据没有联合国安理会授权的非法单边制裁.
11: AI 대화 채널을 만들고 무역위원회도 가동하기로 했지만 관세 휴전 연장을 비롯한 여러 현안에서 이견도 뚜렷합니다. 이번에도 빅딜 없이 파국을 피하는 위기 관리형 담판이 될 거란 전망에 무게가 실립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10: 미국과 이란 대표단이 유엔 총회가 열린 현지 시간 22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접촉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양자회담 자리에서 미국과 이란의 대표단 회담이 1시간 전에 끝났다며 3시간 동안 이뤄졌고 매우 잘 됐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측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인 스티브 위코프와 트럼프 맞사위 제러드 쿠슈너가 회담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 대표단에는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과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포함됐습니다.
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앤디 버넘 영국 총리가 버넘 총리 취임 이후 처음으로 만나 중동 문제와 양국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버넘 총리는 현지 시간 22일 유엔 총회가 열린 뉴욕 유엔 본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양자 회담 뒤 중동에서 분쟁을 멈추고 해협을 열도록 미국을 돕는 데 역할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10: 홍해 연안을 장악한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와 예멘 정부군 간 교전이 격화하면서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 이런 가운데 이란은 미국의 군사 압박 완화 등을 전제로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방안을 제안했는데 종전 협상의 돌파구가 열릴지 주목됩니다. 런던에서 조수현 특파원입니다.
15: 예멘 남부의 한 시장에서 갑자기 큰 폭발이 일어나자 사람들이 혼비백산 달아납니다.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와 사우디 주도 연합군의 지원을 받는 정부군의 교전이 격화하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틀간 주요 격전지에서 양측의 충돌로 150명 넘게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후티는 홍해 연안을 장악한 데 이어 예멘 남부 고원지대의 핵심 거점들을 확보하기 위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장기간 교착된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은 뉴욕에서 개막한 유엔 총회를 계기로 중대 분수령을 맞고 있습니다. 이란 측은 양국 간 적대관계 종식을 위해 현지에서 중재국들과 관련 협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외신들은 이란 고위 관리를 인용해 이란이 7일 이내에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0: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제 조건은 미국의 군사적 압박 완화와 이란 항구에 대한 봉쇄 해제입니다. 또 미국이 외교적 해결 의지를 공식 표명하고 향후 절차에 대한 일정표에 합의해야 한다는 조건도 달았는데 미국이 수용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란 당국자들은 미이란 정상이 만날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지만 이란 대표단이 뉴욕에 머물고 있는 만큼 중재자를 통해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물밑에선 외교적 노력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란 혁명수비대는 군사 역량을 과시하며 미국을 향해 이란의 조건을 수용하라고 압박했습니다.
1: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이라는 새로운 카드로 공을 미국으로 넘기면서 유엔 총회를 계기로 대화의 불씨를 살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2: 지금까지 뉴스 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채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YTN 라디오입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라디오는 FM 94.5MHz를 통해 하루 24시간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24시간 살아있는 뉴스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는 YTN 라디오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동반자로서 청취자의 정보 복지, 방송 균형 발전과 건전한 사회 여론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라디오는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YTN 라디오와 함께 밝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의 편성 광고 책임자는 편성국장 김우성입니다.

0: 지금부터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현재 뉴욕 유엔 본부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 기조연설이 진행 중입니다. 현장을 지연 중계해드리겠습니다.
1: 유엔의 역사가 지금 엄중한 시험대 위에 서 있습니다. 네팔에서 벌어진 빙하 홍수는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고 삶의 터전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기후위기가 바로 오늘의 문제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중동을 포함한 세계 곳곳의 무력 분쟁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합니다. 드론을 비롯한 신기술이 전쟁의 양상을 빠르게 바꾸며 인권과 국제법 질서에 심각한 도전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은 자유롭고 안전한 항행의 기본 원칙마저 흔들며 에너지 공급망의 불안정성을 심각하게 키우고 있습니다. 유엔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옥으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창설되었다. 제2대 유엔 사무총장 다그 함마르셀드가 남긴 이 말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되물어야 합니다. 오늘의 유엔은 전쟁과 빈곤, 재난으로부터 과연 인류를 구하고 있는가? 평화를 지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겠다는 그 약속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가? 역설적이게도 국제질서의 격변이 불러온 지정학적인 위기는 다자주의적 협력과 국제규범이 얼마나 소중한 자산인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당장의 생존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분절의 시대, 협력과 상생, 연대라는 가치가 공허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포화를 겪으며 유엔을 설계했던 선각자들처럼 위기가 깊으면 깊을수록 유엔의 기본 정신으로 반드시 되돌아가야 합니다. 1년 전 저는 이 자리에서 세계 시민의 등불이 될 우리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복귀했음을 당당하게 선언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국제사회의 연대를 딛고 일어선 우리 대한민국이 유엔 정신을 복원하고 세계를 다시 연결하는 일에 앞장서겠다는 담대한 의지를 분명하게 밝히려고 합니다. K-컬처의 세계적인 확산은 인류 보편의 공감이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하며 연결의 가능성을 보여준 하나의 사례입니다.

K 이니셔티브의 세 가지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글로벌 AI 기본사회입니다. 인공지능 혁명은 인류에게 커다란 기회이자 위기입니다. 새로운 번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 핵심 동력이지만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불평등과 불균형은 더 심각해질 것이 분명합니다. 특히 따라가기 벅찬 변화의 속도 때문에 전 세계 청년들이 일자리와 미래에 대한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야 할 새로운 시대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기술 발전의 혜택을 모두가 함께 누리는 AI 기본 사회입니다. 대한민국은 AI 기본 의료를 시작으로 사회보장과 노동, 주거, 문화 등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기본적 권리를 두텁게 보장할 AI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겠다라는 원칙을 앞세웠던 UN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핵심 정신과 맞닿아 있습니다. 인공지능 혁명을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를 실현을 앞당길 새로운 동력으로 활용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은 이 비전을 국제사회와 함께 나누기 위해 국제기구, 다자개발은행, 산업계와 학계가 협력할 플랫폼, 글로벌 AI 허브를 조성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AI 발전의 기본적 혜택에서 어떤 국가도, 어떤 사람도 배제되지 않는 글로벌 AI 기본사회를 꿈꾸며 인공지능이 기후위기, 보건, 식량, 난민 문제를 비롯한 인류 공통의 난제를 해결할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입니다. 둘째, 녹색 대전환입니다. 기후위기를 흔히 80억 인류가 함께하는 조별과제라고 합니다. 어느 한 나라의 노력만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고 성장을 포기하는 방식으로는 많은 나라의 동참을 이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우고 파리협정과 유엔 중심의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한국형 녹색 대전환 전략을 통해 산업 체질을 바꾸고 탄소 중립이 새로운 성장 동력과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길을 개척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성과를 국제사회와 아낌없이 나눌 것이며 2028년 칠레와 공동 개최하는 제4차 유엔 해양총회를 통해 지속가능한 해양 발전을 위한 논의를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을 위한 연대입니다. 최근 호르무즈와 홍해에서 반복된 해상 봉쇄는 에너지와 물류의 핵심 통로가 무기화될 때 세계인들의 일상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국제해협의 자유롭고 안전한 통항은 국제법이 보장하는 권리이자 세계 경제를 지탱하는 확고한 기반입니다. 상선을 공격하고 선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국제에너지기구를 비롯한 기존의 협력체계를 적극 활용하는 동시에 공급망 위기가 전 세계 경제 민생 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에너지 공급망 협력을 더욱 촘촘하게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너무 당연하게도 이런 과제들은 대한민국 혼자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국가가 하나의 해법에 합의할 때까지 손 놓고 기다릴 수도 없습니다. 지금 필요하고 또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글로벌 공공재를 공급할 역량과 의지를 갖춘 나라들이 먼저 손을 맞잡고 협력의 공간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를 건설적 기여국 연대라고 부르고자 합니다. 배타적 기구나 배타적 그룹을 새로 만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의 국제 질서와 유엔의 기능을 존중하면서

0: 각국이 각자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유연하고 개방적인 방식으로 협력하고 그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이처럼 따로 또 같이 만들어낸 협력의 성과가 축적될 때 지정학적 경쟁과 교착 분절을 넘어서서 다자주의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복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유엔 역시 변해야 합니다. 회의장에서 이뤄낸 합의가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고 세계 시민들이 그 성과를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직과 사업의 중복을 줄이고 의사결정은 더 신속하게, 한정된 자원은 가장 절실한 현장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보다 더 효율적이고 현장을 중시하며 더 많은 성과를 만들어낼 UN AT 이니셔티브를 지지합니다. 안보리를 더 효과적이고 더 민주적이며 더 책임있는 방식으로 작동하게 할 안보리 개혁 또한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대한민국은 평화, 개발, 인권이라는 UN의 3대 축 전반에 걸쳐 세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포럼을 통해 포용적 성장을 지원하고 새마을 운동 같은 역사적 경험을 함께 나누며 지속 가능하고 혁신적인 투자를 이어갈 것입니다. 의장님, 총장님, 그리고 각국의 대표단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한반도 평화의 측면에서도 유엔이 만들어낸 변화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나라입니다. 35년 전 남과 북은 바로 이곳에서 함께 유엔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이는 분단 이후 지속되던 경쟁과 대결에서 벗어나 평화 공존의 기틀을 마련한 결정적인 계기였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지난해 이 자리에서 평화 공존과 공동성장의 한반도를 향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오늘 그 새로운 여정의 길목에서 한반도 평화 공존의 방향을 담은 세 가지 청사진을 국제사회 앞에서 선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서로를 존중하는 포용적 평화 공존입니다. 남북 간의 상호 체제를 존중하고 차이를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협력을 통한 공동성장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국제 무대에서도 북측을 존중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보건, 재난, 기후 위기 등 국제사회 차원에서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기대합니다. 둘째, 싸울 필요가 없는 안정적 평화 공존입니다. 위기를 방지하고 갈등을 통제할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기본적인 소통 채널부터 복원하며 신뢰를 쌓아 나가는 것이 안정적인 평화 공존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셋째,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평화 공존입니다.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의 안정과 협력을 촉진하고 전쟁과 분쟁으로부터 자유로운 세계를 향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한반도의 오래된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일입니다. 한반도 평화체제는 오랜 기간 남북은 물론 미국, 중국 등 관련국들도 그 필요성에 대해 함께 공감하고 논의해온 핵심 과제입니다. 다행히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으로 변화의 가능성이 어렵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멈춰있던 북미 대화가 조속히 재개되고 한반도 전쟁 종식과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당사자 간 대화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화는 당사자 간 관계 정상화뿐만 아니라 다자협력을 통한 공동성장, 동북아의 안정과 협력을 촉진하는 매우 유용한 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선 북측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중단시키고 중기적으로 축소를 거쳐서 장기적으로 핵 없는 한반도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35년 전 한반도 평화 공존의 결정적 순간을 만들어낸 유엔, 그리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지켜온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번에도 책임 있고 건설적인 역할을 다해 주시도록 기대합니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이자 페이스메이커로서 대화의 길을 열고 또 이어가기 위해 온 힘을 다해 갈 것입니다. 의장님, 사무총장님, 그리고 각국의 대표단 여러분, 유엔의 진정한 성과는 보고서 속 숫자나 그래프, 회의장에서의 선언만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포성이 멈춘 자리에 아이들의 웃음이 돌아오고 청년들이 배움과 일, 도전의 기회를 누리며 세계 어디서든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유엔의 존재 이유가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지난 2015년 국제사회는 밝은 미래를 향한 공동의 약속으로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채택했습니다. 2030년이 다가오는 지금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미래 세대인 청년들이 함께 문제를 정리하고 해법을 설계하며 실행을 이끄는 공동의 설계자가 되어야 합니다. 청년의 목소리가 국제사회의 의사결정에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참여와 소통의 문을 더 넓히고 다음 세대의 가능성에 과감하게 투자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유엔이라는 이름이 지닌 숭고한 연대의 힘을 누구보다 생생하게 증언할 수 있는 직접 당사자입니다. 국제사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행동할 때 어떤 기적같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전쟁의 폐허 속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일궈낸 이 대한민국의 존재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이제 더 큰 책임과 기여로 그 연대에 보답하겠습니다. 갈라진 세계를 다시 잇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미래를 만들며 다음 세대가 더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이 앞장서겠습니다. 평화 공존의 한반도를 향해 모두를 위해 성과를 내는 유엔의 미래를 향해 대한민국이 맨 앞에서 담대하게 전진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네,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 함께 들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후, 전쟁, 에너지와 같은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 협력의 방안으로 K-이니셔티브 세 가지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2: 네, 또한 한반도 평화 공존의 방향을 담은 세 가지 청사진을 제시했는데요.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내용은 정리되는 대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1: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미 대화 재개와 관련한 대북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2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 연설에서 약 40분 동안 연설하면서 북한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이란 전쟁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서반구에 대한 미국의 패권을 역설하는 한편 인공지능 속도 조절론에 대한 미국의 반대를 분명히 하는 등 대외 정책과 관련한 여러 사안을 두루 다뤘습니다.
2: 미국과 이란 대표단이 유엔 총회가 열린 현지 시간 20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접촉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양자회담 자리에서 미국과 이란의 대표단 회담이 1시간 전에 끝났다며 3시간 동안 이뤄졌고 매우 잘 됐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측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인 스티브 위코프와 트럼프 맞사위 제러드 쿠슈너가 회담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 대표단에는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과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포함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좋은 회담이었다며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했으며 아주 가까운 시일 안에 추가 회담이 예정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1: 홍해 연안을 장악한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와 예멘 정부군 간 교전이 격화하면서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 이런 가운데 이란은 미국의 군사 압박 완화 등을

0: 전제로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방안을 제안했는데요. 종전 협상의 돌파구가 열릴지 주목됩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1: 예멘 남부의 한 시장에서 갑자기 큰 폭발이 일어나자 사람들이 혼비백산 달아납니다.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와 사우디 주도 연합군의 지원을 받는 정부군의 교전이 격화하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틀간 주요 격전지에서 양측의 충돌로 150명 넘게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후티는 홍해 연안을 장악한 데 이어 예멘 남부 고원지대의 핵심 거점들을 확보하기 위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 사우디가 우리 국민에 대한 공격과 예멘에 대한 부당한 봉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후티
1: 이런
2: 지도자입니다.
1: 가운데 장기간 교착된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은 뉴욕에서 개막한 유엔 총회를 계기로 중대 분수령을 맞고 있습니다. 이란 측은 양국 간 적대 관계 종식을 위해 현지에서 중재국들과 관련 협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외신들은 이란 고위 관리를 인용해 이란이 7일 이내에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제 조건은 미국의 군사적 압박 완화와 이란 항구에 대한 봉쇄 해제입니다. 또 미국이 외교적 해결 의지를 공식 표명하고 향후 절차에 대한 일정표에 합의해야 한다는 조건도 달았는데 미국이 수용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란 당국자들은 미이란 정상이 만날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지만 이란 대표단이 뉴욕에 머물고 있는 만큼 중재자를 통해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물밑에선 외교적 노력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란 혁명 수비대는 군사 역량을 과시하며 미국을 향해 이란의 조건을 수용하라고 압박했습니다.
3: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이라는 새로운 카드로 공을 미국으로 넘기면서 유엔 총회를 계기로 대화의 불씨를 살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2: 지금까지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4: 듀엣토의 더 클래식.
5: 9월 23일 수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6: 네, 영화 트루먼 쇼 중에서 트루먼 슬립스 필립 글래스의 음악입니다.

0: 9월 23일 수요일 듀엣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 조유술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영화 트루먼 쇼 중에서 트루먼 슬립스, 필립 글래스의 음악이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영화나 드라마의 실제 클래식 음악가들이 직접 등장했던 경우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첫

0: 번째 주인공은 작곡가 필립 글래스. 그는 영화 트루먼쇼 음악을 맡았는데 직접 출연해서 피아노를 연주했습니다.
1: 트루먼쇼는 그 짐 캐리가 주연한 아주 유명한 영화죠. 주인공 트루먼은 자신이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태어날 때부터 그의 삶 전체가 전 세계에 방송되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주변 사람들은 모두 배우고 자신이 사는 마을도 거대한 세트장이고요. 그런데 필립 글래스는 이 영화에 어떻게 등장합니까?
0: 영화 속에서 트루먼이 잠든 모습을 방송 제작진이 지켜보잖아요. 그때 스튜디오 한쪽에서 이 피아노를 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분이 바로 필립 글래스.
1: 아, 지나간 엑스트라가 아니라 자기 음악을 직접 치고 있는 그런 역할이군요.
0: 맞습니다. 방금 들은 트루먼 슬립스라는 곡을 직접 연주합니다.
1: 클래식 음악가가 등장한 영화 또 소개해 주시죠.
0: 바로 소프라노 조수미입니다.
1: 어, 조수미 씨가 영화에 나온 적이 있나요?
0: 네.
1: 어.
0: 그것도 우리나라 작품이 아닙니다.
1: 아~
0: 외국 영화. 2015년에 개봉한 이 파울로 소렌티노 감독의 영화 유스입니다. 마이클 케인이 연기한 주인공 프레드는 은퇴한 세계적인 작곡가이자 지휘자예요. 스위스에서 휴양지에 지내던 그에게 영국 왕실이 한 가지 부탁을 해요.
1: 어, 부탁. 어떤 부탁입니까? 어,
0: 대표작인 심플송을 다시 지휘해달라고 한 거죠.
1: 심플송.
0: 하지만 프레드는 개인적인 이유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거절을 했고
1: 어허.
0: 이런저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영화의 마지막에 이 음악이 중요하게 등장하죠.
1: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네요. 조수미 씨가.
0: 맞습니다. 이 재밌는 게 조수미 씨가 실제로 등장하기 훨씬 전부터
1: 네.
0: 영화에서 이름은 여러 번 언급이 됩니다.
1: 오, 어떻게 언급되나요?
0: 영국 왕실에서 주인공에게 지휘를 부탁하는데 주인공이 계속 죄송합니다 하니까 왕실 특사가 조수미 씨가 부르기로 했습니다.
1: 오.
0: 그러니까 그냥 소프라노도 아니고 천하의 조수미가 오는데 지휘를 안 하신다고요. 야. 이렇게. 한 거죠.
1: 세계적인 소프라노 맞네요.
0: 예.
1: 야, 음악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영화 유스의 음악 데이비드 랭이 작곡한 심플송 넘버 3 소프라노 조수미의 노래입니다.

0: 영화 유스의 음악, 데이비드 레인이 작곡한 심플송 넘버 3, 소프라노 조수미의 노래였습니다. 이 곡은 아카데미 주제가상 후보에도 올랐습니다. 소프라노 조수미 씨가 아카데미 시상식에 참석했습니다.
1: 오늘은 실제 클래식 음악가가 영화나 드라마에 등장해서 직접 노래를 부르고 연주한 장면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0: 마지막으로 조금 독특한 드라마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 모차르트 인더 정글.
1: 정글 속의 모차르트. 제목이 이상합니다.
0: 네, 2014년 4시즌 동안 방영된 미국 드라마예요.
1: 아하.
0: 뉴욕의 클래식 음악계를 배경으로 오케스트라 단원들과 지휘자 그리고 젊은 음악가들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죠.
1: 이 클래식 음악가들의 세계를 본격적으로 다룬 드라마였군요.
0: 예, 맞아요. 그래서 실제 클래식 음악가들도 여러 차례 직접 등장합니다. 첫 회부터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조슈아 벨이 출연합니다.
1: 첫회 조슈아 벨.
0: 네.
1: 호호.
0: 오케스트라와 협연하는 스타 바이올리니스트로 등장해서 차이콥스키 바이올린 협주곡을 직접 연주하고 드라마의 주인공 젊은 오보이스트 헤일리가 객석에서 그 연주를 바라보는 장면으로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1: 이 클래식 음악계를 다룬 드라마인 만큼 실제 음악가가 등장하면 훨씬 현실적일 것
0: 근데
1: 같습니다.
0: 조슈아 벨이 끝이 아닙니다.
1: 아하.
0: 피아니스트 랑랑, 에마누엘 엑스, 지휘자 앨런 길버트, 그리고 블라스토 도밍고까지 모두 모습을 드러냈죠.
1: 야, 이거 뭐 클래식 애호가들이 보면 너무 재밌을 드라마인데 우리나라에서 못 보나요?
0: 이 모차르트 인더 정글은 OTT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볼수 있고요. 이
1: 오.
0: 클래식을 소재로 한 드라마가 궁금하면 보면 너무 재밌게 보실 거예요.
1: 야, 한번 보면 좋겠네요. 자, 그럼 오늘 마지막 곡은 드라마 첫 회에서 조슈아 벨이 연주했던 바로 그 작품입니다.
0: 차이콥스키 바이올린 협주곡 3악장.

0: 조슈아 벨 바이올린, 블라디미르 아슈케나지가 지휘하는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1: 내일부터 추석 연휴입니다. 목요일과 금요일 뿌티 듀더크는 잠시 쉬어갑니다. 저희는 토요일 실기데이,
0: 일요일 인테데이로 돌아올게요.

0: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1: 사건 현장에서 약 200m 떨어진 하천. 사건의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될 수도 있었던 그것이 발견된 곳이죠.
2: 아, 여기에 이 상태로 놓여있던 게 맞아?

0: 예, 발견한 뒤로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1: 야, 이거 참 물살 봐서는 떠내려온 것 같진 한데.
0: 누군가 직접 갖다 놓은 걸까요? 그것도 이렇게 두 손목을 가지러니? 도대체 왜...
1: 그걸 지금부터 하나씩 밝혀봐야지.
2: 손목이 발견되기 하루 전 고등학교 2학년이던 A양은 인근 신축 공사장 지하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발견된 시신에는 양 손목이 없었죠.
1: 도대체 왜 손목만 잘랐을까?
0: 그 시신 훼손하고 그런 놈들 있잖아요.
1: 그러기엔 다른 폭행 흔적도 없고 시신이 너무 깨끗해.
0: 소지품도 남아있는 거 보면 강도도 아니고.
1: 혹시 증거를 없애려고 했던 건 아닐까?
0: 증거인멸이요?
1: 그래, 피해자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손이나 손톱에 범인의 흔적이 남았을 수도 있잖아. 범인도 그걸 알고 손목만 딱...
0: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런데 그랬다면 왜 완전히 없애지 않고 이렇게 물가에 다시 가져다 놨을까요?
1: 골치 아프네.
2: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왜 하필 손목이었을까? 경찰은 수사를 이어갔고 몇몇 인물이 용의선상에 올랐습니다.
1: 현장에서 발견된 이 볼펜 본인이 쓰던 거랑 같은 거죠?
0: 그거 영업사원이 준 건데 저 말고도 받은 사람 많아요.
1: 피해자 목 부근에서 발견된 족적도 본인 신던 신발이랑 비슷합니다.
0: 아니, 저는 그저 시신을 처음 발견했을 뿐인데.
1: 그런데 왜 직접 신고 안 하고 다른 사람에게 신고를 부탁했어요?
0: 그거는...
2: 성과는 있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사건 아직 현재 진행형입니다. 범인은 여전히 잡히지 않았죠. 끝나지 않은 미제 사건,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다시 한번 샅샅이 따져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본무업인 안광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안광희 변호사입니다.
2: 먼저 사건부터 정확히 짚어보죠. 영동 여고생 살인 사건, 벌써 25년 전 일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피해자가 실종된 시점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3: 네, 보도된 내용을 기준으로 짚어보겠습니다. 2021년 3월 7일 저녁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입니다. 피해자는 당시에 만 16살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A양이고요. 그날 동네 뭐 액세서리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웃 식당 하시는 분이 저녁 8시 20분쯤 가게 안에 있는 걸 봤다고 하는데 15분 뒤에 그 주인이 그 액세서리 가게 주인이 전화를 걸었을 때는 피해자가 받질 않았다고 해요. 그 짧은 사이에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A양은 다음날 오전 바로 옆 신축 공사장 지하에서 발견됩니다. 시멘트 자루에 덮인 채였고 양손목은 없었습니다.
2: 피해자가 공사장 지하에서 발견됐다고 해주셨는데 당시 현장은 어땠습니까?
3: 네, 현장이 이 사건 수사의 출발점이자 가장 큰 벽이었습니다. 네. 공사장 지하 창고인데요. 보도에 따르면 당시 부검을 맡았던 분이 그곳을 전혀 모르는 외부 사람이 들어가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뭐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그 공간을 알던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여기에 심하게 저항하거나 끌려간 흔적도 없긴 해서 아는 사람의 소행이 아니겠느냐, 뭐 이런 추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뭐 동기 뭐 이런 것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현금과 소지품이 그대로라 강도로 보기는 어려웠고 성범죄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인은 목이 졸려서 거기에 따른 질식이었고요.
2: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 사건 정말 보통 사건 아니다 싶은 게 범인이 도대체 왜 그랬을까, 이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3: 그렇죠.
2: 그런데 그 전에 손목은 피해자가 살아있을 때가 아니라 사망한 뒤에 절단된 것으로 추정됐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렇게 판단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3: 네, 그 근거는 현장에 남아있던 흔적으로 좀 판단을 했는데요. 그 주변에 그 피가 묻은 곡괭이가 발견이 됐는데 이걸로 이 곡괭이로 절단한 것 같다 뭐 네. 이렇게 추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살아있는 사람의 손목을 자르게 되는 경우에 다량의 그 출혈이 예상이 되는 면이 있잖아요.
2: 네.
3: 그런데 시신이 누워있던 자리는 뭐 다량의 혈흔이나 뭐 이런 게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망하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 그때 잘랐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 자른 뒤에 시신만 옮겨왔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처음에는 절단면이 좀 깨끗해 보여서 곡괭이를 잘 다루는 인부들 쪽이 아닐까 뭐 이런 식의 추정이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여러 번 끊어낸 흔적이 나와서 숙련자의 솜씨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런 추정적인 결론이 나왔습니다.
2: 네, 그렇죠. 근데 그 사라졌던 그 두 손목이 다음 날인가 바로 발견됐죠?
3: 네, 사건 다음 날 현장에서 한 200m쯤 떨어진 하천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양손목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고 해요. 물이 졸졸 흐르는 개천이라 떠내려온 것으로 보기 어려웠고요. 다리 위에서 던졌다면 이렇게 가지런히 놓인 모양이 될 수가 없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서가 나오는데요. 손이 물에 오래 담기면 좀 쭈글쭈글해지는 그런 게 있잖아요.
2: 네.
3: 그 상태로 보면 물 속에 있었던 시간이 길어야 3시간 정도로 추정됐다고 보도됐습니다.
2: 얼마 안 됐네요.
3: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범인이 하루가 넘도록 손목을 좀 가지고 있다가 시신이 발견되고 나서야 갖다 놓은 거 아니냐 뭐 이런 가능성이 좀 높게 좀 제기되었습니다.
2: 이게 일반적인 시신 훼손 사건들과는 좀 다른 지점인 것 같습니다. 없애려고 했다면 완전히 없애면 될 텐데 다시 가져다 놓은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 그리고 대체 왜 하필 손목이었을까? 당시 어떤 가능성들이 제기가 됐습니까?
3: 뭐 많은 가정 중에서 그 가장 유력하게 거론된 건 증거를 없애려고 했다. 네. 뭐 그런 쪽인데요. 그걸 알고 손목만 가져갔다. 뭐 이런 주장인 거죠. 뒷받침만한 정황도 있습니다. 피해자 A양 같은 경우에는 손톱을 평소에 길게 기르고 다녔는데 발견된 손목의 손톱이 과하다 싶을 만큼 짧게 잘려 있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신원을 감추려 했다는 설명은 개연성을 낮게 봤습니다. 뭐 그러려면 이렇게 얼굴부터 훼손을 해야 하는 게 좀 일반적일 텐데요. 그런데 뭐 이런 가정들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건 뭐 추측일 뿐이고 확인된 것은 뭐 하나도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만약 정말 범인이 흔적을 없애기 위해 손목을 절단을 한 거라면 단순히 시신을 훼손한 것과는 의미가 좀 달라 보이는데 법적으로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범행 흔적을 없애려는 목적이 있었다면 양형에서 좀 무겁게 볼 수도 있는 건지요?
3: 네, 뭐 두 가지로 좀 뭐 나눠서 봐야 될 텐데요. 죄명이 뭐 하나 더 붙느냐 형법 같은 경우는 타인의 그 형사사건 증거를 없애면 처벌하는데요. 자기 범행의 증거를 스스로 없앤 행위는 원칙적으로 증거인멸죄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처럼 시신을 훼손한 것 자체는 또 다르거든요. 그게 증거이자 시신이라는 또 특수한 면이 있는데 사망 후에 시신을 훼손하거나 버린 행위는 살인죄와는 별도로 사체손괴나 뭐 사체유기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형을 정하는 단계에서는 또 차이가 큽니다. 시신 훼손과 유기는 법원이 형을 또 무겁게 매기는 대표적인 사정이 있고요.
2: 네, 다시 수사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경찰도 여러 사람을 용의선상에 올렸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어떤 사람들이었고 어떤 근거로 그 사람들을 특정한 겁니까?
3: 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공사장 인부와 학교 친구 등 해서 57명을 조사했다고 하는데요. 그중 가장 강하게 지목된 사람이 시신을 처음 발견한 공사장 작업반장이었습니다. 네, 시신을 덮고 있던 시멘트 포대 위에서 자동차 영업사원이 나눠준 볼펜이 나왔는데 이 반장도 받은 사람 중 하나였고 피해자 목 부근에 신발 자국이 입은 신발 무늬와 좀 비슷했다. 손등에 긁힌 상처와 거짓말 탐지기 반응. 시신을 발견하고도 직접 신고하지 않은 점. 뭐 이런 부분이 의심을 좀 샀고요. 그런데 결론은 이분에 대한 처분은 혐의 없음 처분이 나왔고요. 불펜은 뭐 받은 사람이 여럿이었다, 뭐 신발자국 무늬 일부만 남아서 뭐 특정이 어려웠다, 뭐 이런 근거들이었을 거로 뭐 추측되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끝까지 자신은 억울하다 이런 식으로 계속 호소를 했고, 이미 몇 해 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알고 있습니다.
2: 네, 그리고요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한 탐사보도 프로그램에서 당시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던 인물이 있었다 라는 주장을 했었는데, 이 인물은 왜 뒤늦게 주목받은 겁니까?
3: 네, 2019년에 한 탐사 보도 프로그램이 당시 수사 기록을 입수해서 다시 검토를 했는데요. 현장에서 일하던 인부 가운데 아무 조사도 받지 않고 사라진 사람이 한 명 있었다는 겁니다. 목수 김모 씨라고만 되어 있었고, 사건이 있던 날 눈을 다쳐 고향에 내려간다며 현장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18년 만에 나타난 목격자가 기억하는 인상 차기가 등산 가방의 계절에 맞지 않는 가벼운 옷차림이었고, 제작진과 만난 이분도 등산 가방을 메고 다녔다고 말했습니다. 본인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고, 이건 방송 취재 내용이지 수사로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서 이 사람이 범인이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2: 근데 이 사건이 앞서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소시효 문제가 있어요. 25년 전 일입니다. 물론 태안이법으로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되긴 했지만 공소시효가 살아있다는 것과 그리고 25년 전 사건을 지금 실제로 기소해서 유죄 판결이 또 가능하냐는 또 다른 문제일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3: 네,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이 사건은 그때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으니 지금도 기소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25년이라는 시간은 이 증명을 아주 어렵게 만듭니다. 물증은 없어지고 기억은 흐려지니까요. 뒷받침하는 다른 증거들이 필요한 게 일반적인 그 법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자, 그리고 당시 수사가 부실했다 이런 논란이 있었어요. 자, 만약에 초동 수사가 부실해서 진범을 놓쳤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밝혀진다고 한다면은 국가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까지도 가능할까요?
3: 국가배상법상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사가 결과적으로 미흡했다, 이런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진범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볼 수 있는데요. 소멸시효 문제도 있습니다. 충북경찰이 2019년 공식 사과를 했지만 사과가 곧 배상 책임을 확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족분들께 가장 의미가 있는 건 배상보다 재수사가 아닐까, 이렇게 개인적인 의견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2: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핑크 스베츠의 At My Worst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지금부터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3: 네, 첫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방향을 담은 세 가지 청사진을 선언했습니다.
4: 또 유엔의 개혁 방안과 관련해 역량 있는 국가들이 유연하게 협력하는 건설적 기여국 연대를 제안했는데요. 뉴욕 현지 최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한윤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기조연설에서 어떤 얘기했습니까?
5: 네, 이 대통령 조금 전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진행된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방향을 담은 세 가지 청사진을 선언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난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시한 기조를 이어갔는데요. 먼저 남북 간 상호 체질을 존중하고 차이를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협력을 통한 공동성장을 모색한다는 포용적 평화공존을 들었고요. 다음으로 싸울 필요가 없는 안정적 평화공존은 기본적인 소통 채널부터 복원해 신뢰를 쌓아나가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평화공존을 언급하면서 한반도의 오래된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일을 가장 핵심 과제로 꼽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체제는 오랜 기간 남북은 물론 미국, 중국
3: 네, 지금 현재 연결 상황이 썩 좋지 않은데요. 관련된 소식은 들어온 대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 소식 전해드렸고요. 이번에는 유엔총회 소식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이란 대표단이 유엔총회가 열린 뉴욕에서 만났습니다.
4: 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와 전멸의 선택지가 있다며 중간선거 직후 합의가 이루어질 거라고 주장했는데요.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홍상희 특파원, 미국과 이란의 깜짝 회담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6: 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 유엔 본부에서 미국과 이란 대표단이 만나 3시간 동안 면담했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아주 좋은 회담을 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는데요.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7: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또 한 차례 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스티브, 제러드, 말하고 싶으면 하세요. 매우 생산적인 회담이었습니다.
6: 네, 스티브 위코프 중동특사, 또 제러드 쿠슈너 미국 측 대표가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을 만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합의를 하는 게 이란에게 이익이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유엔 총회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를 할지 아니면 이란을 신속히 전멸시킬지 중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면서도 11월 중간선거 직후 합의가 이루어질 거라고 밝혔는데요. 이 발언도 들어보시죠.
7: 아니면 이란을 신속히 전멸시켜 다시는 사람을 살해하고 국가를 파괴할 기회를 주지 않을 것인가? 하지만 중간선거 직후 합의를 이룰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들이 합의를 하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이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6: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란 전쟁 장기화로 미국 내 여론이 악화하고 있지만 신경 쓰지 않는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이란은 중간선거 결과를 기다리고 있지만 자신은 출마하지 않는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미 지난 대선에서 승리한 자신은 앞으로 2년

0: 해제와 동결된 이란 자산 전체 반환, 또 모든 전선에서의 전쟁 종식을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이란은 미국의 군사적 압박을 낮추면 일주일 안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겠다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죠. 이란 혁명수비대 대변인은 미국이 이란의 조건을 받아들이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이란에 머무르고 있는 갈리바프 이란의회 의장은 군사와 경제, 외교 등 복합전쟁에서 결코 항복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협상에 열려있다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이 발언도 들어보겠습니다.
1: 외교 역시 신성한 방어에서 비롯됩니다. 외교는 항복이 아닌 전장의 힘을 정치적 성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머마르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입니다.
0: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내일 유엔 총회에서 연설할 예정인데 오늘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성사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뉴욕 유엔 본부 밖에서는 이란 정부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면서 페제시키안 대통령의 유엔 총회 참석을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엔 유엔과 인공지능 안전장치를 두고 충돌했습니다.
3: 네, 또 CNN 취재에는 시비를 걸기도 했는데요. 뉴욕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승윤 특파원, 유엔 사무총장이 AI에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요?
4: 네, 그렇습니다.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 총회 일반 토익 개막 보고 연설에서 AI 자체보다는 책임 없는 기술, 감독 없는 역량, 투명성 없는 의사결정이 위험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구테레스의 총장은 AI와 관련한 국가 간 경쟁을 핵무기에 비유하며 AI 분야를 선도하는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들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AI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글로벌 공조가 필수적이라면서 모든 국가가 공동의 미래를 만드는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유엔이 AI 통제의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테스 의장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1: AI 발전과 위험 대응에 필요한 안전장치 조건을 마련하고 독립적 감시를 토대로 AI 위험 관리 체계를 추진해야 합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입니다.
2: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순순히 들을 사람이 아니죠. 이를 거부했다고요?
4: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총회 연설에서 미국은 AI 통제를 위해 국제적 차원의 책략을 마련하려는 어떤 시도도 완전히 거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산업혁명보다 더 큰 성장을 억누르지는 않을 것이라며 AI에 대한 이 국제적인 규제와 관리 방안을 마련하려는 유엔의 움직임에 반대했습니다. 특히 앞으로 미국 정부의 공식 문서에서 AI 대신 슈퍼지능 SI라는 명칭을 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또 중국은 물론 모두에 앞서 있고 이 우위를 계속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직접 들어보시죠.
1: 미국은 이제 공식적으로 초지능이라 불릴 인공지능을 통제하려는 그 어떤 세계적 구상 시도도 전면 거부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So much now, here and after officially called
4: super intelligence.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연설에 이어 올해도 유엔을 비판하며 세계 정부는 존재하지 않으며 유엔 등 국제기구를 통한 초국가적 과세나 부담 확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실 유엔을 창설한 것은 미국이 대표가 됐었죠. 아울러 전쟁 범죄와 반인도적 범죄 등을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기 위한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대해서도 통제불능의 기구이자 사악한 무리라고 맹비난하며 회원국들의 탈퇴를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총회장에 도착한 각국 정상들을 취재하는 매체 중 CNN 기자를 발견하고선 CNN이 여기 와서 나를 취재하고 있다니 놀랍다며 여기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자신에 대해 가짜 뉴스를 보도한다고 주장하며 CNN과 MS Now, 폴리티코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는데 갑자기 UN에서 CNN의 취재를 문제 삼은 겁니다.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총회 참석 당시

0: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문제를 물의를 빚었던 에스컬레이터와 텔레프롬프터 자막기는 별다른 문제 없이 작동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홍상희 특파원도 전해드렸지만 유엔 본부 밖에서는 수백 명 규모의 반 트럼프 가두 시위도 벌어졌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1: 네,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2: 네, 뉴욕 다시 연결합니다. 한현희 기자 전해주시죠.
3: 네, 이 대통령 조금 전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진행된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평화 공존 방향을 담은 세 가지 청사진을 선언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난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시한 기조를 이어갔는데요. 먼저 남북 간 상호 체제를 존중하고 차이를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협력을 통한 공동 성장을 모색한다는 포용적 평화 공존을 들었고요. 다음으로 싸울 필요가 없는 안정적 평화 공존은 기본적인 소통 채널부터 복원해 신뢰를 쌓아 나가는 것이 그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평화 공존을 언급하며 한반도의 오래된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일을 가장 핵심 과제로 꼽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체제는 오랜 기간 남북은 물론 미국, 중국 등 관련국들도 그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논의해온 과제라며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으로 어렵사리 변화의 가능성이 마련됐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멈춰 있던 북미 대화가 조속히 재개되고 한반도 전쟁 종식과 평화 체제 전환을 위한 당사자 간 대화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북측의 핵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중단시키고 중기적으로 축소를 거쳐 장기적으로 핵 없는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단계적 구상을 제시하면서 유엔의 건설적인 역할을 요청했습니다.
1: 네, 유엔의 개혁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던데요.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3: 네, 이 대통령은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유엔 역시 효율적이고 현장 중심으로 변해야 한다며 유엔 80 이니셔티브와 안보리 개혁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어 문화 영역에서 확인한 공감과 연대의 힘을 글로벌 과제 해결로 확장하자며 K 이니셔티브의 세 가지 비전을 제시했는데요. 우선 기술 발전의 혜택을 모두가 함께 누리는 글로벌 AI 기본 사회와 기후위기 해소를 위한 녹색 대전환에도 앞장서겠다고 강조했고요. 호르무즈 등 해상 봉쇄 위기와 관련해 선박 공격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국제에너지기구 등과의 연대를 통해 에너지 공급망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역량 있는 국가들이 유연하게 협력하는 건설적 기여국 연대를 제안하며 이러한 성과가 축적될 때 다자주의에 대한 신뢰도 복원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뉴욕에서 YTN 한현희입니다.
4: 조이레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재재청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재재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청와대는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관련 뉴스 이어집니다.
1: 네, 다음 소식입니다. 조이레 대법원장이 청와대 대법관 후보 재재청 요구를 결국 거부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재재청 요구를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5: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재재청 요구를 받은 지 25일 만에 침묵을 깼습니다. 짧은 입장문을 취재진에 보내 재재청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서 하는데 관련 문서에는 대법관 후보자 재재청 요청이 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면서 청와대 요청을 정당화할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임명해달라고 재청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실질적인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열흘 만에 다시 재청하라고 조 대법원장에게 요구했습니다. 그간 대법관 후보자를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물밑 조율을 거친 뒤 대면 재청해온 관행을 따르지 않고 서면 재청했다는 이유로 사실상 반려한 겁니다. 이후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 요청에 대한 공식 입장을 20일 넘게 밝히지 않아 왔습니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이 결국 뜻을 굽히지 않으면서 청와대와의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1: 청와대는 즉각 깊은 유감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자 헌법에 위배된 인식이라고 정면 비판했습니다. 이 내용은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재재청을 거부한 것에 대해 즉각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는 대법원장의 재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며 정면 비판한 겁니다. 대법원장의 논리대로라면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재청하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것과 같다며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노태학 전 대법관이 퇴임한 지 6개월이 지났다며 대법원 1인의 공백은 국민이 신속 재판을 받을 권리에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석 장기화가 국민의 피해로 돌아간 사실을 직시하고 더 이상 현 상황을 방치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의 책임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다시 한번 재재청을 압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부장판사를 임명 재청했으나 청와대는 열흘 뒤인 지난달 28일 실질적 협의 없는 일방적인 서면 재청이라며 재재청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후 침묵했던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재청 거부 입장을 밝히면서 대법관 재청 갈등은 재점화됐고 여야의 거센 공방으로 이어지면서 향후 정국의 핵심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7: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8: 합성목재 예스팀바
7: 경동산업 주식회사
9: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3G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3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10: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4: 지금까지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굿모닝 경제 매거진 해법시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YTN 라디오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3: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14: 변화는 거세지고 미래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15: 이럴 때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기준입니다.
14: 공정은 선을 긋는 게 아니라 모두 같은 선을 보기 하는 것. 그래서 공정의 기준은 언제나 수평입니다.
15: 투명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 같은 출발선이 신뢰를 만듭니다.
14: 서로를 존중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환경. 공정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만드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공정한 가치로 내일을 함께 열어갑니다.
15: 이 캠페인은 공정한 가치와 함께 여는 세상을 꿈꾸는 YTN과 함께합니다.
16: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7: 고수익에 원금 보장?
16: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0: 네, 아침 6시 19분 37초 이제 지나고 있습니다. 가장 빠른 라디오 시사 경제 뉴스, 아침 6시를 활기차게 깨워드리는 YTN 라디오 해봅시다 출발합니다. 한가위 추석 연휴를 앞둔 이른 아침이죠. 수확의 기쁨을 즐기는 인류 보편의 명절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증시는 악재들 사이로 조금씩 우상향 위로 오르고 있습니다. 한가위 추석에는 가족들 모인 자리에서 투자 수확에 대한 웃음 얘기가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승우 유진투자증권센터장과 연휴 기간 증시 전망 6시 40분에 전합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전 세계의 이목도 미국에 집중돼 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뿐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도 유엔총회 연설했죠. 외교의 열매, 그 수확이 평화이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문희정 평론가와 외신 소식에서 정리해드립니다. 어제 축구도 짜릿한 승리였는데요. 아시안게임의 메달 수확 궁금하시죠? 강영구 아나운서가 골고루 준비한 뉴스도 수확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작할 거예요. 아침 6시 20분 하루의 수확을 응원하며 여러분을 깨워드립니다. 오늘도 잘 될 겁니다. 한번 해봅시다.

0: 아침 일찍 눈 뜬 것도 대단한데 또 하루에 필요한 뉴스를 쏙쏙 귀에다 담아갈 수 있다면 이런 좋은 수확이 있을까요? 수확을 도와주는 뉴스 농부 강영구 아나운서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강영구입니다.
0: 오늘 약간 이 가을의 느낌으로 입고 오셨네요. 궁금하신 분들은 YTN 라디오 유튜브 들어오시면 되고요. 이름이 경제통마늘로 바뀌었습니다. YTN 라디오 경제통마늘 유튜브 들어오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거 미국 투자 관련된 이야기 오래 끌었는데 수확이 있습니다.
1: 네, 대미투자 1호가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어제 산업통상부가 국회에 대미투자 프로젝트 1호 사업을 보고했는데요. 1호 사업. 텍사스 가스발전소 건설사업 엔시날 프로젝트입니다. 최근 텍사스에 첨단 반도체 공장 인공지능 데이터센터가 대거 들어서면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응하기 위한 가스발전소를 짓는 겁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미국 가서 협상하고 그랬는데
0: 왔다 갔다 했어요.
1: 이 부분 한미 간 합의가 끝난 거라 밝혔습니다.
0: 네, 에너지 투자, 전력 투자가 첫 번째 성과로 수확을 거뒀네요. 2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할 계획이다 이렇게 알려졌었잖아요.
1: 네.
0: 사업성이 중요해요.
1: 네, 엔시날 프로젝트에는 223억 달러가 들어가는데 정부는 20년간 433억에서 454억 달러를 벌어서 원리금 회수할 수 있다고 국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0: 네.
1: 그런데 엔시날 프로젝트만 하는 게 아니라 추후 협의 과제로 분류한 프로젝트 두 건도 함께 보고를 했는데요.
0: 네.
1: 미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의 지분을 인수하는 건 그리고 알래스카 LNG 가스관 건설 사업 이렇게 두 건입니다. 아직 이건 사업성이 불투명해서 추진 경과만 보고했죠.
0: 웨스팅하우스 이름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가 원전 수출하려고 할 때마다 발목 잡던 기업인데 큰 그림 같나 싶기도 하고
1: 네.
0: 좀 더 알려주시죠.
1: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의 지분을 20%까지 안팎까지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미국이
0: 네.
1: 이견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김정관 장관 미국과 지분 5에서 10% 확보를 목표로 협상 중이다 밝혔고요. 또 미국에 건설할 신규 원전 8개 중에 몇 개를 우리가 개발한 원전을 구성할지도 함께 협의하고 있습니다.
0: 네.
1: 또 알래스카 액화 천연가스 LNG 프로젝트는 미국이 제시한 겁니다.
0: 예.
1: 670억 달러를 투자하라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우리 정부는 투자 규모를 좀 낮춰서 대폭 낮춰서 추진하는 쪽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아직 얼마 투자하면 얼마 번다 이게 확실하진 않아요.
1: 그렇죠.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하는 이유도 설명했죠.
1: 그러니까 단순히 대미 투자하고 투자금 회수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좀 확대하고 세계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산업통상부는 추진 이유를 밝혔는데
0: 예.
1: 국회에서 의견이 좀 갈립니다.
0: 네.
1: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오늘 정부가 보고만 했다고 해서 오늘 보고하는 사업들이 다 상업적인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라면서 정부의 절차 진행을 졸속이라 비판했고요.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우리가 보고를 들어보고 추가적인 검증 혹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를 토론하고 마친 후에 정부와 협의해서 후속적인 절차를 진행하겠다라면서 신중한 입장 보였습니다.
0: 네, 배준영 의원 또 조승래 의원 두 분 모두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알잖아요. 네, 언제 투자할 거야? 이게 외교 문제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웨스팅하우스 건도 우리가 원전 수출할 때마다 번번이 발목을 잡았는데 좀 전략적으로도 장기적인 계획이 되길 바라보겠습니다. 어제 메간매직 김건희 항소심 재판이 있었어요. 감형이 됐어요.
1: 네, 깎였습니다. 징역 5년 선고됐는데요. 1심에 7년보다 2년이 깎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김건희 씨가 수수한 금품

0: 상담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다만 1심과 달리 일부 품목은 청탁에 대한 대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는데요. 이를 반영해서 형량을 2년 깎았습니다.
1: 예, 뭐 일반인들은 만져보기도 어려운 것들인데 이걸 받은 게 인사청탁, 즉 자리를 사고팔듯이 준다라는 거죠. 공직 자리를.
0: 네.
1: 1심과 다른 부분은 뭡니까?
0: 이후한 화백의 진품 그림, 또 반클리프 목걸이나 브로치 등은 대가성이 인정해서 1심과 마찬가지로 몰수와 추징을 명받았습니다.
1: 네.
0: 하지만 22년 9월 로봇계 사업가 서모 씨가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김 씨에게 건넨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 또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50만 원 상당의 세안도 복제품을 받은 혐의는 청탁 명목으로 수수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1: 네, 이 선물에 대한 구체적 자리가 뭐냐는 확인 되지 않았다,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특검도 그렇고 김건희 측도 그렇고 모두 상고한다고요.
0: 네, 민중기 특검팀, 대통령 배우자가 현안이 있는 기업인으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받았는데도 무죄로 판단한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 대법원에서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강조했고요. 김건희 씨 측도 불복 의사 밝혔습니다. 무죄로 나와야 할 혐의가 항소심에서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건데요.
1: 네.
0: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보이는데 상고심 판결은 올해 안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1: 대법관 제재청을 두고도 시끌벅적하고요. 지금 많은 사건들이 대법까지 갑니다. 물론 대법원은 법리 판단하는 수준에서 끝나는 경우도 많지만 국민적 관심이 모이고 있다는 것도 모두들 아셔야겠네요. 자, 기분 좋은 수학 얘기로 넘어가 보죠. 펜싱, 네. 뭐 칼, 활, 우리 민족 잘하잖아요.
0: 그럼요.
1: 역시 칼에서 금메달입니다.
0: 한국의 송세라 선수, 여자 펜싱 에페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거머쥐었습니다. 이번 대회 한국의 여섯 번째 금메달을 안긴 건데요. 송세라 선수, 지난 대회 2023에 열린 항저우 대회에선 은메달이었는데
1: 네.
0: 이번에 국제종합대회 개인전 첫 금메달을 가져왔습니다. 에페는 찌르기 종목이죠.
1: 예.
0: 송세라 선수, 어제 그야말로 금빛 찌르기를 보여줬습니다.
1: 아, 질듯하다가 이기고 질듯하다가 이기고 오뚜기처럼 일어섰는데요. 이 아침 여러분도 그 기운 받아가십니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격에서도 메달 소식이 있었습니다.
0: 네, 반효진, 박하준 선수 공기소총 혼성 단체전에서 은메달 수확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2위 자리를 두고 경쟁했는데요. 엎치락뒤치락하는 경기 양상을 보이다가 마지막 세 번째 발을 앞두고 호흡을 가다듬고 반효진, 박하준이 각각 10.3점, 10.9점에 명중시키면서 일본을 이기고 2위를 확정했습니다.
1: 네.
0: 중국과 금메달 결정전에 들어갔지만 격차를 줄이지는 못해서 은메달로 만족해야 했죠.
1: 은메달도 대단한 거예요.
0: 훌륭하죠.
1: 네. 자, 그리고 어제 야구는요 재미없었대요.
0: 맞아요.
1: 너무 쉽게 이겼다고요?
0: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홍콩을 상대로 13-0 콜드승을 거뒀습니다. 안타 하나, 볼넷 하나, 점수 하나 내주지 않은 팀 퍼펙트를 기록했는데, 팀 퍼펙트는 2002년 이래 처음, 뭐 KBO 사무국이 아시안게임 기록을 전산한 2002년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1: 즉 상대 측 타자는 누구도 못 나온 거예요.
0: 맞죠.
1: 네.
0: 1루를 받지 못했다 이건데요.
1: 예.
0: 한국 축구도 사우디를 2-0으로 꺾고 조별리그 1위로 8강에 진출했습니다. 아시안게임 축구 4연패에 도전하는 한국 축구, 8강에선 베트남과 만나 경쟁합니다.
1: 예, 축구 좀 답답한 일 많았는데 아시안게임에서는 국민들에게 좀 시원한 기쁨 선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경기들 있으니까요. YTN 라디오 들으시고 또 YTN 들으시면 저희가 경기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축구 얘기했는데
0: 네.
1: 감독 선임이 불공정했다 의혹이 많았던 축구협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선임 과정, 이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어요.
0: 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정몽규 전 축구협회 회장, 이임생 전 기술총괄 이사, 김정배 전 상근 부회장을 어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홍명보 전 감독은 무혐의 처분했죠.
1: 자, 불구속 송치된 세 사람에 대한 혐의는 뭔가요?
0: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1: 예.
0: 감독 추천 권한은 전력강화위원회에 있는데요. 정몽규 전 회장, 전력강화위원회의 업무에 부당하게 개입을 하고 부당 개입 사실을 숨기기 위해 심의 안건 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습니다.
1: 네.
0: 자신들이 원하는 감독을 선임하기 위해서 마치 정혜성 전 전력강화위원장이 감독 선임을 요청한 것처럼 자료를 꾸몄다는 의심을 받죠.
1: 네, 뭐 이임생 이분도
0: 네.
1: 뭐 본인이 결정 알아서 다 판단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럴 수 없고요. 이 전력강화위원회나 이사진의 의사 결정이 필요한데 그거를 좀 절차를 오히려 좀 부당하게 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무혐의죠?
0: 네, 홍 전 감독과의 유착은 없는 것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감독 선임 과정에서 홍 전 감독이 직접적으로 관여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판단인데요. 또 홍 전 감독을 향한 과도한 연봉 지급 의혹, 국가대표 선수 간 다툼 관련 명예훼손 의혹 등 고발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 네,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1: 예, 자, 뭐 정몽규 전 회장은 이제 검찰 송치된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고요. 또

0: 앞으로 명확하게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 또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했는데 뭐 말과 의지보다는요 결과로 보여주시면 됩니다. 축구협회 예,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가위입니다. 보름달 안 뜬다고요?
1: 네, 추석 당일에 구름에 가려서 보름달이 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1: 구름 사이로 보이면 참 좋을 텐데 말인데요.
0: 예.
1: 추석 당일인 25일 서울 기준으로 오후 5시 34분에 뜨고 보름달이 가장 높이 뜨는 시각은 밤 11시
0: 11시
1: 31분입니다.
0: 반이군요.
1: 그런데 추석 당일에 보이는 달이 완전히 쟁반처럼 둥근 달은 아닐 것으로 보여요.
0: 네.
1: 왼쪽 달이 좀 왼쪽 부분이 좀덜 차일 것으로 보이는데 달이 태양의 정반대에 놓여서 쟁반같이 둥근 달이 되는 시각은 추석 이틀 뒤인 27일 새벽 1시 49분으로 예상됩니다.
0: 예, 추석 달이 뜨면 소원 빌잖아요. 저는
1: 네.
0: 매번 빌어요.
1: 어떤 소원
0: 강영구
1: 빌세요?
0: 아나운서는 어떤 거
1: 아,
0: 빌시나요?
1: 저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의 건강을 빌겠습니다.
0: 예, 저도 저는 사랑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아이들이 좀 건강하고 아무도 다치고 문제가 생기지 않기를 이런 기도를 하는데 올해도 똑같이 하겠습니다. 차례상 차리는 집들이 좀 줄긴 했지만 차례상 비용 어떻게 됩니까?
1: 추석을 일주일가량 앞둔 시점부터는 4인 기준 평균 30만 9,380원으로 조사됐습니다. 3주 전 조사보다 1.2% 하락한 건데 정부의 공급 확대, 비축 물량 또 방출, 정부의 농축산식품 할인 지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죠.
0: 네, 그리고 추석에는 무료 주차장이 열리잖아요라고 말씀드립니다만 고속도로
1: 네.
0: 주차장 수준이잖아요. 이번에 연휴가 짧아서 더 그럴 것 같아요.
1: 꽉꽉 막힐 것 같은데
0: 예.
1: 무료 주차장 좀 열립니다. 내일부터 27일까지 전국 공공 행정기관, 학교 등이 운영하는 공공 주차장 9천여 개가 무료로 개방되는데요. 지도 앱에 무료 공공 주차장이라고 검색하시면 위치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0: 네, 실제로 주차장, 무료 주차장 찾으실 수도 있고요. 고속도로의 차가 주차장 수준이란 무료 주차장이란 말도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또 우리 공공 부문에서 특히나 많은 분들이 일하고 계시죠?
1: 네, 경찰은 추석 연휴 실종 수사에 대한 집중 대응에 나섭니다. 최근 3년 동안 추석 연휴 기간에 5분에 한 건꼴로 실종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가
0: 예.
1: 됐는데요. 물론 연휴 종료 시점에 종결 처리되는 신고가 대다수입니다.
0: 제주 사건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걱정이 많아서 그래요.
1: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기로 이번 연휴 실종 수사 대응 체계를 본격 가동하고요. 추석 연휴 때 화재 소식도 좀 있는데
0: 그럼요.
1: 소방청 오늘부터 28일까지 특별 경계 근무 1호를 발령합니다. 전국 소방관서 기동순찰 예방수차 강화하는 등 대응 태세를 유지하죠.
0: 네, 제복 입은 영웅들이 우리를 위해서 애쓰고 계시지만 우리도 좀 조심하고 안전을 신경 써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YTN 라디오도 추석 연휴 때안 쉽니다. 계속 함께해 주세요. 오늘 특집 방송도 있다고요.
1: 네, 오늘 돌아온 이동혁의 뉴스 정면승부 추석 특집 방송합니다. 4시부터 4시 55분까지 라디오가 아닌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
0: 이거
1: 진행합니다.
0: 라디오에서 못 듣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와이텐 라디오 들어와야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네, 본방과는 다른 유튜브 특집 방송이라서 본방에서 말하지 못한 꿀잼 토크가 펼쳐진다고 하니까요. 와이텐 라디오 유튜브 채널 많이 와주시고 또 오시는 길에 저희 경제 라디오 경제 통마늘 채널도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우리도 그런 거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PD님. 왜 우리는 안 해주나요? 지금까지 강영구 아나운서였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네, 뉴스만 골고루 잘 들어도 마치 가을에 수확을 거둔 것처럼 도움이 될 텐데 뭐 국내 뉴스만 들으시면 안 되잖아요. 해외 뉴스도 풍성한 수확하듯 느낌처럼 전해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예, 지금 뭐 미국으로 온 세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대해서도 궁금한 게 많았고 주식시장에서도 사실 이 말 나오나 저 말 나오나 궁금한 게 많았거든요. 네. 핵심 메시지 좀 정리해 주시죠.
1: 네, 일단 이번 주를 외교 슈퍼 위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뉴욕에서 유엔 총회가 열리고 있죠. 자, 유엔 총회 연설에 다들 관심이 집중될 텐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도대체 무슨 말을 했나 너무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0: 네.
1: 근데 한마디로 정리해드리면 평소에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한테 하던 말들 있잖아요.
0: 네.
1: 그 말들을 다 모아놓은 자리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 별거 없었다 이 말이네요.
1: 늘 하던 말을 강하게 네. 또 했을 뿐입니다. 그것도
0: 예.
1: 전 세계 정상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사실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 전혀 구분하지 않지 않습니까?
0: 네.
1: 이번에도 그 특징이 제대로 발휘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0: 예.
1: 8분간 연설을 했는데요. 전반부는 내가 이란 전쟁 해가지고 굉장히 잘했다. 미국의 군사력이 너무 대단하다. 그리고
0: 네.
1: 내가 이란 지금 전멸시킬지 어떨지 지금 고민하고 있어라고 이야기를
0: 알려진
1: 하고 있습니다.
0: 얘기군요.
1: 그렇습니다.
0: 네.
1: 그러면서 다들 말만 하고 평화에 대해서 실제로 행동 안 할 때 미국만이 오로지 나만이 행동을 해서 전 세계의 평화를 지켜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베네수엘라의 석유도 그런 나의 승리의 전리품 같은 거야라고 얘기를 했고요. 엄청나죠? 그리고 쿠바에 대해서도 완전히 실패한 나라 곧 무너질 거야. 라고
0: 네,
1: 얘기를 했습니다.
0: 계속 갈등을 유발하는 말인데요. 뭔가 지도자들이 이렇게 국제 무대에서 지도자들과 만나면 막 평화의 메시지를 내놓는데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 기조연설이 뭐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 얘기하면서 무력 분쟁 인류 생존 위협하고 북한 핵도 동결하거나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축소해야 된다라는 얘기, 평화에 대한 얘기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잘 싸웠어. 문제 있는 나라들
1: 네.
0: 가만두지 않겠어.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이런 얘기들을 좀
1: 네.
0: 검증하고 미국의 민주주의가 작동해야 될 텐데 언론하고부터 충돌하고 있는데요. 아주 격하게 충돌했습니다.
1: 그렇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 취임식부터 그 전부터였죠. 사실은 그 2016년 대선 때부터 여론조사에서는 당시에 힐러리 후보가 훨씬 앞선다는 결과가 나왔었거든요.
0: 네.
1: 그때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언론을 공격을 했었습니다. 가짜뉴스다. 그리고 본인이 당선이 되고 나서 본인의 주장이 맞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성 언론들과 계속 각을 세워왔거든요.
0: 네.
1: 자, 이번에는 정말 그 단순히 각을 세우는 수준을 넘어서가지고 진짜 실질적인 행동을 시작했는데요.
0: 네.
1: 지난 18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CNN과 MS나우, 폴리티코가 가짜뉴스를 보도하면서 공화당과 공화당 행정부의 위상을 떨어뜨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부정적인 기사를 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니들 앞으로 백악관 출입 금지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0: 네.
1: 그러면서도 뭐 지금 시점에 특별한 이유는 없지만 2년간 이들 매체의 보도가 누적된 결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이 매체 기자들의 출입증이 실제로 정지가 된 겁니다.
0: 네.
1: 그래서 이 매체 기자들이 들어가질 못하고 바깥에서 뉴스 브리핑을 하는 모습도 포착이 됐어요.
0: 이야.
1: 자, 이 미국 언론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0: 네.
1: 연방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0: 예.
1: 그러면서 공동 성명을 통해서 정부는 언론이 무엇을 보도하고 발행할지 결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즉각적인 백악관 출입 복귀를 요구를 했고요.
0: 예.
1: 소장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헌법은 대통령이나 그 밖에 어떤 정부 관리도 단지 보도 내용이 싫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통지나 절차 없이 언론의 수정헌법 1조상 권리와 자유 및 재산상의 이익을 박탈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0: 맞습니다.
1: 했습니다.
0: 이거 신문방송학과 학생들 아니더라도요. 수정헌법 1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자유로운 활동이 민주주의를 증진시킨다라는 미국의 핵심 가치인데
1: 그렇죠.
0: 대통령이 이걸 어겼다 이거고요. CNN은 뭐 전 세계가 보잖아요. Y10과도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는 언론사인데 이러면 언론사들도 우리가 그럼 취재 안 할래 이렇게 대응하지 않을까요?
1: 맞습니다. 사실 이 한 언론사가 또는 몇 개의 언론사가 탄압을 받을 때 권력으로부터 나머지 언론사들이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 나라의 저는 언론 저널리즘의 수준을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CNN과 함께 백악관 방송 공동 취재단을 운영하는 ABC, CBS, MBC와 폭스뉴스. 폭스뉴스는 네. 사실 친 트럼프 방송이거든요. 맞아요. 이 방송사까지 다 풀 취재를 중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야, 보이콧으로 연대를 보여준 거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을 담은 영상이 이들 방송사가 소유한 미 전역의 TV 네트워크에 송출되지 않았습니다.
0: 예, 물론 권력에 대한 비판 아프고 따갑죠. 하지만 이게 없으면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1: 맞습니다.
0: 언론도 잘한 게 없는 부분이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언론 자체가 없어지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가짜뉴스 이렇게 공격하고 있지만 뒷배경을 한번 볼게요. 뭔가 좀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1: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그 최근에 이들 매체들이 굉장히 본인을 비판하는 내용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0: 예.
1: 그러면서 이거 보면서 갑자기 화를 내면서 몇 시간 뒤에 출입 금지 결정을 내렸다라고 하는데
0: 특히 애착담요 보도도 우리도 다뤘었잖아요.
1: 맞습니다. 사실은 근데 중요한 건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본인이 알아서 이걸 다 챙겨보느냐 아니거든요.
0: 예.
1: 옆에서 누군가가 아 대통령님 이런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라고 선별해서 네. 보고하는 사람이 있겠죠.
0: 예.
1: 이 사람이 방금 말씀하신 그 트럼프 대통령의 애착담요라는 네. 언론의 조롱을 받았던 나탈리 하프 보좌관이거든요.
0: 예.
1: 자, 이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의 눈과 귀 역할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온라인으로 보는 거 별로 안 좋아한대. 모바일로 보고 뭐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서
0: 네.
1: 계속 프린트를 해줘야 되잖아요.
0: 예.
1: 그래서 실제로 하프 보좌관이 프린터기를 들고 다니면서
0: 맞아요.
1: 쓸새 없이 언론 보도 자료를 출력해준다고 합니다.
0: 예,
1: 프린터라고 부르죠.
0: 맞습니다. 한국의 YTN 라디오 해봅시다가 말이에요. 저를 애착담요라고 비난했어요라고. 예, 저희도 금지하시면 뭐 저희는 뭐 알아서 금지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1: 네.
0: 지금 미중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유엔총회 세계 각국의 정상이 모였습니다. 좀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실질적 합의가 나오면 경제도 좋을 텐데
1: 그렇죠.
0: 좀 걱정입니다. 일단은 이 얘기부터 할게요.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가
1: 네.
0: 지금 거기 가 있잖아요. 우리 이재명 대통령도 가 있긴 하지만 시 주석보다 트럼프 대통령을 먼저 만난다 이런
1: 네.
0: 얘기입니다.
1: 맞습니다. 사실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제 전 세계가 미중 정상회담에 워낙 관심이 많잖아요.
0: 맞아요.
1: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외교적 성과가 간절하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혹시라도 일본의 이익에 반하는 어떤 걸 내어줄까 봐 미리 단속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0: 예.
1: 일본 정부는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 전에 일본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엄청 공을 들였고요.
0: 예.
1: 실제로 이제 그게 성공을 해서 지금 이제 회동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0: 하는데 경제적 배경이 있으니까 그죠?
1: 맞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이제 만났어요. 만났는데 다카이치 총리가 모두 발언 끝나고 나서 저희가 이제 얘기할 거리들이 좀 많으니까 언론들 미리 좀 나가주시겠어요? 이제
0: 비공개.
1: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0: 네.
1: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흡족해했다고 합니다. 얘기
0: 들었지
1: 니들 나가래 이러면서.
0: 네, 뭔가 네. 딜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사실 관세 때문에 트럼프가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혼란들도 있지만 또 하나는 미중 관계가 핵심인데요. 대만은
1: 그렇죠.
0: 정말 위험한 트리거입니다. 이게 터지면 우리도 안전하지 않은 상황인데 여기에 관련된 얘기들 저희가 실시간으로 YTN, YTN 라디오에서 연휴 기간에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안게임이 열리고 있는 일본에 태풍이 발생했어요.
1: 맞습니다. 지금 25호 태풍 두지안이 21일 오후 도쿄 등 일본 수도권을 핥히고 지나가면서 정말 말 그대로 기록적인 폭우와 산사태로 사망자가 엄청나게
0: 아이고,
1: 발생을 했고
0: 네.
1: 실종자도 발생을 했거든요. 24시간 동안 무려 최대 600mm의 집중호우가 내렸다라고 하고요.
0: 예.
1: 200만 명의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발령이 됐고요. 그리고 JR 동일본의 주요 노선들이 다 중단되거나 지연이
0: 네.
1: 됐습니다. 고속도로 일부 구간도 폐쇄가 됐고요. 항공편 수백 편도 결항이
0: 알겠습니다.
1: 됐습니다.
0: 예, 이게 뭐 지금 전 세계가 이익을 위해서 외교 싸움을 벌이고 있고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기후 때문에 이러다 인류 다 죽습니다. 그냥 평화롭게 머리 맞대고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지 기후 위기 대처할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뉴욕에서 각국 대통령들 듣고 계시죠? 해봅시다 듣고 계시고 문희정 평론가 이야기 듣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명절에 부산 가시는 분들은요 내려가서 상구 상어 본다고 합니다. 예. 위협이고 무서운 존재인데 오히려 또 화제와 이익이 되는 독특한 현상이죠. 증시도 그렇고 경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악재 호재 따질 수 없을 만큼 복잡한데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는 슈퍼위크라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와 증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밤사이 뉴욕장 얘기부터 여쭤볼게요. 지수별로 방향이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2: 뭐 나스닥이 지금 좀 강세를 보여서 신고점을 기록을 했고요. S&P는 보합권, 다우는 은행주 약세로 소폭 하락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0: 네.
2: 국제 유가는 배럴당 다시 100달러 이하로 내려왔고 또 10년물 금리도 4.9%대로 안정이 되면서 지난주 우리가 좀 걱정이 많았는데 어쨌든 거기에선 좀 벗어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0: 예, 결국은 이렇게 변화된 것에 대한 성적표를 봤더니 반도체, 기술주 이런 것들은 여전히 강세인 것 같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주수도 계속 연이어 상승세이기도 하고 특히 마이크론, 샌디스크 많이 올랐거든요. 어떤 신호로 읽으면 좋을까요?
2: 예, 그러니까 전일 같은 경우에는 그 인텔과 AMD 등 CPU 업체가 많이 올랐고 이제 이번 그 바로 당일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론과 샌디스크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0: 네.
2: 결국은 뭐 AI가 확장이 되면서 HBM, 뭐 GPU 이쪽뿐만 아니라 CPU랑 그다음에 일반 메모리, 낸드 플래시까지 전부 다 좋아지는 흐름이 예상이 됐고요. 원래 뭐 제가 알고

0: 있었던 건데 이것이 다시 한번 좀 확인이 됐고 이제 거기에는 메타가 이제 전일 발표한 뮤즈라는 새로운 AI 모델이 상당히 추론에서 뛰어난
1: 네,
0: 능력을 보여줬다라는 것들이 긍정적으로 좀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1: 예, AI 인공지능이라고 부르지 않고 SI 슈퍼지능이라고 부르겠다. 뭐 이런 말들도 지금 외교관에서 나오고 있는데 분위기는 이렇게 좋습니다만 우리 반도체는 어제는 힘을 끝까지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색깔도 좀 엇갈렸고요. 이게 뭐 연휴 전에 혹은 이제 어느 구간에서 좀 차익 실현하려는 분들 때문일까요? 아니면 조금 계속 우리한테 브레이크 잡히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0: 뭐 이제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특히 어제 초반은 좀 좋았다가 중간에 좀 하락을 했는데 그 장중에 유가가 조금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1: 네.
0: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이번 주의 이슈가 이제 미중 정상회담인데
1: 네.
0: 그거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더 나오면서 이제 불확실하다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펀더멘탈 자체는 여전히
1: 네.
0: 뭐 저희가 의심할 여지 없이 좀 좋은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예. 뭐 속도 조절해야 돼. 이거 문제야 뭐라고 하는 말 자체가 사실은 여기가 계속 잘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분들도 계셨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런 느낌으로 보면 어젯밤에 미국장 보면 오늘도 우리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한 코스피 전체 지수에는 플러스가 될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0: 당연히 뭐 플러스로 봐야죠. 특히 이제 마이크론과 샌디스크가 강했다는 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힘이 될 겁니다.
1: 네.
0: 다만 이제 우리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뭐 오늘 당장 지금 올라가는 것보다는 이제 결국에는 종가 이후, 그러니까 오후장이 더 중요할 것 같고요. 제 경험상 보면은 사실은 이런 추석 이 전후를 해서 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기업으로
1: 네.
0: 보면은 그래서 그런 움직임들 특히 오후 들어서 조금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염두를 두시고 지금 시장을 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1: 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5%, 엔비디아도 뭐 소폭 올랐고요. 이런 거 보면서 아, 오늘 오를 테니까 아침부터라기보다는 조금은 변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또 외교 이슈가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센터장님 연결되면 이거 물어보라고 하더라고요. 최근 3거래를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시소 타는 것 같아요. 내가 올라갈 때 너 좀 쉬어. 나 올라갈 때 너 좀 쉬어.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조금 뭐랄까요. 궁금합니다. 왜 이게 각 회사의 정책 따라 그러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0: 네, 저도 어지러운데요. 일단 뭐 두 종목 다 뭐 반도체 주고 특히 이제 메모리를 잘하는 회사이긴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제 조금 성격이 다르게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하이닉스는 누가 뭐래도 HBM, AI 이쪽에 포커스가 많이 되어 있고요. 삼성전자는 거기에 더해서 파운드리도 있는 데다가 또 하나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되는 거는 결국 배당주의 성격이죠.
1: 네.
0: 3분기에 뭐 특별 배당이 나오지 않을까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지금 단기간에 배당 수익률 이 계산 문제들이 좀 계속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 그런 부분에 따라서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예, 어느 쪽이 더 이득이냐 이익이냐에 따라서 돈들은 움직입니다. 투자금들은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계산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중동 이야기 쪽으로 조금 넘어가 볼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그래도 분위기가 좋아지는 것 같다라고 해서 나스닥도 또 미국 시장도 분위기를 탔다가 또 굉장히 세게 할 수도 있다라는 이분 말을 따라가면 사실 굉장히 증시도 어지러운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외교가 특히 뉴욕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증시에서 굉장히 주목하고 계실 텐데 가장 먼저 좀 따져봐야 돼. 이런 발언들, 이런 분위기는 경계하셔야 됩니다라고 좀 조언해 주신다면요.
0: 네, 뭐 저희가 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1: 네.
0: 이분은 제가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계속
1: 맞아요.
0: 얘기하는 분이고 여러 가지 발언 자체도 양자역학적으로 이렇게 서로 다른
1: 양자역학들
0: 이런 얘기들 하고 있기 때문에
1: 네.
0: 뭐 그 일일이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특유의 그런 협상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결국은 그래서 호르무즈의 선박 통행이 어느 정도가 이루어지는지 이게 중요할 것 같고
1: 예.
0: 그래서 유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와 후티의 지금 이 상태도 여러 가지 복잡한 변수로 이어지고 있는데
1: 네.
0: 또 홍해 문제도 과연 어떻게 되는지 이걸 봐야지 저희가 트럼프의 발언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은 아무것도 지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1: 예, 실제 포성이 멈추.

0: 주는지 봐야 되는
1: 예,
0: 거고요.
1: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0: 예, 이렇게 좀 상황을 여러 가지를 고려하시면서 경제 상황을 점검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에너지 가격도 그렇고요. 지금 연휴 때뭐 특별히 할인하는 정책까지 펴면서 저희도 우리나라도 좀 그런 불씨가 이어붙는 걸 막고 있긴 한데 미국장 얘기해 보겠습니다. 앞서 그 10년물 국채도 일단 5달러 밑으로 안정되고 지금 굉장히 안정된 상황이고 여러 가지 얘기하셨는데 은행주는 빠졌어요. 이건 어떤 영향으로 봐야 될까요?
1: 이제 결국은 금리 구조인데요. 연준이 마시는 것처럼 FOMC에서 단기 금리를 올렸잖아요.
0: 네.
1: 반면에 그렇게 되면서 장기 금리는 오히려 좀덜 오르거나 약간 하락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단기 금리는 오르고 장기 금리는 좀 떨어지면서 은행들은 사실은 예금 등 조달 금리는 높아진 측면이 있고요.
0: 예.
1: 단기 금리는 또 반면에 향후 이제 수수료 수익이 예상되는 장기 금리는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순이자 마진이라고 하는데, 요게 좀 불리해지는 국면에 들어섰다.
0: 네. 네.
1: 그래서 은행주가 좀 약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뭐, 은행주들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이제 금융 서비스에 관련된 건데, 그 AI, 금융 비서에 대한 우려입니다.
0: 예.
1: 좀 전에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메타의 뮤즈 같은 경우가,
0: 네.
1: 지금 실제로 이 사용자들의 후기를 보면은, 여러 가지 다른 앱들과의 연동되는 이러한 그 기능이 굉장히 탁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0: 예.
1: 그렇게 됐을 때 은행과 증권사 간의 뭐라 그러게 경쟁이 심화되면서 기존 수수료 수익이 약해질 가능성 이런 것들이 제기가 됐다. 이게 이제 주가 약세 나타났다. 이렇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예. 자, 그리고 저희가 앞서 외신 또 외신뿐만 아니라 국내 뉴스에서도 산업통상자원부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웨스팅하우스 지분 투자 얘기가 나왔거든요. 에너지 관련된 전력 관련된 투자가 지금 일단 첫 번째 삽을 뜨게 될것 같습니다. 대미 투자. 이게 굉장히 원전 관련된 주또 건설주에 좀 기대가 있었는데 미국 입장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원하는 만큼 지분 내줄 수 없어. 웨스팅하우스 이렇게 되어 있고 원전 수출할 때마다 사실 웨스팅하우스가 좀 발목 잡는 입장도 있었잖아요. 요거 어떻게 호재로 봐야 될지 어떤 부분을 좀 골라봐야 될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일단 그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그 지분이 높지가 않았습니다.
0: 네.
1: 그래서 웨스팅하우스 지분은 약 5에서 10% 정도로 저희가 확보한 것 같고, 특히 이제 이사회 진입 여부도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일부 의결권을 가진 주주가 됐고, 또 미국에서 최대 8기의 원전을 건설하는 구상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0: 네.
1: 뭐 저희 기대만큼은 아닐 수 있지만 어쨌든 그 미국 원전 시장에 우리가 진출할 수 있는 그 통로가 열렸다라는 측면은 긍정적으로 봐야 될것 같고요. 또 한국형 원전이 2기가 8기 중에서 한국형 원전이 2기만 지금 들어가 있는데,
0: 네.
1: 그거 이외에도 결국은 그 관련해서 이제 국내 건설 기자재 업체들, EPC 업체들의 참여가 확대가 될수 있기 때문에 뭐 일부 저희가 완전한 만족은 아니지만 어쨌든 공동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넓혀졌다는 측면에서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여지가 상당히 크다, 이렇게 할수 있겠습니다.
0: 네. 북한은 공격적인 핵 사용 때문에 골칫거리인데 우리는 평화적인 핵 사용으로 좀전 세계에서 주목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장기적으로 또 장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저희가 매주 매일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연휴 잘 보내시고요. 연휴 끝나고 뵙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유진투자증권 이승우 리서치 센터장이었습니다.

0: 일어나 워킷.
1: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2: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3: 일어났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4: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5: 네, 아침 기운 잘 받으셨나요? 여러 가지 뉴스들도 전해드렸는데 이제 추석 연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에서도 음악과 뉴스들 계속 전해드릴 거고요.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요. 결혼 언제 하니? 취업은 했니? 또 기혼자들은 애 언제 낳을 거니? 이런 말들이에요. 뭐 자기 인생은 자기가 잘 사는 거잖아요. 이번 명절 때 모이시면 이렇게 듣기 싫어하는 말 하지 마시고 좀 듣고 싶은 말 해주면 어떨까요? 혹시 용돈 필요하니? 부터 시작해서 아유 네가 잘하고 있어. 너 스스로 하면 잘할 거야. 나 너 믿는다. 이 말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연습해볼까요? 나 너 믿어. 너 잘할 거야. 네, 이 말 한번 되뇌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연휴 끝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잘 해봅시다.
6: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7: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8: 김나입니다.
7: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8: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있으면 좋겠습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리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가는 우리 농촌에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3: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압도적 성장과 시민의 행복한 변화를 이끄는 대한민국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송도 국제도시는 바이오, 정보기술 등 첨단 지식 산업의 글로벌 거점, 영종 국제도시는 항공물류 중심 복합 레저 관광도시, 그리고 청라 국제도시는 국제금융과 유통, 의료 허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행복한 변화가 시작되는 성장의 중심 도시, 그곳은 바로 인천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이 함께합니다.
4: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5: YTN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절기 추분인 오늘 한낮에도 늦더위가 계속됩니다. 서울과 대구의 낮 기온은 29도까지 오르겠고요. 그래도 추석인 연휴인 내일부터는 기온이 점차 내려가서 내일 늦은 밤 강원 북부 동해안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중부지방의 비는 토요일 새벽까지, 남부와 제주는 밤까지 이어지고요.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서울 시내에서는 노들로 따라 한강대교 가는 길 여의 하류와 상류 사이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구간으로 조심히 통과하셔야겠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성수대교와 동호대교 사이 1차로에 고장차가 있어서 부근 조심히 가셔야겠습니다. 청담대교 다리 위에서는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밀리고요. 강변북로는 일산 쪽으로, 동호대교에서 반포대교, 반대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는 가양대교에서 서강대교, 마포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 종암 쪽으로 묵동과 월릉분기점, 반대쪽으로도 역시 월릉분기점과 묵동 나디목 사이로 정체입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6: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7: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8: All About News YTN News FM.
7: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9: YTN 뉴스 FM 아침 7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공존과 북핵 문제의 단계적 해법을 제시하고 에너지, AI, 기후 분야의 국제적 연대를 촉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각 22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남북 간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포용적, 안정적, 책임 있는 평화 공존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우선 중단하고 중장기적으로 핵 능력을 축소해 궁극적으로 핵 없는 한반도로 나아가자는 단계적 해법도 내놨습니다. 또 K-이니셔티브의 3대 비전으로 글로벌 AI 기본사회와 녹색 재전환,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연대를 제시하고 호르무즈와 홍해 위기에는 건설적 기여국 연대를 통한 공동대응을 제안했습니다. 유엔 개혁과 관련해서는 안보리 개혁을 지지하면서 평화와 개발, 인권이라는 유엔의 기본 정신을 회복하는 데 대한민국이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미 대화 재개와 관련한 대북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2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 연설에서 약 40분간 연설하면서 북한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이란 전쟁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서반구에 대한 미국의 패권을 역설하는 한편 인공지능 속도를 조절론에 대한 미국의 반대를 분명히 하는 등 대외 정책과 관련한 여러 사안을 두루 다뤘습니다. 미국과 이란 대표단이 유엔 총회가 열린 현지 시간 20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접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양자회담 자리에서 미국과 이란의 대표단 회담이 1시간 전에 끝났다며 3시간 동안 이뤄졌고 매우 잘 됐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좋은 회담이었다며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했으며 아주 가까운 시일 안에 추가 회담이 예정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와대 대법관 후보 재재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어제 정오쯤 낸 입장문에서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서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재재청 요청 관련 문서는 8월 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재청 요청이 있을 뿐인데 거기에는 재재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달리 재재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재재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대법관 후보 재재청 거부 의사를 밝힌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황당한 대법원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대표는 인천시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조 대법원장의 재재청 거부 소식을 전하며 대통령과 권력 다툼을 하는 것인지 대통령과 국민을 무시하는 건지 참으로 황당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 대법원장이 재청한 후보자를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유감을 표한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을 위해 삼권분립하게 나섰다고 성토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통령이 특검 요청으로 자기 재판의 공소기각을 노리더니 이번에는 자기 재판의 재판관을 마음대로 고르겠다며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충권 수석 대변인도 논평에서

0: 서민희는 김 의원의 전직 보좌관이 제출한 탄원서에 동석자가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며 항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며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범죄 사실을 밝혀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서부전선 육군 25사단 최전방 부대에서 발생한 비무장지대 내 지뢰 폭발 추정 사고는 군사 분계선을 넘어온 북한의 지뢰 매설 의심지대를 확인하기 위한 수색로를 만들다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장도영 합참 공보실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힌 뒤 중상자를 포함한 작전 병력은 지뢰 탐지기를 이용해 수색로 개척 작업을 진행 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추석 연휴인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 동안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또 같은 기간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제정 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의 유류 가격을 리터당 100원 인하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도와 경상도, 제주도에 가끔 구름이 많고 오전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9도, 대구와 경주 30도, 부산 28도로 전국이 24도에서 2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나타나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19.3도, 습도는 75%입니다. YTN 뉴스 FM 아침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연구였습니다. 잠시 후 장성철의 뉴스 명당 일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 교통안전 1분 터.
2: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정용식입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 오랜만에 가족과 친척을 만나기 위해 이동하거나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추석 연휴 기간에는 교통량 증가로 도로 정체도 심해지고 각종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데요. 추석 연휴 교통안전을 위해 운행 전 차량을 미리 점검해 주세요. 운전 중엔 스마트폰 사용 절대 안 되는 거 아시죠? 앞차와의 안전거리도 충분히 유지해야 합니다. 또 졸릴 땐 창문을 열어 환기하거나 가까운 휴게소 또는 졸음쉼터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해주세요.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요로운 추석, 나와 가족을 위해 안전운전을 당부드리며 가족과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한가위 되시길 바랍니다.
3: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4: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0: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5: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6: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7: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6: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7: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6: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7: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6: 2027

0: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1: 장성철의 뉴스 명단.
2: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대법관 제재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 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제재청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여야 갈등은 정명 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즉각 사법부대타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인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을 지켜낸 결정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지켜 세웠습니다. 그런데 조 대법원장은 왜 대통령이 순방을 떠난 다음 날 입장을 냈을까요? 2부, 3부 명당 인터뷰에서 김상욱 울산시장,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두 법조인에게 이 사안 물어보겠습니다. 이어서 4부는 국회 최전선을 누비는 정치부 기자들의 리얼 취재기 취재가 체질, 과구신 김정현 두 기자와 함께 오늘도 카메라 앵글 뒤 발칙한 비하인드 뉴스를 대방출해 드립니다. 유튜브 라이브 중에 좋아요 눌러주시고 뉴스의 파격을 여는 장성철의 뉴스 명당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민심은 천심, 뉴스는 장성철의 관심. 오늘 우리 당에 갓배달된 따끈따끈한 뉴스 지금 봉인해제합니다. 뉴스 왔당. 유하 당원 동지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오늘도 현안 보고 받으셔야죠. 뉴스 명당의 뉴스특보 국민일보 윤예솔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첫 번째 뉴스 바로 들어가 보죠. 뭡니까?
3: 네, 첫 번째 뉴스 조희대 제재 대법관 제재청 거부, 청와대와 정면 충돌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제 청와대가 요구한 대법관 후보 제재청에 응할 수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청와대도 이제 곧바로 두 차례 입장문을 좀 냈어요. 네. 강하게 반박을 했는데요. 일단 대법관 한 자리 놓고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정면 충돌하는 초유의 상황이 좀 벌어졌습니다.
2: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렇게 꼬인 건가요?
3: 간단히 요약을 하면 이게 대법관을 누가 어떻게 정하느냐 이거 놓고 지금 대통령이랑 대법원장이 서로 좀 물러나지 않는 상황이에요.
2: 헌법에 그냥 정해져 있잖아요. 간단한 거 아니에요? 헌법에 어떻게 돼 있어요?
3: 헌법에 이제 어쨌든 대법원장이 제청을 하면 네. 국회가 동의를 받고 네. 대통령이 임명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한데 이게 좀 사전에 원래는 대통령이랑 조희대 대법원장이랑 미리 좀 논의를 하는 게 관례였었어요.
2: 그렇죠. 네.
3: 그래서 이제 청와대는 김민기 판사를 좀 선호한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네. 조 대법원장이 이제 손봉기 후보자를 좀 제청하면서 문제가 시작이 됐었습니다.
2: 네.
3: 그래서 청와대는 어쨌든 그래서 손 후보자 임명 동의안 국회에 제출하지 않으면서 제재청 해달라 요구했고 이제 대법원장은도 이제 그 제재청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초유의 사태가 좀 발생을 한 거예요.
2: 네.
3: 근데 이게 어쨌든 조 대법원장 입장문을 좀 보면 제재청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였어요. 요청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없다 이거였고요. 그래서 이제 필요한 내용을 좀 다시 담아서 요구안을 다시 보내라 이렇게 입장을 좀 요청을 했습니다.
2: 대법원장이 제청한 사람 마음에 안 들으니까 재제청해라 이런 사유가 안 적혀져 있었던 거네요.
3: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더 큰 문제는 양쪽이 서로 좀 믿지 못하는 상황까지 와버렸다는 네. 해석이 있어요.
2: 네.
3: 이게 엊그제 조 대법원장이랑 대통령이 실제로 만났었거든요.
2: 만났잖아요.
3: 청와대에서. 네. 네. 근데 그때 좀 얘기 들어보니까 요거 관련해서는 얘기는 별로 아예 없었고
2: 아. 네.
3: 또 조희대 대법원장이 좀 몸이 안 좋아서 뭐 마스크를 쓰고 있고 뭐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2: 네.
3: 그래서 얘기가 없었는데 이제 대통령이 어쨌든 순방을 떠나자마자 이런 일이 좀 발생을 해서 정치권에서는 이게 좀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보면서 좀 서로 불신이 쌓이는 모습입니다.
2: 그러네요. 청와대도 상당히 강하게 반발했어요. 이제 강대강 대치예요?
3: 네, 이제 겉으로는 진짜 그렇게 보여요. 청와대가 어제 두 번 입장문을 냈는데 첫 번째 입장문은 조금 그래도 간결하게 유감이다 이 정도 표현을 했는데 이제 두 번째 입장문에서는 좀 되게 화난 것처럼 되게 분량도 길게 이렇게 피지가 나왔어요.
2: 네.
3: 근데 이제 요거 좀 법조인들한테 물어보니까 두 번째 입장문 좀 행간을 해석해 보면 청와대가 살짝 물러선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2: 그래요? 어떤 의미예요?
3: 어쨌든 그 안에 내용을

0: 좀 보면 청와대가 손봉규 후보자 임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새로운 후보자를 제청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요거 자체가 어쨌든 김민기 판사를 다시 하라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후보 추천위원회 꾸려서 다시 시작해도 우리가 막진 않겠다. 이런 여지를 둔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1: 그래요?
0: 네.
1: 과연 그럴까?
0: 그래서 아마 네. 이제 법조계의 해석이고요. 그래서 네. 대법원 쪽에서는 새 후보 추천이 꾸리면 김민기 판사를 다시 넣을 수는 없다고 해요. 그래서 새로운 후보군을 만드는 방향으로 좀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고 네. 어쨌든 조 대법원장이 내년 6월에 퇴임을 하는데 그때까지 공백이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우려도 있긴 아이고. 합니다.
1: 김인석 대표는 자기 목을 겨누는 칼을 꼽았다. 희대의 나는 창란이다. 착각이다. 이렇게 강하게 좀 비판을 하고 나섰네요. 두 번째 뉴스를 가볼까요?
0: 네. 두 번째 뉴스는 유엔 기조연설 나선 이 대통령입니다.
1: 네. 이재명 대통령이 방금 전 유엔 기조연설을 마쳤죠.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었나요?
0: 이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서 지금 뉴욕 방문 중이잖아요. 네. 기조연설을 통해서 전쟁 종식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한국의 페이스메이커 역할 강조했습니다. 오. 이제 특히 연설에 앞서서 미국 언론이랑 인터뷰한 게 좀 주목을 받았었는데 북한의 추가 핵무기 그리고 ICBM 개발 중단을 대가로 대북 제재 완화해 주는 파격적인 맛 교환 구상까지 좀 제시해서 지금 미국 간 거에 대해서 되게 눈길을 좀 끌고 있어요. 오,
1: 핵심 메시지는 뭐예요?
0: 이제 크게 보면은 그 K 이니셔티브라고 하죠. 네. 이제 한반도 평화 구상과 글로벌 리더십을 담은 그 두 가지 축을 좀 얘기를 했고요. 네. 그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해서는 중단, 축소, 비핵화 이게 이재명 정부 대북 정책의 가장 그 큰 줄기였는데 이걸 좀 다시 재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또 트럼프 결단으로 지금 변화 가능성이 좀 열리고 있는 북미 대화 요거 좀 재개시키기 위해서 한국이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1: 네. 그런데 언론 인터뷰에서 나온 북핵 ICBM 중단과 대북 제재 완화 카드는 왜 하필 지금 꺼내든 건가요?
0: 이게 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북미 대화 좀 얘기를 하고 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어쨌든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이런 발언으로라도 입구를 좀 만들어보겠다 이런 의도가 보인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랑 연내 만날 거다 했지만 지금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한국이 먼저 뭐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한 ICBM 개발 중단을 콕 집어서 트럼프에게 조금 관심을 끌기 위한 맞춤형 카드로 사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 뭐 호흡 맞춘 거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겠네요. 외교 전문가들 사이에 뭐 우려도 있다고요?
0: 네, 뭐 어쨌든 ICBM만 멈추면 한국을 겨냥하는 어떤 전술 핵 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남아 있기 때문에
1: 그렇죠.
0: 한국의 안보 위협은 아직도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고요.
1: 네.
0: 또 근데 이제 이런 우려 때문인지 어제 유엔 방금 있었던 유엔 공식 기조 연설에서는 요 제재 완화 맞교환 카드는 언급되진 않았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어려워요. 북미 대화. 또 얼마 전에 DMZ에서 우리 장병들이 다치는 사고가 있어 가지고 네. 참 큰일인데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세 번째 뉴스는 뭔가요?
0: 네, 세 번째 뉴스도 외교 뉴스입니다. 대미 투자 1호는 텍사스 발전소입니다.
1: 아, 미국 얘기네요.
0: 네.
1: 터프맨 김정관 장관 드디어 대미 투자 발표했어요.
0: 네, 맞습니다. 그동안 이제 한미 관세 협상 굉장히 오랫동안 얘기가 나왔었는데 드디어 미국에 최대 2천억 달러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사업이 미국 텍사스에 대규모 가스 발전소 짓는 사업입니다.
1: 왜 텍사스에 발전소를 짓는 거예요?
0: 이게 지금 미국 텍사스에 AI 데이터 센터나 반도체 공장이 좀 많이 들어서고 있다고 해요.
1: 아.
0: 네, 근데 이제 여기에 전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1: 그렇죠.
0: 우리가 이제 전력 발전소를 지어서 전기를 팔자 이런 구상인 거고 어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국회에 와서 이런 내용들 보고했다고 합니다.
1: 네.
0: 전체 사업비는 총 223억 달러고 우리 돈으로는 30조 원이 넘는데 요걸 이제 한 번에 투자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일부 좀 지어보고 경제성을 좀 확인한 다음에 규모를 키우겠다 뭐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1: 근데 30조 원이 넘잖아요. 투자했다가 돈을 못 돌려받는 그런 위험은 없어요?
0: 그게 지금 이제 어제 산중이 의원들이나 재경희 의원들이 가장 많이 우려했던 부분이에요.
1: 네.
0: 우리가 미국에 투자할 때 가장 먼저 강조했던 게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해달라고 무조건 투자하는 게 아니고 돈을 회수할 수 있는 사업만 하겠다. 그래서 이 기준에 비추어서 정부 계산으로는 20년 동안 한 430억 정도 달러 정도의 수입 올릴 수 있다고 좀 봤다고 얘기를 하고요.
1: 네.
0: 그러니까 원금 돌려받고 수익도 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아직은 좀 사업성 검토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누가 얼마나 오랫동안 전기 사줄지가 중요하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그래서 좀 구체적인 계약 조건 조금 더 논의한다고 합니다.
1: 그럼 그동안 거론됐던 원전이나 알래스카 LNG도

0: 바로 2호, 3호 사업으로 바로 가는 거예요?
1: 요거는 어제 뭐 확정되게 정해진 건 아니라고 해요.
0: 아,
1: 아직,
0: 그래요?
1: 네, 아직 사업성 검토가 좀 남아있어서 일단 뭐 그렇고 원전 같은 경우에도 웨스팅하우스랑 어떻게 나눌지 이런 것들 좀 협상이 진행 중이어서 더 지켜봐야 한다고 합니다.
0: 네. 어쨌든 이번 투자 내용 역시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수익성이나 다른 문제점이 없는지 꼼꼼히 따져봐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뉴스는 뭔가요?
1: 네, 마지막 뉴스는 추석 밥상 겨눈 여야, 여당은 내부 단속, 야당은 총공세입니다. 이번 주 추석 연휴 시작됩니다. 그리고 정치권은 원래 이럴 때 이제 정치 그 추석 밥상 민심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어떤 어젠다를 만들어낼까 이런
0: 맞아요.
1: 고민을 많이
0: 항상
1: 하는데,
0: 그래요.
1: 예.
0: 예.
1: 여야는 좀 고민이 좀 달라요. 민주당은 지금 중수청장 인선 두고 내부 갈등이 좀 커져서 집안 단속에 지금 급급한 상황이고요.
0: 네.
1: 국민의힘은 어쨌든 이재명 정부를 좀 직격하고 있는데 요게 당권파랑 비당권파 좀 의견이 좀 달라서 좀 의견이 모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0: 근데 추석 밥상에 중수청장 왜 지금 임명을 안 하는 거야? 왜 싸우는 거야? 아마 이렇게 국민들이 과연 얘기를 할까? 근데
1: 네.
0: 정치권은 상당히 특히 민주당은 이것 때문에 시끄럽잖아요.
1: 네, 지금 초대 중수청장에 김지용 후보자 지명되면서 연일 김용민 의원을 비롯해 당내 강경파 의원들이 이거 지명 철회해야 된다 좀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0: 네.
1: 그래서 어제 김민석 대표가 좀 공개적으로 제동을 좀 걸었는데 어제 민주당에서 운영한 유튜브 채널에 김민석 대표가 나갔는데
0: 네.
1: 이제 댓글에 김용민 의원 법사위에서 빼야 된다 이렇게 당내의 이견 나타낸다 했더니 그것도 방법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강하게 얘기를 또 하기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당은 대통령이 결정 내렸으면 존중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어쨌든 김 대표가 이런 얘기 하자마자 김용민 의원도 SNS에다가 아직 뜨거운 개혁의 의지가 필요하다면서 안도현 시인의 시를 또 인용하면서 SNS에 올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김 대표가 이제 취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계속 기강잡기가 좀잘안 되는 모습입니다.
0: 뭐 이렇게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할 거면 집권 여당 뭐 의원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도 얘기한 것 같아요.
1: 네.
0: 이게 김용민 의원 한 명만 반발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분들도 하는 거예요? 분위기가 어때요?
1: 분위기는 뭐 약간 소수 의견이기는
0: 소수예요?
1: 해요. 근데 이제 목소리가 커지다 보니까
0: 그렇죠.
1: 과대표가 되는 좀 있는데
0: 네.
1: 어쨌든 이게 그러니까 요청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김지용 후보자가 과거에 이제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런 행보가 있었다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도부는 되게 머리가 아프다고 해요. 이게 추석 때 우리가 민생 법안을 많이 처리하는 거를 목표로 지금 이제 어젠다를 끌고 왔는데
0: 그러니까요.
1: 자꾸 이렇게 당내 특히 뭐 추미애 경기도지사도 참전하면서 좀 이렇게 판이 커지고 있는 양상이라서 이제 좀 정리해야 된다 하고 있고 어제 또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전 대표한테 전화도 하고 또 노무현 평전도 의원들한테 선물하고 하면서 이제 어쨌든 청와대까지 좀 진화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0: 근데 유시민 씨가 정리될 단계는 지났어. 이렇게 얘기한 거 보면 갈등은 잦아들 것 같지 않고 국민의힘은 어때요?
1: 국민의힘은 이제 요 틈을 타서 추석 민심을 좀 우리가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0: 네.
1: 어제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이재명 정권 실정 대국민 보고대회 열었습니다.
0: 오.
1: 여기에 이제 소속 의원 109명 가운데 60명 정도가 참석을 했고요.
0: 네.
1: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인사 논란 그리고 부동산 정책,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뭐 사법 이재명 대통령 사법 문제까지 전부 좀 꺼내들면서 총공세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장동혁 대표는 김현지 대통령 제일 부속실장 직접 겨냥하기도 하고 이
0: 네.
1: 대통령 재판 재개해야 된다. 뭐 레버리지 ETF 특검으로 밝혀야 된다. 이런 주장을 좀 강하게 했고요. 근데
0: 네.
1: 좀 어제 저도 현장을 좀 가봤는데 약간 올림픽 공원처럼 태극기가 정말 많이 왔더라고요.
0: 그래요?
1: 네. 그리고 뭐 이재명 내려와 뭐 하야해 뭐 이런 목소리도 좀 있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게 반대 목소리도 있는 상황이라고
0: 그러니까
1: 합니다.
0: 109명 가운데 60명밖에 참석을 안 했으면 이것도 비당권파 사람들은 별로 이거 장동현 대표의 투쟁 노선에 별로 동일하지 않는 거다. 그렇게
1: 네.
0: 볼수 있겠네요.
1: 네.
0: 알겠습니다. 윤예솔 기자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즐거운 한가위
1: 네,
0: 되세요.
1: 추석 잘 보내세요.
0: 감사합니다.

0: 나 워킷.
1: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3: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4: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5: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6: 안녕하십니까.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철주입니다. 매년 9월 10일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자살을 개인의 비극이 아닌 사회 전체의 과제로 인식하고 세계가 함께 대책을 마련하자는 약속의 날이지요.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유난했던 여름의 더위 끝에 맞이하는 가을의 청량함처럼 힘겨운 계절을 지나는 이들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야 할 이유가 되어주는 세상, 그 위로와 희망의 길에 저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도 함께 하겠습니다.
5: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7: 안녕하십니까. 시민 곁에 든든한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박종혁입니다. 온기를 나누는 포근함과 시대를 앞서가는 지혜로 300만 시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이 되는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행복을 누리는 도시 인천을 위해 깊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10대 인천광역시의회로 거듭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의회와 함께합니다.
9: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박인규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39조 5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지금 우리의 성장을 이끌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양자와 우주, 첨단 바이오처럼 10년, 20년 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연구개발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역과 청년 연구자까지 소외되지 않게 뒷받침하여 과학기술이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꽃피울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8: 이 캠페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합니다.
10: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11: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2: 네, 장성철의 뉴스명당. 2부는 예고해 드린 대로 민선 9기 시도 지자체장을 만나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울산 광역시편 김상욱 울산시장을 연결해 울산 현안부터 정치권 이슈들까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13: 네, 반갑습니다. 즐거운 한가위 되십시오. 벌써 잘, 추석입니다.
12: 잘 지내세요?
13: 네?
12: 잘 지내세요?
13: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시민들을 위해 일하는 보람이 있습니다.
12: 아, 그래요?
13: 잘 지내셨죠?
12: 아니요. 잘 못 지냈어요.
13: 왜요? 누가 우리

0: 존경하고 너무 멋진 우리 장승철 수석님을 괴롭히시는 거예요?
1: 세상이요.
0: 세상이요?
1: 그 국회의원 할 때가
0: 우리가 사랑하는 추석이 되면 좋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할 때가 좋으세요? 시장 할 때가 좋으세요?
0: 글쎄요, 뭐가 더 좋다라는 비교를 별로 해본 적은 없는데요.
1: 네.
0: 좀 책임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오. 왜냐하면 네. 어쨌든 이 한 지역에 대해서 모든 걸 책임져야 된다는 좀 무한 책임의 생각 그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고요.
1: 그렇죠.
0: 그래서 좀 아무래도 언행도 조금 더 조심하게 되고 또 억울함이 있더라도 더 많이 가슴으로 삼키게 되고 그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1: 시의회라든지 아니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뭐 국회의원들이 잘 협조해줘요?
0: 이럴 때 네, 이제 말을 잘 해야 되는 게
1: 잘해보세요.
0: 국회의원 때는 있는 대로 얘기하면 되지만 지금은 네, 다 저는 무한 책임이기 때문에 네. 더 존중하고 더 손 꼭 잡고 협치로 시민들을 받들겠습니다.
1: 잘 안 해주신다라는 얘기로 들리네요.
0: 많이 해주세요. 잘해주세요.
1: 네. 알겠습니다. 그 시정 현안보다 요 정치권 주의 현안부터 먼저 여쭤볼게요.
0: 네네.
1: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재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 이러면 네. 청와대에 대법관 후보 제재청 요청을 거부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0: 선생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좀 충격이었습니다.
1: 충격이에요? 왜요?
0: 네. 일단 우리 헌법 104조 2항은 이렇게 돼 있어요.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즉 대법원장 제청, 국회 동의, 대통령 임명 세 가지가 결합하도록 되어 있어요.
1: 네.
0: 왜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이게 결국 일종의 권력 분립을 해서 서로 간에 긴밀한 소통을 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대법관이라는 자리가 그렇게 네.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권력 분립이 아니라 권력 분립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 견제 균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의 생각은 사법부의 독점적 권한이다, 전권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1: 그런 것 같아요.
0: 내용인즉 뭐 대통령께서 이런저런 의견 넣지 마라. 결국 대법원장이 하는 거니까 따르라 이렇게 강행하는 거 있는 거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그래서 저는 사법권의 독립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법관이 재판할 때 외부의 부당한 간섭 받지 않게 해야 한다 이런 취지인데 최고법원의 인적 구성을 대법원장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독점적 의미가 아니거든요.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하나 하는 좀 충격이었고요. 직접 선출되지 않은 권력입니다. 사법부 권력은. 그렇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이 없지요. 이것 때문에 대통령의 임명 또 국회의 동의 이런 이중의 민주적 통제장치를 둔 건데 대법원장이 이런 이중적 민주적 통제장치를 다 무시하고 대법원장의 독점적 전권이다라고 선언한 것과 같아서 너무나 오만하고 또 헌법 정신에 위배되고 권력 분립 정신을 정면으로 무시한 반헌법적 처사가 아닌가 하는 좀 판단을 했고요. 아무래도 대법관 인선 헌법기관 간에 즉 대법원장 국회 또 대통령 간의 신중한 조율과 대화가 필수적인 겁니다.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 긴 시간 동안 이 원칙을 지켜왔었습니다. 근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임명권, 헌법에 명시된 임명권까지 좀 명시적으로 부인해버리고 대법원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라고 선언을 해버린 거라서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는 저는 일종의 사법부 쿠데타다라는 생각까지 했어요.
1: 근데
0: 너무 정면으로 위배되는 거 아닌가요?
1: 근데 윤석열 정권 시절에 김영수 민주당 뭐 출신 아니지만은 문재인 정권 네. 때 이렇게 임명됐던
0: 네.
1: 김영수 대법원장이
0: 네.
1: 이렇게 두 명 정도를 이렇게 임명하려고 했더니 당시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아 이거는 아니야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거부사를 밝혔더니 당시 민주당이 대법원장의 재청권을 보장해라 그러면서 막 난리를 부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랑은 상황이 네네. 좀 다른 건가요?
0: 그러면.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른 사람을 다시 제재청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때도 결국에는 대통령 임명을 한 거지 않습니까?
1: 다른 분을 뭐 제청을 했어요.
0: 그렇죠.
1: 네.
0: 이게 헌법 명문 규정이 그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1: 네.
0: 대법원장은 제청할 권한이 있는 것이고
1: 네.
0: 국회는 동의할 권한이 있는 것이고 임명권은 대통령한테 있는데 대통령이 임명을 할 수 없다.
1: 네.
0: 또 국회가 동의를 할 수 없다. 그러면 대법원장은 새로 제청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헌법 규정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0: 그때
1: 조이란.
0: 당시도 결국 뭐 제가 그때 상황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막 정치할 때는 아니라서.
1: 네.
0: 근데 어쨌든 그때도 대통령이 노환이 새로 재청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1: 네.
0: 임명이 된거 아닌가요?
1: 결국엔 그렇게
0: 그러니 구성이
1: 됐어요.
0: 됐겠죠.
1: 네.
0: 근데 지금은 재청 안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그러니까 이거는 헌법 규정에 안 맞는 행동이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다 떠나서 헌법 104조 2항을 왜 만들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1: 네.
0: 사법부의 독립 지켜져야 되는데, 이 사법부의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 재판에 있어서 법관들이 외부의 압력을 받지 말라는 거지, 대법원장이 사법부를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건 아니죠. 그러면 사법부 자체는 반민주적인 대법원장 독재가 되는데요. 그건 맞지도 않고, 또
1: 네.
0: 하나, 이 대법원장, 대법관은 우리 국민들이 선출한 권력이 아닙니다. 즉, 민주적 정당성이 없죠.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데 국민을 통치하고 지배한다는 것은 이것도 반민주적 발상이에요. 그래서 민주적 정당성을 주기 위해서 국회의 동의와 대통령의 임명권이라는 것을 헌법에 명기한 겁니다. 근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의 논리에 따르면 대법원장이 재청하고 이걸 실질적으로 대법관을 임명할 독점적 권한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권력 분립의 원칙에도 반하고 민주적 정당성 없는 자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사람을 위에 서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거든요. 저는 심각한 권력 분립에 대한 파괴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1: 의원님, 대법원장, 아, 시장님 죄송해요. 대법원장이나 뭐 대법관 같은 경우도 헌법기관이고 헌법에 여러 가지 권한이 적시되어 있는데 자꾸
0: 그 재청 권한 있죠.
1: 민주적 정당성이 없다라고 표현하시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아요?
0: 민주적 정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투표에 의해서 국민이 선출했다는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대법원장을 우리가 선출한 건 아니잖아요, 국민들께서. 사법부 권력은 유일하게 입법권이나 행정권은 다 우리 국민들이 선출하십니다. 그래서 민주적 정당성이 있죠. 하지만 사법부는 그런 것 없이 젊은 날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 잘 받으면 임명되는 거죠.
1: 그렇게
0: 그렇기
1: 보세요?
0: 때문에 민주적 통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분들의,
1: 아.
0: 그러니까 우리가 법관의 인품에 대해서 검증한 적이 있나요? 법관의 민주적 의식에 대해서 검증한 적이 있나요?
1: 인사청문회
0: 법관에 대해서
1: 하잖아요.
0: 국민이 선택한 적이 없는 겁니다.
1: 알겠습니다. 이 민주적 정당성에 대해서는 제가 시장님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 토론하면 다른 걸 여쭤볼 수가 없으니
0: 예,
1: 일단
0: 죄송합니다.
1: 넘어갈게요. 민주당이요, 대통령이 순방간 사의를 틈타 기습적으로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사법 구태타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동의하세요?
0: 저는 말씀 올렸던 것처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이 새로운 사람을 재청해 달라라고 요구,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1: 네.
0: 이걸 거부했다라는 것에, 저는 헌법적으로, 법적으로 맞지 않은 행동이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1: 알겠습니다.
0: 대법원장이 그렇게 하고, 사법부 수장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1: 네.
0: 좀 법적으로 안 맞는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민주적, 정치적 질서에도 안 맞고, 권력 분립 원칙에도 안 맞다는 생각입니다.
1: 민주당 쪽 입장은 우리가 지금 김상욱 시장님께 듣고 조금 있다가 이제 나경원 의원님 모시고 국민의힘 입장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한동훈 의원도 여기 참전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0: 그래요?
1: 자기 마음에 들 때까지 재재청하라고 대법원장에게 명령할 수 있다고 우기고 있다. 그럼 차라리 계엄을 해서 왕을 해라라고 비판했던데 한동훈 의원의 행보 어떻게 생각하세요?
0: 공격하는 정치적 수사라고 생각하고요.
1: 네.
0: 우리는 헌법 조항 그대로 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장은 재청권이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은 임명권이 있습니다. 재청권이라는 건이 사람 해주세요 하는 것이고, 임명권은 나는 이 사람으로 그럼 임명할게 하는 거잖아요.
1: 네.
0: 상식적으로, 그렇죠? 우리 회사를 예로 들면 인사부장이 사장님, 나이 사람 임명하고 싶어요라고 재청을 하면 사장이 그래 임명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똑같은 그런 구조인 거지 않습니까? 대신 권력 분립을 맞추기 위해서 국회 동의를 중간에 더 집어넣은 것이고요. 자, 근데 재청을 했는데 임명권장 아니래요. 그럼 새로 재청하는 게 당연한 상식 아닌가요?
1: 네.
0: 왜냐하면 대통령이 재청을 할 수는 없잖아요.
1: 알겠습니다.
0: 대통령이 A라는 사람을 대법관 시키고 싶어도 대법원장이 이 A라는 사람을 재청을 안 하면 결국 임명을 못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권력을
1: 알겠습니다.
0: 나눠놓은 거거든요. 대통령이 마음대로 못 하는 거죠. 대법원장이 재청을 해야 임명을 할수 있는데, 그러면
1: 알았어요.
0: 재청의 권한은 대법원장에 있는 것이고, 임명의 권한은 대통령한테 있는 것이 헌법의 명문 규정입니다.
1: 알았어요. 충분히 이제 말씀하신 것 같고요. 아, 여권의 분란에 대해서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그 유시민 작가가 얼마 전에 또 다른 유튜브에 출연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 친문 친노 발언 별 의미 없다. 단합해야 한다는 말로 정리될 단계는 오래전에 지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0: 네.
1: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0: 유시민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구나. 저는 네. 지금 알았네요.
1: 아, 어떻게
0: 역시 저는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그런 네. 소식이 좀 듣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1: 네.
0: 유시민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 분열의 언어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1: 네.
0: 저는 좀 자주 하는 말입니다. 민주 진영에서 민주라는 말을 쓰려면 민주라는 뜻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건 아닐까요? 민주란 말 뜻 그대로 국민주인 국민주권입니다. 그러면 정치인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도구여야 하는 거죠. 근데
1: 네.
0: 반대로 정치인 자기가 주인이 되고 국민을 도구로 보게 되면 그때부터 개파를 따지고 이제 혈통을 따지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편협하게 추구하는 이념의 가치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1: 네.
0: 근데 지금 유시민 선생님께서 하신 언어, 저는 과연 민주의 정신에 부합한 언어인가, 또는 정치인이 자기가 주인되기 위한 언어인가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1: 네. 그 얼마 전에 대통령 만나셨잖아요. 대통령께서는
0: 네네.
1: 좀 현재 민주당이나 여권의 상황에 대해서는 좀 뭐라 하세요?
0: 대통령님께서 뭐 이 정치에 대한 얘기를 함부로 하시지는 않으시죠. 그건
1: 네.
0: 함부로 정말 말씀을 아끼시고요.
1: 네.
0: 정치에 대해서 함부로 말씀하시지는 않으시는데 하지만 좀 뵙기에 많이 힘들어하시는구나. 심적으로.
1: 네.
0: 왜냐하면 지금 국가적으로 중요하게 빨리 추진해야 될 과업들이 정말 많습니다.
1: 네.
0: 정말 대한민국이 중요한 분기점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일들이 제대로 성과를 내려면 당연하겠지만은 집권 여당의 적극적인 동행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근데
1: 네.
0: 지금은 집권 여당 안에서 도리어 행정부가 일하는 것을 일부 발목 잡는 모습들이 그동안 연출이 되었었잖아요.
1: 네.
0: 그 때문에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자꾸 발목 잡히니까 생긴 안타까움이 분명히 느껴졌고요.
1: 네.
0: 그리고 또 우리 안에 불필요하게 분열의 언어로 자기 정치를 하고 자기 정치 세력화를 깨하는 그런 모습에 대한 좀 안타까운 심정도 간접적으로는 좀
1: 네.
0: 볼 수 있었습니다.
1: 좀 화가 많이 나시거나 좀 외로워 보이시거나 막 그러셨어요?
0: 좀 외로워 보이시긴 했어요. 그래서 아이고. 마음이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1: 네. 뭘 제일 크게 좀 당부하시던가요?
0: 아무래도 우리 국민주권 실현 그리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성과내는 행정을 해야 한다. 그런 말씀들은 늘 하시고요.
1: 네.
0: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이 중심이셨습니다.
1: 유시민 작가나.
0: 국민들께 우리가 빨리 성과를 보여드려야 한다. 지금 너무나 중요한 고비다.
1: 네.
0: 국제적으로도 또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도 지금 마지막 기회다 하는
1: 네.
0: 절박함을 좀 많이 가지고 계셨어요.
1: 추미애 경기도지사도 상당히
0: 네.
1: 좀 대통령을 공격을 했잖아요. 그
0: 네.
1: 중수청장 임명과 관련해서.
0: 네.
1: 추미애 지사의 발언들이나 저 행태들은 어떻게 좀 생각을 하세요?
0: 뭐 제가 뭐 함부로 평가할 부분은 아니지만 좀 이해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뭐냐면 중수청장 임명에 대해서 뭐 의견을 얘기할 수는 있지만 의견을 얘기한 것을 넘어서 정치적 공격으로 비춰질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간다면 그건 경기도지사의 역할인가 하는 의문이 일단 들었고요.
1: 네.
0: 그리고 지금 모르겠습니다. 저도 광역단체장 입장에서 사 광역단체장에 대해서 함부로 말씀하는 건 되게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1: 정치적인 발언에 대해서는 뭐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0: 네. 지금의 우리 정치 상황을 고려했을 때에 추미애 지사님이 하시는 말이 파장과 무게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1: 네.
0: 1,400만 경기도민들을 대표해서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1: 네.
0: 그러면 조금 더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1: 너무 이렇게 밋밋하게 얘기하셔가지고 당황스럽습니다.
0: 이게 국회의원 할 때랑 광역단체장 할 때랑 차이점이 이런 거더라고요.
1: 예, 알겠습니다. 그
0: 네.
1: 이제 버스 공용제 문제 등과 관련해서 시의회와
0: 네네.
1: 좀 협치 문제가 있잖아요.
0: 사실 저는 시의회 동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1: 할 수
0: 입장이에요.
1: 맞아요.
0: 시의회의 3분의 2 이상 국민의힘이 장악을 하고 있고 기초 단체장 구청들도 한석을 제외하고 전부 국민의힘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1: 네.
0: 반드시 서로 협치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1: 네. 지금 뭐 시의회가 김상우표 주요 예산 막 삭감을 하면
0: 네.
1: 기본적으로 하실 수 있는 일이 없는 것 같고 시의회가 유튜브
0: 네.
1: 좀 하지 말고 시의회랑 대화하자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0: 네.
1: 그럼 유튜브 좀 당분간 하지 말고 시의회랑 더 적극적으로 대화 협상 타협하실 생각은 없어요?
0: 시의회와는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1: 그래요?
0: 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 네.
0: 저희 실국장들에게도 늘 하는 말이
1: 네.
0: 다른 곳에서 한 걸음 나갈 때 100의 노력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한 걸음 나가려면 500, 1000의 노력을 들여야 한다. 더 많이 시원님들을 설득하고 말씀을 나눠야 한다는 계속 얘기하고 있고 아마 역대 울산시 지방정부 중에 가장 시의회 공을 많이 드리고 있을 겁니다.
1: 그래요?
0: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이 다르다 보니
1: 네.
0: 어려움이 분명히 있는데요. 사실 저는 유튜브로 소통하는 것이 유일하게 시장을 알리고 제 입장을 얘기할 수 있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네. 시의회 절대다수가 야당인 상태에서 시의회에서는 제가 또 허락받지 않고 발언권도 없죠. 거기다가 지역 언론들도 거의 국민의힘과 각별한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는 뭐 저에겐 좀 적대적인 상황이고
1: 네.
0: 거기다 기초단체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저 혼자 사실은 고립돼 있는 중이에요.
1: 알겠습니다.
0: 그런데
1: 그거 다 정리
0: 이제 유튜브마저 없어버리면
1: 네. 네.
0: 저로서는 네. 꼭두가시가 되는 겁니다.
1: 근데 저
0: 완벽히 꼭두가시가 되는 거죠.
1: 네, 저도 이제 김상욱 이렇게 쳐가지고 알고리즘에 떠서 이렇게
0: 네네.
1: 유튜브 출연하시는 거. 저
0: 네.
1: 이렇게 자동적으로 보게 되는데
0: 네네.
1: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0: 근데 제가 정치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시민을 네. 주인으로 만들고 시민에게 이익되는 걸 하고 싶은 겁니다.
1: 좋습니다.
0: 그래서 잘못된 기득권이 시민들의 이익을 침해하고 불공정함을 만드는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1: 알겠습니다.
0: 그리고 근데 이걸 위해서는 결국 시민들을 설득하고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시민들의 힘으로 하나하나 갈 수밖에 없는데
1: 좋아요.
0: 사실 기득권들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불편한 거죠.
1: 네.
0: 그래서 저의 유일한 수단인 시민들과의 소통을 차단하기 위해서 자꾸 노력하는데요. 저는 시민들을 위해 정치하는 사람인데
1: 알았어요.
0: 시민들과의 소통을 차단당할 수는 없는 거죠.
1: 열심히 하시고요. 그
0: 네.
1: 에너지자원공사 유치의 총력을 지금 사활을 걸고 있잖아요.
0: 네네.
1: 지금 어때요? 좀 울산이냐 대구냐 이런 기사가 쏟아지는데 울산으로
0: 저는...
1: 와야 하는 이유.
0: 네. 저는 일단은 정치 논리로 결정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구
1: 네.
0: TK 500만 대 울산 100만이니까 TK로 가야 해라고 정치적 논리로 결정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고
1: 네.
0: 철저하게 기능적 논리, 전체 대한민국에 어디가 더 도움이 되는가. 그래서 어디로 갔을 때 서울 시민, 경기도민, 대구 시민, 울산 시민이 좀 더 안정적으로 더 싸게 에너지를 공급받고 미래 에너지 전환이 가능한가. 이게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울산은 아시다시피 석유,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최대 항구이고 또 최대 정제시설을 갖추고 있고 이미 많은 산업시설, 석유, 천연가스 산업시설이 밀집화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암모니아, 수소, 여기에서도 대한민국 1위 미래 이게 에너지원이잖아요. 가장 정부에서 많이 생산하고 또 정제해서 전국으로 보내고 있는 지역입니다.
1: 네.
0: 또한 세계 최대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을 시작한 곳입니다. 모든 에너지 관련된 산업과 연구가 밀집되어 있어요. 그러면 당연하게도 울산에 에너지자원공사가 있어야 기존의 석유 천연가스를 또 고도화, 안정화,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되고 더해서 미래 에너지로의 전환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1: 네.
0: 당연한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고려, 나눠먹기가 아니라
1: 네.
0: 이로 가야 대한민국 전체 국민에게 가장 이익되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언제 결정돼요?
0: 글쎄요. 곧
1: 몰라요?
0: 결정되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1: 네.
0: 대구에 석유 천연가스 수입항이 있나요? 저장이 있나요? 정제시설이 있나요? 암모니아, 수소, 해상풍력 이런 것들을 하고 있나요?
1: 네.
0: 그런데 그러면 대구에 가스공사가 있다 하더라도 밸브 조율 기능은 계속 가지고 갈 겁니다. 그런데
1: 네.
0: 에너지자원공사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에너지 자체를 통합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럼 당연히 기능적으로 또 미래지향적으로 울산에서 이것이 있을 때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복리가 올라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1: 그 울산에 있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좀 도와줘요?
0: 도와달라고 많이 부탁드리고 있고요. 열심히 도와주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좋은 성과 이루어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0: 네.
1: 김상욱 울산시장님과의 대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2: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3: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2: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4: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2: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4: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 에드피아.
5: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 에드피아.
4: 국민 인쇄 서머 에드피아.
6: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7: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8: 합성목재 예스팀바.
7: 경동산업 주식회사.
9: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0: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9: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0: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9: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렉.
10: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1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12: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1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4: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곡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15: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4: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다이어리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16: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17: 다이어트 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8: 반도체, 수소, 이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도시는?
19: 그런 곳이 있기나 할까요?
20: 답 나왔네.
21: 가자.
19: 어딜요?
21: 택시 부르자. 주소는 수소 1번지.
22: 배차 완료. 평택시로 출발합니다.
23: 평택시!
24: 수소 1번지면 반도체 수도 가시는 거 맞죠? 평택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19: 얼마나 걸릴까요?
24: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이 있는 평택시까지요?
21: 네, 세계 최고 수소 경제 허브가 조성되는 평택시까지요.
24: 곧 도착합니다. 평택 정도면 단거리 운행이죠.
0: 세계 반도체 수도
21: 대한민국 수소 1번지
0: 바로 평택시.
1: 가족여행 체크리스트.
15: 당 떨어지면 안 되니까 간식 체크.
20: 여행 느낌 가득한 플레이리스트 체크.
23: 햇빛에도 끝장 없는 선글라스 체크.
25: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안전벨트 체크.
26: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27: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26: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뒷좌석이라고 안전도 뒷전이면 안 되니까.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28: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29: 안녕하세요. 화성시 홍보대사 배우 원기준입니다. 10월 3일과 4일 화성에서 2026 정조효문화제 정조대왕 능행차가 열립니다. 사도세자의 능을 옮기는 장엄한 천원 행렬부터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천대의 드론 라이트쇼까지 놓쳐서는 안 될 올해의 하이라이트 로봇과 함께하는 특별하고 웅장한 능행차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정조효공원 윤건능에서 가족과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이 캠페인은 모두의 행복, 더 큰 화성, 화성특례시와 함께합니다.
30: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높은 대출금리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저금리 소상공인 정책자금,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낮은 금리로 장기간 나누어 상환할 수 있어 자금 부담을 가볍게. 창업도 성장도 위기 극복도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함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이 캠페인은 YTN 라디오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함께합니다.
31: 안녕하세요. 배우 김광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소중한 국보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우리의 어르신들. 그래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국보급으로 모십니다. 집으로 직접 찾아가는 통합재가, 재택의료 서비스부터 중증 어르신들을 위한 재가지원 확대와 치매간병 가족들의 휴가 지원까지.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행복 돌봄.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함께합니다.
32: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YTN
33: i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절기 추분인 오늘 현재 서울은 20도인데요. 한낮에는 기온이 쑥 올라서 29도까지 오릅니다. 추석 연휴인 내일부터는 기온이 점차 내려가겠고요. 내일 늦은 밤 강원 북부 동해안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추석 당일 저녁에는 중부와 전북, 경북에 비가 확대되겠고요. 중부지방의 비는 토요일 새벽까지 이어지는데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일직분기점 부근에 사고 있었습니다. 4차로와 갓길에 걸쳐서 사고 처리 현재 진행되면서 일직분기점 통과가 어렵고요. 목포 방향으로는 금천 부근, 안산에서 순산터널까지 더딘 가운데 안산분기점 부근에 고장차한 데 있습니다. 그리고 매송유계소에서 비봉까지 차량이 많아 밀립니다. 경부고속도로 외곽 방향으로는 신갈분기점, 오산에서 남사까지 그리고 천안을 통과할 때 정체되고요. 서울 쪽으로는 수원과 신갈, 양재에서 반포까지 막힙니다. 오늘 노들로 위로 각 방향으로 사고 있었습니다. 한강대교 쪽, 성산대교 쪽 모두 여의 하류나들목 부근으로 사고 나서 어렵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34: 오늘 미쳤다.
35: 미쳤다.
36: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37: 미쳤다. 우와. 우와.
30: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38: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국민의힘은 어제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이재명 정부 실정 보고 대회를 열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펼쳐진 여론전이 민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께 직접 여쭤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감사합니다. 아침에 인터뷰 이렇게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의원님 이거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방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연설 마쳤거든요. 거기서 내용을 크게 보면은 한반도 평화 구상, 글로벌 리더십, 다음은 K-이니셔티브 이렇게 이 축으로 좀 정리할 수가 있는데 좀 어때요?
1: 아,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0: 왜요?
1: 사실 이 지금 북한의 지뢰 도발이라고 사실상 지금 여러 가지로 추정되는 네. 상황에 지금 부상당한 장병이 3명이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최근에 이제 뭐 북한의 여러 가지 이 도발과 관련돼서 한마디 언급도 없이 이 네. 낭만적 평화론을 펼치셨어요. 또 뭐 이제 대화하면 된다는데 그렇죠. 낭만적 평화론, 그러니까 평화 구걸론 같은 걸 말씀하셨고 특히 이 뭐 한반도의 비핵화만 말씀하시면서 결국 북한 비핵화를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유엔 연설에서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의 발언을 하셨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사실상 고도화를 중단하고 감축한다. 그러고 나서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 네. 한반도 비핵화입니다. 네. 저는 여러 가지로 지금 대통령이 지금 이 시점에 바다 건너가서 한 이 유엔 연설은 매우 부적절했다. 결국 지금 현재 한반도 상황에 대한 북한의 여러 가지 미사일 뭐 이런 실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규탄하거나 하는 것을 깔고 하는 것도 네. 아니고 그리고 뭐 대화만 얘기하면 대화로 평화가 이루어지나요? 네. 정말 매우 부적절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 지뢰 도발 문제는요. 지금 국방부가 조사를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0: 맞아요.
1: 이게 파편 조각만 갖다가 수거해서 보면 북한째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떤 발표도 안 나오고 있어요. 초창기에 이미 이 장병이 부상되고 2시간 반 이후에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것도 뭔가 이렇게 숨기려는 것 같은 것이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그 이후에 파편 조각만 수거해서 보면 되는데 한마디 없고 그리고 그다음 이제 파편 조각이 북한 거라면 이것이 최근에 이 남측 군사분계선을 넘어와서 뭐 지형 변화가 있네 없네 하면서 지뢰를 묻었네 안 묻었네 하는 부분이 있으니 묻은 건지 아니면 정말 유실돼서 온 건지 뭐 폭우로 또 한 건지 그 다음 단계를 가야 되는데요. 첫 단계부터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이거는 뭐 북한 눈치 보는 거냐 뭐 발표를 보면 처음부터 북한 쉴드 치는 거냐 이런 것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바다 건너가갖고 낭만적 평화 얘기한다? 이거는 대한민국 대통령인가 묻고 싶고요. 대통령의 안보관이 이런 정도니 앞으로 대한민국은 누가 지켜줄 것이냐 하는 저는 뭐 아침 내내 뭐 대통령 유엔 연설 보면서 이럴 수 있나 오면서 그 생각만 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약간 자리를 오른쪽으로 좀 이동해 주시면은
1: 일로요.
0: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어제 그 국민의힘이 정권 실정 보고 대회를 했잖아요.
1: 네.
0: 현 정부가 가장 크게 잘못하는 거는 뭐라고 보세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1: 뭐 한 축으로는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고요.
0: 네.
1: 한 축으로는 결국은 각종 민생 파탄이라고 봅니다.
0: 네.
1: 부동산, 주식, 뭐 이런 물가,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 정말 저는 이 두 가지 모두 국민들한테는 너무나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헌법 질서 파괴가 다른 것이 아니라요.
0: 어떤
1: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법을 왜 파괴하냐, 왜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냐 이것이 바로 헌법 질서 파괴가 우리의 삶에 바로 직결되는 것이요.
0: 네.
1: 최근에

0: 지금 대한민국 이천이라는 뭐 경기도 이천이 그렇게 외지입니까?
1: 그건
0: 이런
1: 아니죠.
0: 데서 발생한 이 치안 공백의 사태,
1: 네.
0: 이거 정말 누가 책임집니까? 아니, 대한민국이 가장 안전한 도시이다. 외국인들이 서울 왜 방문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1: 안전.
0: 안전해서
1: 맞아요.
0: 얘기했는데 이 안전이 없어지는 거야, 안전이. 그러니까 결국은 사법질서 파괴하고 뭐 검찰청 해체하고 뭐 이런 짓 하더니 결국 나온 거는 국민들 보고 알아서 이제 알아서 뭐 정말 각자의 이 안전은 각자
1: 안전이시더라.
0: 책임져라. 이게 말이 됩니까? 전에 헌법질서 파괴는 이런 거 가져왔죠. 지금 뭐 부동산 실정, 그다음에 주식 도박판으로 만든 거 제가 이제 뭐 추석 앞두고 요새 계속해서 지역을 좀 다니는데요. 어제도 막 시장 갔더니 또는 뭐 길거리에서 만난 분들이 너무너무 걱정하세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리고 사실 귓속말 하시면서 끌어내려달라는 분들도 굉장히
1: 그런
0: 많습니다.
1: 분들도
0: 예,
1: 있으세요?
0: 굉장히 뭐 표현이 예전보다 굉장히 과격해지셨더라고요.
1: 그만큼
0: 그러니까
1: 민생 경제 어려움을.
0: 그만큼 힘드신 거예요. 말씀하시는 주제도 너무 다양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부동산 말씀하시고 어떤 분들은 정말 지뢰 사건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주제도 너무 다양해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국정 전반에 있어서 이재명 정부가 조금 이 국민들 생각과는 먼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나. 그리고 특히 뭐 최근에는 보면 민주당 내부의 권력 싸움이 너무 심하니까요. 제가
1: 맞아요.
0: 이천 그 사건도 보면서 아니 경기도지사 된 추미애 위원장이 그뭐저 검찰 해체하고 이런 거 앞장서셨잖아요. 법사위원장 하면서 그거 다 도장 저 방망이 두드리고 가셔갖고 이 치안 문제는 도지사 같이 책임져야 되는 거거든요.
1: 그러네요.
0: 치안 문제 도지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요새 보면 무슨 나오셔서 꼭 뭐
1: 중수청장.
0: 좀 표현 좀 그렇지만 정치 질문하시고 도정을 안 돌보시는 것 같아서 아니 지금 추미애 지사 같은 경우에 그 경기도 이렇게 치안 공백이 있는데 이런 부분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1: 여권의
0: 듭니다.
1: 분란 상황에 대해서 갈등 상황에 대해서 먼저 좀 여쭤볼게요. 유시민 작가가 며칠 전에 뭐한 유튜브에 나와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 이게 뭐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좀 이재명 대통령은 수사가 기소 불리하는 요 정도 선이었다라고 얘기한 것, 그것을 속였다라고 표현을 했고, 친문 친노 발언에 대해서는 별 의미 없다, 단합해야 된다는 말로 정리될 단계는 이제 오래전에 지나갔다라고 하면서 정말 더 맹공을 퍼부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여권이 상당히 좀 분란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현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0: 여권은 저희보다 더한 것 같아요.
1: 네. 윤석열 때보다 윤석열
0: 아니,
1: 대통령 때보다
0: 여권은 정말 죽고 죽이고의 싸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계속해서 이 진, 뭐 굉장한 이 권력의 분화 정도가 아니라 차기 권력을 갖고 죽고 죽이고의 싸움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 국민들은 안중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더 강경해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보니까 뭐 치부 같은 거 드러나는 것도 김승원 장관 후보자도 결국 결정타는 전직
1: 맞아요.
0: 보좌관들의 이 제보인데요. 결국 전직 보좌관들의 제보도 이런 뭐 그냥 생각하기에 아뭐 권력 다툼하고도 또 관련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1: 현안 문제 여쭤볼게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가 요청한 제재청 요구를 좀 거부를 했습니다. 25일 만에 나온 조 대법원장의 답변. 이거 예상하셨는지, 그리고 이 제재청 거부문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이제 글을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현상은 어떻게 보세요?
0: 그 조희대 대법원장의 고심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그뭐 문안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니까 참 저도 이 제재청이라는 게뭐 헌법상 있었던 일이 없었잖아요. 뭐 요새 이재명 대통령 노무현 정신 말씀 많이 하시던데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그 당시 최종영 전그 당시 대법원장이 요청한 대법관이 마음에 안 들어서 공개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을 표명하시다가 고민하시다가 결국은 그 대법관을 임명하시는 절차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 대법원장의 재청권이 이렇게 짓밟힌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헌법적으로 있었던 적이 없었고요. 그래서 뭐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헌법과 법에

0: 다른 해석을 하셨다고 보고요.
1: 네.
0: 저도 사실은 그냥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다시 구성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정도 생각했는데 헌법적 그러니까 이 재재청을 요구한 그 문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지 못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적한 대로 그런 형식이었다면 분명히 헌법상의 여러 가지 절차를 위반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여러 가지 고심 끝에 내린 결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것이 이제 법적인 것을 넘어서 본다면 결국은 앞으로 대통령은 선출된 권력이니까 왕이야 이런 식의 이 발언들이 이제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이고 그러니까
1: 민주적 전 정당성 뭐 이런
0: 뭐
1: 얘기를
0: 이런
1: 하는군요.
0: 얘기를 하시죠. 선출된 권력이
1: 예,
0: 최고야
1: 그러니까.
0: 왕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나 헌법에는 분명히 재청 대법원장의 재청 국회의 동의 그리고 대통령의 임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절차를 진행을 한다는 것은 그러면 대법관도 대통령이 그냥 마음대로 임명하면 국무위원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럼 뭐 많은 대통령 임명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그 차이는 있는 것이다. 헌법에 그러한 부분이 소상하게 적혀 있고 그것이 바로 헌법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고 대통령께서 그 재청이 지금 있는 상태이니 국회 동의 절차를 그러니까 이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것이죠. 국회 동의 절차를 진행해 주시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1: 의원님,
0: 합니다.
1: 윤석열 정권 시절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두 명을 이제 재청하려고 하니까 당시 대통령실이 아, 그두 명은 마음에 안 드는데 그 임명 안 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그런 신호와 메시지를 냈어요. 그래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다른 사람을 재청했거든요. 이것은 좀 사례로
0: 뭐, 그거는
1: 참고할
0: 사실은 재청권이 행사되기 전이죠. 예, 우리가 원래 그래서 이제 보통 그런 이제 논의를 조금씩 하기도 하고 했다는 거
1: 네. 조율.
0: 아니겠습니까? 예, 조율 같은 걸. 근데 뭐 이번에는 조율을 하려고 했더니 아예 들어오지 말라고 못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런 조율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고 그렇다면 결국 이제 여러 가지 고심 끝에 제가 보면 이번에 김성수 대법관 추천하면서 이렇게 한걸 보면 나름 그래도 이 정권이 막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대법관들을 재청했다고는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전격적으로 이렇게 반하는 그런 대법관을 재청했다고는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저는 대법원도 여러 가지를 고려한 재청 아니었나 이렇게 봅니다.
1: 그 민주당이 정말 크게 반발하고 있어요. 김민석 대표 발언인 상대 과격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추하고 비정상으로 끝날 거다. 자기 목을 겨누는 칼을 뽑았다. 희대의 창란. 대법원장을 향해서 이런 비판 나오는 거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0: 뭐 이런 비판은 이미 작년부터 했어요.
1: 했어요.
0: 민주당이 뭐 조희대 대법원장 나오라 그러고 뭐 했죠. 민주당 그 소위 민주당 유사정당 출신은 그 이상한 거 했잖아요. 조희대 대법원장
1: 조여동이
0: 뭐
1: 히데요 씨
0: 조여동이
1: 막
0: 휴대요 씨막 이런
1: 이렇게.
0: 거 하고 했는데요. 아주 조롱했죠. 이거는 정말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인데 저는 저렇게 흥분하는 건 이유가 딱 하나라고
1: 뭐예요?
0: 봅니다. 이 정권 들어서 이 사법을 파괴한 사법질서 파괴의 핵심 중에 하나가 대법관을 12명 증원한 거 아닙니까? 26명으로 대법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중에 22명을 임명하게 돼 있는 거 아시죠?
1: 그럼요.
0: 그러니까 이거 왜 이렇게 대법원에 집착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 재판 5개 법원에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거 최종심은 대법원이고
1: 그렇죠.
0: 또 이제 그것도 좀 불안하니까 마음대로 지금 장악이 되어 있다고 보는 헌법재판소의 4심제로 가는 것까지 만들어 놓으셨는데 일단 1차 관문인 대법원을 좀 주물락주물락 하셔야 되니까 대법관 구성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은. 그러니까 저 이재명 대통령의 아바타입니까? 김민석 대표? 먼저 더 흥분하시겠죠.
1: 의원님, 이게 헌재로 가면 권한쟁의 심판 가면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판사 출신이시니까 좀 예상 좀 해주세요.
0: 지금 이제 두 가지 헌법상의 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이 재재청 거부권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저희 당에서 하루 전에 이미 권한쟁의 심판 청구했지만, 아니 대통령이 왜 국회 동의 절차를 갖다가 거치지 않겠느냐. 재청

0: 하면 국회 동의 그리고 대통령 임명이라는 단계가 있으니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쟁점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저는 실질적으로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쓰신 문건 발표하신 내용을 보니까 충분히 권한쟁의 심판에서 이뭐 제재청은 권한이 없다라는 판단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1: 청와대에서 방금 전에 속보로 얘기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의 제재청 거부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검토 안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이거는 해봤자 불리하다라고
0: 아,
1: 생각을 했을까요?
0: 그랬군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1: 알겠습니다.
0: 네.
1: 강훈식 비서실장이요, 1년 3개월 만에 사의를 좀 표명을 했어요. 뭐 국민의힘에서 상당히 좀 맹공을 가하던데 결국에는 뭐 김현지 실장, 뭐 정진상 정무조정실장,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들 이분들을 지키기 위해 총대를 맸다. 막 이러한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0: 그러니까 지금 이번 인사 참사의 대표적인 김승원 용해인 후보자를 소위 경성 라인이라고 하죠. 경기도 성남 라인이 추천하고 밀어붙였다. 이렇게 다들 정평이 나 있는 거
1: 그런
0: 아닙니까?
1: 얘기가 있죠.
0: 아,
1: 소문도
0: 뭐
1: 있고.
0: 특히 용해인 후보와 그동안 김현지 실장과의 오랜 관계, 기본소득 네트워크부터 시작해서 예전의 관계라든지 이런 걸 봐도 그렇고 뭐 김승원 후보자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강훈식 실장의 사퇴로 가는 건 이거 꼬리 자르기 아니야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책임 있는 김현지 실장이 책임져야 되는 것
1: 다른 뭐
0: 아닌가.
1: 정보가 있으신 건 아니고 그냥 흐름상, 분위기상 뭐
0: 뭐
1: 여러
0: 여러 가지
1: 가지.
0: 분석상 그동안 용해인 후보자도 마찬가지고 김승원 후보자도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동안 뭐 민주당 관계자들이 뭐 현지 누나한테 말할게 뭐어 지금 청와대에 인사수석이 있습니까? 김현지 실장이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예 뭐 노골적으로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렇고 이제 뭐 그렇다면 결국은 뭐 인사 검증들을 하기는 하지 않았겠습니까? 인사
1: 했겠죠.
0: 검증
1: 당연히 했겠죠.
0: 했는데 이게 버젓이 내놨다. 용해인 후보도 지금 뭐이저 저희가 이제 기생정당이라고 얘기했지만 정당 사무소조차도 지금 가짜로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선관위가 조사해야 돼요. 수사도 해야 되고. 근데 지금 이게 멈춰섰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용해인 후보자도 그런 게 검증해서 다 나왔을 거고 기본소득당의 본질이
1: 나왔겠죠. 그렇죠.
0: 김승은 후보자는 흠이 너무 많잖아요. 경기도당 위원장 할때뭐 횡령한 뭐 지금 뭐 오빠 의혹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경기도당 횡령 의혹, 그런 당비 횡령 의혹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밀어붙였느냐. 이거는 결국 검증 라인도 그냥 완전히 이 검증 라인도 뭐 꼼짝 못하게 할 그런 힘이 작용했고 그건 역시 경성 라인 아닌가.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그 강훈식 실장이 멋있게 혼자 사퇴한다고 혼자 책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강훈식 실장 사퇴하려면 저 김현지 실장하고 동반 사퇴해라. 예, 제가 요구하는 건 그겁니다.
1: 알겠습니다. 인사청문회 과정을 이끌어온 거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상당히 역할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0: 뭐잘 싸웠어요. 그런데 뭐잘 싸웠고 또 우리 당에 또뭐 법사위 위원님들도 잘 싸우셨습니다.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는 가족 협동조합 예 문제 같은 것을 밝혀내기도 했고 그래서 잘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싸우고요. 저도 열심히 싸웠습니다.
1: 그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의원이 그런 녹취록 등 여러 가지 자료를 어떻게 얻었냐, 불법 자료 뭐 유출 뭐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몰아붙이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이건?
0: 뭐 불법성이 있는 그게 뭐 수사 착수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뭐 그거는 불법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또 진상이 밝혀져야 되겠죠. 왜냐면 이제 우리가 항상 물론 국민들이 알고 싶은 거니까 우리로선 최선을 다하는데 그 과정에 우리 또 적법하게 해야 되는 부분은 있겠죠.
1: 이번에는 한동훈 의원의 여러 가지 이제
0: 우리
1: 메시지.
0: 장성철 방송도 역시 한동훈 방송입니까? 제가 요새 가서 보면 방송에 항상 한동훈이에요. 저는
1: 아이콘이죠.
0: 맨날 누구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한동훈 후보만 이야기를 한동훈 의원만 얘기를 하냐. 그래서 제가 조금 그런 부분은 너무 방송이 만들어주는 한동훈 의원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모니터를 하다 보면 모두들 하고 있는데 한동훈 의원만 얘기를 해요. 뭐 메시지를 해도 우리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한동훈 의원 메시지만 나와요. 그래서 조금 섭섭합니다.
1: 네, 저는 안 그런데 작가님이 써줘가지고 제가 그냥
0: 그러면
1: 읽었어요.
0: 그러면 이제 안 하셔도 돼요.
1: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번에 한동훈
0: 아까도 의원. 한동훈 하시던데 제가 오기 전에도 보니까.
1: 한동훈 그래도 여쭤볼게요. 그 한동훈 의원이 잘 싸웠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 모습 보니까 이제 우리 당에 복당을 해서 같이 여러 가지 활동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더 강해지셨어요? 아니면 야, 저 너무 좀 혼자만 하는데 좀 부담스럽네? 어떠한 느낌?
0: 뭐 싸우는 부분에 있어서야 부담스럽다고 하는 거는 그런 거는 정말 잘못된 접근이라고 생각을 네. 하고요. 그러나 이제 잘 싸우느냐? 그다음에 또 복당의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이제 복당 문제는 왜 탈당하시게 됐느냐 부분을 봐야 되고요. 네. 혹시 저는 당원 게시판 문제를 명확하게 해명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한 진상 규명도 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더 이상 하신 말씀 없어요.
0: 저는 그렇습니다.
1: 이제
0: 왜냐하면 당원 게시판이요. 그게 동시에 여러 가지 게시물이 한꺼번에 올라가서 이거 누군가 그 여러 가지 아이디를 이용해서 네. 이 게시물을 올렸다는 문제가 있고 그 당시 당원 게시판을 보고 기사를 쓰라고 얘기를 해갖고 당원 여론은 이래 하면서 한 번도 당원 게시판이 당원의 여론이라고 기사가 나온 적이 없었는데 그 당시 네. 그런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당원 게시판에 올리고 여론을 조작한 꼴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네. 가벼이 볼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했는지 네.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1: 장동혁 대표는 지금 당대표로서 역할 잘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하세요? 지지율도 이제 막 올라가서.
0: 또 그런 거 보시는. 뭐 우리 당의 당대표. 제가 누가 잘하냐 못하냐. 당대표 잘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열심히. 어제 뭐 규탄대회도 열심히 하셨고요.
1: 비판할 네. 지점은 없어요? 부족한 부분은 없어요?
0: 맞습니다. 저는 요새 제가 네. 제일 좋아하는 말이에요. 네. 동심단금입니다.
1: 어떤 의미예요?
0: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가 되면 쇠도 자를 수 있다. 네. 지금 이재명 정권이 너무나 정말 이 국민들의 삶을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삶을 너무 힘들게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작은 차이를 큰 차이로 만들 때는 아니다. 그래서 네. 제가 아까 한동훈 의원도 잘 싸워주셔서 고맙고 뭐 그걸 뭐 혼자 한다고 이런 말 하면 안 된다. 네. 다 같이 정말 이 이재명 정권의 잘못된 지점에 대해서 힘을 합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작은 차이를 큰 차이로 벌리지 말고 작은 차이를 서로 덮고 같이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1: 나경원 의원님의 통 큰 정치가 앞으로 더욱 기대되는데 그 내일부터 추석 연휴잖아요. 우리 저희 청취자분들 또 지역구에 계신 분들에게 추석 인사 말씀 좀 한마디 해주세요.
0: 늘 추석이 되면 한가위와 같으세요. 넉넉하세요. 이런 말씀들 드리는데요. 참 여러 가지로 마음 불편하게 해드리고 저희 야당이 또 야당 역할 아직도 부족하게 하는 것 같아서 늘 송구합니다. 어제도 시장 가서 야단 맞았어요. 아이고, 네. 부상한 장병들 왜 국민의힘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오늘 이런 의견도 표명하고 뭐 진상규명해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말도 하고 저희가 힘이 없어서요 그렇게 말했더니 힘이 없긴 뭘 없어 또 이렇게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만큼 국민들께서 마음 답답하신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해서 대한민국이 저희가 이재명 정권을 비판하는 것은 비판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쳐달라는 하소연입니다. 지금 너무 다른 방향으로 가면 대한민국이 회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역할 더 열심히 하고 국민들이 희망을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정말 국민들 목소리 귀담아 들으면서 제대로 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이상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2: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3: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4: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

0: 만드는 베스트 슬립이 하나 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1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4: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5: 하루 한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4: 건강해.
5: 하루 한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6: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5: 하루 한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6: 건강기능식품.
7: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8: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9: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10: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올해는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이자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입니다. 그 역사는 도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더 잘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다음 길을 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길에 도민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2: 국민의 손길로 농촌의 내일을 밝히는 발걸음, 바로 농심천심 운동입니다. 도시민에게는 일상의 건강한 먹거리와 평화로운 쉼표를 제공하고, 일손과 관심이 필요한 농촌에는 따뜻한 온기와 새로운 활기찬 삶을 불어넣는 일. 땀방울이 가치를 더하고 우리의 참여가 웃음꽃을 피우는 현장.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아갈 때 대한민국은 더 행복해집니다. 지금 바로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에 동참해 농업의 가치를 함께 더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13: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14: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13: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14: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13: 경기도 보고 전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14: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15: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16: 점심 또 안 먹어요?
17: 그냥 좀 피곤해서요. 괜찮아요.
16: 지난주에도 괜찮다고 했잖아요. 오늘은 그냥 지나치고 싶지 않아요. 무슨 일 있어요?
17: 사실 요즘 하루하루 버티는 게 너무 힘들어요.
16: 말해줘서 고마워요. 지금은 해결책보다 이야기부터 들을게요. 천천히 말해도 돼요.
18: 괜찮다는 대답에서 멈추지 마세요. 한 번 더 묻고 대답을 기다려주세요. 24시간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쌍성철의 뉴스 명당 수요일 4부는 세 코너로 찾아갑니다. 발소리만 들어도 누군지 안다. 여의도 바닥을 주름잡는 정치부 기자들의 리얼 취재 분투기 취재가 체질. 과구신 오마이뉴스 기자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김정현 한국일보 기자님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0: 감사합니다. 추석 연휴 전날인데 오늘 방송하고 어떻게 다 내려가세요?
3: 아니, 오늘은 하시고? 저는 정상 근무합니다.
0: 어이고,
2: 국회 가야죠. 국회 가야. 기자가 국회. 국회를 안
0: 고향이
2: 어디
0: 국회다. 역시 취재가 체질이신 분들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데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친척들 모여서 정치 얘기로 싸움이 붙었을 때 과구신 기자님 네. 제일 잘 싸운 의원 그리고 흥분만 하고 논리가 없을 것 같은 의원 딱 떠오르는 분 있어요?
1: 아니 근데 이게 사실 잘 싸우는 분들 중에 특히 친척들 간에 이거는 네. 흥분을 적당히 조절할 수 있는 분이 제일 잘합니다. 너무 톤이 낮아도 안 되고 그래요? 높아도 안 되고. 그래서 네. 봤을 때 네. 가장 잘 싸우는 건 역시 최근에 가장 주가를 올리고 있는
0: 누구?
1: 한동훈 의원이. 아~ 그런 말씀하면 절대 밀릴 것 같지 않대요. 약간.
0: 절대로 안 밀죠.
1: 네, 그런 면에서 네. 네, 다 긍부정을 다 넣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런 면에서는 제일 잘 싸울 것 같고. 근데 이게 좀 어려웠어요. 흥분만 하고 논리가 없을 것 같은 의원이라고 했을 때 제 머릿속에 막 고성으로 인상 깊었던 의원들이 쪼르륵 흘러 들어갔거든요. 그 중에 베스트가 뭐였을까?
0: 누구?
1: 이현주 의원.
0: 아 그래요?
1: 네.
0: 이현주 의원이 그래요?
1: 아니 아, 제가
0: 논리가 있지 않나?
1: 제 머릿속에 언뜻 떠올랐던 그 장면이 뭐였냐면은 네. 이 질문을 사전에 받고 나서 예전에 바른미래당 의총장 앞에서 당원권 정지돼가지고 네. 의총장 못 들어가고
0: 있었죠.
1: 그래서 왜 나 국회의원이야? 나 너 누구 주지 말았어? 막 이런 식으로 막 엄청 소리 지르면서 막 그 앞에 막던 사람하고 해서 밀쳐서 들어간 적 있었거든요. 네. 그걸 제가 실시간으로 목격을 했단 말이야 앞에서. 그래서 보면서 아 저런 흥분을 하는 사람이구나라고 해가지고. 근데 사실 물론 본인 입장에서는 의총에 의원이 왜 못 들어갔냐 항의할 네. 수 있을 텐데 그걸 좀 직원한테 드잡아드지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실. 본인한테 명분이 있으면 잘 풀어내면 되는데 네. 이런 미스가 조금 아쉽지 않나라고 해서 뽑았습니다.
0: 과구신 기자님의 개인적인 의견이고
1: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YTN은 아무 상관 없습니다. 네.
0: 이현주 의원님 사랑합니다. 네. 김정현 기자님은 제일 잘 싸울 의원 누구?
2: 전혀 그냥 제일 잘 싸운 의원 흥분만 하고 논리 없을 것 같은 의원 있잖아요. 네. 누군지 지목하진 않고요. 그냥 두 분 이름만 얘기 드릴게요. 김남희, 김용민. 누가 누군지는 분류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은 네. 야 이렇게 하면은 진짜 28년 위험할 수도 있겠다. 아, 그렇죠. 보이는 분이 있어요. 왜냐면은 그 동료 의원들 평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 공천 줄 때
0: 맞아요.
2: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이제 평가를 다 합니다. 맞아요. 근데 그 평가가 평가. 객관적인 요소들은 다 비슷해요. 네. 의원들을 어떻게 가릴 수가 없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동료 의원 평가인데 이렇게 계속 행보를 하잖아요. 네. 그럼 이거 하위 20% 거의 무조건 갑니다. 이렇게 되면 동료 의원 평가가 좋게 나올 수가 없어요.
0: 그 전에
2: 누군지 특정하진 않겠습니다.
0: 누군지 알 거예요. 근데 한동훈 의원은 잘 살 것 같지 않아요? 그거 왜 빼셨어요?
2: 한동훈 의원
1: 제가 얘기했잖아요.
2: 저는 저 여당 아닙니까? 여당 출입
0: 아니,
2: 기자니까.
0: 여당이라도 지금 국회 전반
2: 한동훈 의원도 잘 싸우시겠죠.
0: 네, 네. 그래요? 알겠어요. 네. 좋아요. 기자분들, 의원분들과 뭐 점심이든 저녁이든 식사자리 있잖아요.
2: 네.
0: 가장 많이 드시는 분 누구예요? 밥이나 술이나 뭐 이렇게.
1: 저는 그 아까 이 자리에 계셨던 나경원 의원께서 네. 예전에 원내대표 하던 시절에 네. 인터넷 기자단 그 국회 출입하는 기자단하고 오찬을 잠깐 같이 한 적이 있었어요.
0: 네.
1: 근데 조금 일정 때문에 네. 조금 늦게 왔다가 조금 네. 일찍 먼저 나가셨거든요. 네. 근데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0: 네.
1: 그날 아 바쁘니까 빨리 먹고 가자고 하시면서 양주를 한 병 들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바로 폭탄주를 마셨어요.
0: 네.
1: 그래서 계속 돌리더라고요. 양폭을. 낮에
0: 나경원 의원님도 술 잘 드세요?
1: 엄청 잘 드시는데 그래서 제가 사실은 나경원 의원하고 몇 번 이제 실제로 이제 대화한 적이 별로 없었는데
0: 네.
1: 그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고수의 수법이다 방법이다. 왜냐하면 사실 네. 정치인들이 오프를 걸고 하는 오만찬 자리지만 보통 네. 그런 자리에서 얘기하다가 뭐 기사가 나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0: 네.
1: 근데 그날 그렇게 양폭으로 쭉쭉쭉쭉쭉 해서 한 시간 내에 땡 끝나고 나니까 정보값이 없어. 남는 게 없어. 술은 엄청 먹었는데 쓸만한 이야기도 원내대표랑 기자들을 만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0: 분위기가 좋았죠.
1: 네, 그래서 아 이렇게 네. 저 그래서 나갈 때까지 오늘 있었던 말 절대 어디 가서 얘기하면 안 되라고 갔는데
2: 쓸게 네. 없어.
1: 흘릴 게 없어. 그래서 아 이게 원내대표쯤 하는 네.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구나. 그래서 확실히 또 약간 그 서초동 출신이고 하시니까 더 또 술에 일가견이 있었던 게 아닌가.
0: 그게 인상적이었군요.
1: 네,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0: 우리 김정인 기자님.
2: 저는 뭐 딱히 기억나는 분 없고 갑자기 생각나는 것은 이혜훈 전 의원.
0: 왜요? 술 못 드시는데.
2: 아, 이혜훈 전 의원이 밥 미식가 의원 관련해가지고 네.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옛날에 이제 국회의원 분들하고 밥 먹으면 밥 한 공기 더 드시는 분 잘 못 봤거든요. 근데 이제 이혜훈 의원께서는 되게 맛있게 밥 한 공기 더 드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기억이 나네요. 갑자기.
0: 제가 또 이혜훈 의원 보좌관 출신 아닙니까? 제가 모셨을 때 점수에 딴 것 중 하나가 이혜훈 의원이 대단히 기자분들을 프렌들리해요. 네. 기자분들 지금 작가랑 PD분들이 저를 우려스러운 눈빛으로 밖에서 쳐다보고 계시는데 이 정도는 얘기해도 돼요. 추석 전날인데 이혜훈 의원 이제 하고 기자분들하고 저녁 자리를 마련했어요. 그래서 홍대 앞에 있는 이제 양식집에 갔는데 제가 그 집에 맛있는 음식을 몇 개를 시켜놨어요. 그때 이혜훈 의원이 그거 되게 좋았나 봐. 장 부자간 센스 있네. 이 음식 맛있는데 이것도 시킬 줄 알고 그래서 제가 점수를 많이 땄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2: 밥 한 공기 더 시켜드려야 됩니다.
0: 아, 좀 많이 드세요. 잘 드세요. 건강하셔서 그런
1: 그쵸,
0: 거다.
1: 그렇죠.라고
0: 말씀을 드리고 제가 봤을 때 술을 가장 잘 드시고 숙취가 없었던 분은 저도 많은 분들하고 먹어봤는데. 김무성 전 대표 많이 드시는데 다음 날 새벽같이 나오세요. 숙취가 없으시더라고요. 나중에 기회 되면 꼭 한 잔씩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당부터 한번 우리 뒷얘기 따져볼게요.
2: 네.
0: 김정현 기자님.
2: 네.
0: 강훈식 비서실장 진짜로 네. 정말로 이번에 그만두는 거예요?
2: 그럴 것 같은데요.
0: 그래요?
2: 네.
0: 아직 대통령께서 나 지금 결심 못했어.
2: 지금 순방 중이고 네. 또 정책실장 자리가 없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왜 지금 이 시점에 사의 표명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0: 네.
2: 사표 수리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봅니다.
0: 그래요? 그럼 네. 누가 되는 거예요?
2: 차기로 많은 분들이 지금 신문지상에 나오고 있는데 단 하나 제가 그냥 추측하자면은 한준호 의원은 아닐 것 같아요. 한준호 의원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능력은 충분하고 뭐 지금 당장 되더라도 이상할 게 없는 후보 영순위인 건 많은데 최근 대통령 행보를 봤을 때 뭐 이제 기자회견에서 보여준 모습이나 통합을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통화한다든지 뭐 정청래 의원하고 통화한다든지 이런 것을 계속 지지층을 껴안고 가려고 하는 건데 네. 이른바 저 민주당 구주류 문조어뢰류라고 불리는 그 지지층에서 가장 싫어하는 의원이 한준호 의원입니다.
0: 그래요?
2: 그렇기 때문에 한준호 의원을 지명하면 또 벌떼같이 일어설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0: 과우신 기자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1: 저는 그 사실 천준호 의원하고 한준호 의원 이름이 사실은 보도되기 전부터도 나왔었고 네. 실제로 보도되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네. 저도 일단 비서실장이라는 자리는 조금 더 이제 뭔가 개파를 안배한다거나 통합이나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확실히 밀착돼가지고 지근거리에서 보좌할 수 있는 쪽의 인선이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정책실장이나 이런 것들 조금 뭐 다른 목소리도 들어보겠다라고도 할 수도 있고 뭐 다른 정무적인 안배가 있겠지만 그러면은 소위 말하는 친명계 쪽에서 뽑을 텐데 근데 두 분 중에 고르라고 한다면은 저도 한준호 의원은 조금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저는 의유는 조금 다른데 이번에 탄원서 관련해가지고 KBS에 한준호 의원실 쪽에서 전화했다. 이제 그것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이거 언론 외압한 거 아니냐. 왜 그 탄원서 보도 나온 거에 대해서 의원실에서 확인하냐. 이런 식으로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자체가 물론 이제 실질적으로 그 알아봐야 되는 거지만 이런 이슈가 있는 상황에서 한준호 의원이 발탁되게 되면은 뭔가 굉장히 좀 이재명 대통령이 뭔가 지금 인선으로 쇄신하려고 이런 게 아니라 너무 그냥 밀착돼 있는 사람 중에서만 고르는 혹은 앞장서가지고 이렇게 보위하고 호위하는 사람들을 뽑은 거 아닌가? 물론 비서실장 자리가 그런 성격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런 이슈들을 보았을 때는 저는 천 의원이 조금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0: 그래요?
1: 네.
0: 제가 들은 정보를 얘기해도 돼요?
1: 너무 좋죠? 너무 좋죠?
0: 그 일설에 그냥 이렇게 좀 강훈식 비서실장이 한 두 달 전부터 좀 너무 힘들다 그만두겠다라는 얘기를 좀 계속했다라고 하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당분간은 못 바꿀 것 같아요.
1: 후임이 마땅치 않았어요?
0: 네. 후임도 그렇고 만약 바꾼다 그러면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거 보면 다 의원들 이름이 나오잖아요.
2: 네.
0: 의원을 안 할 것 같아요. 좀 나이가 있고 경륜이 있고 좀 그런 분으로 할 것 같아요.
1: 원외에서도 뭐 언급되는 분들이 있긴 하죠. 네. 뭐 김영전 부원장이나 뭐 그런 분도 언급되긴 하던데 네. 모르죠.
0: 근데 만약에 강훈식 비서실장 이렇게 내보내면 경질이잖아요.
2: 네.
0: 그러면 뭐 내년에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있으면 출마한다 막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본인 이미지 안 좋아져서 지금 나가는 시점이 맞는가? 막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2: 이제 금방 잊혀질 것 같아요.
0: 잊혀져요?
2: 이번에 했던 건 잊혀질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서울시장에 도전한다고 하면 서울시장 후보가 되게 될 경우에는 어쨌거나 전국적

0: 전국적인 인지도를 얻게 될 것이고
1: 네.
0: 그렇게 된다면 28년에 그 인지도 발판으로 해가지고 서울에 다시 도전을 하면은 얼마든지 다시 또 재기라는 말도 어색할 정도로
1: 그럼.
0: 지금 이미 하입된 상황이기 때문에 뭐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강호식 비서실장 73년생이에요.
1: 아, 그러시구나.
0: 지금 만 나이로 52세입니다.
1: 네.
0: 앞으로 20년 뒤에 총리를 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나이예요.
1: 젊으시네요.
0: 네.
1: 그 김현지, 강훈식 파워 갈등 이거
0: 네.
1: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0: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얘기가 사실 정권 초에 있긴 했습니다. 정권
1: 네.
0: 초에. 왜냐하면 그때 당시 인수위가 없다 보니까
1: 네.
0: 그리고 그 김현지 부속실장이 총무비서관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인수위 없는 청와대를 꾸리기 위해서 좀 깐깐하게 봤던 것 같아요.
1: 네.
0: 그러다 보면 이제 튕겨나간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1: 네.
0: 그쪽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들어가고 싶으면 이제 또 강훈식 비서실장이나 여러 경로를 통해 말했겠죠. 그럼 들어간 분도 있고 안 들어간 분도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파워게임 형태로 그런 얘기가 확대 재생산된 것 같고 근데 그건 정리가 됐습니다. 이제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부속실장으로 옮겼잖아요. 그다음에 강훈식 비서실장이 국감에 나와서 한 얘기가 있어요. 일개 비서관이라 그랬거든요.
1: 그렇게 얘기했어요.
0: 그러면서 이제 파워게임이 정리가 된 거고 강훈식 비서실장이 그립감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그런 분이 김현지한테 밀렸다? 밀어내면 밀어냈지 밀리진 않을 것이고 김현지 그 실장 스타일도 그렇게 뭐 그 자기의 주어진 권한을 넘어서거나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최근에 이른바 경기 성남 라인으로 불리는 관계자를 만났는데 그분의 얘기에 따르면은 김현지는 실세가 아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왜요? 라고 물었더니 김현지가 실세였으면 내가 인사 추천한 사람들 다 장관 됐다. 한 명도 안 됐다. 그러니까 김현지 실세 아니다.
1: 박우진 기자님
2: 네.
1: 청와대에서도 근거 없는 김현지 권력 투쟁설 보도에 강력 대응하겠다라고
2: 네.
1: 입장을 밝혔는데 진짜 갈등이 없고 힘이 생각보다 없을까요?
2: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강훈식 실장에 대해서 최근에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너무나 맞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인사위원장이었잖아요. 그리고
1: 그렇죠.
2: 최근에 난맥들이 있었고 탄원서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져야 된다면 당연히 이제 강훈식
1: 네.
2: 실장일 수밖에 없고
1: 네.
2: 그래서 야권에서 강훈식 실장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비판하는 건 너무 타당한데 이거를 고리 삼아가지고 이제 김현지한테까지 연결해가지고 소위 말해 경성라인, 경기성남라인이 뭔가 되게 아 막 꽉 잡고 있는 것처럼 보도가 보수 언론 중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1: 네.
2: 저도 약간 실체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거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래서 김현지 실장이 진짜로 탄원서가 됐든 그 전에 뭐 용인이 됐든 김승원이 됐든 어떤 그런 인사 관련해서 의견을 전달했다라거나 뭔가 코멘트를 해서 뭐 이 의사결정에 참여를 했다거나 이런 정황이나 뭔가 증거나 뭐가 나와가지고 아 실제로 부속실장으로 가고 나서도 이런 식으로 그립을 행사하는 거야 이거 말이 안 되네 권한을 넘어서 침해해서 뭔가 하고 있네 이게 나오면 당연히 이제 벌떼같이 일어나서 하는 게 이해가 되는데 이건 사실 그냥 추정이에요 그냥
1: 흔적은 없어요
2: 네.
1: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뭐 들리는 얘기 없어요 그냥
2: 저는
1: 흔적?
2: 그러니까
0: 뭐 이런 거죠
2: 황당하다라는
1: 그
2: 이야기를
1: 황당해.
2: 좀 하더라고 근데 저는 물론 이제 청와대가 조금 약간 이제 이전에 과도하게 김현지 실장을 보호하려고 하면서 조금 이를 키운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작년에 그냥 그때 우상호 수석도 얘기했잖아요. 나갈 거예요. 그냥 나와서 정면 돌파했으면
1: 네.
2: 올해는 이런 일이 없었겠죠. 근데 작년에 그냥 눈치고 넘어가는 식으로 넘어갔잖아요. 물론 그때도 정치적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고 나니까 그때 해소되지 않았던 잔불들이 지금 다시 1년 지나고 불붙는 게 있다라는
1: 네.
2: 점에서는 청와대의 정무적인 아쉬움은 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막 그래서 이게 우리 실세고 그러니까 자꾸 막 최순실 이런 쪽에 대입시켜가지고 뭔가 이미지를 만들려는 측면이 좀 강하다라고 봅니다. 저는.
0: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나마 얘기가 해볼 수 있는 것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정진상 실장이랑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인사 추천을 받아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됐다는 건데 아니 정진상 실장이랑 친하면 법무부 장관 추천 받으면 안 됩니까? 그리고 정진상 실장이 추천을 해서 된 건지 안 해서 된 건지 뭐 구체적인 증거가 나온다면 모르겠는데 뭐 인사위에서 그 강훈식 비서실장이 그 후보자를 김승원으로 선택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그 이유를 살펴보면 되지 않나. 그러니까 현재까지로서 봤을 때 김현재와 정진상이 뭐 어떤 흑막이 있어. 뭐 이런 인사 뒤에는 이들이 다 조정하고 있는 거야. 이런 건 사실 조금 현재로서는
1: 네.
0: 과도한 정치 공세 아닌가 싶어요.
1: 구체적인 이렇게 증언이라든지 증거가 나오는 건 없다. 우리 김건희
0: 네.
1: 씨와 관련해서는 처음에 막 진짜 V0야 막 했을 때
0: 네.
1: 뭐 이런 일도 했대, 저런
0: 네.
1: 일도 했대, 막 이렇게 뒷얘기가 좀 있었잖아요.
0: 네.
1: 근데 김현지 실장 관련해서 그런 얘기 전혀 안 나와요?
0: 오히려 어제 뭐 의원 만났는데 그분은 그 김현지 실장이랑 그 이재명 당 대표 시절에 굉장히 일을 많이 했던 의원이거든요. 근데 참모

0: 후보로서는 김현진 실장이 정말 최고라고 하더라고요.
1: 네.
0: 그러니까 쓴소리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고,
1: 네.
0: 근데 쓴소리를 참모가 하는데 대통령이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일 건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모로 운영하는 리더의 기술인 거죠. 그래서 이제 김현진은 김현진 역할에 충실한 사람이다. 그냥 참모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1: 알겠습니다. 여권에 지금 핫한 화제 인물 한 명이 더 있습니다. 여권이라고 해야 되나? 진영이라고 해야 되나? 진보 진영. 유시민
0: 네.
1: 전 장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 친문 친노 발언 벼름이 없다. 단합해야 한다는 말로 정리될 단계는 오래전에 지났다. 김종인 기자님, 이
0: 네.
1: 말을 들은 민주당의 의원분들은 관계자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0: 방송으로 옮길 수가 없죠.
1: 어?
0: 방송으로 옮길 수가 없죠.
1: 애줘요 그냥 앞에 그냥 삐 처리할 테니까 앞단어만이
0: 혼납니다. 혼납니다. 저희가 아주
1: 앞단어만.
0: 기사적으로 표현하자면은 정말 그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죠. 네. 왜냐하면 계속 이러니까. 그리고 그 이게 그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부족함을 13번이나 말하고
1: 네.
0: 계속 통합을 손을 건네고 있는 건데 그걸 딱 뿌리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이라고 하더라도 민주당 지지층이 하루 종일 딴지 게시판만 보고 있는 거 아닙니다.
1: 네.
0: 그들은 굉장히 한 줌이고
1: 네.
0: 일반 민주당 지지층이 봤을 때는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저 자세를 낮추고 통합하고 하려고 하는데 그 손을 뿌리친 유시민을 보면서 과연 누구 편을 들겠는가? 저는 이재명 대통령 편 드는 게좀 인지상정 아닐까 싶어요.
1: 곽 기자님도
2: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대통령의 기자회견 있고 나서
1: 비슷하게. 네.
2: 그 여러 가지 메시지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유시민 작가께서 탁현민 전 행정관 방송 나왔을 때 신발속 돌멩이 비유로 이제 이어가면서 얘기했을 때뭐그 정도 비유로 비판을 하는 거는 이전에 뭐 용역, 뭐 잭나이프 이런 얘기 나왔을 때 비하면은 훨씬 좀 온건하고 뭐그 정도 비판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식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미디어 오늘 나가셔가지고 또 굉장히 세게 여러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 톤앤매너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단순히 표현 거친 그런 걸 넘어가지고 그냥 대통령의 말을 신뢰할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대통령은
1: 그렇잖아요.
2: 거짓말하는 거고 있는 거고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고 대통령은 잘못됐어.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의 인상 비평은 사실 그 이런 시사 방송에서 크게 이걸 왜냐면 이게 다그 의중을 뇌피셜로 추정하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큰 영향가는 없는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유시민 작가께서도 여러 번 비슷한 뉘앙스의 말씀 많이 하셔가지고 처음에 나왔을 때 특히나 큰 채널에 나가서 얘기했을 때는 굉장히 폭발력이 있어가지고 논란도 컸지만 최근에 나오신 거는 그냥 그렇구나 또 그냥 얘기하셨던 거 하셨구나 정도인 거지.
1: 아니 근데 그 중간에 뭐 인터뷰할 때 내용 보면은 커봐 내 말이 맞잖아. 내가 저번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이렇게 되고 있잖아. 막 이렇게 자기 말의 정당성을 계속 강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은 맞네. 유시민 말 들은 게더 낫지 않았을까? 막 그런 얘기도 막 하는 것 같아요. 뭐왜 이러는 걸까요?
0: 결국 뭐 헤게모닉 투쟁 아닐까 싶어요.
1: 뭘 얻고 싶어 하는 걸까요?
0: 민주당의 주류적인 위치를 놓치지 않기 위한 그런
1: 계속?
0: 몸부림 아닐까? 근데 20년 전에 친노, 뭐 86, 여기서 동교동 DJ 호남을 밀어낼 때뭐 동교동하고 DJ 호남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밀려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던 것이고 그게
1: 네.
0: 2016년까지 이어져서 국민의당 탄생으로 이어졌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오래될 거라고 봐요. 이 시대의 흐름에 계속 거부하면서 저항하는 흐름들은 계속 있을 것이다.
1: 두분 기자님 뭐 체크하셨을 수 있는데 청와대에서 조금 좀한달 전쯤에 유시민 작가랑
0: 네.
1: 뭔가 좀 일이 있었어요. 유튜브면 그냥 제가 얘기하겠는데
0: 네.
1: 죄송합니다.
0: 어제 유시민 작가 얘기하지 않았나요? 연락이 왔는데 실무자가
1: 그
0: 연락이
1: 위에
0: 와서
1: 단계 얘기가 있어요.
0: 아,
1: 그
0: 그래요?
1: 단계가 아니라 그 위에 단계.
0: 한번 말씀해 주시죠.
1: 안 돼. 끝나고 나서는 얘기해 줄게. 근데 괜히 또 분란 일으킬 것 같아서 제가 얼마 전에 청와대로부터 경고를 받아가지고 말 조심을 해야
2: 공개적으로
1: 됩니다. 예. 대변인도 저한테 따로 연락 와서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김종인 기자님,
0: 네.
1: 정청래 대표 아직 입원하고 계시는데
0: 네.
1: 대통령께서 위로 전화했다고 하시네요.
0: 네.
1: 정청래 대표 좀 반응?
0: 뭐
1: 화는 많이 풀렸어요?
0: 정청래 대표 보면은 아프긴 아프신 것 같아요.
1: 네.
0: 왜냐면은 정청래 대표가 이제 딴지 게시판을 매우 자주 접속을 하잖아요. 네. 제가 어제 오늘 아침까지도 네. 그 딴지 게시판 같은 경우에는 해당 아이디를 검색하면 네. 최근 마지막 접속일이 언젠지가 나오거든요. 네. 로그인 기록이. 근데 그게 9월 16일입니다. 네. 정청래 의원이 병원에 입원한 게 16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한 이후로는 딴지에 로그인은 하지 않은 거예요. 아. 그 정도로 아픈 것 같긴 하다.
1: 진짜로 아프다는
0: 생각은 들어요. 물론 이제 페북에 글도 올리고 사진도 올릴 수 있지만.

0: 어쨌거나 딴지 게시판에 접속하지 않을 정도로 아프긴 아픈 것 같다.
1: 대통령께서 어쨌든 위로 전화했으니까 좀 네. 마음 풀렸을 것 같고 김민석 대표나
0: 풀리지 않은 것 같은데.
1: 안 풀렸어요?
0: 네.
1: 왜?
0: 왜 그러냐면은 네. 그 판단의 근거는 네. 좋은 얘기, 통합 얘기, 대통령 칭찬하는 얘기, 대통령 이해해 주세요라는 얘기 페북에 올립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딴지 게시판에는 안 올리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페북에 올려가지고 뭐 사통 통합이나 대통령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칭찬한 내용이 있었어요. 그거 딴지 안 올렸잖아요.
1: 네.
0: 그거 보면은 여전히 전당대회가 끝나지 않았다. 정청래 의원은 그런 생각은 들어요.
1: 정청래 전 대표가 페이스북 4분 전에 죽다운 죽을 먹었습니다. 라면서 근황을 알려왔고 환자식 사진까지 찍어서 올렸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화는 안 풀릴까요, 과구신 기자님?
2: 그러니까 이게 그 저는 정청래 전 대표 측도 비판받을 지점들이 있고 김민석 대표 측도 그렇게 성숙한 모습만 보여주지는 않다 생각이. 이게 뭐냐면은 톤앤매너라는 것을 일관되게 가야 되는데 처음에 이제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통합 포용 이야기를 했지만 중간 중간 계속 뭔가 불협 화음들이 났잖아요. 뭐 이제 워크숍 가가지고 얘기가 나온다라든가 뭐 그런 분들 또 갈등 벌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정청래 전 대표 측 그게 일관되게 와야 조금 마음을 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온도 차가 보이게 되면은 뭐 이게 무슨 공수 그 양궁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배드컵 국합도 아니고 헷갈릴 수밖에 없을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본인도 상처가 많겠죠. 근데 상처는 이긴 쪽도 있고 진 쪽도 있지만 항상 진 쪽의 상처가 더 크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장 해결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그냥 메시지, 예를 들면 김민석 대표도 이번에 뭐 난도 보냈다고 하는데 뭐 나중에 병문안 갈 수도 있겠죠.
1: 뭔가 아니 좀, 문제가 네. 아니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찾아가 되는 거
2: 그러니까 근데 지금 병문안이 안 된다라고 내가 처음에 가려고 했는데 갔는데 그 병원 일정이랑 뭐 여기 뭐 요새 이제 독감도 있고 뭐 그런 것 때문에 면회가 좀 제한돼가지고 조금 상황이 좋아지면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난을 먼저 보내고 병문안도 이제 갈 거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냥 그것도 사실은 병문안을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뭔가 조금 구체적인 액션들이 나와줘야 된다.
1: 나를 더 이상 모욕하지 말고. 우리를 어쨌든 배려하고 존중해라.
2: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만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1: 네.
2: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김민석 대표 측에서도 예를 들면 뭐 민티07에 같이 해가지고 출연을 한번 한다라든가 아니면은 그때 노트에 나왔던 것 중에 뭔가 진짜 역할론이 있다라든가 뭔가 그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하지 않게 되면은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근데 또 그게 그렇게 액션을 보여주는 것도 지금은 정치적인 상황에서 또 쉬운 길은 아니죠.
0: 정청래 대표 얘기하는 게 네. 문조 어뢰유 얘기하는 당원들 혼내줘라.
1: 혼내줘라.
0: 그런 TF
1: 뭐, 당원들 어떻게 혼내주는데?
0: 근데 그러면은 한강새똥 대주길이라고 얘기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지금 딴지나 당황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뭐 이선생으로 부른다든지 그런 네. 거는 처벌 안 하냐라는 얘기 또 나올 거거든요.
1: 그러네요.
0: 그래서 별로 그 구체성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김민석 대표 측에서는 물밑에서 정청래 의원 쪽을 좀 껴안으려는 노력들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으나.
1: 아, 김민석 대표 얘기도 좀 많이 여쭤봐야 되는데 오늘 여당 얘기만 했네요. 박우신 기자님.
2: 네,
1: 죄송해요. 취재 많이 해오셨을 텐데.
2: 아닙니다. 아닙니다. 뭐 야당 요새 관심도 없어요. 뭐 네. 어제 한 거 아무도 관심 없잖아요. 대국민 보고대 한 거냐. 이해하고 끝났잖아요. 약간.
1: 알겠습니다. 이상 김정은 기자님, 과우신 기자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3: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4: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다이어리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페아몰
5: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6: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7: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8: 배보이 I gotta be a bad boy
7: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8: 풀리지
7: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최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시민필
1: 네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세요 뉴바 감사합니다 안녕
9: 한국인은 밥 씁니다
6: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9: 110만 용인 특례시 반도체 산업의 1번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플랫폼 시티를 시작으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르네상스를 열어갑니다. 실리콘밸리를 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할 용인특례시의 미래. 110만 용인특례 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10: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11: 예, 단톡방에 불러서 다 같이 뭐라 하자.
12: 야, 이 사진 얼굴 바꿔서 올려봐. 진짜 같지 않냐?
11: 제발 그만해.
13: 그냥 장난인데 뭐. 익명이라는 가면 뒤에서 던진 폭언과 가짜 합성 영상 딥페이크. 누군가에겐 가벼운 일탈일지 몰라도 누군가에겐 일상을 무너뜨리는 테러입니다. 언어폭력과 딥페이크는 장난이 아닌 명백한 범죄입니다. 올리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기, 동조하지 않고 신고하기. 당신의 지혜로운 선택이 건강한 인터넷 세상을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4: YTN is FM.
15: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은 한낮에 서울이 29도까지 올라 다소 덥겠습니다. 내일부터 나흘간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추석 당일인 오후부터 날이 흐려지겠습니다. 간선도로 정체가 심하지 않고 평소보다는 가뿐하게 통과합니다. 천호대로도 시립동부병원이나 용두역, 군자역, 광나루역 비교적 원활하게 지나가고 있고요. 현재 강변북로 일산 쪽 들어가는 길도 전반적으로 원활합니다. 다만 잠실대교 위에서만 짧게 지칩니다. 종로도 3가 1가, 1가와 2가 사이로 신호 대기에서만 속도가 떨어져 있고요. 양재대로 평소 같은 시간에 비해서는 한결 수월해서 구룡터널 부근으로만 주춤거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하영이었습니다.
16: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17: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18: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9: YTN 뉴스 FM 아침 9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현지 시각 22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유엔 총회 기조 연설에서 남북 간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책임 있는 평화 공존을 제안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한반도 평화 체제는 오랜 기간 남북은 물론 미국, 중국 등 관련국들도 그 필요성에 공감하고 논의해온 과제라며